0: 원동력.
1: 원동력. 불황이다. 어디가요?
0: 예, 우리나라의
1: 경제 전반이.
0: 아, 경제 전반이 불황이기 때문에 예전처럼 먹고 살기가 쉽지 않죠.
1: 그래요.
0: 작가는 글이라도 부지런히 써야지. 어떻게 좀, 뭐, 살 길이 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쉼없이, 부지런히 글을 쓰게 된다. 라는 뭐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1: 여기저기서 네. 박제식 찾는 곳이 그렇게 많은데도 이렇게 생계형 글을 쓰십니까?
0: 아, 이런 이야기 말씀드리기 조금 그런데.
1: 예.
0: 우리 피디님도 가신다라고 하시니까.
1: 아니요. 오늘 에디터 한 분의 마지막 예. 방송이라고.
0: 그렇다고 하시니까. 예. 우리 이제. CBS의 출연료도 언제 얼마나 인상이 되었는가 하는 걸 돌아보면
1: 이 문제를 드디어 처음으로 언급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0: 우리의 어떤 불황,
1: 예.
0: 살아남기 위한 어떤 우리의 몸부림
1: 예.
0: 이런 것 속에서 또 흔히 이제 고통 속에서 또 작가의 또 아름다운 문학적 승화가 나타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1: 지금 다른 분들보다 한 1.5배를 채워주고 가시는데
0: 아니, 너무 그러지 마시고. 하여튼, 그래, 불황 때문에 부지런히 먹고 살기 위해서 글을 쓰고 있는데요.
1: 예, 예, 예.
0: 오늘, 이번에는 좀 이렇게 동물에 대한 이야기를 모아놓은 그런 책으로 특히 이제 동물 이야기라고 하면 우리가 뭐, 제일 쉽게 떠오르는 게 무슨 이제 동물의 왕국이라고 하는
1: 뭐
0: 그런 해외에서 수입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이런 거를 좀 제일 먼저 떠올리기 쉽지 않습니까?
1: 그 맛 좋아요 저는.
0: 네. 저도 뭐 재밌게 예전에 많이 봤는데요. 네. 참고로 왜 동물의 왜 왕국인지 아십니까? 동물의 공화국도 아니고 동물의 민주공화국 뭐 이런 걸 수도 있잖아요.
1: 사자가 왕이니까요.
0: 네. 왜 동물의 왕국인지 아세요?
1: 왕이 있잖아요.
0: 아,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1: 이유가 있는 얘기야 이게?
0: 과학적인 이유가 있어요.
1: 왜요? 왜요?
0: 동물을 옛날에 린네식으로 분류할 때 종속, 과목, 강문, 개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한다. 이런 거 들어보셨죠?
1: 예.
0: 그런 거 학교에서 배우지 않습니까? 종을 영어로 스피시즈라고 하죠.
1: 아.
0: 네, 그리고 속을 뭐라고 합니까? 지너스라고 합니다.
1: 지너스. 네,
0: 그다음에 종속, 과를 영어로 스피시너스, 패밀리라고 합니다.
1: 아, 패밀리.
0: 스피시, 지너스, 패밀리, 오더, 클래스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1: 네.
0: 제일 큰 분류, 개로 생물들을 분류하는 게 어떤 식으로 분류하냐면 동물개, 식물개 이런 식으로 개라는 단위로 동물들을 분류하는데
1: 네.
0: 그 개를 영어로 뭐라고 하느냐? 킹덤이라고 합니다. 킹덤.
1: 아 진짜요?
0: 네.
1: 와.
0: 그래서 몰라. 동물의 왕국이 약간 아재개그 언어유래예요. 킹덤 오브 애니멀 킹덤이라고 하면 네. 동물들이 사는 왕국이라는 뜻도 되지만
1: 동물개.
0: 과학적으로 분류를 해봤을 때 동물개와 식물개를 나눴을 때 동물개도 킹덤이 되는 겁니다.
1: 몰랐네. 네.
0: 그래서 동물의 공화국이 아니라 왠지 한국에서 하면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뭐 BBC에서 찍었으면 동물 왕국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미국 영국의 왕이 있으니까.
1: 그렇죠.
0: 한국에 수입하면서 약간 번역할 때 우리나라 왕국 아니잖아.
1: K에서 번역할 때는.
0: 동물의 공화국 그래. 이렇게 바꿔도 될 법도 하지 않습니까?
1: 그런데
0: 안 바꾸고 남겨둔다는 이유가 이런 과학적인 이유가 있다라는 것인데 다시 원래 하던 이야기로 돌아가가지고 그래서 해외에서 수입된 다큐멘터리로 신비한 야생동물 이런 걸로만 보다 보니까 이런 동물 이야기는 되게 멀게 느껴지고 한국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고 한국에 무슨 뭐 동물이 뭐 사나 뭐 한국에 뭐 대단한 동물이 있나 동물에 관한 이야기거리가 우리 근처에는 없지
1: 야생동물은 좀 그런 건 아닌가
0: 그런 건 저 멀리 뭐 남아메리카나 아프리카 이런 데 가야지 뭐 신기한 동물 이야기가 많지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1: 네.
0: 우리나라도 되게 어떻게 보면 살기 좋은 그러면서 좀 개성적인 자연환경을 갖고 있으면서도
1: 그래요?
0: 역사가 상당히 깊은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전국 각지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동물에 대한 독특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한국의 야생 동물에 대한 가까이 있는 좀 이렇게 쉽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동물 이야기를
1: 야.
0: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너무 가까이 있어서 친숙해서 네. 아니 뭐 별거 이야기 있겠나 하는 그렇게 오해할 법한 이야기를 좀 모아가지고
1: 네네.
0: 예로부터 내려오는 어떤 전설이나 신화로 이야기해 볼 만한 동물 이야기, 또 현대에 좀 발견되고 관찰된 과학적으로 해볼 수 있는 동물 이야기, 거기에다가 또 제 전공이 환경이지 않습니까?
1: 그렇지요.
0: 그렇다 보니까 그 동물과 생태계와 환경의 어떤 보존에 엮인 이야기, 이런 여러 가지 동물에 대한 이야기거리를 엮어가지고,
1: 네.
0: 원래 이제 팔도라고 하면, 예, 조선시대에 이제 한반도 전체를 8개 구역으로 나눠서 팔도지 않습니까?
1: 예.
0: 아, 근데 이제 북한으로 동물까지는 뭐 제가 뭐 어떻게 알 수가 없어가지고, 예, 말은 팔도 동물 열전이지만, 남한 지역에 동물들 8가지.
1: 아.
0: 그래도 나름대로 이렇게 안배를 해가지고,
1: 네.
0: 경기도, 뭐, 충청북도.
1: 그러니까, 경기, 너구리, 충남, 고라니, 충북, 붉은 막지, 강원, 청설모, 경북, 여우, 경남, 멧돼지, 전북, 담비, 전남, 반달곰.
0: 이렇게, 예, 네. 제주도를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에 있는 도 하나마다, 그 지역을 대표하는 야생동물이라고 하면, 이거를 좀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다. 라는 걸 하나씩 좀 배정을 해가지고, 이야기, 8가지, 우리나라의 야생동물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해가지고 소개해본 그런 책인데요. 한국의 생태계, 한국의 야생동물, 한국의 동물에 대한 옛 이야기 이런 게 궁금하시다면 약간 이거는 머스트 바이다.
1: 아하.
0: 에, 라는 생각이
1: 들 정도예요. 목차 봤을 때 그 지역이랑 이 동물이 연결이 된다고 의아한 게 좀 있는데
0: 아,
1: 책을 보면
0: 네네.
1: 그 궁금증이 풀리겠군요.
0: 그렇죠.
1: 예. 네. 말씀하신 대로 경기 전반이 불황에도 불구하고 이 책의 출판사 쪽에서 감사하게도 저희에게 즉 10권을 선물로 제공해 주셨어요. 구독자 여러분께 나눠드릴 예정이니까
0: 이 불황이라서 이런 걸 하는 거 아닐까요?
1: 아, 불황이기 때문에?
0: 네.
1: 안색이 좀 안 좋아 보이긴 하시던데요. 아, 네. 10권을 가지고 싶으신 분들은 이 영상 댓글에 이 책을 꼭 읽어보고 싶은 이유를 자유롭게 달아주시면 저희 10분 선정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당첨자는 유튜브 커뮤니티 게시물에 저희가 추후에 공지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이 책에 나오는 동물들 중에 한 두 종 정도 이야기를 맛보기로 살짝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뽑은 동물은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전라북도 대표 동물로 해주신 담비.
0: 아하.
1: 담비. 예.
0: 아, 근데 정말 예리하게 고르셨어요. 담비입니다. 전라북도를 상징할 만한 야생동물 뭐 있는데. 예,
1: 왜 전북입니까?
0: 예, 담비를 배정할 곳이 좀 없어요, 마땅히. 이 고장이 담비의 고장이다라고 예. 할 만한 뭐
1: 손담비. 전북에 계신 분들 다 어리둥절한 상태.
0: 손담비 선생님 뭐 고향이 뭐 어떻게 뭐 이렇게 엮어볼 수도 없고.
1: 예, 예.
0: 손담비 선생님 한자도 뭐 그렇지도 않을 텐데.
1: 예, 아니죠.
0: 담비가 우리말, 순우리말에 가까운 말입니다. 한자로 뭐 담비 담자에 담비 빗자가 있는 게 아닙니다. 옛날부터 우리나라에 중국보다는 우리나라에 더 많이 있었던 거기 때문에
1: 네.
0: 그래서 손담비 선생님의 그 담비도 한자로 썼으면 아마 담비라는 뜻은 아닐 거예요.
1: 손담비 선생님이 전북 출신도 아니잖아요.
0: 손담비 선생님 한번 연락 주시고요. 예. 담비라는 이름의 수수께끼에 대해서 예. 한번 CBS로 연락 좀 주시면 좋겠고요. 예.
1: 그래서, 전북은...
0: 그래서 담비를 어디에 배정할까 참 예. 배정할 곳이 마땅히 잘 없었는데 마침 담비가 민가 근처에서 아파트 단지에서도 관찰이 되었다라고 해가지고 화제가 되었던 뉴스 같은 게 좀 많이 나왔던 곳이 그나마 전라북도의 아. 전주 지역이라 가지고
1: 아.
0: 그나마 담비를 전라북도 쪽으로 좀 배정을 해봤어요.
1: 그쪽이 좀 사니까 그런 일이 있겠죠.
0: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전라북도에 예. 뭐 담비 살지도 않는데 왜 우리 지난번에 자기부상열차 했을 때처럼
1: 예.
0: 워터도 없고 파크도 없는데 무슨 그렇죠. 워터파크 여기나 그런 건 아니에요.
1: 전북 야생동물 구조센터에서 담비를 구조해 치료한 경험도 많다고 합니다.
0: 그래서 담비가 네. 분명히 있어요. 전라북도에 많이 있는데.
1: 맞습니다.
0: 딴 데보다 굳이 왜 전라북도냐라고 하면 약간 좀 말할 바는 없는데
1: 아.
0: 담비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야생동물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으로는 좀 배정을 했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좀 전라북도로 제가 과감하게 좀 배정을 해보았습니다.
1: 책 뒷면에도 담비 한 마리만 이렇게 이쪽 써 있습니다. 여기가 전북이군요. 마이산 이쪽인가요?
0: 아마도 예, 그렇겠죠.
1: 알겠습니다. 예. 그럼 담비가 지금 현재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돼 있다고 하는데 근데 이렇게 민가에서도 발견될 정도면 다행히 아직 개체수가 좀 있나 보네요.
0: 그렇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좀 늘어난 추세로 많이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담비 중에서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남한 지역에서 퍼져 있는 담비는 노란 목도리 담비라는 담비가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냥 담비라고 하면 노란 목도리 담비라는 뜻이라고 봐도 뭐 맞습니다. 그래서 그냥 담비라고 하면 노란 목도리 담비다라고 보셔도 뭐 크게 틀린 말이 아닙니다.
1: 네네.
0: 근데 이제 담비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개과라는 과가 있죠, 그죠?
1: 네.
0: 개과 동물 중에 뭐 개도 있고, 뭐 너구리도 있고, 뭐 여러 자칼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1: 네.
0: 그런 것처럼 담비도 담비 속이 있거든요. 담비 속에 속하는 몇 개의 담비 종이 있을 수가 있는데
1: 네.
0: 그런 거 사이에서 좀 혼동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조금 정확하게 이 종을 일컫는 거다라고 구분해서 말하고 싶을 때는 노란 목도리 담비라는 말을 좀 쓰는 경우가 자주 있는데
1: 네.
0: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남한 지역에서는 적어도 담비가 노란 목도리 담비라는 뜻이다라고 보셔도 될 정도입니다.
1: 네.
0: 담비가 옛날부터도 우리나라에 좀 이렇게 많았던 그런 동물이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가지고 좀 눈에 안 보여가지고 담비가 점점 사라지고 멸종되는 거 아니냐라고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네. 우리나라의 생태계가 많이 돌아오면서 네. 특히 20세기 중반 이후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산에 나무를 많이 심고 보호하기 위해서 정말 애를 많이 썼죠. 그래서 노란 목도리 담비라는 노란 목도리 담비 어떻게 생겼겠습니까? 목 주변이. 그렇겠네. 사실은 목도리라고 하기에는 상체가 많은 부분이 좀 노랗습니다.
1: 목폴라 느낌이죠.
0: 네, 목폴라. 상체 지역의 많은 부분이 좀 노란색인. 예. 전체적으로는 갈색 내지는 좀 까만색인데.
1: 족제비랑 비슷하게 생겼네.
0: 족제비과에 속합니다. 아, 그 담비가. 아, 예. 족제비과 동물인데. 예. 흔히 볼 수 있는 족제비보다는 담비류들이 대체로 조금 더 큰 편이고요. 아, 네. 사냥도 좀 더 잘하는 편이고 네. 특히나 이 노란 목도리 우리나라에는 담비하면 노란 목도리 담비이기 때문에 네, 네, 네. 이게 보여야지 담비를 봤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뭔가 아. 족제비 같은 게 이렇게 있는데
1: 노란 뭐
0: 수달인가 싶었는데 이렇게 상체가 머리는 또 노란색이 아니에요.
1: 머리는
0: 검정색 갈색 같은 네. 이런 색깔인데 목 밑으로 네. 상체 부분에 노란 색깔이 이렇게 싹 있다라고 하면 아 내가 그때 본 게 담비구나 라고 하시면 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 초코 바닐라 아이스크림처럼 생겼습니다.
0: 네, 대체로 사람 사는 곳 가까운 곳에서는 좀 보기는 어렵고요. 산에 가셔서 좀 깊은 산에 가셔서 돌아다니시다 보면 우연히 나무 위를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 거를 가끔 이렇게 보실 수 있을 때가 운이 좋으면 네. 간혹 생길 수 있는 그런 동물인데 전라북도에서는 아파트 단지에서도 목격이 되는 아, 뭐 이런 일이 있었기
1: 담비의
0: 때문에
1: 담비의 땅
0: 네, 담비의 땅 전라북도가 아닐까 예. 라고 써봤죠.
1: 근데 저 담비가 이제 한반도 생태계에서는 적어도 최상위 포식자 중 하나로 꼽힌다고 하는데요. 근데 몸집이 그렇게 크지가 않은데 네. 뭐 고라니 멧돼지 이런 애들을 쟤네가 제압을 한단 말이에요.
0: 아, 그게 이게, 이게 진짜 아, 정말
1: 어떤
0: 이게 와 이거 예. 진짜 이거 진짜 감동 약간 좀 놀라운 이야기인데요.
1: 예예. 예.
0: 우리나라 생태계의 지금 현재 생태계의 야생동물에서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멧돼지가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1: 적수가 없잖아요.
0: 네. 그리고 고라니도 너무 많은 것 같다라는 그렇죠. 문제가 있습니다. 네. 멧돼지는 적수가 없어가지고 아무도 멧돼지를 뭐 잡아먹거나 건드릴 수 있는 동물이 사람 말고는 없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사람 사냥꾼이 멧돼지를 잡지 않으면 멧돼지를 이길 수 있는 동물이 없습니다. 네. 1년에 가축돼지를 우리가 몇 마리 잡아가지고 이렇게 고기로 팔까요?
1: 아, 100만 마리?
0: 2천만 마리 정도. 800만 마리, 1900만 마리 정도를 우리가 도축을 해가지고 고기로 유통을 합니다.
1: 진짜 많이 먹는다.
0: 근데 좀 이상한 느낌 들 수도 있잖아요. 아니, 기르는 게 천만 마리인데 어떻게 잡는 게 그 두 배나 되지? 무슨 얘기했어요?
1: 뉴 제네레이션이
0: 그렇죠.
1: 계속 새 생명이 네. 태어나는.
0: 돼지를 보통 예. 한 반년 정도밖에 안 기릅니다. 그 정도로 잘 자라나는 게 야생에서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1: 그렇죠.
0: 야생에서는 반년만 지난다고 뭐 사냥꾼들이 와서 잡아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야생에는 200kg이 넘는 멧돼지가 수두룩합니다.
1: 예.
0: 아무도 멧돼지를 건드릴 수가 없어요.
1: 예.
0: 그래서 멧돼지가 이 정도로 사람도 잡기 어려운 그런 개체수 동물이거든요.
1: 개체수 줄이기가 어려운데.
0: 유일하게 멧돼지를 처리할 수 있는 동물이 그 작고 귀여워 보이는 담비입니다.
1: 어떻게 하냐고 쟤네가.
0: 담비가 네. 혼자서 덤비면 멧돼지를 절대 이길 수 없는데.
1: 그렇겠죠.
0: 담비는 서로 합심을 해가지고 네. 협동을 해서 사냥을 하는 아주 독특한 습성이 있습니다. 보통 한 세 마리 정도가 사냥을 하는 모습이 많이 목격이 되고 있는데
1: 셋이서?
0: 네, 많이 협동을 할 때는 그 이상으로 협동을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1: 셋 정도로 되나 멧돼지가?
0: 그래서 예. 큰 멧돼지는 아무리 담비라고 해도 덤비는 수가 잘 없고요.
1: 예, 예.
0: 어린 멧돼지가 있을 때 담비가 공격을 하는 거죠.
1: 그렇군요.
0: 근데 어린 멧돼지라고 해도 그게 잡아주는 게 어딥니까?
1: 싹을 자르는 느낌.
0: 네, 예. 어린 멧돼지라고 해도 잡아주는 게 어딥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생태계의 최상위 포식자이자 우리나라 생태계에서 멧돼지하고 조금이라도 비벼볼 만한 유일한 동물이
1: 담비입니까?
0: 그나마 바로 담비인데
1: 야.
0: 그 담비의 그 놀라운 경쟁력이라는 거는 하나하나의 힘이 아니라 이 협동심에서 온다. 이 한국의 약간 정신 같은 그런 느낌 아닙니까? 협동력에서
1: 예, 예.
0: 서로가 힘을 합치는 그 능력에서 자신의 잠재력 이상의 능력이 발휘돼가지고 거대한 멧돼지도 이긴다. 우리나라에 그런 속담이 있어요. 호랑이 잡는 게 담비다. 뭐 이런 속담도 있습니다. 1대1로
1: 아,
0: 네,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1대1로 붙으면 상대가 안 되지만
1: 네네네.
0: 담비가 여러 명에서 여러 마리가 무리를 지어가지고 이렇게 계속 괴롭히면서 따라 붙으면 너무나 귀찮으면서 지독하게 계속 막 도망 멧돼지가 새끼 멧돼지가 공격당하면 막 도망가고 할 거 아니에요.
1: 네.
0: 그러면 멧돼지는 지치지만 담비는 조를 짜가지고 이렇게 쫓아가면 멧돼지가 지쳐 쓰러질 때까지 쉬어가면서 계속 또 따라올 수 있거든요.
1: 팀워크네 팀워크.
0: 네, 그래서 그 팀워크의 어떤 화신
1: 예. 나뭇가지 하나는 쉽게 부러지지만,
0: 네?
1: 나뭇가지 세 개는 부러뜨리기 힘든 겁니다.
0: 아하.
1: 예. 아, 씨, 아깝네. 네. 얼마 안
0: 쓰겠습니다.
1: 예. 좋습니다. 자, 역사 속 단비 이야기도 흥미롭습니다. 고구려인들이 무역과 외교의 대표 상품으로 내세운 특산품 중에 하나가 단비 가죽이었다면서요?
0: 이게 약간, 우리나라의 상징 제품처럼, 말하자면 현대의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제품이라고 하면 뭐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제품 뭐 이런 거 있는 것처럼
1: 그렇죠.
0: 항공유 뭐 이런 이야기 우리 하지 않았습니까?
1: 예, 예, 예. 예,
0: 비행기 돈가스 뭐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1: 네.
0: 고대에는 한국을 특히 뭐 고구려 같은 한국의 북쪽 지역을 상징하는 그런 제품으로 이 단비를 생각했을 가능성도 꽤나 있었고요.
1: 아, 정말요?
0: 왜냐하면 이렇게 중국하고 거래를 할 때
1: 네.
0: 선물로 단비 가죽을 보낸 사례가 역사적으로 보면 되게 좀 많이 등장을 합니다. 꾸준히 등장을 하고 있어요.
1: 네.
0: 고구려에서 단비 가죽 유통 같은 거를 꽤나 많이 했던 것 같고
1: 네.
0: 고구려의 뒤를 이어서 나온 나라라고들 많이 이야기하는 발해 같은 경우도 특산물을 단비 가죽으로 되게 많이 생각을 해서
1: 수출 주력 상품.
0: 예, 발해는 일본하고도 교류를 많이 했거든요.
1: 아, 그렇습니까? 예.
0: 그래서 일본 전설 중에 보면 어떤 게 있냐면 그러니까 예. 전설이긴 합니다만 예. 일본이 신라나 발해 물건을 수입을 해가지고 많이 쓰는 게 되게 유행했던 그런 시절이 한번 있었어요.
1: 예.
0: 그래서 일본에서 수입품 금지령을 막 내리고 그랬던 시절이 고대에 한번 있었는데
1: 예.
0: 그래서 발해에서 사신이 이렇게 오면 그런 사신 활동만 하는 게 아니라 상인들이 와가지고 대규모 물건 거래 같은 것도 많이 했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일본 사람들 우리 발해에서 물건 들고 오면 아 이거 뭐 너무 좋아가지고 뭐 돈 다 돈다발 들고 와가지고 옛날이니까 돈다발 아니었겠죠. 금덩이 들고 와가지고 막 살려고 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1: 예, 예.
0: 막 너무 막 기고만장해가지고 발해 사람들이 오니까
1: 예.
0: 약간 좀 기분 나쁜 그런 느낌을 느낀 사람도 있었나 봐요. 예, 아니 뭐 우리가 뭐 발해 물건이라고 하면 무조건 뭐 지갑 다 털리는 줄 알아?
1: 예.
0: 뭐 일본에 물건이 없는 줄 알아? 이런 사람 좀 있었나 봐요.
1: 예, 예, 예.
0: 그래가지고 그 발해가 아니고 일본의 왕자 정도 되는 인물이 높은 사람이 약간 발해 사람들한테 꿀리지 않기 위해
1: 뭘 하나요?
0: 한 여름에 단비 코트를 뭐 일곱 벌을 겹쳐 입고 나타났다든가 자기도 단비 코트 많다라는 걸 자랑하기 위해서
1: 있어 보이려고.
0: 예, 뭐 그래가지고 주변 사람들 되게 놀랐다. 사실은 좀 속으로 웃었겠죠. 그런 전설이 일본, 그러니까 일본에 그런 전설이 왜 생겼겠어요. 너무 그런 외제 제품이라고 좋아하지 마라라는 이유로 이제 그런 전설이 생겼던 것 같은데 어디까지나 뭐 전설입니다. 명확한 일본 역사 기록이라 보기보다는
1: 이렇게 하시는 거야.
0: 예. 근데 그만큼 발해에서 일본에 많이 나가면서 일본 사람들이 눈이 휘둥그레지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했던 게 단비 가죽으로 만든 여러 가지 제품이었을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구려 발해를 상징하는 제품이 단비였을 가능성 상당하고 심지어 이건 이제 단비에 대해서 근대에 들어와서도 여러 가지로 많이 거래를 했던 러시아 쪽 학자들이 이런 쪽에 좀 파고드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러시아 학자들 중에는 그런 설을 제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1: 어떤
0: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정설 좀 아닌 것 같은데요.
1: 예.
0: 중국의 실크로드가 있다면 고구려나 발해에는 단비로드도 있었던 거 아니냐.
1: 러시아 학자가?
0: 네, 러시아 학자가.
1: 왜냐하면 단비로드?
0: 발해 영토는 러시아 쪽으로 지금 좀 많이 기울어진 부분이 있잖아요.
1: 예, 예, 예.
0: 그래서 러시아에서 조사를 하다 보면 발해 유적 같은 게 조사될 때가 있습니다.
1: 네.
0: 러시아 학자들 중에 발해를 연구하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그런 분들 쪽에서 좀 나오는 이야기인데 아직까지는 확고한 정설은 아닌데 어디까지나 그냥 좀 아이디어 차원으로 그렇지만 뭐 자주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종종 나오는 이야기인데 발해의 이 단비가 워낙에 명물이었기 때문에 중앙아시아 아시아의 그런 길을 통해서
1: 네.
0: 중앙아시아하고 발해가 상당한 교류를 하면서 페르시아나 이란 이쪽에 중동 지역에 이런 인종들이 발해까지 들어온 거는 분명히 그거는 상당히 믿을 만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소그드인이라고 하는 이란 계통의 페르시아인 계통의 그런 민족이죠. 소그드인들이 발해까지 진출을 해서 무역을 한 듯한 그런 흔적은 꽤 보이는데 그럼 소그드인들이 발해에 들어와가지고 뭘 거래를 했겠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1: 단비 가져갔겠지.
0: 단비 가지고 거래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1: 네.
0: 페르시아의 단비 뭐 주로 이렇게 발해나 고구려만큼 좀 많이 있지는 않았을 테니까
1: 예, 예.
0: 그래서 그게 페르시아 쪽으로 전해지고 그게 다시 뭐 유럽까지 전해질 정도로 뭐 그런 식으로 실크로드 비슷하게 단비로드가 형성되지 않았겠느냐라는 주장도 있을 정도로
1: 아하.
0: 단비가 고구려, 발해, 조선시대에도 단비 거래는 많이 이루어졌거든요.
1: 네.
0: 그래서 그런 걸 상징하는 동물,
1: 그렇군요.
0: 물건이었을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1: 예. 방송 전에 저희는 작가님께 아무 말씀도 안 드렸는데 괜히 작가님이 요새 너무 좀 분량이 방만한 것 같다라고 자성을 하시면서 오늘 두 마리 정도만 딱 하고 분량 최소화해보겠다. 30분 정도로 끊어보겠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0: 네.
1: 아, 너무 자성하시네. 담비 한 마리로 지금 30분이 다 됐는데 어떡하죠?
0: 하나만 더, 하나만 더. 담비에 대한 이야기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진짜 하나만, 하나만.
1: 아, 담비를?
0: 담비 이야기 하나만 더 하면 돼.
1: 아니, 우리 지금 뒤에 동물 한 마리.
0: 하나, 담비 이야기 하나만 더 하면 돼. 하나,
1: 오늘 담비만 해?
0: 진짜 하나만.
1: 아, 알았어.
0: 하나만, 담비 이야기 하나만.
1: 아니, 근데 어떻게 안 해드려요? 지금 네, 학과장님이 이러시는 거.
0: 하나만.
1: 예, 예, 예.
0: 담비에 관한 이제 이야기 중에 재밌는 게 뭐가 있냐면, 네. 흔히 이제 중국 고전에서 네. 관용적으로 쓰이는 어구 중에 비휴라는 말이 있어요. 비휴.
1: 아, 근데 이런 건 재밌지.
0: 비휴라는 네. 말이 네. 어떤 동물을 일컫는 말이거든요.
1: 예. 네.
0: 근데 비휴라는 말이 동물 중에서 어떤 동물을 일컫는 말로 많이 쓰이는지 아십니까?
1: 담비.
0: 강한 동물, 싸움을 아. 잘하는 동물을 일컬을 때 비휴라는 동물에 많이 비유를 합니다.
1: 아, 싸움 잘하는 동물.
0: 네, 그래서 중국에서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이야기합니다. 비휴같이 늠름한 군사들이라든가.
1: 어허. 예.
0: 뭐 비휴 부대라든가 뭐 이런 식의 비유를 되게 싸움을 비유
1: 특정 동물을 상정하는 게 아니고
0: 무적의 동물이다라는 식으로 중국 고전에서 그런 말을 많이 썼어요.
1: 오, 예.
0: 그래서 중국 고전에 그런 말 많이 쓰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고려 시대나 조선 시대 시인들도 예. 뭐 그렇게 훌륭한 군인이라든가 싸움을 잘하는 아주 늠름한 사람 무예가 뛰어난 장군 이런 사람들을 묘사할 때 비휴 같다 이런 식으로 말을 많이 했거든요.
1: 멋있다. 예.
0: 근데 방금 말한 그 의문을 사람들이 예, 느낀 거예요.
1: 비유가 뭐냐?
0: 비유가 뭐지 도대체?
1: 뭔데?
0: 뭐 비유가도 아니고 사자도 아니고. 길가다가 비유를 내 본 적이 없는데 비유가 그렇죠. 뭐지? 이런 의문을 예. 한 품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1: 예.
0: 조선 후기에 실학자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제시한 유력한 설명으로 뭐가 있었냐면 비유가 바로 담비일 것이다 라는 설을 제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1: 담비부대.
0: 네, 담비가 우리나라 그다음에 뭐 만주 지역 이런 지역에 담비가 많이 난 명물이다 보니까 중국 본토에 그러니까 중국의 중심지인 뭐 낙양, 장안 뭐 이런 데 있던 사람들에게는 좀 낯선 동물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동물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비유라는 그런 동물이 있는데 그게 조그만데 추함을 엄청 잘해가지고 엄청 막 큰 동물로 다 이긴다더라. 그런 소문만 전설적으로 전해 듣고.
1: 근데 왠지 더 세 보여. 아까 호랑이 약간, 부대보다 더 세 보여.
0: 약간 신비의 동물의 이름으로 비유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1: 네.
0: 그게 사실은 고구려 사람들이 장사했던 네. 담비다라는 설을 조선시대에는 제시한 사람들이 몇 있습니다. 전 그럴듯하다고 생각해요.
1: 담비가 많으니까요.
0: 네. 예. 그리고 담비를 갖고 보여준 사람, 그럼 뭐, 좀 과장해서 이야기 했겠죠. 고구려 상인들이 중국에 가서 장사하면서. 이게 담비가 이거 좀 전에 보여도 이게 얼마나 엄청난 건지 아냐고.
1: 알아야 되니까.
0: 이거가 호랑이도 이긴다고.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1: 예, 예. 예.
0: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런 소문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알았을까요? 그래서 그런 만큼 네. 어떤 신비의 동물이기도 한 동물이 담비인데, 그게 지금 우리나라의 생태계에서 회복돼가지고 잘 활동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좀 멋있고 재미있습니까? 중국의 저 강남 지역 이런 데도 좀 삽니다. 노란 목도리 담비 이런 게 약간 더운 지방에 좀 잘 사는거든요.
1: 네네.
0: 그래서 고구려라는 말이 변해가지고 고려가 됐고
1: 네.
0: 고려라는 말이 변해서 코리아가 됐잖아요.
1: 예, 예.
0: 지금도 우리나라를 코리아라고 하지 않습니까?
1: 그럼요.
0: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나라를 세계의 웬만한 나라에서는 다 고구려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우리나라가 아직도 그 고구려의 정신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1: 네.
0: 한국이.
1: 네.
0: 아직도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속에는 뭔가 담비 정신이
1: 깃들어 있다.
0: 깃들어 있을지 모른다. 좀 이렇게 협동하고 협력하고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도 서로 잘 이해하면서 하나로 뭉치는
1: 네.
0: 아, 이런 정신이 발휘되어야 될 때가 아닌가.
1: 전라북도에는 조금 더 깃들어 있겠네요.
0: 아마도 그렇지 않을까요? 제가 이렇게 갖다 붙여봤으니까 뭐 이런 생각 해볼 수 있겠죠.
1: 예. 자, 이런 전라북도의 담비처럼 우리나라 팔도의 동물들을 도마다 하나씩 만나볼 수 있는 재미난 책 팔도 동물 열전입니다. 저희 방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예, 책 10권 보내드리는 이벤트 하고 있으니까 이 영상에 댓글로 책을 갖고 싶은 이유 남겨주세요. 아, 오늘 두 마리 하려고 했는데
0: 아니,
1: 담비도 충분히 재밌었습니다.
0: 네.
1: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네. 한 마리 더 보겠습니다. 박재식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전라북도의 상징 동물 네, 담비 이야기실 것 들어봤습니다. 오늘 곽재식 작가의 신간 팔도 동물열전 책 이벤트도 했으니까요. 라디오로 들으신 분들도 유튜브로 넘어와서 확인해 보시고 댓글 남겨주시면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좋은 밤 보내시고요. 잡지사 이만 셔터.

0: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8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교통사고 상해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임 변호사 최초로 상해보상 부분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주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lliller.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2: 한국소독 제공 긴급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가정집에 터마이트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3: 어휴, 어떤 집엔 수백 마리가 죽어 있고.
2: 대안책은 있으십니까? 한국소독팀이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터마이트는 문제 발생 전 방역작업이 필수입니다. 최고의 소독회사 한국소독 718-463-1234 718-463-1234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 사전. 잡지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0: 이강민의 잡지사 6월호 13번째 페이지. 잡지사에서 1000개의 별 이야기를 다루는 그날까지 잡지사판 천일야화 스타리안 나이트 우주먼지 지웅배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반갑습니다. 별을 사랑하는 우주먼지 지웅배입니다.
0: 아, 별사남 반갑습니다. 아, 안 그래도 다가온 일요일이 잡지사 창립 천일입니다.
1: 축하드립니다.
0: 예, 감사드립니다. 네. 그래서 사실 모든 주제를 통틀어서 치면 천일야화를 저희가 얼추 보내드린 셈인데, 하지만 저희의 목표는 먼지님만 따로 빼서 천일야화를 이루는 그날까지 함께하고 싶다는 저희의 마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0: 아, 무겁습니다.
1: 진짜 무거워 보이네요.
0: 네. 예.
1: 저희 버리지 마세요. 자, 스토리텔러 먼제님이 들려준 스타리한 나이트.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스페셜한 스튜디오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자, 오늘 먼제님께서 소개해 줄 스타는 목동자리의 가장 밝은 별이라고 합니다. 아크투루스라는 네. 별이군요.
2: 네. 네. 저희 CBS 방송국이 또 있는 위치가 목동 아닙니까?
1: 아, 중요하군요.
2: 네, 그래서 오늘은 그 목동에 딱 있는 목동 자리에 가장 밝은 별, 주황색의 아크투루스라는 별을 골랐습니다.
1: 혹시 저 별인가요? 저기 저 밝게 보이는 저 별?
2: 네, 요 별입니다.
1: 와,
2: 네.
1: 와, 정말 신기하네요. 아크투루스 어떤 별인가요? 목동 자리에 있는 별이다.
2: 네, 예. 이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네. 이제 오래 전부터 이 목동 자리가 바로 옆에 이제 큰 곰 자리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 봄철 별자리를 대표하는 이제 별들이 큰 곰 자리에 국자 손잡이의 곡류를 쭉 따라가면 처녀 자리 있고 그다음에 이 목동 자리 있고 그래서 네. 오래 전부터 곰을 지키는 존재라는 뜻에서 그 목동 자리라고 불렀다고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1: 목동은 양을 지키지 않나요? 곰을 막는 사람 아닌가요?
2: 아
1: 곰을 지키는 건가?
2: 이제 예. 뭐 밤하늘에서 예. 그 주변에 곰이 있으니까 예. 그렇게 이야기를 만들지 않았을까 싶네요.
1: 예. 그 곰, 큰 곰 자리에 있는 국자가 북두칠성이죠?
2: 맞습니다. 그 큰 예. 곰의 이제 엉덩이랑 꼬리만 똑 떼서 네. 우리가 국자 모양으로 만든 게 북두칠성이죠.
1: 그렇군요. 그런데 이 아크투루스가 아주 재미난 이야기들을 많이 담고 있는 별이라고 하는데요. 아주 역사적인 조명을 밝혀준 별이라고 들었습니다.
2: 네. 저는 이 아크투루스가 인류의 역사에서 되게 좀 재미있는 별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1: 네.
2: 정말 우리 역사상 우주적인 이벤트가 한번 있었는데 잠깐 시간을 거슬러서 옛날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1933년 5월 27일 날
1: 네.
2: 당시 미국의 시카고에서 대규모 박람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이제 막 20세기로 접어든 시점에 당시 이제 미국이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현대 문물 기술을 갖고 있는지 지금 한창 경제 대공황을 겪으면서 우리가 한 엄청난 침체기를 겪고 있는데 우리가 이 미래로 도약하는 그 준비를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굉장히 멋진 이벤트들을 하거든요.
1: 네.
2: 근데 이 1933년에 시카고에서 박람회가 열리기 딱 40년 전에 시카고에서 똑같이 박람회가 한 번 더 있었어요. 과거에.
1: 그래요. 예.
2: 그래서 1893년에 이제 있었던 거죠.
1: 네.
2: 그러니까 똑같은 장소에서 40년 만에 다시 한 번 더 멋지게 박람회를 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박람회를 준비하면서 이제 이벤트를 시작합니다라고 선언할 때 이제 그 일대 조명을 환하게 밝히는 일종의 점등식 이벤트를 하게 되거든요.
1: 네.
2: 근데 여기에서 오랜만에 다시 하는 이제 행사다 보니까
1: 40년 만에
2: 좀 더 멋지게 행사를 시작하고 싶었던 거예요.
1: 네.
2: 그래서 그때 되게 재미있는 아이디어가 나오게 되는데 네. 당시 미국의 여키스 천문대에서 일하고 있던 천문학자 에드윈 프로스트라는 사람이 이런 아이디어를 제시합니다.
1: 네.
2: 우리가 40년 전에도 여기에서 박람회를 했었고 다시 40년 만에 똑같은 자리에서 박람회를 하는 거니까 이왕이면 저 밤하늘에서 한 40광년 거리에 떨어진 별과
1: 네.
2: 우리 박람회를 연결시키면 어떨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 예.
2: 지금 당시 기준 지금의 지구에서 박람회를 열고 있지만 만약에 지구에서 40광년 거리에 떨어진 어떤 별의 외계인이 지금의 지구를 보고 있다면 그들은 40년 전에 출발했던 과거의 지구를 막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네.
2: 그래서 우리가 저 40광년 거리에 떨어진 별과
1: 네.
2: 지금 40년 만에 박람회가 열리고 있는 지금 이 지구의 현장을 천문학적으로 뭔가 연결시켜서 여기에 전등을 싹 밝힐 수 있다면
1: 반대로 지구에서 그 별빛을 봐도 그게 40년 전에 출발한 별빛이기도
2: 맞죠.
1: 하고요.
2: 예,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가 만약에 어떤 네. 40광년 거리에 떨어진 별을 이 박람회를 열면서 동시에 본다면
1: 네.
2: 우리는 또 거꾸로
1: 네.
2: 40년 전에 박람회가 열렸을 때 그 순간의 별빛을 지금 하늘에서 보면서
1: 예.
2: 박람회를 또 오랜만에 열게 되는 거죠.
1: 근데 어떻게 연결시키겠다는 건가요?
2: 그때 당시 천문학자들이 이제 아크투루스라는 별을 고르게 되는데
1: 네.
2: 그때 당시 알고 있던 그 별까지의 거리가 얼추 40광년이었어요.
1: 예, 당첨.
2: 게다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시카고에서 박람회를 열었을 때의 계절이 5월쯤이었거든요.
1: 네.
2: 그러니까 이제 막 봄이 끝나고 여름이 시작되고 있는 무렵이었는데 딱 그때 밤하늘에서 아주 보기 좋은 위치에 아크투루스가 떠 있었습니다.
1: 예, 예.
2: 그래서 여러 조건에서 이 별이 이제 선택이 되었고요.
1: 네.
2: 그래서 아주 재미있는 이벤트를 준비하거든요. 네. 그 점등식을 할 때 이제 전력을 공급을 해야 전등에 불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0: 그렇죠.
2: 그런데 예. 망원경으로 아크투루스 별을 관측을 해서 그 별빛을 광전지라고 하는 센서에 받은 다음에 네. 그 광전지판에 별빛의 신호가 닿으면 네. 그걸로 전력을 돌려서 그 일대 이제 조명을 켜는 거예요.
0: 아, 별빛을 그렇게 전력으로 쓸 수가 있구나.
2: 네, 그래서 딱 요맘때 새로운 이제 관측 기술이 막 만들어지면서 예, 예. 오늘날 디지털 관측에 좀 더 가까운 모습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0: 네.
2: 그래서 옛날에는 막 진짜 화학적인 방식으로 유리판에 화학 용액 바르고 막 그런 짓들을 하면서 별빛을 관측을 했지만
0: 네.
2: 이때부터는 광 전지판에 별빛이 닿으면 그 금속판에서 전자가 튀어나오고 그걸 어떻게 해야 이제 디지털 신호로 바꿀 수 있을지 이런 연구들을 막 한창 하고 있던 시절이었어요.
0: 네.
2: 그래서 그 기술을 활용해서 이제 그 망원경으로 별을 모아서 이제 직접 별빛으로 불을 켜는 그런 시도를 한 거죠.
0: 40년 전에 출발한 그 별빛으로
2: 네.
0: 지금 40년 후에 여기서 조명을 켜겠다.
2: 그러니까요. 네, 맞습니다.
0: 그래서 성공합니까?
2: 아, 이게 네. 그래서 나름 철저하게 준비를 하는데
0: 네.
2: 혹시 망원경 한 곳으로만 관측을 하면
0: 네.
2: 딱 거기에 구름 끼면 행사 망하는 거잖아요.
0: 아, 그렇죠. 네.
2: 그래서 안전하게 이제 여러 그 예비책을 준비합니다.
0: 아.
2: 그래서 총 네 곳의 천문대가 협력을 하고요.
0: 예.
2: 동시에 딱 구름이 걷히고 아크투루스가 보이는 그 순간
0: 네.
2: 점등식 시작이 되는 그 시간에 맞추어서 망원경으로 그 별을 바라봅니다.
0: 네.
2: 그리고 그 신호가 전기줄을 타고 쭉 흘러서 이제 그 행사장에 도착을 하고요. 그 신호가 딱 울리자마자 이제 딱 전체 불빛이 켜지게 되는 거죠.
0: 와, 이건 지금 들어도 진짜 멋진 기획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2: 아, 맞습니다. 그래서 진짜 뭐 우리 가끔 올림픽 개막식 같은 것도 보잖아요. 그럼 항상 그 제일 그 언론이 주목하는 게 어떻게 제일 하이라이트인 그 성화 불을 붙일 것이냐,
0: 아, 그렇죠. 예.
2: 어떤 방식으로 붙이느냐가 항상 이제 이슈인데
0: 예.
2: 이때는 진짜 멋지게 별빛을 가지고
0: 우와.
2: 불을 켠 거죠.
0: 그러네요.
2: 그래서 그때 이제 행사를 시작할 때 그 총괄을 맡았던 루퍼스 도스라는 이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했던 그 멘트를 제가 잠깐 읽어드리고 싶거든요.
0: 아, 네.
2: 그래서 우리는 1893년 위대한 과거 콜럼버스 박람회의 순간을 되새깁니다. 그 찬란한 아름다움을 다시 경험하기 위해서 40년 전에 출발한 빛을 맞이하려고 합니다. 아크투루스에서 온 이 빛줄기는 우리의 경례를 밝히고 박람회의 기계를 움직이게 하는 신비로운 힘이 될 것입니다. 라고 딱 이제 선언을 합니다.
0: 이건 진짜 억지 느낌이 안 들어서 좀 네. 전율이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네. 40년 전을 이었어요.
2: 네, 맞습니다.
0: 와.
2: 근데
0: 네.
2: 약간 대문자 T의 마음으로 보면 오늘날 네. 우리가 더 정확하게 알고 있는 아크투루스까지의 거리는 40광년은 아니에요. 37광년인가 그럴 거예요.
0: 아, 아, 아, 아.
2: 그래서 약간의 오차가 있긴 했지만
0: 예.
2: 이제 그때는 40광년이라고 알고 있었으니까
0: 예.
2: 뭐 그 정도의 오차는 너무 높아 주는
0: 그 걸로. 그 정도는 감안 네. 가능하다.
2: 네. 네.
0: 예. 좋습니다. 자, 시간을 더 거슬러서 앞서 1893년에 열린 박람회로 가보겠습니다. 이때는 그 시카고 박람회장에서 엄청난 라이벌전이 펼쳐지고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2: 맞습니다. 이제 이때부터 인류가 전기라는 새로운 힘으로 밤을 밝힐 수 있는 이제 노하우를 터득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한창 활동하고 있던 전기 산업의 대가가 두 사람이 있었어요.
0: 네.
2: 한 사람은 전구를 발명한 사람으로 잘 알려진 토머스 에디슨.
0: 네.
2: 그리고 에디슨의 아주 영원한 라이벌이었던 조지 웨스팅하우스라는 사업가가 있습니다.
0: 예.
2: 이제 이 두 사람은 당시 이 시카고 박람회장에서 먼저 자기가 이 박람회의 전기 제공 사업권을 따기 위해서 엄청나게 경쟁을 했어요.
0: 예.
2: 사실 이미 에디슨의 사업이 번창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에디슨이 제공하고 있는 직류 전기가 이제 한창 독점을 하고 있었거든요.
0: 네.
2: 근데 그 무렵에 웨스팅하우스는 더 젊은 새로운 그 발명가 니콜라 테슬라가 제안했던 교류 전기의 사업성과 가능성을
0: 네.
2: 더 눈여겨보고 있었어요. 결국에 여러 사업 경쟁 끝에 당시에는 에디슨이 졌고요.
0: 네.
2: 웨스팅하우스가 대부분의 박람회장에 이제 전기를 공급하게 됩니다.
0: 예.
2: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에디슨과 웨스팅하우스가 내 시스템이 더 좋다. 내 전기가 더 우월하다라고 싸우는
0: 네.
2: 소위 커런트 워, 전류 전쟁이라는 이제 시대가 개막을 하게 되는 거죠.
0: 전류 전쟁.
2: 네.
0: 예. 아니 보니까 이때 심지어 상대 약간 네거티브 전략으로 전기 의자를 활용하기도 했다 그래요.
2: 아, 맞습니다.
0: 예.
2: 그 혹시 이게 영화로도 나온 적이 있는데 보신 적이 있을까요?
1: 테슬라 영화인가요?
2: 네, 테슬라 나오고, 네. 그, 에디슨이 베네딕트 컴버비치가 연기했거든요.
1: 예, 예, 예.
2: 그래서, 영화 제목이 커런트 워예요.
1: 커런트 워. 네. 그래서 저는 전류전쟁.
2: 되게 재밌게 봤던 영화인데, 네. 그때 어떤 일들이 있냐면, 이제 에디슨 입장에서는 자기가 원래 밀고 있던 직류 전기가 더 잘 팔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테슬라가 발명한 저 교류 전기가 되게 위험하다라고 일종의 언론 플레이를 합니다.
1: 네.
2: 그래서 그때 그 에디슨이 자기 주변 친구 중에 치과 의사가 있었거든요.
1: 네.
2: 그 치과 의사의 조언으로 발명한 되게 무시무시한 물건이 하나 있었어요.
1: 아, 예.
2: 전기로 사람을 죽이는 네. 전기 의자입니다.
1: 아.
2: 그리고 일부러 그 전기 의자를 테슬라가 이야기했던 교류 시스템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의도가 뭐냐면 교류 전기 저렇게 위험하다.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
1: 사실 직류로 전기의자를 해도
2: 그쵸.
1: 보통은 주는 건 아무 상관없죠.
2: 아무 상관없죠.
1: 아, 근데 진짜 네거티브 하려고.
2: 네, 맞습니다. 그냥 진짜 흑색 선전을 하려고 네. 그렇게 이제 발명품을 만들었고 네. 실제로 이제 그 교도소에 제공을 해서 사용을 하게 한 거죠.
1: 이야. 자, 어쨌든 좀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런 인공빛의 역사에 있어서 좀 엄청난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 박람회 현장이. 먼저님은 그 순간이 마냥 기쁘지는 않으시다고 들었습니다.
2: 네.
1: 왜 그러시나요?
2: 이제 예.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지금 여기 스튜디오도 그렇지만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가짜 불을 만든 거죠. 그래서 인공빛으로 이제 우리 조명을 밝히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서 필연적으로 도시는 밤의 풍경을 밝게 인공 불빛으로 채워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소위 광공해, 빛공해라고 하는 게 하늘을 덮어버렸고
1: 그렇죠.
2: 그러다 보니까 딱 이날을 기점으로 우리 하늘에 떠있던 별빛을 하늘에서 따와서
1: 네.
2: 지상에 옮겨버린 그런 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1: 말 되네.
2: 네. 그래서 땅은 밝아졌지만 동시에 하늘의 별은 사라져버린 그런 상태가 되었으니까 지금은 천문학자들이 별을 보기 위해서 최대한 도시에 손길이 덜 묻은 덜
1: 그렇죠.
2: 때가 묻은
1: 예.
2: 산 꼭대기나 사막 같은 데로 도망가서 별을 보고 있는 거죠.
1: 그러네요. 예. 네. 자, 스타리안 나이트, 아크투루스라는 별에 대한 이야기 만나보고 있는데요. 아크투루스가 이후에는 또 인기 소설에 등장하면서 좀 유명세를 탔던 모양이에요.
2: 네, 맞습니다. 이 아크투루스가 뜻밖에도 SF 작가들에게 많은 영감을 주었던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스코틀랜드 출신의 이제 데이비드 린지라는 소설가가 있는데 이 사람이 보이저 투 아크투루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아크투루스로의 여행이라는 작품을 1920년경에 집필을 하거든요. 잠깐 여기에 등장 하는 이야기를 조금 소개를 드리면 여기 주인공 이름이 메스컬이라는 사람인데
1: 네.
2: 이 사람이 갑자기 자기한테 등장한 신비로운 존재를 만나고 같이 우주선을 타고 어떤 이름 모를 외계 행성으로 떠납니다.
1: 외계 생명체를 만난 건가요?
2: 네, 맞습니다.
1: 예.
2: 근데 그 외계인들이 광속이 넘는 빠른 속도로 이제 날아가서 도착한 곳이 소설에서 아크투루스 주변의 행성이거든요.
1: 예.
2: 그래서 아마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예. 이 직전에 이제 막 그 발명가들 과학자들이 아크투루스를 뭔가 좀 미래를 향한 등불 이런 식으로 브랜딩을 했잖아요.
1: 박람회에서
2: 그런 영향을 아마 받아서
1: 그럴 수 있겠네.
2: 이렇게 좀 미래적인 배경을 여기에 좀 설정을 한 게 아닐까라고
1: 네.
2: 생각을 합니다.
1: 예.
2: 네.
1: 근데 아까 이제 소설을 쓴 이유에 대해서 물론 이제 과거의 박람회장에서 어떤 브랜딩이 됐던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만 또 실제로 아크투루스가 유달리 좀 신비한 점이 있다면서요.
2: 맞습니다.
1: 네.
2: 이제 밤하늘에서 빛나고 있는 꽤 먼 거리의 별들은 어지간해선 움직이는 게 잘 안 보여요. 근데 이 아크투루스는 꾸준히 관측을 해보니까
1: 네.
2: 다른 별들과 달리 꽤 빠르게 우주 공간을 움직이고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1: 아, 그래요?
2: 네. 그러니까
1: 어느 날 봤더니 이만큼 가 있고 이게 잘 보인다?
2: 그래서
1: 예.
2: 망원경으로 이제 관측을 해보니까
1: 네.
2: 더 먼 거리에 떨어진 배경별은 그대로 가만히 제 자리에 고정이 되어 있는데
1: 예.
2: 그 배경별들과 달리 아크투루스만 유독 눈에 띄게 자리가 스물스물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재밌게 표현하면
1: 예.
2: 우리가 밤하늘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조그만한 빛을 내면서 무언가 움직이면 미확인 비행물체라고 부르잖아요.
1: 그렇죠. 예.
2: UFO라고.
1: 예.
2: 그러니까 굳이 좀 넓게 보면 아크투루스는 마치 UFO처럼 움직이고 있는
1: 움직이고 있어요.
2: 거예요.
1: 예.
2: 그래서 실제로 이걸 처음으로 발견했던 천문학자 중에 한 사람이 혜성들의 움직임을 연구했던 헨리. 에드먼드 헨리라는
1: 때 헨리
2: 네, 천문학자인데요. 예. 이 헨리는 이제 혜성뿐만 아니라 네. 밤하늘에서 가끔씩 위치를 바꾸는 이상한 별들에 대해서 열심히 연구하고 있었어요. 아. 이러한 그 별 자체의 움직임, 밤하늘에서 별이 보이는 위치가 달라지는 현상을 별의 고유한 운동이라고 부르는데 아. 고유 운동이라고 하는데 네. 특히나 아쿠트로스는 그 정도가 유난히 컸기 때문에 아. 일찍이 18세기부터 그 움직임을 잘 알고 있었던 거죠.
1: 어느 정도로 빨리 움직이길래 그렇습니까?
2: 이게 그 수치로만 들으면 네.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 이제 망원경으로 관측을 해보니까 그 각 천년 정도 지나면
1: 아 천년 네. 천년이 지나야 돼요.
2: 천년 정도 예. 지나면 예. 밤하늘에서 이 별이 보이는 위치가 네. 각도로 1도 정도 움직이는 속도예요.
1: 아, 근데 이게 사실은 대단한 건가 보다.
2: 아, 네. 왜냐면 예, 예. 일반적인 별들은 예. 뭐 만년 지나야 1도 정도 움직이는 정말 미미한 움직임을 보이기 때문에 예. 그런 일반적인 별과 비교했을 때는 사실 10배 이상의 아주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별이었고 네. 또 특히나 아크투루스는 우리 밤하늘에서 예. 1등성으로 꽤 밝게 보이는 별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꽤 쉽게 볼 수 있는 별들 중에 네. 유독 빠르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네. 더 주목을 받게 된 거죠.
1: 대놓고 좀 봐달라고 움직이는 느낌.
2: 약간 그쵸 관심을 좀 네,
1: 관심을 즐기는 스타일.
2: 네. 예.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그 거리를 고려해서 네. 아크투루스가 우리 은하 공간에서 그럼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건지를 구해 보면 초속 한 120km 정도로 빠르게 움직이고
1: 있습니다. 대단하네. 네.
2: 시속 120도 엄청 빠른데.
1: 초속 120km.
2: 네. 초속 120km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예. 네.
1: 그리고 아크투루스가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는 거 말고도 특별한 점이 또 있다면서요?
2: 맞습니다. 이제 지금까지는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느냐 속력만 이야기를 드린 건데 네. 그 움직이는 방향을 생각해 보면 이것도 되게 이상합니다. 일단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계 우리 은하는 원반 모양이에요. 네. 그 이유는 대부분의 별들이 우리 태양처럼 그 일제히 빙글빙글 납작한 원반상에서 궤도를 그리면서 돌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 아크투루스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냐면 원반에 수직하게.
1: 아 원반이 있으면 수직하게 이렇게
2: 네,
1: 움직이.
2: 이렇게 돌고 있어요.
1: 아 이렇게 돈다.
2: 네. 혼자 이상하게 궤도를 그리고
1: 혼자
2: 있는.
1: 이래요?
2: 아크투루스를 비롯해서 예. 그 주변에 한 50여 개 정도 되는 별들이 예. 일제히 이 정도로 빠른 속도로 원반의 수직한 방향으로 빙글빙글 돌고 있습니다.
1: 오, 이건 좀 진짜 특이하네. 네. 왜 그렇게 움직이나요? 수직 방향으로?
2: 이게 예. 태양계로 생각을 해보면 예.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 예. 우리 태양계에서도 가끔 대부분 행성들은 이제 다 비슷한 방향으로 돌지만 예. 가끔씩 이상한 경사 각도로 기울어져서 이상한 방향으로 도는 천체들이 있거든요. 네. 그럼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추정하냐면 태양계가 처음 만들어질 때 함께했던 천체가 아니라 나중에 외부에서 유입된 천체일 거다. 수소,
1: 헬륨,
2: 나머지,
1: 중원소.
2: 네. 아. 또는 이 나머지를 다 뭉뚱그려서 네. 금속 원소라고도 하거든요. 근데 이 무거운 중원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비교하면 그 별이 얼마나 옛날에 태어났는지 얼마나 비교적 최근에 태어났는지 별의 세대를 구분할 수 있어요.
1: 아, 그래요?
2: 일종의 별의 나이테 같은 건데요. 예. 빅뱅 직후 초기에는 우주가 아직 별을 많이 안 만들었을 테니까 네. 별들도 기껏해봤자 초기 우주에 존재하고 있던 수소나 헬륨 정도만 모아서 만들었을 거예요. 아. 근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네. 그 별들이 열심히 더 무거운 중원소를 만들어가기 시작을 하고 예. 마지막에 별이 죽어갈 때 다양한 중원소를 우주에 흩뿌려놓고 오염시키고 사라지는 거죠. 그러면 그 오염된 우주의 토양 속에서 다음 세대 별들이 태어나게 되면 조금 더 많은 중원소를 품고 별이 만들어지는 거죠.
1: 그렇죠. 그렇죠.
2: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리는 아크투루스 같은 경우에는 네. 굉장히 금속 원소의 함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 태양이 갖고 있는 금속 함량과 비교했을 때 그 네. 정도가 한 5에서 10배 정도 더 금속의 함량이 적거든요.
1: 태양보다 오래됐다.
2: 맞아요. 그래서 태양보다 훨씬 오래 전에 적어도 한 100억 년은 더 전에 태어난 나이가 많은 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렇다는 건 앞서 소개해드렸던 외부 기원설의 가능성이 좀 더 뚜렷해지는 거죠. 그래서 중원소가 굉장히 풍부한 우리 은하 원반상에서 최근에 태어난 동갑내기 별이 아니라 우리 은하 원반과 별개로 예. 외부에 때묻지 않은 우주 공간에서 빚어진 별들이 있었고 네. 걔네가 이제 한꺼번에 뛰어오면서 우리 은하 공간에 사로잡혀서 지금 빙글빙글 돌고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1: 그걸 또 뒷받침할 수가 있네요. 외부에서 네. 온 러닝크루다.
2: 맞습니다. 예.
1: 좋습니다. 천문학자들이 아크투루스를 유독 신성하게 느끼는 이유를 잘 알 수 있을 것 같고 또 우리 인류의 역사와도 좀 많이 접해있는 별인 것 같은데요. 마치면서 예, 오늘의 스타 아크투루스 감상평 한마디 뭐 읊조려주시면 좋겠습니다.
2: 아, 네. 그 J.R. 톨킨 그 작가가 반지의 제왕에서 썼던 한 문장이 있습니다. 제가 이 문장에 딱 요 아크투루스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방황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길을 잃은 것은 아니다. 그래서 어딘가를 헤매고 있는 존재라 하더라도 그게 꼭 길을 잃어서 정처 없이 떠돌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 아, 예.
2: 그래서 마찬가지로 아크투루스도 얼핏 보면 꽤 빠른 속도로 우주 공간을 정처 없이 떠도는 그냥 길을 잃은 존재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예. 사실은 이 친구들도 다 오래전 우리 은하가 어떤 작은 은하를 집어삼켜서 성장했는지
1: 그렇지.
2: 은하의 기원, 우주의 역사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살아있는 유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1: 예. 예. 아크투루스야 환영해.
2: 네.
1: 라고 예, 좀 오그라들게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스타리안 나이트 오늘은 우리 은하를 찾아온 방랑의 별 아크투루스에 대한 이야기 만나봤습니다. 우주먼지 지웅배 교수님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네, 비록 진행자는 스타급이 아니지만 대신 밤하늘의 스타들을 한무더기로 소개해주는 시간 스타리안 나이트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아, 특별히 오늘 방송은 CBS의 최첨단 기술을 이용해서 우주 배경으로 영상을 찍었습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에 들어오시면 오늘 방송 영상을 무편집본으로 보실 수가 있으니까 시커먼 배경을 좀 수면 영상으로 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좋은 밤 보내시고요. 잡지사 이만 셔터 내립니다.
3: 케이라디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좋은 사람과 만나고 싶으신가요? 초혼, 재혼, 시니어 만남까지 인생의 소중한 인연을 찾는 첫걸음 에베네셀 러브매칭이 함께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일이 쉽지 않은 요즘 에베네셀 러브매칭은 진정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평생의 동반자가 될 소중한 인연을 찾아드립니다. 결혼을 전제로 한 진지한 만남, 재혼을 위한 새로운 시작, 그리고 인생 후반전을 함께할 따뜻한 동행까지 한 분 한 분의 가치관과 성향을 존중하며 정성어린 상담과 체계적인 매칭으로 아름다운 인연을 이어드리겠습니다. 혼자서는 어려웠던 만남, 이제 에베네셀 러브매칭과 함께 시작해보세요. 초혼, 재혼, 시니어 만남에 대한 모든 것, 소중한 인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에베네셀 러브매칭, 상담 917-359-1578, 917-359-1578. 이제 뉴욕 플러싱에서도 오가닉 원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고향의 정성과 건강한 맛을 전해드리는 오가닉 원이 오는 6월 1일 플러싱 노던 154번가 버스 정류장 바로 앞에 오픈합니다. 900여 가지 대한민국 농수 특산물과 유기농 건강식품, 그리고 350여 가지 생후 6개월 이상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까지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 마트에서는 쉽게 찾기 힘든 진짜 한국의 맛과 따뜻한 마음을 오가닉 원이 정성껏 담았습니다. 뉴저지 펠리세이즈 팍 매장은 물론 새롭게 오픈하는 플러싱점과 온라인 스토어 organicone.com에서도 함께하세요. 건강한 밥상, 따뜻한 마음, 오가닉 원. 당신의 식탁이 더 건강해집니다.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에 위치한 오가닉 원. 전화번호 929-845-0958, 929-845-0958. 이제 오가닉 원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매장에서 함께 즐겁게 일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포트리에서 만나는 가장 우아한 미식의 순간,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 레스토랑 어리.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은 아름다운 테라스, 영화의 한 장면처럼 여유로운 브런치, 신선한 해산물의 깊은 풍미를 담아낸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와 스테이크를 소중한 사람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 날 품격 있게 준비되는 스페셜 코스 다이닝, 그리고 파티시에가 정성스럽게 구워내는 프리미엄 베이커리와 디저트까지 식사의 마지막 순간마저 특별하게 완성합니다. 단순한 한 끼가 아닌 감각과 분위기, 그리고 기억을 머무르게 하는 공간, 브런치의 여유, 데이트의 설렘, 기념일의 품격까지 포트리가 사랑하는 프렌치 다이닝 어리. 오늘 당신의 하루를 가장 행복하게 완성해보세요. 다이닝 코스는 예약에 의해서만 준비됩니다. 뉴저지 2020 센트럴 로드 포트리. 문의 및 다이닝 코스 예약 201-482-0055, 201-482-0055.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 앤 스페셜 코스 다이닝 어리. 참 고맙습니다. 양 한방 통합 의학 선구자상을 수상하신 샌드 추이 박사의 과학 한방 약초 영양제 쥐시 내추럴이 전제품 25% 파격 세일을 진행합니다. 가정의 달 5월에 이어 6월에도 지금까지 없었던 딱 하나만 사도 무조건 25% 할인,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허리, 무릎, 관절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에게는 뼈 부러진 사슴이 먹었다는 홍합 페로라,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기침 가래에는 시모리, 속이 쓰리고 아플 때 복용 즉시 위가 편안해집니다. 에보디아, 건강한 혈액과 혈관에는 CSTP 골드,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 바디, 보약보다 중요한 꿀잠, 수면의 품질은 나이트에이드, 건강은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정 수량이 오니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714-870-7582, 714-870-7582. 100세 건강의 동반자, 쥐씨 내추럴.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0: 세상에 보던 아침 김경수입니다. 6월 19일 June 10th 연방 공휴일입니다. 뉴욕 거리가 잠시 크게 숨을 쉴 수 있는 한산하기까지 한 모습도 보입니다. 그런데 어젯밤 자정이 넘은 시간까지 정신이 맑게 깨어있었던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라면 그건 분명히 월드컵 축구 한국과 멕시코 간의 경기가 마치 한판의 장기판 승부 같기도 하고 아니면 어른들 어깨 너머로 배웠던 오목을 배워 그때 둘 때 같기도 한 한마디로 전술이 있는 건 같은 때 뼈아픈 실수 하나로 한 골을 내어주고 멕시코와 대등한 경기를 하고도 0-1로 지고만 현실이 가슴 아팠기 때문에 우리는 일찍 잠을 못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미국 북동부의 하늘은 다시 연한 밝은 태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제 경기 결과로 한국이 32강에 진출할 수 있는가라는 건 이제 6월 24일 남아있는 조 리그 한 경기 남아공화국의 최소한 비겨야 하는 이 한국의 운명 살짝 부담은 됩니다. 어제 경기에서 한국팀 첫 골을 기록한 선수를 예상하며 이번 Father's Day에 아빠에게 줄 팔찌? 실버 팔찌? 기대했던 많은 분들 우리는 손흥민도 이강인도 혹은 헤딩으로 정말 골을 넣을 뻔했던 조규성도 아닌 한 골도 못 넣는 공 점유율만 앞선 경기를 하고 난 그런 오늘 아침을 맞고 있습니다. 이렇게 애가 다른 것이 우리가 축구를 놓지 못하게 하는 이유인 것도 같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입니다. 오늘 6월 19일은 미국의 역사 속에 정말 중요한 날입니다. June, 6월이라는. 그리고 June과 19, June, 6월의 19번째 날. 이 날이 특별한 것은 역사 속에 노예 해방이 이루어진 소식을 그 링컨 대통령의 발표 선포가 있고 나서 요즘처럼 인터넷이 발달하지 못한 시대에 살던 노예들이 텍사스 저 남쪽에 갈베스턴이라는 곳에 직접 장군이 들어가서 전달해 줬을 때야 비로소 알게 됐던 노예 해방 소식 마지막으로 미국의 노예들에게 전해진 날을 기념하기 위한 그때가 6월 19일이었습니다. June 19th. 그래서 이렇게 합쳐서 Juneteenth라고 부르고 있는 미국 역사 속에 정말 큰 날입니다. 자유와 인권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미국의 전통으로 이 날이 연방공휴일로 지켜져 오고 있습니다. 1865년입니다. 1865년 오늘 6월 19일은 텍사스 주에 그때 당시 25만 명이나 되던 25만 명의 흑인 노예들이 비로소 노예 생활에서 놓여놨다 자유다라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된 날입니다. 2년 반이나 걸려서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 선언을 하고 나서 전달된 이 인간의 기본 권리, 스스로의 뜻과 노력으로 살 수 있는 권리는 오늘 그래서 미국에서 연방 공휴일로 Juneteenth라는 이름으로 지켜져 오고 있습니다. 음악과 음식을 가득 차려서 또 서로 먹으며 기념하게 되는 기쁨의 댄스들을 볼 수 있는 날이 오늘 이 날입니다. 그때 당시에 텍사스 갈베스턴의 북부군의 골든 그레인저 장군이 들어가서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흑인 노예들에게 이 소식을 선포한 그 장면, 이 골든 그레인저 장군은 찾아보니까 뉴욕에서 태어나서 육군사관학교를 마치고 그리고 1846년과 48년 그때 우리가 멕시코를 요즘 자주 보고 듣고 하지만 멕시코와의 전쟁 또 남북전쟁에 참전했던 대단한 장군입니다. 그런데 골든 그레인저 장군이 들어가서 텍사스의 갈베스턴에 너희들에게 자유다. 당신들은 이미 2년 반 전에 자유를 얻었다. 이렇게 해서 미국의 연방공휴일 Juneteenth의 기원이 됐습니다. 어제 오바마 전 대통령의 그동안 야심찬 계획 속에 진행되어 온 오바마 프레지던셜 센터, 오바마 대통령의 기념관이 개관이 됐습니다. 준틴스와 합쳐서 이번 주말에 민주주의의 진정한 의미, 스스로의 의지로 살 수 있고 자신들의 의견을 내세우되 서로 간에 합의점을 찾아나가는 미국의 끊임없는 check and balance의 기능을 우리가 또 봐오고 있는 미국에서의 이 전통적인 민주주의 제도가 또 요즘에 들어서는 조금 다른 움직임으로 느껴지기도 하지만 뭐 어차피 삼권이라는 것이 행정 분야, 입법 분야, 사법 분야 어느 한쪽이 조금 더 힘을 가질 수는 있지만 올해 중간 선거가 있는 해에 오늘 이 준틴스를 생각하는 마음들이 특별한 것 같습니다. 시카고에 오바마 대통령의 정치적인 기반이기도 한 시카고의 오바마 프레지던셜 센터가 공식적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어제 개관식은 단순한 어떤 뮤지엄의 개관이라는 것을 그 의미를 넘어서서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미국의 민주주의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려는 그런 행사였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오늘 연방공휴일 노예 해방을 기념하는 연방공휴일 주말과 이렇게 연결이 돼서 일반에게 개방이 되는데 뭐 거의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다 차서 지금 어떻게 될지 시카고 지역이 상당히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이 강조한 평등, 민주주의 가치, 상징적인 이런 또 의미가 더해지는 오바마 기념관입니다. 미셸 오바마, 퍼스트 레이디, 그때 당시 퍼스트 레이디가 또 헌사라고 해야 되나요? 남편의 8년의 임기를 기억하며 차례로 그 중요한 순간들을 말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사마 빈 라든 사살하라는 작전을 승인했던 그 어려웠던 결정의 순간, 또 동성으로 만나서 살고 있던 미국의 많은 커플들의 결혼을 지지하는 그 입장을 내놨던 과학적인 사실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는, 그래서 오바마 자신의 남편 그때 당시 대통령의 리더십을 우아함, 품격, 또 쿨, 침착함으로 요약을 했습니다. 아내의 이런 자신의 대통령의 모습을 돌아보는 스피치를 들으면서 눈물을 닦는 듯한 모습을 또 오바마 전 대통령이 보여줬다 이렇습니다. 뭐 A급 아티스트들이 많이 나와서 이렇게 음악을 또 펼치는 제니퍼 하슨이 국가 부르고 크리스티나 아구일레라 What a Wonderful World 우리에게 익숙한 가수들도 많이 나와 있네요. 보노, The Edge 그리고 브루스 스프링스틴, 뭐 존 레전드, 스티비 원더가 모두 축하하는 공연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이걸 또 연결시켜서 트럼프 대통령이 250주년과 자신의 이 업적을 연결시켜서 하려는 축하 공연에 많은 또 이런 인기 스타들이 캔슬을 했다라는 것과 대조시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 뭐 그렇게까지는 갈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월드컵 축구, 대한민국은 멕시코와의 조별리그 2차전을 어젯밤에 가졌습니다. 그런데 0-1로 졌습니다. 너무나 아쉽죠. 경기 후에 뭐 온라인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전문가, 비전문가가 다 해서 이 실점이 만약에 없었더라면 그거야 뭐 what if라는 말을 항상 얘기 마련이지만요. 후반 초반에 이건 미스테이크다. 김승규 골키퍼 그렇게 잘했던 그리고 또 어제도 정말 결정적인 그 골이 날 뻔한 상황을 여러 번 막아낸 김승규 골키퍼가 이렇게 멕시코의 라울 히메데스 선수가 떠서 이렇게 헤딩을 하려고 그랬던가요? 근데 김승규 선수가 몸을 날려서 조금 너무 일찍 떴다 싶었고 불안한 상태에서 골키퍼가 공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장갑이 공을 잘 잡으면 철컥 좀 붙는 그런 것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장갑 끝에 공이 잡히면서 동시에 또 밑에 우리 한국 수비수가 있는데 빨리 좀 비켰으면 되는데 공을 잡고 떨어지는 순간에 한국 수비수 등으로 떨어지면서 공을 놓친 거죠. 그래서 멕시코 이 루이스 로모 선수가 이걸 차 넣어서 1점을 허용을 했습니다. 경기 결과를 결정하게 된 결국은 치명적인 실수다, 미스테이크다라고 김승규 골키퍼에게 참 너무나 마음이 아프지만 실수는 실수다. 한 번의 실수로 멕시코가 승리했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멕시코전의 패배, 네, 김승규 골키퍼의 실책이 크게 부각되고는 했지만 어제도 여러 번 선방을 보여줘서 팀을 위기에서 구해냈다. 그렇지만 그 하나 한 골의 실점이 너무나 치명적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계속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전반과 후반 초반에 걸쳐서 멕시코 생각했던 것보다는 멕시코가 정말 신중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멕시코는 그냥 정신없이 달리고 또 아무래도 이 공을 다루는 잔디와 함께 성장한 그곳의 기후도 있고 해서 훨씬 그럴 것 같은데 한국 선수들과 마찬가지로 심사숙고해서 공을 이렇게 상대 그러니까 진영으로 집어넣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서 참 특이했는데요.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효율성. 이 점유율이 한국이 조금 우세했는데 안정적으로 빌드업을 하고 그러면서도 유효 슈팅을 몇 개 날리지 못했다. 효율성. 그리고 또 후반 12분경인가요? 손흥민 선수를 빼고 나서는 손흥민 선수가 나가고 나서는 이게 더 힘들어졌다라는 걸 저는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홍민 선수가 여기 지금 공격 쪽에 가 있나? 그럼 아니 수비 쪽에도 가 있네? 엄청나게 달리고 그랬는데 너무 일찍 손흥민 선수를 뺀 게 아닌가. 뭐 이런 이야기를 여러 사람들이 평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제가 뭐 자세히 오늘 좀 전문가 아닌 전문가를 또 통해서 들어보겠지만 우리와 같은 열심히 축구 공부 또 공부하고 네, 우리 애청자 한 분을 제가 지금 초대해놓고 있는데요. 이 중앙의 미드필더들 이 손흥민 선수 이게 그러니까 제가 뭐 홍명보 감독의 이 전술에 대해서 크게 얘기할 만한 그런 전문가는 아니지만 3백 전술을 멕시코전에서도 그대로 가져갔다 그 말이죠. 체코전에서도 그래서 강한 압박 빠른 전환 이거 좋지만 전방으로 쭉 들어가는 데 있어서 충분히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렇게 효과적이 않았다? 결정력이 부족했다? 이런 평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 수비 안정과 역습을 동시에 노렸다라고 하면 실제 경기에서 뭐 이렇게 하는데 손흥민 선수가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오영규 선수가 들어왔는데 그 다음 전술이 좀 뭔가 확실하게 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 왜 그렇게 일찍 뺐는가? 멕시코와의 경기가 끝난 뒤에 많은 평가 속에서도 가장 강하게 제기된 문제 손흥민 선수를 꼭 빼야 했는가? 그리고 그렇게 빨리 빼야 했는가? 체코전에서는 손흥민 선수를 빼고 나서 대신 들어온 선수가 한 점을 더 보태는 공을 넣어서 이게 그래도 그 덮였던 것도 같습니다. 그렇지만 후반 12분 오영규 선수로 교체되고 나서 뭐 이게 이렇게까지 해야 하더나? 대한민국이 지고 있는 한 점 내줘서 한 골 내줘서 지고 있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손흥민 선수 개인적인 컨디션이나 뭐 폼이라고 말하는 그게 지금 최고는 아니지만 손흥민 선수의 존재 자체가 상대 수비를 묶어두는 전술적인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건 맞다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손흥민 선수를 특별히 따라다니면서 막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 그런 안티 아니면은 그렇게들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아쉬운 건 손흥민 선수가 갖고 있는 그 후반 한방 그 가능성이 있었는데 그걸 딱 잘라버린 거죠. 클러치 능력이라고 표현하는 가장 압박이 있는 그런 경기에서 결정적인 큰 경기에서 강한 그것이 또 후반에 나온다. 이 손흥민 선수 알잖아요. 우리가 카타르 월드컵 포르투갈하고의 경기에서도 그랬고 손흥민 선수를 뺀 것이 너무나 뼈저리다.
1: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해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정준호 변호사.
2: 하버드 대학교와 매사추세츠 보스톤 주립대학교에서 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금연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3: 현재 흡연을 하고 있는 성인 남녀분들은 연령과 사는 지역 관계없이 이 연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참여하시면 무료 전화 상담과 무료 금연약품을 제공합니다.
2: 이 연구에 참여를 원하시면 전화번호 857-215-4940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857-215-4940번으로 전화 주세요.
4: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5: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4: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 브레인 바디 QC 내추럴 714-870-7582
6: 뉴욕에서 단 90분 리조트 월드 캐스케일스에서 무한한 즐거움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카지노를 처음 접하신 분도 베테랑 플레이어도 모두 환영합니다. 1600여 개의 최신 슬롯 머신과 함께 블랙잭, 바카라, 룰렛 등 다양한 라이브 테이블 게임의 짜릿함을 직접 경험해보세요. 하루의 끝을 올 스윗 호텔에서 고급 타이밍과 라이브 공연까지 즐기며 완벽하게 마무리하세요. 지금 바로 iwcatskills.com에서 예약하세요. 문제성 도박이 우려된다면 8778 HOPE-NY 또는 문자 HOPE-NY 467-369로 연락하세요. 이용은 만 21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과 K라디오와 오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연방 공휴일 June 10th입니다. June하고 19th를 더해서 미국의 노예 해방 선언이 있고 나서 훨씬 뒤에 이 소식을 전해들은 텍사스주의 갤베스틴, 그러니까 텍사스주의 25만 명이나 되던 그 노예 해방 소식이 비로소 전해진 날, 그래서 그 날을 기억해서 이제 연방공휴일로 자리 잡은 날입니다. 오늘 왜 문들을 이렇게 닫았지? 라고 관공서, 뭐 은행 이런 데 혹시 느끼신다면 준틴스입니다. 어제 우리가 뭐 알아맞혀보자, 한국의 첫 골을 넣는 선수가 어떤 선수가 될 것인가 해서 경기 시작 전인 9시까지 보내달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렸더니 제가 오늘 아침에 보니까 또 어제 세상의 모든 아침 진행되는 시간에 그리고 제가 떠난 후에까지 보내주신 이 선수들이 다 골을 넣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네, 광덕학님께서는 이강인 선수라고 또 덧붙여주셨고요. 정수님은 손흥민 선수, 그리고 또 제이슨님 이강인 선수 그렇게 보내주셨고, 그 앞에 어제도 많은 분들이 또 생방송 시간에 우리가 예측을 했는데 그 조규성 선수가 거의 이 골을 넣을 뻔했잖아요. 그 헤딩골을 막아낸 것은 이건 뭐 운명의 신이 우리하고 어제는 같이 안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똑같이 럭키했었던 순간이 이제 어제는 아니었어요. 홈경기에 2점이 물론 멕시코가 있었겠지만 어제 그거는 반드시 들어갔어야만 하는, 일단은 32강 이제 48개국이 본선에 진출한 더 많아진 이번 월드컵 대회 32강 진출이 지금 정말 중요합니다. 한국이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남아공화국을 이기면 뭐 무조건 32강 진출되죠. 이 비기기만 해도 올라가는 게 맞는 건데 이게 또 남아공화국 너무 만만하게 볼 것은 아니다. 어저께 체코와 이 사우스 아프리카,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경기를 했는데 1대1로 비겼잖아요. 그리고 후반 뒤로 갈수록 오히려 그 대단한 체코가 밀리는 걸, 그러니까 1대1로 끝난 게 어떻게 보면 체코로 봐서는 휴 다행이다 이렇게 했었을 것 같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무시할 만한 상대는 절대 아닙니다. 네, 일단 결론부터 32강 진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체코가 설령 마지막 남아있는 이 조별 리그 경기 멕시코하고의 경기에서 이기더라도 한국이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최종전에서 비기거나 이기면, 그러니까 최소한 비기면 조 2위로 32강에 진출을 하게 되는 거 맞죠? 왜냐하면 대회 규정상 승점이 같으면 승자승, 뭐 골득실 이런 거 승자승, 우리가 체코를 이긴 거니까 제가 조심하면서 또 보고 있습니다. 어제 경기는 그래서 체코와 남아프리카 공화국 1대1, 스위스와 버즈니아 헤르체고비나는 4대1로 스위스가 크게 또 이겼습니다. 스위스는 32강 진출 사실상 확정을 줬다. 어제 로스앤젤레스에 있었던 이 경기 스위스가 승리했고, 캐나다와 카타르 간의 경기 혹시 보셨나요? 저는 지나가면서 이렇게 이러다가 봤는데 밴쿠버 캐나다의 홈 경기장, 그 홈에서 있었던 이 경기는 6대0으로 캐나다가, 이거 있을 수 없는 경기 스코어 아닌가, 우리가 의아해 할 수 있는 그런 점수 차로 이겼습니다. 근데 이 경기를 자세하게 만약에 보셨다면 캐나다 남자 축구 역사상 가장 큰 승리, 이 월드컵에서의 이 대승을 거둔 날이었지만 여기에는 이 무거운 가슴으로 캐나다 사람들이 바라보는 큰 부상이 또 있었습니다. 캐나다의 미드필더 이스마엘 코네 선수가 후반 초반에 카타르의 아심 마디보라는 이름의 선수한테 파울을 당했는데 그 왼쪽 다리가 딱 이게 부러지는, 그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가까운 그 벤치에까지 들렸다. 선수들도 즉각적으로 공포에 떨고, 그리고 그 경기장에 환호하고 응원하던 홈 관중들도 일제히 침묵에 들어간, 숨을 죽인, 네, 다리가 부러지는 그런 큰 부상이 있었습니다. 경기장이 침묵에 잠겼고 선수들도 눈에 띄게 그렇게 충격을 받았는데 어쨌든 이 분위기를 의식하고 다리가 부러졌지만
스트레처 들것에 실려 나가면서 군중에게 캐나다 관중들에게 손을 흔들어 보이는 모습. 그러니까 내가 떠나도 이 코넬 선수는 팀 동료들, 경기장 그리고 캐나다에게 그 순간 계속 나가서 꼭 승리하라는 그런 이 모습을 보여주는 내가 아니라 나의 불행에 집착하지 말아달라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6-0으로 캐나다가 대승을 거뒀는데 여기서 경기가 재개되고 나서 나탄 살리바 캐나다 동료가 프리킥을 골로 연결시켜서 그 캐나다 스텝 멤버가 셔츠를 건네주죠. 그 8번 바로 이 부상당해서 나간 크게 다친 코네 선수의 유니폼이었습니다. 그걸 이렇게 들어 올릴 때 캐나다의 관중과 또 지켜보는 월드컵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선수가 너무나 너무나 좋은 선수 잘하기도 하지만 팀에서 그렇게 이 코네라는 선수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 캐나다의 카타르에 거둔 6-0의 대승은 이런 거의 캐나다 전 국민을 울린 스토리와 가슴 아픈 스토리와 함께 이뤄졌습니다. 코네 선수 수술 후에 빨리 회복이 되기를 바라지만 네, 이번 월드컵은 이게 더 이상 뛸 수 없는 경기가 되어버렸습니다. 멕시코 네, 대한민국 경기 있었고요. 오늘 있을 월드컵 경기는 C조의 스코틀랜드와 모로코가 매사추세츠 보스턴 스테디움에서 동부 시간으로 6시에 있습니다. 또 같은 C조의 강호 브라질과 헤이리, IT의 경기가 역시 남대 미국 동부 시간 8시 30분에 필라델피아 다 동부에서 있네요. 그리고 D조에서는 미국과 호주가 맞붙게 되는데 시애틀에서 오후 3시 있고 그리고 또 하나 D조 경기 튀르키예와 파라과이 아주 늦은 밤 미국 동부 시간으로 밤 11시니까 우리가 내일 아침 일어나고 나서야 왜냐면 캘리포니아 산타클라라 유치한 샌프란시스코 베이 에어리아 스테디움에서 있기 때문에 경기 끝나는 것까지는 뭐 대부분의 동부에 우리는 못 보고 잠이 들겠죠.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월드컵 미국과 이란이 종전에 합의했다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멋지게 이렇게 서명도 해서 이제 서명식을 세레모니를 공식적으로 하자 주말에 만나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60일 동안 뭐 핵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걸 구체적으로 협의하자 이렇게 했는데 남부 레바논에서 전투가 또 아주 심화되고 있어서 전격적으로 이 금요일에 만나서 뭔가 더 세레모니도 하고 협상하자 핵과 안보에 대한 이게 전격적으로 중단이 됐다 이런 소식을 우리가 또 받아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지금 레바논의 헤즈볼라 간의 남부 레바논 전선에서 밤새 intense fighting 아주 심한 그런 교전이 있었어. 스위스에서 만나기로 했던 이 회담이 취소됐습니다. 이란 대표단은 우리는 스위스로 가지 않는다. 레바논에서의 전투가 멈추기 전에는 회담이 불가능하다라는 입장을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통령 벤스, JD 벤스가 거기 참석할 거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었는데 취소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레바논 전선, 헤즈볼라, 그리고 또 이스라엘, 그런데 민간인 사망자도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거죠. 양측 모두 피해가 심합니다. 뭐 극심한 교전이라고 발표는 하지만 레바논에서 이쪽 보건부 최소 21명이 죽었다. 이스라엘 군 역시 이스라엘 병사 4명의 사망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번 충돌은 이제 이란과 미국이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가장 취약한 고리다. 이게 지금 레바논과 이스라엘. 레바논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란의 지원을 받는 헤즈볼라. 네, 이 헤즈볼라를 어떻게 하지 않고 이 이란의 휴전은 종전은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그 입장. 네타냐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걸까?

핵 프로그램이라니 어떻게 할 것인가. 60일 협상의 그걸 동시에 시작하는 동시에 전쟁 종료. 오로모제 헤어. 진짜 배가 다니기 시작했다고 제가 어제 소식을 들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란이 전쟁이 졌다 해서 패전국에 대한 조건부 항복문이 아니라 대대한 평화에 가까운 것이 진짜 이것이 it bothers 네타냐후. 네타냐후 총리한테는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모든 전선에서 레바논을 포함해서 다 싸움을 멈춘다. 그리고 레바논의 영토 보전 주권 존중한다. 이런 거죠. 그렇지만 네타냐후는 지금까지 헤즈볼라가 레바논에서 무장을 완전히 해제하기 전까지 남부 레바논에서 철수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이거 지금 여기서 그렇게 나와 있지 않잖아요. 그리고 핵 문제에 있어서도 이스라엘이 얻은 건 거의 없습니다. 이란이 핵무기를 획득하거나 개발하지 않는다라는 기존의 약속을 재확인했지만 농축 우라늄 재고는 이란 영토에 그대로 남겨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되고 보니 네 그리고 이란에 먼저 보상이 돌아가는 구조로 지금 원유를 수출할 수 있도록 제재를 면제하고 아주 없애주진 않지만 동결 자금을 또 풀어주기로 하는 여기 최종 합의에 3천억 달러 이상의 재건 지원금이 걸려 있다. 미사일 사실상 무제한으로 지금 풀어주고 있다. 네타냐후 총리는 그동안 트럼프를 확실히 잡고 있다고 했는데 아닙니다.

0: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들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9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픽스노바 무료 점검 이벤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예배의 감동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픽스노바는 은혜로운 예배, 감동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위하여 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한 줄기 빛, 작은 소리 하나에도 회중의 마음을 여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미디어 환경은 예배를 온전히 돕고 있습니까? 그곳에 담긴 여러분의 간절함이 세상 끝까지 잘 전달되고 있는지 픽스노바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픽스노바에게 연락주세요. 3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온 픽스노바. 시스템 진단부터 24시간 동행까지 우리는 미디어를 넘어 은혜의 통로를 세웁니다. 예배의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기준, 픽스노바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위한 준비, 지금 픽스노바와 상담하십시오. 347-925-0549 347-925-0549
2: 캠퍼스 안전요원에 지원하여 뉴욕 경찰에서 유망한 경력을 시작하세요. 우리 도시의 아이들을 지키면서 좋은 의료 및 퇴직수당과 홍보 기회로 풍부한 급여를 받으세요. 자세한 내용은 nypdrecruit.com 또는 212recruit으로 문의하세요.
3: 많은 분께 한국 방문은 1년 내내 계획해야 하는 아주 특별한 여행이었습니다. 단 한 번의 여행, 한 번의 방문, 그 한순간을 위해서 말이죠. 하지만 꼭 한 번만 가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워싱턴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서울까지 논스톱 직항 노선이 추가돼 올해는 그리운 고향에 두 번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과 보내는 시간도 함께하는 명절의 기쁨도 두 배가 됩니다. 소중한 순간을 위해 더 자주 방문하세요. flydallas.com/서울에서 지금 다음 여행 계획을 세워보세요.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앞에서 나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내가 트럼프를 제일 가장 잘 다룰 줄 아는 인물이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강경파의 마음을 잡아왔는데 이번 이란과의 전쟁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 아마도 이번 10월에 있을 이스라엘의 선거에서 네타냐후의 운명이 이 전쟁에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트럼프의 어떤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2기 들어서면서 가장 먼저 트럼프 대통령을 백악관으로 방문한 외국의 리더가 네타냐후 총리였고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많은 정치적인 신화였죠. 뭔가 미국을 다룰 줄 안다라는 그 신화를 이스라엘에서 강경파를 중심으로 해서 네타냐후 총리가 그걸 사용을 해왔고 지금까지도 그런 것 같이 보였는데 여기까지가 한계였던 것 같다 이렇게들 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 다이아몬드 딜러스 클럽 정식회원 김수보서 자체 직영 공장으로 복잡한 유통 마진 없이 최상의 다이아몬드 보석 그리고 첨단의 세팅을 지난 45년간 소개해온 맨하탄 다이아몬드 디스트릭트 김스 보석입니다. 맨하탄 47가 5에베뉴 사이 2층 높이의 김스 보석 한글 간판 보입니다. 재테크형 골드바 실버바 김스가 쌉니다. 이번 주 김스 보석 세일 상품 우리 K라디오 홈페이지에 오셔서 세상의 모든 아침 사진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K라디오 웹사이트 더 새로워졌습니다. www.kradio.us 이렇게 하시면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요즘 탑 칼리지는 점수보다 한 학생의 이야기를 봅니다. 어떤 도전을 했고 어떤 경험을 쌓았는지가 중요합니다. The Next E는 리서치 경시대의 다양한 대회 준비반을 통해 아이만의 특별한 스토리를 만들어갑니다. 남들과 같은 길이 아닌 우리 아이만의 결과 The Next E 자녀의 다음 무대를 함께 준비합니다. College Consulting 203-974-3939 The Next E 오늘 저녁 뭘 해먹나 이거 뭐 기운이 빠져서 걱정을 하신다면요 말이 필요 없습니다. 오늘도 뉴저지 한 남친 아내 만나방에서 하십시오. 성이모랑 정혜씨가 엄마의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만드니까 소박했던 밥상이 금세 풍요로워집니다. 온갖 나물에 국, 잼, 떡, 반찬 걱정은 끝입니다. 잔치 음식 주문도 역시 만나방 뉴저지 한 남친 문이 열리면 다른 데 보지 마시고 직진하세요. 그 끝에서 만나요. 만나방. 에스더 하재단의 헬플라인 24시간 365일 언제나 연결됩니다. 우리의 심리 정서적 어려움에 공감과 위로를 주는 전화기 저편의 목소리. 헬플라인 무료 상담 전화 기다리는 상담원이 꼭 받습니다. 정신건강정보와 기관도 안내하는 에스더 하재단의 헬플라인 800-713-9336 쿠쿠와 함께하는 삶 리빙 웨드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우리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듭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에 특별한 혜택 준비하고 있습니다. 검색창에 쿠쿠 렌탈 이렇게 검색하시고 쿠쿠 하세요. 쿠쿠 플러싱 32-38 148스트리트에 위치했습니다.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 다양한 수업 계절별 여행 활기찬 노후를 책임집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 정부 혜택 안내 모두 경험 많은 스태프가 책임집니다. 뉴욕주 뉴욕시 정부 메디케이드 감독기관 모든 보험회사로부터 인정받은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내 반려동물에게 좋은 것만 주고 싶은 마음 제니 앤 뭉치가 그 마음 그대로 담았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핫한 프리미엄 반려동물 용품이 한자리에 무더운 여름을 날려줄 쿨링 매트, 여름 의류, 건강을 챙겨줄 영양제, 수제 간식, 명품 카세트까지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반려동물과 보호자 모두가 행복해지는 특별한 공간 기억하세요. 제니 앤 뭉치는 오직 뉴저지 클로스터에만 있습니다. 대한민국 명품 임산물 북미 특판전이 뉴욕 뉴저지 한양마트에서 6월 22일부터 30일까지 개최됩니다. 공주 맛밤, 또 강원도와 지리산에서 채취한 취나물, 곤드레, 고사리,
또 다섯 가지 맛을 지녀 오장의 기운을 골고루 보호하는 약재로 풍부한 항산화 성분 덕분에 피로 해소와 면역력 강화에 탁월한 오미자 생즙 등 다양한 제품들이 소개됩니다. 맛있는 맛밤과 오미자 생즙을 맛보세요. 한양에 하면 확실히 다릅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 차 안에서만 들으시는 시대가 아닙니다. 내리시면 이제 K라디오 앱 또 K라디오 홈페이지 유튜브 라이브 등으로 언제든지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오늘은 준틴스 연방 공휴일이어서 유튜브 라이브는 오늘은 안 됩니다. 그렇지만 다음 주에 또 다시 유튜브로 만나고요. K라디오 홈페이지 kradio.us 카톡 아이디는 점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웹사이트 홈페이지는 kradio.us 그러면 한인 커뮤니티의 다양한 소식 또 세계 소식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맨 위에 on air 두 글자를 클릭을 하시면 그 라이브 방송 어떻게 들을 수 있는가 또 연결이 됩니다. 와, 2026년 FIFA 월드컵을 계기로 우리 한인 사회가 모이고 있습니다. 그 하나 되는 힘을 한 번 더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보여주세요. 뉴욕 뉴저지 월드컵 한인위원회가 준비한 2차 한인 합동 응원전. 아니죠. 이제 3차가 되겠네요. 아, 저는 아직도 멕시코와의 경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짜 기다려지는. 여기서, 비기기만 해도, 그 말은 이제 이기면 더 좋고요. 비기기만 해도 우리는 32강에 쑥 올라가게 됩니다. 대한민국 조별리그 3차전, 대한민국 대 남아프리카 공화국. 승리의 순간. 뉴욕 뉴저지 월드컵 한인위원회가 준비한 이 3차 뉴저지 합동 응원전에서 또 함께 그 순간을 만끽하세요. 6월 24일입니다. 저녁 8시 반. 이번에는 뉴저지 포트리 커뮤니티 센터, 포트리 커뮤니티 센터 야외 광장에서 합동 응원전을 펼칩니다. 이거 야외 광장에서 하면 진짜 멋있겠는데요. 스크린으로 보면서 응원하면서 이날 진짜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외치면 승리는 더 가까워집니다. 이번에 이기면. 무승부까지도 32강에 진출하게 되는 남아프리카 공화국과의 경기 그렇습니다.

0: 축구. 아, 머리에서 사라지지가 않네요. 그 한 번에 정말 뼈 아픈, 가슴이 아프다 못해 뼈가 아픈 그 잘하는 김순규 골키퍼가 왜 먼저 이렇게 나와서 공을 잡으려고 했을까? 딱 펀칭을 했으면 그 공이 멀리 그래도 가고 그 앞에서 공을 빠뜨려서 그 다음 멕시코 선수가 이걸 쳐서 뭐 이렇게 1-0으로 0-1로 우리가 공 점유율도 또 높았는데도 비슷한 경기를 하고도 지지 않았을걸 이런 여러가지 혼잣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 K라디오의 애청자 중에 한 분이십니다. 양은성님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침통한 것 같이 들리는데요? 목소리가?
1: 아니, 그냥 그 경기 내용으로 봤을 때는 네. 지지 않아도 될 경기였는데 저도 좀 찝찝했어요.
0: 그죠. 아, 근데 네. 지지 않아도 될 경기다라는 말이 너무 맞습니다. 그, 보니까요. 사실 진짜 멕시코가 우리를 너무 많이 분석을 했나 봐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하는 처음 시작했는데 한국 팀하고 비슷하게 가더라고요. 저는 멕시코 그러면 막 이렇게 빨리 움직이고 잽싸게 할 것 같았는데 시작이 굉장히 신중하더라. 일단 어제 경기 어디서 보셨나요?
1: 저는 펠팍의 그 타임 플라자에서 관중원 네. 한다 그래서 가서 봤습니다.
0: 네, 많이들 모셨어요?
1: 예, 어제 깜짝 놀랐어요. 봤더라고요. 연회장입니다.
0: 네. 그러니까 몇백 명이 그렇게 모셨는데 우리가 사실 멕시코하고 볼 때 한국 팀의 이제 평가 예상했던 전력이 멕시코가 우세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도 체코하고 경기 때 너무 그 인상이 강렬해서 우리가 그렇게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실제 가서 보니까 멕시코와 한국이 대등한 경기였다. 이건 맞나요? 어떻게 보셨어요?
1: 네. 어제 뭐 내용만 봤을 때는 전에 저희가 생각했던 그 무시무시하던 멕시코는 더 이상 아니었던 것 같았고요.
0: 왜 그랬을까요? 무시무시한 멕시코가 아니란.
1: 뭐 좀 수비 전략을 잘 한 것 같고 네. 뭐 사실 저희가 졌어도 득점을 못했다는 게 많이 좀 아쉬웠어요. 그래서
0: 그렇죠.
1: 네, 우리가 잘해서 첫 경기 체코전을 이긴 것보다는 네. 뭐 어제 내용만 봤을 때는 체코가 못해서 저희가 이겼다라는 그런 뭐 느낌 정도 들었습니다.
0: 우리가 어제 좀 그만큼 뭔가 할 수 있었는데 하지 못한 이게 무슨 이유일까? 머리가 그러니까 복잡해지면서 나왔는데 손흥민 선수를 빼던 후반 12분 정도 그때 같이 보시던 펠팍의 응원, 그 뉴저지 응원단은 어땠나요? 왜 빼나? 아, 잘 뺀다 뭐 이렇게 갈렸나요? 아니면 어땠어요?
1: 다들 너무 빨리 빼지 않았나
0: 그렇죠.
1: 좀 아쉬워했고 네. 손흥민 같은 대선수가 어제 같은 네. 경기는 한 방이 있거든요. 중요할 때.
0: 그렇죠. 한 방이 있죠. 맞아요.
1: 예, 그런데 그런 선수가 필요했는데 네. 그냥 후반에 너무 일찍 뺀 게 조금 예, 그것도 저희들 다 불만이었어요.
0: 네. 그리고 체코하고의 경기에 있어서는 손흥민 선수를 후반에 빼긴 했지만 그 다음에 들어온 오형규 선수가 골을 넣기 때문에 그게 그냥 조금 묻혀졌는데 많은 또 전문가들이 손흥민 선수를 활용하지 못하고 마지막 한 방은 뭐 그것까지 얘기 안 해도 손흥민 선수를 그렇게 활용하지 못하고 빼고 그리고 나중에 들어온 선수 교체되고 나서 전술이 이게 뭐 특별히 없었다라고 하는데 김승규 선수가 그 잘하는 골키퍼가 공을 떨어뜨렸을 때 그때 정말 몇백 명이 함께 가슴을 쓸어내리는 그 장면이 상상이 됩니다.
1: 네, 그것도 후반 5분 만에 네. 너무나 약간 좀 허무하게 저희 같은 편 수비수끼리 충돌해서 네. 골을 헌납했지만 네. 뭐 그 다음에는 그래도 또 선방을 잘 해줬잖아요.
0: 아, 대단했죠. 그러니까, 최소한 두 골은 네. 더 내줄 수도 있었던 그걸 그냥 온몸을 다 써서 예. 막았습니다. 김승규 골키퍼. 네.
1: 저는 실수했다기보다는 네. 그냥 서로 수비수랑 그 네. 골키퍼 간에 사인은 안 맞은 게 좀 아쉬웠지만 예. 서로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네. 그게 불행하게 그렇게 떨어진 게.
0: 네.
1: 그리고 펀칭을 했었으면 그러니까. 낫지 않았을까.
0: 펀칭을 해서 예. 일단 공을 그 골대 밖으로 좀 빼내고 바로 수비수하고 이렇게 우리가 정말 뭐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아요. 더 이상 말을 하면 너무나 가슴이 아픈데 어제 경기에 여러 가지 할 말이 있겠지만 저는 특히 특징적인 게 이 화면이 너무 또 잘 보여서 그럴 수도 있지만 크던 작던 이강인 선수가 굉장히 뛰면서 그 이렇게 상대 선수 멕시코 선수를 가리키면서 입을 막 이렇게 너무 많이 쓴다 그래서 저 입에다가 저 파울을 줘야 된다 뭐 이런 표현 같은 거였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저만 봤나요?
1: 예, 아주 뭐 옐로 카드를 받아가지고 네. 오히려 그 선수를 더 자극시켜가지고 네. 좀 불리하게 하려고 멕시코가 그랬는데 네. 오히려 이강인 선수가 되게 네. 뭐 아주 노련하게 네. 잘 대응한 것 같아요.
0: 거의 말하는 입 모양이 읽혀지니까 그것도 또 와, 저 선수 입 좀 봐라, 입을 단속해라, 저거 파울 줘라 뭐 이런 느낌의 어쨌든 잠깐 그런 순간도 있었는데요. 자, 한국 팀이 조별 리그 2위로 32강에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어때요?
1: 뭐. 비록 어제 멕시코전에는 패했지만 네. 뭐 남은 경기가 최소한 비기기만 하면 네. 저희가 진출할 수 있으니까 어차피 또 멕시코에서 하지만은 네. 멕시코 고지대에서 하지만 뭐 저희가 충분히 비기거나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0: 네.
1: 오히려 조 1위로 올라가는 것보다 네. 조 2위로 진출하면은 32강, 16강을 LA에서 하거든요.
0: 32강은 맞아요. 32강 확실히 LA에서 하는데 16강은 예, 혹시 휴스턴 아니었던가요? 그렇게 조금씩 동쪽으로 온다.
1: 예, 아직 남은 경기
0: 봐야 되나요?
1: 뭐, 네. 예. 그리고 만약 조 1위를 했으면 또 멕시코에서 경기를 했었는데.
0: 네.
1: 뭐 차라리 2위로 해서 아쉽지만 뭐 우리가 이제. LA로 가서 교민들도 그쪽에도 많고 하니까
0: 홈구장처럼 되겠죠. 않을까. 그죠. 홈구장처럼 예. 된다. 네, 어제 캐나다는 캐나다의 그 정말 중요한 선수가 이 다리가 부러지는 큰 부상을 입으면서 침통한 가운데 그 선수가 또 이렇게 스트레처 들것에 실려 나가면서 자기가 이렇게 팔을 들어 보여서 많은 관중들과 캐나다 사람들에게 나는 나를 주목하지 말고 경기를 계속해라. 뭐 이 적 진에서의 이 다친 장수처럼 그렇게 하는 바람에 6대 0으로 이겼는데 아무튼 그런 스토리가 끊임없이 나오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남아프리카 공화국하고 비기거나 이기면 올라가는데 2위 조 2위가 그래도 우리가 원하던 LA에서의 홈 경기장을 방불케 할 또 우리 많은 동포들이 응원할 수 있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더 좋다 그런 거죠. 네.
1: 네.
0: 그 양은석 씨가 지난번에 타임스퀘어 지나오면서 찍은 사진. 그러니까 어제 멕시코와의 경기가 있었는데 그 전날 멕시코 이거 뭐 조지 입고 사람들이 벌써 멕시코 국기 들고 거기서 지금 그 응원을 하려고 그 하루 전날부터 캠프를 진 거예요. 타임스퀘어.
1: 예, 그랬더라고요. 경기 날이 아니라 전날이었는데도 네. 멕시코 국기랑 멕시코 유니폼을 입고
0: 네.
1: 뭐 멕시코 응원단이 타임스퀘어를 점령했더라고요.
0: 점령. 그런 네. 정성과 이게 그 하늘을 움직였나? 뭐 그런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요. 우리도 가서 그러면 태극기 걸고 이렇게 붉은 악마 옷 입고 그렇게 해야 됐었어야 되는데 아, 거기서 멕시코 응원단이 뉴욕의 한가운데서 길을 주고 있었네요. 네. 다음 경기는 어디서 보실 예정이에요? 폴리로 이제 뉴저지 쪽에서 한다.
1: 예, 폴리 커뮤니티센터에서 해서 저희 집이랑 가까워서 정말 좋은 기회인데 저는 네. 다음 주는 시카고 저희 회사 출장이 있어서 시카고 호텔에서 아마 경기를 볼 것 같습니다.
0: 네, 시카고가 그 유명한 그 전에 그 람 에마누엘 시장이 FIFA에서 계약을 할 때 우리는 뭐 FIFA가 제시하는 이 조건을 다 따를 수 없다 해서 그걸 턴다운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또 들었는데 시카고가 이번 개최 도시에서 빠졌잖아요. It's interesting.
1: 네, 그렇죠? 그러네요. 개최 도시인데도.
0: 네, 주민들의 세금을 이렇게 쓸 수 없다. FIFA가 너무 유리하게 모든 걸 주관하려고 한다. 그래서 반대를 했는데 아무튼 어제 보시면서 우리가 함께했던 그 마음 6월 24일 뉴저지 쪽에 계시다면 포트리의 커뮤니티 센터 야외에서 응원하며 또 보실 수 있습니다. 내청자님, 양은성님 우리의 마음을 대변해 주시고 또 어쩐지 희망이 있을 것 같은 시카고에서 보시면서 또 화면으로 보시면서 응원 많이 해주세요.
1: 네, 지긋지긋하게 사실 경우의 수를 따져야 돼서 좀 네. 아쉽네요.
0: 네.
1: 그리고 만약에 저도 네. 저희가 또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0: 네.
1: 하여튼 뭐, 마지막까지 선수들 포기하지 않고 네. 잘 하리라고 믿고 응원도 저희가 열심히 할게요.
0: 네. 감사합니다. 양은성님.
1: 네. 수고하세요.
0: 월드컵 조별 리그 마지막 경기 남아프리카 공화국하고 있는 경기 몬테레이로 옮겨가서 멕시코에 여기 또 유명한 산타루시아 운하부터 푼디도라 공원 마크로플라자 이런 이름들을 제가 먼저 봅니다. 여기 세로데라시아라는 산이 말의 안장 같다고 해서 바로 그 뜻 그대로라고 하는데 우리는 벌써 마음이 가 있네요. 세상의 모든 아침 준틴스에 보내드렸습니다. 김경주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2: K-라디오

0: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2026년 월드컵, 다시 한번 대한민국, 뉴욕의 붉은 함성으로 월드컵 원정 8강의 꿈을 이룹니다. 2002년의 그 뜨거웠던 함성과 응원으로 대한민국 태극전사들의 투혼을 응원하기 위해 다시 한번 한자리에 모입니다. 6월 11일 목요일 오후 10시 대한민국 대 체코, 6월 18일 목요일 오후 9시 대한민국 대 멕시코, 6월 24일 수요일 오후 9시 조별 예선전 마지막 경기인 대한민국과 남아공 경기를 프러싱 프라미스 교회 본당에서 함께 관람하고 응원할 수 있습니다. 가족, 친구, 이웃과 함께 붉은 옷을 입고 오세요. 하나 된 목소리로 승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 주류 및 담배 반입은 금지됩니다. 이 행사는 뉴욕 한인회, 뉴욕 대한체육회, 뉴욕 한인축구협회, 2026년 월드컵 뉴욕뉴저지 한인위원회가 주최하며 푸른투어가 후원합니다. 문의 및 연락처는 뉴욕 대한체육회 718-968-5445, 718-968-5445번입니다. 뉴욕에서 고베 주얼그룹 K블링블링이 최근 새롭게 선보인 AI 주얼리 주치의 서비스가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고객의 손 모양과 목선 등 신체 특징을 AI로 분석해 가장 잘 어울리는 주얼리를 추천해줍니다. 체험 고객들은 신기해하며 자신에게 딱 맞는 스타일을 찾고 높은 만족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자신의 매력을 한층 돋보이게 해주는 맞춤형 제안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K블링블링의 이 같은 혁신적 서비스는 뉴욕 주얼리 시장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고 있으며 최신 AI 기술과 전문적인 스타일링 컨설팅이 결합된 점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편 K블링블링은 6월 말까지 코리아 빌리지 G4 새 매장에서 특별 상담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식당이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더 정돈된 공간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격이 다른 BBQ를 준비했습니다. 일본에서 직수입한 최고급 A5 와규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선보이며 농장에서 직접 공수한 신선한 생오리와 생닭으로 로스구이와 숯불 닭갈비를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또한 15일 숙성 드라이에이징 삼겹살을 비롯해 한층 깊어진 풍미의 메뉴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정성은 그대로 지키고 맛과 품격은 한층 더 높였습니다. 새로운 공간에서 더 좋은 음식으로 정중히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 임직원 1동 315 브로드에비뉴 팰리세이즈 팍 예산 식당 예약번호 201-429-2282 201-429-2282 미국 최고의 돌침대, 흙침대 전문업체 황토방이 아주 특별한 세일을 실시합니다. 3,800불 상당의 퀸사이즈 황토 흙침대를 999불, 999불, 3,800불 상당의 싱글사이즈 황토 흙침대를 999불, 999불, 20년 전 세일 가격으로 마지막 폭탄 세일을 실시합니다. 구입 문의는 뉴저지 201-945-3939, 201-945-3939번입니다. 황토방은 뉴저지 리치필드 H마트몰 내 예당 떡집 옆에 있습니다. 팰리세이즈 팍에서 20년 한결같이 신뢰로 한인사회 남자의 품격과 멋을 지켜온 맞춤 양복 전문점 이글 양복점입니다. 이글 양복점에서는 개업 20주년을 맞이하여 이태리 신사복 정장을 50%에서 70% 파격 세일합니다. 결혼식, 교회 행사, 비즈니스 정장부터 편안한 캐주얼 턱시도까지 오랜 경험과 정성으로 당신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스타일을 완성해드립니다. 좋은 양복은 사람을 더 자신있게 만듭니다. 20년 단골들이 증명하는 품질과 서비스, 수선도 정성껏, 상담도 가족처럼 뉴저지 팰팍에 믿을 수 있는 양복점 지금 방문해보세요. 문의 201-686-4424 201-686-4424 천종산삼의 파격세일, 뉴욕과 뉴저지에 계신 한인 동포들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파격세일을 실시합니다. 건산삼 300불짜리는 반값 150불에 판매하며 산삼블로초 300불짜리 한 병을 사시면 두 병을 선물로 더 드립니다. 전 품목 30에서 50%까지 파격세일을 하오니 많이 방문하셔서 건강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은 산속에서 직접 채취한 산삼만을 매장에서만 판매합니다. 신선하고 다양한 건강 제품을 플러싱 노던 블러바드 159가에 위치한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지금 만나보세요. 고객을 위한 특별한 빅세일 놓치지 마시고 감사의 마음을 건강제품으로 선물하세요. 718-879-2340 718-879-2340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멸시를 알려드립니다.
0: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투데이 우진숙입니다. 오늘 아침에 저는 선택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때 내가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지금쯤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어떤 곳에 지원할까 말까 고민했던 그 밤, 헤어질까 말까 수백 번 되뇌었던 그 계절,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망설이다가 결국 그냥 발이 이끄는 대로 걸어갔던 그 순간들, 우리는 늘 선택 앞에서 두렵습니다. 이것이 틀릴까봐, 후회할까봐, 돌아올 수 없을까봐. 그런데요, 한참이 지나고 나서 그 시절을 돌아보면 신기하게도 그때의 선택이 맞든 틀리든 결국 나한테 꼭 맞는 방향을 향하고 있었다는 걸 느끼게 되더라고요.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던 길이 사실은 지름길이었고요. 포기처럼 느껴졌던 선택이 사실은 나를 지키는 용기였고, 우연처럼 흘러간 그 하루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장면이 되어 있었어요. 지금 이 순간 어떤 선택 앞에 서 계신 분들, 아니면 과거의 선택이 아직도 마음에 걸리는 분 계시다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당신의 선택은 충분히 괜찮습니다. 투데이 출발합니다.

0: 투데이를 도와주시는 분들 소개해드려야죠. 대한민국 명품 임산물 북미 특판전이 뉴욕 뉴저지 한양마트에서 6월 22일부터 30일까지 개최됩니다. 공주 맛밤을 비롯해서 강원도와 지리산에서 채취한 취나물, 곤드레, 고사리, 또한 다섯 가지 맛을 지녀서 오장의 기운을 골고루 보하는 약재로 풍부한 항산화 성분 덕분에 피로회복과 또 면역력 강화에 탁월한 오미자 생즙이 있습니다. 다양한 제품들이 소개되는데요. 맛있는 맛밤과 오미자 생즙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한양이 하면 확실히 다릅니다. 플러싱 32-38 148 스트리트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와 다양한 수업, 계절별 여행까지 활기찬 노후를 책임집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과 정부 혜택 안내까지 경험 많은 스태프가 책임집니다. 뉴욕주 뉴욕시 정부 및 메디케이드 감독기관과 모든 보험회사로부터 인정받은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플러싱과 베이사이드의 국보가 전품목 파격 세일을 6월 28일까지 진행합니다. 신사 정장은 최초입니다. 50%까지. 여성복 포함 전품목은 최대 75%, 이불과 침구류는 최대 60%까지 할인합니다. 고급 정장부터 재킷, 셔츠, 팬츠까지 다양한 남성복을 파격적인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특별히 노던 208가 남성복 매장은 내부 공사로 인한 스페셜 세일이 따로 진행 중입니다. 국보로 오세요. 718-886-3344, 718-886-3353. 오늘 점심은 뭘 드실 건가요?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에 지치셨다면 노던 블러바드 160가 국수집으로 오세요. 직접 뽑은 건강한 생면으로 입안에 착착 감기는 맛이죠. 엄마 손맛으로 직접 만든 반찬이 무제한 무료에 팁도 없습니다. 오늘 명품면으로 만든 시원한 냉면 한 그릇 어떠세요? 노던 160가 국수집 718-799-0885. 좋다, 싸다, 확실하다. 카드 프로세싱 고민 끝. 유재봉이 해결합니다. 안전하게 확실하게 여러분의 매출 제대로 지켜드립니다. 718-308-6400, 917-543-8111. 건강한 프리미엄 라이프의 시작. 900여 가지 대한민국 유기농 농수 특산물과 건강식품을 만나는 공간 오가닉 원이 6월 1일 플러싱에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4개월 신생아부터 아이를 위한 350가지,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과 건강 먹거리까지 건강을 드리는 올가닉 원. 플러싱 154-08 노던 블러바드에 있습니다. 929-845-0958, 929-845-0958. 점심 저녁 고민되신다면 깊은 불맛, 변함없는 정통의 손맛, 35년 경력 사장님이 직접 요리하는 중화요리의 기준 삼원각으로 오세요. 점심은 물론 저녁 모임까지 완벽하게 넓은 주차장과 연회석까지 갖춘 믿을 수 있는 선택. 노던 219가 중화요리의 기준 삼원각 718-352-5600. 어디 가지 마시고요. 곧 돌아올게요.
1: 나 이가 빠진 지 벌써 몇 년째인데 임플란트가 무서워서 계속 미루고 있어.
2: 나도 그랬는데 빔덴탈 가봤어? 보철 전문의가 직접 치료하는데 숨겨진 비용 없이 가격도 미리 딱 알려줘.
1: 진짜? 그럼 믿을 수 있겠네.
2: 그럼 빔덴탈은 뉴욕 뉴저지 10개 지점에 탄탄한 치과라고. 빔덴탈 임플란트 전문의에게 맡겨야 평생이 달라집니다. 플러싱 159가 빔 덴탈. 오늘 상담 예약하세요. 718-358-5488. 718-358-5488. 빔 덴탈.
3: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옥수수 4개 1불 99, 유기농 새송이 버섯 300g 2불 99, 워싱턴 레드 체리 파운드당 3불 99, 씨 없는 수박 6불 99, 롯데저과 모음전 인기과자 총집합, 놓치면 아까운 특가 혜택, 지금 한남 체인에서 만나보세요.
4: 손님 여러분, 곧 이륙하겠습니다. 좌석 벨트를 매셨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그리운 고국, 그 그리고 아시아. 이제 모국 여행도 클래스가 달라야 합니다. 마음이 먼저 움직이는 여행. 푸른투어는 업그레이드된 호텔과 차별화된 식사, 여유로운 일정으로 당신을 모십니다. 강원에서 제주까지 이어지는 뷰티풀 코리아 골든로드 9일. 식도락의 천국 일본 완전 일주 10일. 4배의 감동을 선사할 동남아 4개국 12일. 백두산과 중국 프리미엄 일주 9일까지 푸른과 함께하면 아시아 여행도 특별한 감동이 됩니다. 201-778-4000번 718-928-3333.
6: 여행은 역시 푸른투어.
7: 함께한 25년, 함께할 25년. 우미노시 직후 후코이단 창사 25주년 기념 특별 이벤트.
8: 구매 시 최대 1260불 할인, 최고 350불 상당의 특별 선물 증정.
7: 무료 샘플도 함께 받아보세요.
8: 면역 건강, 간과 신장, 위와 장까지, 기력 보완은 물론 삶의 질 향상까지,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7: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본 이벤트는 5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8: 866-566-9191, 866-566-9191.
9: NYPD에 합류하여 경찰통신기술자가 되었습니다. 뉴욕시가 가장 필요로 할 때 긴급전화를 응대하며 특별한 경력을 시작하세요. 우수한 의료 및 퇴직 혜택, 유급휴가 등을 누리세요. 뉴욕시가 당신을 부릅니다. NYPDRecruit.com을 방문하거나 212 리크루트로 전화하세요.
10: 그날 저는 처음으로 도움을 요청했어요. 두렵고 막막했지만 저와 아이들에게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뉴욕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24시간 핫라인, 상담, 법률 및 소셜서비스, 주거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EEP 프로그램, 호돌이 방과 후 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십, YCPT와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합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당신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뉴욕 가정상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0: 데이 스토리. 담배 한 갑에 들어있는 화학 물질이 몇 가지인지 혹시 아시나요? 놀랍습니다. 바로 7천여 가지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 발암 물질만 해도 70가지고요. 세계보건기구가 공식 확인한 숫자입니다. 청산가리, 비소, 방사성 물질까지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불붙이는 그 작은 담배 한 개비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끊기가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그래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매사추세츠 주립대학교 간호대학 정교수이신 김선 교수와 함께 금연에 관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청취자들께 인사와 소개 말씀 부탁드릴게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1: 저는 지금 그 보스턴에 있는 매사추세츠 주립대학교의 그 간호대학에서
0: 네.
1: 정교수로 일하고 있는 김선 교수입니다. 저는 지난 25년 동안
0: 네.
1: 그 성공적인 금연 방법을 알기 위해
0: 네.
1: 그걸 개발하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연구를 해왔습니다.
0: 그렇죠.
1: 여기 청취자분들 중에는 아마 저 2009년에서
0: 네.
1: 2013년까지 제가 뉴욕에서
0: 네.
1: 대대적으로 사무실, 플러싱의 사무실을 얻어가면서까지 금연 연구를 했는데
0: 네.
1: 지금도 계속 금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그렇게 오랫동안.
1: 네네.
0: 네. 한국어를 하거나 또 영어를 할 줄 아는 한인들, 또 미국 어디에 살든지 이런 것들
1: 예, 예.
0: 관계없이, 신분도 상관없이 참여할 수 있는 거죠?
1: 네네.
0: 네, 예. 그렇군요.
1: 처음에는 저희들이 이제 그 폐암 검진 문제 때문에
0: 네.
1: 조금 그 보험이 있고 연령대가 이렇게 50에서 80대인 분만을 모았는데
0: 네.
1: 지금은 그런 걸 다 없애고
0: 네.
1: 미국 어디에 거주하고 있고 영어든 아니면 한국말 둘 중에
0: 네.
1: 하나를 할 줄 아는 한국인이라면
0: 네.
1: 미국 어디에 살든지 그 본인의 신분 여부에 상관없이
0: 네.
1: 하지만 앞으로 1년 정도는 적어도 미국에
0: 네.
1: 거주하고 계실 계획이신 분을
0: 그렇죠.
1: 저희들이 모집하고 있습니다.
0: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교수님 바쁘신데 잠깐 이렇게 모신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인터뷰의 목적이 될 텐데요.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1: 네, 실은 저희들이 그 미국
0: 네?
1: 암 연구 센터, 그러니까 National Cancer Institute라고 하는데
0: 네.
1: 미국 암 연구 센터에서 연구 지원금을 받아서 이 연구를 하는데
0: 네.
1: 지금 연구 지원금이
0: 네.
1: 이걸 사용 안 하면 저희들이 뭐 이렇게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0: 그렇겠죠.
1: 철저하게 모든
0: 네.
1: 걸 다 이렇게 계획해서 하기 때문에
0: 맞아요.
1: 그런데 저희들이 원하는 그 모집 인원수가
0: 네.
1: 한 100명이라면
0: 네.
1: 지금 30명 정도 모집을 했기 때문에 너무
0: 네.
1: 그 많은 분들이 이 연구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0: 네.
1: 이 인터뷰 방송을 듣고 지금까지 그 흡연을 하시면서
0: 네.
1: 항상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제는 일반 상식처럼 알고 있어요.
0: 그렇죠.
1: 담배가 몸에 얼마나 해롭고
0: 네.
1: 단지 본인 자신뿐만 아니라
0: 네.
1: 주위 사람들한테도 상당한 그 불쾌감을 야기시키고
0: 그렇죠.
1: 또 그 버린 담배를 대부분 이렇게 길거리에 아무렇게 버리십니다.
0: 맞아요.
1: 그 꽁초를.
0: 네.
1: 그래서 뭐 화재 위험도 있을 뿐더러
0: 네.
1: 이 담배 꽁초 하나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여러 가지 발암물질로 인해서
0: 네.
1: 그게 완전히 클리어 이 우리 그 환경에서 이렇게 완전히 클리어하는 데는
0: 네.
1: 몇십 년의 세월이 이렇게 필요하다고 합니다.
0: 그렇군요.
1: 그래서 예,
0: 네.
1: 환경을 파괴하는 하나의 그 주 요인이기도 한 이 담배.
0: 네.
1: 예, 이 담배를
0: 네.
1: 꼭 이렇게 저희 연구에 참여해서
0: 네.
1: 끊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0: 네.
1: 이번 이 인터뷰를 다시 하게 됐습니다.
0: 네. 지금 뭐 담배를 피고 계시는 분들 금연을 원하신다면 오늘 제가 계속 소개해 드릴 전화번호 857-215-4940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수님께서 왜 이렇게 오랜 시간 금연을 연구해 오셨는지 그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말씀을 해주세요.
1: 예, 이제 실은 네. 제가 어렸을 때
0: 네?
1: 저희 아버지도 결국은 폐결핵으로 아무튼 옛날 한국에서 저는 좀 시골에서 좀 그렇게 그 많이 가지 않는
0: 네.
1: 그러니까 뭐랄까 그 약간 빈곤한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제가
0: 네,
1: 시골에서.
0: 네.
1: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어떻게 그 폐결핵을 앓으셨고
0: 네.
1: 결국은 그로 인해 돌아가셨는데 옛날에 한국에서 폐병 환자라면 상당히 좀 이렇게 꺼리는 그런
0: 맞아요.
1: 병입니다.
0: 맞아요.
1: 그렇죠. 시시하고.
0: 네.
1: 그래서 그렇죠. 아무튼 제가 그 아버지한테 폐결핵을 옮아서
0: 네.
1: 저도 국민학교 3학년 때
0: 아.
1: 폐결핵을 앓았습니다.
0: 아, 그러셨군요.
1: 그래서 저는 좀 약간 지금도 이렇게 네. 그 체스트 엑스레이라 그러죠.
0: 네네.
1: 이 흉부 그 엑스레이 사진을 찍으면 허옗게 제가 폐결핵 그 앓은 그 자국이
0: 아.
1: 나옵니다.
0: 아, 그런 적이 있으시군요.
1: 그래서 제가 항상 느껴요. 일반 사람들에 비해서
0: 네.
1: 호흡이 항상 조금만 뭘 해도 딸리는 걸 느끼는데
0: 네.
1: 이런 그 폐가 정말 우리 몸에 얼마나 중요한데
0: 네.
1: 이 흡연은 정말 백해무익.
0: 그렇죠.
1: 이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0: 맞습니다.
1: 이런 것을 모든 분들이 다 알고 있지만
0: 네.
1: 이걸 이렇게 계속 하는 거는
0: 네.
1: 너무 마음이 아프죠.
0: 그렇죠.
1: 그렇기 때문에
0: 네.
1: 물론 담배가 합법적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이고
0: 네.
1: 남이 담배를 피던 말던 개인 취향인데
0: 네.
1: 왜 이렇게 돈이 돈, 제 돈은 아니지만
0: 그렇죠.
1: 정부에서 돈까지 이렇게 주면서
0: 네.
1: 왜 산다가 왜 흡연의 그 나쁜 면 폐단을 지적하며
0: 네.
1: 금연 연구를 하는지 좀 의아해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0: 그렇죠. 내 자유인데 이렇게. 네.
1: 예, 예, 예.
0: 네, 네.
1: 하지만 이걸 우리가 과학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0: 네.
1: 그 스칼러리 그러니까 약간 연구자적 관점에서 보면 이거는
0: 네.
1: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아편,
0: 네.
1: 헤로인 아니면은 뭐 대마,
0: 네.
1: 뭐 이렇게 코카인 이런 흥분제 이와 똑같은 마약에 중독된 그 중독 증상 그 이상 아닙니다.
0: 그렇군요. 중독이죠 이것도.
1: 네, 중독
0: 네.
1: 아주 심각한 중독입니다.
0: 맞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흡연을 하면 이제 니코틴이라는 그 마약
1: 네.
0: 물질에 중독된 그런 것처럼 그런 비슷한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담배를 많이 이렇게 지금 피우시는 분들은 지금 초반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다르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조금
1: 네.
0: 더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예,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0: 네.
1: 상담한 분들이 한 거의 천여 명에 달하는데 예, 상담한 많은 분들이
0: 네.
1: 자꾸 습관이라고
0: 습관.
1: 그거는 중독이 아니라 본인의 습관.
0: 네.
1: 그냥 하나의 취미같이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0: 그렇죠.
1: 그게 아닙니다.
0: 네.
1: 많은 분들이 자신들이 그 그냥 심심해서 아니면은 뭐 이렇게 한번 이렇게 담배 연기를 쭉 빨아들였다가 냅뒀는 그게 좋아서
0: 네.
1: 그렇게 담배를 하고 계신다고 흡연을 하신다고 생각하는데
0: 네.
1: 이 담배 속 안에 그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뭐 7천여 개의
0: 네.
1: 화학
0: 그렇죠.
1: 물질 성분들 중에 니코틴이라는 네. 이 그 화학 물질이 있는데
0: 네.
1: 이것 때문에 계속 담배를 피는 많은 분들이 담배를 피는 것입니다.
0: 그렇군요.
1: 연구에서도 그게 입증됐습니다.
0: 그래요.
1: 왜냐하면은
0: 네.
1: 제가 그러니까 박사후 과정 포스닥
0: 네.
1: 펠러로 그 노스캐롤라이나 채플힐에 있는 노스캐롤라이나에 가서 그
0: 네.
1: 2년 박사후 과정 연구 그 여러 가지 연구에 대한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배웠는데
0: 네.
1: 그때 듀크 많은 사람들이 알죠. 듀크 유니버시티라고
0: 그렇죠.
1: 거기에 금연 연구의 대가인 제드 로즈라는 박사를 알게 됐습니다.
0: 네.
1: 그분은 이제 메디컬 닥터는 아니고
0: 네.
1: 사이콜로지스트인데 그 임상
0: 네.
1: 심리학자인데 그 특히 이 금연 그 니코틴 중독의 대가이십니다.
0: 아, 그러세요.
1: 그분이 한번 이제 그 니코틴 성분을 쫙 빼고
0: 네.
1: 니코틴이 없는 딴 건 다 똑같아요. 근데
0: 네.
1: 니코틴만 뺀
0: 네.
1: 그걸 이제 영어로는 디니코티나이드 시가렛이라 그러는데
0: 네.
1: 그러니까 니코틴이 없는 비니코틴 담배를 이렇게
0: 네.
1: 만들어서
0: 네.
1: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나눠주면서 펴보라고 하면
0: 네.
1: 100개면 100명이 거의 네. 한 번 피고는 아 이거는 못 피겠다 그래요.
0: 오, 니코틴이 없는 담배를.
1: 니코틴이 오, 없으니까.
0: 그렇군요.
1: 그래서 제가 그걸 좀 의도다가 한인분들한테 저한테 계속 네. 나는 니코틴 때문에 피는 게 아니고 그냥 취미로 아. 피는 거다. 그런 분들한테도 제가 나눠줬습니다.
0: 네.
1: 그랬더니 그분들이 가져가서 그 네. 담배를 피더니 어 다음 날 와갖고 이건 도저히 담배도 아니고 예
0: 네.
1: 담배 맛이 전혀 없다는 거죠.
0: 역시 니코틴이 문제였군요.
1: 니코틴 맛이에요.
0: 어 그러네요.
1: 입 안에 마치 그냥 낙엽을 입 안에 낙엽을 이렇게 집어넣고 불태는 그런 느낌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0: 아 그래요. 와 이게 니코틴 때문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막상 실험을 네. 해보니까 이게 니코틴 때문이었네요. 피우시는 이유가.
1: 그렇죠. 그래서 요번에 최근에 또 한 분은 네. 전자담배를 지금 요번에 이제 뉴욕에서 네. 이 K라디오 광고 네. 듣고 전화, 저희한테 선택하신 분인데
0: 네.
1: 그분은 이제 본인이 담배를 끊고자 그 전자담배로 옮겨가신 분입니다.
0: 네.
1: 담배는 가끔 친구들하고 뭐 가끔씩 매일은 아니고 가끔씩 이렇게 친구들이
0: 네.
1: 피는 걸 이렇게 얻어서 피시면서 주로 이제 전자담배를 피시는 분인데
0: 네.
1: 물론 전자담배도 담배가 일반 담배보다 그 건강적인 면에서는 훨씬 좋은 게 맞지만 그 자체도 문제가 있습니다.
0: 그렇죠.
1: 그거는 제가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네네. 조금 더 전자담배에 대해서
0: 네.
1: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는데요.
0: 네.
1: 아무튼 그분이 자기는 니코틴이 없는 무니코틴 전자담배라고 그랬어요. 자꾸 그렇게 웃기시길래
0: 네.
1: 저희들이 그 니코틴을 검사하는 그 검사 키트가 있어요.
0: 네.
1: 그거를 집으로 보내드렸습니다.
0: 네.
1: 그래서 본인이 지금 그 전자담배를 하고 계시니까
0: 네.
1: 이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라. 그래서 거기서 만약에 니코틴이 나오는 거로
0: 그렇죠.
1: 그게 검사 결과가 되면 인정하셔야 된다고. 니코틴 때문에
0: 네.
1: 그 전자담배 안에 있는 니코틴 때문에 담배를 이 전자담배를 계속 하시는 거라고.
0: 네.
1: 그래서 그분이 검사를 했어요. 했더니
0: 어떻게 됐어요?
1: 양성 반응으로 나오죠.
0: 아, 그렇군요.
1: 당연히 했더니 그분이 그때부터는 아무 소리 안 하고 내가 니코틴이 있기 때문에 이걸 네. 계속 하는구나
0: 그렇군요.
1: 하시면서 인정하셨습니다.
0: 네.
1: 야,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그 네. 전자담배도 지금은 끊으셨어요.
0: 완전히. 그래요? 너무 다행입니다. 진짜로. 네. 우리가 이렇게 흔히 알고 있는 마약 제품들, 아까 말씀해 주셨죠. 헤로인이나 뭐 코카인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은 이름을 딱 들으면 아, 쉽게 마약성 물질이라고 이해가 되는데 담배는 딱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고 약간 그것과는 거리감이 있다고 느껴져서 그런지 조금 더 이 니코틴 중독을 이해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교수님, 만약에 이 니코틴이 이렇게 중독이 계속 된다면 우리가 어떤 네. 증상을 좀 보이게 되나요?
1: 그러니까 이제 지금도 제가
0: 네.
1: 그 생각나는데 제가 그러니까 2002년도인가
0: 네.
1: 그때 이제 제가 뉴욕에서 또 2002년도 그 박상우 가정 때인데 2002년도
0: 네.
1: 여름에 제가 그 그룹 그 소규모
0: 네.
1: 그룹 그 이렇게 디스커션 그 포커스 영어로 말하면 포커스
0: 네.
1: 그룹이라고 하는데
0: 네.
1: 소규모 이렇게 그 그룹 의논하는 그런 연구를 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소규모의 그 의논하는 한국 발음들 안 좋습니다.
0: 의논하는 네.
1: 예, 소규모 그 네. 의견을 교환하는.

0: 해야지. 네. 이분이 제대로 정신적으로 이렇게 집중을 하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1: 아, 어떡합니까.
0: 그래서 저는 아무튼 이분뿐만 아니라 네. 여러분들의 그 삶의 질이 네. 많이 이 니코틴 중독 증상에 의해서 저하되어 있는 걸 봤습니다.
1: 네.
0: 예를 들어서 제가 한 네. 2016년에서 20년까지 2020년까지 그 제가 널스 프랙티셔너로
1: 네.
0: 한 5년 걸쳐 제 개인 건강 클리닉을 네. 보스턴에서 운영했었는데
1: 네.
0: 그때 니코틴 이외에 다른 마약 제품을 중독된 사람도 제가 치료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미국은 널스 프랙티셔너가 그 MD 메디컬 닥터 못지않게 똑같이 그 진단을 내리고
1: 네.
0: 약을 처방할 그런 자격을 주어집니다.
1: 네.
0: 그래서 제가 그걸 했는데
1: 네.
0: 거의 증상이 비슷해요.
1: 그래요.
0: 이 진짜 미국에서 많이 아까 말한 뭐 헤로인, 코카인 그런 것에 심하게 중독된 사람들이 보이는 증상이나
1: 네.
0: 그 니코틴에 중독된 사람들이 보여주는 증상에는 거의 큰 차이가 없어요.
1: 그렇군요.
0: 조금 더 자세히 깊게 들어보면.
1: 네.
0: 아,
1: 교수님 잠깐 그러면 이 얘기 시간만 듣고 와서 이어갈게요.
2: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0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3: 사고상해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해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4: 정준호 변호사.
5: 인생의 사계절을 모두 마치신 그분 곁에 중앙장의사가 있습니다. 중앙장의사 718-353-2424
6: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7: 체리 파운드당 4.99, 전보 블루베리 100당 5.99, 아스파라거스 파운드당 2.99, 한국산 새송이버섯 100당 99장, 냉동 차돌박이 파운드당 스마트 카드 고객 한정 15.99, 냉동 훈제 요리 100당 8.99, 양념 소불고기 파운드당 9.99.
6: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8: 고민이네. 올 여름휴가로 어디 색다른 곳 좀 없을까?
9: 아, 이 사람 그런 건 여행박사인 나한테 얘기했어야지.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이 있잖아.
8: 북유럽?
9: 그래,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과 핀란드 4개국인데 느림의 미학 헬싱키, 물의 나라 스톡홀름, 예술의 도시 오슬로, 동화 속 도시 코펜하겐, 그리고 빙하가 만든 게이랑에르 피오르드, 거기에 호화 유람선 실리아 라인 선상에서 북해 바람도 느껴보는 거지.
8: 이야, 벌써 북유럽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온 것 같네.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으로 결정했어.
10: 7월 15일, 8월 19일 유럽 여행의 명작 북유럽으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 동부 관광.
11: 배를 넣지 않았어도 문백꽃의 상큼하고 달달한 향이 입안 가득 그윽하게. 2018년 남북정상회담 공식 만찬주이자 150년 5대째 이어온 중요 무형문화재 제86가호 문배술입니다. 첨가물 없이 깔끔한 전통의 맛을 가장 모던하게 즐기는 방법. 분위기 있게 취하고 싶은 오늘 밤 문배술과 함께하세요.
12: 대학교와 매사추세츠 보스톤 주립대학교에서 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금연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3: 현재 흡연을 하고 있는 성인 남녀분들은 연령과 사는 지역 관계없이 이 연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참여하시면 무료 전화 상담과 무료 금융

0: 신약품을 제공합니다.
1: 이 연구에 참여를 원하시면 전화번호 857-215-4940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857-215-4940번으로 전화주세요.

0: 네, 투데이 돌아왔습니다. 금연 연구를 하고 계신 우리 김선 교수님 함께하고 있는데요.
1: 예를 들어서 처음에 맨 처음 아는 분들이 담배 피울 때
0: 네.
1: 한 개비, 딱 한 개비만 피니까 머리가 띵 하고 돌고 어지러지래서
0: 그렇죠. 네.
1: 그 약효용이 거의 하루 종일 가는 것 같아서
0: 네.
1: 다음 그 담배를 피는데 좀 시간이 걸렸다 그래요.
0: 그렇죠.
1: 하지만 어느 정도 계속 담배를 이렇게 매일 피게 되시면
0: 네.
1: 1년도 채 안 돼서
0: 네.
1: 하루에 한 개비가 아니라 하루에 10개비, 20개비까지 이렇게 막 올라가는 걸 제가 봤습니다. 이거는
0: 네.
1: 몸이 니코틴이라는 물질의
0: 네.
1: 내성, 톨러런스, 영어로는 톨러런스인데
0: 네.
1: 이 내성이 생긴 건데 이
0: 네.
1: 내성을 그 마약 중독을 진단하는데 아주 가장 중요한 그 증상의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와, 이렇게 진짜 점점 나도 모르게 나의 몸을 잠식하고 정말 이렇게 중독까지 이르게 되는 아주 무서운 그런 니코틴 다시 한번 좀 알게 됐습니다. 지난번에 교수님께서 잠깐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연구에 좀 참여해서 이제는 좀 담배를 끊어내는 그런 중요한 시간인데요. 그 절차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그거 좀 설명해 주세요.
1: 네, 정말 제가 어떤 기회가 된다면
0: 네.
1: 이 흡연이
0: 네.
1: 흡연이 주는 그 파단에 대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0: 그렇죠.
1: 강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0: 맞습니다.
1: 하지만 아무튼
0: 네.
1: 지금 저희들이 우선 이 연구를 진행하는데
0: 네.
1: 지금 여기 K라디오 광고에서 안내하듯이
0: 네.
1: 전화번호 857 224940.
0: 네.
1: 그니까 4940. 근데 여기 앞에 857215. 이 번호가 좀 외우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흔한 뭐 201, 201이라든가. 네. 뭐
0: 그쵸.
1: 그런 번호가 아니라서.
0: 857.
1: 좀 어려운데.
0: 네.
1: 아무튼 뭐 815를 생각하든지.
0: 아.
1: 857.
0: 857.
1: 예, 215.
0: 네.
1: 네, 그 다음에 49. 40.
0: 네.
1: 그러니까 여기 857215 하면 815. 그러니까 572만.
0: 그러네요. 네. 85721로.
1: 예. 네. 85721로 네. 그다음에 4940.
0: 네.
1: 이렇게 전화하셔서 본인 이름과
0: 네.
1: 전화번호를 남겨 주시면 되는데
0: 네.
1: 저희들이 이걸 트래킹 할 수 있어서 전화번호를 잘못 남기셔도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0: 그렇군요.
1: 그러니까 이름만 본인
0: 네.
1: 이름만 정확하게 남겨 주시면 되는데
0: 네.
1: 이 연구는 그 저와 하버드 대학교 내 그 암 연구와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그 다나 파버
0: 네.
1: 다나 파버 암 센터는 미국에 여러 가지 그 암 전문 병원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그래도 하버드 메디컬 스쿨에서 하는 거니까
0: 그렇죠.
1: 아무튼 명망이 있는 그런 암 센터인데
0: 네.
1: 거기서 일하고 있는 닥터 메리 클리와 공동 연구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0: 네. 그 전화를 하실 때 내 이름 그리고 전화번호
1: 네.
0: 이렇게 네 뭐 남겨 놓으시고 네. 바로 통화가 되는 게 아니라 메시지를 남겨 놓으시면 전화를
1: 메시지를
0: 다시
1: 남겨 놓으셔야 됩니다.
0: 네.
1: 그리고 이거는 자동 응답 전화이기 때문에
0: 그렇죠.
1: 뭐 주말이나 뭐
0: 네.
1: 밤 그냥 밤 12시 지나서도
0: 네.
1: 전화하셔도 되고 언제
0: 네.
1: 어디서나 전화하시면 됩니다.
0: 좋습니다.
1: 자동 응답기인데 거기
0: 네.
1: 이제 보이스 메시지를 남겨 그러니까 음성
0: 네.
1: 음성 그 메시지를 남겨 주시면 저희들이
0: 네.
1: 그걸 듣고 전화를 보통 24시간 안에 이내에 전화드립니다.
0: 네, 감사하고요. 지금 이 진행하고 계시는 금연 프로젝트가 우리가 흔히 접하는 다른 금연 프로그램들과 어떤 점이 좀 다른지 그 차이점을 알려주세요.
1: 먼저 그 다른 금연 프로그램은
0: 네.
1: 그 보통 이렇게 간단한 상담과 그냥
0: 네.
1: 그 니코틴 패치 보통 뭐 2주에서 4주
0: 그렇죠.
1: 그렇게만 줍니다.
0: 네.
1: 특히 이제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는 뉴욕이지만 캘리포니아는
0: 네.
1: 그 유니버시티 오브 샌디에고라고 샌디에고가 그 주립대학에서
0: 네.
1: 그 에이지안 스모커즈 퀼라인 그래서 아시안을 위한 그 금연 그 핫라인이
0: 네네.
1: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광고가 거기는 계속 나가는데
0: 네.
1: 많은 분들이 이제 좀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
0: 네.
1: 연구는 아까도 말했지만 하버드 대학교 내에 있는 그 메리클리라는 그 박사와 같이 공동 연구하고 있는 거고.
0: 그렇죠.
1: 그리고 또 저희들은 보통 금연 패치만 주는데.
0: 네.
1: 저희는 금연 패치 외에.
0: 네.
1: 금연 사탕.
0: 네.
1: 니코틴 로젠지스라고 금연 사탕과.
0: 네.
1: 그 다음에, 금연 껌을.
0: 오. 이것도 주세요?
1: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무료로 제공합니다.
0: 그렇군요.
1: 제가 이번에 정말 한인들을 위해서는 네. 미국 사람들하고는 이전에도 해봤지만 한인들을 위해서는 네. 과거에는 패치만 썼는데 네. 이번에는 껌과 사탕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제공했더니
0: 네.
1: 남자분들이
0: 네.
1: 그 사탕의 그 니코틴 로진 주스에 대한 그 반응이
0: 네.
1: 정말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어떤
0: 그래요?
1: 분은 패치는 좀 꺼리감을 이렇게 거부감을 느끼시는데
0: 그렇죠.
1: 사탕은 특히 남성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반면
0: 네.
1: 여성분들은 많지 않아요.
0: 네.
1: 저희 연구에 참여하신 분들이 그렇지만
0: 네.
1: 얼마 안 되긴 하지만 한 5분 정도가 참여하셨는데
0: 네.
1: 그분들은 껌을 또
0: 더 좋아하시고
1: 캔디보다는 껌을 더 좋아하시대서
0: 네.
1: 확실히 이게 또 성별적으로 차이가 있구나 그걸 제가 또 알게 됐습니다.
0: 그러네요.
1: 너무
0: 네.
1: 자료가 미비해서 더
0: 네.
1: 많은 자료를 저희들이 이제 모아야 되겠지만
0: 네.
1: 그런 걸 봤고요.
0: 그다음에
1: 이번 상담을 통해서 이 약품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며
0: 네.
1: 그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 양리 과정을 제가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0: 그렇죠.
1: 그래서 망하는 분들이
0: 네.
1: 저한테 설명을 듣고 아니면 또 저한테 그 트레이닝을 받은
0: 네.
1: 저희 그 또 제 이 상담자가 있는데
0: 네.
1: 그 박소연 씨라고
0: 네.
1: 그분도 이제 그 박사 과정 거의 끝나고 좀 있으면 이제 박사가 될 겁니다.
0: 네네.
1: 그래서 저한테 많은 그 트레이닝을 받고 지금 상담을 같이 하고 있는데
0: 그렇군요.
1: 많은 분들이 그 저희들의 그 설명을 듣고
0: 네.
1: 이 약품들을 잘 이렇게 사용하셔서
0: 네.
1: 거의 지금 많은 분들이 금연에 성공하고 계십니다.
0: 아,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 조사를 설문조사하고 이러면은 상품권까지 보내주신 다고
1: 예,
0: 들었어요.
1: 네, 예.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들이 작년 8월부터
0: 네.
1: 작년 8월부터 이제 거의 10개월이 넘었죠.
0: 네.
1: 작년 8월부터 이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0: 네.
1: 벌써 한 5분 5분인가 8분 정도가
0: 네.
1: 6개월 그 마지막으로 하는 6개월 채 검사까지 다 끝내서
0: 네.
1: 마지막으로 하는 그 각각 그 검사심 맞는 그 어떤 간단한 설문조사 시마다 저희들이 30불
0: 네.
1: 상당의 그 아마존 상품권 카드를 주는데
0: 네.
1: 30불 그러니까 30불 그 상품카드를 네 번에 걸쳐 받게 되는 거죠.
0: 그렇군요.
1: 처음에 기초검사,
0: 네.
1: 1개월 재검사, 3개월 재검사, 그리고
0: 네.
1: 6개월 재검사. 그래서
0: 네
1: 번이니까 120불을 받는데
0: 그렇죠.
1: 마지막에
0: 네.
1: 6개월 재검사 때는 한 번도 그걸 그 안 빠지고 검사를 다 하시면은
0: 네.
1: 100불을 그냥 보너스로 드려서
0: 네.
1: 그때는 130불을 받습니다.
0: 그렇군요. 네.
1: 지금 100불 받으신 분들이 지금 총 한 8분 돼요 벌써.
0: 그러셨군요.
1: 며칠 전에 한 번은 제가 이거를 이제 그분은 상품권
0: 네.
1: 그 다 합해서 150불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0: 네네.
1: 받았냐면 30불 그 설문조사 그다음에 또 담배를 완전히 끊었다고 하셔서
0: 네.
1: 팀검사 20불
0: 네.
1: 그다음에 100불 보너스 해갖고 150불을 받으니까
0: 네.
1: 상당하잖아요.
0: 그 그렇죠. 이거 나를 위한 건데 이런 것까지 주시고.
1: 예, 그러니까
0: 네.
1: 나를 위한 건데 이렇게
0: 네.
1: 돈까지 주시니
0: 이상하네요.
1: 아까 어떤 그 분은 저한테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
0: 네.
1: 제가 그 마치 천사가 됩니다.
0: 너무 감사하죠.
1: 자기 네. 몸에 해로운 담배도 끊게 만들었는데 또 이렇게 돈까지 주니 몸둘 바를 모르겠다면서
0: 네.
1: 천사 같다고 이렇게,
0: 너무 감사하네요.
1: 메시지를 보내오셨는데
0: 네.
1: 이거는 미국 정부에서 주는 돈입니다.
0: 그렇습니다.
1: 제가 물론 저를 통해서 이제 제가 그 연구 프로젝트를
0: 네.
1: 안 썼으면 못 받았죠.
0: 맞아요.
1: 그러니까 이런 연구에 참여해야지
0: 네네.
1: 저희들이 계속 이런 연구 지원금을 또 신청해서
0: 네.
1: 이게 한인 사회를 위해서 이렇게
0: 네.
1: 라디오 광고도 하고
0: 그럼요.
1: 또
0: 네. 좋습니다.
1: 그 박소연 씨 같이 한인 학생들을 제가 또
0: 네.
1: 그 연구 보조원 이런 걸로 또 하이어다 고용할 수도 있고
0: 그렇죠.
1: 이게 우리 한인 사회에
0: 네.
1: 하나의 그 어떻게 보면 어떤 조그만 거지만
0: 네.
1: 그 어떤 그 재정적으로 도움이
0: 네.
1: 되는 일입니다.
0: 맞아요, 교수님. 그래서 지금 이런 연구에 정말 많은 분들 참여하셔서 내 건강도 지키고 좋은 일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좀 마무리하면서 지금까지 25년 동안 연구하셨을 텐데 그중에서 조금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다면 한 가지 정도만 소개를 해 주시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 예, 제가 이제 한 가지를 사실하려니까 시간이 없는 것 같은데.
0: 네.
1: 로스앤젤레스에서 사실은
0: 네.
1: 그 한 여성분이었는데.
0: 네.
1: 그분은 그 위암 그 위암 수술을 하셔서 담배를 네. 피시면 안 되는데 어떻게 다시 담배를 재발해서 담배를 폈는데
0: 네.
1: 그분은 이 니코틴 증상이 너무 심해서 하루에 거의 한 갑을 피시는 분입니다.
0: 아, 네.
1: 그런데 자기가 그 한국에 네. 이제 연세도 있고 그래서 죽기 전에 한국 가서 한번 친구들도 만나고 싶고 친척도 만나고 싶은데
0: 네.
1: 그 열 시간 넘어가는 그 장시간 비행 그렇죠. 동안 네. 담배를 못 핀다는 생각을 하면 너무 끔찍하다는 거죠.
0: 아유, 참 자기가 그렇군요.
1: 왜냐하면 자기가 한 시간이 지나면 꼭꼭 담배를 폈군요.
0: 네.
1: 피기 때문에 지금.
0: 네.
1: 그래서 그만큼 담배 그러니까 담배가 만든 그 채창사 같은 곳에 갇힌 거죠 이분은.
0: 그렇죠. 그랬군요.
1: 그래서 네. 그런 분들을 보면서 네. 정말 너무 안타까웠는데.
0: 네.
1: 뭐 이 연구에 참여하시고 또 한 가지 네. 마지막으로 그 아무리 의학이 발달했어도 폐암은 네. 정말 너무 무서운 암 중에서 가장 치사율이 높은 암인데
0: 네.
1: 예 저희 연구에 참여하셔서
0: 네.
1: 어떤 폐암 검진을 해야 되며
0: 네.
1: 이것을 왜 해야 되는지
0: 네.
1: 그 과정 무엇인지 이런 또 교육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0: 그렇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흡연을 하고 계시는 분들 이 방송을 들으셨다면 아니면 내가 정말 사랑하는 분이 흡연자라면 꼭 이 연구에 관심 갖고 전화 주십시오. 전화번호 857-215-4940번 857-215-4940번으로 전화하셔서 성함과 전화번호 남겨주십시오. 교수님 오늘 유익한 정보 나눠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네네 정말 이런 기회 주셔서
0: 네.
1: 이 라디오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0: 네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1: 네, 안녕히 계세요.
0: 네.

네, 투데이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알뜰 정보 하나 드리려고 해요. 혹시 여러분 냉장고 안에 지금 쌍난 감자 하나쯤 있지 않으세요? 아니면 방금 바나나 드시고 껍질 버리셨나요? 아, 버리지 마십시오. 오늘 그거 다 쓸모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그 주방에 보면 그냥 버리던 것들을 좀 알뜰하게 재활용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돈 한 푼도 안 들고 환경에도 좋습니다. 싹이난 감자는 사실 뭐 독소가 있다 그래서 버리기도 하는데 이 싹난 감자로 욕실 거울을 한번 닦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쌍난 감자는 드시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안 되니까 그 솔라닌이라는 독소 있잖아요. 그래서 오, 절대 드시면 안 되고 요거를 버리기 전에 욕실에 한번 가져가셔서 감자를 이렇게 반으로 딱 잘라가지고 거울을 쓱쓱쓱쓱 닦아보시면 이 감자 속에 있는 전분이 유리의 기름기 그리고 미세먼지를 싹싹 이렇게 흡착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전분이 유리 표면에 그 얇은 막을 만들어서 김설이잖아요. 우리 샤워하고 나면 그 김설임 방지 효과까지 있다고 합니다. 뭐 세정도 되고 코팅도 되고 그런 거죠. 그리고 바나나 껍질도요. 뭐 은 목걸이라든가 아니면 반지 같은 광택 내는데 좋다고 하네요. 까맣게 이렇게 변해버리는 은 제품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 바나나 껍질 안쪽에 하얀 부분으로 부드럽게 이렇게 문질러 보시면 그게 이렇게 살아난대요. 신기하죠. 문지른 후에 깨끗한 물로 헹구면 밝은 은빛이 살아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화분 키우시는 분들 식물 영양제도 만들 수 있잖아요. 바나나 껍질을 잘게 썰어가지고 뭐 밀폐 용기 같은 데 담고 물을 채워서 한 이틀이나 3일 그냥 이렇게 두면은 그 안에 칼륨, 마그네슘이 물에 이렇게 녹아 나온대요. 그래서 그 물을 화분에 주면 그야말로 천연 영양제가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 그냥 버릴 수 있는 것들도 충분히 이용하면 좋은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정보들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한번 해보면 많이 절약도 될 것 같아요. 요즘 말로 하면 최고의 친환경 라이프 스타일을 누리실 수가 있는 거죠. 알뜰살뜰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오늘 투데이도 여러분이 함께 해주신 덕분에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저는 유익한 이야기로, 재미있는 이야기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0: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좋은 사람과 만나고 싶으신가요? 초혼, 재혼, 시니어 만남까지 인생의 소중한 인연을 찾는 첫걸음 에베네셀 러브 매칭이 함께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일이 쉽지 않은 요즘 에베네셀 러브 매칭은 진정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평생의 동반자가 될 소중한 인연을 찾아드립니다. 결혼을 전제로 한 진지한 만남, 재혼을 위한 새로운 시작, 그리고 인생 후반전을 함께할 따뜻한 동행까지 한 분 한 분의 가치관과 성향을 존중하며 정성어린 상담과 체계적인 매칭으로 아름다운 인연을 이어드리겠습니다. 혼자서는 어려웠던 만남, 이제 에베네셀 러브 매칭과 함께 시작해보세요. 초혼, 재혼, 시니어 만남에 대한 모든 것, 소중한 인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에베네셀 러브 매칭, 상담 917-359-1578, 917-359-1578. 이제 뉴욕 플러싱에서도 오가닉 원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고향의 정성과 건강한 맛을 전해드리는 오가닉 원이 오는 6월 1일 플러싱 노던 154번가 버스 정류장 바로 앞에 오픈합니다. 900여 가지 대한민국 농수 특산물과 유기농 건강식품, 그리고 350여 가지 생후 6개월 이상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까지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 마트에서는 쉽게 찾기 힘든 진짜 한국의 맛과 따뜻한 마음을 오가닉 원이 정성껏 담았습니다. 뉴저지 펠리세이즈 팍 매장은 물론 새롭게 오픈하는 플러싱점과 온라인 스토어 organicone.com에서도 함께하세요. 건강한 밥상, 따뜻한 마음, 오가닉 원. 당신의 식탁이 더 건강해집니다.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에 위치한 오가닉 원. 전화번호 929-845-0958, 929-845-0958. 이제 오가닉 원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매장에서 함께 즐겁게 일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포트리에서 만나는 가장 우아한 미식의 순간,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 레스토랑 어리.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은 아름다운 테라스, 영화의 한 장면처럼 여유로운 브런치, 신선한 해산물의 깊은 풍미를 담아낸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와 스테이크를 소중한 사람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 날 품격 있게 준비되는 스페셜 코스 다이닝, 그리고 파티시에가 정성스럽게 구워내는 프리미엄 베이커리와 디저트까지 식사의 마지막 순간마저 특별하게 완성합니다. 단순한 한 끼가 아닌 감각과 분위기, 그리고 기억을 머무르게 하는 공간, 브런치의 여유, 데이트의 설렘, 기념일의 품격까지 포트리가 사랑하는 프렌치 다이닝 어리. 오늘 당신의 하루를 가장 행복하게 완성해보세요. 다이닝 코스는 예약에 의해서만 준비됩니다. 뉴저지 2020 센트럴 로드 포트리. 문의 및 다이닝 코스 예약 201-482-0055, 201-482-0055.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 앤 스페셜 코스 다이닝 어리. 참 고맙습니다. 양 한방 통합 의학 선구자상을 수상하신 샌드 추이 박사의 과학 한방 약초 영양제 쥐시 내추럴이 전제품 25% 파격 세일을 진행합니다. 가정의 달 5월에 이어 6월에도 지금까지 없었던 딱 하나만 사도 무조건 25% 할인,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허리, 무릎, 관절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에게는 뼈 부러진 사슴이 먹었다는 홍합 페로라,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기침 가래에는 시모리, 속이 쓰리고 아플 때 복용 즉시 위가 편안해집니다. 에보디아, 건강한 혈액과 혈관에는 CSTP 골드,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 바디, 보약보다 중요한 꿀잠, 수면의 품질은 나이트에이드, 건강은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정 수량이 오니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714-870-7582, 714-870-7582. 100세 건강의 동반자 GC 내추럴.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일 라디오 방송국 K-라디오 게시판은 한일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0: 매일 아침 11시 생활의 지혜 이제 라디오에서 배우세요. 라디오 생활백서 안녕하세요. 저는 김소영입니다. 자, 오늘 라디오 생활백서는 그야말로 김구백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세 분이 자리를 해주셨는데요. 일단 세 분이 앉아계신 것만으로도 묵직한 그 무언가 기운이 느껴집니다. 김구기념사업회에 김성진 회장님 오셨고요. 그리고 김용철 이사장님 그리고 김광석 직전 회장님까지 세 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0: 네. 아, 돌림 노래처럼 인사를 이렇게 한 분씩. 자, 일단은 저희 이 말씀을 미리 드렸어야 됐는데, 마이크랑은 굉장히 가깝게, 예, 마이크를 당기시면 됩니다. 네. 김구 선생님 서거 77주기 추모식 겸 탄신 150주년 기념식 관련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세 분을 모셨거든요. 일단은 뉴욕에서 그동안 이어져온 김구 선생 추모 사업의 역사, 이걸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김광석 회장님.
2: 김구 선생 추모식의 그 시발은 네. 그 윤영재 전 그 초대 회장님.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사인검으로 하시는데 이분께서 그 김구 선생에 대한 청년 시절에
0: 네.
2: 김구 선생 경교장에 들려서 인사도 하고 세배를 갔을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통일이 되겠습니까? 그럴 때 이제 그 백범 선생님 그건 우리 백성들이 마음먹게 딸린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인사를 나오는데 백범 일지에다가 다 자네 이름이 뭔가 그 이름을 써가지고 받았는데 그거를 갖다가 그 전쟁통에 네. 잊어버렸대요. 참 애석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네. 이제 뉴욕에 오셔서 그분의 뜻을 이어가기 위해서 이제 한국의 기념사업협회
0: 네.
2: 그 연락이 돼서 일종의 치해 형식으로 그렇게 해서 그 기념사업회를 뉴욕에서 이어가게 됐는데 20년 전을 흘러갑니다.
0: 네.
2: 그래서 그분의 갖고 있던 정신이 우리 민족에 살아있어야 되겠고 또 그분이 갖고 있던 그 세계관 홍익정신이라는 것들이 우리 사회에 다시 이렇게 부각되는 그런 계기가 좋겠다 해서 이루어진 그 계기가 있습니다.
0: 네.
2: 요즘엔 좀 연세가 높으시고 좀 불편하셔서 네. 오늘 모시고 나왔어야 되는데 참 모시지 못해서 죄송하고.
0: 오늘은 김구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 진짜 이야기들 조금 짚어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될 것 같고요. 서거 77주기 추모식이 열립니다. 6월 26일 금요일 오전 11시 뉴욕 퀸즈 성바오로 정하상 천주교회에서 열리고요. 퀸즈 성당 친교실에서 열린다 이러면 다들 아실 것 같아요. 여기에서 백범 김구 선생 서거 제77주기 추모식 겸 탄신 150주년 기념식이 열립니다. 네. 요게 어떤 행사인지 조금 소개를 해 주시겠어요?
3: 네. 그, 이게 77축이라고 한다면은,
0: 네.
3: 제가 태어나기 훨씬 전에 그, 일단 서거하신 그런 상황인데, 지금 올해는 이제 동시에 탄신 150주년을 이제 기념하는 같은 네. 자리가 되겠습니다. 뭐 잘 모두가 아시다시피, 김구 선생은 한국 독립운동의 상징적 지도자이시며 대한민국 인민정부 주석을 역임하신 분입니다. 일제 강점기에는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셨고
0: 네.
3: 해방 후에는 남북이 갈라지는 상황 속에서도 통일된 민족국가를 세우기에 마지막까지 노력하셨습니다. 이번 행사는 단순히 한 역사적 인물을 추모한 자리가 아니라 김구 선생께 남기신 독립정신 한민족 통일의 염원 그리고 문화 강국의 꿈을 네. 오늘의 뉴욕 동포사회가 함께 되새기는 뜻깊은 행사입니다.
0: 네. 자, 이 뜻깊은 행사에 다들 동포사회가 모여서 함께 힘을 보여줘야 진짜 뜻깊은 행사가 되는 거거든요. 많은 분들 기억해 주시고 김구 선생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또 기념 추모식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날 꼭 함께 참석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철 이사장님, 저기 이번 행사가요. 김구 안중근 기념사업회에서 주최하는데 김구 기념사업회에서 지금 행사를 이끌어오고 있잖아요.
4: 네.
0: 네. 이번 행사 어떻게 보십니까?
4: 이번 행사는
0: 네.
4: 백범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을 맞아 동포 여러분과 함께 김구 선생님의 뜻을 되새기며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150년 전 이 땅에 태어나신 백보험 김구 선생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조국 독립과 민족의 미래를 위해 바치셨습니다. 감옥과 망명,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한 번도 조국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특히 우리 해외에 사는 우리 동포들은 김구 선생님의 정신을 이번 77주년을 맞이하여 소중히 간직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비록 이민생활을 하면서 조국을 떠나 살고 있지만 한국인의 긍지와 정체성을 우리 이민생활을 하면서 후손들에게 전하는 역사적 사명을 이번 77주년 기념식에 부각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이 네.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26일 금요일 오전 11시 성바오로 정하생 천주교회에서 열리고요. 퀸즈 성당 친교실에서 열립니다. 백범 김구 선생 서거 제77주기 추모식 겸 탄신 150주년 기념식인데, 대체 이 기념식이 열리기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이야기들 광고 듣고 나서 자세히 또 얘기 나누겠습니다. 잠시만요. 라디오 생활백서, 이 시간은 플러싱 32-38 148 스트리트에 위치한 장수 디케어,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 다양한 수업, 계절별 여행까지 활기찬 노후를 책임집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 정부 혜택 안내까지 경험 많은 스텝이 책임집니다. 뉴욕주, 뉴욕시 정부 및 메디케이드 감독기관과 모든 보험사로부터 인정받은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오늘 점심 고민된다면 깊은 불맛, 변함없는 전통의 손맛, 35년 경력 사장님이 직접 요리하는 중화요리의 기준 삼원각으로 오세요. 점심은 물론 저녁 무임까지 완벽하게, 넓은 주차장과 연회석까지 누던 219가 중화요리의 기준 삼원각 718-352-5600. 진짜 기다려지는 2026 FIFA 월드컵, 대한민국 조별리그 3차전, 대한민국 대 남아공, 대한민국 승리의 순간, 뉴욕 뉴저지 월드컵 한인위원회가 준비한 3차 뉴저지 합동 응원전에서 함께해요. 6월 24일 저녁 8시 30분 포트리 커뮤니티 센터 야외광장에서 합동 응원전이 펼쳐집니다. 함께 외치면 승리는 더 가까워집니다. 대한민국 공동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하버드 대학교와 매사추세츠 보스턴 주립대학교에서 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금연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5: 현재 흡연을 하고 있는 성인 남녀분들은 연령과 사는 지역 관계없이 이 연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참여하시면 무료 전화 상담과 무료 금연 약품을 제공합니다.
6: 이 연구에 참여를 원하시면 전화번호 857-215-4940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857-215-4940번으로 전화 주세요.
7: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8: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7: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Young Brain Body QC Natural 714-870-7582.
9: 미국 여행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미 동부부터 서부, 중남부까지 직접 행사하는 미 전역 1등 관광회사 푸른 투어가 있습니다. 업계 최초 미국 50개주 전상품 미국 어디까지 가봤니 출시

0: 확실히 다릅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201-778-4000번 718-928-3333 미국 여행의 기준.
1: 여행은 역시 푸른 투어.
2: 한국소독 제공 긴급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가정집에 터마이트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3: 아유, 어떤 집엔 수백 마리가 죽어 있고.
2: 대안책은 있으십니까? 한국소독팀이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터마이트는 문제 발생 전 방역작업이 필수입니다. 최고의 소독회사 한국소독 718-463-1234 718-463-1234 한국소독.
4: 교통사고 나면 646-808-7375 샌더센 김동석 법률그룹 김동석 변호사에게 전화하세요. 646-808-7375 24시간 대표 전화 646-808-7375로 전화하시면 유용 주저지 어디든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646-808-7375 교통사고 해결의 또 다른 이름 김동석 변호사. 사고 나면 646-808-7375.
5: NYPD에 합류하여 경찰통신기술자가 되었습니다. 뉴욕시가 가장 필요로 할 때 긴급전화를 응대하며 특별한 경력을 시작하세요. 우수한 의료 및 퇴직 혜택, 유급 휴가 등을 누리세요. 뉴욕시가 당신을 부릅니다. NYPDRecruit.com을 방문하거나 212 리크루트로 전화하세요.

0: 지금 여러분께서는 김구 기념사업회의 김성진 회장님, 그리고 김용철 이사장님, 그리고 김광석 직전 회장님 모시고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 서거 제77주기 추모식, 그리고 탄신 150주년 기념식 관련 얘기를 나누는데요. 이게 눈에 확 띄네요. 2026년이 김구 탄생 150주년. 유네스코에서 기념해서 공식 지정한 해다. 이 얘기가 있거든요. 유네스코 기념, 지정한 역사, 문화, 정책성 차원에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 김광석 회장님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저희가 생각하는 그 백범의 사상은 물론 이분이 근본주의로서 나의 소원은 첫째도 통일이요, 둘째도 독립이요, 셋째도 독립이다 말씀하셨는데
0: 네.
1: 그것이 절대 가치이지만은 실제적인 나라의 구성은 나라의 모습은 문화강국이었습니다.
0: 네.
1: 문화강국이라는 것이 사실은 그 기본이 그 임시정부의 교육 및 실행 철학의 홍익관에서 기인하는데 그것이 이제 어떤 문화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휴머니스트한 어프로치, 그다음에
0: 네.
1: 그 홍익관의 그런 사상이 이번에 이제 유네스코에 충분히 반영된 것 같고 다행히 그동안에 이제 K-컬처가 세상에 많이 알려지면서 그것이 또 부각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는가. 우리가 그 세계의 위인들이나 열전을 볼 때에 그 포인트가
0: 네.
1: 단순히 그 나라의 부각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인류에 대한 기여와 그런 문화에 대한 강조점이 있을 때는 그것은 세계적인 그런 이슈가 되고 철학이 될 수 있는 건데 그것이 이번에 좀 밝혀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후회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후회가 됐다는 것에 대해 자긍심을 느끼고
0: 네.
1: 또 우린 또 거기를 통해서 해야 될 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유네스코에서 김구 선생 해를 만들어줬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0: 네, 김구 선생님이 늘 소망하셨던 네. 문화의 힘을 지금 딱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시기거든요. 예. 김성진 회장님 어떻게 보세요? 그 지난번에 뵀을 때도 BTS 얘기하셨거든요.
2: 예.
0: 네.
2: 그 유네스코에서
0: 네.
2: 김구 선생의 그 해를 시작했다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0: 네.
2: 아주 상징적인 일이죠. 그 광화문은 그 한국의 역사와 정체성을 상징하는 공간입니다. 그런 장소에 BTS가
0: 네.
2: 글쎄 올 3월이었던 걸 아마 기억을 하는데
0: 네, 3월. 네.
2: 그 BTS가 컴백 무대였었죠.
0: 네.
2: 그래서 그 세계적인 한류 아티스트가 아리랑이라는 그 한국적 주제를 내세우고 그 흐름 속에서 김구 선생 이름까지 언급했다는 것은 그 노래에 그 김구 나와요.
0: 네.
2: 매우 의미가 크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김구 선생을 주로 역사책이나 기면식에 접했다면 이제는 세계적인 대중문화와 한류 무대를 통해 젊은 세대와 전 세계 팬들이 김구 선생의 이름을 접하게 된 것이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인데 그 BTS 음악이나 공연을 통해 김구가 누구인가
0: 네.
2: 이거를 찾아보고 한국 독립운동과 한국인의 정신문화에 관심을 갖게 된다면 그 세계 한류 팬들이 엄청 많잖아요. 미국에만도 뭐 7천만이라고 이렇게 저 알고 있어요.
0: 네.
2: 근데 그 한류 팬들이 김구 선생을 이제 노래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것이 바로 문화가 역사를 전하고 문화가 정신을 전하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김구 선생의 문화강국 비전이 단지 과거의 이상이 아니라 오늘날 한류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세계 속에 살아 움직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0: 네. 딱 타이밍이 진짜 김구 선생님의 그 바람이 딱 이루어진 해가 지금쯤이 아닌가. 진짜 문화 강국이 어떤 건가를 보여주는 한 해 한 해를 살아가고 있는 요즘입니다. 우리 김용철 회장님.
3: 네. 네.
0: 우리 김구 선생님 기념식도 150주년을 맞아서 선생님을 기리는 한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 우리 역사에서 가장 그 불운했던 그 대한민국의 그 역사 시기에 탄생을 150년 전에 하셨고,
0: 네.
3: 또 또 정말 불운하게도 독립운동을 하시다가 해방을 맞이하고 6.25 전후를 맞이한 그 시대적인 배경을 그 나라의 그 대한민국의 통일을 위해서 남북 그 시대의 그 어려운 시대의 배경에서 진짜 고군분투하셨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많은 그 역사의 고증과 그 현실 속에서 얼마나 그 힘드셨나를 생각할 때 우리 후손들이 그 백범 김구 선생의 정신을 조금이라도 이어받고자 오늘 저희가 이러한 그 백범 김구 선생 추모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0: 역사를 바로 알아야 후손들도 그 정신을 이어갈 수가 있거든요. 김구 선생님에 대한 모든 얘기는 김광석 직전 회장님한테 물어봐라. 아, 방송 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1: 아마 그 유명재 회장님이 계셨으면 네. 저분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원리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네. 독립에 대한 것은 변함이 없어요. 네. 그게 이제 특히 이분이 그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그 대일 1945년에 중국은 선전포고해가지고 승전국이 됐어요. 우리는 임정 이름으로 선전포고했는데 그거는 반영되지 않았죠. 오히려 귀국할 때 임정의 이름으로 못 오고 개인의 자격으로 귀국을 합니다. 그 심정이 얼마나 쓰렸겠습니까?
0: 네.
1: 근데 들어와가서 상황을 보니까는 신탁통치가 이루어졌고 거기서 그분이 그래도 좌절하지 않고 또 기치를 내세우는 겁니다. 우리는 독립이다. 분리된 독립이라 하나의 독립이다. 사실 그 당시에 그 사회의 흐름은 점차적으로 흘러가는 것이 그 사회 정의가 어떻게 흘러갔느냐.
0: 네.
1: 오히려 그 신탁 쪽과 어떤 그 독립정부로 갔다는 것이 그때 흐름이었는데 그래도 이분은 그래도 끝까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이었어요. 그러면 왜 그분이 시류를 몰라서 그렇겠느냐? 그건 아니다라고 보는 거예요. 원칙을 지켜야만 원칙이 나오는 것이고 이분이 그 48년도에 남북 협상을 위해서 올라갑니다. 북위로. 많은 네. 분들이 반대를 했지요. 가면서 이제 그 서산대사가 읊었던 그 유명한 시가 답설 야중고라는 것이 있는데
0: 네.
1: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에 흔들리지 말고 어렵게 하지 말아라. 이 발자국이 후세에 이정표가 되는 것이니까 그러한 심정으로 그 이 양반이 좌우명으로 생각하고 북으로 올라갑니다.
0: 네.
1: 환영받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남에서는 남쪽에서 환영 못 받고 북에서는 북에서도 환영을 못 받았던 그런 현실이지만 이분이 갑니다. 가 와서 현실 보니까 동떨어져 있죠. 그래도 다녀오고 그나마 우리의 본질을 지켰다는 점에 대해서 사실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시류를 따라갔으면 문제없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분이 봤던 것은 시대의 정의라는 것은 항상 변화되는 건데 그래도 이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그것이 나중에 역사가 지나와서는 비교가 되는 거고 만일의 경우 김구 선생이 주장했던 것이 그 당시 시대정의가 됐다면 분단 80년 동안 우리가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이렇게 많은 희생을 우리는 안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또 하나의 나라가 형성돼가지고 그것을 파워있게 그 기회를 만들었을 때 우리는 더 현재 세계사에서 어떤 모습을 가졌겠느냐. 그렇게 독립된 나라가 문화강국으로 우리가 기치를 높였을 때 과연 물론 역사에 대해서는 가정은 없어요. 하지만 가정을 해볼 수는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기회를 지금도 우리가 갖고 있는데 놓치고 있는 건 아니냐. 그것이 상황윤리에서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그런 것은 우리가 김구 선생을 통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분들을 추모하고 그분들을 기리는 것은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갖다가 다시 조명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물론 해외에서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그분이 갖고 있는 그 문화론과 홍인간의 사상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외 살아야 되는지 그것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0: 네.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동안 김용철 이사장님이 뭔가 메모를 하셨어요.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3: 네, 사실. 네. 김광석 회장님 말씀 중에 네. 제가 생각이 나는 게 사실 신탁 통지를 그 김구 선생님이 그 정치적인 입장으로 자기 소신껏 그 그때 반대하고 그 분단을 또 반대하셨는데
0: 네.
3: 오늘날 남북 분단으로 이어가고 통일이 어려운 시기가 지금 거의 한 7, 80년 이어오고 있잖아요.
0: 네.
3: 네, 그러한 그 백범 김구 선생님의 그 정신이 이룩되지 못했음을 요즘 살면서 남북 분단으로 계속 이어지고 또 막 전쟁이 일어날까봐 불안하고 이러는 게 더욱더 매우 안타깝고
0: 네.
3: 그런 생각이 듭니다.
0: 네, 진짜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런 얘기들을 적고 계셨네요. 이 분단의 아픔이라는 게 선생님의 그 뜻을 이어서 우리가 그때 이렇게 분단을 하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3: 그때 당시에 그 백범 김구 선생이 그 애정시대를 지나 해방을 맞이하고 또 그 남북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그 통일되는 모습을
0: 네.
3: 상당히 갈망하셨어요. 정치적으로나 개인 신념적으로나
0: 네.
3: 백성들을 국민들을 위해서. 근데 그런 그 결국 이게 남북 분단이 신탁 통치를 그 원하는 그 어떤 그 강대국들 간의 그 세력
0: 다툼 속에서
3: 네. 다툼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오늘날 이럴 그러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그게 현실화 돼가지고 지금 남북 분단으로 계속 이어오고 있는 겁니다.
0: 네, 속상한 거죠.
3: 그렇죠.
0: 네, 마음이 아픈 일입니다. 김광석 회장님 지금 뭔가 생각하시면서 진짜 그냥 그 생각 속에 빠져서 입을 안 다물고 이렇게 생각하고 계셨어요. 어떤 생각하신 거예요? 네.
1: 우리가 상황률이라는 것을 보면은
0: 네?
1: 참 이게 묘한 겁니다. 그것은 절대 가치와 자신의 이득이 항상 상치가 될 수가 있어요.
0: 그렇습니다.
1: 절대 가치는 이건데
0: 네.
1: 이것이 어렵다. 그럴 때는 자기는 사람들이 상당히 편리한 쪽을 택합니다.
0: 네.
1: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것이 사회정의가 되는 것이고
0: 네.
1: 그럴 때 쓰레기를 받고 아니다 하는 말을 할 때 그걸 우리 국민들이 현명했다면 사회정의는 쉬프트가 될 수 있는 건데 그 당시에 너무나 많은 북은 북대로 남은 남대로 그 상황윤리나 그것이 사회정의가 김구의 그 본질주의하고는 거리가 멀었다는 얘기죠.
0: 네.
1: 그것을 후회한들 지금 다시 역사는 반복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그 한 나라의 국가에 국한되지 않고 세계를 향해서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안중근 선생 의사의
0: 네.
1: 동양평화론을 보면 거기도 나와 있고 심지어 3.1 독립선언서 내부에도 우리가 세계를 향해 가는 길이 있습니다. 굉장히 우리는 그런 점에 대해서 뭔가 어떤 문화민족으로서 또 세계에 기여하는 민족으로 자질을 갖고 있어요.
0: 네.
1: 본질을 파고 들어가면 홍익인간입니다. 그러한 좋은 것을 갖고 있는 우리 민족이 어떻게 세계에 기여가 살아야 되겠는가. 사실 그 뉴욕시청 앞에 그 황소상 있는데 이제
0: 네네.
1: 거기 이제 1년에 한 번씩 태극기를 올리는데 개천절날 이제 올리게 하는 그 행사를 시작해서 막 매년 개천절이면 태극기에 올라갑니다. 하늘을 여는 나라가 그 나라의 건국이 하늘을 여는 나라는 없어요.
0: 네.
1: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이 대학 우리 한민족이 나라를 개국하면서 개천이라고 얘기합니다.
0: 네.
1: 상당히 의미가 있거든요.
0: 네.
1: 근데 거기에 대해 우리가 갖고 있는 일맥상통되는 게 있어요. 3.1운동, 김구 선생의 문화론, 우리 안중근 의사의 동양평화론 다 연결이 됩니다.
0: 네.
1: 그런 점에서 우리가 그런 후회림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또 그것을 또 추구하는 우리 원동력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이러한 그 추모식에 대해서 갖춰야 되는 과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0: 네. 김구 기념사업회 뉴욕 지부에 세 분 모시고 얘기 나누고 있고요. 백범 김구 선생 서거 77주기 추모식입니다. 이런 추모식이 열려야 77주기가 됐구나.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할 테고요. 또 이번에 탄신 150주년 기념식을 맞아서 유네스코 기념 공식 지정된 해라는 거, 김구 탄생 150주년이 이런 사실도 조금 또 한 번 기억하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생활백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백범 김구 선생 서거 77주기 추모식 겸 탄신 150주년 기념식은 6월 26일 금요일 오전 11시 성바오로 정화상 천주교회 퀸즈 성당 친교실에서 열립니다. 참석 문의는요, 516-551-4706 혹은 917-620-3545번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라디오 생활백서는 플러싱과 베이사이드의 국보가 전품목 파격 세일을 6월 28일까지 진행한대요. 신사정장 최초로 50%, 여성복 포함 전품목 최대 75%, 이불과 침구류는 최대 60%까지 할인. 고급 정장부터 재킷, 셔츠, 팬츠까지 다양한 남성복을 파격가에 만나보세요. 특별히 노던 208가 남성복 매장은 내부 공사로 인해 스페셜

맛집 718-799-0885. 대한민국 명품 임산물 북미 특판전이 뉴욕 뉴저지 한양마트에서 6월 22일부터 30일까지 개최됩니다. 공주 맛밤을 비롯해서 강원도와 지리산에서 채취한 취나물, 군들의 고사리. 여기에 다섯 가지 맛을 지녀서 우장의 기운을 골고루 보하는 약재로 풍부한 항산화 성분 덕분에 피로 해소, 면역력 강화에 탁월한 오미자 생즙까지. 다양한 제품들이 소개됩니다. 맛있는 맛밤 오미자 생즙을 만나보세요. 한양이 하면 확실히 다릅니다. 공동 제공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0: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 상해 전문 샌델센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1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교통사고 상해 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임 변호사 최초로 상해 보상 부문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주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aylillaw.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나는
1: 그동안 픽스노바 무료 점검 이벤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예배의 감동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픽스노바는 은혜로운 예배, 감동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위하여 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한 줄기 빛, 작은 소리 하나에도 회중의 마음을 여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미디어 환경은 예배를 온전히 돕고 있습니까? 그곳에 담긴 여러분의 간절함이 세상 끝까지 잘 전달되고 있는지 픽스노바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픽스노바에게 연락주세요. 3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온 픽스노바. 시스템 진단부터 24시간 동행까지 우리는 미디어를 넘어 은혜의 통로를 세웁니다. 예배의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기준 픽스노바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위한 준비. 지금 픽스노바와 상담하십시오.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편하게 만든 음식은 결코 깊은 맛을 낼 수 없기에 OM가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MSG 없이 직접 사골과 질 좋은 양지로 14시간 동안 우려낸 깊고 진한 육수, 불맛 가득한 우삼겹 쌀국수와 매콤 고소한 곱창 쌀국수, 그리고 정성으로 우려낸 깊은 맛의 여름 특선 평양 냉면까지 올 때마다 기대되고 갈 때마다 행복한 기억이 남는 곳, 진짜 맛있는 베트남 쌀국수와 냉면. 플러싱 154가 보엔사 716-350-4199.

0: 저희가 광고 나가는 동안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김광석 직전 회장님 말씀하실 때는 그 이야기 속에 마음이 담겨 있는 것 같다. 그냥 뭐 알고 있는 지식만 말씀하는 게 아닌 것 같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 한인 사회를 위해서 또 우리 차세대들을 위해서 역사를 좀 이렇게 가르쳐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1: 제가 볼 때 그 네. 한국 역사에 그 현재 우리가 배웠던 역사는 굉장히 편린적. 예를 들어서 비늘 같이 배웠다.
0: 네.
1: 전체 고기의 모습을 배우기보다는 그게 아마 우리가 일제를 청산을 했다 그래도 그 사관 자체를 우리가 못 바꾼 것 같아요. 한반도 내부적으로만 존재했던 사관, 일본 사람들이 강조했던 피지배 민족의 강조점, 그런 것들이 이어지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혼의, 민족 혼에 대한 그 역사가 끊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금 세종대왕 유명하시고 좋고 이순신 장군 그런데 흘러가는 맥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네. 고조선부터 일부 학자는 고조선을 부정하는 학자도 있을 정도인데 우리는 엄밀히 어릴 때부터 배달민족으로 배웠는데 지금 배달민족 얘기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네. 배달이 존재했던 건데 고조선이 부정되면서 그 배달민족도 없어지고 과연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와서 지금 우리 자녀들한테 우리가 몰라서 가르칠 게 없는 거예요.
0: 네.
1: 이 점에 대해서는 한국 사학계가 좀 더 그 적극적으로 찾아서 다른 역사의 혼을 심어줘야
0: 네.
1: 우리가 그걸 배워가지고 자녀들한테 밥상머리에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참 아쉬운 점이 있죠. 그래서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오히려 재야사학자들 팀들이 굉장히 그 동북공정에 대한 문제점도 제시하고 있고 또 그 바른 역사, 특히 고대사가 정립되어야만 현대사까지 이어지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는 지금 한국에서 무척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0: 네. 한국 사학계에서 할 그 일들이 있다면 우리 뉴욕에서도 역사 바로잡기에 앞장서야 한다면 우리도 김광석 직전 회장님이 앞장서서
1: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그 코리안 헤리티지 소사이어티를 그 발족시킨 게 벌써 그 3.1절 100주년 될 때.
0: 네.
1: 그때 이제 우리 여러 그 관심 있는 분들과 함께 창립을 한 적이 있는데 사실 그 우리가 만들어서 교과서를 만들기까지는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한국에서 그런 걸 할 때 지금 모금을 해서 좀 보낸 적도 있고. 근데 아직까지 안 나왔어요. 그 우리가 원하는 네. 제대로 된 혼이 담겨 있는 역사서가 교과서로는 아직은 안 나왔지만 조만간에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 기대를 하고 그럴 거 있으면 그걸 잘 영역으로 잘 만들어서 해야 될 일이고 또 미국에 있는 교육기관에 그 능동적으로 교섭을 해서 그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0: 네.
1: 그런 활동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0: 네. 김구 기념사업회 직전 회장이시기도 하지만 현재 한미 헤리티지협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계시고요. 지금 또 말씀하시는 동안 우리 김용철 이사장님 또 뭔가 메모를 하셨어요. 네. 그게 사실 메모라는 게 지나가면 타이밍을 놓쳐서 바로 여쭤봅니다. 네.
2: 아니 제가 뭐 네. 부연을 하자면
0: 네.
2: 미국에서 자라난 우리 차세대들은
0: 네.
2: 사실은 한국의 독립운동 역사 선열들의 희생을 직접 그 접하고 배울 기회가 조금
0: 맞아요.
2: 전에 김광석 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많지가 않아요.
0: 네.
2: 사실 현실적인 환경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그 환경이 저는 참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곳 뉴욕에서 누리는 자유와 정체성은 선열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세워진 것이라 생각합니다. 김구 선생님의 이 정신을 배우는 것은 단순한 역사 공부가 아니라 우리가 조상이 또 선열들이 누구인지 어떤 가치를 이어가야 하는지를 배우는 정체성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미국 사회 안에서 당당한 한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뿌리와 역사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념사업은 뉴욕 동포 사이에서 계속 이어지고 발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 네. 한국인의 정체성. 역사를 바로 알면, 예. 그리고 우리 또 뉴욕 사회에서 그런 부분들을 잊지 않기 위해서 배워나가기 위해서 이런 자리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 얘기도 질문을 좀 드릴게요. 강경화 주미 한국 대사가 뉴욕에서 열린 코리아 소사이어티 주최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 전시회 개막식에 참가했다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이 전시회가 끝난 게 아니에요. 코리아 소사이어티 갤러리에서 8월 31일까지 진행이 되거든요. 요거 관련해서 김성진 회장님. 네.
3: 예, 코리아 소사이어티는 우리 이제 뉴욕에 있는데,
0: 네.
3: 우리 그저 동포들이 코리아에서 잘 몰라요.
0: 그러니까 예, 들어는 봤는데 뭐 예, 하는 거지?
3: 코리아
0: 것이지?
3: 소사이티는 우리 한국 전쟁 때
0: 네.
3: 미 8군 사령관 유영 사령관을 지낸 밴풀트 장군,
0: 네.
3: 그분의 아드님도 전사하셨죠. 그때 그 조종사였는데 그래서 밴풀트 장군께서 한미 동맹,
0: 네.
3: 한미 친선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 창립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코리아 소사이어티 역대 그 회장들은 주축이 그 최소한 그 주한 미 대사를 지내신 분이라든지 또 미국의 대기업 뭐 제이프 모간이라는 그런 회장분들이 이제 그 회장을 해오시고 그 한국 거기는 오로지 한국의 역사, 문화, 한글 교육을 하시고 하고 이제 한미 동맹을 위해서 뭐 여러 가지 그 유력한 분들을 해서 했는데 집중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0: 네.
3: 그 현재는 그 캐서린 스티븐스 전 주한미 대사, 그 워싱턴 DC에 있는 그 싱크탱크인 한미 경제위원회 그 저 직전 그 회장을 하시고 이제 그분이 이사장을 맡고 계신데. 이번에 그 150주년 김구 선생 탄신을 기념하고 유네스코가 이제 김구 선생의 그 기념에 지정하면서
0: 네.
3: 특별 그 이벤트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에서 강경화 주미 대사 또 스티븐 전 대사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이제 에이브럼 킴 그 코리아 소사이어티 회장
0: 네.
3: 그리고 이제 김상호 신임 그 주뉴욕 총영사 그리고 한경구 전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무총장 그리고 이제 김구 재단의 그 김미 이사장 그거는 이제 그 김구 선생의 친조카이시거든요.
0: 네.
3: 주로 이제 함께 해가지고 이제 그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김구 선생의 유산이 한인사 내부의 기억에 머무르지 않고 한미관계와 국제사회 속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보여준 그런 행사였죠.
0: 네.
3: 그래서 그거 하면서 이번에 뭐냐면 코레소테에서 김구 타이틀 영어로 Dreaming of Peace Through the Power of Culture라는 그 제목으로 김구 선생 기념 전시회를 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월 28일부터 8월 31일까지
0: 네.
3: 그 갤러리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대중하게 그냥 저 오픈된 건 아니고 예약제로 하거든요.
0: 아, 네.
3: 그래서 저희 그 김구 기념 사업에서 코라스타하고 이제 저희가 이제 방문할 것인데 저희가 이제 미리 예약을 해서 거기 방문할 분들을 이제 신청을 받아가지고
0: 네.
3: 저희가 통합적으로 전시회를 관람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0: 아, 네.
3: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저희 단체도 앞으로 임원들과 회원들 그리고 지역사회 주도들과 함께 이 전시를 단체로 이제 이렇게 참관하려는 그런 계획이고요.
0: 네.
3: 또 그리고 많은 한인사 지도자들이 코리아 소사이어티가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0: 네.
3: 이번 기회를 통해서 김구 선생 전시뿐 아니라 그 코리아 소사이어티가 한미 관계와 한국 문화, 역사, 정책 교류 위해 어떤 중요한 활동을 한 우리가 좀 알고 서로 협력해서
0: 네.
3: 우리 한국을 좀 더 알리고 그리고 이제 김구 선생뿐만이 아니라 우리 여기 안중근 숙모의 그 뉴욕 회장 그 김영철 회장이 와 계시는데
0: 네.
3: 그 안중근 선생에 대한 것도 공동으로 저 좀 해서 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 네. 네, 같이 추구하도록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0: 네, 김구 기념 사업회 그리고 안중근 숙모회 두 단체가 이제 힘을 합쳐서 결국은 우리 한국의 역사 그리고 두 위인의 정신을 기리자 이런 예,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코리아 소사이어티 소사이어티 전시회 하고 이제 김구 기념사업회가 향후에는 서로 협력해서 단체 관람 뭐 예약을 통해서 관람할 그런 계획도 갖고 계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뭐 이런 전시회가 열리기까지 역사적인 자료 이런 게 있어야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김광석 회장님 이런 전시나 뭐 자료 수집 역사 기록 보존 이게 앞으로도 중요한 과제일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1: 사실 저희 협회가 갖고 있는 김구 선생님 안중근 의사의 그 유품이라 그런 것이 원본은 아니지만 그 거의 다 가지고 있습니다.
0: 네.
1: 원이로 그래서 창고에 뭐 엄청 크게 많이 준비되어 있는데.
0: 아니 왜 창고에 있습니까?
1: 아니 이거 아직 이제 자체 건물이 없으니까.
0: 네.
1: 일단 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그 항상 상설 전시도 좋겠지만 그 비용 문제도 있고.
0: 네.
1: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그 임원진께서 이제 조만간에 같이 그저 전시회를 준비를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또 필요하면은 그 본국에 있는 데서 좀 협조도 받고 지난해에 브루클린의 그 박물관에 그 안의사의 그 옥 중에
0: 네.
1: 그 필 그 담긴 그 글이 하나 그 기증된 게 있어요.
0: 네.
1: 네 지휘가 그걸 받았어야 되는데 브루클린 그 뮤지엄에 받아가지고 그것도 좀 빌려올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그 보건처에 연락해서 거기서 받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그런 자료가 발견되게 되면은 연결해서 그것이 한국에 본국에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0: 네. 김구 기념사업회에서 앞으로 해나갈 일들 여러분 관심을 갖고 또 지켜봐 주시고 그리고 그 백범 김구 선생님의 뜻을 기리는 그 같은 마음으로 함께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구 선생님 탄생 150주년 기념의 해가 올해입니다. 2026년 유네스코에서 공식 지정한 해고요. 그래서 올해 또 백범 김구 선생님 서거 77주기 추모식이 더 의미가 깊다고 보겠습니다. 6월 26일 금요일 오전 11시 성바오로 정하상 천주교회 퀸즈 성당입니다. 친교실에서 열립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계속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김구 선생님의 정신, 홍익인간이고 결국은 문화의 힘, 총칼이 아니다 이건데 김구 선생님의 그 정신을 기리는 한 말씀을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 우리가 왜 그 위인을 기리느냐 하는 것이
0: 네.
1: 사실은 중요한 일입니다. 뭐 한국에 있는 정치를 시비를 얘기하거나 사실은 그렇게 큰 영향은 없거든요.
0: 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미국 살면서 그런 분들을 기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갖고 있던 그 철학이나 사상이 우리한테 적용이 되기 때문에 또 중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미국 내에서도 그 미국 학자나 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그 세계관에 대해서는 되게 개인주의와 물질적 위로 기본을 두는 경우에 있지만은 우리 한국의 위인들이 가졌던 것은 그런 개인보다는 물론 사람이 중요하죠. 하지만 공동체의 의식과 그다음에 그 갖고 있는 그 공익에 대한 그런 철학이 매우 크기 때문에
0: 네.
1: 오히려 실제적으로 우리한테 더 맞는 일이 아니겠느냐. 근데 그런 것이 우리 실제 상황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아 이런 것이 있었구나.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늘을 열면서 개천이라 했던 그 사상은
0: 네.
1: 어느 나라에서 찾아볼 수 없는데 그러한 사상들이 우리 위대한 분들의 그 사상들에 녹아있거든요. 근데 그 점을 다시 발견하면서 또 그분들이 갖고 있던 그 생활의 방침들, 안창원 선생이 갖고 있던 방침, 백범이 갖고 있던 방침, 이런 것들이 우리 생활 속에서 적용될 때 우리를 바르게 만드는 우리가 미국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의 주인이 될 수 있겠느냐, 어떻게 그 홍인간의 가치를 우리가 실천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그걸 통해서 내 자신이 바라지고 또 미국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기념 행사의 본질적인 어떤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위인전을 많이 그 봤지만은 그런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0: 네. 아, 문득 어릴 때 위인전 읽고 독후감 써라 그러면은 막 굉장히 숙제처럼 읽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럴 게 아니라 진짜 마음으로 읽을 시간들이 필요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김구 기념사업회에서 앞으로 그런 여러 가지 또 차세대들이 직접 김구를 알아가고 배울 수 있는 기회들도 많이 준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용철 이사장님, 김구 기념사업회, 김구 선생님을 차세대들이 왜 기억하고 기려야 하는지 짤막하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 지금 시대에 있어서
0: 네.
2: 앞으로는 어떤 그 기념식뿐만 아니라 어떤 그 1.5세 이세들이 보고 느낄 수 있는 어떤 교육과 전시, 자료 보존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협력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차세대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 김구 선생님과 안정근 의사의 그 생애와 사상을 소개하고 학교나 청소년단체, 지역사회 기관들과도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저희가 모아온 김구 선생님과 안정근 의사 관련 자료들을 잘 정리하고 앞으로 주기적으로 전시회도 열 수 있도록 저희가 힘껏 노력해 보겠습니다.
0: 네, 기대하고 김구 기념사업회에서 뭐 한다 그러면은 관심을 갖고 또 여러분이 동참을 해주시리라 믿겠습니다. 김성진 회장님, 우리 올해가 또 유네스코 기념에서 지정된 김구 선생님 탄신 150주년이잖아요. 이거 관련해서 끝으로 한 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 예, 지금 김구 선생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사실 이제 근무현상의 깊이가 없었어요. 근데 네. 우리, 한미 헤리티협회를
0: 네.
3: 이제 김광 회장님하고 같이 일을 하면서 김광 회장님 그 열렬한 그 김구선생의, 하여튼 그 숙무하시는 그런 분이신데
0: 네.
3: 김광 회장님을 통해서 이제 영향을 많이 받아서 많이 좀 공부를 좀 저도 좀 이제 하게 되어서 김구선생에서 많이 좀 알게 됐습니다. 김구선생께서 말씀하신 문화 강국이 단순히 그 문화 산업이 강한 나라 또는 세계적으로 인구가 많은 문화를 가진 나라를 뜻하지 않고
0: 네, 네. 네,
3: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 김구 선생의 그런 정신을 깊이 알고 기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0: 네, 앞서 말씀해 주셨던 홍익인간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는 그런 정신을 문화를 통해서 또 예. 해결해 갈 수 있는 김구 선생님이 원하신 그 정신이기도 합니다. 문화의 힘을 예.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한 해 한 해를 보내고 있는 요즘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널리 애청자 여러분을 이롭게 해주신 김광석 직전 회장님 그리고 김영철 이사장님 그리고 김성진 회장님 김구 기념 사업회에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2026년 월드컵. 다시 한번 대한민국, 뉴욕의 붉은 함성으로 월드컵 원정 8강의 꿈을 이룹니다. 2002년의 그 뜨거웠던 함성과 응원으로 대한민국 태극 전사들의 투혼을 응원하기 위해 다시 한번 한자리에 모입니다. 6월 11일 목요일 오후 10시 대한민국 대 체코, 6월 18일 목요일 오후 9시 대한민국 대 멕시코, 6월 24일 수요일 오후 9시 조별 예선전 마지막 경기인 대한민국과 남아공 경기를 플러싱 프라미스 교회 본당에서 함께 관람하고 응원할 수 있습니다. 가족, 친구, 이웃과 함께 붉은 옷을 입고 오세요. 하나 된 목소리로 승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 주류 및 담배 반입은 금지됩니다. 이 행사는 뉴욕 한인회, 뉴욕 대한체육회, 뉴욕 한인축구협회, 2026년 월드컵 뉴욕 뉴저지 한인위원회가 주최하며 푸른투어가 후원합니다. 문의 및 연락처는 뉴욕 대한체육회 718-968-5445, 718-968-5445번입니다. 뉴욕에서 고베 주얼그룹 K블링블링이 최근 새롭게 선보인 AI 주얼리 주치의 서비스가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고객의 손 모양과 목선 등 신체 특징을 AI로 분석해 가장 잘 어울리는 주얼리를 추천해줍니다. 체험 고객들은 신기해하며 자신에게 딱 맞는 스타일을 찾고 높은 만족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자신의 매력을 한층 돋보이게 해주는 맞춤형 제안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K블링블링의 이 같은 혁신적 서비스는 뉴욕 주얼리 시장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고 있으며 최신 AI 기술과 전문적인 스타일링 컨설팅이 결합된 점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편 K블링블링은 6월 말까지 코리아 빌리지 G4 새 매장에서 특별 상담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식당이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더 정돈된 공간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격이 다른 BBQ를 준비했습니다. 일본에서 직수입한 최고급 A5 와규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선보이며 농장에서 직접 공수한 신선한 생오리와 생닭으로 로스구이와 숯불 닭갈비를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또한 15일 숙성 드라이에이징 삼겹살을 비롯해 한층 깊어진 풍미의 메뉴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정성은 그대로 지키고 맛과 품격은 한층 더 높였습니다. 새로운 공간에서 더 좋은 음식으로 정중히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 임직원 1동 315 브로드에비뉴 펠리세즈 팍 예산 식당. 예약번호 201-429-2282, 201-429-2282. 미국 최고의 돌침대, 흙침대 전문업체 황토방이 아주 특별한 세일을 실시합니다. 3,800불 상당의 퀸사이즈 황토 흙침대를 999불, 999불, 3,800불 상당의 싱글사이즈 황토 흙침대를 999불, 999불, 20년 전 세일 가격으로 마지막 폭탄 세일을 실시합니다. 구입 문의는 뉴저지 201-945-3939, 201-945-3939번입니다. 황토방은 뉴저지 리치필드 H마트몰 내 예당 떡집 옆에 있습니다. 펠리세이즈 팍에서 20년 한결같이 신뢰로 한인사회 남자의 품격과 멋을 지켜온 맞춤 양복 전문점 이글 양복점입니다. 이글 양복점에서는 개업 20주년을 맞이하여 이태리 신사복 정장을 50%에서 70% 파격 세일합니다. 결혼식, 교회 행사, 비즈니스 정장부터 편안한 캐주얼 턱시도까지 오랜 경험과 정성으로 당신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스타일을 완성해드립니다. 좋은 양복은 사람을 더 자신있게 만듭니다. 20년 단골들이 증명하는 품질과 서비스, 수선도 정성껏, 상담도 가족처럼, 뉴저지 펠팍에 믿을 수 있는 양복점 지금 방문해보세요. 문의 201-686-4424, 201-686-4424. 천종산삼의 파격 세일, 뉴욕과 뉴저지에 계신 한인 동포들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파격 세일을 실시합니다. 건산삼 300불짜리는 반값 150불에 판매하며 산삼불로초 300불짜리 한 병을 사시면 두 병을 선물로 더 드립니다. 전 품목 30에서 50%까지 파격 세일을 하오니 많이 방문하셔서 건강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은 산속에서 직접 채취한 산삼만을 매장에서만 판매합니다. 신선하고 다양한 건강 제품을 플러싱 노던 블러바드 159가에 위치한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지금 만나보세요. 고객을 위한 특별한 빅세일 놓치지 마시고 감사의 마음을 건강제품으로 선물하세요. 718-879-2340 718-879-2340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0: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2: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사전. 잡지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0: 이광민의 잡지사 6월호 12번째 페이지. 왼손으로 비비고 오른손으로 비비고 팔도 동물열전 이라는 책으로 돌아온 숭실사이버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로도 활동하고 계신 곽재식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1: 안녕하세요. 곽재식입니다.
0: 곽재식 작가 앞에 알록달록한 굉장히 예쁜 책이 한 권 세워져 있군요. 예, 곽재식 작가가 팔도 동물열전이라는 책으로 또 오랜만은 아니고 네. 예, 또 금세 신간을 내셨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예, 축하드리고요.
1: 아, 예, 감사합니다.
0: 아니 어떻게 이 많은 책을 그렇게 부지런히 쓰실 수 있는 그 비법이 뭡니까 대체?
1: 비법? 예.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책을 많이 쓰는 이유.
0: 예.
1: 비법. 예. 원동력.
0: 원동력.
1: 불황이다.
0: 어디가요?
1: 예, 우리나라의 경제
0: 전반이.
1: 아, 경제 전반이 불황이기 때문에 예전처럼 먹고 살기가 쉽지 않죠.
0: 그래요.
1: 작가는 글이라도 부지런히 써야지 어떻게 좀 뭐 살 길이 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쉼 없이 부지런히 글을 쓰게 된다라는 뭐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0: 여기저기서 네. 곽재식 찾는 곳이 그렇게 많은데도 이렇게 생계형 글을 쓰십니까?
1: 아 이런 이야기 말씀드리기 조금 그런데
0: 예.
1: 우리 피디님도 가신다라고 하시니까
0: 아니요 오늘 에디터 한 분의 마지막 예. 방송이라
1: 그렇다고 하시니까 예. 우리 이제 CBS에 출연료도 언제 얼마나 인상이 되었는가 하는 걸 돌아보면
0: 이 문제를 드디어 처음으로 언급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1: 우리의 어떤 불황,
0: 예.
1: 살아남기 위한 어떤 우리의 몸부림
0: 예.
1: 이런 것 속에서 또 하니 이제 고통 속에서 또 작가의 또 아름다운 문학적 승화가 나타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0: 지금 다른 분들보다 1.5배를 채워주고 가시는데
1: 너무 그러지 마시고. 하여튼 그래 불황 때문에 부지런히 먹고 살기 위해서 글을 쓰고 있는데요.
0: 예, 예, 예.
1: 오늘 이번에는 좀 이렇게 동물에 대한 이야기를 모아놓은 그런 책으로 특히 이제 동물 이야기라고 하면 우리가 뭐 제일 쉽게 떠오르는 게 무슨 이제 동물의 왕국이라고 하는 그런 해외에서 수입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이런 거를 좀 제일 먼저 떠올리기 쉽지 않습니까?
0: 그거 맛 좋아요 저는.
1: 네. 저도 뭐 재밌게 예전에 많이 봤는데요. 네. 참고로 왜 동물의 왜 왕국인지 아십니까? 동물의 공화국도 아니고 동물의 민주공화국 뭐 이런 걸 수도 있잖아요.
0: 사자가 왕이니까요.
1: 네. 왜 동물의 왕국인지 아세요?
0: 왕이 있잖아요.
1: 아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0: 이유가 있는 얘기야 이게?
1: 과학적인 이유가 있어요.
0: 왜요?
1: 동물을 옛날에 린네식으로 분류할 때 종속, 과목, 강문, 개 이런 식으로 분류한다 이런 거 들어보셨죠?
0: 예.
1: 그런 거 학교에서 배우지 않습니까? 종을 영어로 스피시즈라고 하죠.
0: 아.
1: 네. 그리고 속을 뭐라고 합니까? 지너스라고 합니다.
0: 지너스.
1: 네. 그다음에 종속, 과를 영어로 스피시너스, 패밀리라고 합니다.
0: 아, 패밀리.
1: 스피시, 지너스, 패밀리, 오더, 클래스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0: 네.
1: 제일 큰 분류 개로 생물들을 분류하는 게 어떤 식으로 분류하냐면 동물개, 식물개 이런 식으로 개라는 단위로 동물들을 분류하는데
0: 네.
1: 그 개를 영어로 뭐라고 하느냐? 킹덤이라고 합니다. 킹덤.
0: 아 진짜요?
1: 네.
0: 와.
1: 그래서 동물의 왕국이 약간 아재개그 언어유래예요. 킹덤 오브 애니멀, 애니멀 킹덤이라고 하면 네. 동물들이 사는 왕국이라는 뜻도 되지만 과학적으로 분류를 해봤을 때 동물개와 식물개를 나눴을 때 동물개도 킹덤이 되는 겁니다.
0: 몰랐네. 네.
1: 그래서 동물의 공화국이 아니라 왠지 한국에서 하면 동물의 그러니까 뭐 EBC에서 찍었으면 동물의 왕국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미국 영국의 왕이 있으니까.
0: 그렇죠. 그렇죠.
1: 한국에 수입하면서 약간 번역할 때 우리나라 왕국 아니잖아.
0: KS 동물의, 번역할 때는.
1: 동물의 공화국 그래. 이렇게 바꿔도 될 법도 하지 않습니까?
0: 그런데
1: 안 바꾸고
0: 있네.
1: 남겨둔다는 이유가 이런 과학적인 이유가 있다라는 것인데 다시 원래 하던 이야기로 돌아가가지고 그래서 해외에서 수입된 다큐멘터리로 신비한 야생동물 이런 걸로만 보다 보니까 이런 동물 이야기는 되게 멀게 느껴지고 한국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고 한국에 무슨 뭐 동물이 뭐 사나 뭐 한국에 뭐 대단한 동물이 있나 동물에 관한 이야기거리가 우리 근처에는 없지
0: 야생동물은 좀 그런 적은 편 아닌가?
1: 그런 건 저 멀리 뭐 남아메리카나 아프리카 이런 데 가야지 뭐 신기한 동물 이야기가 많지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0: 네.
1: 우리나라도 되게 어떻게 보면 살기 좋은 그러면서 좀 개성적인 자연환경을 갖고 있으면서도
0: 그래요?
1: 역사가 상당히 깊은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전국 각지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동물에 대한 독특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한국의 야생 동물에 대한 가까이 있는 좀 이렇게 쉽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동물 이야기를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너무 가까이 있어서 친숙해서 아니 뭐 별거 이야기 있겠나 하는 그렇게 오해할 법한 이야기를 좀 모아가지고
0: 네네.
1: 여러 로마로부터 내려오는 어떤 전설이나 신화의 신화로 이야기해 볼 만한 동물 이야기, 또 현대에 좀 발견되고 관찰된 과학적으로 해볼 수 있는 동물 이야기, 거기에다가 또 제 전공이 환경이지 않습니까?
0: 그렇지요.
1: 그렇다 보니까 그 동물과 생태계와 환경의 어떤 보존에 엮인 이야기, 이런 여러 가지 동물에 대한 이야기거리를 엮어가지고, 네. 원래 이제 팔도라고 하면, 예, 조선시대에 이제 한반도 전체를 8개의 구역으로 나눈 게 팔도지 않습니까? 예. 아, 근데 이제 북한으로 동물까지는 뭐 제가 뭐 어떻게 알 수가 없어가지고, 예, 말은 팔도 동물 열전이지만, 남한 지역에 동물들 8가지.
0: 아.
1: 그래도 나름대로 이렇게 안배를 해가지고, 네. 경기도, 뭐, 충청북도.
0: 그러니까 경기 너구리, 충남 고라니, 충북 불금막지, 강원 청설목, 경북 여우, 경남 멧돼지, 전북 담비, 전남 반달곡.
1: 이렇게, 있습니다. 네. 제주도를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에 있는 도 하나마다 그 지역을 대표하는 야생동물이라고 하면 이걸 좀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다. 라는 걸 하나씩 좀 배정을 해가지고, 이야기. 8가지. 우리나라의 야생동물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해가지고 소개해본 그런 책인데요. 한국의 생태계, 한국의 야생동물, 한국의 동물에 대한 옛 이야기 이런 게 궁금하시다면 약간 이거는 머스트 바이다.
0: 아하.
1: 에, 라는 생각이
0: 좀 들어요. 목차 봤을 때 그 지역이랑 이 동물이 연결이 된다고 의아한 게 좀 있는데 책을 보면 또 궁금증이 풀리겠군요.
1: 그렇죠.
0: 예. 말씀하신 대로 경기 전반이 불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책의 출판사 쪽에서 감사하게도 저희에게 즉 10권을 선물로 제공해 주셨어요. 구독자 여러분께 나눠드릴 예정이니까
1: 이 영상... 불황이라서 이런 걸 하는 거 아닐까요?
0: 아, 불황이기 때문에?
1: 네.
0: 안색이 좀 안 좋아 보이긴 하셨던데 10권을 가지고 싶으신 분들은 이 영상 댓글에 이 책을 꼭 읽어보고 싶은 이유를 자유롭게 달아주시면 저희 10분 선정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당첨자는 유튜브 커뮤니티 게시물에 저희가 추후에 공지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이 책에 나오는 동물들 중에 한 두 종 정도의 이야기를 맛보기로 살짝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뽑은 동물은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전라북도 대표 동물로 해주신 담비.
1: 아하.
0: 담비. 예.
1: 아, 근데 정말 예리하게 고르셨어요. 담비입니다. 전라북도를 상징할 만한 야생동물 뭐 있는데. 예,
0: 왜 전북입니까?
1: 예. 담비를 배정할 곳이 좀 없어요, 마땅히. 이 고장이 담비의 고장이다라고 할 만한 뭐
0: 손담비 전북에 계신 분들 다 어리둥절한 상태.
1: 손담비 선생님 뭐 고양이 뭐 어떻게 뭐 이렇게 엮어볼 수도 없고
0: 예, 예.
1: 손담비 선생님 한자도 뭐 그렇지도 않을 텐데
0: 네, 아니죠.
1: 담비가 우리말 순우리말에 가까운 말입니다. 한자로 뭐 담비 담자에 담비 빗자가 있는 게 아닙니다. 옛날부터 우리나라에 중국보다는 우리나라에 더 많이 있었던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손담비 선생님의 그 담비도 한자로 썼으면 아마 담비라는 뜻은 아닐 거예요.
0: 손담비 선생님이 전북 출신도 아니잖아요.
1: 손담비 선생님 한번 연락 주시고요. 예. 담비라는 이름의 수수께끼에 대해서 한번 CBS로 연락 좀 주시면 좋겠고요.
0: 예. 그래서
1: 담비를 어디에 배정할까 참 예. 배정할 곳이 마땅히 잘 없었는데 마침 담비가 민가 근처에서 아파트 단지에서도 관찰이 되었다라고 해가지고 화제가 되었던 뉴스 같은 게 좀 많이 나왔던 곳이 그나마 전라북도의 전주 지역이라 가지고 그나마 담비를 전라북도 쪽으로 좀 배정을 해봤어요.
0: 그쪽이 좀 사니까 그런 일이 있겠죠.
1: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전라북도에 예. 뭐 담비 살지도 않는데 왜 우리 지난번에 자기부상 열차 했을 때처럼 워터도 없고 파크도 없는데 무슨 워터파크 여기나 그런 건 아니에요.
0: 전북 야생동물 구조센터에서 담비를 구조해 치료한 경험도 많다고 합니다.
1: 그래서 담비가 네. 분명히 있어요. 전라북도에 많이 있는데.
0: 맞습니다.
1: 딴 데보다 굳이 왜 전라북도냐라고 하면 약간 좀 말할 바는 없는데 담비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야생동물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으로는 좀 배정을 했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좀 전라북도로 제가 과감하게 좀 배정을 해보았습니다.
0: 책 뒷면에도 담비 한 마리만 이렇게 쭉 써 있습니다. 여기가 전북이군요. 마이산 요쪽인가요?
1: 아마도 예, 그렇겠죠.
0: 알겠습니다. 예. 그럼 담비가 지금 현재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되어 있다고 하는데 근데 이렇게 민가에서도 발견될 정도면 다행히 아직 개체수가 좀 있나 보네요.
1: 그렇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좀 늘어난 추세로 많이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담비 중에서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남한 지역에서 퍼져 있는 담비는 노란 목도리 담비라는 담비가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냥 담비라고 하면 노란 목도리 담비라는 뜻이라고 봐도 뭐 맞습니다. 그래서 그냥 담비라고 하면 노란 목도리 담비다라고 네. 보셔도 뭐 크게 틀린 말이 아닙니다.
0: 네네.
1: 근데 이제 담비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개과라는 과가 있죠, 그죠? 네. 개과 동물 중에 뭐 개도 있고, 뭐 너구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자칼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담비도 담비 속이 있거든요. 담비 속에 속하는 몇 개의 담비 종이 있을 수가 있는데, 네. 그런 거 사이에서 좀 혼동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조금 정확하게 이 종을 일컫는 거다라고 구분해서 말하고 싶을 때는 노란 목도리 담비라는 말을 좀 쓰는 경우가 자주 있는데, 네.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남한 지역에서는 적어도 담비가 노란 목도리 담비라는 뜻이다라고 보셔도 될 정도입니다.
0: 네.
1: 담비가 옛날부터도 우리나라에 좀 이렇게 많았던 그런 동물이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가지고 좀 눈에 안 보여가지고 담비가 점점 사라지고 멸종되는 거 아니냐라고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네. 우리나라의 생태계가 많이 돌아오면서 네. 특히 20세기 중반 이후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산에 나무를 많이 심고 보호하기 위해서 정말 애를 많이 썼죠. 그래서 노란 목도리 담비라는 노란 목도리 담비 어떻게 생겼겠습니까? 네. 목 주변이 그렇겠네. 사실은 목도리라고 하기에는 상체가 많은 부분이 좀 노랗습니다.
0: 상체 목폴라 느낌이죠.
1: 네, 목폴라. 상체 지역의 많은 부분이 좀 노란색인. 예. 전체적으로는 갈색 내지는 좀 까만색인데.
0: 족제비랑 비슷하게 생겼네.
1: 족제비과에 속합니다.
0: 아, 그
1: 담비가.
0: 아,
1: 예. 족제비과 동물인데. 예. 흔히 볼 수 있는 족제비보다는 담비류들이 대체로 조금 더 큰 편이고요.
0: 아, 네.
1: 사냥도 좀 더 잘하는 편이고 네. 특히나 이 노란 목도리 우리나라에는 담비하면 노란 목도리 담비이기 때문에 네, 네, 네. 이게 보여야지 담비를 봤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뭔가 아. 족제비 같은 게 이렇게 있는데
0: 노란색이
1: 뭐 수달인가 싶었는데 이렇게 상체가 머리는 또 노란색이 아니에요.
0: 머리는
1: 약간 까만색 갈색 같은 네. 이런 색깔인데 목 밑으로 네. 상체 부분에 노란 색깔이 이렇게 싹 있다라고 하면 아 내가 그때 본 게 담비구나 라고 하시면 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0: 초코 바닐라 아이스크림처럼 생겼습니다.
1: 네, 대체로 사람 사는 곳 가까운 곳에서는 좀 보기는 어렵고요. 산에 가셔서 좀 깊은 산에 가셔서 돌아다니시다 보면 우연히 나무 위를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 거를 가끔 이렇게 보실 수 있을 때가 운이 좋으면 네. 간혹 생길 수 있는 그런 동물인데 전라북도에서는 아파트 단지에서도 목격이 되는
0: 아,
1: 뭐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0: 담비의 땅
1: 네, 담비의 땅 전라북도가 아닐까
0: 예.
1: 라고 써봤죠.
0: 근데 저 담비가 이제 한반도 생태계에서는 적어도 최상위 포식자 중 하나로 꼽힌다고 하는데요. 근데 몸집이 그렇게 크지가 않은데
1: 네.
0: 뭐 고라니 멧돼지 이런 애들을 쟤네가 제압을 한단 말이에요.
1: 아, 그게 이게 되나? 이게 진짜 아, 정말
0: 어떤
1: 이게 와 이거 진짜 이건 진짜 감동 약간 좀 놀라운 이야기인데요.
0: 예예. 예.
1: 우리나라 생태계의 지금 현재 생태계의 야생동물에서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멧돼지가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0: 적수가 없잖아요.
1: 네, 그리고 고라니도 너무 많은 것 같다라는 그렇죠. 문제가 있습니다.
0: 네.
1: 멧돼지는 적수가 없어가지고 아무도 멧돼지를 뭐 잡아먹거나 건드릴 수 있는 동물이 사람 말고는 없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사람 사냥꾼이 멧돼지를 잡지 않으면 멧돼지를 이길 수 있는 동물이 없습니다.
0: 네.
1: 1년에 가축돼지를 우리가 몇 마리 잡아가지고 이렇게 고기로 팔까요?
0: 아, 100만 마리?
1: 2천만 마리 정도. 800만 마리, 1900만 마리 정도를 우리가 도축을 해가지고 고기를 유통을 합니다.
0: 진짜 많이 먹는다.
1: 근데 좀 이상한 느낌 들 수도 있잖아요. 아니, 기르는 게 천만 마리인데 어떻게 잡는 게 그 두 배나 되지? 무슨 얘기했어요?
0: 뉴 제네레이션이
1: 그렇죠.
0: 계속 새 생명이 네. 태어나는.
1: 돼지를 보통 예. 한 반년 정도밖에 안 기릅니다. 그 정도로 잘 자라나는 게 야생에서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0: 그렇죠.
1: 야생에서는 반년만 지난다고 뭐 사냥꾼들이 와서 잡아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야생에는 200kg이 넘는 멧돼지가 수두룩합니다.
0: 예.
1: 아무도 멧돼지를 건드릴 수가 없어요.
0: 예.
1: 그래서 멧돼지가 이 정도로 사람도 잡기 어려운 그런 동물이거든요.
0: 줄이기가 어려운데.
1: 유일하게 멧돼지를 처리할 수 있는 동물이 그 작고 귀여워 보이는 담비입니다.
0: 어떻게 하냐고 쟤네가.
1: 담비가 혼자서 덤비면 멧돼지를 절대 이길 수 없는데.
0: 그렇겠죠.
1: 담비는 서로 합심을 해가지고
0: 네.
1: 협동을 해서 사냥을 하는 아주 독특한 습성이 있습니다. 보통은 세 마리 정도가 사냥을 하는 모습이 많이 목격이 되고 있는데
0: 셋이서?
1: 네, 많이 협동을 할 때는 그 이상으로 협동을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0: 셋 정도로 되나 멧돼지가?
1: 그래서 예. 큰 멧돼지는 아무리 담비라고 해도 덤비는 수가 잘 없고요.
0: 예, 예.
1: 어린 멧돼지가 있을 때 담비가 공격을 하는 거죠.
0: 그렇군요.
1: 근데 어린 멧돼지라고 해도 그게 잡아주는 게 어딥니까?
0: 쌈을 자르는 느낌?
1: 네, 예. 어린 멧돼지라고 해도 잡아주는 게 어딥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생태계의 최상위 포식자이자 우리나라 생태계에서 멧돼지하고 조금이라도 비벼볼 만한 유일한 동물이
0: 담비입니까?
1: 그나마 바로 담비인데
0: 야.
1: 그 담비의 그 놀라운 경쟁력이라는 거는 하나하나의 힘이 아니라 이 협동심에서 온다. 이게 한국의 약간 정신 같은 그런 느낌 아닙니까? 협동력에서
0: 예, 예.
1: 서로가 힘을 합치는 그 능력에서 자신의 이 잠재력 이상의 능력이 발휘돼가지고 거대한 멧돼지도 이긴다. 우리나라에 그런 속담이 있어요. 호랑이 잡는 게 담비다. 뭐 이런 속담도 있습니다. 아, 1대1로, 네,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예, 예. 1대1로 붙으면 상대가 안 되지만, 네, 네, 네. 담비가 여러 명에서 여러 마리가 무리를 지어가지고 이렇게 계속 괴롭히면서 따라 붙으면 너무나 귀찮으면서 지독하게 계속 막 도망, 멧돼지가 새끼 멧돼지가 공격당하면 막 도망가고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멧돼지는 지치지만 담비는 조를 짜가지고 이렇게 돌아 또 쫓아가면 멧돼지가 지쳐 쓰러질 때까지 쉬어가면서 계속 또 따라올 수 있거든요.
0: 팀워크네, 팀워크.
1: 네, 그래서 그 팀워크의 어떤 화신. 네.
0: 나뭇가지 하나는 쉽게 부러지지만,
1: 네?
0: 나뭇가지 세 개는 부러뜨리기 힘든 겁니다.
1: 아하,
0: 그렇습니다. 아, 아깝네. 네, 안
1: 그렇습니다.
0: 예, 좋습니다. 자, 역사 속 담비 이야기도 흥미롭습니다. 고구려인들이 무역과 외교의 대표 상품으로 내세운 특산품 중에 하나가 담비 가죽이었다면서요?
1: 이게 약간 우리나라의 상징 제품처럼. 말하자면 현대의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제품이라고 하면 뭐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제품 뭐 이런 거 있는 것처럼
0: 그렇죠.
1: 항공유 뭐 이런 이야기 우리 하지 않았습니까?
0: 예, 예, 예. 예,
1: 비행기 돈가스 뭐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0: 네.
1: 고대에는 한국을 특히 뭐 고구려 같은 한국의 북쪽 지역을 상징하는 그런 제품으로 이 담비를 생각했을 가능성도 꽤나 있었고요.
0: 아, 정말요?
1: 왜냐하면 이렇게 중국하고 거래를 할 때
0: 네.
1: 선물로 담비 가죽을 보낸 사례가 역사적으로 보면 되게 좀 많이 등장을 합니다. 꾸준히 등장을 하고 있어요.
0: 네.
1: 고구려에서 담비 가죽 유통 같은 거를 꽤나 많이 했던 것 같고
0: 네.
1: 고구려의 뒤를 이어서 나온 나라라고들 많이 이야기하는 발해 같은 경우도 특산물을 담비 가죽으로 되게 많이 생각을 해서
0: 수출 주력 상품.
1: 예. 발해는 일본하고도 교류를 많이 했거든요.
0: 아, 그렇습니까? 예.
1: 그래서 일본 전설 중에 보면 어떤 게 있냐면 그러니까 예. 전설이긴 합니다만 예. 일본이 신라나 발해 물건을 수입을 해가지고 많이 쓰는 게 되게 유행했던 그런 시절이 한번 있었어요.
0: 예.
1: 그래서 일본에서 수입품 금지령을 막 내리고 그랬던 시절이 고대에 한번 있었는데
0: 예.
1: 그래서 발해에서 사신이 이렇게 오면 그런 사신 활동만 하는 게 아니라 상인들이 와가지고 대규모 물건 거래 같은 것도 많이 했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일본 사람들 우리 발해에서 물건 들고 오면 아 이거 뭐 너무 좋아가지고 뭐 돈 다 돈다발 들고 와가지고 옛날이니까 돈다발 아니었겠죠. 금덩이 들고 와가지고 막 살려고 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0: 예, 예.
1: 막 너무 막 기고만장해가지고 발해 사람들이 오니까
0: 예.
1: 약간 좀 기분 나쁜 그런 느낌을 느낀 사람도 있었나 봐요. 예, 아니 뭐 우리가 뭐 발해 물건이라고 하면 무조건 뭐 지갑 다 털리는 줄 알아?
0: 예.
1: 뭐 일본에 물건이 없는 줄 알아? 이런 사람 좀 있었나 봐요.
0: 예.
1: 그래가지고 그 발해가 아니고 일본의 왕자 정도 되는 인물이 높은 사람이 약간 발해 사람들한테 꿀리지 않기 위해
0: 뭘 하나요?
1: 한 여름에 담비 코트를 뭐 일곱 벌을 겹쳐 입고 나타났다든가 자기도 담비 코트 많다라는 걸 자랑하기 위해서
0: 있어 보이려고.
1: 예, 뭐 그래가지고 주변 사람들 되게 놀랐다. 사실 좀 속으로 웃었겠죠. 그런 전설이 일본, 그러니까 일본에 그런 전설이 왜 생겼겠어요. 너무 그런 외제 제품이라고 좋아하지 마라라는 이유로 이제 그런 전설이 생겼던 것 같은데 어디까지나 뭐 전설입니다. 명확한 일본 역사 기록이라 보기보다는.
0: 이런 거 어떻게 하시는 거야.
1: 예. 근데 그만큼 발해에서 일본에 많이 나가면서 일본 사람들이 눈이 휘둥그레지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했던 게
0: 네.
1: 담비 가죽으로 만든 여러 가지 제품이었을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구려 발해를 상징하는 제품이 담비였을 가능성 상당하고 심지어 이건 이제 담비에 대해서 근대에 들어와서도 여러 가지로 많이 거래를 했던 러시아 쪽 학자들이 이런 쪽에 좀 파고드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러시아 학자들 중에는 그런 설을 제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0: 어떤
1: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정설은 좀 아닌 것 같은데요.
0: 예.
1: 중국의 실크로드가 있다면 고구려나 발해에는 담비로드도 있었던 거 아니냐.
0: 러시아 학자가?
1: 네, 러시아 학자가. 왜냐면
0: 담비로드?
1: 발해 영토는 러시아 쪽으로 지금 좀 많이 기울어진 부분이 있잖아요.
0: 예, 예, 예.
1: 그래서 러시아에서 조사를 하다 보면 발해 유적 같은 게 조사될 때가 있습니다.
0: 네.
1: 러시아 학자들 중에 발해를 연구하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그런 분들 쪽에서 좀 나오는 이야기인데 아직까지는 확고한 정설은 아닌데 어디까지나 그냥 좀 아이디어 차원으로 그렇지만 뭐 자주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종종 나오는 이야기인데 발해의 이 담비가 워낙에 명물이었기 때문에 중앙아시아의 그런 길을 통해서
0: 네.
1: 중앙아시아하고 발해가 상당한 교류를 하면서 페르시아나 이란 이쪽에 중동 지역에 이런 인종들이 발해까지 들어온 거는 분명히 그거는 상당히 믿을 만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소그드인이라고 하는 이란 계통의 페르시아인 계통의 그런 민족이죠. 소그드인들이 발해까지 진출을 해서 무역을 한 듯한 그런 흔적은 꽤 보이는데 아. 그럼 소그드인들이 발해에 들어와서 뭘 거래를 했겠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0: 담비 가져갔겠죠.
1: 담비 가지고 거래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페르시아의 담비 뭐 이렇게 발해나 고구려만큼 좀 많이 있지는 않았을 테니까 예, 예. 그래서 그게 페르시아 쪽으로 전해지고 그게 다시 뭐 유럽까지 전해질 정도로 뭐 그런 식으로 실크로드 비슷하게 담비로드가 형성되지 않았겠느냐라는 주장도 있을 정도로 아하. 담비가 고구려, 발해, 조선시대에도 담비 거래는 많이 이루어졌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걸 상징하는 동물, 그렇군요. 물건이었을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0: 예. 방송 전에 저희는 작가님께 아무 말씀도 안 드렸는데 괜히 작가님이 요새 너무 좀 분량이 방만한 것 같다라고 자성을 하시면서 오늘 두 마리 정도만 딱 하고 분량 최소화해보겠다, 30분 정도로 끊어보겠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1: 네.
0: 아, 너무 자성하시네. 담비 한 마리로 지금 30분이 다 됐는데 어떡하죠?
1: 하나만 더. 담비에 대한 이야기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진짜 하나만.
0: 아, 담비를?
1: 담비 이야기 하나만 더 하면 돼.
0: 아니, 우리 지금 뒤에 동물 한 마리.
1: 하나 담비 이야기 하나만 더 하면 돼.
0: 오늘 담비만 해?
1: 진짜 하나만.
0: 알았어.
1: 하나만, 담비 이야기 하나만.
0: 아니, 근데 어떻게 안 해드려요? 지금 학과장님이 이러시면.
1: 하나만.
0: 예.
1: 담비에 관한 이제 이야기 중에 재밌는 게 뭐가 있냐면, 네. 흔히 이제 중국 고전에서 네. 관용적으로 쓰이는 어구 중에 비휴라는 말이 있어요. 비휴.
0: 아, 네, 이런 건 재밌지.
1: 비휴라는 네. 말이 어떤 동물을 일컫는 말이거든요.
0: 예.
1: 근데 비휴라는 말이 동물 중에서 어떤 동물을 일컫는 말로 많이 쓰이는지 아십니까?
0: 담비.
1: 강한 동물, 싸움을 아. 잘하는 동물을 일컬을 때 비유라는 동물에 많이 비유를 합니다.
0: 아, 싸움 잘하는 동물?
1: 네, 그래서 중국에서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이야기합니다. 비유같이 늠름한 군사들이라든가 뭐 비유 부대라든가 뭐 이런 식의 비유를 되게 싸움을 비유
0: 특정 동물을 상정하는 게 아니고
1: 무적의 동물이다라는 식으로 중국 고전에서 그런 말을 많이 썼어요.
0: 예.
1: 그래서 중국 고전에 그런 말을 많이 쓰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고려시대나 조선시대 시인들도 예. 뭐 그렇게 훌륭한 군인이라든가 싸움을 잘하는 아주 늠름한 사람 무예가 뛰어난 장군 이런 사람들을 묘사할 때 비유 같다 이런 식으로 말을 많이 했거든요.
0: 멋있다.
1: 근데 방금 말한 그 의문을 사람들이 느낀 거예요.
0: 비유가 뭐냐?
1: 비유가 뭐지 도대체?
0: 뭔데?
1: 뭐 비유가도 아니고 사자도 아니고 길 가다가 비유를 내 본 적이 없는데 비유가 그쵸? 뭐지? 이런 예. 의문을 한 품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0: 예.
1: 조선 후기에 실학자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제시한 유력한 설명으로 뭐가 있었냐면 비유가 바로 담비일 것이다 라는 설을 제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0: 담비부대.
1: 네, 담비가 우리나라 그 다음에 뭐 만주 지역 이런 지역에 담비가 많이 난 명물이다 보니까 중국 본토에 그러니까 중국의 중심지인 뭐 낙양, 장안 뭐 이런 데 있던 사람들에게는 좀 낯선 동물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냥 그 동물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비유라는 그런 동물이 있는데 그게 조그만데 추함을 엄청 잘해가지고 엄청 막 큰 동물로 다 이긴다더라. 그런 소문만 전설적으로 전해 듣고.
0: 근데 왠지 더 세 보여. 약간 호랑이 부대보다 더 세 보여.
1: 약간 신비의 동물의 이름으로 비유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네. 그게 사실은 고구려 사람들이 장사했던 네. 담비다라는 설을 조선시대에는 제시한 사람들이 몇 있습니다. 저 그럴 듯하다고 생각해요.
0: 담비가 많으니까요.
1: 네. 예. 그리고 담비를 갖고 보여주는 사람, 그럼 뭐 좀 과장해서 이야기했겠죠. 고구려 상인들이 중국에 가서 장사하면서 이게 담비가 이거 좀 전에 보여드린 게 얼마나 엄청난 건지 아냐고.
0: 알아야 되니까.
1: 이거가 호랑이도 이긴다고.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막 그런 소문 생길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런 만큼 어떤 신비의 동물이기도 한 동물이 담비인데. 그게 지금 우리나라의 생태계에서 회복돼가지고 잘 활동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좀 멋있고 재미있습니까? 중국의 저 강남 지역 이런 데도 좀 삽니다. 노란 목도리 담비 이런 게 약간 더운 지방에 좀 잘 사는 거거든요.
0: 네네.
1: 그래서 고구려라는 말이 변해가지고 고려가 됐고
0: 네.
1: 고려라는 말이 변해서 코리아가 됐잖아요.
0: 예.
1: 지금도 우리나라를 코리아라고 하지 않습니까?
0: 그럼요.
1: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나라를 세계의 웬만한 나라에서는 다 고구려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우리나라가 아직도 그 고구려 정신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0: 네.
1: 한국이.
0: 네.
1: 아직도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속에는 뭔가 담비 정신이
0: 깃들어 있다.
1: 깃들어 있을지 모른다. 좀 이렇게 협동하고 협력하고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도 서로 잘 이해하면서 하나로 뭉치는
0: 네.
1: 아, 이런 정신이 발휘되어야 될 때가 아닌가.
0: 전라북도에는 조금 더 깃들어 있겠네요.
1: 아마도 그렇지 않을까요? 제가 이렇게 갖다 붙여봤으니까 그런 생각 해볼 수 있겠죠.
0: 예. 자, 이런 전라북도의 담비처럼 우리나라 팔도의 동물들을 도마다 하나씩 만나볼 수 있는 재미난 제 팔도 동물 열전입니다. 저희 방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예, 책 10권 보내드리는 이벤트 하고 있으니까 이 영상에 댓글로 책을 갖고 싶은 이유 남겨주세요. 아, 오늘 두 마리 하려고 했는데. 아, 아니, 담비도 충분히 재밌었습니다. 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네. 한 마리 더 보겠습니다. 박재식 작가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전라북도의 상징동물 네, 담비 이야기실 것 들어봤습니다. 오늘 곽재식 작가의 신간 팔도 동물열전 책 이벤트도 했으니까요. 라디오로 들으신 분들도 유튜브로 넘어와서 확인해보시고 댓글 남겨주시면서 참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좋은 밤 보내시고요. 잡지사 이만 셔터.

0: 필수입니다. 최고의 소독회사 한국소독 718-463-1234 718-463-1234 한국소독.
1: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사전. 잡지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0: 이강민의 잡지사 6월호 13번째 페이지. 잡지사에서 1000개의 별 이야기를 다루는 그날까지 잡지사판 천일야화 스타리안 나이트 우주먼지 지웅배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반갑습니다. 별을 사랑하는 우주먼지 지웅배입니다.
0: 별사남 반갑습니다. 안 그래도 다가온 일요일이 잡지사 창립 천일입니다.
1: 축하드립니다.
0: 네, 감사드립니다. 네. 그래서 사실 모든 주제를 통틀어서 치면 천일야화를 저희가 얼추 보내드린 셈인데, 하지만 저희의 목표는 먼지님만 따로 빼서 천일야화를 이루는 그날까지 함께하고 싶다는 저희의 마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1: 어깨가 무겁습니다.
0: 진짜 무거워 보이네. 네. 예, 저희 버리지 마세요. 네. 자, 스토리텔러 먼지님이 들려준 스타리안 나이트.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스페셜한 스튜디오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자, 오늘 먼지님께서 소개해줄 스타는 목동자리의 가장 밝은 별이라고 합니다. 아크투루스라는 네. 별이군요.
1: 네. 네. 저희 CBS 방송국이 또 있는 위치가 목동 아닙니까?
0: 아, 중요하군요.
1: 네, 그래서 네. 오늘은 그 목동에 딱 있는 네. 목동 자리에 가장 밝은 별, 주황색의 아크투루스라는 별을 골랐습니다.
0: 혹시 저 별인가요? 저기 저 밝게 보이는 저 별?
1: 네, 요 별입니다.
0: 와,
1: 네.
0: 와, 정말 신기하네요. 그리고 아크투루스 어떤 별인가요? 목동자리에 있는 별이다.
1: 네, 예. 이 이름에서 아시듯이 네. 이제 오래전부터 이 목동자리가 바로 옆에 이제 큰 곰자리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곰철 별자리를 대표하는 이제 별들이 큰 곰자리의 국자, 손잡이의 곡류를 쭉 따라가면 처녀자리 있고 그다음에 이 목동자리 있고 그래서 네. 오래전부터 곰을 지키는 존재라는 뜻에서 그 목동자리라고 불렀다고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0: 목동은 양을 지키지 않나요? 곰을 막는 사람 아닌가요?
1: 아,
0: 곰을 지키는 건가?
1: 이제 예. 뭐 밤하늘에서 예. 그 주변에 곰이 있으니까 예. 그렇게 이야기를 만들지 않았을까 싶네요.
0: 예. 그 곰, 큰 곰자리에 있는 국자가 북두칠성이죠?
1: 맞습니다. 그 큰 곰의 이제 엉덩이랑 꼬리만 똑 떼서 네. 우리가 국자 모양으로 만든 게 북두칠성이죠.
0: 그렇군요. 그런데 이 아크투루스가 아주 재미난 이야기들을 많이 담고 있는 별이라고 하는데요. 아주 역사적인 조명을 밝혀준 별이라고 들었습니다.
1: 네. 저는 이 아크투루스가 인류의 역사에서 되게 좀 재미있는 별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정말 우리 역사상 우주적인 이벤트가 한번 있었는데 잠깐 시간을 거슬러서 옛날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1933년 5월 27일 날 네. 당시 미국의 시카고에서 대규모 박람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이제 막 20세기로 접어든 시점에 당시 이제 미국이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현대 문물, 기술을 갖고 있는지 지금 한창 경제 대공황을 겪으면서 우리가 한 엄청난 침체기를 겪고 있는데 우리가 이 미래로 도약하는 그 준비를 하겠다라고 네네. 해서 이제 굉장히 멋진 이벤트들을 하거든요.
0: 네.
1: 근데 이 1933년에 시카고에서 박람회가 열리기 딱 40년 전에 시카고에서 똑같이 박람회가 한 번 더 있었어요. 과거에.
0: 그래요.
1: 예. 1893년에 이제 있었던 거죠.
0: 네.
1: 그러니까 똑같은 장소에서 40년 만에 다시 한 번 더 멋지게 박람회를 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박람회를 준비하면서 이제 이벤트를 시작합니다라고 선언할 때 이제 그 일대 조명을 환하게 밝히는 일종의 점등식 이벤트를 하게 되거든요.
0: 네.
1: 근데 여기에서 오랜만에 다시 하는 이제 행사다 보니까
0: 40년 만에
1: 좀 더 멋지게 행사를 시작하고 싶었던 거예요.
0: 네.
1: 그래서 그때 되게 재미있는 아이디어가 나오게 되는데 네. 당시 미국의 여키스 천문대에서 일하고 있던 천문학자 에드윈 프로스트라는 사람이 이런 아이디어를 제시합니다.
0: 네.
1: 우리가 40년 전에도 여기에서 박람회를 했었고 다시 40년 만에 똑같은 자리에서 박람회를 하는 거니까 이왕이면 저 밤하늘에서 한 40광년 거리에 떨어진 별과 네. 우리 박람회를 연결시키면 어떨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0: 예.
1: 지금 당시 기준 지금의 지구에서 박람회를 열고 있지만 만약에 지구에서 40광년 거리에 떨어진 어떤 별의 외계인

0: 지금의 지구를 보고 있다면 그들은 40년 전에 출발했던 과거의 지구를 막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네.
0: 그래서 우리가 저 40광년 거리에 떨어진 별과 네. 지금 40년 만에 박람회가 열리고 있는 지금 이 지구의 현장을 천문학적으로 아. 뭔가 연결시켜서 아. 여기에 전등을 싹 밝힐 수 있다면
1: 반대로 지구에서 그 별빛을 봐도 그게 40년 전에 출발한 별빛이기도
0: 맞죠.
1: 하고요.
0: 예,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가 만약에 어떤 네. 40광년 거리에 떨어진 별을 이 박람회를 열면서 동시에 본 한다면 네, 네. 우리는 또 거꾸로 네. 40년 전에 박람회가 열렸을 때 그 순간의 별빛을 지금 하늘에서 보면서 예. 박람회를 또 오랜만에 열게 되는 거죠.
1: 근데 어떻게 연결시키겠다는 건가요?
0: 그때 당시 천문학자들이 이제 아크투루스라는 별을 고르게 되는데 어, 네. 그때 당시 알고 있던 그 별까지의 거리가 얼추 40광년이었어요.
1: 예, 당첨.
0: 게다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시카고에서 박람회를 열었을 때의 계절이 5월쯤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막 봄이 끝나고 여름이 시작되고 있는 무렵이었는데 딱 그때 밤하늘에서 아주 보기 좋은 위치에 아크투루스가 떠 있었습니다.
1: 예, 예.
0: 그래서 여러 조건에서 이 별이 이제 선택이 되었고요.
1: 네.
0: 그래서 아주 재미있는 이벤트를 준비하거든요.
1: 네.
0: 그 점등식을 할 때 이제 전력을 공급을 해야 전등에 불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예.
0: 근데 망원경으로 아크투루스 별을 관측을 해서 그 별빛을 광전지라고 하는 센서에 받은 다음에
1: 네.
0: 그 광전지판에 별빛의 신호가 닿으면 네. 그걸로 전력을 돌려서 그 일대 이제 조명을 켜는 거예요.
1: 아, 별빛을 그렇게 전력으로 쓸 수가 있구나.
0: 네. 그래서 딱 요맘때 새로운 이제 관측 기술이 막 만들어지면서
1: 예, 예.
0: 오늘날 디지털 관측에 좀 더 가까운 모습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1: 네.
0: 그래서 옛날에는 막 진짜 화학적인 방식으로 유리판에 화학 용액 바르고 막 그런 짓들을 하면서 별빛을 관측을 했지만
1: 네.
0: 이때부터는 광 전지판에 별빛이 닿으면 그 금속판에서 전자가 튀어나오고 그걸 어떻게 해야 이제 디지털 신호로 바꿀 수 있을지 이런 연구들을 막 한창 하고 있던 시절이었어요.
1: 네.
0: 그래서 그 기술을 활용해서 이제 그 망원경으로 별을 모아서 이제 직접 별빛으로 불을 켜는 그런 시도를 한 거죠.
1: 40년 전에 출발한 그 별빛으로
0: 네.
1: 지금 40년 후에 여기서 조명을 켜겠다. 여기서.
0: 네, 맞습니다.
1: 그래서 성공합니까?
0: 아, 이게 그래서 나름 철저하게 준비를 하는데
1: 네.
0: 혹시 망원경 한 곳으로만 관측을 하면
1: 네.
0: 딱 거기에 구름 끼면 행사 망하는 거잖아요.
1: 아, 그렇죠. 네.
0: 그래서 안전하게 이제 여러 그 예비 체계를 준비합니다.
1: 아.
0: 그래서 총 네 곳의 천문대가 협력을 하고요. 동시에 딱 구름이 걷히고 아크투루스가 보이는 그 순간
1: 네.
0: 점등식 시작이 되는 그 시간에 맞추어서 망원경으로 그 별을 바라봅니다.
1: 네.
0: 그리고 그 신호가 전기줄을 타고 쭉 흘러서 이제 그 행사장에 도착을 하고요. 그 신호가 딱 울리자마자 이제 딱 전체 불빛이 켜지게 되는 거죠.
1: 와, 이건 지금 들어도 진짜 멋진 기획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0: 아, 맞습니다. 그래서 진짜 뭐 우리 가끔 올림픽 개막식 같은 것도 보잖아요. 그럼 항상 그 제일 그 언론이 주목하는 게 어떻게 제일 하이라이팅 그 성화 불을 붙일 것이냐,
1: 아, 그렇죠. 예.
0: 어떤 방식으로 붙이느냐가 항상 이제 이슈인데
1: 예.
0: 이때는 진짜 멋지게 별빛을 가지고
1: 와.
0: 불을 켠 거죠.
1: 그러네요.
0: 그래서 그때 이제 행사를 시작할 때 그 총괄을 맡았던 루퍼스 도스라는 이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했던 그 멘트를 제가 잠깐 읽어드리고 싶거든요.
1: 아, 네.
0: 그래서 우리는 1893년 위대한 과거 콜럼버스 박람회의 순간을 되새깁니다. 그 찬란한 아름다움을 다시 경험하기 위해서 40년 전에 출발한 빛을 맞이하려고 합니다. 아크투루스에서 온 이 빛줄기는 우리의 경례를 밝히고 박람회의 기계를 움직이게 하는 신비로운 힘이 될 것입니다. 라고 딱 이제 선언을 합니다.
1: 이건 진짜 억지 느낌이 안 들어서 좀 네. 전율이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네. 40년 전을 이었어요.
0: 네, 맞습니다.
1: 아.
0: 근데 네. 약간 대문자 T의 마음으로 보면
1: 네.
0: 오늘날 우리가 네. 더 정확하게 알고 있는 아크투루스까지의 거리는 40광년은 아니에요. 37광년인가 그럴 거예요.
1: 아.
0: 그래서 약간의 오차가 있긴 했지만
1: 예.
0: 이제 그때는 40광년이라고 알고 있었으니까
1: 예.
0: 뭐 그 정도의 오차는 이제 넘어가주는
1: 걸로. 그 정도는 가만 네. 가능하다.
0: 네. 네.
1: 좋습니다. 자, 시간을 더 거슬러서 앞서 1893년에 열린 박람회로 가보겠습니다. 이때는 그 시카고 박람회장에서 엄청난 라이벌전이 펼쳐지고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0: 맞습니다. 이제 이때부터 인류가 전기라는 새로운 힘으로 밤을 밝힐 수 있는 이제 노하우를 터득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한창 활동하고 있던 전기 산업의 대가가 두 사람이 있었어요.
1: 네.
0: 한 사람은 전구를 발명한 사람으로 잘 알려진 토머스 에디슨.
1: 에디슨?
0: 그리고 에디슨의 아주 영원한 라이벌이었던 보면 조지 웨스팅하우스라는 사업가가 있습니다.
1: 어, 예, 예.
0: 이제 이 두 사람은 당시 이 시카고 박람회장에서 먼저 자기가 이 박람회의 전기 제공 사업권을 따기 위해서 엄청나게 경쟁을 했어요.
1: 예.
0: 사실 이미 에디슨의 사업이 번창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에디슨이 제공하고 있는 직류 전기가 이제 한창 독점을 하고 있었거든요.
1: 네.
0: 근데 그 무렵에 웨스팅하우스는 더 젊은 새로운 그 발명가 니콜라 테슬라가 제안했던 교류 전기의 사업성과 가능성을 네. 더 눈여겨보고 있었어요. 결국에 여러 사업 경쟁 끝에 당시에는 에디슨이 졌고요. 네. 웨스팅하우스가 대부분의 박람회장에 이제 전기를 공급하게 됩니다.
1: 예.
0: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에디슨과 웨스팅하우스가 내 시스템이 더 좋다. 내 전기가 더 우월하다라고 싸우는 네. 소위 커런트워 전류 전쟁이라는 이제 시대가 개막을 하게 되는 거죠.
1: 아, 전류 전쟁.
0: 네. 예.
1: 아니 보니까 이때 심지어 상대 약간 네거티브 전략으로 전기 의자를 활용하기도 했다 그래요.
0: 아, 맞습니다. 예. 그 혹시 이게 영화로도 나온 적이 있는데 보신 적이 있을까요?
1: 테슬라 영화인가요?
0: 어, 그래, 테슬라 나오고 네. 그 에디슨이 베네딕트 컴버베치가 연기했거든요.
1: 아, 예, 예.
0: 그래서 영화 제목이 커런트워예요.
1: 커런트워. 네. 그래서 저는 전류 전쟁.
0: 되게 재밌게 봤던 영화인데
1: 네.
0: 그때 어떤 일들이 있냐면 이제 에디슨 입장에서는 자기가 원래 밀고 있던 직류 전기가 더 잘 팔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테슬라가 발명한 저 교류 전기가 되게 위험하다라고 일종의 언론 플레이를 합니다.
1: 네.
0: 그래서 그때 그 에디슨이 자기 주변 친구 중에 치과 의사가 있었거든요.
1: 네.
0: 그 치과 의사의 조언으로 발명한 되게 무시무시한 물건이 하나 있었어요.
1: 아, 예.
0: 전기로 사람을 죽이는 네. 전기 의자입니다.
1: 아.
0: 그리고 일부러 그 전기 의자를 테슬라가 이야기했던 교류 시스템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의도가 뭐냐면 교류 전기 저렇게 위험하다.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
1: 사실 직류로 전기의자를 해도
0: 그쵸.
1: 보통은 주는 건 아무 상관없죠.
0: 아, 아무 상관없죠.
1: 아, 근데 진짜 네거티브 하려고.
0: 네, 맞습니다. 그냥 진짜 흑색 선전을 하려고
1: 네.
0: 그렇게 이제 발명품을 만들었고 네. 실제로 이제 그 교도소에 제공을 해서 사용을 하게 한 거죠.
1: 이야. 자, 어쨌든 좀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런 인공빛의 역사에 있어서 좀 엄청난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 박람회 현장이. 먼지님은 그 순간이 마냥 기쁘지는 않으시다고 들었습니다.
0: 네.
1: 왜 그러시나요?
0: 이제 예.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지금 여기 스튜디오도 그렇지만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가짜 불을 만든 거죠. 그래서 인공빛으로 이제 우리 조명을 밝히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서 필연적으로 도시는 밤의 풍경을 밝게 인공 불빛으로 채워가게 된 거예요.
1: 그러니까
0: 그러면서 소위 광공해, 빛 공해라고 하는 게 하늘을 덮어버렸고
1: 아, 그렇죠.
0: 그러다 보니까 딱 이날을 기점으로 우리 하늘에 떠있던 별빛을 하늘에서 따와서
1: 네.
0: 지상에 옮겨버린 그런 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1: 말 되네.
0: 네. 그래서 네. 땅은 밝아졌지만 네. 동시에 하늘의 별은 사라져버린 그런 상태가 되었으니까 지금은 천문학자들이 별을 보기 위해서 최대한 도시의 손길이 덜 묻은 덜
1: 그렇죠.
0: 때가 묻은
1: 예.
0: 산 꼭대기나 사막 같은 데로 도망가서 별을 보고 있는 거죠.
1: 그러네요. 예. 네. 자, 스타리안 나이트, 아크투루스라는 별에 대한 이야기 만나보고 있는데요. 아크투루스가 이후에는 또 인기 소설에 등장하면서 좀 유명세를 탔던 모양이에요.
0: 네, 맞습니다. 이 아크투루스가 뜻밖에도 SF 작가들에게 많은 영감을 주었던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스코틀랜드 출신의 이제 데이비드 린지라는 소설가가 있는데 이 사람이 보이저 투 아크투루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아크투루스로의 여행이라는 작품을 1920년경에 집필을 하거든요. 잠깐 여기에 등장 하는 이야기를 조금 소개를 드리면 여기 주인공 이름이 메스컬이라는 사람인데
1: 네.
0: 이 사람이 갑자기 자기한테 등장한 신비로운 존재를 만나고 같이 우주선을 타고 어떤 이름 모를 외계 행성으로 떠납니다.
1: 외계 생명체를 만난 건가요?
0: 네, 맞습니다.
1: 예.
0: 근데 그 외계인들이 광속이 넘는 빠른 속도로 이제 날아가서 도착한 곳이 소설에서 아크투루스 주변의 행성이거든요.
1: 예.
0: 그래서 아마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1: 예.
0: 이 직전에 이제 막 그 발명가들 과학자들이 아크투루스를 뭔가 좀 미래를 향한 등불 이런 식으로 브랜딩을 했잖아요.
1: 박람회에서
0: 그런 영향을 아마 받아서
1: 그럴 수 있겠네.
0: 이렇게 좀 미래적인 배경을 여기에 좀 설정을 한 게 아닐까라고
1: 네.
0: 생각을 합니다.
1: 예.
0: 네.
1: 근데 아까 이제 소설을 쓴 이유에 대해서 물론 이제 과거의 박람회장에서 어떤 브랜딩이 됐던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만 또 실제로 아크투루스가 유달리 좀 신비한 점이 있다면서요.
0: 맞습니다.
1: 네.
0: 이제 밤하늘에서 빛나고 있는 꽤 먼 거리의 별들은 어지간해선 움직이는 게 잘 안 보여요. 근데 이 아크투루스는 꾸준히 관측을 해보니까 네. 다른 별들과 달리 꽤 빠르게 우주 공간을 움직이고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1: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어느 날 봤더니 이만큼 가 있고 이게 잘 보인다?
0: 그래서 망원경으로 이제 관측을 해보니까 네. 더 먼 거리에 떨어진 배경별은 그대로 가만히 제 자리에 고정이 되었는데 그 배경별들과 달리 아크투루스만 유독 눈에 띄게 자리가 스물스물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재밌게 표현하면 우리가 밤하늘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조그만한 빛을 내면서 무언가 움직이면 미확인 비행물체라고 부르잖아요.
1: 그렇죠.
0: UFO라고. 네. 그러니까 굳이 좀 넓게 보면 아크투루스는 마치 UFO처럼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1: 예.
0: 그래서 실제로 이걸 처음으로 발견했던 천문학자 중에 한 사람이 해성들의 움직임을 연구했던 헨리. 에드먼드
1: 헨리라는 헨리.
0: 네, 천문학자인데요. 이 헨리는 이제 해성뿐만 아니라 밤하늘에서 가끔씩 위치를 바꾸는 이상한 별들에 대해서 열심히 연구하고 있었어요. 이러한 그 별 자체의 움직임, 밤하늘에서 별이 보이는 위치가 달라지는 현상을 별의 고유한 운동이라고 부르는데 고유 운동이라고 하는데
1: 네.
0: 특히나 아크투루스는 그 정도가 유난히 컸기 때문에 일찍이 18세기부터 그 움직임을 잘 알고 있었던 거죠.
1: 어느 정도로 빨리 움직이길래 그렇습니까?
0: 이게 그 수치로만 들으면 네.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1: 네.
0: 이제 망원경으로 관측을 해보니까 그 각 1000년 정도 지나면
1: 1000년이 지나야 돼요.
0: 1000년 정도 지나면 밤하늘에서 이 별이 보이는 위치가 각도로 1도 정도 움직이는 속도예요.
1: 아, 근데 이게 사실은 대단한 건가 보다.
0: 아, 네. 왜냐면 일반적인 별들은 뭐 만년 지나야 1도 정도 움직이는 정말 미미한 움직임을 보이기 때문에 그런 일반적인 별과 비교했을 때는 사실 10배 이상의 아주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별이었고 또 특히나 아크투루스는 우리 밤하늘에서 1등성으로 꽤 밝게 보이는 별이거든요.
1: 아.
0: 그러니까 꽤 쉽게 볼 수 있는 별들 중에 유독 빠르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더 주목을 받게 된 거죠.
1: 대놓고 좀 봐달라고 움직이는 느낌.
0: 약간 그쵸, 관심을 좀
1: 관심을 즐기는 스타일.
0: 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그 거리를 고려해서 아크투루스가 우리 은하 공간에서 그럼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건지를 구해 보면 초속 한 120km 정도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1: 대단하네.
0: 시속 120도 엄청 빠른데.
1: 초속 120km.
0: 초속 120km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1: 그리고 아크투루스가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는 거 말고도 특별한 점이 또 있다면서요?
0: 맞습니다. 이제 지금까지는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느냐 속력만 이야기를 드린 건데 그 움직이는 방향을 생각해 보면 이것도 되게 이상합니다. 일단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은하는 원반 모양이에요. 그 이유는 대부분의 별들이 우리 태양처럼 그 일제히 빙글빙글 납작한 원반상에서 궤도를 그리면서 돌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 아크투루스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냐면 원반에 수직하게.
1: 아, 원반이 있으면 수직하게 이렇게 움직이고.
0: 네, 이렇게 돌고 있어요.
1: 아, 이렇게 돈다.
0: 네. 혼자 이상하게 궤도를 그리고
1: 혼자
0: 있는
1: 혼자 이래요?
0: 아크투루스를 비롯해서 그 주변에 한 50여 개 정도 되는 별들이 일제히 이 정도로 빠른 속도로 원반의 수직한 방향으로 빙글빙글 돌고 있습니다.
1: 오, 이건 좀 진짜 특이하네. 왜 그렇게 움직이나요? 수직 방향으로?
0: 이게 태양계로 생각을 해보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 우리 태양계에서도 가끔 대부분 행성들은 이제 다 비슷한 방향으로 돌지만 가끔씩 이상한 경사 각도로 기울어져서 이상한 방향으로 도는 천체들이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추정하냐면 태양계가 처음 만들어질 때 함께 했던 천체가 아니라 나중에 외부에서 유입된 천체일 거다. 수소,
1: 헬륨, 중원소.
0: 네.
1: 아.
0: 또는 이 나머지를 다 뭉뚱그려서 금속 원소라고도 하거든요. 근데 이 무거운 중원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비교하면 그 별이 얼마나 옛날에 태어났는지 얼마나 비교적 최근에 태어났는지 별의 세대를 구분할 수 있어요.
1: 아, 그래요?
0: 일종의 별의 나이테 같은 건데요.
1: 예.
0: 빅뱅 직후 초기에는 우주가 아직 별을 많이 안 만들었을 테니까 별들도 기껏해봤자 초기 우주에 존재하고 있던 수소나 헬륨 정도만 모아서 만들었을 거예요.
1: 아.
0: 근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별들이 열심히 더 무거운 중원소를 만들어가기 시작을 하고 마지막에 별이 죽어갈 때 다양한 중원소를 우주에 흩뿌려놓고 오염시키고 사라지는 거죠. 그러면 그 오염된 우주의 토양 속에서 다음 세대 별들이 태어나게 되면 조금 더 많은 중원소를 품고 별이 만들어지는 거죠.
1: 그렇죠. 그렇죠.
0: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리는 아크투루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금속 원소의 함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 태양이 갖고 있는 금속 함량과 비교했을 때 그 정도가 한 5에서 10배 정도? 더 금속의 함량이 적거든요.
1: 태양보다 오래됐다.
0: 맞아요. 그래서 태양보다 훨씬 오래 전에 적어도 한 100억 년은 더 전에 태어난 나이가 많은 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1: 예.
0: 그렇다는 건 앞서 소개해드렸던 외부 기원설의 가능성이 좀 더 뚜렷해지는 거죠. 그래서 중원소가 굉장히 풍부한 우리 은하 원반상에서 최근에 태어난 동갑내기 별이 아니라 우리 은하 원반과 별개로 외부에 때묻지 않은 우주 공간에서 빚어진 별들이 있었고 걔네가 이제 한꺼번에 뛰어오면서 우리 은하 공간에 사로잡혀서 지금 빙글빙글 돌고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1: 그걸 또 뒷받침할 수가 있네요. 외부에서 온 러닝크루다.
0: 맞습니다.
1: 예. 좋습니다. 천문학자들이 아크투루스를 유독 신성하게 느끼는 이유를 잘 알 수 있을 것 같고 또 우리 인류의 역사와도 좀 많이 접해 있는 별인 것 같은데요. 마치면서 오늘의 스타 아크투루스 감상평 한마디 뭐 읊조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0: 아, 네. 그 J.R. 톨킨 그 작가가 반지의 제왕에서 썼던 한 문장이 있습니다. 제가 이 문장에 딱 요 아크투루스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방황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길을 잃은 것은 아니다. 그래서 어딘가를 헤매고 있는 존재라 하더라도 그게 꼭 길을 잃어서 정처 없이 떠돌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아크투루스도 얼핏 보면 꽤 빠른 속도로 우주 공간을 정처 없이 떠도는 그냥 길을 잃은 존재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이 친구들도 다 오래전 우리 은하가 어떤 작은 은하를 집어삼켜서 성장했는지
1: 그렇지.
0: 은하의 기원, 우주의 역사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살아있는 유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1: 네. 아크투루스야 환영해.
0: 네.
1: 라고 좀 오그라들게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스타리안 나이트 오늘은 우리 은하를 찾아온 방랑의 별 아크투루스에 대한 이야기 만나봤습니다. 우주먼지 지웅배 교수님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비록 진행자는 스타급이 아니지만 대신 밤하늘의 스타들을 한무더기로 소개해주는 시간 스타리안 나이트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방송은 CBS의 최첨단 기술을 이용해서 우주 배경으로 영상을 찍었습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에 들어오시면 오늘 방송 영상을 무편집본으로 보실 수가 있으니까 시커먼 배경을 좀 수면 영상으로 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좋은 밤 보내시고요. 잡지사 이만 셔터 내립니다.
2: K-Radio.

0: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좋은 사람과 만나고 싶으신가요? 초혼, 재혼, 시니어 만남까지 인생의 소중한 인연을 찾는 첫걸음 에베네셀 러브매칭이 함께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일이 쉽지 않은 요즘 에베네셀 러브매칭은 진정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평생의 동반자가 될 소중한 인연을 찾아드립니다. 결혼을 전제로 한 진지한 만남, 재혼을 위한 새로운 시작, 그리고 인생 후반전을 함께할 따뜻한 동행까지 한 분 한 분의 가치관과 성향을 존중하며 정성어린 상담과 체계적인 매칭으로 아름다운 인연을 이어드리겠습니다. 혼자서는 어려웠던 만남, 이제 에베네셀 러브매칭과 함께 시작해보세요. 초혼, 재혼, 시니어 만남에 대한 모든 것, 소중한 인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에베네셀 러브매칭, 상담 917-359-1578, 917-359-1578. 이제 뉴욕 플러싱에서도 오가닉 원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고향의 정성과 건강한 맛을 전해드리는 오가닉 원이 오는 6월 1일 플러싱 노던 154번가 버스 정류장 바로 앞에 오픈합니다. 900여 가지 대한민국 농수 특산물과 유기농 건강식품, 그리고 350여 가지 생후 6개월 이상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까지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 마트에서는 쉽게 찾기 힘든 진짜 한국의 맛과 따뜻한 마음을 오가닉 원이 정성껏 담았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 매장은 물론 새롭게 오픈하는 플러싱점과 온라인 스토어 organicone.store.com에서도 함께하세요. 건강한 밥상, 따뜻한 마음, 오가닉 원. 당신의 식탁이 더 건강해집니다.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에 위치한 오가닉 원. 전화번호 929-845-0958, 929-845-0958. 이제 오가닉 원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매장에서 함께 즐겁게 일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 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포트리에서 만나는 가장 우아한 미식의 순간,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 레스토랑 어리.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은 아름다운 테라스, 영화의 한 장면처럼 여유로운 브런치, 신선한 해산물의 깊은 풍미를 담아낸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와 스테이크를 소중한 사람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 날 품격 있게 준비되는 스페셜 코스 다이닝, 그리고 파티시에가 정성스럽게 구워내는 프리미엄 베이커리와 디저트까지 식사의 마지막 순간마저 특별하게 완성합니다. 단순한 한 끼가 아닌 감각과 분위기, 그리고 기억을 머무르게 하는 공간, 브런치의 여유, 데이트의 설렘, 기념일의 품격까지 포트리가 사랑하는 프렌치 다이닝 어리. 오늘 당신의 하루를 가장 행복하게 완성해보세요. 다이닝 코스는 예약에 의해서만 준비됩니다. 뉴저지 2020 센트럴 로드 포트리. 문의 및 다이닝 코스 예약 201-482-0055, 201-482-0055.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 앤 스페셜 코스 다이닝 어리. 참 고맙습니다. 양한방 통합의학 선구자상을 수상하신 샌드추이 박사의 과학 한방 약초 영양제 쥐시 내추럴이 전제품 25% 파격 세일을 진행합니다. 가정의 달 5월에 이어 6월에도 지금까지 없었던 딱 하나만 사도 무조건 25% 할인,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허리, 무릎, 관절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에게는 뼈 부러진 사슴이 먹었다는 홍합 페로라,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기침 가래에는 시모리, 속이 쓰리고 아플 때 복용 즉시 위가 편안해집니다. 에보디아, 건강한 혈액과 혈관에는 CSDP 골드,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 바디, 보약보다 중요한 꿀잠, 수면의 품질은 나이트에이드, 건강은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정 수량이오니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714-870-7582, 714-870-7582. 100세 건강의 동반자 GC 내추럴.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본 방송은 사전 제작된 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2: 안녕하세요. 이성훈,
3: 성령합니다.
2: 오늘은 주은틴스 휴일 방송으로요.
3: 한시의 음악다방 주간 방송 하이라이트, 그리고 시원한 여름 음악으로 한 시간 꽉 채워보겠습니다.
2: 자, 오늘 휴일 잘 쉬세요.

0: 안녕하세요. 이성훈입니다.
1: 안녕하세요. 성령화입니다.
0: 날씨가 완전 미쳤죠? 너무 좋아요. 예. 네. 우리 라디오 들으시는 청취자님들은 점심을 드셨나요? 아니면은 지금 드시면서 깍두기 하나 깨물면서 지금 듣고 계세요. 자, 어느 쪽이든 상관없습니다. 지금 이 오후는 네. 이 라디오를 켜는 순간 네. 네, 1시의 음악다방이 지배합니다. 오후는
1: 네, 지배한다.
0: 네, 저희가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책임도 못 질 얘기를 막 하는 것 같은데.
1: 그러니까 네. 저부터 책임져 주세요. 저 너무 배고파요.
0: 음식 데려가라. 오늘 제가 살고 있는 집 근처에 학교가 있는데
1: 네.
0: 그 초등학교거든요.
1: 네.
0: 초등학교인데 요즘 이제 여름도 다가오니까 야외 수업들을 하면서 뭐 춤도 추고 뭐 부모님들 오셔갖고 장학계 자랑도 하고 막 이런 거 하는데
1: 네.
0: 오늘 아침에 이제 댄스 경연대회가 있었는데 이 노래가 나오는데 너무 그 조망만한 것들이 막 뛰면서 춤을 추는데 아 너무 귀엽더라고.
1: 오, 정말 보기만 해도 웃음이 막 나왔을 것 같아요.
0: 그래가지고 이제 네. 준비를 해가지고 왔어요.
1: 네. 네.
0: 마이애미 사운드 머신이라는 팀의 이 콩가라는 노래인데 이 노래를 한번 들어보면서 이 꼬마들의 노래를 한번 상상해 보시면 아마 시원하실 것 같아요. 이걸 막 다 우리 뭐 방아 돌리듯이 막 애들이 막 방아 돌리면서 춤을 추는데 너무 귀엽더라고.
1: 아, 이 노래는 자동으로 반응을 하죠.
0: 난리예요. 네. 그 이모티콘에 나오는 손 이렇게 양쪽으로 열고 막 뛰는 거 있잖아요.
1: 네네네.
0: 그런 걸 막 해가지고 너무 귀여웠습니다. 네, 노래 듣고 들어올게요. 콩가.

0: 날 마이애미 사운드 머신이 들려드린 네 글로리아 스테파니 리드 싱어죠. 콩과 오늘 아이들이 춤추는 게 너무 귀여워가지고 오늘 함께 여름으로 한번 퐁당 들어가 봤습니다.
1: 아니 어떻게 이렇게 빨리 부를 수가 있나요? 저는 한글로 노래 불러도 이렇게 빨리 못 부를 것 같아요.
0: 빨리색 빨갱이가 누구나 콩
1: 그러니까요. 어,
0: 정말 완전히 제대로 콩을 볶는 네, 그런 노래죠. 자 오늘 이제 뭐 월드컵 주간이기 때문에 계속 이제 축구 얘기가 계속 나오긴 한데 네. 일단 오늘 주간 베스트도 또 여기에 발맞춰서 월드컵에 발맞춘 그런 또 주간 베스트예요. 네. 이번 주 주제 알려주세요.
1: 이번 주 주제입니다. 월드컵 한국 두 번째 경기 이번 주 목요일에 앞두고 있는데요. 네. 이번 경기에서 골을 넣을 것 같은 선수의 이름을 네. 한 명 집어주시면 됩니다. 네.
0: 그 선수가 첫 번째 골을 넣든 두 번째 골을 넣든 세 번째 골을 넣든 전혀 상관없어요.
1: 그렇죠. 무조건 골을 넣으면 이게 바로 정답입니다.
0: 정답이 되겠습니다.
1: 네, 딱 한 네. 선수 이름만 보내주세요.
0: 보내주세요. 여러분 누가 선수야? 그냥 간단하게 한국 선수 26명 찍으면 이름 쫙 나옵니다. 네, 그중에 보시고 네. 한 명을 찍어서 저희 K라디오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돼요. 네. 대신 그런 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지금 손흥민을 찍으시잖아요. 그러면은 네. 손흥민을 찍어서 손흥민이 만약에 골을 넣잖아요.
1: 네.
0: 손흥민 찍으신 분들 그 중에서 한 분을 추첨할 거기 때문에
1: 경쟁자가 많아지는
0: 네,
1: 거죠.
0: 확률이 떨어져요.
1: 맞습니다.
0: 네, 그러나 아무도 생각을 못했던 예를 들면은 골키퍼가 골 넣었다고 생각해보자. 심승우가. 근데 누가 찍었어요. 골승우라 하고. 그러면 그분은 그냥 무조건 선물 가져가시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저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황희범 선수가 네네. 골을 넣었잖아요.
1: 그렇죠.
0: 그런 것처럼 이번에도 뭐 이기혁이라든지 김민재 이런 선수에 배팅하신 분들이 계세요. 네, 그런 분들은 확률이 높은 거예요. 만약에 골을 넣으면.
1: 그렇죠.
0: 자 그리고 보너스 찬스가 하나 또 있죠.
1: 그렇습니다. 이번 주 경기에 스코어를 예상해 주시면 됩니다. 그 예상 스코어가 맞으면 네. 그분께는 H마트 상품권 한 장 더 보내드립니다.
0: 네, 이거는 보너스 찬스예요. 그러니까 일단 골을 넣은 사람을
1: 선수 이름을 맞추고
0: 맞추신 분 중에
1: 그렇죠.
0: 네, 그 뒤에 보너스로 추가로 저희가 얹어드리는 거기 때문에 묶어 더블로 그래서 거기에 선수를 맞춰서 손흥민 집어넣고 그다음에
1: 2대1
0: 뭐 2대1까지 맞추시면
1: 네. 네,
0: 그분은 H마트 상품권은 40불 네, 두 장을 가져가시는 게 되겠습니다. 자, 골 찬스에 또 경기를 보면서 이렇게 배팅을 하신 분들은 재미가 두 배예요. 또 그 선수가 골을 막 가지고 막 페널티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1: 네.
0: 난리 납니다.
1: 응원이.
0: 그렇지. 이렇게 돼요.
1: 그렇죠. 응원이 좀 더 진심으로 더 나오죠.
0: 거기다가 골 넣잖아요. 심장 마비가 올 수 있습니다. 너무 놀래가지고.
1: 네, 여러분. K-Radio US 저희 카톡으로 많이 네. 많이 보내주십시오.
0: 네, 그럼 월드컵 보시는 재미가 두 배. 자 그리고 이번 주 원래 목요일마다 저희가 목요 퀴즈쇼가 있는데 이번 네. 주는 사정이 있어서 화요일에
1: 네. 네,
0: 맞춰서
1: 화요
0: 오늘
1: 퀴즈쇼가
0: 화요 퀴즈쇼로 오늘 드리죠. 네. 오늘의 선물이 뭐예요?
1: 오늘의 선물은요
0: 올게닉원에서 드리는
1: 양배추 즙입니다. 지난주에는 양파즙, 빨간 양파즙 네. 드렸잖아요.
0: 네.
1: 네, 이번 주는 양배추 즙 선물로 양배추. 보내드립니다.
0: 양배추가 이제 건강에 엄청 좋잖아요.
1: 네, 선물로 픽업을 하셔야죠. 네. 네.
0: 그래서 옛날에도 경양식집 가면은 이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이 양배추를 썰어뒀다고.
1: 아, 샐러드로.
0: 샐러드로.
1: 그렇죠, 그렇죠. 아예 양배추 즙이요. 위에 정말 좋더라고요.
0: 소화에도 좋고.
1: 네, 맞습니다.
0: 건강에도 좋고.
1: 맞습니다.
0: 네, 안티에이징이 되면서. 네, 아주 맛있기도 하고. 요걸. 딸랑 하나를 주느냐? 에이, 그게 무슨 장난하는 거예요? 한 달치를 드립니다. 한 달치.
1: 네. 네.
0: 자, 우리 퀴즈 그러면 바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1: 네, 지금부터 달려보죠.
0: 자, 오늘은 세 개 다 음악 퀴즈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의 뇌를 섹시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음악 퀴즈를 준비했는데 이 노래를 들으시고 이 세 곡의 노래가 어디에 나오는 방송 프로그램인지
1: 네.
0: 맞춰주시면 됩니다.
1: 전부 어떤 컨텐츠의 배경음악으로 나왔던 네, OST 네. 음악입니다.
0: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드라마입니다.
1: 네,
0: 드라마예요.
1: 어떤 드라마의 OST였는지 그 드라마 이름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0: 이게 어떤 드라마에서 쓰였던 음악인데 이 드라마의 제목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0: 남자들이 많이 나오던 네. 네, 남자들이 네 명이 주인공이었던 그런
1: 영화예요. 잘생긴 남자들이 네 분이 나왔습니다.
0: 방송을 진실하게 해야지. 하나도 안 잘 생겼다고 조금 전에 그러더니.
1: 아니, 잘생긴 건 잘생긴 거죠. 제 스타일이 아니다.
0: 내 스타일은 아니다.
1: 네.
0: 장동건 씨, 성령아 씨 스타일은 아닌
1: 아니다.
0: 걸로.
1: 이게 첫
0: 갑자기 곡에 딱 맞춰서 가사가 미쳤나봐요가 나왔어요. 네, 미쳤나봐요가 나왔습니다.
1: 절묘하다, 절묘해.
0: 절묘하다. 자, 저희가 짜고 하는 거 아닙니다. 네, 장동건 씨, 축하해요. 자,
1: 이게 첫 번째 문제였고요.
0: 드라마 제목을 맞추시면 돼요.
1: 네.
0: 두 번째, 이것도 드라마예요. 이것도 수많은 페인을 양산했던 드라마죠. 자, 요 드라마는 어떤 드라마일까요? 제목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요게 두 번째 퀴즈예요. 다시 허락한다면 그대 다시 볼 수 있다면. 요 남자 배우가 굉장히 가십에 오랫동안 휘달리다가
1: 그렇죠. 최근에
0: 네. 조금 누명을 좋아졌어요. 네. 누명을 조금 벗었죠. 벗었어요.
1: 네.
0: 그래서 다시 활동을 시작한 그런 드라마였고, 세 번째는 요거는
1: 드라마는 아닙니다.
0: 아니에요.
1: 네.
0: 갑자기 제 얼굴이 이렇게 떠오르는 거는 저만의 생각인가요?
1: 아니 근데
0: 갑자기 성훈이 얼굴이 나올 것 같은데
1: 이 음악은 굉장히 유명하겠는데요.
0: 네.
1: 딱 들으면은 이거! 라고 알 것 같은데 이 프로그램의 제목이
0: 네.
1: 잘 생각이 안 나실 것 같아요.
0: 정확히 맞추셔야 돼요. 네. 제목을 상당히 좀 긴 제목이에요. 제목이. 자, 이 방송 프로그램의 이름은 무엇일까요가 첫 번째 퀴즈가
1: 수사반장 되게... 아닙니다.
0: 아닙니다.
1: 네.
0: 네, 진짜 아닙니다.

0: 우리 뉴욕 고객님께서, 예, 아, 이 홀랜드가 아니고, 혼란이 있는 나라는 노루가 다니는 길, 노루. 노루가 다니는 길은 노르웨이죠, 노르웨이. 노르웨이라고 또 정정을 해주셨습니다.
1: 추가해 모신 저는 홀랜드, 또 나라 이름인 줄 알고 네. 네덜란드라고 홀랜드.
0: 아, 그렇죠. 노루가 다니는 길, 아... 노루가 다니는 길은 네, 노르웨이, 노르웨이였습니다. 노르웨이의 엘링 홀란이 어제 또 두 골을 넣었어요. 월드컵 첫 출전인데, 아주 그냥 무시무시한 괴물이에요. 진짜 말 그대로 피지컬 자체가 너무 무서워갖고, 골리앗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인데, 이빨도 어쩌면 그렇게 한국 치과로 와야 될 것 같아요. 홀랜! 잘해줄게. 한국 치과로 와라. 잘해줄게. 세계에서 제일 잘한다. 그 홀랜이 그 돈도 많고 축구도 잘하기 때문에 이빨만 한국 이빨로 라미네이팅 이렇게 하면
1: 저희 단골손님 네. 만나볼까요?
0: 되게 재밌다 될 것 같아요. 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 H마트는 여러분의 안전한 쇼핑 환경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0: 에스더 재단의 헬프라인은 24시간 365일 여러분의 심리 정서적 어려움에 공감하고 위로해드립니다. 정신건강정보기관을 안내하는 무료 상담 전화 에스더 재단 헬프라인 전화 800-713-9336번입니다.
1: 쿠쿠와 함께하는 삶 Living with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에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서 쿠쿠 렌탈을 검색하시고 쿠쿠하세요. 쿠쿠.
0: 뉴욕 프러싱에 콜라텍이 있네요. 어디 아시는 분들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음악과 인연이 함께하는 100세 시대 실버 문화공간 프러싱 쉼터 콜라텍. 매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데이케어 끝나고 딱 가시면 되겠네요. 토요일은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운영을 하고요. 토요일에는 식사도 제공되고 입장료는 단돈 20불입니다. 어딨냐? 플러싱 35-22 150 플레이스입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전화번호 917-803-7080 917-803-7080 건강한 즐거움 새로운 만남이 있는 곳 쉼터 콜라텍.
1: 건강을 다시 설계하다, 건강을 리셋하다. 이스라엘 네게부 사막에서 자란 올리브로 만든 프리미엄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파더스데이 특별 프로모션으로 두 병 세트 두 박스 구매 시에 한 박스를 무료로 드립니다. 또 스틱형으로 된 두 박스 구매 시에 한 박스가 무료고요. 아버님의 건강한 식탁을 위한 특별한 선물. 야엘 네게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문의 전화는 뉴욕은 718-500-3350, 뉴저지는 201-500-3350번입니다.
0: 플러싱과 베이사이드의 국보가 전품목 파격 세일을 6월 28일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사정장 최초로 50%, 여성복 포함 전품목 최대 75%, 이불과 침구류도 60%까지 할인해 드립니다. 고급 정장부터 재킷, 셔츠, 팬츠까지 다양한 남성복을 파격적인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국보로 오세요. 718-886-3344. 파더스테이잖아요. 아버님들 옷 한 번 좀 빼줍시다 우리.
1: 진짜 기다려지는 2026 FIFA 월드컵 대한민국 조별리그 3차전 대한민국 대 남아공. 대한민국 승리의 순간 뉴욕 뉴저지 월드컵 한인위원회가 준비한 3차 뉴저지 합동 응원전에서 함께해요. 6월 24일 저녁 8시 30분 오틀리 커뮤니티 센터 야외 광장에서 합동 응원전이 펼쳐집니다. 함께 외치면 승리는 더 가까워집니다. 대한민국 파이팅!
0: 자, 유튜브로 저희 방송하는 모습 보이는 라디오로 여러분 보실 수 있고요. 상당히 파격적으로 오늘 노출이 많은데 성훈이가 오늘 궁금하신 분들은 K라디오 라이브로 찾아오셔서 저 유튜브로 보시면 하루에 방송 놓치신 것도 다 보실 수 있어요.
1: 네, 굳이 네. 벗고 있는 성우 씨 보고 싶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요.
0: 아니, 그렇게 많이 벗고 있진 않아요.
1: 여러분. 새롭게 네. 단장한 홈페이지.
0: 저는 신사거든요.
1: 네, www.kradio.us에서 또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0: 아, 이거 언제 이렇게 검색해요? 그냥 검색창에다 K라디오, K라디오 뉴욕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한국말로.
1: 네, 굳이 보고 싶으신 네. 분들, 네, 와주세요.
0: 네, 오시고 홈페이지에 네. 오셔서 저희 K라디오 성훈이와 영화가 있는 그 사진 누르셔가지고 네. 특히 이제 말씀드렸지만 제 콧구멍이나 그쪽 누르면 빨리 접속돼요.
1: 네,
0: 들어가셔서
1: 재미있는 에피소드들 네, 여러 개 올려놨으니까
0: 네, 많이 네. 많이 들어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시고 응원도 해주시면 저희 방송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1: 네, 이브닝 매거진도 꼭 눌러주시면요. 다양한 정보들 꽉꽉 들어차 있습니다.
0: 네, 거기는 제가 스포츠를 맡고 있다는 거
1: 그렇죠, 아는
0: 그렇죠. 자, 전화의 말씀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 여보, 이 집으로 하자. 집도 예쁘고 애들 키우기도 딱이다.
3: 모기지는?
2: 홈모기지도 뱅크오퍼 홈모기지.
4: 저번에 나 봤던 집 오퍼됐거든?
3: 모기지는?
2: 홈모기지도 뱅크오퍼 홈모기지.
5: 요즘 모기지 이자가 올라가던데?
3: 재융자는 아직 괜찮아.
4: 재융자도 뱅크오퍼 홈모기지.
6: 뱅크오퍼 홈모기지.
7: 벤커버 호비젠 이퀄 하우징 랜드.
8: 하버드 대학교와 매사추세츠 보스턴 주립대학교에서 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금연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9: 현재 흡연을 하고 있는 성인 남녀분들은 연령과 사는 지역 관계없이 이 연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참여하시면 무료 전화 상담과 무료 금연 약품을 제공합니다.
8: 이 연구에 참여를 원하시면 전화번호 857-215-4940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857-215-4940번으로 전화 주세요.
10: NYPD에 합류하여 경찰통신기술자가 되었습니다. 뉴욕시가 가장 필요로 할 때 긴급전화를 응대하며 특별한 경력을 시작하세요. 우수한 의료 및 퇴직 혜택, 유급휴가 등을 누리세요. 뉴욕시가 당신을 부릅니다. nypdrecruit.com을 방문하거나 212 리크루트로 전화하세요.
11: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네.
12: 그동안 픽스노바 무료 점검 이벤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1: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12: 예배의 감동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픽스노바는 은혜로운 예배, 감동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위하여 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한 줄기 빛, 작은 소리 하나에도 회중의 마음을 여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미디어 환경은 예배를 온전히 돕고 있습니까? 그곳에 담긴 여러분의 간절함이 세상 끝까지 잘 전달되고 있는지 픽스노바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픽스노바에게 연락주세요. 3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온 픽스노바. 시스템 진단부터 24시간 동행까지 우리는 미디어를 넘어 은혜의 통로를 세웁니다. 예배의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기준 픽스노바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위한 준비. 지금 픽스노바와 상담하십시오.

그날 저는 처음으로 도움을 요청했어요. 두렵고 막막했지만 저와 아이들에게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뉴욕 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24시간 한라인 상담, 법률 및 소셜 서비스, 주거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EEP 프로그램, 호돌이 방과 후 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십, YCPT와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합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당신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뉴욕 가정상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718-468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2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주인공이 장동건. 네, 그리고 김수로 씨.
1: 네.
2: 또 준수 탁수 아빠.
0: 네.
2: 네, 이종혁 씨.
0: 이종혁 씨.
2: 그리고 김수로 씨도 나왔었죠.
0: 네, 네. 예, 김민종 씨가 나왔어요. 기대해. 이렇게 나왔었던 그런 드라마가
2: 네,
0: 되겠습니다.
2: 또 여자 주인공은 김하늘 씨가 나왔었습니다.
0: 그런 배우가 있어요? 네, 아무튼 김하늘 씨가 나왔었네요.
2: 네. 이건 두 번째 문제의 네. OST입니다.
0: OST입니다. 네, 여기가 중요하죠. 노래방에서도 이제 노래 부르면 여기를 들으려고 네, 화장실을 안 간다는. 요거는 남자 주인공이 외계인이에요.
2: 와.
0: 이게 아니라 야, 이게 말을 아주 잘하는.
2: 그렇죠. 힌트 다 줬다. 네.
0: 몇백 년을 살아온.
2: 네. 네.
0: 조선시대부터 한국 제국과 광복과 6.25를 다 거친.
2: 네.
0: 아, 그런 또. 근데 얼굴은 또 겁나 젊고 잘생긴.
2: 그렇죠. 네. 여자 주인공은 천송이.
0: 그렇습니다.
2: 전지현 씨였습니다.
0: 이 드라마 때문에 치맥이 동아시아에서 특히 중국에서 아주 난리가 났었던 그런 드라마 중에 네, 드라마입니다.
2: 네, 전지현 씨가 정말 매력적인, 네. 너무 귀여운 그런 역할을 맡았었죠.
0: 맞았었죠.
2: 네.
0: 아, 정말 하늘이 내려준 캐릭터였습니다.
2: 너무 잘 어울렸어요. 맞아요.
0: 네. 자, 이 드라마의 제목은
2: 네. 무엇일까요?
0: 오늘은 한 문제만 맞추셔도 거의 승산이 있어요.
2: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0: 자, 세 번째. 자, 이 방송 프로그램의 이름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2: 범죄인을 찾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죠. 네. 아, 범죄인을 찾는 게 아니라 이 범죄를 극화해서 보여주는
0: 네.
2: 그런
0: 네.
2: 거였나요? 아니면 그것이 알고 싶다처럼 이렇게 구성해서 보여주는 프로그램이었나요?
0: 네, 지금 성령아 씨가 흘렸듯이 네. 그것이 알고 싶다는 무조건 아닙니다.
2: 아닙니다.
0: 네, 아니에요. 막 TV에 실시간으로 어떤 범인을 찾는다는 이름이 막 나가고요. 그 사람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가 나가고 얼굴 사진이 막 나가면서 실시간으로 여러분의 막 그 제보를 받는 네. 그런 방송이었어요.
2: 공개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0: 그렇죠.
2: 찾는 거죠.
0: 요 제목 중에 공개가 들어가요. 공개.
2: 맞습니다.
0: 그리고 아무래도 사건이 나겠죠. 뭔가.
2: 그렇죠. 네.
0: 자, 이 방송 프로그램의 제목을
2: 맞춰주시죠.
0: 저희 방송 끝나기 전까지 오늘 네. 54분에 끝나는데요. 50분까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방송 프로그램을 맞춰주세요.
2: 한 개라도 아시는 분들은요. 주저하지 마시고 한 개라도 보내주십시오.
0: Siempre en su casa. 자, 우리 만보 노래 하나 듣고요. 네, 카리 제로라는 우리 프랑스 음악가가 들려주는 송포 가브리엘레 또 그런 노래네요. 네, 그런 노래가 됐습니다. 만보 노래 하나 듣고 돌아올게요. 한시 음악다방입니다.

0: 그럼 오늘 돌발 화요 퀴즈쇼 해봤는데요. 네. 정답도 소개해드려야죠.
1: 자, 1번 드라마 남자들 4명이 나오는 이 드라마, 이 드라마의 제목은 신사의 품격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0: 두 번째는 도민준, 외계인 도민준이 나왔던 드라마죠. 외계인. 네. 네. 별에서 온 그대였고요.
1: 자, 세 번째가 약간 어려웠는데, 세 번째 퀴즈는 공개 수배.
0: 사건 25시가
1: 정답이었습니다. 네. 사건 25시만 적어주셔도 저희가 정답으로 처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0: 오늘 자. 퀴즈에 참가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오늘 장원께는 따로 카톡을 드리겠습니다.
1: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단골손님들 만나 뵙겠습니다. 마트는 여러분의 안전한 쇼핑 환경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 여러분의 발걸음이 향하는 곳, 그 시작은 언제나 편안해야 합니다. 헬리사이즈 팍에서 사랑받아온 에이스 여행사가 이제 네오니아 454 브로드 에비뉴에서 더 시원한 공간, 더 빠르고 정확한 서비스로 여러분을 맞이합니다. 부모님 고국 방문부터 가족 여행까지 마음 편한 일정만 딱 골라드립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가족처럼 에이스 여행사. 문의는 201-947-5757번입니다.
0: 우리 반려동물들에게 좋은 것만 주고 싶은 마음, 제니앤 뭉치가 그 마음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핫한 프리미엄 반려동물 용품이 한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쿨링 매트, 여름 의류, 건강을 챙겨줄 영양제, 수제 간식, 명품 카시트까지 다 있어요. 반려동물과 보호자 모두가 행복해지는 특별한 공간, 제니앤 뭉치는 뉴저지 클러스터에 있습니다.
1: 좋다, 싸다, 확실하다. 카드 프로세싱 고민 끝. 유재봉이 해결합니다. 안전하게, 확실하게 여러분의 매출 제대로 지켜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718-308-6400, 917-543-8111번.
0: 도심을 벗어나 자연 속에서 힐링할 수 있는 휴양식당. 직접 빚은 뉴욕 막걸리, 정성 가득 토종닭, 살아 갓 잡은 장어 요리까지 여기에 한국 인심은 덤으로 얹어 드립니다. 자연의 맛과 건강한 보양식을 함께 즐기는 휴양식당. 뉴욕 업스테이트 오실 때 뉴욕 막걸리로 오세요. 159 3rd Street Godfrey 뉴욕. 전화번호는 845-866-4588. 맛따라 길따라 맛의 여행 뉴욕 막걸리.
1: 건강한 프리미엄 라이프의 시작. 900여 가지 대한민국 유기농 농수특산물과 건강식품을 만나는 공간 올가닉 원이 6월 1일 플러싱에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4개월 신생아부터 아이를 위한 350가지,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과 건강 먹거리까지 건강을 드리는 올가닉 원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 문의 전화는 929-845-0958번입니다.
0: 대한민국 명품 임산물 북미 특판전이 뉴욕 뉴저지 한양마트에서 6월 22일부터 30일까지 개최가 됩니다. 공주 밥맛을 비롯해 강원도와 지리산에서 채취한 취나물, 곤드레 고사리, 또 다섯 가지 맛을 지녀 오장의 기운을 골고루 보완하는 약재로 풍부한 항산화 성분 덕분에 피로 해소와 면역력 강화에 탁월한 오미자 생즙 등 다양한 제품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1: 네, 공주 맛밤입니다.
0: 공주 맛밤.
1: 네.
0: 맛있는 맛밤, 또 오미자 생즙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한양에 하면 확실히 다릅니다. 우리 또 로버트님 오셔가지고 한국처럼 어버이날로 해서 함께 아빠들도 슬쩍 묻어가게 하지. 왜 아빠의 날을 따로 만들어가지고 아빠들을 더 서럽게 하시나요? 아빠들도 힘들다고요.
1: 아, 로버트님 아주 불만이 많으셨어요, 그동안.
0: 네. 우리 청취자님께 불만이라니요. 그런 아니요. 불순한...
1: 선물을 좀 드려야 돼요.
0: 선물을?
1: 네.
0: 잘 드시고 계시죠? 네. 우리 또 이런 아빠들의 마음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네. 전화 오는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2: 미미와 함께하는 이민법 로펌 변호사 밀러 앤 최. 영주권 문제로 고민하고 계십니까? 이민 전문 변호사들이 여러분 가까운 곳에서 무료로 상담해드립니다. 사무장 양미미와 김수잔을 찾아주세요. 변호사 밀러 앤 최 합동법률사무소 맨해튼 플러싱 뉴저지에 있습니다. 대표전화 201-674-1456.
3: 나 이가 빠진 지 벌써 몇 년째인데 임플란트가 무서워서 계속 미루고 있어.
4: 나도 그랬는데 빔덴탈 가봤어? 보철 전문의가 직접 치료하는데 숨겨진 비용 없이 가격도 미리 딱 알려줘.
3: 진짜? 그럼 믿을 수 있겠네.
4: 그럼 빔덴탈은 뉴욕 뉴저지 10개 지점에 탄탄한 치과라고. 빔덴탈 임플란트 임플란트 전문의에게 맡겨야 평생이 달라집니다. 플러싱 159가 빔 덴탈. 오늘 상담 예약하세요. 718-358-5488 718-358-5488.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함께한 25년, 함께할 25년 우민호씨 직후 후코이단 창사 25주년 기념 특별 이벤트
2: 구매시 최대 1260불 할인 최고 350불 상당의 특별 선물 증정
1: 무료 샘플도 함께 받아보세요.
2: 면역건강, 간과 신장, 위와 장까지 기력보완은 물론 삶의 질 향상까지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1: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본 이벤트는 5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2: 866-566-9191 866-566-9191 미국 여행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미 동부부터 서부, 중남부까지 직접 행사하는 미 전역 1등 관광회사 푸른 투어가 있습니다. 업계 최초 미국 50개주 전상품 미국 어디까지 가봤니 출시 대륙횡단 24차라는 대기록은 오직 푸른투어만 가능합니다. 업계 유일 미 전역 9개 지사 직접 운영 미국 투어도 전문가가 하면 확실히 다릅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201-778-4000번 718-928-3333 미국 여행의 기준
3: 여행은 역시 푸른 투어.
4: 자, 일요일이 미국에서 아주 이번 주 일요일이 중요한 날이에요.
5: 네, 파더스데이입니다.
4: 제발 좀 기억해달라고요.
5: 아, 마더스데이는 막 식당 네. 예약도 안 되고 난리잖아요.
4: 난리 버거지를 네. 치면서.
5: 파더스데이에는 막 바베큐하고 아빠들도 혹시 예약, 구워야 되고.
4: 네, 혹시 네. 예약이 필요한가요? 아니, 자리 맞습니다. 네, 이게 뭐 하는 건가요?
5: 그래서 저희가. 네. 아버님께 선물 좀 많이 해드리자고 마더스데이 네. 선물 1위부터 5위까지 함께 알아보려고
4: 제발
5: 합니다.
4: 좀 제발 좀 해줘라. 제발 아빠들도 좀 챙겨줘라.
5: 네, 많은 분들이 실시간으로 네. 네. 검색하는 마더스데이 선물 5위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4: 뭐 연장드리겠지 뭐. 어? 5위 드라이버, 아, 4위 뭐
5: 아닙니다, 아닙니다.
4: 어?
5: 아직 준비하지 못하신 분들 네. 오늘 듣고 빨리 마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4: 5위는 뭐예요?
5: 5위는 홍삼 같은 건강기능식품이에요. 네.
4: 세종,
5: 역시
4: 내부감. 세종,
5: 그럼요. 역시 나이 들면 면역력이 최고거든요.
4: 최고죠. 네. 후코이단.
5: 그렇죠. 네, 건강기능식품이 1위고요.
4: 네.
5: 아니, 아빠들이, 5위고요.
4: 5위. 네. 아빠들이 건강식품도 좋지만 네. 이 마음껏 소파에 누워가지고 축구를 볼 수 있는 자유를 아, 절러!
5: 그렇죠. 4위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4위는 국보로 가시면 됩니다. 아웃도어 의료, 의류, 또 골프용품 뭐 이런 의류를 선물하면
4: 오,
5: 네, 그게 이걸, 바로 4위라고 하네요.
4: 이걸 또 많이 애들 하시고 네. 또 좋아도 하시는구나.
5: 맞습니다.
4: 아버님들 좀
5: 패셔니스타 만들어 드리자고요.
4: 백바지 좀 입고 네. 골프 칠 수 있도록 네. 이번에 백바지를 사줘라!
5: 다음은 3위입니다. 3위는요. 최신 가전 제품이나 아니면 오. 전기 면도기,
4: 면도기.
5: 네.
4: 그루밍 데디 요즘 유행이잖아요.
5: 아, 그럼요. 아빠도 꾸며야 됩니다.
4: 아빠들도
5: 예쁘게.
4: 면도하고 600샷 이런 거 놔줘라.
5: 2위는요. 네. 아주, 아주 실속파입니다. 한인 마트나 백화점 상품권이에요.
4: 잠깐. 아빠한테 한아름 상품권을 주는 이유가 불순한데?
5: 백화점. 아, 백화점 상품권으로 바꿔드릴게요.
4: 백화점은 괜찮다.
5: 네, 시간 없으니까 1위 바로 소개해드립니다.
4: 보나만 하지 뭐.
5: 뭐 반전 없어요.
4: 보나만 하지.
5: 현금 봉투 드리겠습니다.
4: 제발 아빠한테 캐시 좀 줘라.

0: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2026년 월드컵, 다시 한번 대한민국, 뉴욕의 붉은 함성으로 월드컵 원정 8강의 꿈을 이룹니다. 2002년의 그 뜨거웠던 함성과 응원으로 대한민국 태극 전사들의 투혼을 응원하기 위해 다시 한번 한자리에 모입니다. 6월 11일 목요일 오후 10시 대한민국 대 체코, 6월 18일 목요일 오후 9시 대한민국 대 멕시코, 6월 24일 수요일 오후 9시 조별 예선전 마지막 경기인 대한민국과 남아공 경기를 프러싱 프라미스 교회 본당에서 함께 관람하고 응원할 수 있습니다. 가족, 친구, 이웃과 함께 붉은 옷을 입고 오세요. 하나 된 목소리로 승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 주류 및 담배 반입은 금지됩니다. 이 행사는 뉴욕 한인회, 뉴욕 대한체육회, 뉴욕 한인축구협회, 2026년 월드컵 뉴욕 뉴저지 한인위원회가 주최하며 푸른투어가 후원합니다. 문의 및 연락처는 뉴욕 대한체육회 718-968-5445, 718-968-5445번입니다. 뉴욕에서 고베 주얼그룹 K블링블링이 최근 새롭게 선보인 AI 주얼리 주치의 서비스가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고객의 손 모양과 목선 등 신체 특징을 AI로 분석해 가장 잘 어울리는 주얼리를 추천해줍니다. 체험 고객들은 신기해하며 자신에게 딱 맞는 스타일을 찾고 높은 만족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자신의 매력을 한층 돋보이게 해주는 맞춤형 제안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K블링블링의 이 같은 혁신적 서비스는 뉴욕 주얼리 시장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고 있으며 최신 AI 기술과 전문적인 스타일링 컨설팅이 결합된 점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편 K블링블링은 6월 말까지 코리아 빌리지 G4 새 매장에서 특별 상담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식당이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더 정돈된 공간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격이 다른 BBQ를 준비했습니다. 일본에서 직수입한 최고급 A5 와규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선보이며 농장에서 직접 공수한 신선한 생오리와 생닭으로 로스구이와 숯불 닭갈비를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또한 15일 숙성 드라이에이징 삼겹살을 비롯해 한층 깊어진 풍미의 메뉴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정성은 그대로 지키고 맛과 품격은 한층 더 높였습니다. 새로운 공간에서 더 좋은 음식으로 정중히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 임직원 1동 315 브로드에비뉴 펠리세지 팍 예산 식당 예약번호 201-429-2282 201-429-2282 미국 최고의 돌침대, 흙침대 전문업체 황토방이 아주 특별한 세일을 실시합니다. 3,800불 상당의 퀸사이즈 황토 흙침대를 999불, 3,800불 상당의 싱글사이즈 황토 흙침대를 999불, 20년 전 세일 가격으로 마지막 폭탄 세일을 실시합니다. 구입 문의는 뉴저지 201-945-3939, 201-945-3939번입니다. 황토방은 뉴저지 리치필드 H마트몰 내 예당 떡집 옆에 있습니다. 펠리세이즈 팍에서 20년 한결같이 신뢰로 한인사회 남자의 품격과 멋을 지켜온 맞춤 양복 전문점 이글 양복점입니다. 이글 양복점에서는 개업 20주년을 맞이하여 이태리 신사복 정장을 50%에서 70% 파격 세일합니다. 결혼식, 교회 행사, 비즈니스 정장부터 편안한 캐주얼 턱시도까지 오랜 경험과 정성으로 당신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스타일을 완성해드립니다. 좋은 양복은 사람을 더 자신있게 만듭니다. 20년 단골들이 증명하는 품질과 서비스, 수선도 정성껏, 상담도 가족처럼 뉴저지 펠팍에 믿을 수 있는 양복점 지금 방문해보세요. 문의 201-686-4424 201-686-4424 천종산삼의 파격세일, 뉴욕과 뉴저지에 계신 한인 동포들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파격세일을 실시합니다. 건산삼 300불짜리는 반값 150불에 판매하며 산삼블로초 300불짜리 한 병을 사시면 두 병을 선물로 더 드립니다. 전 품목 30에서 50%까지 파격세일을 하오니 많이 방문하셔서 건강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은 산속에서 직접 채취한 산삼만을 매장에서만 판매합니다. 신선하고 다양한 건강 제품을 플러싱 노던 블러바드 159가에 위치한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지금 만나보세요. 고객을 위한 특별한 빅세일 놓치지 마시고 감사의 마음을 건강제품으로 선물하세요. 718-879-2340 718-879-2340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사전 제작된 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2시의 비타민 김지연입니다. 와, 여러분, 안약 한 방울로 노안이 사라져서 돋보기를 벗고 알약 하나로 새 이빨이 자라나 임플란트가 필요 없는 시대가 온다면 믿어지시겠습니까? 아, 영화 속 이야기 같지만요. 놀랍게도 전부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의학계의 뉴스입니다. 전적으로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자, 듣기만 해도 온몸이 회춘하는 기분인데요. 그래서 오늘 2시의 비타민 2 준비했습니다. 내 몸 리셋. 미래에서 온 비타민 알약. 지금 내 몸을 딱 한 군데만 전성기 시절로 되돌릴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약이 가장 필요하실까요? 보기 한번 드려볼까요? 1번 돋보기 탈출 청춘 시력 안약, 2번 치과 공포증 빠이빠이 새 이빨 재생약, 3번 매달 하는 염색 끝 지지긋지긋하다 풍성풍성 블랙 헤어 만드는 알약. 나한테는 지금 이 약이 절실하다 하시는 번호와 그 이유를 문자로 보내주세요. 기분 좋은 수요일 김지연의 2시의 비타민 시동 걸고 시작할게요. 부릉 부릉.

투시에 두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투시에 두시고 여러분의 주파수를 도시에 고정. 여기는 뉴욕과 뉴저지의 도시를 신나는 음악과 이야기로 채워드리는 인간 비타민 김지연의 도시의 비타민 생방송 중입니다. 오늘 뉴저지에서 소리 질러.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자, 혼자 듣기 아까운 이 텐션 지금 바로 저랑 친구 맺고 볼게요. 지금 휴대폰을 꺼내서 카카오톡을 키시고요. 카카오톡 메인페이지 맨 위에 오른쪽 상단에 사람 모양 플러스를 클릭. 자, 아이디로 추가가 보이시죠? 거기를 클릭하시면요. 커서가 컴퍽컴퍽하고 있을 거예요. 거기다가 K-R-A-D-I-O-U-S K-Radio U-S를 치시고 검색. 자, K-Radio 카톡창이 뜨면 친구 추가 꼭 눌러주시고 인사 남겨주세요. 자, 보이는 라디오도 함께 하실 수가 있죠. 유튜브 검색창에 K-Radio Live라고 검색을 하시면 실시간으로 보고 듣고 웃고 리듬 타고 지금 DJ 상태가 어떤지 함께 보고 달려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앞서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이 기적의 약. 이 기적의 약 이야기, 설마 방송용 허풍이겠지 하시는 분들을 위해 지금부터 아주 유쾌하고 얄팍한 의학 팩트체크 들어갑니다. 빗정 끝 세우고 들어보세요. 자, 가장 먼저 안약 한 방울로 노안 탈출. 와, 이거 진짜냐고요? 진짜입니다. 이미 미국의 FDA 승인을 받아서 시중에 나와 있는 약들도 있습니다. 안약을 눈에 톡 넣으면요, 신기하게 눈동자 동공이 싹 좁아진다고 해요. 저요? 아직 사용 안 해봤죠. 자, 우리 카메라 렌즈 조이듯이 초점 거리를 이렇게 강제로 늘려주는 원리죠. 그래서 스마트폰 문자나 영양 성분표 돋보기 없이도 진짜 선명하게 보실 수가 있다고 해요. 왜 요즘에 핸드폰이라든지 이런 액정에 우리가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 그 터치로다가 손, 검지손하고 엄지손으로 화면을 쫙쫙 누리는 게 버릇이 됐잖아요. 책도 보다가 안 보이면 손으로 쫙 벌리고 있는 내 모습을 봅니다. 하지만 반전이 있습니다. 이게 영구 치료제가 아니라요. 딱 6시간짜리 마법이라는 사실. 그러니까 약효가 떨어지면요, 신데렐라 마법이 풀리듯이 눈이 다시 스르르르르 침침해집니다. 그러니까 평생 안경을 벗는 것은 아니고요. 나 오늘 중요한 서류를 봐야 한다. 이럴 때 돋보기 대신에 안약을 한 방울 넣는 개념인 거죠. 자, 그럼요. 두 번째, 먹으면 이빨이 새로 자라는 알약. 이건 어떨까요? 어마어마하네요. 이거는 인류 역사상 최초로 진짜 임상 시험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일본 연구진이 우리 잇몸 속에 꽁꽁 숨어 잠자고 있는 치아 씨앗을 강제로 깨우는 약을 만들었다는데요. 동물 실험에서는 이빨이 아주 예쁘게 새로 자라나는 걸 완벽하게 성공시켰다고 합니다. 지금은 진짜 사람을 대상으로 안전성 테스트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목표는요, 딱 4년 뒤인 2030년 상용화를 목전에 두고 있다고 합니다. 이야, 대단하다, 그죠? 만약에 이게 성공을 하면 몇 년 뒤에는 치과 가서 피 흘리고 뼈 이식하면서 임플란트 하는 대신에 의사 선생님이 자, 주사 한 대 맞고 가실게요. 일주일 뒤에 새 이빨이 쏙 돋아나기 시작하실 겁니다. 하는 날이 진짜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진짜 대박 대박 대박이죠. 자, 이 영화 같은 이 현실 중에서 여러분이 가장 지금 당장 처방받고 싶은 기적의 알약은 몇 번일까요? 자, 1번 6시간짜리 마법이어도 좋다 청춘 시력 안약. 2번 4년만 이 악물고 버틴다 새 이빨 재생약. 3번 흰머리 염색은 이제 지쳤다 풍성풍성 블랙 헤어 알약 하나 먹고 염색 끝내고 싶다. 자, 우리 청취자분들의 절절하고 우픈 문자들 함께 나눠볼게요.

0: 세상이 진짜 대단합니다. 자고 일어나면은 기상천외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신기한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약들이 참 좋아요. 셋 다 좋은데요. 뭐든 뭐 나오기만 한다면은 바로 사용해보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1: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2: 제스프리 선골드 키박스당 60불 이상 구매 시 24불 99, 시원주 수박 개당 5불 99, 한국산 팽이버섯 100당 99장, 파 5번들당 1불 99, 냉동 샤브샤브용 대패 소프트쌀 파운드당 스마트카드 고기 간장 14불 99, 양념 돼지불고기 파운드당 4불 99, 바베큐 생삼겹살 파운드당 6불 99!
1: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3: 고민이네. 올 여름 휴가로 어디 색다른 곳 좀 없을까?
4: 아, 이 사람 그런 건 여행 박사인 나한테 얘기했어야지.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이 있잖아.
3: 북유럽?
4: 그래,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과 핀란드 4개국인데 드림의 미학 헬싱키, 물의 나라 스톡홀름, 예술의 도시 오슬로, 동화 속 도시 코펜하겐, 그리고 빙하가 만든 게이랑에르 피오르드, 거기에 호화 유람선 실랴 라인 선상에서 북해 바람도 느껴보는 거지.
3: 이야, 벌써 북유럽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온 것 같네.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으로 결정했어.
5: 7월 15일, 8월 19일 유럽여행의 명작 북유럽으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 동부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6월 진주의 탄생석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1: 고배추얼 그룹이 뉴욕 새 매장에서 한 달간 특별한 AI 주얼리 주치의 상담을 진행합니다.
0: 손모양, 얼굴선, 체형에 맞춰 당신의 미모를 가장 빛내줄 보석을 처방해드립니다.
1: 진주 목걸이와 랩다이아몬드, 컬러스톤까지 보석은 이제 사치가 아니라 나를 지키는 선택입니다.
0: 6월은 진주의 달. 당신의 분위기와 자신감을 업그레이드하세요. 6월 9일 화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K-Radio 공개방송도 보러 오세요.
1: 코리아빌리지 노던길 정문
0: 새 매장에서 AI 주얼리

쉬고 기분 좋은 수요일, 오늘도 두시의 비타민 변함없이 동행해 주시는 분들입니다. 사고상해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전문가와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에스더 화재단의 헬프라인은 24시간 365일 여러분들의 심리, 정서적 어려움에 공감하고 위로해드립니다. 정신건강정보 및 기관을 안내하는 무료 상담 전화번호 에스더 화재단 헬프라인 전화 800-713-9336, 800-713-9336번으로 연락주세요. 쿠쿠와 함께하는 삶, Living with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의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서 쿠쿠 렌탈을 검색하시고 쿠쿠하세요. 쿠쿠. 플러싱 32-38 148 스트레스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 아침 점심 식사와 다양한 수업, 계절별 여행까지 활기찬 노후를 책임집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과 정부 혜택 안내까지 경험이 많은 스텝이 책임집니다. 뉴욕주 뉴욕시 정부 및 메디케이드 감독기관과 모든 보험회사로부터 인정받은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플러싱과 베이사이드의 국보가 전품목 파격 세일을 6월 28일까지 진행합니다. 신사 정장 최초로 50%, 여성복 포함 전품목은 최대 75%, 그리고 이불과 침구류는 최대 60%까지 할인합니다. 고급 정장부터 재킷, 셔츠, 팬츠까지 다양한 남성복을 파격적인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노던 208관 남성복 매장은요, 내부 공사로 인한 스페셜 세일이 따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보로 오세요. 718-886-3344, 718-886-3353. 건강 위한 특별한 선택, 야엘 240시간 저온 발효 공법으로 완성한 야엘 사양 공진단, 사양 동충하초 공중단, 프리미엄 동충하초 원료와 100% 순도 사양을 담았습니다. 건강을 다시 설계하다. 이제 야엘로 건강을 리셋하세요. 718-500-3350, 201-500-3350. 여러분의 발걸음이 향하는 곳, 그 시작은 언제나 편안해야 합니다. 헬리스테이지파크에서 사랑받아온 에이스 여행사가 이제 레오니안 454 브로드 에비뉴에서 더 시원한 공간, 더 빠르고 정확한 서비스로 여러분을 맞이합니다. 부모님 고국 방문부터 가족 여행까지 마음 편한 일정만 딱 골라드립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가족처럼 에이스 여행사 201-947-5757.

그래요. 우리 애청자님들은 1번 안약이 조금 빨리 상용화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카톡 보냅니다. 2시에 비타민 방송 좋아요. 감사해요. 힘이 나네요. 약이 힘이 난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눈 이야기를 했는데 녹장은 좋은 소식이 있나요? 아무래도 녹장은 녹내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 남편이 운전을 할 수가 없어요. 유튜브로 방송 보는 것도 알려주세요. 건강하고 복된 날 보내시길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유튜브는 그 검색창에다가요. 이거 유튜브 검색창 있죠. 돋보기가 짠 하고 그려져 있는 그 빈 창에다가 K라디오 라이브라고 검색을 하시면 돼요. 대문자, 소문자 상관없이 K라디오 라이브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실시간 영상 라이브 함께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요. 저는 3번. 검고 풍성한 머리숱만 허락된다면 내 전 재산과 와이프를 걸겠소 해주셨어요. 어이가 없네. 괜찮으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익명으로 해드렸어요. 센스 있죠? 자, 그리고 지현 씨, 저는 고민 없이 무조건 1번 노안 안약이요. 요즘에 마트에 가면 눈이 침침해서 물건 가격표가 안 보여요. 이럴 때 엄지와 검지로다가 살짝 확대를 하면은 글씨가 확 커 보이는 이런 기능도 생기면 참 좋겠어요. 그쵸? 창피해서 안경 꺼내 쓰기도 그렇고 팔을 쭉 뻗어서 멀찌감치 봐야 겨우 보입니다. 옆에서 보던 직원이 와서 도와주는데 어찌나 민망하던지. 6시간짜리 마법이어도 좋으니 당장 마트 갈 때 넣게 처방 좀 해주세요 해주셨어요.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저는요 뭐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일단 지금은 아주 그냥 저도 염색이 아주 지긋지긋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머리숱까지 풍성해지고 염색도 안 해도 된다면 요 알약을 진짜 한번 먹어보고 싶어요. 정말 이렇게만 된다면. 부작용이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지금 염색약 뭐 좋다 해도 솔직히 내 두피에 바로 막 스며들 것 같고 좋은 거 골라서 한다 해도 조금 할 때마다 늘 걱정이 되거든요. 저는 아무튼 저는 지금 당장 선택을 해라 하나만 한다면 저는 3번 염색 안 해도 되고 더불어서 머리까지 풍성해지는 흑발이 다시 많이 자랄 수 있는 그 3번 약을 선택해보고 싶어요.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2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나 유튜브 링크 보내주세요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좋아요. 그리고 유튜브 검색창에다가 KRADIO, K라디오, LIVE, 라이브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바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안타깝게도요. 먹자마자 흰머리가 까맣게 변하는 마법의 알약은 아직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거 성분표를 자세히 뜯어보면요. 대부분 머리카락 잘 자라게 도와주는 비오틴이나 비타민 영양제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모발 건강에는 좋지만 이미 하얗게 세어버린 흰머리를 다시 검게 리셋해주는 치료 효과는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장 광고에 속으시면 아직은 안 돼요. 오늘 결론은 1번 노안 아냐 6시간짜리 마법으로 이미 나와 있고 2번 치아 재생약은 2030년에 만날 수 있지만 3번 블랙 알약은 아직 먼 미래의 이야기라는 거. 당분간은 그냥 동네 미장원 헤어샵 원장님들이랑 거울 속으로 어색하지만 좀 그냥 쭉 친하게 지내시는 게 가장 속 편하고 확실한 방법이지 않나 싶어요. 헤어샵 하시는 원장님과 친분이 있으시다면은 그 미용 재료 상가가지고 좀 품질 좋은 걸로 많이 사다가 사재기 해놨다가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 그럼 이 서글픈 마음을 달래줄 신나는 노래 한 곡 듣고 가실게요.

아니 이런 것도 약으로 된다고? 요즘 의학의 소식을 보면 정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는 치매, 암, 탈모 같은 질환들은 그냥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그 상식이 조금씩 깨지고 있다는 거죠. 우선 치매 볼까요? 이 치매가 되는 알츠하이머병 진단을 받으면 진행을 늦추는 것 외에는 방법이 거의 없었는데요. 최근에는 뇌에 쌓인 원인, 단백질을 제거하는 치료제들이 나오면서 의학계가 꽤 들썩거렸습니다. 완치라고 말하기에는 아직 어렵지만요. 이 방법이 없다 해서 치료를 시도한다로 넘어간 것만으로도 큰 변화죠. 그리고 암 치료도 정말 많이 달라졌죠. 예전에 무조건 독한 항암제를 떠올렸는데 요즘은 환자의 면역세포를 활용해서요. 암세포를 공격하게 하는 그런 치료법이 있고요. 또 심지어는 환자 개인의 유전자를 분석해서 그 사람에게 맞는 치료제를 찾는 시대가 됐다고 합니다. 자, 말 그대로 맞춤형 치료제인 거죠. 또 하나 놀라운 건요, 비만 치료제. 아우, 이제 익숙할 때가 됐는데 저는 아직도 이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요즘 전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신약 중 하나가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이렇게 단순히 체중을 줄이는 수준이 아니라 뭐 당뇨, 심혈관 질환, 그리고 지방간 같은 질환 유형까지도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전에는 의지의 문제라고만 생각했던 비만을 이제는 치료가 필요한 질환으로 보는 시대가 된 거죠. 그리고 요즘 많은 분들이 관심 있는 분야, 바로 노화입니다. 예전에는 늙는 게 자연의 섭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세계 곳곳에서 노화 자체를 늦추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죠. 세포를 젊게 유지하는 방법, 손상된 조직을 회복시키는 방법, 줄기세포 연구까지. 그래서 과학자들 사이에서는요, 인간의 수명보다 건강 수명을 늘리는 것이 중요한 목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개인적으로 가장 신기했던 거는 이 마비 환자가 생각만으로 컴퓨터를 움직이게 하는 기술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뇌 신호를 읽어서 손을 움직이지 않아도 컴퓨터를 조작하거나 또 글자를 입력하는 연구들이 실제로 진행되고 있었잖아요. 몇 년 전만 해도 정말 이거는 영화 같았는데 이제는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이야, 진짜 신기한 세상이에요. 어릴 때 그냥 미래라고 하면은 하늘을 나는 자동차 정도 상상했었잖아요. 정작 미래, 진짜 미래는 치매도 낮추고, 치매율을 낮추고, 또 암을 치료하고, 또 새 치아를 나게 하고, 또 잃어버린 기능을 되찾게 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아직은 연구 단계인 것도 많고 시간이 더 필요한 기술도 많지만요. 분명한 건 의학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건강을 잘 지키면서 잘 챙기시면서 미래에는 또 어떤 놀라운 소식이 나올지 건강하게 기다려봐야겠죠?

나누고 싶은 마음으로 시작한 제니의 뭉치가 어느덧 4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반려동물을 위한 좋은 제품들과 다양한 인기 상품들을 특별한 혜택으로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제니의 뭉치는 우리 아이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만 생각합니다. 제니의 뭉치는 크롤스터에만 있습니다. H마트는 여러분의 안전한 쇼핑 환경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점심, 저녁 늘 고민이 되신다면 깊은 불맛, 변함없는 전통의 손맛, 35년 경력 사장님이 직접 요리하는 중화요리의 기준, 삼원각으로 오세요. 점심은 물론 저녁 모임까지 완벽하게 넓은 주차장과 연회석까지 갖춘 믿을 수 있는 선택. 219-01 노던블루바드 중화요리의 기준 삼원각 718-352-5600. 좋다, 싸다, 확실하다. 카드 프로세싱 고민 끝. 류재봉이 해결합니다. 안전하게, 확실하게 여러분 매출 제대로 지켜드립니다. 7830864009175438111 917543811. 노화를 늦추는 것을 넘어 젊음을 되돌리는 시대, 젊음 회복 프로그램 텔로유스. 몸의 소통이 열리면 줄기세포도 깨어납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함께 사업 파트너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 917-656-7717, 917-656-7717, 젊음 회복 프로그램 텔로유스 써니킴 코치. 도심을 벗어나 자연 속 힐링, 직접 빚은 뉴욕 막걸리와 정성 가득 토종 닭. 살아있는 갓 잡은 장어 요리까지 한국 사람의 인심은 덤. 자연의 맛과 건강한 보양식을 함께 즐기는 휴양식당 뉴욕 막걸리. 뉴욕주 업스테이트 오실 때 뉴욕 막걸리 기억하세요. 하루가 가득 찹니다. 845-866-4588, 845-866-4588. 맛 따라 길 따라 맛의 여행 뉴욕 막걸리.

0: 배추박정을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배추박스 21불 99, 한국산 제주모 파운드당 1불 99, 한국산 유기농 새송이 버섯 300g 두 팩에 4불 99, 백도 한 판 29불 99, 레드, 블랙자두 파운드당 1불 99. 믿고 먹는 집밥 필수템, 오뚜기 베스트 상품이 한 자리에 한남체인에서 특별가로 만나보세요. 교통사고 상해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인 변호사 최초로 상해보상 부문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주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aylillo.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1: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2: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녹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1: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 브레인 바디 QC 내추럴 714-870-7582.
3: NYPD에 합류하여 경찰통신기술자가 되었습니다. 뉴욕시가 가장 필요로 할 때 긴급전화를 응대하며 특별한 경력을 시작하세요. 우수한 의료 및 퇴직 혜택, 유급 휴가 등을 누리세요. 뉴욕시가 당신을 부릅니다. nypdrecruit.com을 방문하거나 212 리크루트로 전화하세요.
4: 편하게 만든 음식은 결코 깊은 맛을 낼 수 없기에 OM가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MSG 없이 직접 사골과 질 좋은 양지로 14시간 동안 우려낸 깊고 진한 육수, 꿀맛 가득한 우삼겹 쌀국수와 매콤 고소한 곱창 쌀국수, 그리고 정성으로 우려낸 깊은 맛의 여름 특선 평양 냉면까지. 올 때마다 기대되고 갈 때마다 행복한 기억이 남는 곳, 진짜 맛있는 베트남 쌀국수와 냉면. 플러싱 154가 보엔카 716-350-4199.

어제 퇴근길에 운전하고 가면서 AI한테 물어봤어요. 야, 말을 이렇게 자주 이렇게 하니까 참, 재밌더라고요. 얘랑 대화하는 것도. 뭘 물어봤냐? 진짜 여유도 체력도 마음도 열정도 없는 사람에게 그래도 꼭 중요한, 정말 그래도 꼭 중요한 음식 하나, 운동 하나 추천한다면 뭘 추천해줄지 알려줘. 그렇게 질문을 했더니 야가 그러더라고요. 음식은 달걀, 운동은 스쿼트 10개라고 하더라고요. 달걀과 스쿼트. 좋아요. 사실 이런 미래 의학 기술들이 자꾸 나오는 이유가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아프지 않고 소중한 사람들과 오래오래 즐겁게 살고 싶어서잖아요. 기적의 알약이 나오는 미래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는 게 진짜 인생의 비타민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침침할 때 안경 쓰면 되고요. 이빨이 치아가 없으면 임플란트 하면 되죠. 흰머리는 염색하면 그만이고요. 기술은 이미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은 그저 마음만 늘 청춘처럼 청정하게 유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요일을 이기는 방법, 라디오를 켜는 겁니다. 2시의 비타민 김지연이었습니다.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좋은 사람과 만나고 싶으신가요? 초혼, 재혼, 시니어 만남까지 인생의 소중한 인연을 찾는 첫걸음 에베네셀 러브매칭이 함께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일이 쉽지 않은 요즘 에베네셀 러브매칭은 진정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평생의 동반자가 될 소중한 인연을 찾아드립니다. 결혼을 전제로 한 진지한 만남, 재혼을 위한 새로운 시작, 그리고 인생 후반전을 함께할 따뜻한 동행까지 한 분 한 분의 가치관과 성향을 존중하며 정성어린 상담과 체계적인 매칭으로 아름다운 인연을 이어드리겠습니다. 혼자서는 어려웠던 만남, 이제 에베네셀 러브매칭과 함께 시작해보세요. 초혼, 재혼, 시니어 만남에 대한 모든 것, 소중한 인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에베네셀 러브매칭 상담 917-359-1578 917-359-1578 이제 뉴욕 플러싱에서도 오가닉 원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고향의 정성과 건강한 맛을 전해드리는 오가닉 원이 오는 6월 1일 플러싱 노던 154번가 버스 정류장 바로 앞에 오픈합니다. 900여 가지 대한민국 농수 특산물과 유기농 건강식품 그리고 350여 가지 생후 6개월 이상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까지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 마트에서는 쉽게 찾기 힘든 진짜 한국의 맛과 따뜻한 마음을 오가닉 원이 정성껏 담았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 매장은 물론 새롭게 오픈하는 플러싱점과 온라인 스토어 organicone.com에서도 함께하세요. 건강한 밥상, 따뜻한 마음, 오가닉 원. 당신의 식탁이 더 건강해집니다.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에 위치한 오가닉 원. 전화번호 929-845-0958 929-845-0958 이제 오가닉 원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매장에서 함께 즐겁게 일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포트리에서 만나는 가장 우아한 미식의 순간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 레스토랑 어리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은 아름다운 테라스 영화의 한 장면처럼 여유로운 브런치 신선한 해산물의 깊은 풍미를 담아낸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와 스테이크를 소중한 사람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 날 품격 있게 준비되는 스페셜 코스 다이닝 그리고 파티시에가 정성스럽게 구워내는 프리미엄 베이커리와 디저트까지 식사의 마지막 순간마저 특별하게 완성합니다. 단순한 한 끼가 아닌 감각과 분위기 그리고 기억을 머무르게 하는 공간 브런치의 여유, 데이트의 설렘, 기념일의 품격까지 포트리가 사랑하는 프렌치 다이닝 어리 오늘 당신의 하루를 가장 행복하게 완성해보세요. 다이닝 코스는 예약에 의해서만 준비됩니다. 뉴저지 2020 센트럴 로드 포트리 문의 및 다이닝 코스 예약 201-482-0055 201-482-0055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 앤 스페셜 코스 다이닝 어리 참 고맙습니다. 양한방 통합의학 선구자상을 수상하신 샌드 추이 박사의 과학 한방 약초 영양제 쥐시 내추럴이 전제품 25% 파격 세일을 진행합니다. 가정의 달 5월에 이어 6월에도 지금까지 없었던 딱 하나만 사도 무조건 25% 할인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허리, 무릎, 관절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에게는 뼈 부러진 사슴이 먹었다는 홍합 페로라,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기침 가래에는 시모리, 속이 쓰리고 아플 때 복용 즉시 위가 편안해집니다. 에보디아, 건강한 혈액과 혈관에는 CSTP 골드,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 바디, 보약보다 중요한 꿀잠, 수면의 품질은 나이트에이드, 건강은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정 수량이오니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714-870-7582, 714-870-7582, 100세 건강의 동반자, 쥐씨 내추럴.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0: 한국소독 제공 긴급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가정집에 터마이트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1: 아유, 어떤 집엔 수백 마리가 죽어있고.
0: 대안책은 있으십니까?
2: 한국소독팀이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터마이트는 문제 발생 전 방역작업이 필수입니다. 최고의 소독회사 한국소독 718-463-1234 718-463-1234 한국소독.
3: 후코이단 아무거나 고르지 마세요. 정품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4: 하루하루 쌓이는 피로와 스트레스 속에서 지치고 약해진 몸, 전신 면역 관리는 물론 간과 신장 건강까지 생각했습니다.
3: 차이는 단 하나. 우미노 시즈쿠만의 자파 인증.
4: 몸이 먼저 느끼는 제대로 만든 후코이단.
3: 지금 상담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무료 체험 샘플도 보내드립니다.
4: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5: 고민이네. 올 여름휴가로 어디 색다른 곳 좀 없을까?
6: 아, 이 사람 그런 건 여행박사인 나한테 얘기했어야지.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이 있잖아.
5: 북유럽?
6: 그래,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과 핀란드 4개국인데 느림의 미학 헬싱키, 물의 나라 스톡홀름, 예술의 도시 오슬로, 동화 속 도시 코펜하겐, 그리고 빙하가 만든 게이랑에르 피오르드, 거기에 호화 유람선 실랴 라인 선상에서 북해 바람도 느껴보는 거지.
5: 이야, 벌써 북유럽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온 것 같네.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으로 결정했어.
7: 7월 15일, 8월 19일 유럽여행의 명작 북유럽으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 동부관광.
8: NYPD에 합류하여 경찰통신기술자가 되었습니다. 뉴욕시가 가장 필요로 할 때 긴급전화를 응대하며 특별한 경력을 시작하세요. 우수한 의료 및 퇴직 혜택, 유급 휴가 등을 누리세요. 뉴욕시가 당신을 부릅니다. NYPDRecruit.com을 방문하거나 212 리크루트로 전화하세요.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델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3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지역에서 단 90분 리조트 월드 캐스킬스에서 무한한 즐거움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카지노를 처음 접하신 분도 베테랑 플레이어도 모두 환영합니다. 1600여대 최신 슬롯 머신과 함께 블랙잭, 바카라, 룰렛 등 다양한 라이브 테이블 게임의 짜릿함을 직접 경험해보세요. 하루의 끝을 올 스윗 호텔에서 고급 타이밍과 라이브 공연까지 즐기며 완벽하게 마무리하세요. 지금 바로 rwcatskills.com에서 예약하세요. 문제성 도박이 우려된다면 8778 호프 NY 또는 문자 호프 NY 467-369로 연락하세요. 이용은 만 21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1: 많은 분께 한국 방문은 1년 내내 계획해야 하는 아주 특별한 여행이었습니다. 단 한 번의 여행, 한 번의 방문, 그 한순간을 위해서 말이죠. 하지만 꼭 한 번만 가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워싱턴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서울까지 논스톱 직항 노선이 추가돼 올해는 그리운 고향에 두 번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과 보내는 시간도 함께하는 명절의 기쁨도 두 배가 됩니다. 소중한 순간을 위해 더 자주 방문하세요. flydollars.com/서울에서 지금 다음 여행 계획을 세워보세요.
2: 픽스노바 무료 점검 이벤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예배의 감동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픽스노바는 은혜로운 예배, 감동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위하여 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한 줄기 빛, 작은 소리 하나에도 회중의 마음을 여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미디어 환경은 예배를 온전히 돕고 있습니까? 그곳에 담긴 여러분의 간절함이 세상 끝까지 잘 전달되고 있는지 픽스노바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픽스노바에게 연락주세요. 3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온 픽스노바. 시스템 진단부터 24시간 동행까지 우리는 미디어를 넘어 은혜의 통로를 세웁니다. 예배의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기준, 픽스노바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위한 준비, 지금 픽스노바와 상담하십시오. 347-925-0549 347-925-0549
3: NYPD에 합류하여 경찰통신기술자가 되었습니다. 뉴욕시가 가장 필요로 할 때 긴급전화를 응대하며 특별한 경력을 시작하세요. 우수한 의료 및 퇴직 혜택, 유급휴가 등을 누리세요. 뉴욕시가 당신을 부릅니다. NYPDRecruit.com을 방문하거나 212 리크루트로 전화하세요.

0: K-Radio 게시판입니다. 2026년 월드컵, 다시 한번 대한민국, 뉴욕의 붉은 함성으로 월드컵 원정 8강의 꿈을 이룹니다. 2002년의 그 뜨거웠던 함성과 응원으로 대한민국 태극전사들의 투혼을 응원하기 위해 다시 한번 한자리에 모입니다. 6월 11일 목요일 오후 10시 대한민국 대 체코, 6월 18일 목요일 오후 9시 대한민국 대 멕시코, 6월 24일 수요일 오후 9시 조별 예선전 마지막 경기인 대한민국과 남아공 경기를 프러싱 프라미스 교회 본당에서 함께 관람하고 응원할 수 있습니다. 가족, 친구, 이웃과 함께 붉은 옷을 입고 오세요. 하나 된 목소리로 승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 주류 및 담배 반입은 금지됩니다. 이 행사는 뉴욕 한인회, 뉴욕 대한체육회, 뉴욕 한인축구협회, 2026년 월드컵 뉴욕 유저지 한인위원회가 주최하며 푸른투어가 후원합니다. 문의 및 연락처는 뉴욕 대한체육회 718-968-5445, 718-968-5445번입니다. 뉴욕에서 고베 주얼그룹 K블링블링이 최근 새롭게 선보인 AI 주얼리 주치의 서비스가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고객의 손 모양과 목선 등 신체 특징을 AI로 분석해 가장 잘 어울리는 주얼리를 추천해줍니다. 체험 고객들은 신기해하며 자신에게 딱 맞는 스타일을 찾고 높은 만족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자신의 매력을 한층 돋보이게 해주는 맞춤형 제안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K블링블링의 이 같은 혁신적 서비스는 뉴욕 주얼리 시장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고 있으며 최신 AI 기술과 전문적인 스타일링 컨설팅이 결합된 점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편 K블링블링은 6월 말까지 코리아 빌리지 G4 새 매장에서 특별 상담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식당이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더 정돈된 공간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격이 다른 BBQ를 준비했습니다. 일본에서 직수입한 최고급 A5 와규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선보이며 농장에서 직접 공수한 신선한 생오리와 생닭으로 로스구이와 숯불 닭갈비를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또한 15일 숙성 드라이에이징 삼겹살을 비롯해 한층 깊어진 풍미의 메뉴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정성은 그대로 지키고 맛과 품격은 한층 더 높였습니다. 새로운 공간에서 더 좋은 음식으로 정중히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 임직원 1동 315 브로드에비뉴 펠리세즈 팍 예산 식당 예약번호 201-429-2282 201-429-2282 미국 최고의 돌침대, 흙침대 전문업체 황토방이 아주 특별한 세일을 실시합니다. 3,800불 상당의 퀸사이즈 황토 흙침대를 999불, 999불, 3,800불 상당의 싱글사이즈 황토 흙침대를 999불, 999불, 20년 전 세일 가격으로 마지막 폭탄 세일을 실시합니다. 구입 문의는 뉴저지 201-945-3939, 201-945-3939번입니다. 황토방은 뉴저지 리치필드 H마트몰 내 예당 떡집 옆에 있습니다. 펠리세이즈 팍에서 20년 한결같이 신뢰로 한인사회 남자의 품격과 멋을 지켜온 맞춤 양복 전문점 이글 양복점입니다. 이글 양복점에서는 개업 20주년을 맞이하여 이태리 신사복 정장을 50%에서 70% 파격 세일합니다. 결혼식, 교회 행사, 비즈니스 정장부터 편안한 캐주얼 턱시도까지 오랜 경험과 정성으로 당신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스타일을 완성해드립니다. 좋은 양복은 사람을 더 자신있게 만듭니다. 20년 단골들이 증명하는 품질과 서비스, 수선도 정성껏, 상담도 가족처럼 유저지 펠팍에 믿을 수 있는 양복점 지금 방문해보세요. 문의 201-686-4424 201-686-4424 천종산삼의 파격세일, 뉴욕과 뉴저지에 계신 한인 동포들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파격세일을 실시합니다. 건산삼 300불짜리는 반값 150불에 판매하며 산삼불로초 300불짜리 한 병을 사시면 두 병을 선물로 더 드립니다. 전 품목 30에서 50%까지 파격세일을 하오니 많이 방문하셔서 건강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은 산속에서 직접 채취한 산삼만을 매장에서만 판매합니다. 신선하고 다양한 건강 제품을 플러싱 노던 블러바드 159가에 위치한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지금 만나보세요. 고객을 위한 특별한 빅세일 놓치지 마시고 감사의 마음을 건강제품으로 선물하세요. 718-879-2340 718-879-2340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0: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2: 여러분 안녕하세요. 차론에 꼽힐 때 진행을 맡은 정나온입니다.
3: 안녕하세요. 저는 박주정입니다. 반갑습니다.
2: 네. 이름부터 아름다운 우리 샤론에 꼽힐 때, 오늘은 진정성 있는 연기로 감동을 전하며 또 선한 영향력을 나누는 따뜻한 배우 남보라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4: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3: 정말 반갑습니다.
4: 반갑습니다.
3: 인사 한번 해주세요.
4: 안녕하세요. 샤론에 꼽힐 때 시청자 여러분, 배우 남보라입니다. 반갑습니다.
2: 2005년 고등학교 1학년 때 11남매의 일상을 담은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얼굴을 알리기 시작하셨고, 또 그 이후에 시트콤을 통해서 연기 내공을 쌓고 영화 써니, 드라마 해를 품은 달로 연기자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저도 해품달에서 팬이 됐었는데, 네, 광고와 방송, 유튜브로 지금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는데 요새 많이 바쁘시죠?
4: 요즘에 이제 제가 5월에 또 예식을 앞두고 있어가지고 결혼 준비하고 또 방송 활동도 이제 하고 있어가지고 그것도 조금 바쁘네요.
2: 네, 분주하죠. 네. 남보라의 인생 극장 유튜브 네. 활동 활발하게 하시잖아요. 네. 이유가 있어요?
4: 아, 제가 사실은 일본 유학을 정말 너무 가고 싶었어요.
2: 좀 어울린다.
4: 네. 유학 활동 이런 걸 좀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가 있으면 아무래도 일을 계속 한국에서 했었으니까 못하잖아요. 네. 내가 좀 이제 국가 상관없이 자유롭게 일을 할 수 있는 게 뭘까 찾다가 유튜버라는 그런 세상을 알게 돼서 이제 활동을 시작하게 됐죠. 근데 해봤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2: 재밌어요?
4: 네.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얘기 이렇게 콘텐츠로 만들어내는 것도 재미있고 그리고 이제 보시는 분들도 저희 가족 근황을 콘텐츠로 만나니까 네. 또 재밌어 하시고 그래서 처음에는 좀 떠나려고 시작했던 일이 이제는 이제 못 떠나게 된 오히려
2: 떠나면 안 돼요. 네, 한국에서 좋은 배우를 남아주셔야죠.
4: 네, 일을 더 많이 하게 돼서
3: 조금 섭급한 질문이긴 합니다. 네. 보라 씨는 그 대가족으로 워낙 유명하셨잖아요.
4: 네.
3: 형제 자매가 많아서 부모님께서 힘드시도 하겠지만 네. 그만큼 또 더 즐거울 수도 있었겠어요?
4: 어릴 때는 뭐 다 마냥 100% 좋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크고 나니까 정말 이런 자산이 없다 말할 수 있을 정도로
3: 지나고 나니까
4: 네 너무 든든하고 그리고 이제 가족이 많은 건 정말 복인 것 같아요.
2: 맞아요.
4: 복이고 네. 대편이 돼주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게
3: 그렇죠.
4: 거기서 오는 힘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가족들이 옆에 있어서 제가 연예계 생활도 오랫동안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지금도 힘든 일 있을 때마다 서로서로 의지하면서 이제 같이 성장해 나가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다둥이 무조건 추천합니다. 정말.
2: 네. 네. 그럼
4: 너무 좋아요.
2: 또 집에서 보면 8남 5녀?
4: 네.
2: 맞죠?
4: 맞아요.
2: 거기서 둘째고 장녀고. 맞죠?
4: 네.
2: 그 많은 동생들을 또 키우고 돌봤다는 방송에서 많이 봤어요. 그리고 보라 씨만의 또 남모를 고충도 있었을 것 같은데.
4: 아무래도 장녀, 장남들이 가지는 그런 무한한 책임감의 무게. 정말 다 공감하실 걸 믿어요. 남보라 씨가 K장녀의 리더라고 들었습니다. 대한민국 그 K장녀 협회의 맞습니다. 협회장이라고. 저도 그 자리 욕심나고, 네, 거기는 이제 꼭 제가 앉아야 된다고 저도 네. 생각을 하고 있고. 아.
2: 자격 충분하세요. 저도 장녀인데 명함을 못 내밀어요. 전 동생이 둘이니까. 네. 어떻게 명함을 내밀 게 있을까.
3: 동생 몇 명입니까?
4: 밑으로 명함 내밀까요?
2: 네. 네, 대단하죠. 네.
4: 그러니까 아. 장녀들이 그 타고난 DNA가 있어요. 무한한 책임감. 내가 해야 된다는. 네. 그런 것 때문에 좀 아무래도 집안에 대소자가 있으면 내가 해야 돼. 내가 해결해야지. 이런 것 때문에 좀 고충이 있었죠.
2: 몇 가지 에피소드만 좀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4: 뭐 경제적인 부분에서 있었어도 그랬었고 아무래도 좀 저희는 11면의 대군대잖아요. 네. 정말
2: 아, 이름 헷갈릴 것 같아요.
4: 헷갈려요. 네. 이름도 헷갈리고 나이도 헷갈리고 그러니까 애들이 클 때마다 챙겨줘야 네.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좀 그런 거 챙기는 것도 뭐 그렇고 그리고 이제 애들 생일. 그 집안 행사 이런 거
2: 졸업식 입학식도 그렇지. 몇 번이에요.
4: 그쵸, 졸업식 입학식 소풍 이런 거 있고 네.
3: 또 엄마가 이제, 못 가는 것을 언니가 가야 되는
2: 그래, 네. 그쵸. 그런 경우도 많았을 것 같고
4: 거의 엄마 대리인 엄마의 오른팔 역할로 많이 일을 했었죠.
3: 아주 다 다르죠. 개성이.
4: 다 달라요.
3: 그렇죠. 그 애들을 다 이렇게 건사하고 케어하려면은 짜증도 나고 네. 어쩔 때는 얄밉기도 하고 네. 섭섭하기도 하고 네. 쟤는 왜 이렇게 나를 괴롭혀 막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었죠.
4: 네. 그럼요.
3: 근데 지금은 그 아이들을 마음이 무조건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랬다고 어디서 들었어요? 네. 그런가요?
4: 진짜 어릴 때는 막 동생만 보면 한숨이 푹푹 나오는
3: 그렇죠.
4: 거예요.
3: 눈을 버려요.
4: 왜 또 내가 밥을 또 해야 되지? 뭐 아, 왜 또 설거지? 뭐 이런 것들, 뭐 집안일.
3: 용돈 없다고 울고, 뭐 사내 놀아 그러고. 아무것도 없고
4: 아기 때는 계속 우니까 네. 아 그만 울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 등등 근데 이제 다 크고 나니까 뭐라 해야 되지 그리고 다 크고 나니까 진짜 내가 왜 그때 애들을 미워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는 진짜 하나하나가 다 너무 예쁜 거예요
3: 각각이 예뻐
4: 네 진짜 각각 예쁜 것도 있고 이제는 동생이 아무리 미운 짓을 해도 화도 안 나고 그냥 귀여워요. 그냥 애교같이 보이고 아 동생은 사랑해야 되는 존재구나.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동생을 정말 예뻐해줘야겠구나 라는 마음으로 확 돌아서서 이제는 정말 그 마음으로 보니까 참 잘했어요.
3: 네. 이해가 되는 거예요.
2: 네. 네. 이해가 되는 거예요.
4: 네. 선생님도 학생 이렇게 돌보시면서 막 많으셨을 것 같은데 네. 네.
3: 똑같은 마음이에요.
2: 그래요. 그 시간들이 다 필요했던 거예요.
4: 맞아요. 네.
3: 동생 희호 씨 얘기도 궁금해요.
4: 아 희호 그렇죠. 저 정말 동생이 많은데 7번. 7번. 아 잠깐만요.
2: 7번. 헷갈려. 동생이 몇 번인지.
4: 6번. 아 6번이네요.
2: 동생은 6번 7번.
3: 네. 네.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4: 희호가 발달 장애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릴 땐 진짜 심했어요. 그 아이의 소통이 안 될 정도로 정말 너무 심했는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대식구 안에서 살면서 많이 발달을 하게 됐어요. 사회성도 많이 발달하게 되고 그리고 성인 돼서는 얘가 직업을 찾아야 되잖아요.
2: 그렇죠.
4: 그래서 그런 직업 찾는 거라든가 지금 바리스타 교육을 많이 받아서 바리스타 자격증도 있는데
2: 그 휘호 씨가요?
4: 네.
2: 와, 와, 너무 뿌듯하시겠다.
4: 그런 거 이제 뭐 바리스타 대회라든가 네. 그런 것도 좀 옆에서 많이 챙겨줬었죠.
2: 네. 아 진짜 뿌듯하시겠어요. 그런데 그 또 동생들이 특성이 있지 않나요? 이 집에 그 홀로 서기에 특성이 있다고 하던데.
4: 맞아요. 저희 룰이 있어요. 일단 성인이 되면 자기 밥벌이는 자기가 알아서 해야 돼요. 용돈이 없습니다.
3: 네. 그렇죠.
4: 그 자기 생활비를 자기가 벌어서 써야 되고, 네. 그리고 학비 같은 거는 이제 나라에서 장학금이 너무 잘 돼 있으니까 요즘에는 그렇게 하는데 그런 거 있고, 그쵸. 그렇다 보니까 애들 다 자립심이 다 커요.
2: 굉장히 독립적이고
4: 잘 컸고, 네.

0: 이렇게 애떼 보이는데 어느덧 연예계 데뷔가 19년 차?
1: 네.
0: 믿어지지가 19년 차. 않아요.
1: 네, 그렇더라고요.
0: 네, 너무 동안이시기도 하고. 그럼 그동안 길다면 길 수 있는 시간 동안 연예계 배우로서 생활하면서 힘든 점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1: 당연히 힘들죠. 네, 막 이게 연예계가 힘들다라고 말하기보다는 그냥 뭐 자기 일하면서 힘든 거는 다 있잖아요. 네. 누구나 다 겪는 그런 뭐 진로에 대한 고민, 적성에 대한 고민, 과연 이게 나한테 맞는 일인 걸까? 그리고 일하면서 뭐 사람들 간의 관계, 또는 나의 성장에 관한 고민들, 이런 고민들이 좀 많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0: 네.
1: 저는 뭔가 연예계 데뷔를 가족 다큐로 먼저 시작을 한 케이스여서 내가 이 직업과 맞는 사람일까? 하는 거에 대한 고민이 엄청 많았었거든요.
0: 네.
1: 요즘에는 정말 어렸을 때부터 훈련을 통해서 아이들이 데뷔를 하고 이러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저는 그런 시스템 없이 바로 이제 데뷔를 했거든요.
0: 그러니까 연기자로서 연기를 미리 준비하고 전공하고 네. 이 상태에서 데뷔한 게 아니셨던 거죠?
1: 맞아요. 덜컥 그냥 인문계 고등학교 다니다가 덜컥 데뷔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현장에서 너무 못하고 부족하죠.
0: 네.
1: 그래서 현장에서 정말 저는 막 깨지면서 많이 배운 타입이에요.
2: 혼났어요? 네.
1: 많이 혼났죠. 감독님들한테.
2: 그랬군요.
1: 정말 많이 혼났어요.
0: 네.
1: 그러니까 너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현장에서 맞닥뜨려야 되는 것들이 너무 크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는데 그런 모습을 이제 엄마가 보시기에도 이제 좀
0: 너무 안쓰러우셨겠다.
1: 안쓰러워 보이셨나 봐요.
0: 네.
1: 그래서 안 주무시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새벽 늦게 이제 촬영 끝나고 새벽에 이제 집에 들어갔는데 제가 들어올 때까지 안 주무시고 계시다가 네, 저 딱 들어오는 거 보고 바로 그 자리에서 보라 새벽 기도 가자. 그래서 제 손을 잡고 이제 교회를 가서 그 드라마 끝날 때까지 엄마랑 쭉 새벽 기도 매일 다니면서 드라마 한 편을 끝냈었어요.
0: 엄마가 정말 큰 힘이 되어주셨네요.
1: 근데 그때 어렸을 때 엄마랑 같이 새벽 기도 다녔던 게 나중에 연예계 활동할 때도 엄청 큰 에너지 동력이 되더라고요.
0: 네.
1: 그래서 그게 힘든 일 있을 때마다 아 새벽 기도 딱 또 되는 좀 뭔가 트리거 같은 역할을 많이 했어요.
2: 트리거?
1: 네. 어쩌어쩌다 하다 보니까 19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는 아 이제는 감사하게 아 이제 이건 내 일이다.
0: 길이다.
1: 내 직업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0: 네.
2: 보라 씨는 그 방송 활동을 아주 열심히 하고 계시던데 굿TV와도 인연이 있으시죠?
1: 네, 맞아요. 저번에 굿TV에서 제가 이제 청년부 때 이제 쪽방초 봉사를 했었었는데 이제 굿TV에서 그거를 이제 담은 이제 프로그램을 한번 촬영을 한 적이 있었었거든요.
0: 네.
1: 그때 인연이 닿아서 이번에 샤론에 꽃필 때까지 쭉 이어져서 여기 오게 됐네요.
0: 맞아요. 그 사랑은 강물처럼 다큐멘터리에 나오셨잖아요.
1: 네,
0: 제가
1: 맞아요.
0: 그때 보라 씨 나레이션으로 전했었어요.
1: 아 정말요?
0: 그래서 정말 진정하게 봉사하면서 사는 예쁜 배우구나 생각을 했었거든요.
1: 아 네 감사합니다.
0: 그런데 원래 봉사 나눔 이런 데 관심이 많으셨어요?
1: 청년부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봉사실이 있더라고요.
0: 네.
1: 그래서 이제 전도사님께 이제 말해서 봉사실에 들어가겠다. 그래서 거기 봉사실에서 시작하게 된 봉사 였죠.
0: 근데 생각보다 쪽방촌 봉사 좀 어려운 봉사들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1: 네. 제가 막 그런 좀 파이팅 넘치는 그런 거 하나 봐요.
0: 맞아요. 파이팅 넘치는 봉사였어요.
1: 쪽방촌 봉사가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0: 네.
1: 왜냐면 이제 술 취하신 분들도 정말 많고 그 인원도 많고
0: 네.
1: 편안한 몸이 편안한 봉사는 아닌데 거기서 겪는 이제 그분들이 회복하는 과정도 저희가 직접 볼 수 있고 그리고 정말 한 번 한 번 갈 때마다 눈에 띄게 달라지는 건 없는데 장시간 이렇게 쭉 지켜보면 그분들도 예수님 만나고 변화되는 분들도 계시고
0: 네.
1: 그런 데서 좀 뿌듯함을 많이 얻었던 것 같아요.
0: 그러면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하신 거예요? 쪽방촌 봉사를.
1: 8년 한 것 같아요. 8년.
0: 와, 정말. 정말
1: 매주 셋째 주 토요일 날 갔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리고 제가 쪽방 좀 봉사를 하면서 제일 많이 느끼는 게 아,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너무 사랑하고 그 너무 지키고 싶어 하시는구나. 왜냐면은 봉사를 하면서 예산적인 부분도 저희는 고민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네, 봉사를 하면서 이산이 받아난 적도 단 한 번도 없었고 그리고 장마철에도 비가 오다가도 그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그 긴 시간 봉사를 하면서 단 한 방울의 비를 맞은 적도 없고 그런 걸 경험하면서 여기는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구나. 네. 그럼 난 여기 계속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2: 그 쪽방촌 인순계 노숙인 사연도 유명하던데요. 아, 네, 궁금해요.
1: 그것도 정말 너무 드라마 같은 일인데 예배를 하면서 노숙인을 본 적이 저는 없어요. 교회, 주일 예배에서. 예배당에서. 아, 노숙인을 보는 일이 정말 없었어요. 근데 그날 노숙인분이 그날 예배당에 오셨고 제 앞에 앉으셨어요. 네. 그래서 아, 노숙인 분이시 오셨네 하고 이제 예배를 드렸죠. 근데 그날이 제가 이제 쪽방촌 이제 봉사실장 이제 감투를 쓰고 예산을 받고 네. 그거를 이제 저희 회계한테 넘겨주는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금으로 이제 돈을 뽑아서 가방에 딱 넣고 예배를 드렸어요. 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 예배 말씀이 가장 낮은 자한테 한 게 예수님한테 한 겁니다. 이 내용이었어요. 내 옆에 가장 낮은 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이 사람한테 한 거는 다 예수님한테 한 거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뭘 하면 좋을까? 이러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설교에 가진 걸 다 내어놓으십시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 네. 그날.
1: 그날. 네. 너무 난감하잖아요. 근데 내가 한 게 예수님한테 한 거니까 그래 다 내어놓자. 그래서 뭐 그날 이제 목도리, 텀블러 뭐 드릴 수 있는 거 다 이렇게 챙겼어요. 옆에. 그리고 회비. 이거는 못 드리죠. 네.
2: 횡령.
1: 횡령이니까. 그래서 이거는 딱 빼야지 하는데 목사님이 그 타이밍에 여러분 왜 망설이십니까? 다 내놓으십시오. 이렇게 선술하시는 거예요.
2: 진짜.
0: 한 번 더.
1: 한 번 더.
2: 속을 다 보고 있었네.
1: 네. 너무 불편했어요. 너무 불편해서 아니 나를 보고 계신가 지금? 이럴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이거를 뺄려 그러면 망설이지 마십시오. 고민하지 마십시오. 근데 전 고민이 됐죠. 네.
2: 그렇죠.
1: 그 예배 끝나고 나서도 기도를 했어요. 무슨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제가 이 돈을 드리면 말씀은 너무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 돈을 드리면 전 횡령이에요. 못 드려요. 제가 기도 끝나고 눈을 떴을 때 이 노숙인 분이 앞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나가게 해주세요.
2: 나가게 해주세요. 회피하고 싶었군요.
1: 네. 근데 눈을 떴는데 네. 계속 앉아계시더라고요. 너무 불편했어요.
0: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1: 또 기도했죠. 제 기도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가게 해주세요. 제발 나가게 해주세요. 근데 계속 앉아계시더라고요.
0: 계속 앉아계세요?
1: 그렇게 15분을 기도를 했어요. 근데도 안 나가시더라고요.
2: 그래서
1: 이제 마지막 기도를 했죠. 네. 하나님, 진짜 오늘 말씀처럼 다 내어드립니다. 네. 그리고 저 이제 돈 없어요. 저희 예산 0원이에요. 알아서 하세요 하고 다 드렸어요. 정말.
2: 다.
1: 그리고 나서 정말 0원으로 시작한 그의 봉사가 그렇게 풍족할 수가 없었어요. 계속 후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2: 0원으로 시작을.
0: 네. 야, 와.
2: 아무것도 없었는데.
1: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러니까 길 가다가 뭐 어떤 집사님이 후원금 주시고 또 뭐 어떤 뭐 여성교회 뭐 그런 데서 봉사하라고 또 돈 주시고 또 후원자가 계속 후원해 주시고 그래서 그해 저희가 예산이 2천만 원이었어요.
2: 영원에서?
1: 영원에서.
0: 가진 걸 다 낮은 자에게 줬더니 네. 와우.
2: 보라 씨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 그 봉사를 통해 나누는 삶으로 변화가 오고 이 모든 것이 신앙으로 인해 가치관과 삶의 태도가 바뀐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1: 그래서 막 그 겨울에 패딩 500벌 사서 나눠드리고 정말 아낌없이 다 내어드릴 수 있었던 봉사였고 그 시간을 통해서 아 그래 내가 하는 게 아니지 이거는 내가 왜 내가 하려고 했었지? 내가 그걸 놓지 못했으면 내가 이만한 축복을 못 받았을 거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의 정말 그 무한한 사랑과 정말 리미티드 한도 없으심 그걸 너무 많이 경험을 했어요.
0: 네. 선행을 정말 꾸준히 너무 예쁘게 해요.
3: 그러니까요.
0: 최근에도 보육원에다가 또 좋은 선물 하셨다고 들었는데
2: 차를 선물했다. 근데 자신이 생기겠죠. 쓰면은 하나님 다 부어준다. 막 이런 생각이 들었나 보죠.
1: 진짜. 네,
2: 그러니까
1: 맞아요.
2: 자신이 생긴 거죠.
1: 네.
2: 저 노숙자 나가버려라. 이거 아니다. 이제. 그랬을 것 같아요.
1: 맞아요. 더 드릴 거 없나? 막 찾으면서. 이제 그것도 기도를 했죠. 하나님 보육원에 차가 필요한 것 같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필요하면 채워주실 거라 믿습니다. 하고 이제 제가 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세요 하고 기도로 올려 드렸더니 진짜 다 채워주셨어요. 일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네, 그 한 해 동안.
0: 일을 열심히 하고 또 보육원에 승합차도 선물해드리고.
1: 맞아요.
0: 또 그 보람을 느끼니까 그렇게 긴 시간 동안 그 봉사를 꾸준히 해오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1: 네. 사실 봉사 나눔이라는 게 뭐 해야겠다, 해야지 해서 뭐 계속 이어졌던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어렸을 때부터 좀 동생들하고 이제 같이 양보하고 나눔하면서 살았던 그런 삶의 방식이 그냥 성인 돼서도 그렇게 봉사로 이제 이어지게 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0: 그냥 자연스럽게.
1: 자연스럽게.
0: 네.
2: 그리고 아름다운 봉사를 또 계속 이어오셨군요.
1: 네. 그리고 이제 항상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좀 많이 해주셨던 말씀이 보라야 부자가 되기보다는 마음의 부자로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 정말 많이 해주셨거든요.
0: 네. 너무 좋은 말씀이다.
1: 항상 그 이제 활동할 때도 막 돈을 많이 벌 때도 항상 좀 그런 말을 좀 지키면서 살려고 많이 노력했었던 것 같아요.
0: 네.
1: 그게 좀 많이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0: 네. 그러면 보라 씨의 삶에 전반적으로는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1: 그 봉사를 하면서 저도 많이 회복을 했고 제가 회복이 되니까 이제 활동도 다시 활발하게 할 수 있는 힘이 생겼고 그리고 활동하면서 그 이전에는 진짜 그 방송에서 꽤 잘하고 싶은 마음에 되게 욕심 부리면서 많이 했었거든요.
0: 연기할 때요?
1: 네, 연기할 때. 근데 좀 저를 생각하면서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잘 돼야 돼. 난 잘해야 돼. 근데 그 이후로부터는 뭔가 남한테 나눠주는 힘이 더 생긴 것 같아요. 내가 연기를 통해서 남을 기쁘게 하면 난 그걸로 돼. 나를 채우기보다는 그냥 나를 쇄신시켜서 누군가를 재밌게 해주면 돼. 누군가가 좋으면 됐지. 이렇게 바뀌었어요.
2: 그래요. 봉사활동도 꾸준히 해오시고 최근에는 좋은 일도 있으신데요.
1: 네.
2: 결혼을 앞두고 계신다고요?
1: 네, 맞아요. 제가 앞전에도 얘기하긴 했지만 5월에 예식을 앞두고 있어요.
0: 네. 5월에 신부 너무 아름다운데.
1: 네.
0: 봉사활동이 여러 군데에 영향을 미쳤지만 배우자를 만나는 데도 영향을 미쳤다고 들었어요. 맞나요?
1: 네, 맞아요. 뭐 제가 배우자를 만나려고 뭐 봉사를 한 건 아닌데 봉사를 하다가 만났어요. 제가 그때는 실장이었고
0: 네.
1: 이제 제 반려자가 되실 분은 이제 봉사 실원으로 이제 오셔서 같이 봉사를 하다가 이제 거기서 만나게 되었고 결혼까지 쭉 이어지게 됐어요.
0: 그러면 그때 그 다큐멘터리 촬영할 때도 그 봉사 현장에 혹시 같이 있었어요 그분이?
1: 있었죠.
0: 그쵸? 그랬을 것 같아요.
1: 네. 지금 네. 이제 저희 이제 남편 되실 분은 절대 이제 얼굴 노출하는 걸 너무 부끄러워해서 어디 노출 잘 안 됐거든요. 근데 거기 이제 다큐멘터리에는 얼굴이 이렇게 지나가서 보이지 않을까? 한번 찾아보세요.
0: 예, 다시 유튜브로 보면 남보라 씨의 예비 신랑을 볼 수도 있겠습니다.
1: 네, 거기선 아마 나올 것 같기도 하고요. 네.
0: 보라 씨 결혼한다니까 가족들의 반응은 어때요?
1: 겉으로는 그렇게 크게 내색을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겉으로는 그냥 언니 축하해, 뭐 결혼 준비 잘하고 있어 이렇게만 얘기를 했었는데 최근에 좀 깊게 대화를 해보니까 그래서 좀 제가 결혼하는 거에 대해서 아쉬워하는 동생도 있고
0: 섭섭할 것 같아요.
1: 네, 섭섭해하는 동생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대부분 가족들은 다 너무 축하해주고 있죠.
0: 처음인 거죠?
1: 저희 집 개혼이에요.
0: 아, 개혼. 네. 아까 선생님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개혼이 뭐예요? 이렇게.
1: 아, 저희 집 처음. 네. 저희 집에 처음
2: 개시하다 할 때 개.
1: 네.
2: 그렇군요.
1: 처음 결혼식이 열리는 거라서. 네. 거의 뭐 집안의 큰
0: 경사.
1: 행사죠.
0: 네.
1: 네.
0: 큰 행사죠. 여셨네요.
1: 네.
2: 이제 결혼도 하시고.
1: 네.
2: 행복한 앞날이 기다리는데
1: 네.
2: 어떤 가정을 꿈꾸세요?
1: 진짜 일단 다둥이를 꿈꿔요. 네?
2: 너 다둥이?
0: 그럴 것 같아요. 네.
1: 이렇게 화목한 가정 그런 거 항상 꿈꾸니까. 근데 이제 가족 내에서도 진짜 하나님 뜻이 중심인 그런 가정을 이루고 싶어요.
0: 정말 좋은 엄마 될 것 같아요.
2: 그쵸.
0: 아이들도 정말 잘 키울 것 같고.
1: 기도해 주세요.
0: 네.
2: 그럼요.
1: 저희 그런 좋은 사람이 아닌데.
0: 그럼요. 지금 현장 끝에 계시는 분들이 다 기도하면서 보라씨 축복할 거예요.
2: 그쵸.
0: 네. 기도의 응답을 한두 번 받은 게 아니지만 또 기도하시는 엄마 영향 많이 받았잖아요.
1: 네.
0: 엄마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나요?
1: 엄마가 저는 여의도 성공교회 나왔거든요.
0: 네.
1: 근데 여의도 성공교회 막 되게 통성 기도.
0: 그렇죠. 뜨겁죠.
1: 네. 불기도. 이거 되게 뜨겁거든요. 항상 그 뜨거운 현장에서도 엄마 진짜 아무 말도 안 하고 조용히.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0: 그 분위기에서는.
1: 네, 그 분위기에서. 그래서 저는 항상 엄마의 기도가 궁금했어요.
0: 네.
1: 그래서 예배 끝나고 엄마는 뭘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해? 물어보니까 항상 그런 기도 많이 하셨대요. 하나님, 저희 아기들이 많은데 제 능력으로는 다 키울 수 없다. 하나님이 건강하게 키워주셔라. 하나님이 키워주셨으면 좋겠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정말 많이 하셨대요.
2: 그런데 한때 가족들과 보라 씨도 어려운 상황이 있으셨다라고 하던데.
1: 네, 맞아요. 저희 이제 또 가족이 많으면 진짜 뭐 대수사가 많잖아요.
2: 그렇죠,
1: 저희 집도 그렇죠. 그랬었는데, 그쵸, 저희 가족에 정말 좀 아픈 일도 있었죠.
2: 그러셨구나.
1: 네. 근데 그때 그 시절 때 제가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만나게 된 시기도 했고, 그리고 그 시기를 저희가 지나면서 가족들 간의 그런 우정, 사랑 이런 게 정말 끈끈하게 똘똘똘 뭉치게 된 계기도 했어요.
2: 어려움이 있은 후에.
1: 네. 그래서 정말 이제는 말할 수 있는 게 어릴 때 교회를 다니면 목사님께서 뭐 고난이 축복입니다. 이런 말을 할 때 제일 이해가 안 됐거든요.
2: 그렇죠.
1: 고난이 어떻게 축복이 되지? 근데 제가 이렇게 일을 겪어보니 그 고난을 통해서 이겨내고 회복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결국에는 결과물이 아 결국에는 나에게 은혜와 축복이 되기 위한 방법이었구나.
2: 준비였구나.
1: 네, 준비였구나. 예비하심이었구나 라는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0: 지금은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렇게 덤덤하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1: 네.
0: 그 시간을 지날 때는 정말
2: 그렇죠.
0: 예배와 기도 없이는 힘드셨을 것 같아요.
1: 그때 진짜 기도 많이 했어요. 이게 막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그리고 내 안에 풀어지지 않는 뭔가 그런 슬픔 이런 것들을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그렇게 많이 토로했어요.
2: 서로.
1: 네.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 제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저의 밑바닥을 그때 다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K라디오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4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주부들이 찾는 곳 한남 최애. 한국오이 4불 99, 줄기토마토 파운드당 1불 99, 옥수수 4개 1불 99, 도넛 복숭아 파운드당 크람쉘 4불 99. 월드컵의 열기를 한남체인과 함께.
2: 오늘 저녁 뭘 드실 건가요?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에 지치셨다면 노던블러바드 160가 국수집으로 오세요. 직접 뽑은 건강한 생면으로 입안에 착착 감기는 맛. 엄마 손맛으로 직접 만든 반찬이 무제한 무료에 팁도 없습니다. 오늘 명품면으로 만든 시원한 냉면 한 그릇 어떠세요? 노던 160가 국수집 718-799-0885번 718-799-0885.
3: 이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4: 체리 파운드당 4불 99, 시험도 수박개당 5불 99, 체리 자두 팩당 5불 99, 파 4번들당 1불 99, 냉동 대패 삼겹살 파운드당 스마트 카드 고객 한정 8불 99, 양념 LA갈비 파운드당 16불 99, 양념 마늘 언양식 불고기 파운드당 9불 99.
3: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0: 너무 하세요 막 이랬어요?
1: 그쵸. 네. 너무 하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시간들을 쭉 겪으면서 보내면서 하나님을 진짜 진심으로 만나게 됐고 또 그때 하나님이 또 찾아와 주셨고 그때 진짜 하나님이 나를 진짜 사랑하고 계시구나 언제나 나와 함께하고 계셨구나 라는 거를 그 시간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2: 특별한 어떤 체험이 있었나요?
1: 네. 그날도 이제 새벽 기도를 갔죠. 전 항상 새벽 기도 어릴 때 엄마가 이끌어주신 새벽 기도 그 새벽 기도 가서 힘드니까 새벽 기도 가서 막 울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셨어요? 막 이러면서 막 기도를

0: 하면서 제가 눈을 떴거든요. 그리고 눈 떠보니까 한 시간이 지나 있더라고요. 정말 그 제가 체감하기엔 정말 짧은 순간이었는데 눈 떠보니 예배당에 저 혼자밖에 없었고 한 시간이 지나 있었고 그때 아, 하나님이 모든 매 순간 나와 함께 계셨구나. 정말 영화 파노라마처럼 제가 힘들었을 때 현장에서 감독님한테 혼났을 때 그리고 가족들끼리 뭐 행복했을 때도 연예계 생활하면서 방황했을 때도 항상 제 옆에 계신 예수님의 모습이 따라락 지나갔어요. 그때 알게 됐죠. 아, 내가 몰랐구나.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고 계셨는데 내가 옆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냥 내가 보고 싶은 세상을 바라보려고 했었구나. 그때 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 기도라는 것도 그때 처음 해봤고 그때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진정으로 인정을 하게 된 순간이었어요.
1: 그러니까 그 후로 삶을 대하는 태도가 많이 달라지셨군요.
0: 많이 달라졌어요.
1: 그 순간 이후로부터?
0: 네.
1: 아, 예.
0: 그 이전에는 아무래도 정말 모든 사람 다 원하는 거 아닐까요? 뭐 성공.
1: 그렇죠.
0: 그리고 이제 부와 명예 뭐 이런 거. 저도 막 일에 욕심이 컸던 아이였으니까 더 잘하고 싶었고 더 많이 인정받고 싶었어요.
1: 그렇죠, 그렇죠. 네.
0: 그 이전에 저의 기도 제목은 그런 것들이었어요. 더 잘하고 싶어요, 하나님. 더 좋은 거 갖고 싶어요. 이런 거였다면 그날 이후로부터는 하나님 뭐 좋아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길을 가고 싶어요. 하나님의 길을 걷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 제목이 바뀌었어요.
1: 그러니까 내가 해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걸 좋아하세요? 네. 나는 그 길을 가겠네, 가고 싶네, 이렇게 바뀐 거예요. 네.
0: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궁금증이 생겼어요. 호기심이 생겼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그렇게 오래 참으시고 나를 왜 끝까지 보호해 주시지?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책도 그때 읽기 시작했고 너무 늦은 나이긴 했지만 그때 성경책 읽독도 하고 그리고 성경 공부도 그때 나가기도 하고 묵상이라는 것도 그때 해보고
2: 그리고 그 어렵고 원망스러웠던 것들도 새롭게 받아들이게 되고 그렇게 하신 거죠?
0: 지금도 머리로는 이해가 되진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가족이 많이 회복했고 저도 정말 많이 회복해서 이렇게 밝게 웃을 수 있는 시간을 또 맞이한 거잖아요.
2: 네.
0: 그러니까 뭐 나중에 하나님 만나면 또 물어보겠지만 지금은 온전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그 믿음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2: 네. 어떤 철학, 인생관 이런 것들에 다 영향을 미쳤는데 하와이 여행? 그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1: 하와이 여행 관련해서 들었던 것 같아요.
2: 그건 무슨 얘기예요?
0: 그날도 이제 막 되게 뜨겁게 하나님을 막 만났을 때였어요. 그래서 막 모든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 좀 기도하면서 했었던 시기였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 좋아하는 여행 프로그램에서 섭외 전화가 온 거예요.
2: 와.
0: 너무 가고 싶었던 프로그램이었거든요.
2: 네.
0: 근데 너무 기쁜 마음에 하나님 저 이거 너무 가고 싶었는데 저 이거 해외로 먹방을 하는 프로그램이었거든요.
2: 아, 그래요?
0: 그래서 하나님 저 어디로 가요? 어느 나라 갈까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마음속에서 하와이를 가라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작진분들에게 저 하와이 가고 싶다. 근데 처음에는 너무 멀어서 안 된다 라는 답변을 받았어요. 그래서 원래는 좀 가까운 나라를 가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하와이 된다. 하와이 가셔도 된다 라는 또
1: 시간이 지나가고
0: 그래서 하와이 제일 가게 됐죠.
2: 네.
0: 비행기를 탔는데 옆에 같이 앉아계신 분이 저 탈 때도 성경책을 읽고 계셨고 자고 일어났는데도 계속 성경책을 읽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쯤 되니까 너무 궁금하잖아요, 이분이. 그래서 아, 교회 다니시나 봐요, 이렇게 인사를 건넸더니 그분이 아, 제가 목사입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하와이 이제 집회를 하러 가시는 길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막 비행기 내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내릴 때쯤에 그 목사님께서 이제 교회 간증을 초대를 해주셨어요.
2: 아, 비행기 안에서 섭외가 이렇게.

0: 있거든요.
1: 네, 맞아요. 네,
0: 간증 섭외가. 네. 그때 이제 일정 다 마치고 서울 와서 그 교회 가서 간증을 했죠. 네. 그때 이제 저의 뭐 회복에 관련된 그런 내용이었는데 그때 간증 마치고 한 여학생한테 DM을 받았어요. 그 DM 내용이 우울증이 너무 심해서 자기가 이 예배를 마지막으로 생각을 하고 왔대요. 정말 마지막 예배를 드리려고 왔는데 제가 그 자리에 간 거였던 거예요. 그럼 이야기 주제가 그 친구한테 너무 도움이 되는 이야기였던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저의 간증을 듣고 하나님을 다시 만나기로 결심을 했다. 이런 내용의 간증
2: 그
0: DM이었어요.
1: 네, 너무 감동적이다.
0: 그래서
1: 네.
0: 그 DM을 읽고 막 눈물이 펑펑 나는 거예요. 아, 잘 회복하니까 내가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시간도 내가 가질 수 있구나. 하나님은 정말 하나도 버리지 않으시는구나. 그리고 아, 나한테 하와이 가라고 하신 게 이 여학생을 위해서 가라고 하신 거구나.
2: 비행기에서 목사님을 만나기도 하고
0: 네.
2: 또 그렇게 간증을 하게 하고
0: 맞아요.
2: 그리고 그 여학생이 그날 그 마지막 그 예배를 보러 오고
0: 맞아요.
2: 너무 신기하네요.
1: 진짜 우연이 하나도 없네요.
0: 모든 퍼즐들이 정말 너무 정확하게 맞아 들으니까 너무 놀랍더라고요. 와,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 너무 위대하다. 내가 하나님과 이런 일을 같이 할 수 있음에 너무 감사했어요.
1: 네. 그러면 어릴 때부터 엄마한테 들은 말씀으로 봉사나 선행은 늘 하고 있었잖아요. 동생들도 돌보고. 최근에는 우간다로 우물작업 봉사도 다녀오셨다면서요.
0: 네, 맞아요.
1: 어떠셨어요?
0: 제가 그 우물을 팔아 우간다에 갔는데 네. 너무 아쉽게도 저는 우물 그 파는 그 모습을 보진 못했어요. 아. 제가 우간다에 있을 때는 물이 안 나왔거든요. 아. 기계가 계속 고장나서 우물을 파진 못했고 이제 갔다 오고 나서 일주일 뒤에 다시 재작업해서 일주일 뒤에 우물 터지는 거를 거기 이제 성교사님 통해서
2: 메신저로
0: 네, 받았어요.
1: 네. 또 우간다에 우물 작업하러 가실 계획이 있으세요?
0: 리벤지 하러 가야죠.
1: 아,
0: 네, 못 봤으니까.
1: 와, 진정한 봉사자예요.
0: 네. 네. 사실 그 우물 팡 터지는 그 모습을 보고 싶어서
1: 보고 싶어요. 진짜.
0: 간 거였거든요. 네. 근데 그걸 못 봐서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 갈 때는 직접 눈으로 봐야죠.
1: 네. 꼭 보고 오시길 바랄게요.
0: 네.

0: 근데 최근에 또 홀로 살기 하셨다고 들었어요?
1: 네. 제가 정말 프리랜서가 됐습니다. 네. 작년에 이제 소속사 나오면서 이제 저 혼자 일을 하게 됐는데 아무래도 좀 그런 회사에 들어가면 방송 제가 정말 하고 싶어 하는 방송을 자유롭게 할 수 없어요.
0: 그렇죠.
1: 그래서 항상 이제 이런 기독교 방송 너무 하고 싶었는데 이제 기회가 없었기도 했고 못하기도 했고.
0: 네.
1: 그래서 회사 나오면서 꼭 하고 싶다.
2: 잘했어요.
1: 네.
0: 선생님 지금 학생한테 잘했어요. 칭찬해 주셨어요.
1: 감사합니다. 네.
2: 정말 잘하셨어요.
1: 그래서 그래서 이제 들어오게 된 게 그 홀리 언 넷자
0: 네.
1: 그 프로그램도 하게 됐고 이렇게 샤론의 꽃필 네, 이것도 네. 하게 됐고 네.
0: 너무 반갑고 화면에서 드라마에서 예능에서도 많이 봤지만 또 네. 이렇게 토크쇼에서 만나니까 더 반짝반짝 빛나고 예쁘고 너무 반가워요.
3: 그리고 또 편안해 보여요.
0: 네. 매사에 이렇게 감사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앞으로 보라 씨 어떤 삶을 살고 싶으세요?
1: 앞으로도 정말 제가 바라는 거 그거예요. 저의 생각이 하나님 생각보다 앞서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냥 저의 생각이 앞서 나갈 때마다 좀 뭔가 일이 잘 안 되고.
3: 맞아요. 네, 맞아요.
1: 그런 게 있더라고요.
3: 그게 내 의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1: 맞아요. 네. 그래서 항상
3: 아주 공감.
1: 네. 네, 항상 욕심을 내는 거는 그거예요. 내 욕심이 하나님의 뜻보다 높아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3: 아멘.
1: 네. 네. 그게 정말 저의 기도 제목 1번이고 무슨 일을 할 때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나는 공고한 자여 뭐 나는 반이 세상이고 반이 하나님 나라고 그런 고백을 하는 것 좀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일을 하면서 항상 반반이요. 내가 세상적으로 더 높아지길 원할 때마다 기도해요. 아니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 거. 그냥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 그렇게 훈련이 되고 싶은 마음이 커요.
3: 삶이 더 풍성해진 보라 씨의 모습이 참 보기가 좋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그런데 보라 씨도 예전에도 그랬지만 그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1: 네.
0: 뭔가 기록하는 습관이 있다고 들었어요.
1: 제가 그때 하나님 진짜 뜨겁게 만날 때 네. 아침 묵상을 매일 했거든요. 그리고 감사 일기를 매일 적었거든요. 막 지금은 그렇게 예전만큼 매일매일 하진 않는데 그래도 그날 정말 감사한 거 있으면은 다이어리에 적어요.
0: 네.
1: 잊지 말아야지.
0: 그 보라 씨만의 묵상 노트가 있는 건가요?
1: 있어요. 저 오늘 좀 챙겨와 봤거든요.
0: 와.
3: 이렇게 많아요?
0: 몇 번만 네. 추려 오신 거겠죠? 더 많을 것 같은데요?
1: 아니, 합니다만. 네. 아침 말씀 읽고 그날 느꼈던 것들 그날 하루 마무리하면서 그냥 정말 감사했던 것들
3: 좋다.
1: 적었어요.
0: 괜찮으시다면 그 중에서 조금만 좀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1: 네.
3: 제일 재밌는 거. 제일 부끄러운 거.
1: 이거. 하나님을 믿으면서 알게 된 점.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배고프게 하거나 혼자 두지 않으신다. 항상 실만한 물가와 배불리 먹이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굳이 우리가 애쓰지 않아도 우리의 계획보다 더 위대하신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우리를 절대 굶기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은 우리의 자아가 아직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죽어야 한다.
3: 죽어야 한다.
1: 죽어야 사는 인생. 우리의 생각과 자아가 죽어야지만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고 주님의 계획 아래에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적었네요.
3: 너무 절절하죠?
1: 네.
3: 너무 절절하고 또 가슴도 아프네요. 죽어야 산다.
1: 네.
3: 아름다운 고백이라는 생각이 정말 듭니다.
1: 네.
3: 정말 아름답습니다.
1: 감사합니다.
3: 네.
0: 이렇게 어리고 소녀 같은 이 부드럽고 여리여리한데 속이 내면 얼마나 꽉 찼는지가 느껴져요.
1: 감사합니다.
0: 네.
1: 다 하나님 덕분에.
0: 겸손함까지.
1: 네. 네.
0: 보라 씨 그럼 요즘은 어떤 기도하세요?
1: 요즘은 진짜 그 기도밖에 안 해요. 그냥 내가 자만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일을 할 때도, 요새 정말 바쁜데, 일을 할 때도 내 중심은 하나님이니까 내가 이 중심 흔들리지 않길 바라는 그런 기도. 정말,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0: 굿TV 샤론에 뽑힐 때 오늘은 배우 남보라 씨와 함께 인생 가장 힘들었던 시기도 하나님을 만나서 극복하고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길을 따라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는 아주 멋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3: 정말 오늘 이 시간 감사와 은혜가 있는 감동의 시간이었습니다.
0: 네, 저희 보라 씨한테 작은 선물 하나 준비했거든요.
1: 아, 정말요?
0: 네.
1: 감사합니다. 네. 오.
0: 그대 인생을 활짝 펼치시길 바랍니다.
1: 감사합니다. 정말 활짝 핀 꽃을 그리셨네요.
0: 오늘 함께 잘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1: 네. 아유.
0: 오늘 어떠셨어요, 보라 씨는?
1: 사실 이렇게 저의 신앙적인 진솔한 이야기를 한 게 아마 거의 처음일 것 같아요, 방송에서는. 그래서 사실 이런 자리가 좀 오는데도 많이 기대가 됐는데 네. 너무 편안하게 해주셔가지고 덕분에 방송 잘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0: 저희도 샤론의 꽃처럼 아름다운 보라 씨랑 함께 이렇게 이야기 나눠서 너무 좋았어요.
1: 감사합니다. 네.
3: 오늘 만났는데 보라 씨를 보고 습관상 제가 학생을 대하는 태도.
0: 네.
3: 제가 그 경험에 있던 그 애들은 맨날 죽는 신임을 했는데.
0: 네.
3: 우리 보라 씨는 나한테 가르치는 느낌. 그러나 제가 저 마음속에 들어있는 여기까지 왔을 때, 인간으로의 고통과 그리고 하나님이 옆에 계시지 않았다면, 지금 이 자리에 우리 보라 씨가 만들어졌을까. 근데 지혜롭게도 빨리 가서 하나님한테 가서 엄살도 부리고 그래가지고 자기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자기가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한테 뭘 해달라고가 아니라 하나님 나 어떻게 살면 됩니까 라고 하는 건데까지 왔다라는 게 나는 힘들게 사는 우리 많은 청소년들이 어려울 때 보라 씨의 삶의 모델이 좀 되어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0: 네.
1: 감사합니다.
0: 네. 앞으로도 더 많은 선한 영향력, 멋진 연기 보여주세요.
1: 아,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0: 하나님은 우리의 절실한 기도에 항상 응답을 해주십니다. 메마르고 척박한 땅에서도 피어나는 샤론의 꽃처럼 아름답고 용기 있는 분들과의 만남을 기대해 주세요.
1: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듣고 다시 일어나 꽃을 활짝 피워줄 것을 믿습니다.

0: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좋은 사람과 만나고 싶으신가요? 초혼, 재혼, 시니어 만남까지 인생의 소중한 인연을 찾는 첫걸음 에베네셀 러브매칭이 함께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일이 쉽지 않은 요즘 에베네셀 러브매칭은 진정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평생의 동반자가 될 소중한 인연을 찾아드립니다. 결혼을 전제로 한 진지한 만남, 재혼을 위한 새로운 시작, 그리고 인생 후반전을 함께할 따뜻한 동행까지 한 분 한 분의 가치관과 성향을 존중하며 정성어린 상담과 체계적인 매칭으로 아름다운 인연을 이어드리겠습니다. 혼자서는 어려웠던 만남, 이제 에베네셀 러브매칭과 함께 시작해보세요. 초혼, 재혼, 시니어 만남에 대한 모든 것, 소중한 인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에베네셀 러브매칭, 상담 917-359-1578, 917-359-1578. 이제 뉴욕 플러싱에서도 오가닉 원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고향의 정성과 건강한 맛을 전해드리는 오가닉 원이 오는 6월 1일 플러싱 노던 154번가 버스 정류장 바로 앞에 오픈합니다. 900여 가지 대한민국 농수 특산물과 유기농 건강식품, 그리고 350여 가지 생후 6개월 이상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까지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 마트에서는 쉽게 찾기 힘든 진짜 한국의 맛과 따뜻한 마음을 오가닉 원이 정성껏 담았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 매장은 물론 새롭게 오픈하는 플러싱점과 온라인 스토어 organicone.com에서도 함께하세요. 건강한 밥상, 따뜻한 마음, 오가닉 원. 당신의 식탁이 더 건강해집니다.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에 위치한 오가닉 원. 전화번호 929-845-0958, 929-845-0958. 이제 오가닉 원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매장에서 함께 즐겁게 일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포트리에서 만나는 가장 우아한 미식의 순간,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 레스토랑 어리.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은 아름다운 테라스, 영화의 한 장면처럼 여유로운 브런치, 신선한 해산물의 깊은 풍미를 담아낸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와 스테이크를 소중한 사람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 날 품격 있게 준비되는 스페셜 코스 다이닝, 그리고 파티시에가 정성스럽게 구워내는 프리미엄 베이커리와 디저트까지 식사의 마지막 순간마저 특별하게 완성합니다. 단순한 한 끼가 아닌 감각과 분위기, 그리고 기억을 머무르게 하는 공간, 브런치의 여유, 데이트의 설렘, 기념일의 품격까지 포트리가 사랑하는 프렌치 다이닝 어리. 오늘 당신의 하루를 가장 행복하게 완성해보세요. 다이닝 코스는 예약에 의해서만 준비됩니다. 뉴저지 2020 센트럴 로드 포트리. 문의 및 다이닝 코스 예약 201-482-0055, 201-482-0055.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 앤 스페셜 코스 다이닝 어리. 참 고맙습니다. 양 한방 통합 의학 선구자상을 수상하신 샌드 추이 박사의 과학 한방 약초 영양제 쥐시 내추럴이 전제품 25% 파격 세일을 진행합니다. 가정의 달 5월에 이어 6월에도 지금까지 없었던 딱 하나만 사도 무조건 25% 할인,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허리, 무릎, 관절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에게는 뼈 부러진 사슴이 먹었다는 홍합 페로라,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기침 가래에는 시모리, 속이 쓰리고 아플 때 복용 즉시 위가 편안해집니다. 에보디아, 건강한 혈액과 혈관에는 CSTP 골드,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 바디, 보약보다 중요한 꿀잠, 수면의 품질은 나이트에이드, 건강은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정 수량이 오니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714-870-7582, 714-870-7582. 100세 건강의 동반자 GC 내추럴.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일 라디오 방송국 K-라디오 게시판은 한일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본 방송은 굿TV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2: 사실 우리 이혜진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되면 고생을 전혀 안 하.
3: 너무 고우세요.
2: 예쁘고
3: 네, 아름답니다.
2: 어둠이란 하나도 없는. 그래서 밝게 생활해 오신 선생님처럼 보이는데요.
3: 네, 저는 아버지가 없이 자라다 보니까 그냥 저한테 잘해주고 네. 좀 푸근하고 그리고 제가 가난한 환경에서 좀 벗어나는 결혼을 좀 꿈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남편을 만났는데 그때도 새벽에 일어나서 엄마 일 도우면서 학교에 출근했고 이렇게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데 남편은 물론 사업을 한다고 다 그런 거는 아니지만 씀씀이가 예뻤어요. 그 당시에 골프를 치고 색소폰을 하고 그렇게 이렇게 취미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스트레스를 푼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스트레스를 풀 수가 없었죠. 네. 그런 간극들이 저는 이렇게 일만 했죠.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멀어질 즈음 회사가 부도가 난 거예요.
2: 부도도 모르고 일어난 일이었잖아요.
3: 그 뒤에 남편은 저희 셋만 남기고 어디론가 가버렸어요. 네, 정말. 그래서 전 영문도 모른 채 빚이 얼만지도 모르고 빚쟁이들은 다 저에게 오는 거예요.
4: 사업을 하다가 잘 안 돼서 가셨으면 어떻게 됐나요?
3: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혼을 한 상태였지만 사람이 없으니까 저를 뭐 학교고 집이고 찾아왔고 심지어 또 저희 큰아이한테도 아빠 어디 갔어? 알고 있지? 하고 이렇게 물었다는 걸 나중에 이야기하더라고요.
4: 네.
3: 그래서 좀 힘든 시간을 한 10년간 보낸 것 같습니다.
2: 사업도 들어오고 협박도 받고.
3: 하여튼 숨겼지. 찾아라. 찾아내. 이렇게 뭐 하니까 저는 전혀 진짜 뭐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그래서 그렇게 그걸 또 펴낼 수도 없잖아요. 직장인데. 그래서 마음고생을 정말 많이 했지만 의지할 때가 그때 엄마가 암투병을 하셨거든요. 시댁은 풍비방산이 되었고 제가 정말 기댈 곳이라고는 없는 좀 힘든 세월이었어요.
4: 얼마나 힘들으셨을까.
2: 그러니까요.
4: 아이들은 그러면 그렇게 혼자서 계속 키우신 거예요?
3: 엄마께서 어릴 적 아이들을 봐주시다가 네. 신호암이라고 암 판정을 받고 나니까
2: 엄마가?
3: 네. 그때 아이 막내는 유치원 어릴 때고 이러니까 제가 정말 그 누구한테도 얘기를 이거 어떡하지 걱정만 하는데 마침 집 근처에 이웃 언니가 있어서 네. 맡기고 저는 학교에 가고 네. 갔다 오면 애들 데리고 집으로 가고 계속 그런 생활을 수년간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4: 직업이 있어서 너무 다행이 하지만 너무 힘들게 두 아이를 키우신 것 같은데 그러면 어머니가 편찮으셔가지고 너무 많이 고생을 하셨겠어요.
3: 또 형제들도 다 일을 해야 됐기 때문에 네. 뭐 저도 일을 했지만 또 어머니를 또 이렇게 케어하고 이런 거는 제가 좀 하면서 또 여동생이 같이 하면서 저희 자매밖에 없으니까 네. 엄마가 또 한 투병생활이 암은 길잖아요. 네. 긴 기간 동안 원래 몸이 공장 다니시고 장사하시고 해서 안 좋으신데 그때 그 이후로 정말 많이 쇠약해지셔서 지금껏 어머니는 많이 그러니까 한 번도 뭐 이렇게 편찮으지 않은 날이 없으신 거. 네. 이게 마음이 아프죠. 네.
2: 그러셨군요. 제가 알기로는 이희진 선생님도 몸이 건강하지 않았다고 들었는데.
3: 아, 제가 2008년도에 이혼을 하고 빚도둑촉을 10년 시달리면서 네. 제가 그때 유방암 판정을 네, 받았어요.
2: 2018년에?
3: 네. 어머, 어떡해.
4: 아니, 지금 아이를 더 어리고 친정 어머니도 신화암인 상황에서 암 판정을 받으셨던 거잖아요. 네. 어떻게 치료를 하셨어요?
3: 제가 직장도 놓지 못했어요. 네. 다니면서 그렇게 내려놓은 거를 못했던 것 같아요. 저를 사랑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제 안에 울고 있는 아이가 있다는 걸 이제까지 몰랐던 거예요. 제 안에 아이가 그렇게 우는데도 저 노래를 불렀어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보고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웃어라 혜진아 울면 바보야. 매일 아침 자기에 속이 썩고 문드러지는 걸 모르고 지금도 암 환우 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면 저처럼 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그때는 원망이 너무 많았어요. 나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가난하고 힘들었는데 지금 왜 나냐고 왜 하필이면 나냐고. 사실은 수술하기 한 달여 동안 정말 악다구니를 쓰면서 원망하고 이렇게 하면서 나를 눈물로 씻었거든요.
2: 누구를 원망했다는 거예요? 엄마를?
3: 아, 하나님 아니요. 모습. 제가 믿는 엄마 뱃속에서 교회를 다녔고 그러면서 모태신앙으로 그냥 출석신앙 하나님한테 안 가면 교회에 안 가면 벌을 받을 것 같아서 가는 고신앙을 가지고 있다가 그런 유방암에 딱 걸리고 나니까 든 생각이 왜 하필이면 나냐고 내가 뭘 잘못했냐고 하면서 사실은 악다구니 쓰면서 원망하고 울고 막 그렇게 한 달을 보냈더라고요. 네.
2: 정말 이야기만 들어도 가슴이 아프네요. 그럼 수술하고 항암 치료를 해야 할 텐데 그러면 어디서 어떻게 했어요?
3: 제가 사실은 처음 진단을 받을 때는 그냥 똑 빼내면 돼요 이렇게 받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한 달을 제가 원망으로 울며 지샌 이것들이 암을 키운 거예요. 아. 임파까지 전이가 됐었고 제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암 분화도가 최고 등급의 고위험이었는데 그 시간 동안 내려놓고 마음을 다스리고 해야 되는 시간을 네, 원망과 자책으로 그렇게 보낸 게 확인이 됐더라고요. 암이 자라는 속도가 너무너무 빨리 컸겠죠. 그래서 아, 저는 그냥 똑 떼내고 복귀를 할 생각이었어요. 근데 임파가 전이가 됐다니까 너무 놀랐고 그 결과 8번의 항암과 30번의 방사 치료를 받아야만 했거든요.
4: 아니 8번 30 암 투병하신 분들 보면 정말 살도 많이 빠지시고 체력적으로도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운데 그 투병을 하셔서 지금은 이렇게 건강해지셨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얼마나 힘들게 투병을 하셨을까. 도와주는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그 시간을 버티셨어요?
3: 제가 막상 수술을 하려고 하니까 보호자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정말 감사했던 게 제가 다니는 예, 교회에서 간병조를 짜주셨더라고요.
4: 교회에서요?
3: 네. 오전 김권사, 저녁 이권사. 왜냐면 그분들 가정이 있으니까 교대로 이렇게 제가 3주 정도를 병원에 있었거든요. 몇 주를 이렇게 짜놓으신 걸 사모님이 들고 오셨더라고요. 교회 간병은 정말 눈물이 나도록 너무 감사했어요. 성도님들이. 근데 마침 제가 그때 친구 한 명이 저를 간호해 줄 수 있다고 해서 제가 아껴두겠다고 친구가 있어서 같이 해주기로 했다고 이렇게 하고 사실은 그 항암이나 이런 걸 저도 처음에 봤고 그게 어떤지 몰라서 네. 근데 너무 지금 딱 돌이켜 생각하면 와 알았으면 내가 이렇게 해낼 수 있었을까 할 정도로 정말 힘들더라고요.
4: 그 뒷감당이나 남겨진 두 아들은 어떻게 됐나요?
3: 그러니까 첫째 아들이 해병대를 지원했더라고요. 자원을 해서. 네. 그래서 그게 사실은 제가 진단을 기다리고 있을 때 검사 받고. 네. 그래서 아 얘가 그때 이렇게 해병대에 가면 왜 되게 힘들잖아요. 그래도 배웅을 하면서 제가 설마 아닐까 하고 얘한테는 얘기하지 않았고 보내고 나서 배웅을 하고 제가 이제 그 다음 날 예, 암 판정을 받았고 그리고 7주라는 훈련 기간에 아이한테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그냥 아이한테 비밀로 했고 그리고 수술하고 나서 나중에 면회 가잖아요. 처음 네, 네. 훈련 마치면 그때 가서 이야기를 했고 네. 그리고 막내가 이제 걱정인 게 고등학교 1학년 진학을 딱 하고 나서 5월인데 제가 이제 밥 해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교감선생님 동훈이 엄마입니다. 제가 암에 걸렸는데 제가 혼자라서 사실은 봐줄 사람이 없어요. 동훈이 어머니 수술 잘 하시고 우리가 책임지겠다고 기숙사에서 잘 내리고 있겠다고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사실 제가 지다고 생각하니까 첫째 아들은 나라에서 키워줬고 둘째 아들은 학교에서 키워줬고 저는 직장 가기 전에 항상 스마일 연습을 하고 그렇게 갔었는데 그게 저한테 제일 못해준 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이게 항암을 빨간 약이라고 하거든요. 네. 예, 제가 했던 약 중에 네 번 항암이 맞고 네. 이 항암이 부작용이 네. 이렇게 눈이 갑자기 이렇게 막 흐릿하고 안 보이고 갑자기 없던 당뇨가 생기고 뭐 곳곳에 세포들을 다 건드리는 과정 속에서 그런 부작용들이 나올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일시적이었지만 정말 많이 놀랐거든요.
4: 네, 많이 놀라셨겠어요. 네, 공부를 잘하시는 분들은 정말 책이 볼 수 없으면 얼마나 가슴 그냥 철렁해요.
2: 그러니까 암 환자님들이 제일 먼저 실감하는 게 머리가 우수수 빠져나오고 네. 그럴 때 그때의 공포감. 네. 그다음에 이제 눈이 보이지 않는 그다음에 일어날 수 없는 이제 이럴 때 이제 좌절을 한다 그러죠. 네. 하여튼 거기 그러면서 무섭진 않았나요? 지금 이렇게 말씀을 담담하게 하시지만 그 시간이 얼마나 암담하고 무섭고 두려웠을까?
3: 얼마 지나니까 저 머리가 저는 굉장히 머리를 사랑하던 사람이었거든요. 등까지 이렇게 머리를 길러서 다녔는데 그냥 하염없이 빠지더라고요. 그때 너무 공포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싹 밀고 모자를 썼고 그리고 나서 그 구토와 이런 것이 정말 너무나 이러다가 죽을 수 있겠구나. 물도 못 삼키는 그런 사주를 보내면서도 제가 그 다음 항암은 이제 근육통 항암인데 이제 항암이 거듭될수록 이게 체력이 너무 소진되니까 학교는 고사하고 일어설 힘이 없더라고요. 근데 밥을 해줄 사람이 없잖아요. 저를 가족이 없으니까. 그래서 누가 암요양병원을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보따리 하나 싸서 그냥 들어간 거죠. 방법이 없으니까.
2: 혼자서?
3: 네. 그 안에는 제가 혼자 가야 되는 길이었죠. 네.
2: 혼자 그렇게 짐을 들고 들어갈 때 그 썩을버스 것이 그림이 그려집니다. 가슴이 아프네요. 그럼 그곳에서 생활을 하면서 치료를 병행한 건가요?
3: 이제 4차 정도 하니까 도저히 제가 이제 백기를 들고 간 곳이 요양병원이었거든요. 학교는 이제 휴직을 내고 그렇게 갔었는데 요양병원에 가니까 병원에서 네. 임상실험을 하자 하시더라고요. 저보고 네. 그러면 사실은 제가 너무 예민하니까 의사 선생님께서는 저보고 제가 몇 기입니까 물으니까 말끝을 흐리셨어요. 네. 근데 나중에는 임상실험 제가 아까 고위험군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암이 퍼지는 속도가
4: 빠른.
3: 네. 그러니까 그런 저 같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실험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저한테 권하시더라고요. 네. 약을 먹고 매주 이제 임상실험이니까 데이터 피를 뽑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고민해보라고. 근데 저는 이게 혈관이 없는데 일주일마다 피를 뽑는 그게 너무나 무서워서 저는 안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제가 이제 그것까지 안 했으니까 매달릴 게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네. 이제 무늬만 예 신앙으로 살아오다가 네. 처음에는 원망을 했잖아요. 네. 그 암이 그렇게 커졌고 이제 더 이상 제가 아 이러다가 하늘나라 문턱을 찍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네. 예, 시험까지 하자 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저더라고요.
2: 그렇지.
3: 저와 같은 아마누들이 너무 많이 있고 생활하고 있으니까 그 자체가 혼자 있는 것보다 너무 의지가 되니까 그냥 거기 생활이 정말 감사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심약한 저를 정말 사랑하셨나 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정말 많이 만났어요. 심지어 성경 공부를 가르쳐주는 언니도 있었고요. 사실 친구도 만나서 같이 그 교회에 주일마다 다니고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그랬었는데 힘든 일이 뭐냐 하면 한 명씩 베드가 이제 치워지는 거예요. 제가 외출을 갔다 오거나 집에 다녀갔다 오면 침대가 하나씩. 심지어 성경 공부를 가르쳐주는 언니가 서울의 병원이었는데 그 이유로 볼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 거는 제가 참 좀 마음이 굉장히 아팠던 기억으로.
2: 그걸 계속 바라보고 기약도 없는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게 상상이 안 되네요.
3: 그래서 하나님 나 이때까지 고생만 하고 컸는데 그 지금까지 고생을 하고 했는데 저 이대로 가기 싫어요. 저만 살려주시면 제가 주님을 전하는 도구로 쓰임을 받고 싶다고 그러니까 막 소원 기도를 한 거죠. 살고 싶어서
4: 기도가 막 나왔고요.
3: 네. 그래서 네,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그 기도 덕분에. 네.
4: 많은 죽음들을 네. 거기서 또 접할 수밖에 없었네요.
3: 근데 그런 죽음을 보는 슬픔이 있었지만 네. 의지가 되는 동료 저희 암 환자들의 의지가 훨씬 더 컸던 것 같아요.
4: 그 안에서 그냥 모태신앙으로 다녔던 신앙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기도도 깊어지고
2: 그래도 그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넘어서 감사를 깨닫고 글을 쓰면서 마음을 다독이셨다고 들었습니다.
3: 제가 그때 감사를 어떻게 배웠냐면 좀 몸으로 배웠거든요. 네. 제가 원래 시인으로 이렇게 등단을 하고 있었지만 삶이 너무 척박하니까 시가 나오지 않더라고요. 네. 근데 정말 다 내려놓고 그 생활 속에서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던 시간이 없었잖아요. 이때까지 일을 했고 아이를 돌봤고 일, 학교, 집 저보고 그냥 비타민 수치가 8인 환자는 처음 봤다고 비타민 D 수치가 그냥 할 일을 주시더라고요. 환자복 둥둥 팔다리 걷고 바깥에 베드에 누워있는 거 자연 햇빛 보는 거 그래서 아무 일 없는 그게 너무 이렇게 처음에는 이상했는데 그 안에서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냥 일 없이 있는 제가 그리고 그러니까 그렇게 지어짜도 나오지 않던 시가 그냥 하루에 줄줄줄줄 그래서 그거를 뭐 휴대폰에 기록도 하고 또 메모장에 기록도 하고 이렇게 해서 시와 글을 통해서 제가 치유를 받았고
4: 그 안에서 회복이 시작되면서 시도 다시 쓰게 되시고
2: 그렇게 투병을 마치고 일상으로 복귀하면서 그 전과는 삶도 많이 달라지셨기도 했겠어요. 그러니까 무서우셨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삶이 달라지셨는지 듣고 싶습니다.
3: 저희 암병동 종합병원의 암병동 옆에 소아암병동이 있었거든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학교에 복직하기 전에 저 아이들에게 그림책을 읽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엄마들 한 시간이라도 쉬게 해주세요. 근데 병원에서는 당신도 환자라서 안 됩니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하면 너무 치유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해서 그냥 환자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한테 가서 책을 읽어주러 갔는데 그 아이들이 처음에는 이 선생님 왜 왔을까 이렇게 보잖아요. 제가 그때는 우리 하나도 없으니까 가발을 쓰고 다녔는데 그 아이들 옆에서 이렇게 가발을 벗으면서 얘들아 나 너희하고 똑같아. 너희들 밥 잘 먹고 하면 너희들 학교 갈 수 있어. 그러니까 다음 밥 잘 먹고 선생님 한 달 뒤에 보자. 제 모습을 보이면서 희망을 주고 싶었어요.
2: 선생님 머리가 없는 상태로 가서.
3: 제가 좀 웃긴 게 저도 그때는 치료 중이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렇게 마스크 쓰고 이렇게 해서 아이들 보면서 야 짜잔 선생님 뭐 하나 보여줄게 하면서 바바를 떡 벗으니까 얘들이 아 선생님 네 깜짝 놀랐죠. 선생님 막 머리 이렇게 길게 있다가 그러니까 제가 애들한테 야 선생님도 너랑 똑같아 근데 나는 이제 학교 간다 하면서 선생님이 선생님이거든 하면서 애들한테 그렇게 막 하는 게 너무 근데 아이들이요 그 순간 저를 막 껴안고 왜냐면 같은 항암을 하는 네, 그런
4: 체험을 서로 아니까
3: 네. 네.
2: 그래서 무슨 봉사활동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다면서요.
3: 사실은 이 봉사는 제가 이제 환자의 자격으로 네. 북시프라고 그림책 읽어주러 아이들한테 갔고 네. 저희 첫째가 물리치료사 이렇게 저 따라다니면서 제가 이렇게 팔이 안 들려가지고 임파전이 때문에 재활치료를 같이 이렇게 동행을 하면서 군대 갔다 와서 그래서 얘가 아 그거 눈 떠서 전공을 이제 물리치료로 이제 전향을 해서 네. 지금은 이제 병원에 물리치료사로 근무하고 있는데 네. 저희가 월 1회 정도 노인주간보호소에 가서 북셰프 그림책, 그 다음에 이제 물리치료사, 건강교실 이렇게 해서 모자 봉사를 하는데 노인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2: 저희 할머니한테 가서?
3: 네, 안마도 해드리고 저는 막 그림책 읽어주고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너무 좋아해서 그 봉사하고 있고 이렇게 아이들 네, 그림책 읽어주는 봉사하면서 네, 그 살아있어서 하는 일이라서 너무 행복합니다. 네.
2: 그렇지, 살아있어서.
3: 제가 지금 많은 암 한우들의 암 선배로 이렇게 상담도 해주고 전화도 받고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방학한 지가 사실 2주밖에 되지 않았는데 제가 거의 하루에 한두 꼴 정도에 갑자기 내가 암 진단을 받았어. 너가 떠올랐어. 이런 전화를 제가 하루에 한두 번씩 받았는데 네. 그러면 혹자들은 저한테 얘기를 해요. 너 무섭지 않아. 근데 저는 이렇게 담담하게 얘기하고 제가 비워야 하고 내려야 하고 인정해야 될 때 막 악다구니를 쓰고 네. 이렇게 했던 것들을 담담하게 이야기합니다. 저 같은 실수하지 말라고. 그리고 나이가 젊으면 빨리 병원에 가는 게 1번이라고. 수술 날짜를 빨리 잡고 그리고 가족이 있지만 요양병원 이렇게 도움을 받을 곳을 많이 이렇게 찾으라고 제가 그런 일을 하니까 이게 그냥 안 겪으신 분들이 하는 이야기랑은 굉장히
4: 그렇죠. 네. 너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2: 사실 우리 이희진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되면 그 안에 품고 계신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선생님 유년 시절부터 이야기를 아주 편하게 한번 해주시죠. 네.
3: 사실은 제가 초등학교 모임에 가서 네. 교대를 갔다고 하니까 네. 친구들이 야 말이 되는 소리를 이렇게 이렇게 놀리던 기억이 나고요. 네. 어린 시절에 저는 세 자매 중 둘째로 태어났고 아버지가 그냥 제 기억 속에 아버지는 늘 누워 계셨어요. 네, 거의 일어나지 못하시고 누워 계셨고 그러던 아버지가 4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네. 그때부터 엄마는 세 딸을 키우기 위해서 고전분투하면서 저를 키우신 거 예, 기억납니다.
2: 어떻게 고전분투하면서 키우신 거예요?
3: 어머니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저희는 공중 화장실에 쓰는 단칸방에서 엄마는 미어커라고 그러죠, 그죠? 미어커, 네, 네, 미어커라고 하는 그걸 끄시고 시장 입구에서 풀빵, 네, 풀빵과 우러묵을 파시는 장사를 하셨고 저희 세 자매는 엄마를 기다리면서 이렇게 예 생활했습니다.
4: 그러면 어머니가 이제 힘들게 그렇게 밖에서 돈을 버셨는데 그럼 세 자매는 누가 돌보고 식사는 누가 챙겨주고 그랬을까요?
3: 장사 나가시고 나면 저희 셋이서 예 그렇게 생활했고 엄마가 오시기 전까지는 그냥 어디 나가기보다는 그냥 셋이서 놀면서 그냥 단칸방에서 엄마 기다리면서 있었던
4: 그냥 세 자매끼리 서로 네. 의지가 되면서 그렇게 엄마를 기다리셨군요. 네.
2: 그러니까 그러면 아이들끼리 식사는 그러면 뭘 어떻게 해서 먹었나요?
3: 학교에 갔다 오면 엄마가 차려놓은 밥을 먹었었고 네. 점심으로 네. 그리고 저녁은 엄마가 올 때까지 진짜 눈이 빠지도록 이렇게 세 자매가 기다렸고, 엄마가 오시면 팔다가 남은 식은 불빵과 그러니까 물에 퉁퉁 불어서 건진 오뎅을 가지고 오시면 그거 막 이렇게 끼니로 먹었던 예, 기억이 납니다. 네.
2: 부족하니까 네. 엄마가 장사하거나 못 팔고 온 풀빵이나 물에 부은 오뎅을 먹었겠군요.
3: 배가 고프니까.
2: 배가 고프니까. 늘 배가 고팠나요?
3: 늘 저녁은 엄마가 올 때 차릴 수 있는 거니까. 네, 그렇게 그러니까
2: 엄마가 엄마 올 때까지 이렇게 문 밖에 기다리고 있었겠냐.
3: 네.
2: 세 자매가 착했는지 그런 불평이나 투정을 부리지는 않았나 보네요.
3: 그냥 어릴 적부터 네. 가난하니까 뭐 다르다는 생각을 했고 불평이나 이런 거는 하지 않았던 이유가 사실은 저는 학원도 다니고 싶었고 여러 가지 하고 싶은 일이 많았지만 엄마한테는 내색을 하지 않았어요. 사정을 아니까.
2: 사정을 아니까 말해봤자 의미가 없으니까.
3: 네.
2: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4: 네. 참 고생이 많으셨을 텐데 성장하실 때까지 어머니가 계속 그럼 행상으로 세 자녀를 키우셨나요?
3: 미역화 장사를 그게 잘 안 돼서 접으신 거겠죠?
4: 네.
3: 그리고 엄마도 어릴 적부터 불우한 환경에 크셨기 때문에 그때는 장사를 치우고 나서서는 대구가 섬유가 유명하잖아요.
4: 그렇죠.
3: 섬유 짜는 공장을 다니셨어요. 아. 주간, 야간, 2교대 공장을.
4: 네. 네. 그러면 엄마가 공장에서 일하시면서 세 자녀를 키우셨네요.
3: 네. 아직도 기억에 나는 게 제가 심부름을 갔었어요. 가시니까 문을 여는 순간 정말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는 시끄러운 갱음과 그리고 불빛이 막 눈이 부실 정도의 예, 그 불빛 아래 엄마가 커다란 기계에 매달리셔서 이렇게 섬유를 짜고 계시더라고요. 불러도 들리지 않아. 그래서 제가 달려가서 엄마 이렇게 하니까 겨우 이렇게 저를 돌아보시는데 그때 엄마의 모습은 그냥 핏기 하나도 없이 아 저래서 우리를 먹여 살리는구나. 아 엄마가 너무 불쌍하다라는 생각을 어렸지만 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내가 어떻게 하면 엄마를 좀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 그래서 그 공장에서의 엄마의 모습을 보고 제가 이제 아 난 공부를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고 그냥 엄마를 기쁘게 웃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공부를 해서 엄마한테 자랑스러운 딸이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4: 매일 가장으로 세 딸을 위해서 그렇게 힘들게 일하는 엄마를 보면서 우리 혜진 선생님 마음이 어떠셨어요?
3: 엄마는 한 번도 쉰 적이 없었잖아요. 저희 키우면서 뉴욕과 풀빵 장사부터 그리고 수많은 이렇게 막 예, 장사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냥 혼자서 하는 장사. 근데 그런 것들이 해보니 안 되고 해서 마지막에 간 게 엄마가 어렸을 적 다니던 그 공장을 다시 간 거였거든요. 엄마도 불우하게 이렇게 크셨으니까. 그래서, 아, 이 불우한 엄마가 우리 키우면서 또 불우한 환경에 놓였고,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팠고, 그 가운데 아, 나도 또 이렇게 같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닌가 해서 마음이 아프면서 나는 그렇게 되기 싫어라는 또 이렇게 막 마음도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엄마 되게 불쌍했어요.
4: 네.
2: 그렇겠죠. 14시간을 근무를 하고 생각나면 옛날 저도 방직 공장을 한번 가봤는데 완전 먼지예요.
3: 네.
2: 먼지에 기계처럼 움직이고 아예 소리도 안 들리는 아주 열악한 환경. 지금이 아니라 옛날 그 환경을 상상을 해보면 알 수 있죠.
4: 어머니는 그렇게 힘들게 살아오셨던 거를 자녀들한테는 감추고 싶으셨을 텐데 우연히 그걸 보고 그 순간 난 공부를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으셨다는 거잖아요.
3: 네.
4: 그런데 공부를 해야겠다 마음은 먹을 수 있어요. 누구나. 그죠? 근데 갑자기 공부를 잘하게 되긴 굉장히 어려운 일 아닐까요? 그동안 공부를 잘 하셨다고 안 하셔가지고.
3: 그때가 중학교 1학년 정도 말 정도였던 기억이 나요.
4: 네.
3: 추운 겨울. 아 공부를 해야겠어 하니까 저 영어는 알파벳밖에 모르고
4: 네.
3: 수학은 싫어해서 사칙 연산 정도
4: 네.
3: 그리고 다른 공부는 하지 않았고
4: 네.
3: 정말 아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어디서 할까? 뭐 어디서부터 시작할까?
4: 네.
3: 이렇게 했었고 그때 제 기억에 갑자기 아이가 변한 거죠. 그래서 한글로 선생님 말씀하시는 토시 하나까지 암기식 교육에 제가 정말 다 적으면서 그걸 통째로 외우면서 막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나요.
4: 네.
3: 밥 먹고 자는 시간 외에는 앉아서 정말 공부만 했어요.
4: 정말 그렇게 하니까 공부를 잘하게 되던가요?
3: 영수는 사실은 포기. 그러니까 더 이상 기초가 안 되고 아까 학원 너무 다니고 싶었지만 제가 그거 학원 가고 싶다는 말을 입밖에 내지 못한 상황이었고 그래서 저는 전교에 어떤 아이였냐면
4: 네.
3: 쟤는 국어랑 암기 과목은 절대 틀리지 않는 아이야 이렇게 해서 중2 때 학력 진보상이라고 저희 때는 성적을 쫙 벽 뒤에 걸어 놓았었거든요. 네. 1등에서 꼴찌까지.
4: 네.
3: 근데 갑자기 성적이 오르니까 그런 상을 받은 게 저한테 정말 큰 동기유발이 됐던 것 같아요.
4: 네. 아니, 정말 믿어지지가 않은데요. 뒤에서, 그쵸? 그런 학생이 그렇게 상까지 받고 정말 열심히 하셨나 봐요. 그렇게 좋은 성적을 받으면서 또 특별한 꿈이 생겼다고 들었어요.
3: 제가 엄마의 기쁨이 된 거잖아요.
4: 네.
3: 엄마의 사랑거리. 그냥 정말 저는 중3 때 반에서 1, 2등을 했었어요. 꼴찌였던 아이가. 그러면서 와. 나는 은행에 갈 거야. 은행에 가서 그 돈을 원도 한도 없이 만들어서 직장 생활을 하고 싶어. 이렇게 해서 예, 대구 시내에서 제일 높은 여상을 이제 가겠다고 했었어요.
4: 네.
3: 근데 엄마가 인문계를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2: 아, 네. 왜?
3: 엄마가 생각해도 쟤는 인문계에 가서 남들이 가는 대학을 갔으면 하는 엄마의 희망이었을 것 같아요. 네.
4: 그러니까 엄마는 그 가정 상황이나 이런 것보다 우리 혜진 선생님의 재능을 보신 거네요.
3: 네.
4: 공부를 잘하는 딸을 끝까지 공부하게끔 해주고 싶다.
3: 네.
4: 그런 엄마의 어떤 마음 먹어주셨던 것이 지금 선생님을 만드신 거네요.
3: 네.
2: 그렇죠. 쉽게 말하면 본인은 돈을 빨리 벌어야 되니까 그리고 입을 하나 더 덜어야 되니까 빨리 지금 상고 가서 돈을 벌어서 엄마도 언니도 동생도 먹여 살려야겠다고 생각을 아예 하고 있었죠. 그런데 엄마 생각은 조금 더 공부를 더 시켜보고 싶은 욕심이 생긴데 인문계 고등학교를 네. 간 거죠.
4: 네.
2: 그러면 인문계 고등학교 가서 또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선생님이 되려고 하면 또 많은 공부를 더 했어야 되는데 어땠나요?
3: 인문계를 가보니 네. 정말 공부 잘하는 애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4: 네.
3: 근데 저는 네. 문과를 가니까 실력을 발휘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반에서 한 1, 2등 했던 것 같아요.
2: 고등학교 가서도?
3: 예, 인문계 문과에 진학하고 나서.
2: 그러니까 네. 학교 공부, 집에 와서도 공부, 그렇게 해서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을 해서 그 정도 성적이 나와서 교대를 가서 선생님이 됐네요.
3: 네.
2: 옛날에는 선생님
4: 네.
2: 부모님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이 선생님이었어요.
4: 아, 그럼요.
2: 물론 지금도 그러긴 하는데 그때 어머니가 이 교대를 나오셔서 이제 선생님이 되셨으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죠?
3: 제가 교대에 간 자체가 엄마는 정말 자랑거리 딸이었고 그리고 교대에서도 사실은 제가 예체능이 전혀 안 되는 게 어릴 적 피아노나 이런 거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사실은 저는 교대 가서도 고3 때 못지않게 정말 공부만 하면서 생활을 보냈더라고요. 장학금을 타야 했으니까.
4: 네.
3: 네.
4: 그래서 장학금도 타셨어요?
3: 장학금도 타고 임용도 대구시에 반영을 받고.
4: 와.
2: 대구시에 임용을 받으려면 네. 그중에 또 공부를 좀 순위가 높아야만이.
4: 아, 그런 뜻이에요? 아.
2: 네. 아니면은 좀 다른 데로 가게 되거든요.
4: 네.
3: 임용고시를 쳤었거든요.
4: 네.
2: 죽고 살고 공부를 한 거예요.
4: 네.
2: 아주 죽고 살고.
3: 공부한 기억밖에 안 나요.

0: 꾸준히 하루에 매일. 그렇지만 히히 야 한글 됐어 하는 반인데요. 네. 그 반에 제가 이제 다시 읽지 못하는 아이들을 다시 이제 품으면서 공부를 가르치면서 아 내가 살아 있어서 이런 일을 할 수 있구나 그 자체가 너무 감사했던 것 같아요. 네.
1: 우리 박주정 선생님이 707명의 아이들을 품으셨고 또 이해진 선생님은 이렇게 학업이 느린 아이들 정말 히히히가 필요한 아이들을 이렇게 품으셨다는 게 아 진짜 두 분 모두 참 존경스럽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
2: 비교 불가합니다 저하고는. 왜냐하면 그런 아픔을 겪고도 다시 일어나서 아이들 사랑한다는 것은 저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아.
1: 제가 알기로 우리 샤론의 꽃필 때 터줏대감이신 우리 박주영 선생님과도 잘 알고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 인연이신가요?
0: 제가 2015년도에 수석교사가 되어서 교원대에서 연수를 받았었어요. 직무연수. 네. 그때 강사님이셨는데 아. 네. 제가 그 강의가 너무 감명 깊어서 번호를 여쭤봤어요. 아. 그래서 박주정, 눈물샘, 콩나물교육, 공고선생님 이렇게 길게 프로필을 따놨더라고요.
1: 네, 그때부터의 인연이 지금까지 이어지신 거예요.
2: 그렇죠. 근데 이분이 우리나라에서는 선생님들 중에서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들만 발굴해가지고 네. 교육부와 조선일보에서 상을 줘요. 네. 그걸 올해의 스승상이라고 합니다.
1: 네.
2: 그 스승상을 제가 이랬는데 네. 이분이 20 몇 끼인가 하여튼 아주 막내로 네. 작년인가 된 거예요.
1: 네. 아, 두 분을 보니까 왜 올해의 스승상을 받으셨는지 알 것 같아요. 두 분이 정말 이런 선생님 만난 학생들은 참 복 있구나 이런 느낌이 와요.
2: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올해의 스승상 네. 관계로 가끔 전화를 해요. 네. 근데 어느 날 굉장히 속상해하면서 전화가 왔어요. 네.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단지를 잃어먹었다는 거 단지. 그 사연이 뭐였죠? 어쨌다고요?
0: 제가 아끼는 반지가 있었어요. 지금 네. 금값이 비싸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저녁에 되니까 손가락에 반지가 없는 거예요. 하루 종일 다녔는데. 그래서 더 올라가지고 그날 마침 또 예비 대학생들, 예비 교대생들 가르치러 또 출강을 하러 교대에 갔는데 제가 그 강의실까지 네. 금반지를 찾아보겠다고.
2: 밤에?
0: 네. 이리저리 막 하면서 돌아오는 길에 차를 몰고 오면서 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 살려주셨는데 나 이렇게 그 이유로 찾은 적이 없었는데 이까 반지가 뭐라고 내가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찾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금반지는 떡 사 먹은 걸로 할게요 하고 근데 마음이 편했어요 집에 오니까. 그래서 그래 이왕 반지는 잃어버렸고 근데 이제 막내한테만 전화를 딱 엄마 반지 잃어버렸어. 뭐 워낙 잘 잃어버리니까 좀 아깝네 이렇게 하고 그냥 웃으면서 잠을 잔 거예요. 예전 같으면 막 후회하면서 어디다 나 잠을 못 잘 만한데 그리고 아침에 제 교실 수석 교사실 문을 열고 컴퓨터 딱 켜는 자리에 보니까 뭐가 반짝하는데 그 반지였어요.
1: 네.
0: 아 그때 아, 제가
1: 감사해라.
0: 네 그때 제가 제 머리를 망치로 하는데 얻어맞은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 깨달음만 주시고 반지를 주셨네요 하면서 그 자리에서 이제 시를 제가 이제 그럴 때 시가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걸 담당하기 싫어 쓴 거를 근데 그 반지 찾은 게 기쁜 게 아니고 그 깨달음이 전 그렇죠. 너무 기뻐서 그걸 카톡으로 이제 지인들한테 공유를 했거든요. 교회에 저희 15년 지기 학부모님이 그걸 읽으시든 자기도 그런 적이 있다고 그래서 전도를 해서 교회에 예, 나왔던 일화가 있습니다.
1: 그러면서 책을 내셨다고 들었어요. 그 책 제목이 어떻게 되나요?
0: 책 제목이 암, 그렇지, 그렇고 말고 좀 특이하죠. 제가 성경책을 가지고 요양병원을 갔어요. 한 줄도 읽지 못했어요. 그 읽지 못한 이유가 눈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독을 했거든요, 성경. 사실은 이독 들었어요.
1: 네.
0: 틀어놓고 하염없이 주물거리고 듣고 묵상하고 그 생각이 나서 책을 출간하기 앞서서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생긴 거죠. 오디오북을 만들고 싶었어요.

0: 근데 제가 저를 딱 떠올리면 사람들이 암 한우. 제 동료들은 근데 이때 암은 벌써 캔서의 암이 아니고 깨달음의 암.
1: 네. 감사.
0: 예, 감사의 암. 삶이 된 암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암이 삶이 되면서 암이 되면서 암이 된 그 자체를 제가 아, 지금도 나처럼 투병중인 환우들이나 마음이 아픈 분들도 많은데 이 책을 좀 읽었으면 해서 아, 짧지만 강한 이렇게 메시지를 네.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싶어서 분량을 줄인다는 예, 이유로 제가 그걸 2년간 만지고 있었어요. 네.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아, 이렇게 하는 순간 하나님 깨달음을 주셔가지고 제 목소리로 녹음을 하고 하면서 이걸 아, 몸이 아프신 분들이 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네, 그 책을 발간하게 됐습니다.
1: 네, 그 암 치료하실 때 눈이 안 보이셨던 경험이 그 경험 때문에 오디오북이 나왔다는 건 또 감사한 일이네요. 제가 오늘 이혜진 선생님을 뵈면서 성경 구절이 떠오르더라고요. 로마서 5장 3절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인내와 연단을 이뤄서
2: 아침에 샤론의 꽃을 피우신 희한 이야기를 나누신 이혜진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 이혜진 선생님 앞에 많이 웃을 수 있는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라면서 작은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2: 자, 선생님 이 샤론의 꽃은 선생님의 삶과 너무 닮아서 선물합니다.

0: 메마르고 척박한 땅에서도 피어나는 샤론의 꽃처럼 아름답고 용기 있는 분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오늘 또 전합니다.
1: 네. 샤론의 꽃은 그 시기만 다를 뿐이지 누구나 인생에 꼭 한 번은 피어납니다. 오늘 만나뵌 이혜진 선생님처럼 인생에 거듭된 고난이 일어날지라도 반드시 샤론의 꽃은 피어납니다. 이 시간 함께해준 모든 시청자분들의 인생에도 각자의 때에 아름다운 샤론의 꽃이 피어나길 바라며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샤론의 꽃 필 때 다음 이 시간도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2: Ladies and gentlemen, non-stop to the top, I bring you the cream of the crop, Silk.

0: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느낌이나 생각을 가리켜서 감이라고 하죠. 전혀 짐작이 안 되거나 이해가 안 될 때 감이 안 온다, 감도 잡히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시험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그 사람이 왜 화났는지, 이 일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감도 안 온다 이렇게 쓰이기도 하는데요. 아예 모르겠고 전혀 모를 때 자주 하는 말입니다.

감도 안 온다. 요즘에 이 말은 어떤 대상의 정도가 너무 커서 가늠조차 안 된다는 과장 표현으로 자주 쓰입니다. 측정 불가할 정도로 대단하다는 의미인데요. 예를 들어 새벽 5시까지 공부하다니 얼마나 성공하고 싶은지 감도 안 온다 이렇게 쓰는 거죠. 그렇지만 오늘 하루는 어떨지 그 사람 마음이 왜 그런지 감이 잡히면 좋겠어요. 물론 오히려 아무것도 안 보일 때 작은 힌트 하나가 더 크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조금만 기다려보시면 좋은 예감이 찾아올 겁니다.

들리나요? 선물 받은 하루의 시작.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피아니스트 김정원입니다. 토요일 아침의 첫 곡은 하이든의 현악 사중주 1번 B플랫 장조 사냥 가운데 2악장 미뉴엣을 하겐 퀄텟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어떤 일은 감이 딱 잡히기도 하고 또 어떤 일은 아무리 생각해도 감이 안 오고 뭐 항상 예감이 맞으면 좋겠지만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죠. 그럴 땐 너무 애쓰지 말고 그냥 흐르는 대로 가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작은 힌트 하나에 기대해 보는 것도 좋고요. 그나저나 오늘 우리 아당님들의 하루가 아주 좋을 거라는 감은 저한테 팍팍 오네요.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페르난도 소르의 라 로마네스카 보내드렸습니다. 존 앤더슨의 오보에와 사이먼 와인버그의 기타 연주였습니다. 또 매일 만나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에는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 전곡을 보내드리고 있죠. 6386번님 사연입니다. 매일 가게 오픈하며 듣는데 오늘은 집에서 차 한잔하며 들어요. 너무 좋아요 하셨습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들어주시는 분들 생각하면 제가 힘도 나고요. 참 감사합니다. 가게 오픈하시면서. 근데 오늘은 쉬시나 봐요. 또 모처럼 이렇게 차 한잔하면서 쉬시는 시간 오롯이 휴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이흥렬 작곡 섬집 아기. 우리 동요들이 좀 이렇게 뭔가 쓸쓸하고 좀 약간 우수에 젖은 좀 슬픈 그런 동요들이 참 많은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이 곡이 제일 그런 게 아닌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정말 아름다운 선율을 가지고 있죠. 오늘은 가사 없이 리차드 용재원일의 비올라 그리고 김진택의 기타 연주로 함께 듣겠습니다.

이흥열 작곡 삼집 아기, 리차드 용재원일의 비올라와 김진택의 기타 연주였습니다. 이 구슬픈 선율이 이 비올라의 선율 그리고 기타 연주와 함께 참 잘 어우러지네요. 1265번님 사연입니다. 서울에서 포항에 내려와 1년여 손주 봐주고 있는 65세 김명순 할머님입니다. 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들으며 힘내고 있답니다.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아이고 참 손주 봐주시느라고 멀리까지 가서 고생하고 계시는군요. 물론 손주 뭐 너무너무 예쁘겠지만 그래도 얼마나 많은 것을 또 희생하고 헌신하고 계신 건데 참 감사합니다. 손주가 건강하게 잘 커주길 그래서 할머니의 사랑을 아주 듬뿍 담고 잊지 않기를 아마 잊지 못하겠죠.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일상이 지겹고 견디기 힘겹게 느껴질 때면 아 여행 가고 싶다 라고 문득 생각하는 사람은 한둘이 아닐 것이다. 떠나고 싶은 마음 하나만으로 이미 여행할 준비는 마친 셈이다. 마음은 이미 버스터미널이나 기차역, 공항에 가 있다. 당장 여행을 못 갈 때에도 그리고 당장의 여행을 앞두고 있을 때에도 우리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사진첩을 뒤적거린다. 못 가면 못 가서, 가게 되면 가게 되니까. 그리고 실제로 여행을 가면 내 시력은 똑같은데 내 시선이 달라져서 그런지 행복 렌즈가 자연스레 씌워지는 것처럼 행복, 사랑, 설렘 필터가 쓰여서 온 세상이 맑고 밝아 보이는 것이다. 출근길, 퇴근길, 지겹게 보는 횡단보도인데도 빨간불, 초록불, 신호등 안에 사람 그림 하나 더 그려졌다고 더 귀여워 보인다. 길을 가다 흔히 있는 자판기일 뿐인데 자판기 속 음료수와 자판기 색깔이 유독 잘 어울려 보인다. 그저 해질녘 길거리를 걸어가던 중에 우연히 노을을 바라봤을 뿐인데 유독 더 황홀하다. 일상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나의 눈길이 조금 더 귀여워지고 귀해지는 시간. 그게 바로 여행할 때이다.

그런 귀엽고도 귀한 시간이 지나가는 게 아까워서 사진을 마구마구 찍는다. 이것도 찍나 할 정도로 찍고 또 찍는다. 들이마시는 공기가 다르고 눈 닿는 모든 것이 새로운 것이니 기분이 마구마구 들뜬다. 그리고 들뜨는 만큼 이 시간을 더 간직하고 싶고 더 기억하고만 싶다. 사진첩엔 미세하게 다른 구도로 찍은 사진들이 가득하다. 이 또한 지나갈 시간이니 조금이라도 더 완벽하게 그 순간을 저장하고 싶다. 내가 눈에 담은 그 순간 느꼈던 행복감을 완벽히 담아내고 싶은 마음인 것이다. 그리고 그 수많은 사진 중 단 하나의 사진을 클릭하자 내 세상이 달라졌다. 막 찍어댄 사진이 가득한 사진첩 안에서 비슷한 구도로 찍어댄 수많은 풍경 사이에서 하나를 골랐을 뿐인데 그 시간을 언제 찍었는지, 왜 찍었는지, 어떤 시간이었는지, 어떻게 앉아 있었는지, 누구와 있었는지 신기하게도 모두 떠오른다. 잠자고 있던 나의 사진 속 낭만을 펼쳐보았다. 요술 할머니가 요술 주머니를 풀어 반짝반짝한 가루가 흩날리고 인형의 영혼을 불어넣어 인형이 곧 말하게 되던 동화처럼 잠들어 있던 내 여행도 이제 반짝반짝 빛날 시간이다.

에스픽의 류트를 위한 고풍스러운 아리아와 무곡 제3모음곡 가운데 첫 번째 곡 이탈리아나 보내드렸습니다. 클라우디오 시모네가 지휘하는 이솔리스티 베네티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제가 음악에 앞서 소개한 이야기는요. 9년차 직장인이자 작가 자영의 책 여행을 펼치고 싶어서에서 일부분 발췌한 내용이었습니다. 비슷한 풍경도 여행지에서 보면 달라 보이죠. 또 매일 지나치던 횡단보도도 흔한 자판기도 괜히 더 귀여워 보이고 정말 여행가서 뭐 정말 멋진 풍경이 아니고 그런 사사로운 것도 사진 찍을 때가 있어요. 그게 행복 렌즈가 씌워지는 거라는 표현이 참 맞는 것 같습니다. 또 그때 찍은 사진 한 장을 꺼내보면 그날의 공기며 그 설레었던 행복했던 감정이며 많은 것들이 그대로 떠오르고 그러면서 또 지금 주변을 새삼 다시 바라보게 되기도 하죠. 당장 떠나기 어렵다면 오늘 잠들어 있는 여행 사진 한번 이렇게 꺼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것만으로도 꽤 설레는 오후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9130번님 사연 보내오셨습니다. 20년째 듣고 있는 미용실하는 애청자입니다. 파마 말고 끝나자마자 보냅니다 하셨어요. 파마를 말았다 이 표현이 왜 이렇게 정겹게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미용실을 하고 계시는군요. 미용실에서도 이렇게 아름다운 우리 클래식 음악과 아름다운 당신에게 흘러나오고 있다 생각하니까 참 기분이 좋네요. 머리하고 계신 모든 분들 마음에 드는 머리 나올 수 있게 제가 응원 보내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요. 모차르트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가운데 케루비노의 아리아 사랑의 괴로움을 그대는 아는가 보내드릴게요. 소프라노 루치아 포베노레 그리고 레너드 슬래트킨이 지휘하는 윈헨 방송 교향악단의 연주입니다.

모차르트의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가운데 케루비노의 아리아 사랑의 괴로움을 그대는 아는가. 소프라노 루치아 포베 노래 그리고 레너트 슬래트킨이 지휘하는 뮌헨 방송 교향악단의 연주였습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 제11번을 함께 들어볼 텐데요. 지금까지 들려드린 헝가리 무곡들 가운데는 열정적이고 화려한 곡들이 많았잖아요. 오늘 11번은 좀 다른 표정입니다. 아예 템포 자체가 포코 안단테, 조금 느리게 걸어가듯이 라는 템포 지시처럼 이렇게 서두르지 않고 차분하게 이야기를 풀어가는데요. 헝가리 민속음악 특유의 애수와 또 브람스 특유의 깊은 서정성이 은은하게 어우러지는 곡입니다. 오늘은 먼저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주의하는 빈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만나보시고요. 이어서 니콜라스 안젤리시와 프랑크 브렐리의 피아노 듀오 연주로 같은 음악의 또 다른 매력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 제11번입니다.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6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요하네스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 11번 D단조 포코 안단테 이곡을 먼저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지휘하는 빈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버전으로 들으셨고요. 이어서 원곡이죠. 원곡은 피아노곡입니다. 니콜라스 안길리시와 프랑크 브레일리의 피아노 4핸즈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같은 음악을 두 버전으로 연결해서 들려드리니까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도 들으면서 참 흥미로워요. 다 알고 있는 곡이지만 아, 또 이렇게 디테일하게 달랐구나 하는 것을 또 느끼게 되더라고요. 원곡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브람스가 먼저 이렇게 피아노 앞에서 한 피아노 앞에서 두 사람이 나란히 연주하는 4핸즈 형태로 작곡했고요. 훗날 브람스 본인이 그 곡들을 다시 이렇게 오케스트라 버전으로 편곡했죠. 두 버전이 다 좋고요. 때로는 두 버전 말고도 또 여러 다른 편곡 버전도 많이 연주됩니다. 뭐 바이올린, 뭐 첼로, 기타 등등 실내악으로도 연주되고요. 8733번님 사연인데요. 딸아이가 간절히 원하던 오디션에 떨어졌어요. 일주일 전으로 시간을 돌리면 내가 붙을 수 있었을까 하네요. 실망 뒤엔 늘 희망이 있음을 믿어요. 그럼요. 이렇게 부모 마음으로는 아이가 뭐 이런 시험이나 오디션에 떨어져 속상해하면 딴 것

이어지는 곡은요. 말러의 교향곡 5번 C샵 단조 가운데 4악장 아다지에토 보내드릴게요. 이 곡이 많은 분들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바틀라프 노이만이 지휘하는 라이프시히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 하시죠.

구스타프 말러의 교향곡 5번 C샵 단추 가운데 4악장 아다지에토 보내드렸습니다. 바츨라프 노이만이 지휘하는 라이프지히 게반타우스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오늘 1부 끝곡은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프롤링 슈트인맨 왈츠, 봄의 소리 왈츠 준비했습니다. 소프라노 조수미의 노래, 루돌프 이브리 지휘하는 빈 폴크 소퍼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리고요. 저는 이 곡 듣고 잠시 후 2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0: NYPD 경찰학교 생도단에 합류하여 대학 졸업 후 남다른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NYPD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진로를 탐색하고 최대 2만 달러의 학비 지원 혜택을 누리세요. 유연한 근무 시간, 풀타임 여름 인턴십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nypdrecruit.com을 방문하여 다음 오리엔테이션에 신청하세요.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2부 첫 곡은 김효근 씨 곡 내용은 바람되어 김효근의 역시입니다. 시를 번역한 그리고 양준모의 노래로 함께 들었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The Sally Gardens. 지그문트 그로븐의 하모니카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온실 속의 잡초님이 사연 보내오셨는데요. 바쁜 와중에 아름다운 당신에게가 있어 위로가 됩니다. 비록 주말에만 만날 수 있지만 소중한 시간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내오셨네요. 아, 주중에는 또 일하시느라고 듣지 못하시는군요. 그렇지만 또 주말에 이렇게 함께 해주시니까 감사드리고요. 주말에 귀중한 휴식에 더욱더 편안한 시간 보낼 수 있게 도움이 되어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요.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5번 E플랫 장조 황제 장문호 73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보내드립니다. 김정원의 피아노 그리고 정주영이 지휘하는 원주시립교향악단의 연주고요. 교향악 축제에서 연주했던 실황 음원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0: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루트비히 반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5번 E플랫 장조 황제 오프스 73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를 김정원의 피아노, 정주영이 지휘하는 원주 시립교향악단의 연주로 보내드렸고요. 내일은 2악장과 3악장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아라님이 사연 주셨습니다. 두 아들에게 부재 중인 아빠 몫까지 씩씩하게 감당해야 했기에 어제도 좋아라, 오늘도 좋아라, 언제나 좋아라. 그래서 이런 닉네임을 만들어 이름처럼 살고 있는 조아랍니다. 아름다운 당신에게는 언제 들어도 행복해요. 집안일 할 때는 집안일이 즐겁고 휴식할 때는 힐링이 되고 심신이 고단할 땐 재도전할 힘이 나고 행복이 충만해져서 타인에게 나눠줄 만큼 좋은 에너지가 채워집니다. 이야, 저 지금 이 사연을 읽는데 저한테 필요한 힘이 가득 들어온 느낌이에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게 우리가 서로에게 에너지를 주고받고 있는 것 같아요. 음악이라는 또 매개체를 가지고 우리가 서로 결국은 음악과 함께 이렇게 마음을 나누고 있는 거겠죠.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도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좋은 에너지 드릴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조아라님. 자, 이어지는 음악은요. 멘델슨의 가곡입니다. 아플루길드스 기상예스. 노래의 날개 위에 바리톤 헬만 프라이의 노래 그리고 레너트 호칸슨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듣습니다.

발톤 헬만 프라이의 노래와 레너드 호칸슨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신혜숙님 사연인데요. 아, 예전엔 딸내미랑 주말마다 조조 영화 보다 보니 주 4편, 1년이면 4, 50편. 아, 요즘은 같이 못 가요. 신랑감이 생겼네요. 아,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이야, 어마어마한 모녀간의 사랑이었군요. 주말마다 조조 영화를 엄마랑 딸이 매주 본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그런데 뺏겨버렸어요. 사위한테. 그렇지만 뭐 야속하지 않으시죠? 더 행복하실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은 좀 둘이 오붓할 테니까 이렇게 놔두시고 나중엔 세 분이 같이 다니세요. 딸 사위와 함께. 얼마나 좋습니까? 자, 이어지는 곡은요. 마르첼로의 오보에 협주곡 디단조 가운데 1악장 안단테 에스피카토 보내드릴게요. 하인츠 홀리거의 오보에와 이무지치 연주가 함께합니다.

마르첼로의 오보에 협주곡 디단조 가운데 1악장 안단테 에스피카토 하인츠 훌리거의 오보에와 이무지치의 연주로 함께 들었습니다. 코빠진 피노키오라는 닉네임 쓰신 분이네요. 20대 중반까지 반주도 하고 연주도 많이 하던 50대 아줌마인데요. 30년 가까이 쉬고 있다가 요즘 피아노를 다시 시작해볼까 하고 있어요. 합창단 활동을 꾸준히 하면서 악보 보는 연습은 어느 정도 돼 있는 것 같아요.

싶은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다시 시작해야 할지 몰라 조언을 구합니다.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아이고 오래 쉬셨군요. 뭐 그래도 이 감각은 조금 기름칠 되면 다시 다 돌아올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악보 읽는 것이 조금 익숙하지 않으실 수 있겠어요. 오랫동안 쉬셔서 쉬시면서 쉬엄쉬엄 놀이삼아 많은 곡의 악보를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응원 드리고요. 연주하실 곡 많이 많이 들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진 곡은 Amazing Grace 보내드릴게요. 뭐 너무나 은혜로운 음악이죠. 소프라노 제시 노먼의 목소리 그리고 알렉산더 깁슨이 지휘하는 로열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함께합니다.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소프라노 제시 놀먼의 노래, 그리고 알렉산더 깁슨이 지휘하는 로얄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참 마음에 은혜가 가득해지네요.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안톤 아렌스키의 피아노 트리오 1번 D단조 가운데 3악장 엘레지 아다지오 듣습니다. 트리오 반더러의 연주예요. 오늘 끝곡이고요. 지금까지 피아니스트 김정원이었습니다. 아름다운 당신에게.

0: 캠퍼스 안전요원에 지원하여 뉴욕 경찰에서 유망한 경력을 시작하세요. 우리 도시의 아이들을 지키면서 좋은 의료 및 퇴직수당과 홍보 기회로 풍부한 급여를 받으세요. 자세한 내용은 nypdrecruit.com 또는 212recruit으로 문의하세요.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2: 제가 이제 교수가 된 지 얼마 안 돼서 정부에서 그 굉장히 큰 대형 연구과제가 발주가 됐어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수님들과 같이 콘소시엄을 만들어서 하는 그런 과제였거든요. 내가 연구 책임자로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아주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연구과제를 이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지원을 했고요. 이제 이게 1차, 2차, 3차 심사를 하고 이제 결정이 되는 건데, 3차에 가서는 이제 외국에 있는 교수님들도 직접 이렇게 참여해서 인터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연락을 드렸죠. 그래서, 이거 좀 준비 좀 하고 계시고, 3차까지 갈 텐데, 그러니까 이제 분명히 이제 날짜 좀 비워둬야지 이게 가능하잖아요. 이제 그렇게 지원하고 기다리는데, 1차 심사 결과가 탈락인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았고, 너무 창피한 거예요. 제가 이제 교수가 돼서 처음 했던 어떤 대형 과제였는데, 기대도 되게 많이 하셨어요, 주변에 이제 교수님들이. 그러니까 이제 너무 창피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좀 이거, 이게 벗어나야 되는데, 그래서 했던 게 이제, 아, 이게 내가 지금 처음 대형 과제 해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내가 조금 짧게 쓴 것 같다. 좀 이렇게 길게 써야 된다. 이러면서 이제 집에 돌아왔죠. 근데 저희 아내도 이제 궁금해서 그 대형 과제 오늘 첫 번째 발표인데 어떻게 됐어? 그랬더니, 당연히 됐지. 그랬는데, 탈락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또 창피하니까, 제 부끄러운 감정을 숨기려고, 아, 그게 있잖아. 보니까 수도권의 대학이 많이 안 좋더라고. 그래서 내가 수도권의 대학이 있으니까 떨어진 것 같아. 이러면서 이제 벗어나갔어요. 근데 아이가, 둘째 아이가 이제 아들이 있었는데, 유치원생이었거든요. 근데 아빠 좀 놀아달래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장난감을 이렇게 조립하는 장난감을 갖고 노는데, 이제 놀아달라고 그러는데, 뭐 그게 이제 집중할 수 있었겠어요. 이렇게 이제 노는데, 제가 좀 이렇게 잘 못 만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빠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뭐 열심히 놀고 있는데 왜 그랬더니 아빠 바보야? 그러더라고요. 갑자기 바보 소리를 듣는 순간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이야 너 아빠한테 바보가 뭐냐고 막 소리를 지르고 제가 이제 난리를 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이가 놀라갖고 막 이제 울먹거리면서 왜 그러냐고 그러는데 내가 이거 막 가져오지 말라고 막 어디 아빠한테 바보라 그러냐고 막 그래. 이제 아내가 보고 있다가 너 왜 그러냐고 도대체 왜 이렇게 화를 내냐는 거예요. 아니 화 안 나게 생겼냐 나한테 바보라는데. 근데 그 바보라는 게 사실은 뭐 그렇게 대단하게 나를 이렇게 공격했던 발언 같지는 않았어요. 또 짜증이 나서 했던 얘기 같은데 그때 알았죠. 아, 내가 숨기려고 하는 또 하나의 감정, 이 수치심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이 꺼내놔야 되는데 내가 숨기려고 하면 할수록 결국은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엄한 감정을 바깥으로 표출하는데 이 분노 감정이고 잘못하면 그 분노 감정에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 가족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저는 지난 30년 동안 인간의 마음, 뭐 변화, 성장, 회복 과정을 연구하는 상담학자로 살아왔는데요. 제가 미국 유학 시절에 이 여러 정신의학자들, 뭐 심리학자들, 상담학자들이 굉장히 비슷한 유사한 감정 두 개를 비교 연구하는 그런 문헌이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어떤 감정인지 아세요? 바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수치심과 죄책감에 대한 거였어요. 그 영어로는 수치심은 shame이라고 하고 뭐 죄책감은 guilt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여러분 한번 쳐보시면 shame and guilt 하면 책이 뭐 엄청나게 많이 나올 거예요. 그 이 검색을 해보면 엄청나게 많은 학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두 가지 감정을 연구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왜 굳이 이 두 감정을 이렇게 비교 분석한 연구들이 많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그죠? 이 연구자들이 이 두 가지 감정이 되게 비슷해요. 유사한 듯 싶어요.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 두 감정은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유사한 점은 죄책감이나 수치심이나 다 이 과거의 일을 회상하면서 좀 후회하는 감정, 자신을 탓하는 느낌을 드러내는 감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저는 이 상담 활동을 하면서 저 역시 제가 만나본 많은 분들이 상담을 찾아온 분들이요. 이 두 감정을 이렇게 마주할 일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 얘기를 제가 오늘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죄책감과 수치심 중에서 어떤 감정을 더 상담을 찾아온 분들이 더 잘 드러낼 수 있을까요? 주로 죄책감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랑하는 사람을 상실했어요. 그런 다음에 애도 상담을 온 경우에는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너무너무 내가 잘못한 게 후회가 된다. 저는 불효자예요. 이런 죄책감. 예. 혹은 가정의 위기를 내가 맞게 됐어요. 그럴 때 아, 내가 보니까 그동안 부모님에게 죄를 너무 많이 줘서 제가 지금 이런 고통을 받고 있는 것 같다. 뭐 이것도 죄책감, 그죠? 근데 이 제 상담에 찾아왔던 많은 분들이 드러내는 이런 죄책감에 비해서 수치심은요, 여간에서는 잘 표현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제가 아까 그랬던 것처럼. 왜 그랬을까요? 그게 바로 이 죄책감과 수치심의 미묘한 차이를 알려주는 어떤 그런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 이 죄책감과 수치심을 이렇게 비교한 연구들이 많은데 그 중에 가장 간명하고 아주 명확하게 설명한 학자는 에릭슨 같아요. 이 학자는 이 심리사회 발달 이론으로 이제 발달 이론을 이제 처음으로 주창한 그런 학자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죄책감은요, 청각적 경험이래요. 듣는 경험이래요. 근데 수치심은 시각적 경험이래요. 보여지는 경험이래요.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이 아마 어린 시절로 한번 돌아가서 한번 상상을 해보시자고요. 우리가 뭔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부모님에게 엄청나게 이제 구두로 야단 맞는 경험. 아,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 행동에 대한 후회. 이거는 이제 청각적 경험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도 있죠. 잘못을 저지른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일부러 창피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부끄러운 모습을 다른 사람 앞에 보이도록 하는. 그런 벌을 이럴 경우에는 이제 시각적 경험이 더 많이 동원된다는 거죠. 예전에 그런 거 혹시 아세요? 요즘에 이제 그런 일이 별로 없는데 예전에 아이가 오줌을 싸잖아요, 이불에. 이제 그만 오줌 싸야 될 나이라고 생각했는데 오줌을 싸요. 그럼 어떻게 했냐면 부모님이 동네 밖에 나가서 창피를 톡톡이 당하라고 이 키를 뒤집어 쓰고 동네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소금을 구해오라고 그런 어떤 그럼 이제 동네 사람들이 아이고 이걸 또 오줌 쌌구나 이렇게 창피를 경험하고 뭐 소금을 주는 뭐 이런 경험을 보면 이건 너무너무 마을 사람에게 내가 창피를 경험하는 수치심인데 굉장히 시각적 경험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내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경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 상담의 이 첫 번째 만남, 이제 오늘이 첫 만남이에요. 일요일이에요. 근데 저를 찾아온 그런 분들의 시각적인 수치심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어떤 경우냐면 내담자인데 이분이 저를 이제 보면 눈을 잘 맞춰야 되는데, 그죠? 근데 첫날부터 눈빛을 잘 못 맞춥니다. 그 딴 데를 쳐다보세요. 왜 그런가 보면 제 눈을 마치 일부러 피하는 듯한 느낌도 제가 받았어요. 아마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좀 소심한 분 아니야? 좀 내향적 성격이면 좀 눈 잘 못 맞추시잖아.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한 회기 정도 지나고 두 회기가 지나면 좀 어느 정도는 이제 눈 맞춤이 가능해야 되는데 유난히 눈 맞춤을 힘들어하는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이런 시각적 경험에 대한 두려움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내 눈을 마주치는 게 되게 힘든 거예요. 마치 왜 이런 말 하잖아요.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그러니까 서로 눈을 마주치면 이 전문가가 내 눈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부끄러운 경험을 다 들여다볼 것 같아. 이래서 눈을 잘 못 마주치는 거죠.
아니라 다를까 상담을 하다 보면 결국 이분이 어린 시절에 이 부모님에게 굉장히 매를 많이 맞았다거나 뭐 관심이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때로는 좀 유기되는 버려지는 경험을 했던 경우가 많더라는 거죠. 그저 이 말로 야단을 맞고 뭐 회초리를 맞았다라고 하면 주로 내가 그때 그런 행동 하지 말았어야 돼. 내 두잉에 대한 나쁜 평가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그러면 청각적 경험에 그칠 수 있는데, 근데 부모님이 아까 말한 것처럼 창피를 주시려고 일부러 옷을 벗겼어요. 매를 때렸어요. 그리고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이런 벌을 받았다면 그런 경험은 그저 자신의 행동, 두잉에 대한 평가라기보다는 자신의 어떤 존재에 대한, 비잉 자체에 대한 아주 혹독한 자기비하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더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보통 우리가 그 상담사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막 행복해서 찾아오는 경우가 있을까요? 그런 경우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자신의 어떤 나쁜 감정을 어떻게든지 해결하기 위해서 저 같은 상담자를 찾아오시는 거죠. 그런데 이 상담사에게조차 가장 마지막 순간까지 이 꺼내기 힘든 감정이 하나 있다면 저는 그것이 수치심이라고 생각해요. 만약 이 나쁜 감정에 등급을 매긴다면 아마 가장 나쁜 등급, 뭐 F등급을 받아야 될 감정은 바로 수치심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무엇보다 내담자 스스로가 이걸 가장 꺼내기 힘든 최악의 감정으로 여기는 감정이 바로 수치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수치심이 우리가 가지지 않아야 되는, 정말 막 구석에 숨겨서 꺼내지 않아야 되는 아주 나쁜 감정이기만 한 걸까? 저는 이 상담사로서 감정을 그동안 마주해온 사람으로서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이 수치심이야말로 어쩌면 그 사람이 변화하는데, 치유하는데, 관계를 회복하는데 가장 중요한 감정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책을 한 권 썼는데요. 그 책 제목이 나쁜 감정에 흔들릴 때 읽는 책이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저는 여기서 이제 그 감정을 좋다 나쁘다로 이렇게 분류하지 말고 좀 새로운 감정 분류법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감정을 그저 그냥 좋은 감정, 나쁜 감정으로 부르면 이 감정 전체 시스템에 대해서 엄청난 오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요. 제가 제시하는 어떤 분류법은 감정을 표출하는 방향입니다. 첫 번째 감정은 원심력 감정에 이름 붙여봤어요. 감정을 바깥으로 막 원심력처럼 표출하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구심력 감정입니다. 이거는 안으로 숨어드는, 방향은 어디냐면 자기 존재를 향하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구심력 감정에 이름 붙여보는 거죠. 그러니까 좋고 나쁜 게 아니라 하나는 외부로 표출되고 하나는 안으로 숨는. 우리가 흔히 일상생활 중에서 감정이 상대방에게 뭐 혹은 뭐 상대방이 나에게 외부로 분출되는 원심력 감정은 굉장히 자주 만날 수 있어요. 예컨대 갑자기 불쑥불쑥 튀어나오고 상대방에게 불편감을 주는 감정이 있잖아요.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게 뭐 짜증, 화, 분노 이런 겁니다. 너 때문에 화가 나 뭐 이런 거죠. 남 탓하고 자신은 빠져나가는 방식이에요. 그에 비해서 자신을 향한, 자신의 존재를 향한 숨어드는 이 구심력 감정은 은밀하게 숨어있는 특징을 갖고 있는 거죠. 이 방향은 항상 자기 자신을 향하고 자기 잘못을 탓하고 때로는 자기를 비하하는, 좀 전에 말씀드린 수치심이 아주 대표적인 좀 부정적인 구심력 감정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모든 구심력 감정이 다 나쁜 평가만 받는 건 아니에요. 그죠? 나를 좀 자랑스럽게 얘기하면 나를 내 존재는 괜찮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감정은 당연히 좋은 긍정적인 구심력 감정이라 볼 수 있죠. 제가 그래서 감정을 좋다 나쁘다로 분류하는 방식을 반대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감정들이 서로 홀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짝이 있다는 것을 놓치기 쉽기 때문이에요. 제가 왜 원심력, 구심력을 얘기를 했냐면 이 원심력, 구심력은요 하나만 존재하지 않아요. 짝꿍이에요. 그러니까 감정의 짝을 찾기 위해서는 오히려 감정도 원심력 감정과 구심력 감정의 역동관계를 잘 이해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 제가 좀 물리학적인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원심력과 구심력은 절대로 따로 존재할 수 없다. 원심력이 존재하면 분명히 구심력이 먼저 있었다는 얘기고, 원심력보다 오히려 구심력이 먼저 생긴 감정, 먼저 생긴 에너지라는 얘기를 해요. 쥐불놀이 하잖아요, 쥐불놀이. 근데 이렇게 TV 보면 쥐불놀이를 어린아이가 하는 거 혹시 보셨어요?
어린아이가 위험한데 저걸 돌린단 말이죠. 어떻게 돌릴 수 있는 걸까? 안 무거워요. 그러니까 내가 적당한 구심력만 내가 가동하면 돌릴 수 있어요. 구심력 감정이 먼저 생긴 어쩌면 더 원초적인 감정입니다. 이 감정을 내가 표현하지 않기로 마음먹고 내가 숨기기로 마음먹으면 그럼 뭘 해야 되느냐면 원심력을 발산해야 돼요. 누군가에게 화를 내고 막 내가 남 탓을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 분노 감정을 대표적인 원심력 감정이라고 이해하면 이 짝꿍 구심력 감정을 반드시 찾아야 되는데 그건 뭐냐면 내 존재를 향한 감정. 어쩌면 자기 존재의 가치나 평가를 좀 낮게 하는 그런 수치심이 숨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이죠. 이 화를 내는 사람이요. 분노 감정만 가지고 있다라고 여기면 진짜 오해의 소지가 많아요. 대신 이 화내는 사람이 있으면 아, 저 마음 안에는 분명히 원심력 감정뿐만 아니라 구심력 감정도 숨어 있을 거야. 그 구심력 감정은 자신의 존재를 비하하는 수치심이 자리 잡고 있을지도 몰라 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고려한다면 훨씬 더 그 화내는 사람의 이 감정 전체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2015년에요. 제가 한 다큐멘터리를 신청했는데 그 TV에서 나온 다큐멘터리에서 대한정신건강의학회에서 당시 우리나라 이 성인의 절반이 분노 조절이 안 된다는 보도를 했어요. 둘 중에 하나는 분노 조절이 안 된대. 그 중에 또 10명 중에 한 명은 치료받으셔야 된대. 뭐 이런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야, 그게 진짜일까? 그러니까 우리가 봐도 둘 중에 하나는 좀 분노 조절을 못하는 게 현실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물론 전수조사한 건 아니지만. 그 같은 해입니다. 2015년에 신조어가 또 하나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우리 한국 사회에 그게 뭐냐면 독방육아라고 하는 신조어예요. 그리고 경력단절, 경단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저는 이 2015년에 나왔던 이 분노 조절에 대한 어떤 주목과 이 독방육아, 이 경력 단절, 그 2015년부터 출생률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단어들은 저는 이 분노 감정과 묘하게 연결된 숨어 있는 구심력 감정과 이게 서로 연동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경력을 단절하고 아이를 낳습니다. 도와줄 것 같은 남편이 도와주지 않고 굉장히 독방육아에 시달리는 젊은 엄마가 있었어요. 갑자기 화가 납니다. 지나치게 막 화가 나요. 그러니까 막 어떨 때는 막 아이에게 막 화를 퍼붓기도 합니다. 근데 바로 또 후회해요. 내가 이 정도 화낼 일은 아니었는데. 이게 그냥 무한 반복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내가 좀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해서 저를 찾아온다라고 할 때 제가 여쭤보겠죠. 뭐가 그렇게 화가 많이 나셨냐? 좀 벼락같이 화가 나셨냐라고 하면 묘하게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애가요, 저를 무시하는 것 같아갖고 너무 화가 났대요. 무시를 하기가 좀 어려워요. 애가 두 살? 세 살? 밖에 안 되는데 무시를 한다고요? 이게 뭘까요? 이게 이때 이 젊은 엄마들이 스스로 자신을 비하하는 어떤 구심력 감정, 수치심을 살짝 헤아려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어떤 느낌이 드시는 거냐면 아이가 나를 무시한다라기보다는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남들은 다 지금 막 경력 개발하고 막 잘 나가고 있는데 나 혼자 한심하게 내가 애라도 잘 키워야 되는데 애가 말을 안 들어요? 그럼 내 자신은 엄청나게 초라해지는 겁니다. 문제는 이 수치심을 밖으로 꺼내서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이 너무 어렵다는 사실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이 수치심을 자꾸 숨기려고 하지 말고 그러면 자꾸 원심력이 생기니까요. 분노가 자꾸 누군가에게는 표출되어야 되니까요. 어떻게든지 구심력 감정을 꺼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안전하게 꺼낼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당연히 있죠. 수치심을 꺼내면 그 수치심을 있는 그대로 공감받을 수 있는 어떤 안전한 관계 사람이 있을 때 비로소 내가 꺼낼 수가 있겠죠. 가장 중요한 조건은 뭐냐면 판단하지 않아야 돼요. 아니 왜 그런 감정을 느껴? 뭐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무조건 판단하지 않고 그랬구나 하고 받아주는 수용해주는 어떤 그런 신뢰가 담보되어야 하는데 뭐 기껏 꺼냈더니 뭐 상대방이 야 뭐가 창피하냐고 네가 왜 부끄럽냐고 막 그런 감정 느끼지도 말라 그러면 괜히 꺼냈죠. 그 다음부터는 절대 꺼낼 수 없습니다. 오히려 더 수치심은 숨어들게 되겠죠. 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 아니, 그러면 뭐, 경력을 단절하고, 아이 낳고 막 화가 나는 대부분의 이제 젊은 엄마분들은 전부 다
분노 조절이 안 되니까 상담실 가서 전문가 만나야 되냐.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짜증이나 분노나 이런 감정이 원심력이 자꾸 이렇게 느껴지시면 구심력, 나를 향한 내 존재를 향한 감정, 구심력 감정을 한번 찾아보시고 알아차리시면 누군가에게 꺼내놔야 되는데 상담사가 꼭 유일한 사람은 아니에요. 누구면 좋을까요? 누구랑 나눌 수 있으면 가장 이상적일까요? 남편입니다. 배우자예요. 그런데요, 할 수 없는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아니 자기 자신도 숨기고 싶은 이 구심력 감정인데 이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는 이 존재감을 나눈 것 자체가 아무리 남편이라고 해도 때로는 자존심도 상하고 여간에서는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 남편으로부터 과연 이 감정을 내가 꺼냈을 때 있는 그대로 수용받고 공감받을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지 않았어. 그 두 번째 이유가 더 큽니다. 그 제가 예전에 이제 부부가 함께 나와서 이렇게 서로 대화도 하고 이렇게 치유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출연한 적이 있는데 제가 그래서 방법을 하나 찾아냈어요. 이제 아내가 화나는, 아이에게 화나는 감정 아니고 내 자신이 얼마나 지금 스스로 한심하게 느껴지는지 이제 구심력 감정을 꺼내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한테 제가 이제 지령을 내리는 거죠. 남편분은 가만 계시라고. 닥치고 듣기만 하시라고. 그리고 이제 연출자에게 이제 크리넥스 한 통 밑에 준비해가지고 혹시 아내가 그 얘기에도 울 수도 있으면 그냥 아무 소리 하지 않고 휴지 꺼내주고 그냥 듣기만 하라고. 뭐 그런 가운데 이런 토를 달지 말라고. 효과는 굉장히 크더라고. 그러니까 남편도 아내가 이렇게 내가 그냥 듣기만 하고 혹시 할 말이 있으면 몰랐어 그랬구나라고 하면 정말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고 남편도 같이 눈물을 흘리고 상호적인 공감 경험을 하는 경우가 많더라. 제가 미국 유학 시절에 가장 어려워했던 그런 상담 사례는 주로 어린 시절에 사랑받아야 될 부모님인데 그 부모님에게 학대를 당하신 거예요. 그런 사람을 상담할 때가 참 어렵습니다. 뭐 의붓 부모님한테 이렇게 학대되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되게 친부 친모에게도 매를 맞는데 이상하게 제가 미국서 이렇게 상담할 때 거기 뭐 회초리 같은 건 잘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혁대로 매를 맞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주로 혁대로 매를 맞은 분들은 이제 결국 이제 상담 중에 제게 마지막에 고백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내가 혁대로 매를 맞고 있는데 내가 인간 아닌 것 같더라. 짐승이 된 것 같아. 마치 개돼지가 돼서 채찍질을 당하는 것 같은 비참한 느낌이 들더라. 여기에 한층 더 심각한 경우는 옷을 벗기고요. 매를 때리고요. 그런 자신의 어떤 매맞는 모습을 형제자매에게 보이게 된다든지 친지에게 그대로 노출되는 경우. 이때는요. 정말 평생 가슴 한구석에 숨기게 되는 처절한 수치심에 평생 시달리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때 이제 짐승같이 이 매를 맞는 자신이 누군가에게 이렇게 보여지는 아까 얘기한 시각적 경험. 이게 바로 이제 심한 트라우마 기억이 되는 거죠. 처음에는요, 이 전문가들이 이런 어떤 트라우마를 가진 사람에게 자꾸 자신의 학대 경험을 이야기하도록 했어요. 구두로 진술하도록 했어요. 그걸 이제 소위 장기 노출 치료라고 했습니다. 자꾸 숨기려고 하지 말고 자꾸 나한테 얘기해. 그래서 계속 누군가에게 얘기하면 좋아질 거야, 좋아질 거야. 근데요, 그게 안 좋아지더라는 거지. 그 요즘에는 그래서 이 강조되는 이 수치심에 대한 좀 가장 중요한 치료 방식은 그 감정을 스스로 내가 이겨낼 수 있는, 견뎌낼 수 있는 이 내적인 자원을 확보한 후에 그런 다음에 마주하도록 도와야 된다. 무조건 얘기만 한다고 계속 장기적으로 얘기만 한다고 해서 노출만 한다고 해서 그 극심한 수치심의 고통이 내담자의 어떤 내면에서 안전하게 다루어지지 않더라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요, 전문가가 내담자에게 때로 눈을 감고 할 때가 많아요. 심상 작업이라고 하는데요. 마음속에 지지 대상을 한번 구축해보자라고 합니다. 눈을 감고 마음속에 가장 안전한, 저는 아무래도 이제 기독교인을 상담할 경우가 많아서 이분들은요. 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려고 하시더라고요. 나의 내적인 대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구축하고 싶어요. 상상하고 싶어요. 그러면 꼭 저는
당시 유대 땅에서 예수님이 겪은 이 수치심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려고 노력합니다. 이 역사가들은 그 유대 십자가형을 수치형이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는 이 흉악범이나 이 사회 무리를 일으킨 사상범들을 언덕 위에서 여러 사람들 보라고 전시하면서 이게 창피를 주는, 보여주는 그런 공개 처형 방식이었기 때문이죠. 또 하나 우리가 잘 모르는 십자가형의 비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체로 십자가에 달려 죽이는 형벌이었다는 점입니다. 우리 복음서에도 보면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로마 병사들이 속옷을 누가 가질래? 막 장난치면서, 그죠? 그 얘기는 이제 옷을 다 벗긴 후에 이 속옷을 기념으로 누가 가질래? 이런 걸 서로 이제 장난치듯이 대화를 나눴던 거죠. 이런 처절한 수치형의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을 내가 뜨겁게 내적 대상으로 만들어낼 때는 지나가는 어떤 그 이미지로서만 상상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 안에 존재해서 나를 붙들고 지켜주고 안아주고 나를 살려내는 존재로 내가 내 안에 내적 자원으로 간직할 때 그 사람이 이제 그 어린 시절의 기억이나 이런 기억이 몸에 남아있지 않고 재통합하고 내가 이제 그거를 다시 꺼내놔도 되는 그런 어떤 하나의 기억으로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우리 마음 속에서 내가 완전히 바닥으로 가라앉는 그런 경험을 할 때도 그런 감각적으로 다시 누군가가 나를 붙들어주기도 하고 힘을 주기도 하고 안아주기도 하는 대상을 자꾸 상상하고 그걸 내가 내적 자원으로 간직하려고 하는 거죠. 2000년 기독교 역사를 우리가 되돌아보면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우리가 아는 많은 성인들은 자신의 존재가 바닥까지 떨어지는 비참하고 억울한 경험을 맞닥뜨려도 자신의 존재의 비통함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형의 고통과 견주면서 예수님과 하나 되는 일치감을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그 누구도 쉽게 흉내낼 수 없는 기독교 영성의 바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힐링 무비를 보면 힐링 무비의 클라이막스는 저는 딱 한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누군가의 품에 안겨서 엉엉 우는 겁니다. 그때 꺼내놓는 감정이 대부분이 부심력 감정이에요. 내가 스스로 너무너무 부끄러운 존재였다는 것을 어렵사리 꺼내놨는데 그 사람이 그걸 그냥 품어줄 때 우리가 한없는 눈물을 흘리고 이제 치유의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수치심의 감정은 무조건 숨어 있어야만 되는 감정은 절대로 아니고 오히려 반대로 내가 수치심 때문에 오히려 오해받는 경우도 더 많거든요. 원심력을 더 많이 가동해야 되니까요. 상대방은 왜 이렇게 까칠해? 저 사람 왜 저래? 라고만 우리가 오해받기 십상인데 그럴 때 오히려 구심력 감정을 우리가 더 잘 우리가 먼저 돌보고 우리가 먼저 알아차리고 그걸 용기 있게 누군가와 나누고 때로는 전문가와 나눌 필요가 있다 그러면 전문가와도 나누시고 저는 궁극적으로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을 그런 신적 대상 그런 대상을 내 지지 대상으로 내면에 삼고 산다면 저는 그 어떤 어려운 트라우마를 경험했던 사람도 시간은 오래 걸리겠지만 서서히 치유의 길로 접어들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0: 본 방송은 굿TV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할렐루야! 굿TV 세상을 보는 창, 오색오감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나이스유 부사장 전경숙입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제 강의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큰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조부모와 함께하는 손주병법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몇 살의 나이로 살고 계시나요? 전 나이 해석을 두 가지로 합니다. 첫째는요, 나도 모르게 이 나이가 되었네. 둘째는 나 스스로 이룰 가능성을 찾았네 라는 거죠. 자, 우린 나도 모르게 이 나이가 되었네 라고 후회하는 삶, 그런 삶이 아닌 지금 이 순간이 내 삶의 터닝 포인트로 생각하고 자신감을 찾는 그리고 희망적인 삶으로 완성해 가면 어떨까요? 오늘 제가 조부모님들을 위해서 특별히 마련한 이 시간에 여러분들 혹시 내가 이 나이가 됐어 라고 어떤 일 포기하지 마시고요. 오늘을 터닝 포인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이란 시간요. 너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이 조부모님들이 살아가야 할 날들 중에서 가장 젊은 날이 언제예요? 오늘이에요. 가장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 언제예요? 바로 오늘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나의 터닝포인트로 생각을 하고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 내가 정말 가고 싶은 것이 어떤 길인지를 정하시고 그 길을 가보시는 거예요. 오늘부터요. 오늘 이 방송을 보시고 나서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의 목표는 무엇인가? 나는 어느 길로 갈 것인가? 내 삶의 여정, 앞으로 얼마가 남았는지, 10년이 남았는지, 20년이 남았는지 그 누구도 알 수 없지만 그 길을 어떤 길을 갈지를 정하신 다음에 오늘 지금부터 그거를 시작해 보자는 거죠. 자, 그런데 조부모님들, 손주들과의 소통은 잘 되시나요? 제가 손주들과 소통이 잘 되는 방법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잘 한번 들어볼까요, 같이? 첫째는 바로 공감적인 경청입니다. 오, 경청이라는 이야기는 들어본 것 같은데 공감적인 경청은 뭘까? 라는 의문이 생기시는 조부모님들 혹시 계신가요? 자, 공감적인 경청은요. 우리가 상대방의 말을 들을 때, 우리 손주, 손녀의 말을 들을 때 우리 손주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이야기를 하는지 우리 손주의 마음까지 헤아려주는 것, 바로 그게 공감적인 경청이에요. 그런데 조부모님들, 이게 참 어려워요. 공감적인 경청을, 이 어려운 게 그런데 왜 되지 않는지 한번 볼까요? 첫째는요, 머릿속으로 우리 손주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겠어? 라고 생각을 한다거나 또는 손주가 말한 것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답을 이렇게 줘야겠어? 혹시 라고 생각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나의 일정, 나 다음에 내일 뭐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딴 생각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정말로 나의 심신이 너무 피곤해서 그렇게 한다거나 이런 이유들 때문에 우리는 상대방의 이야기에 공감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경청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감적인 경청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아이가 어떤 말을 하는지 그 마음까지 헤아릴 수 있도록 항상 경청하는 그런 연습을 해야 돼요. 둘째는 긍정적인 자아상을 심어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셋째는 사랑의 시간을 많이 갖는 게 중요한데요. 자, 제가 한번 하는 걸 같이 따라해 볼까요? 사람. 자, 사랑. 어떤가요? 자, 사람 하면 입이 닫혀요. 그런데 사랑 하면 입이 열리는 거잖아요. 이처럼 마음을 열고 전할 수 있는 사랑의 시간을 우리 손주와 함께 가져보세요. 제가 어린이집 할 때 사례를 한번 가져봤습니다. 할머니가 귀가 시간에 오셨어요. 그러면 이 3살짜리 아이는 너무 기뻐서 뛰어나오는 거예요. 할머니 하고 뛰어나와요. 그런데 똑같은 아이가 엄마가 귀가 시간에 오셨다라고 하면 이 아이가 자기의 주소물, 자기 물건을 하나하나 정리하거나 막 이러면서 시간을 쭉 끌고

했더니 이 아이가 가고 싶지 않다. 엄마 아빠 오시라고 해라. 이러고 울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 뒤에서.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그 부모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 상황이 이래요. 어떻게 할까요? 라고 했더니 부모님께서 자기는 직장 때문에 갈 수가 없다. 그런데 우리 할머니랑 우리 아이가 땡땡이가 이렇게 별로 만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냥 걱정하지 마시고 보내주세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 할머니랑 같이 이제 하원 지도를 해드렸거든요. 근데 그런 걸 봤을 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첫 번째 사례 그 할머니가 오셨을 때는 3살짜리 막 뛰어와서 할머니 하고 가는 아이가 있는 반면에 두 번째 아이처럼 가지 않으려고 선생님 뒤에 숨는 아이가 있잖아요. 자, 조부모님들 만일에 손주가 있으시다면 첫 번째와 두 번째 경우에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 조부모님이신가요? 당연히 우리는 첫 번째 조부모님이 되기 위해서 아이들과 소통의 시간을 많이 가져야 할 겁니다. 이처럼 우리 손주들과의 대화가 불통이 아닌 소통이 되도록 하는 것은 바로 누구의 몫이에요? 우리 조부모님들의 몫입니다. 자, 우리 조부모님들, 소통으로 살았던 우리의 인생을 크게 네 가지의 부호로 나누어서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물음표입니다. 뭘까요? 우린 태어나서 수많은 질문들을 합니다. 둘째는요, 느낌표의 삶을 삽니다. 느낌표는요, 살아가면서 많은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게 바로 느낌표의 인생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쉼표의 시기입니다. 쉼표는요, 우리가 노년 시기를 보내는 걸 말씀드릴 수 있죠. 마지막으로는 마침표의 인생입니다. 인생은 이렇게 물음표, 그 다음에 뭐였을까요? 느낌표, 그 다음에 쉼표, 마침표로 흘러갑니다. 이 흘러가는 인생 속에서 여러분들 우리 손주와 함께 콕콕콕콕콕 점을 찍어보세요. 그 점을 찍을 때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사랑의 시간으로 촉촉촉촉 채워주시면 어떨까요? 또 하나 행복의 시간으로 채워보면 또 어떠실까요? 자, 그래서 제가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한번 이해를 가져봤습니다. 자, 독일의 철학자 칸트는 행복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첫째는요, 어떤 일을 할 것. 둘째는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어떤 일에 희망을 가지라고 합니다. 우리 조부모님들, 내가 이 나이인데 뭘 해? 이 시점에 이제 와서 뭘 해? 이거 옳지 않다고 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은 인생의 가장 첫날인 오늘을 터닝포인트로 정해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을 정하시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어떤 사람과 함께 어떤 일을 하고 희망찬 삶을 사는 것, 이게 바로 행복한 삶이라고 독일의 철학자 칸트가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세 가지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적극적인 삶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적극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는요, 과거는 수용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고요. 둘째, 현재에 대해서는 기쁨과 행복을 가지시고 미래에 대해서는 도전하는 것과 희망의 그 정신을 가지시면 바로 적극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즐거운 삶입니다. 즐거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생각과 말과 행동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즐거운 삶을 살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생각은 긍정적인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이 생각이 밖으로 나오는 게 뭘까요? 바로 말이죠. 이 말은 준치적인 말들을 사용하시고요. 이 말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대요. 바로 그게 뭐였어요? 행동이었어요. 행동. 그 행동은 능동적인 행동을 하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의미 있는 삶입니다.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도와주고요. 서로 나눠주고요.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게 바로 의미 있는 삶을 삽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하는 사람과 어떤 일을 하고 그리고 희망

한 삶을 사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에는 다섯 개의 계단이 있습니다. 그 다섯 개의 계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첫째는 결심의 계단입니다.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이 첫날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겠다고 결심을 하시고요. 두 번째는 시작을 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행동을 하시고요. 네 번째는 지속의 계단입니다. 자, 이네 번째 지속의 계단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지속의 계단에서 우리는 성공하는 사람, 실패하는 사람이 바로 구분지어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성공하는 사람은 어떤 일에 대해서 시작을 하면 끝까지 지속해서 가는 게 있습니다. 지속성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속의 계단을 잘 유지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완성하는 계단입니다. 우리가 다섯 개의 계단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첫째는 뭘까요? 결심하시고, 결심의 계단. 두 번째, 시작의 계단. 세 번째는 행동의 계단. 네 번째는 지속의 계단. 마지막으로 완성의 계단입니다. 이 다섯 개의 계단을 모두 통과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혹시 고통과 좌절 또는 낙심과 포기 이런 거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성찰과 성취, 성장과 성공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데요, 인생의 계단에 엘리베이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우리는 속도가 아닌 방향 안에서 행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조부모님들, 혹시 손주, 손녀랑 함께 하시는 게 힘드신가요? 싫으신가요? 만일에 손주, 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을 행복으로 채워가시고자 한다면 어떻게 하시면 좋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보리새우를 아십니까? 보리새우는요, 수명이 2년에서 3년 정도인데요. 계속해서 부지런히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움직이지 않으면 껍질이 자기의 몸을 감싸서 그 안에 갇혀서 죽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사람은 늙어서 더 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더 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늙는다고 합니다. 자, 우리 친정어머니께서 고향에 계실 때 제가 방문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이웃 할머니들과 함께 정말 옹기종기 침대에서 이렇게 쫙 있는데 다섯 분의 할머니가 뚜루룩 누워서 천장을 보면서 하하호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동네에 어떤 일이 있다더라 막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 모습들이 어린아이 같았어요. 그래서 아, 저렇게 옹기종기 이야기 보따리를 풀다 보면 우울증은 정말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라는 안도의 시간을 가졌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또 우리 호주의 요양병원에서 인생의 그 마무리하는 그 어르신들을 모아놓고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요, 후회되는 세 가지 한번 말씀해 볼까요? 라고 여쭤봤더니 그첫 번째는요, 내가 바쁘다는 이유로 가족과 함께하지 못했던 그게 후회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요, 어떤 다른 사람들의 말을 내 마음에 차곡차곡 담아두고 쌓았던 그 일, 마음에 담아두고 살았던 그 일, 그게 후회됩니다. 라고 이야기했고요. 마지막으로 내 삶이 아닌 나의 삶인데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을 살았던 거, 그게 정말 후회가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어제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은 노년의 삶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늘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사는 그런 삶, 이런 삶은 나이와 상관없이 그거는 바로 청춘으로 사는 그런 삶입니다. 여러분, 청춘으로 살기 위한 네 가지 한계, 이 한계를 이기시면 청춘의 삶을 살수 있습니다. 그네 가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그 첫째가 바로 생각의 한계입니다. 나의 생각은 이 정도밖에 못해 생각으로 한계를 두지 마세요. 둘째, 경험의 한계입니다. 나 경험이 이 정도밖에 안 돼서 나이 정도밖에 못해 라고 한다거나, 셋째, 지식의 한계. 내가 이 정도밖에 나는 공부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혹시라고 한계를 두지는 않으시나요?
마지막으로 나이의 한계입니다. 내 나이가 이러는데 지금 무엇을 하겠어?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없으신지. 이 네 가지의 한계를 벗어 던지면 우리의 삶이 무슨 삶이 된다고요? 맞습니다. 청춘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인생의 기차를 타고 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쪽 기차는요, 가는 길이고 한쪽 기차는 오는 길입니다. 맞죠? 자, 그렇다면 가는 길은 뭐예요? 개척하는 삶이고 오는 길은 되돌아오는 그런 삶인 거잖아요. 자, 개척하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우리 아이들과 함께 바쁘게 보냈던 자녀와의 시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렇다면 오는 길은 뭘까요? 내가 자녀에게 그 바빠서 아니면 처음 아이를 낳다 보니 잘 몰라서 이렇게 자녀에게 해주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우리 손주에게 해주는 그런 길입니다. 그래서 그 손주에게 주는 사랑의 시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처럼 사는 동안에 기차를 타고 가는 길이건 오는 길이건 그거에 상관없이 우리가 사는 동안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감사와 사랑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삶 속에 딸려 들어오는 게 뭘까요? 바로 행복이죠. 그렇다면 이 행복을 불행이 되도록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불평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면서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불평하면서 불행의 삶을 살고 계신가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두 개 중에서 고를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을 고르겠어요? 저는 감사의 삶, 그리고 사랑의 삶을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삶은 고고고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고고고 삶이 뭐냐고요? 첫째 고는 버리는 삶입니다. 무엇을 버릴까요? 교만, 질투, 욕심, 미루는 습관 이런 것들을 버리시고요. 둘째는 줄이는 삶입니다. 무엇을 줄일까요? 화를 줄이시고 분노를 줄이세요. 이 줄이는 삶을 사시고요. 세 번째는 나누는 삶입니다. 사랑, 행복, 축복, 감사 이 모든 것을 다 나누는 삶을 살아보세요. 이렇게 여러분의 삶이 고고고의 삶 속에 우리는 연륜과 경륜의 양 바퀴에 이렇게 자전거처럼 두 바퀴가 균형을 이루면서 굴러가게 됩니다. 여러분, 나무에는 뭐가 있죠? 바로 나이테가 있잖아요. 이렇게 나무에 나이테가 있듯 사람에게는 나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연륜이 깊어갈수록 상황을 대처하는 능력이 빠르고요. 순간순간 지혜롭게 판단하고 경험이 풍부한 경륜의 그런 지혜가 생깁니다. 자, 조부모님들, 우리가 미완성을 넘어 완성으로 가는 우리의 인생은요, 사람과의 관계를 멋있게 살아낼 수 있는 시기입니다. 여러분, 노년이라고 해서 힘없이 지내지 마시고요. 오늘 말씀드렸던 새롭게 터닝포인트로 인생에 도전하고 자신 있게 행복한 삶을 그렇게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회사에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 오후 3시는 저희에게 행복을 선물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꼭 커피 한 잔이라도 이렇게 선물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나에게 선물하는 시간을 한번 정해보세요. 한 주에 하루는 행복한 날짜와 시간을 정해보시고요. 그때 나에게 선물도 해주시고 그리고 사랑한다는 말도 해주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나이가 들면 하지 못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이들에게요. 땡땡아, 엄마 용돈 줘 라는 말을 하기 힘들다고 하세요. 둘째는 아들에게 엄마랑 같이 가자 이런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어때요? 우리 아이들 혼자 놔두면 울까 봐서 그렇게 걱정돼서 손잡고 이렇게 부모님은 가셨는데 내가 나이 들고 나니까 내 아이에게는 나 같이 가자, 나 용돈 줘 이런 말을 못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너희들끼리만 놀러 가지 말고 나 좀 끼워줘. 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 말을 잘 못한다고 해요. 조부모님들은 어떠신가요? 자, 한 치매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치매에 걸리셨기 때문에 비둘기를 우리 자녀에게 아들아, 저 새 이름이 뭐야? 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아빠, 그거 비둘기야? 라고 했어요. 치매에 걸리셨기 때문에 어때요? 또 물어봤어요. 아들아, 저 새 이름이 뭐야? 아빠, 비둘기라니까요? 그래서 여섯 번을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아들이 점점점 이렇게 짜증 섞인 말투로 아빠, 내가 비둘기라고 말했잖아. 비둘기!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아버님이 돌아가시게 됐고 또 유품을 정리하다 보니까 한 권의 노트가 나왔어요. 그 노트에는 우리 아들이 나에게 비둘기를 물었다. 비둘기의 이름을 42번을 저 새 이름이 무엇인지 나에게 물었지만 나는 그때그때 대답을 다 해줬다. 라는 유품을 발견하고 우리 아들이 정말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조부모님들, 오늘 강의를 통해 우리 손주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셨나요?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안해봅니다. 2024년 총 365페이지에 나만의 스토리북을 한번, 책을 한번 만들어보세요. 나의 소중한 순간순간들을 무엇으로 채우고 있는지, 우리 손주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몇 번을 했는지, 또는 내 삶을 위해 오늘 하루를 무엇을 했나, 또 나는 나에게 칭찬을 해 주었나, 오늘 감사거리를 감사일기로 써 보았나, 이렇게 여러분의 365페이지의 스토리북에 2024년 어떤 내용으로 채워가시겠습니까? 그 페이지 속에는 즐거움과 웃음으로 채워가시는 기쁨의 한 페이지도 있을 거고 행복한 한 페이지 그리고 사랑의 한 페이지도 있을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이기에 영광스러운 행복한 소중한 순간이었습니다. 그 페이지로 채우겠습니다. 여러분, 손주와 함께하는 조부모님들의 삶이 항상 행복하시길 응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YPD에 합류하여 경찰 통신 기술자가 되었습니다. 뉴욕시가 가장 필요로 할 때 긴급 전화를 응대하며 특별한 경력을 시작하세요. 우수한 의료 및 퇴직 혜택, 유급 휴가 등을 누리세요. 뉴욕시가 당신을 부릅니다. NYPD recruit.com을 방문하거나 212 리크루트로 전화하세요.

0: 본 방송은 한국 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1: 군대에 갔는데 이게 군대 월급으로는 또 저희 부모님과 나의 삶을 책임지기 좀 힘들 것 같은 거예요. 그때도 우리 아버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갑자기 200이 필요하다는 건데 200이 그때 당시 지금은 200은 그냥 보낼 수 있지만 네. 그때는 200? 네. 대출 한번 알아볼게. 일주일 뒤 아빠가 급했는데 또 전화 오셨어. 아들아 혹시 그 돈 2200? 200 좀 준비됐니? 이런데 아빠 내가 뭐 지금까지 아빠한테 돈을 뭐 바랬어? 뭘 바랬어? 내가 은행이야? 은행한테 돈 달래. 근데 아빠가 그때 아들아 미안하다. 그리고 끊어버렸어요. 근데 그때 결심을 해서 아 아니다 나는 전역을 해서 이젠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2: 안녕하세요. 내가 매일 기쁘게 신현준입니다. 흔히 머리 스타일 하나만 바뀌어도 인물이 확 산다고 하잖아요. 오늘 모실 분이 엄청난 똥손이었지만 빛나는 노력 끝에 금손이 돼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전하는 그런 분이십니다. 헤어 디자이너 한훈 원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2: 네, 원장님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1: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헤어 디자이너 한웅이라고 하고요. 17년 차 됐고 압구정에서 이제 미용실을 운영한 지는 한 17년 차 됐습니다. 그리고 제 이름의 뜻이 다들 닉네임을 헷갈려 하시는데 이름은 최하능이고 저희 아버님이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대로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지어주셔서 그 하나님의 능력대로 열심히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2: 헤어 디자이너신데 네네. 머릿결이 진짜 다르시네요. 아 스타일은 물론 뭐 말할 것도 없지만 네. 아, 네. 누가 봐도 디자이너 같으세요.
1: 다들 그렇게 머리 길이 보고도 말씀해 주시고 네. 가끔은 음악하냐고도 여쭤봐 주시고
2: 네네. 이름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네, 풍깁니다. 이름처럼 하나님께서 원장님을 통해서 어떤 능력을 보여주셨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이유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1: 네, 사실 네. 이게 조금 안 믿으신 분들도 있긴 한데 저는 되게 팬이었거든요. 시현진 지사님, 지사님의.
2: 네, 누가 되게... 안 믿어요?
1: 죄송합니다. 다들 그냥 말하는 거 아니었는데 전 정말 팬이었어요. 근데 사실 아, 예, 저도 한 번씩은 그런 이런 프로나 좀 네. 유튜브나 해서 이런 예 제의가 올 때 아, 저 네. 죄송한데 좀 그렇다 해서 예. 안 했었는데
2: 왜 안 하셨어요?
1: 아 사실 제가 아직 많이 부족하고 네. 사실 아, 하나님께 너무 누가 되는 모습도 있으니까
2: 겸손하시구나.
1: 네, 아니 그래서 네. 근데 딱 신현준 집사님 말 듣자마자 네. 오 좋겠다. 해서 사실은 조금 더 그게 더 컸긴 했습니다.
2: 아 감사합니다. 오늘 직접 머리를 만지고 오셨을 텐데 원장님께서 머리 기르는 이유 혹시 있으세요?
1: 네 사실 뵙는 분들마다 다 맨날 여쭤봐요. 왜 기르냐. 네. 짧은 것도 괜찮은데 근데 제가 사실 여자 머리 제 고객님들 중에는 60% 정도가 이제 여자 고객님들이세요. 네. 그래서 제가 길러보지 않고 여자 고객님 머리를 만지는 게 조금 아 내가 더 모르는 부분이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때부터 아, 길러봐야지. 길러보면 뭔가 더 네. 알게 되는 게 있지 않을까? 에서 스타트가 됐는데 네. 그 사실 이미 충분히 길러서 자를 때가 됐거든요. 네. 근데 또 제가 제품을 또 만들어요. 저희 헤어 제품을 만들어 판매를 하는데 네. 그 제품을 만들 때도 제 머리에 테스트하기가 좀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다들 말리고 있지만 저는 계속 기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2: 진정한 프로신 것 같아요.
1: 아닙니다.
2: 저도 영양제나 화장품에 투자를 엄청 하고 있거든요. 네. 저는 그걸 사치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1: 맞아요, 맞아요.
2: 제가 어디 현장 나갔을 때 존경하는 선배님께서 몸이 피곤하니까 자꾸 짜증을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 보고 나는 절대 짜증을 내지 말아야지. 하고 영양제를 엄청
1: 짜증 내세요.
2: 한 번도 짜증 낸 적이 없습니다. 네, 그렇게 자기 일을 위해서 머리를 네. 기르시는 거네요. 네네. 사실 내가 머리가 길어야 머리 기른 여성 고객님
1: 네, 맞아요.
2: 스타일도 그렇고 많은 것을 스스로 느낄 수 있을 거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1: 네. 네. 정말 많은 걸 느낍니다.
2: 네. 네. 그런데 제가 반전이 있더라고요. 원장 선생님. UDT 출신이에요?
1: 네, 맞습니다.
2: 지금 목소리도 되게 온화하시고 그런데 UDT 출신이에요. 네.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1: 제 고객은 다 똑같은 반응이에요. 에? 원장님이? 네. 다 그래요.
2: 아, 목소리도 UDT 목소리가
1: 네, 맞아요,
2: 아닌데.
1: 맞아요.
2: 이야, 신기하네요. 네. 오히려 여성스러우신데
1: 맞아요, 맞아요.
2: UDT 출신.
1: 맞습니다.
2: 와, 근육이 네. 조금 다르긴 해요.
1: 아닙니다. 지금은 이제 워낙 많이 예. 이제 나이도 먹고 해가지고. 네.
2: 아, 근육은 비숙이세요?
1: 네, 비숙.
2: 그러면 UDT에 간 계기가 있으세요?
1: 아, 네. 사실 제가 체대를 준비했었어요. 네. 이제 한 체대를 준비했었고 이제 열심히 운동해서 했는데 이제 떨어졌거든요. 네. 근데 또 이제 집이 저희 집이 이제 목회자 집안인데 네. 대부분 좀 목회자 집안은 좀 가난한 경우가 많으니까 네. 그래서 가난해서 아버님께서도 이제 저를 뭐 학원 보낼 수도 없고 재수시키기 좀 그렇고 오히려 네. 아버님 생각에는 야 하나님의 뜻을 잘 됐나 보다. 야 너가 이제 군인으로 돈을 네. 버는 건 어떻냐 네. 그런 말씀하셔가지고 저도 또 그것도 사실 공부하기가 너무 싫었어가지고 오히려 저는 네. 대학교 안 간 게 전 좋았거든요.
2: 오, 솔직하신
1: 네,
2: 거예요.
1: 네, 그래가지고 네. 좋다. 근데 또 뭔가 그냥 가기에는 살짝 뭔가 내 돈 때문에 왔다는 그 느낌은 주긴 싫었나 봐요. 네. 그래서 아 그러면 내가 내 의지로 가고 싶은데 그럼 어디 가야 될까? 네. 그래서 그때 아빠는 해군에 갔으면 좋겠다 했거든요. 예. 그래서 해군에 그럼 멋있는 데가 있나? 좀 찾아보니까 UDT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 그래 난 내 의지로 거기는 의지로 가는 거니까 네. 내 의지로 가는 거다 하고 이제 좀 지원을 하게 됐죠.
2: 지원을 당당하게 하셨네요. 해군에 SSU도 있고 잠수사도
1: 맞아요.
2: 있고
1: 그때 혹시 그
2: 네,
1: 영화
2: 맞습니다. 영화
1: 네.
2: 정말 힘들었어요. 영화였지만
1: 맞아요.
2: 그 훈련을 똑같이 네. 그래도 감히 1억만 분의 1은 저희가 똑같이 표현해야 되니까 네네. 힘들게 훈련을 했거든요.
1: 맞아요.
2: 잠깐 훈련 받는데도 진짜 힘들었는데 네. UDT 시라니 와 리스펙입니다.
1: 아닙니다.
2: 네, 남자분들이 군대를 선택해서 해병대나 또 이렇게 맞아요. 선택해서 가시는 분들 저는 대단하다고 봐요.
1: 저도 네. 유진하지만 저는 네. 특전사 분들이 그런 분들 멋있게 봅니다 진짜.
2: 근데 그 훈련을 받다가 원장님 죽을 뻔했다.
1: 예. 근데 너무 다들 겪는 일이라서 UDT 훈련 받는 분들은 특별한 건 아닌데 이제 제가 수영을 아예 못했었어요. 그래서 네. 수영을 저도 잘 모르지만 수영을 못하는 사람 중에 UDT 수련한 사람이 아마 제가 최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때 자명이 있거든요. 근데 자명을 하는데 네. 이게 수영을 못하니까 네. 자명을 하면은 50m 하면은 그래도 빨리 와야 되는데 예. 한 2분 이렇게 걸려버린 거예요 혼자서. 예. 근데 움직이면서 숨을 참아야 되는 거잖아요.
2: 예, 예, 예.
1: 그래서 그때 제가 자명을 3번 했었는데 두 번째 때 네. 제가 기절을 해버린 거예요. 자명을 하다가 네. 그냥 썩 가버린 거예요. 제가
2: 예, 예.
1: 그 눈 떴는데 교관들이 이제 저를 바라보면서 괜찮냐 예. 이럴 때가 있었어요. 근데 네. 뭐 기절을 한 두 번 정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교관님들은 되게 그 좋아했었어요. 왜냐면 내 의지를 기절한 거니까 네. 그걸 좋아해요. 얘는 깡따구가 있다.
2: 네. 그래도 해내려고 네. 했다.
1: 근데 문제는 이제 세 번째 자명을 해야 되는데 무섭잖아요. 기절한 기억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2: 트라우마가 생기죠.
1: 네, 그게 좀 있어서 그때 저는 하나님을 좀 근데 원래 하나님을 되게 신뢰하진 않았었어요. 그때까지는
2: 네.
1: 근데 기도로 좀 시작을 해서 네. 했는데 그래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거 안 되겠다 네. 나와야겠다 했는데 제 앞에서 교관님이 저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예. 저를 담당해준 교관님이거든요. 예. 나가면 난 죽겠구나. 여기서 죽구나 저기서 똑같겠구나 해서 그냥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발 나 안 힘들게 해주세요. 근데 정말 농담이 아니라 근데 사실 그 하나님 이렇게 기계한 게 그냥 하나님만 외쳤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농담이 아니라 그냥 그리고 나서 30m부터 20m까지 그 50m까지 너무 그냥 편안하게 갔어요. 아무렇지 나왔어요. 근데
2: 아멘.
1: 신기한 거예요. 근데 저는 아무리 봐도 저는 하나님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 한 것 같은데
2: 우연일 수도 있다.
1: 네, 부정할 좀 해서 내가 엔돌핀이 돌아가지고 갑자기 그랬나 보다라는 생각도 하면서 네. 좀 부정을 좀 했었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2: 충분히 그럴 수 있죠.
1: 네 맞아요.
2: 그러면은 원장님 얘기를 들으니까 UDT를 가면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도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네요.
1: 저는 제가 봤을 때는
2: 너무 힘드니까 어, 하모님, 어, 제발요.
1: 맞아요. 진짜요.
2: 어쨌든 그런 경우셨어요? 네.
1: 아, 사실 많이 찾았죠.
2: 근데 네. 왜 하나님을 그만큼 의뢰하지 않으셨어요?
1: 아, 이게.
2: 이름도 하나님과 너무나 가까운 이름이었는데.
1: 네, 사실 제가 유니티를 제가 빠른 생일이어서 19살 때 갔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때까지 이제 제가 아버님 너무 화목했어요. 우리 엄마 화목했는데 너무 가난했어요. 네. 근데 저는 이제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 정말 계시다면 왜 우리 아빠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데 왜 교인들을 안 보내주고 왜 이렇게 계속 우리를 힘들게 할까?
2: 개척교회 목사님이셨나 보구나.
1: 네, 그리고 막 왔다 갔다도 하시고 네. 그리고 사실 말 못한 힘들도 좀 있었고 그래서 아 이거는 하나님이 없거나 우리 아빠가 잘못 믿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우리 아빠는 내가 아무리 봐도 너무 잘 믿고 계셔주니까 네. 아, 하나님은 안 계신 게 아닐까 라는 그런 좀 항상 그 안에 그게 좀 있었습니다. 네, 사실. 네. 네.
2: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왜 아버님을 가난한 목회자로 두셨던 것 같아요?
1: 아, 이게, 근데 아까 확실히 지나고 나야 아는 것 같아요, 사실은. 네, 아마 네. 지금도 목회자분들, 자녀분들 중 힘들한 분들 많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아, 이 가난함이라는 거를 네. 경험을 함으로써, 이, 저는 한 가지 얻은 게 하나님의 눈물을 좀 얻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 가난을 해보니까, 이 가난이라는 게 불행하다고만 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힘든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뭐 왜 그런지는 제가 볼 때는 제 가난을 경험해서 그런 것 같은데 항상 힘들어하는 아이들이나 어르신들이나 가난한 그러한 사람들한테 되게 그 마음이 좀 가요. 그래서 아 하나님이 이렇게 나한테 이런 가난함을 겪게 해줌으로써 좀 뭔가 가난했을 때 힘듦을 알게 해주고 지금은 이제 또 물론 완전 부유하지 않지만 그래도 부유해졌으니까 이 부유했을 때의 느낌을 알게 해줌으로써 아 내가 어떻게 앞으로 이 하나님의 감히 하나님의 이제 그 뜻대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더 보여준 것 같아서 그래서 되게 지금은 사실 그 가난함이 되게 없었더라면 지금의 저도 없었을 것 같습니다. 사실.
2: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는 시간 삶 속에는 하나의 오차가 없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2: 모든 계획하심이 계셨기에 네. 이렇게 감사할 줄 알고 그 시간을 소중하게 느끼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버님께서는 어디서 목회를 하셨어요?
1: 제가 제 첫 기억은 아르헨티나에서 선교를 아버님이 야. 개척을 거기서 또 하게 되셔가지고
2: 아르헨티나에서요?
1: 네. 와. 그때부터
2: 쉬운 일이 아니었을 텐데. 네,
1: 그래서 그때부터 되게 그 가난에 대한 힘듦이 되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게 이렇게 말하면 또 어떻게 보면은 아, 너무 힘들었구나.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가난해서 힘든 거지. 그 부모님과 그게 아르헨티나가 싫었던 건 아니었던 네, 것 같아요. 예. 네. 네.
2: 아 그런 네. 힘들도 있었지만 네. 또 아버지와 함께 네. 아르헨티나에서 보낸 또 시간들에 대한 소중함도 많이 네, 가지고 맞아요. 계시길 것 같아요.
1: 맞아요.
2: 보통 자녀분들이 아버지랑 떨어져 있거나 그런데 네.
1: 맞아요.
2: 네, 그 시간을 함께 하셨네요.
1: 그러니까 아버지랑 많은 추억이 있다기보다 왜냐하면 목회하시다 보니까 네. 또 그 교인들이 더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되니까 네. 근데 그렇다기보다는 저는 그게 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아, 아버님이 이렇게 우리가 힘들고 해도 우리 앞에서 화를 안 내시는구나. 그러니까 엄마 아빠랑 싸우는 것도 한 번도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2: 아, 민준아, 예준아, 민수야 미안하다. 너무 자주 싸워서 미안하다. 너무 많이 보여줘서 미안하다.
1: 그래서 아 이게 네. 물론 저는 그때 기억으로는 쓰레기통을 많이 뒤지고 다녔어요. 친구들이랑 가끔 쓰레기통 빵 있으면 그것도 먹었던 네, 기억이 있고 네, 네. 배고프니까 어렸을 때는 네. 그리고 막 코카콜라 뭐 캔과 뚜껑 모아가지고 네. 갖다 주면은 한 몇 개 몇십 개 모으면 한 개 줬거든요 콜라를. 그래서 친구들끼리 다섯 명 나눠 마시고
2: 네. 그런 어렸을 때도 사실 그랬었어요.
1: 네. 그래서 그런 게 되게 추억 재미있었다 해야 되나 그런 게 오히려 아픔보다는
2: 네. 그때 든 생각은 어떠셨어요? 어떻게 아버님이 비춰졌어요? 그 당시에는?
1: 그때는 저희 아버님이 좋았지만 미련하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신뢰를 안 했기 때문에 저는 어렸을 때부터 나는 돈을 많이 벌 거야. 이게 지금은 불행한 건 아니지만 나는 나중에 내 자식을 낳는다면 뭐 컵라면 먹고 싶으면 컵라면 사주든지 뭐 햄버거 먹고 싶으면 사줄 수 있는 아빠가 되고 싶다. 그게 아빠가 뭐 싫어 보여서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아빠는 되게 착한데 좀 미련한 것 같다. 왜냐면 너무 없는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느낌.
2: 정직하시게 네. 신앙생활 하죠.
1: 맞아요. 진짜 정직, 지금도 네. 정직하게 아무도 모르게 목회를 하셔가지고 참, 네. 되게, 근데 되게 정직한 분인데 네. 그때는 미련하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버님이 되게.
2: 얼마나 미련하게 자식을 위해서 등 뒤에서 기도해 주셨을까요?
1: 그렇죠.
2: 그죠?
1: 진짜요.
2: 엄청 또 미련하게 기도하셨을 거예요. 계속.
1: 맞아요, 맞아요.
2: 지금도 계십니까?
1: 매일 네. 제가 알기로는 저희 교회가 산 쪽에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매일 새벽에 산에 올라가셔서 네. 저 물론 제 기도랑 우리 형 기도를 먼저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2: 아직도 아르헨티나에 계세요?
1: 아니요, 지금은 이제 한국에서 목회하고 계세요.
2: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원장님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 얘기할 수 있는 것도 네. 아마 등 뒤에서 그렇게 피곤하게 계속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맞아, 아버지의 예, 기도가 네. 분명히 진짜.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1: 맞아요. 맞아요. 진짜 네. 그거는 무조건.
2: 네. 우리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네. 청소년기 하면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한창 그쵸. 예민한 시기에 그러면 한국으로 돌아오셨을 네.
1: 그때가,
2: 텐데.
1: 그때가 그쵸. 중2 때.
2: 네. 그럼 한국에서 적응 잘 하셨어요?
1: 아, 처음엔 적응을 좀 못했던 것 같아요. 사실 이게 너무 자유로운 나라에 있다가 한국 왔는데 공부를 해야 되니까 네. 이게 저랑은 좀 결이 조금 안 맞아서 좀 힘든 부분이 많았던 것 같아요.
2: 여기는 자세부터 이렇게 학교 가도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2: 그죠?
1: 맞아요.
2: 거기는 뭐 자유롭게 뭐 이렇게 앉아 있고 거기는 편하게 표현하고
1: 그 공부 시간에도 다른 얘기를 많이도 하고 막 그래요. 네, 네. 그랬어요.
2: 예. 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문화적으로도
1: 네, 맞아요.
2: 힘드셨겠네요. 네. 아버지께서는 지금도 계속 이제 목회를 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1: 네.
2: 그러면은 아직도 뭐 저 산위에서 기도도 하고 네. 형위에서 기도도 하고 네. 그런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교인이 한 몇 분 정도 계실까요?
1: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항상 우리 아버님은 제가 아빠한테도 궁금한 아무도 모르게 입으로 그러는 거야? 살짝 이러는 것처럼 정말 한 10명도 안 되는 건축도 하셨거든요.
2: 네,
1: 교회를.
2: 네.
1: 건축을 산 위에 하셨는데도 이제 10명도 안 되는 그게 한 진짜 목회하신 내내 그러셨으니까 지금은 이미 받아들이고 있긴 한데 진짜 한 10명, 한 7명 되시려나?
2: 네.
1: 네. 저는 이게 물론 해석이 좀 다른 사람마다 좀 다른 수 있는데요. 저희 아버님을 바라보면서 물론 대형교회 목사님들 보고 하면서 저는 옛날에는 좀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기도할 때 우리 아버님이 이제는 좀 많은 사람들 앞에 설교해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도 70은 넘으셨는데도 은퇴 안 하시고 계속 하시니까 아, 좀 그런 안타까움이 되게 컸었는데 가면 갈수록 생각 드는 게 아, 우리 아버지는 이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모습을 제가 바라볼 수 있게 이 미련하게 하나님 믿는 모습을 내가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 놓으신 게 하나님이실 거고 그래서 아 아버지한테 부어줄 상들이 이제 저희한테 다 온 것 같아요.
2: 맞아요.
1: 사실
2: 맞아요.
1: 제가 잘 될 거라는 생각을 저는 아무도 몰랐어요.
2: 네.
1: 친척들도 설날 가면은 야 하나 너가 진짜 이 정도로 되게
2: 맞아요. 목회자님 자녀분들 대부분 가지고 있는 생각이잖아요. 네, 그때도 너무 힘들었는데 지나고 나니까
1: 맞아요.
2: 아버지의 삶이 곧 나를 이렇게 풍요롭게
1: 맞아요.
2: 예, 살게 해주는 거에 대한 감사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곤 합니다.
1: 근데 꼭 제가 잘 돼야 축복이 건 아닌 건
2: 그럼요.
1: 너무 아는데
2: 그럼요.
1: 되게 그래서 오히려 저는 하나 우리 아버님은 축복을 나한테 흘리셨고 그러면 저는 그걸 바라보면서 아 내가 이걸 어떻게 흘려야 되는지를 이제 아버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제 부를 많이 쌓았을 텐데 네. 그게 아니라 아 이건 아버님 때문에 내가 잘된 거기 때문에 이걸 많이 흘려보내야 된다라는 거를 많이 생각을 해서 아버님이 맨날 전화를 해요. 돈이 필요하면 네. 아들아 레바논 학교에 신학교가 있는데 네. 여기가 문을 닫아야 될 수도 있다. 근데 월세를 못 내서 그래서 너가 좀 어떻게 할 수 있겠니 해서 그것도 제가 오랜 기간 동안 월세를 내주고 있고 네. 그러한 여러 가지 이렇게 오시면은 계속 드리는데 가끔은 우리 아빠 양심 좀 없다라는 생각을 해서 아니 저는, 아 이게 너무 다 주시니까 저한테 요즘은 조금 뜸하신데 아무튼 그래서 그것도 가능한 것도 아버님의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2: 그런 게 다시 축복으로 또 원장 선생님께 돌아오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2: 네. 축복은 나누면 다시 쌓이고 맞습니다. 또 나누면 더 크게 쌓이는 게 축복인 네네. 것 같아요. 네, 정말 좋은 말씀이십니다. 부모님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지금의 그쵸. 원장님이 존재하는 거고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쵸. 저는 가장 궁금한 게 UDT 출신인데 어떻게 헤어 디자이너가 됐을까? 이게 정말 궁금합니다.
1: 사실 제가 옛날 어렸을 때부터 네. 좀 이제 또 술도 먹고 네. 친구들이랑 뭣도 부리고 싶고 이러다 보니까 그때 미용실에 가면은 항상 이렇게 밀어버리잖아요. 이렇게. 네. 네. 근데 제가 그런 나루가 없어요. 네. 근데 밀어버리면 너무 남자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거더라고요. 네. 근데 거기가 2,000원이었던 걸 기억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 나도 좀 예쁘게 자르고 싶은데 거기는 또 커트가 한 5,000원이고 네. 그럼 못 갈 것 같아서 집에서 직접 머리를 잘랐던 기억이 꽤 있어요.
2: 예, 예.
1: 근데 꽤 괜찮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2: 네, 네, 네.
1: 그래서, 어? 그 기억이 있었는데, 제가, 그리고 나서 그 기억은 있고, 군대에 갔는데, 이게, 군대 월급으로는 또 저희 부모님과, 이제, 어쨌든 저도 좀 책임을 져야 된다 생각하니까, 이 나의 삶을 책임지기가 좀 힘들 것 같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버님도 이제, 아직도 아마 교회에서 돈을 못 받고 계속 돈을 계속 교회를 위해서 쓰시니까 네. 그때도 우리 아버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물론 매달 막 10만 원씩 보내드렸지만 갑자기 200이 필요하다는 건데 200이 그때 당시 지금은 200은 그냥 보낼 수 있지만 네. 그때는 200?
2: 네.
1: 아빠 200?
2: 군대 안에 있는데
1: 네. 네. 그래서 아빠 200? 대출 한번 알아볼게. 근데 처음에는 그때는 기분이 안 나빴어요. 그냥 네. 알았어 하고 끝났는데 일주일 뒤 아빠가 급한 일 또 전화 오셨어요. 근데 그때 제가 문제가 있었나 봐요. 짜증나 네. 있었는데 아빠가 네. 아들아 혹시 그 돈 2,200 200 좀 준비됐니? 이런데 그때 내가 짜증을 냈죠 아빠한테. 아빠 내가 뭐 지금까지 아빠한테 돈을 뭐 바랬어? 뭘 바랬어? 내가 은행이야? 왜 나한테 돈 달래? 근데 아빠가 그때 그 말이 아직도 저는 그 말 이 너무 죄송스러운 부분인데 아들아 미안하다 그리고 끊어버렸어요.
2: 어.
1: 근데 그게 이게 아 저는 처음 들어봤거든요. 아빠가 저한테 미안하다. 아들아 미안하다. 근데 그 내면에 있는 말들이 너무 제 마음을 이제 아프게 하더라고요.
2: 네.
1: 근데 그때 결심을 해서 아 아니다 나는 전역을 해서 이제는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그때 결심을 하고 했는데. 그때 내가 머리를 직접 자르는 게 기억이 나서 왜냐면 공부도 못했고 할 수 있는 거는 몸으로 할 수 있는 것밖에 없는데 그래서 아 그러면은 이왕 네. 해볼 거 그때 남중 남고 나왔거든요.
2: 네.
1: 그리고 군대
2: 네.
1: 그러니까 남자들만 있으니까 네. 이왕 해볼 거 여자들도 많고 오. 거기에 내가 잘라봤으니까 미용권 만만할 것 같은데
2: 좋네요.
1: 네. 네. 그래서 한번 트라이 해볼까 네. 했는데 그때는 그냥 작은 호기심
2: 네.
1: 근데 갑자기 옆에서 누가 야, 네가 어떻게 그거 이게 저를 건든 거죠. 내가 왜 못해? 이렇게 돼버려서
2: 오기가 생겨서
1: 미용에 내가 두고 보자 하고 뛰어들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2: 그러면은 이게 미용실로 직접 찾아가서
1: 네.
2: 오디션이라고 해야 돼요? 면접 같은 거
1: 면접이 거를. 있죠.
2: 아, 미용실의 면접은 머리를 좀 깎아 보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1: 아니, 그런 건 없어요.
2: 그런 건 없어요. 아, 그냥
1: 다행히.
2: 인상이나 뭐 이야기나 포부 같은 거
1: 네네 맞아요 맞아요
2: 해서 이제 들어가셨네요 일단
1: 네 일단은 네. 그때 차홍 원장님이랑 네. 그 오픈을 하셨었어요
2: 네.
1: 차홍 아르더라고
2: 네.
1: 근데 그때 제가 TV로 마산에서 그걸 보고 다큐로
2: 그게 엄청
1: 네
2: 유명하신 분 아니에요?
1: 그쵸 그쵸
2: 네.
1: 그리고 짐을 싸고 바로 네. 서울로 제가 상경을 했죠
2: 네.
1: 마산에서
2: 예.
1: 그래서 차원장한테 면접을 보러 가고 그때 사실 차원장님이 저를 뽑을 게 아니었는데 저를 뽑아버린 거예요. 왜냐면은 차원장님도 되게 좋으신 분이라서 네. 제가 그때 캐리어를 들고 짐을 싸고 네. 왔는데
2: 마산에서 왔다고 하고
1: 네 하고 네. 어디 갈 거야 그러면은 어 그냥 인천에 친구 있습니다 이렇게 네. 얘기하고 네. 또 까무잡잡한데 애가 눈을 또명또명하고 그리고 뭔가 그러한 그 이런 가식 같은 게 네. 없었을 거니까 그 막 네. 전역했으니까 네. 그래서 야 요놈 봐라 살짝 이러셨나 봐요. 그래서 어 그래 그러면 너 해라 이렇게 돼버려서 제가 뽑히게 됐었죠. 사실
2: 뽑히자마자 저 부분 잘 하셨어요?
1: 아 사실 그때는 제가 죄송할 정도로 그 모든 사람들 죄송할 정도로 저분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2: 어떤 면?
1: 일단은 목소리가 너무 컸고 유니티가 나왔다 보니까 그리고
2: 네 그렇습니다.
1: 맞아.
2: 그리고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1: 그리고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다 제가 하겠다고 하고 그리고 막 뭐 야 벽이 저기 좀 청소해야 되는데 누구 불러냈는데 제가 매달려 청소하고 있고 막 근데 너무 액션이 너무 커져버리니까 부담스러운 거죠 사람들한테. 목소리 막 이만큼 크고 막 말은 이상한 말 막 하고 있고 그리고 똥 그 손이 너무 진짜 정말 똥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아까 금소녀 소개해 주셨는데 아직도 많이 부족하긴 해요.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2: 얼만큼 똥손이었길래?
1: 정말 저는 그 와인딩이라고 해요. 네. 파마를 두 개를 맞는데 뒤에 예. 45분이 걸렸었어요.
2: 요렇게 된 거. 네,
1: 그 두 개를. 근데 그것도 1년 차 때.
2: 진짜요?
1: 그때. 근데 그게 어려운 거긴 했어요. 근데 엄청 못했었어요. 그거를. 그래서 근데 나 혼자 신나서 막 했었으니까 말했다 풀었다 해서 막 그 정도로 못하고 막 머리를 막 누구한테 누가 맡겼어도 맨날 이상하게 자르고 짝재기로 자르고 드라이도 못하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주변에서 막 미용 시작했을 때 야 하는 거 너는 그냥 트레이너를 하는 게 어떻냐 몸은 그때는 또 좋았으니까 트레이너를 해라 차라리 그렇게 많이 갔었죠 사실.
2: 근데 지금 워낙 실력 있고 그러시니까 옛날 얘기를 이렇게 편하게 하시잖아요. 와 똥손님을 인정한 것도 너무 웃겨요. 손님들을 회유했다고요?
1: 회유했구나. 사실 제가 머리 잘 못하는데 제일 어려운 건 단발커트나 웨이브 펌이 좀 어려웠어요 그때. 네. 근데 고객님 와서 선생님 저 단발하고 싶어 그때 딱 봐도 너무 단발하면 두려우니까 고객님은 긴 머리 레이어드가 더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서 단발 안 하고 막 웨이브 펌을 하고 왔는데 고객님 그거 웨이브 펌 생각보다 손질 어렵고 비 오면 부시시해져요 이러면서 막 그냥 시컬해요. 깔끔하고 편하고.
2: 원장님이 잘하는 걸 추천하는
1: 그렇죠?
2: 거 아니에요.
1: 그렇게 어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이제 고객님들이 초창기엔 그렇게 많이 했었죠.
2: 말씀은 잘하셨나 보다.
1: 말은 진짜 잘했어요 제가.
2: 그래도 사람들이 단발 안 하고 어쨌든 스킬보다 하고 나갔던 거 아니에요.
1: 맞아요.
2: 그분들이 다시 찾아오셨어요?
1: 제 기억으로는 리턴은 꽤 많았었어요. 저도. 네. 근데 문제는 뭐였냐. 네. 리턴이 제 실수로.
2: 응?
1: 머리가 마음에 안 들어.
2: 다시 해달라고?
1: 아, 원장님 저 안 되겠다. 그냥 단발해달라거나. 저 C컬 이거 너무 밋밋하다. 이거 해달라고. 이렇게 리턴이 되게 많았어요. 저는.
2: 야, 그러면서 똥손이 금손이 되는 과정.
1: 아, 그러면서 저는 이제 그때 또 사나이 유니티 나왔는데 네. 너무 곰곰이 생각해보면 좀 쪽팔린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 열심히 미용을 연습했는데 내가 못한다는 걸 내 스스로 인정을 하고 난 이거 안 되니까 딴 걸로 미룬다는 게 살짝 쪽팔리다라는
2: 자존심 상했구나.
1: 그래서 그때는 전역한 지 5년밖에 안 됐으니까 유이티가 되게 강했거든요. 피가. 그래서 안 된다. 잠을 줄이자. 그래서 물론 그때도 잠을 줄여가면서 했지만 더 줄여가면서 그때는 이제 내가 못하는 단발커트나 웨이브 펌을 연습을 많이 하고 오히려 모델 작업을 그걸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해놓으니까 그걸로 이렇게 잘 돼가지고 이제 이렇게 여기까지
2: 반대로
1: 네 그렇게 됐던 것
2: 이야,
1: 같아요.
2: 이야 신기하다. 하여튼 노력하는 자를 이길 수는 없는 것 같아요.
1: 아 맞아요.
2: 근데 계속해서 네. 오시는 고객님들한테 단발하지 말아요.
1: 맞아요. 그러니까 많이 그랬어요.
2: 실력도 안 늘었을 텐데.
1: 맞아요. 근데 제가 재밌는 에피소드 하나가.

0: 본 방송은 굿TV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보험과 연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우리는 지금 금융 문맹을 탈출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2: 네, 맞습니다.
1: 그래서 지난번에는 이제 저축과 투자 아주 기본적인 거
2: 네.
1: 굉장히 유익했죠.
2: 네.
1: 오늘도 굉장히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금융 상품이 뭘까요? 보험입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뭐 통계에 의하면 뭐 네 개다 다섯 개다 뭐 가정마다 그 다음에 100세 시대를 우리가 준비하려면 연금이 필요한데
2: 네.
1: 연금도 뭐 국민연금부터 시작해서 뭐 퇴직연금 뭐 개인연금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2: 네.
1: 그래서 오늘 그 두 가지의 주제를 확실하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2: 네.
1: 자, 보험과 연금. 첫 번째, 보험. 보험도 우리가 좀 제대로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
2: 네.
1: 보험이 가장 비싼 투자라는 거 모르셨죠?
3: 네.
1: 왜냐? 자, 내가 10만 원짜리 보험을 들었어요. 매월 10만 원. 어떻게 생각하면 뭐 그렇게 큰 돈은 아니지. 라고 생각하잖아요.
2: 네.
1: 그런데 납입 기간이 10년이에요. 그러면요. 1년이면 120이고 10년이면 1200만 원이에요.
2: 와.
1: 근데 보험이 보통 20년 납이 많아요. 그러면요. 2400만 원짜리 내가 상품을 갖고 있는 거예요.
2: 네.
1: 내 돈이 2400이 들어가는 거예요. 보통 일이 아니죠?
2: 네.
1: 근데 우리는 누가 와서 들라 그러면 그래 알았어. 이렇게 그냥 쉽게 사인을 해요. 그러다가 조기에 해지하면 어마어마한 손실을 입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아유, 보험은 이거 완전히 그냥 아니야 이거. 나 보험은 다시는 안 해. 또 이렇게 보험을 막 싫어해요. 여러분, 세상은 되게 상식적이에요. 상품의 기간이 짧으면 손해율이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적금 이런 것들은요, 원금이 보장되기 때문에라도 그렇지만 별로 손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길게 하겠다 그러고 중간에 내가 싹둑 잘라 먹으면 손해가 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들어갈 때
2: 예.
1: 진짜 잘 생각하고 신중히 생각해서 들어가야 이러한 손해를 줄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험 공부를 우리가 기초 공부를 좀 제대로 해볼까요?
2: 네.
1: 보험은 크게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이 얘기 들어보셨죠?
2: 네.
1: 무슨 무슨 생명, 무슨 무슨 손해보험
3: 네.
1: 이렇게 회사가 있잖아요.
2: 네.
1: 뭐가 다를까요? 완전히 달라요. 생명보험은요, 생명이나 신체에 관한 보험이에요. 그래서 내가 병이 걸리거나 사고를 당했을 때 대비하기 위한 게 생명보험이고요.
2: 네.
1: 손해보험은요, 재산에 관한 경제적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야. 대표적인 게 자동차 보험. 우리가 자동차 보험 왜 들어요? 사고 나면 손실을 내가 입잖아요.
3: 네.
1: 수리비,
3: 네.
1: 화재보험, 집에 불 나면 경제적 손실을 입잖아요.
2: 네.
1: 그래서 원래 손해보험에서의 대표적인 상품이 자동차 보험이나 화재보험 같은 거예요. 자, 그렇게 생각하면 쉽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의료비 쪽으로 넘어와서 여러분 실손보험, 실비보험 들어보셨죠? 그게 뭐의 약자예요? 실제로 손해본 거를 보상해주겠다. 그래서 실손이에요. 실비는요, 당신이 실제로 지불한 비용을 보장해 주겠다. 그래서 실비보험이에요. 이제 이해되셨죠?
2: 네. 네.
1: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회사가 손해보험 회사예요. 자, 그리고 또 다른 분류는요, 보장성이냐 저축성이냐는 거. 이거 우리가 구분 못해요. 그래서 보장성은 말 그대로 내가 다치거나 사고가 나거나 병에 걸리면 약속된 금액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암 걸렸어. 천만 원. 그렇죠?
2: 네.
1: 보장이 되는 거죠. 내가 다쳤어.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하고 수술했더니 내가 다친 거에 대해서 뭐 300만 원, 500만 원. 다치면 주겠다. 이런 것들이 전부 보장성이에요. 대표적인 게 죽으면 죽겠다라고 하는 종신보험. 그 다음에 실손보험. 실손보험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실제로 손해본 거. 당신이 병원에 가서 병원비를 냈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보장해주는 게 실손보험. 자, 저축성보험은 이거 완전히 다른 거예요. 보장은 거의 없어. 대신 당신이 돈을 모으면 나중에 거기에 수익을 붙여서 돌려주겠다. 그게 저축성 보험이에요. 네. 위험에 대한 보장보다 저축의 기능이 강화된 거. 그래서 연금이나 변액 같은 것들이 그런 거예요. 완전히 다르죠?
2: 네.
1: 근데 우리는 뭔지도 모르고 그냥 막 사인해요. 안 되죠. 자, 순수 보장형이 있고 만기 환급형이 있어요. 위에를 소멸형. 끝나면 아무것도 안 줘. 여러분, 자동

0: 만기에 돌려준다는 것은 사실은 나한테 좀 돈을 좀 더 받았다가 그거를 플러스해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얘기했죠? 보장성 보험은요, 소멸형이 좋은 거예요. 순수 보장형으로. 저축성 보험이 이제 만기 환급으로 많이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암보험 이런 거 들어갈 때,
1: 네.
0: 뭐가 좋아요? 라고 물으면 소멸형이 좋은 거예요. 거의 돌려받는 게 거의 없는 거. 돌려받는 게 적은 거. 그래야 내가 싸게 들어가요. 소멸형이 싸요. 환급형보다. 자, 갱신형, 비갱신형. 이것도 비슷한 거예요. 갱신형은요, 1년, 3년마다 보험료가 갱신이 돼요.
2: 네.
0: 올라간다는 뜻이겠죠.
1: 네.
0: 내려가는 일은 거의 없어요. 비갱신형은 쭉 똑같은 금액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뭐가 좋아요? 비갱신형이 좋겠죠.
2: 그렇죠.
0: 그 대신 비갱신형은 갱신형보다 좀 비싸요.
2: 아.
0: 그게 여러분이 판단하는 거예요. 약간 지금 비싸더라도 같은 금액으로 20년 갈 건가? 아니면 지금 좀 싼데 이렇게 갈 건가? 그래서 우리가 한 40대, 50대 보험을 든다 그러면요. 갱신형으로 가면 안 좋아요. 위험해요. 왜? 나중에 이게 얼마나 올라갈지 모르잖아요.
2: 그렇죠.
0: 예, 그래서 보험을 가입할 때 갱신형이냐 비갱신형이냐 잘 알고 가입해야 된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보험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에요.
2: 네.
0: 이제 그래도 좀 보험 이렇게 윤곽이 좀 이렇게 생기죠?
1: 네.
0: 내가 들 때 적어도 뭘 알고 들어야겠다는 생각은 들잖아요. 그렇죠?
1: 네. 네.
0: 자, 연금. 연금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요. 연금이 왜 필요할까? 이 표지가 그거를 다 설명해주고 있어요. 2015년 타임 잡지의 표지 모델이 아기였어요. 근데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요. 2015년 3월에 태어난 이 아기는 몇 살까지 살다가 죽을까요? 몇 살까지 살까요예요? 자, 맞춰보세요. 얘는 자, 힌트를 드릴게요. 100세는 넘어요. 지금도 뭐 100세 시대인데 2015년에 태어난 아기는 얼마나 오래 살까 얘기해요. 자, 우리 김영춘님.
1: 117살이요.
0: 보다 많습니다.
3: 더 많어?
2: 125살.
0: 보다 많습니다.
4: 그러면 148?
0: 보다 조금 적습니다.
2: 아~
0: 정답은 142입니다.
1: 와우.
0: 자.
1: 142?
0: 예. 이거를 기대여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명과 기대여명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몇 년 전에 통계를 보면 대한민국의 남자는 평균 82, 여성은 88 뭐 이래요. 87, 88 그런데 지금 우리들은 그거보다 더 오래 산다 그러잖아요. 그걸 기대여명이라고. 근데 우리보다 한참 뒤에 태어났잖아요. 2015년에. 그렇죠?
1: 네.
0: 얘는 더 오래 산대요. 이유는 의술의 발달 때문에 그렇대요. 막 암이 정복되고 뭐 좋은 약이 나오고 막 의학 기술이 막 발전하고 이러니까 웬만한 병은 다 고치는 거야. 그러니까 오래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뭘 대비해야 될까요? 노후 대비를 해야 될 거예요.
2: 해야죠.
0: 자, 연금을 왜 필요하냐? 돈을 버는 시간과 쓰는 시간의 차이 때문에 그래요. 돈을 버는 시간은 30에서 길어야 60. 쓰는 시간은 30에서 100세까지. 이거 딱 보니까 연금이 필요하다고 딱 느껴지죠?
2: 네.
0: 네, 맞아요. 그래서 60부터 100살까지는 모아놓은 돈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60을 우리가 은퇴라 그러잖아요.
1: 네.
0: 저는 그래서 은퇴의 정의를 이렇게 얘기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은퇴란?
1: 은퇴란.
0: 소득은 끊어졌는데.
3: 소득은 끊어졌는데.
0: 지출이 끊어지지 않은 상태.
3: 지출이 끊어지지 않은 상태.
0: 공포스러운 기간이에요. 무시무시한. 그래서 우리는 연금을 준비해야 된다. 현대에서 7년의 흉년.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요. 여러분, 재테크를 청룡에서 가장 잘한 사람은 요셉이에요. 7년 풍년 동안에 곡식을 창고에 모아놨잖아요. 뭘 대비했어요? 흉년을. 이 풍년 7년이요. 앞서 말한 건 돈 버는 30년이에요. 흉년 7년이 뭐예요? 이게 은퇴 기간이에요. 노후 기간이에요. 지출만 있는 거예요. 이걸 대비했어야 되잖아요. 자, 우리는 세계 1위의 애기 안 낳는 저출산 국가예요. 두 번째, 세계에서 가장 안 돌아가시기로 1등인 나라. 고령화도 1등이에요. 게다가 저금리,

0: 아까 얘기했죠? 물가보다 금리가 낮아요. 돈이 불어나지 않는 나라예요. 각종 그러다 보니까 연기금이 고갈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그 공적연금, 나라가 약속한 연금의 대표적인 게 네 가지라 그래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네 개 중에 두 개는 고갈됐어요. 근데 나머지도 이제 바로 고갈이 다가오고 있어요. 뭐 때문에? 예. 이 고령화와 저출산 때문에 그래요. 이게 흉년이에요. 자, 그러면 65세에 은퇴하면 생활비가 얼마나 필요할까요? 여러분은 세계 중에서 어느 정도의 삶을 살고 싶으세요? 최저 생계비 190에서 230. 안정 250에서 300. 여유 400 이상. 그쵸? 예. 네. 네, 이 정도는 있어야 되겠죠?
1: 예.
0: 자, 65세의 월 부부의 은퇴 생활비 준비 현황을 볼까요?
2: 네.
0: 월 평균 110만 원밖에 안 돼요. 앞하고 비교하면 어때요? 턱도 없이
2: 부족하죠.
0: 부족하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노인 빈곤율이 43%고 OECD 국가 중에서 꼴등이에요. 노인이 가장 가난한 나라가 대한민국. 자, 노인 빈곤율이란 뜻은 은퇴 전 평균 소득의 50% 미만의 자금으로 생활하는 비율을 말해요. 보세요. 한국.
1: 압도적이네.
0: 압도적이죠. 어? 그쵸? 이게 이제 굉장히 우리가 우려되는 현실인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지금 빈곤율이 낮아지고 있어요. 아래 보시면. 네. 까만, 이 그래프.
1: 예. 네.
0: 그런데 노인 빈곤율은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나라가 풍요로워지고 있는데 어르신들은 어려워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 준비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교과서에 보면 연금은 3층으로 준비해야 된다고 써 있어요. 기본 국민연금. 아까 얘기했죠? 또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기본. 그다음에 회사가 보장해주는 퇴직연금. 퇴직금을 회사 밖에다가 쌓게 해서 나중에 연금으로 노후를 대비해라. 이게 퇴직연금이에요. 세 번째는 개인연금이 또 있어야 된다. 이 국민연금, 퇴직연금만으로도 부족해요. 그러니까 개인이 보험회사에다가 연금을 또 드셔라. 이게 교과서에서 추천하는 3층 연금이에요. 자, 그래서 대표적인 연금 몇 가지만 제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1: 네.
0: 대한민국 사람들의 대부분이 갖고 있는 국민연금. 여러분들도 있으시죠?
1: 예.
0: 예. 국민연금, 그것이 알고 싶다. 가입 조건 18세에서 60세까지 가입할 수 있어요. 60이 넘으면 가입이 안 됩니다.
1: 예.
0: 의무 기간은 10년, 120개월이에요. 10년을 채워야 연금을 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연금을 받는 건 60에서 나이에 따라 65세. 지금 앉아 있으신 세 분 패널은 전부 65세에 탑니다. 추가 납입 제도는 뭐냐? 그동안에 안 냈던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못 냈던 돈을 한꺼번에 내는 제도예요. 최대 10년치를 낼 수 있어요. 가능한 추가 납입은 하는 게 좋아요. 다섯 번째, 연기. 내가 연금을 65세 타게 됐어요. 근데 내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어. 소득이 있어. 그러면 최장 5년까지 연기할 수 있어요. 1년에 7.2%씩 올라가서 되게 좋아 보이는데 이거 구체적으로 계산해 보면요. 연기를 안 하고 받는 게 더 좋다라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이에요. 그래서 연금은 그냥 받으셔라.
1: 예.
0: 유족연금은요. 연금을 받다가 그 받던 사람이 돌아가시면 가족에게 지급이 되는데 가입 기간에 따라 40, 50, 60%가 지급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자, 남편도 국민연금을 타.
1: 네.
0: 50만 원. 아내도 30만 원을 타. 자, 이렇게 둘이 타다가 보통 대한민국은 남성이 여성보다 7년 먼저 하늘나라에 갑니다. 수명이 7년 짧아요.
1: 예.
0: 그렇죠?
1: 예.
0: 그러면 돌아가시면 연금이 반으로 준다 그랬잖아요.
1: 예.
0: 4월 60% 반이라고 쳐요. 그러면 50을 받다가 25로 줄어들죠.
1: 예.
0: 그러면 25도 받고 30도 받을까요? 아니에요.
2: 아...
0: 제도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한 분이 돌아가시잖아요.
1: 예.
0: 그러면 두 개의 연금을 비교해서 하나만 선택하게 돼 있어요.
2: 아...
0: 그러면 요걸 선택하겠죠. 이거 30이고 여기 25니까 요게 없어져요.
2: 띠로리.
0: 예. 그래서 요런 것들을 잘 아셔야 돼. 물론 완전히 없어지진 않아요. 그 금액의 일정 부분은 한 30% 정도는 주는 제도가 있긴 있는데 어쨌든 뭐 거의 없어진다고 봐야 돼요. 7번 기금 운영 정책에 따라서 지금 요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몇 년 전에 뭐 국민연금 괴담이 돌았었잖아요. 네. 국민연금이 뭐 고갈된다. 나는 못 받는다. 지금 우리 패널분들이 다 젊으시니까 그런데요.
3: 받아야 되는데.
0: 국민연금은 국가가 계속 관리하고 연구를 해서 못 받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가 받을 거라고 예상한 것보다는 국민연금뿐만이 아니라 모든 연금이 다 그래요.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이런 보험회사에 드는 연금을 빼놓은 나머지들은요 대부분 뭐 이렇게 확정해서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고령화 때문에 고령화 저출산 때문에 줄어든다고 봐야 돼요. 뭐 한 20% 30% 그거는 우리가 각오해야 된다. 중도 해지가 안 돼요. 이거는 장점이에요. 그리고 국민연금의 구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국민연금은요 전체 내는 사람을 쭉 일렬로 세운 다음에 많이 내는 사람과 제일 적게 내는 사람 중간에서부터 많이 내는 사람으로 올라갈수록 낸 돈 대비 받는 비율이 줄어들게 돼 있어요. 이상하죠?
2: 네.
0: 국민연금은 보험회사의 개인 연금 상품이 아니에요. 말은 연금이지만 아래로 내려올수록 낸 돈 대비 받는 비율이 많아지게 돼 있어요. 볼까요? 국민연금을 임의로 내는 사람. 그 직장이나 사업자가 아니라 임의로 내는 사람이 낼 수 있는 최저 금액은 9만 원이에요.
2: 네.
0: 10년을 내면 18만 원 정도를 죽을 때까지 받아요. 근데 내가 국민연금을 2배 내고 싶어서 18만 원 냈어요.
3: 네.
0: 그러면 받는 금액이 2배가 됐어요, 안 됐어요?
2: 안 됐어요.
3: 얼마 안 되네.
0: 안 됐죠?
2: 네.
0: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국민연금은 보험회사의 개인연금처럼 2배 낸다고 2배 되고 3배 낸다고 3배 내는 게 아니에요. 많이 낼수록 비율이 작아져요. 그래서 제가 국민연금 재테크를 하나 알려드리면 20만 원을 한 사람이 내는 게 아니라 부부가 10만 원, 10만 원씩 이렇게 내면 두 배로 받아요. 그렇죠?
3: 네.
0: 이런 것들이 팁이에요. 그 대신 기간에는 비례를 해요. 그래서 20년 되면 거의 두 배, 30년 되면 거의 세 배 이렇게 그래서 국민연금은 오래 할수록 좋아요. 오래 할수록. 그래서 적은 금액이라도 빨리 시작해서 오래 하시는 게 좋다. 자, 두 번째 퇴직연금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3: 네.
0: 퇴직연금은요. 회사가 직원들에게 줄 퇴직금이 있잖아요.
3: 네.
0: 그거를 회사가 이렇게 적립하거나 갖고 있지 않고 회사 밖에다가 쌓게 하는 제도예요. 이걸 왜 만들었느냐. 과거에 회사가 이제 이렇게 내부적으로 쌓고 있다 보니까 사장님들이 급하니까 이걸 갖다 막 쓰는 거야.
2: 아.
0: 그리고 회사가 망했어. 보니까 퇴직금이 안 남아있네? 이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를 막기 위해서 퇴직금은 회사 안에다 쌓지 말고 회사 밖에다가 쌓아. 그게 퇴직연금 제도예요. 회사 밖이 어디예요? 은행, 증권, 보험회사예요.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시청자분들 중에서 직장을 다니는 분들은 퇴직연금을 회사에서 다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퇴직연금은요. 안정형과 실적배당형이 있어요. 보통 DB형, DC형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한민국 전체 퇴직연금 시장의 90% 정도가 안정형에 들어가서 있어요. 그래서 수익률이 여기 보시면 2020년도의 수익률이 안정형은 1.68 실적 배당형은 10.67. 8배 차이에요. 그래서 퇴직연금도 관리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관리하냐? 안정형을 DB형을 DC형으로 전환하십시오. 자, 전환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 예를 들어서 안정형은요, 그냥 종래의 퇴직금이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DC형은요, 펀드라고 보시면 돼요. 저축과 투자 얘기하면서 간접투자 펀드 얘기했잖아요.
3: 예.
0: 펀드예요. 그런데 25세부터 30년간 매월 30만 원씩을 납입을 했어요. 어떤 분이. 이분이 55세부터 100세까지 연금을 받는다고 볼 때 30년 동안에 평균이 3%였다. 그럼 이 사람은 59만 원 정도 연금을 타요. 4%면 83만 원, 5%면 116만 원, 6%면 162만 원. 받는 연금액이 이렇게 달라져요. 아까 제가 했죠. 복리 효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퇴직연금은 DC형으로 바꿔서 펀드 운영을 잘 해야 되는데 이것도 이제 개인들이 하기에는 공부를 좀 해야 돼요. 공부를 좀 하시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관리해 주는 분들이 주위에 있어요. 그런 분들을 찾아서 그분들에게 맡기시면 돼요. 자, 세 번째 개인연금. 개인연금 뭐예요? 보험회사에다가 내가 개인적으로 연금을 드는 거예요. 자, 개인연금 종류가 몇 가지가 있을까요? 수백 종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개인들이 이것을 잘 알아서 가입하기가 역시 또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아주 핵심적인 내용을 정리를 해봤어요. 네. 개인연금을 들 때 꼭 고려해야 될 것. 첫 번째, 장기적으로는 지금 금리가 우리나라 금리가 내려가고 있어요. 네.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금리가 물가를 잡느라고 잠깐 지금 올라와 있을 뿐이지 다시 또 금리는 올해 말 내년부터 또 내려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IMF 이후를 보면 2000년도에 9%, 8%, 9% 때 금리가 우리가 코로나 전에 금리가 얼마였어요? 1. 몇 프로였잖아요. 은행에 네. 이자가. 금리는 계속 내려오고 있고 요 이제 코로나 상황이 끝나면 또 금리는 계속 내려갈 거예요. 그래서요. 어디까지 가냐? 0.7, 0.5, 0.2 뭐 이렇게 될 거예요. 선진국처럼. 자, 그렇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금리가 내려갈 것을 예상한다면 높은 금리를 보장해주는 상품을 찾으면 좋겠죠. 예. 그걸 고려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 다음에 원금 보장은 되지 않지만 원금 이상을 수령할 수 있는 상품. 만기 후에 받는 연금액이 변하지 않고 확정적인 거. 이런 거를 이제 찾아야 돼요. 그 다음에 연금은 대부분 그 비과세예요. 비과세란 얘기는 이 상품에 가입해서 나오는 이자와 수익에 대해서 세금 15.4%의 이자소득세를 정부가 받지 않겠다. 이게 비과세예요. 요 네 가지를 만족시키는 상품을 여러분들이 잘 찾아서 해야 되는데 요런 상품이 지금 시중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즘에는 달리 5% 보장 요런 상품 같은 게 굉장히 인기가 있어요. 예, 궁금하면 전문가를 찾아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연금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아내를 배려하라. 아, 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대부분 남자들이요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왠지 아세요? 모든 연금이 다 남자 이름, 남편 이름으로 다 돼 있어. 그래서 남편이 하나라 가시면요 아내가 굉장히 어려워지십니다. 여기 볼까요? 자, 이 가정은요 국민연금 남편이 100만 원. 아내는 30만 원, 퇴직연금 남편이 60만 원, 개인연금 남편 이름은 50만 원. 그래서 남편이 살아있을 때 210 받아요. 아내는 30 받아. 그래서 240 받아요. 뭐 아까도 우리가 봤지만 그냥 뭐 좀 빡빡하지만 뭐 살아가는 가정이에요. 그 남편이 한나라 갔어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국민연금 반으로 준다 그랬죠. 근데 아내 거는 이제 30만 원에 한 30%는 줘요. 그래서 9만 원을 줄어들어요. 퇴직연금은 뭐 그대로 받는다고 쳤어요. 개인연금은 이제 대부분 사망하면요. 개인연금은 나머지가 있으면 주거나 없으면 그냥 끝나.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개인연금 남편이 죽었더라도 계속 아내에게 지급하는 개인연금은 거의 없어요. 끝. 그러면 남편 명의로 얼마 나와요? 110만 원. 아내 명의로 9만 원. 119만 원. 뭐예요? 최저생계비도 안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제가 많은 가정을 상담을 해봤는데 대한민국 대부분의 가정이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개인연금은 아내 이름으로 들어줘라. 보세요. 이 개인연금을 아내 이름으로 들었으면 50만 원 살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요. 개인연금을 아내 이름으로 들은 게 유리해. 왜? 여성이 7년 더 살잖아요. 연금은 대부분요. 사망할 때까지 줘요. 그럼 누가 오래 사나요? 여성이. 그럼 누구 이름으로 들어야 돼요? 아내 이름으로. 그래서 개인연금은 아내 이름으로도 하나 들어줄 필요가 있다. 만약에 생활이 어려워서 개인연금은 하나밖에 들 수 없다면 남편이 아니라 아내 이름으로 들어주는 게 팁이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2: 네.
0: 예. 자,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보험과 연금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저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2: 감사합니다.
4: 감사합니다.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체리 파운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2불 99, 석류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9불 99, 한국 오이 파운드당 2불 99, 하루하루 쌀 15파운드 포대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2불 99, 헤어룸 북경 군만두 야채 김치 손만두 개당 5불 99, 케이타운 떡볶이 떡 떡국떡 개당 5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오직 예수교회 민정재 목사가 전하는 구속사 강해입니다. 구속사 강해는 성경에 기록된 창조와 타락, 그리고 회복과 완성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알기 쉽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민정재 목사의 구속사 강해를 통해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 구속사 강해 청취자 여러분, 이 시간에는 구속사 시리즈 제8권, 횃불 언약의 성취, 10대 재앙과 출애굽, 그리고 가나안 입성 내용 중 10대 재앙의 계속성에 대해 지난 시간에 이어 계속 살펴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전 1446년경 애굽에 내려진 10대 재앙은 놀랍게도 성경 역사에서 계속 등장하였으며 마지막 종말의 때까지 이어진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신 10대 재앙은 최종적으로 종말에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재앙들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종말에 심판받을 세상 바벨론의 신들에는 과연 무엇이 있는 것일까요? 첫째로 음행의 신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430년 동안 머무를 때에도 음행의 신이 역사하여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음행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에스겔서 23장 3절 말씀 볼 때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에 행음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큰 성 바벨론의 멸망 기사를 자세히 보면 간음이 그 심판의 원인인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 말씀 볼 때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또 요한계시록 19장 2절 말씀에서는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는 음행의 죄가 가득 차 넘쳤던 것입니다. 여기서 음녀라는 단어는 헬라어 포르네로서 화려한 외모와 상대방을 유혹하는 성적 매력을 가진 매춘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육적으로 보면 정욕에 사로잡혀 정조를 버리고 다른 사람과 성적인 접촉을 갖는 것이요. 영적으로 보게 되면 본 남편인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속이고 이방을 섬기는 우상 숭배에 빠져서 신앙의 정조를 버리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행은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을 묘사하는데 자주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3장 20절 말씀 볼 때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 남편을 속이고 떠남같이 너희가 정녕이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큰 음녀의 음행의 실상은 어떠한 것일까요? 첫째, 음녀는 많은 물 위에 앉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 하반절 말씀 볼 때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여기서 음녀는 많은 물을 자기의 거처로 삼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물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요한계시록 17장 15절 말씀 볼 때 물은 세계 열국을 상징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는 것은 음녀의 영향력이 전 세계적임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각 나라 족속, 각계 각층, 그리고 정치, 경제, 문화, 철학, 종교, 교육 등 사회의 모든 분야에 예외가 없이 전부 음녀의 강력한 통제 아래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 로마 제국이 엄청난 사치와 음행으로 통치 전역을 악으로 물들였던 역사를 회상케 한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종말의 큰 성 바벨론이 극도의 사치와 음행으로 큰 세력을 형성하여 성도들을 미혹하고 하나님을 대적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마음은 오직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요 하나님께서 영원히 안식하실 거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 성전을 더럽히고 음녀의 거처가 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멸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 볼 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땅의 임금들이 음녀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에 포도주에 취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2절 말씀 볼 때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음녀가 주는 포도주는 달콤하여서 모든 것을 다 얻은 것처럼 느끼게 하는 음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른 신을 불러와서 섬기게 하는 우상주의요 물질적인 부를 통해 육체적 쾌락에 빠지게 하는 가증한 음료입니다. 또한 죄에 대하여 무감각하게 만드는 무서운 마취제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마시는 자는 모든 감각을 잃어버리고 제정신을 상실하여 미치고 마는 것입니다. 독사의 독이 가득한 독주요 사람을 죽이는 사망수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처음에 포도주를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고 확신하며 마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 포도주의 지배를 받게 되고 심지어 그 찢기까지도 기울여 마시고는 인사불성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성도들은 음녀가 권하는 음행의 포도주에 미혹되지 않도록 처음부터 단호히 끊어서 단 한 잔도 절대로 입가에 대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반면 성도가 즐겨 마셔야 할 신령한 음료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사망을 영원히 멸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큰 음녀는 붉은 빛 짐승을 탔고 몸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며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4절 상반절 말씀 볼 때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붉은빛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세력을 상징하는 용의 색깔로서 이는 유물론을 주장하는 공산주의자들이 그들의 존재를 온통 붉은색으로 표시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붉은빛은 사람들의 눈을 끌기에 충분히 매혹적이고 강렬하며 호화로운 색깔로서 타락한 인간의 사치와 향락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3장 1절과 5절 그리고 6절 말씀 볼 때 짐승에게는 참남된 이름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남하다라는 것은 아나무인격으로 분수에 넘치게 함부로 행동하는 것이요. 입에 담지도 못한 행동으로 말을 하며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독사 같고 음녀 같은 자신의 모습을 외식으로 감추고 백성을 미혹하여 오히려 예수님을 참남하다라고 정죄하였던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음녀의 금전에는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합니다. 요한계시록 17장 4절 하반절 말씀 볼 때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금잔은 강함과 부유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잔이라는 것은 보통 술을 마시는 데 사용되는 용기로서 성경에서는 종종 죄에 대한 하나님의 극렬한 형벌과 진노 그리고 재앙을 상징하였습니다. 에스겔서 23장 31절에서 34절 말씀에서는 사마리아에 내려진 파멸의 심판을 잔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음녀의 금잔에는 가증한 물건과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가득하다라는 것은 보름달처럼 꽉 찬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노아 때 사람들의 악이 잔에 철철 넘치도록 관영하여 심판을 받게 된 것처럼 가득하다라는 것은 심판할 때가 찼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음녀는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6절 말씀 볼 때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여기 취한지라라는 단어는 헬라어 메디오의 현재 분사형으로서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를 마치 애주가가 술을 즐기듯 마시고 그 결과 현재 그들의 피에 만취해 있는 모습을 잘 드러낸다 하겠습니다. 큰 음녀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라는 것은 수많은 성도의 피를 매우 많이 흘렸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붉은색으로 상징되는 공산주의 정권들이 유물론과 무신론 사상으로 하나님께 도전하며 수많은 성직자들과 성도들을 학살한 사실을 생각나게 한다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최고의 악녀로 손꼽히는 이세벨. 그녀는 의로운 자의 피를 흘린 대표적인 음녀라 하겠습니다. 그의 남편이었던 북이스라엘 왕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탐하자 그녀는 가증스러운 조작극을 꾸며 무지한 나봇을 하나님과 왕을 저주한 자라고 모함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를 성 밖에서 돌로 쳐 죽이고 그 포도원을 빼앗고 말았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어서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그곳에서 개들이 네 피 곧 네 몸의 피도 핥는다라고 하심으로써 아합과 그 자손과 온 가문이 비참하게 죽을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훗날 예후가 반란을 일으키므로 그대로 성취가 되었다고 열왕기하 9장 24절에서 27절 또 10장 1절에서 11절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음녀가 성도들의 피를 흘린 것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믿음의 눈으로 볼 때 구원받은 성도들의 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묻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음녀가 무수한 성도들의 피를 흘렸다면 성도들 속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도와 의인의 피를 기억하시어 다 보응해 주신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 26절 말씀 볼 때 내가 너를 학대하는 자로 자기의 고기를 먹게 하며 새술의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네 구원자여 네 구속자여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그 모습은 다를지라도 세상 모든 사람을 멸망에 이르도록 유혹하는 음녀라는 큰 도성이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 가운데 음행의 신이 있다면 큰 음녀 바벨론처럼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6절 말씀 볼 때 음녀는 열뿔과 짐승에게 미움을 받아 망하여서 벌거벗기운 채 그 살을 먹히고 불로 살라지고 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녀 바벨론은 완전히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 말씀 볼 때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음녀 같은 그러한 도성의 정체를 분별하여서 그것이 퍼뜨리고 있는 음행에 취하지 않도록 정신을 차려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권고하시는 대로 의와 선을 지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물질, 즉 탐욕의 신입니다. 나일강은 애굽의 부의 상징으로서 거기서 생산되는 곡식은 지중해를 통해 당시 각 나라로 팔려나갔습니다. 나일강의 다른 이름은 시홀이며 이것은 검은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나일강이 범람할 때 생기는 비옥한 농토가 검은색이었기 때문에 생긴 별칭이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23장 3절 말씀 볼 때 시홀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운하여 드렸으니 열국의 시장이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물질적 풍요와 부의 상징이었던 애굽이 피재앙으로 심판을 받았듯이 마지막 때 바벨론이 섬기는 그 물질 만능주의와 탐욕이라는 우상도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물질이 하나님과 대등한 위치에 올라 큰 우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물질이 하나님과 맞먹는 인격적 실체인 양 세상 위에 군림하기도 하며 물질 앞에서는 옷도 벗고 물질 앞에서는 인간이야의 짓도 서슴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물질 앞에서는 사람을 유기하기도 하고 물질 앞에서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며 존귀한 생명의 가치와 그 고결함을 아무렇지도 않게 짓밟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물, 즉 물질은 결코 사람이 섬길 만한 가치를 지닌 대상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가 섬길 최고의 대상인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볼 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재물을 하나님처럼 섬길 가능성이 크다는 것과 사람들에게 있어서 재물이 하나님과 견줄 정도의 신이 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 말씀 볼 때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 볼 때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19장 22절 말씀 볼 때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도 정작 영생 얻기를 구했으면서도 많은 재물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모든 재물은 근심에 따르지만 하나님께서 성별해 주신 재물은 근심을 겸하지 않는 것입니다. 잠언 10장 22절 말씀 볼 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의 남은 생애는 자족하는 마음으로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어서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교만의 신입니다. 성경에서는 애굽을 상징적 이름으로 라합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시편 89편 10절 말씀 볼 때 주께서 라합을 살육당한 자 같이 파쇄하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51장 9절에서는 바로왕과 애굽 군대를 홍해에 수장하신 사건을 두고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신가 라며 애굽을 라합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라합 그것은 교만, 거만, 뽐냄, 폭풍, 허세, 그리고 자만심입니다. 참고로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을 숨겨준 여리고성의 라합의 뜻은 넓다, 광활하다인데 그 이유는 두 단어의 가운데 자음이 서로 달라서 완전히 다른 뜻을 가진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애굽을 라합이라 칭한 것은 그 애굽의 교만함과 사악함을 특별히 강조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성 바벨론 역시 교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7절 말씀 볼 때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는 큰 성 바벨론의 음녀가 많은 물 위에 앉아있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많은 물은 요한계시록 17장 15절을 참고해 볼 때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 되겠습니다. 이 열방을 다스리시고 그 물 위에 앉아 계신 분은 본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단이 그것을 모방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교만한 행위인 것입니다. 이 교만의 신은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키게 됐는데 결국 뱀을 이용하여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는 교만을 부추겨서 타락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바벨론의 속성인 교만은 이처럼 온 세상을 타락시키는 원흉인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 볼 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또 예레미야 50장 29절 말씀 볼 때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세상 물질과 권력에 붙어서 그것을 믿고 그것으로부터 힘과 능력을 받아 스스로 할 수 있다라는 독립선언.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인 것입니다. 에스겔서 28장 2절 말씀 볼 때 두로 왕은 그 마음이 교만해져서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중심에 앉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21절 말씀 볼 때 바벨론 왕의 교만이 높게 치솟아 타락하여 패망한 일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 말씀 볼 때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교만함으로 타락하게 된 천사를 표현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물질적으로 번영하여 부자가 되는 순간, 세상의 권세나 영광을 얻는 순간, 식물이 풍족하여 부족함이 없고 태평한 순간, 바로 그때 교만이라는 큰 악신이 인간의 마음속에 또아리를 틀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4장 29절에서 30절의 말씀 볼 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궁궐 지붕 위를 거닐면서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라고 교만을 드러내었습니다. 또한 신약시대 유대의 헤로당도 자기의 위엄을 과시하며 백성들로부터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라고 백성이 외칠 정도로 높임을 받다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아서 주의 사자가 쳐서 충이 먹어 죽고 말았다고 사도행전 12장 22절 23절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수에로 왕이 총리 대신 하만의 지위를 아주 높여주자 그가 교만하였다고 구약성경 에스더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더서 3장을 보게 되면 왕의 신복들이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사람 모르드개만 그에게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은 것입니다. 그러한 행동에는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만이 아각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5장 8절 말씀 볼 때 아각은 아말렉 왕의 칭호였습니다. 그리고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되 가장 지치고 취약한 부분을 뒤에서 기습하는 비열한 방법을 쓴 족속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을 도말하여
2: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겠다고 출애굽기 17장 14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모르드개는 자기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이 하만의 귀에 들어가자 하만은 심히 노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모르드개만 죽이는 것이 경하다고 하여 그 유대민족 전부를 한날에 즉 그해 12월 13일에 다 멸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이 악한 하만은 이 일을 완벽하게 진행하기 위해 당시 아하수에로 왕에게 은 1만 달란트의 뇌물을 바치겠다고 약속하였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하만은 모르드개를 죽이기 위해 50규빗이나 되는 높은 나무까지 준비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기를 감지한 모르드개는 왕으로 있던 에스더에게 네가 이때를 위하여 왕위에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며 민족의 구원을 위해 목숨 바쳐 일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당시 왕후는 왕이 부르기 전에 함부로 왕에게 나아갈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에스더는 3일간 금식한 후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왕이 부르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이 왕에게로 나아가므로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에스더를 사랑스럽게 보게 되어 왕과 하만을 자신의 잔치에 오게끔 하는데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잔치 자리에서 에스더는 왕에게 요청하였습니다. 왕이시여,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그러자, 아니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에 있느냐 라고 왕이 노하여 묻자 에스더는 하만을 가리키며 말하였습니다. 그 대적과 원수는 바로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왕이 크게 노하여 술자리에서 일어나 궁전 뜰로 나가고 다급해진 하만은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간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시 왕이 들어왔을 때 하만이 왕후 에스더에 앉은 걸상 위에 엎드러져 있는 것을 보고는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라는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자마자 무리가 하만이 사형에 해당하는 줄로 알아 그의 얼굴을 쌌다고 에스더서 7장 8절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결국 모르드개를 달고자 했던 50규빗대는 나무 위에 하만이 달리게 되었고 그때 하만이 죽자 하만의 열 아들도 교수형을 받아 일시에 집안이 패망하고 말았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만은 교만한 결과 스스로 먼저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반드시 대적하시며 그 교만을 꺾어버리시고 오직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순수하게 따라가며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주장대로 순종하는 겸손의 삶을 사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의 말씀 볼 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모습은 말세 성도가 보여야 할 겸손의 모범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겸손한 자를 찾고 계십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 볼 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오기는 최고의 능력이자 최고의 종기요 최고의 재물인 겸손의 모습을 가짐으로 잠언 22장 4절 말씀과 같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얻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구속사 강의는 휘선 박아브람 목사님의 구속사 시리즈 제8권 횃불언약의 성취 10대 재앙과 출애굽 그리고 가나안 입성 내용을 참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검색창에 구속사 5분 메시지를 입력하시 매일 5분 동안 구속사 시리즈 말씀을 들으실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0: 오직 예수교회 민정재 목사였습니다. 오직 예수교회 올해 표현은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응답받아 구속사를 성취하는 교회입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입니다. 오직 예수교회는 구속사의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기쁨이 충만한 찬양이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를 통한 신앙의 회복이 있습니다. 교회 주소는 1980 갤러스로드 비엔나 버지니아 22182이며 문의는 240-753-5321로 해주십시오. 이상으로 오직 예수교회 구속사 강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0: 폴스처치에는 워싱턴 비전교회 김찬영 목사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삶이 되는 교회, 온 성도님들이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 워싱턴 비전교회입니다.
1: 저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오늘 말씀 보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역을 지나가실 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또 어떤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또 하나라고 하더이다.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에게 묻죠.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다 그러죠.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하죠. 바그나 시몬아, 너가 정말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예수님이 누군지 안다는 건 참 복의 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가 예수님이 그리스도 또 하나님의 아들 아는 것은 너무나 복되다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 우리 뭐 다 알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그 정의를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은 온 우주의 창조자고 절대자다. 온 우주를 창조하셨던 분이고 절대적인 분이다. 그래서 어떤 견줄 수 있고 맞설 수 있는 어떤 것도 없는, 대립되거나 비교될 만한 것이 없는 압도적인 존재, 그를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철학자들은 이렇게 말한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그 존재 자체의 근원 되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어떤 사물의 현상이 생기는 본 바탕,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해서 시작된 그분,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또 종교적으로는 세계, 인간과 세계를 다스리고 도덕적인 질서, 곧 인간이 지켜야 할 도리나 행동의 규범, 그 의미를 부여해 주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우리 또 기독교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걸 할 수 있고 모든 걸 알고 계시고 또 편재 어디나 구제하지 않고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 또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또 의가 있으시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어주시는 그분을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는요, 여기에서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을 마태복음에 기록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다.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주는 그리스도다. 그 말은 약속된 메시아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유일한 중보자가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라고 그 말은 기름 부은 모든 자라고 말인데, 구약을 보면 기름 부은 자는 세 직이 있었죠. 누가 받았어요? 왕이 받았고 제사장이 받았고 선지자들이 기름을 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다윗 왕이 받았죠. 또 아론이 기름 부음을 받았고 엘리야가 또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 가지의 모든 걸 다 성취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을 보호해 주셨던 그분.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불러요. 하나님. 또 하나님은 또 예수님을 보내셔서 제사장직을 맡으셔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여 주셔서 단번에 모든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그런 속죄의 제물이 되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단 말이에요. 또 예수님은 선지자직도 하셨어요. 우리에게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온전하게 계시해 주셨고 또 오직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있는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또 그래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건 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고 우리가 말하는 성부 하나님과 모든 본질상 똑같다는 거예요. 그분의 권능을 갖고 있고 또 그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들이 그 하나님과 동일하시더라. 그래서 그분은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고 계시고 인성을 가지고 계셔. 왜? 우리의 죄가 다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죄가 없는 분으로 오셔야 됐기 때문에 신성을 가지셨고 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야만 했기 때문에 인성을 가지고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해요.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우리들에게 물어봤대 자신에게도 물어본 게 뭐냐 여러분들 한번 물어보실 게 뭐냐면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신 것이 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이 열릴까 하는 거예요. 예수라는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그토록 중요할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얼마나 그것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실까 예수님이 참 하나님인 것 그것은요 무한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로마서 보면 우리는 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있는 존재가 안

우리의 잘못된 우리의 죄 때문에 그가 내어준 바 되었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면서 그가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처럼 의롭다 칭하여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오신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시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것도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합니다. 하나님을 오신 것,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또 인간으로서 오신 것은 또한 대표성을 가지고 있어요. 아담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죄가 들어왔던 것처럼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구원이 이루어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그분이 인간으로 오신 것이 너무나 우리에게 귀중하고 소중해요.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것이 우리의 대속적 죽음을 우리 감피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어요. 예수라는 그분이 하나님으로만 오셨다면 나를 위해서 죽으실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은 죽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그 몸을 가져오셔서 참 인간으로서 오셔서 실제적으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서 그 모든 고난을 당하신 것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죄값을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한 것처럼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다고 그랬는데 예수라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게 되었다면 또 히브리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는 우리의 연약함, 그 고통을 친히 느끼셨대요. 그런 걸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모든 고통과 연약한 것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소중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오신 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으로 오셨다. 그 이야기. 우리는 알고 있지만, 고백을 하지만, 그것이 내 삶에 느낌이 없을 때, 우리 입으로만 고백하고 말들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야기를 다시 나누는 것은, 정말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가? 또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면 나에게는 어떤 능력이 나에게 주어지는가? 여러분들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가?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가? 왜 예수님?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실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예수님도 똑같이 가지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우리가 정의한 것처럼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하나님은 전지하셔. 모든 걸 다 알고 계세요. 또 하나님은 현재하세요. 어디든지 계시는 분이에요. 또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예수라는 이분도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이 속성을 다 가지고 계신가 보면 그분이 하나님인지 아닌지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한번 성경을 보면 예수라는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예수라는 그분도 하나님이라는 존재처럼 영원하시라 하는 영원하시라. 하나님은 영원하시라고 그랬잖아요.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은 스스로 계셨다. 하나님은 영원 전에 그분이 계셨고 그분으로 통해서 모든 세상은 창조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도 영원하신 분인가? 그렇다면 그분이 하나님이실 수 있는데 영원하신 분인가?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니까 태초의 말씀이 곧 태초에 예수라는 그분이 계셨는데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라는 그분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시라.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속성을 보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영원하시더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시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 무슨 하나님이야. 그냥 인간의 한 모습이지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게 예수님은 영원한 성을 가지고 있다. 또 하나님은 속성은 전능하시다. 모든 것이 다 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요. 그렇죠? 예수도 그런가 보면 우리가 예수가 하나님인 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창세기에 말씀하고 계세요.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모든 걸 다스렸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방금 요한복음에 읽은 것처럼

그 예수라는 그분도 태초에 그와 함께 하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서 다 지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도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가. 예수는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에 있었던 것처럼 나사로가 무덤에 있었던 그 나사로를 살려내실 수 있는 생명을 살려낼 수 있는 그분이 예수셨어요. 예수. 또 마가복음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바다를 걸어가면서 그 바다의 물을 잔잔케 하셨던 분도 예수님이셨어요. 또 예수님이 그것만이 아니라 복음서에 보면은 병든 자들, 어려운 자들을 다 고치셨던 분, 죽은 자를 살려내셨던 그분이 예수였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모든 것을 보니까 그분은 전능하시더라. 그래서 그분 또한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계시게 예수는 누구라? 하나님이시더라. 하나님. 또 하나님의 속성 또 한 가지 보니까 하나님은 전지하시더라. 모르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더라.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럼 예수도 그런 모든 걸 다 알고 계신가? 예수님도 보니까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사마리아 여인을 보니까 사마리아 여인의 과거도 알고 계시더라는 과거. 또 마태복음 26장에 보니까 이 베드로라는 사람이 너가 오늘 밤에 날 세 번 부인할 것이라는 미래 또한 알고 계신 분이 예수더라는 거예요. 과거도 알고 계시고 미래도 알고 계시고 아브라함도 알고 계시고 그가 또한 창조의 때를 알고 계시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마지막 때가 무엇인지도 알려주신 그분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전지하시는 그분이더라.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이시더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더라. 종말에도 뭔가 알고 계시고 또 하나님 아까 또 속성 중에 하나 뭐라고 그랬어요? 어디든지 계시는요. 오늘 여기에도 계시고 지금 한국에도 계시고 어디 아프리카도 계시는 편재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요. 예수도 그런가? 예수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하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 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라는 그분. 하나님의 속성을 보니까요. 시편에 보니까 이러죠. 내가 주의 영을 떠나서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려갈지라도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실 것이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다. 예수 그분도 우리에게 말하기 나도 어디든지 너와 함께 하시겠다. 성령으로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라?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시라. 또 하나님은 거룩하다 그랬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던 하나님. 하나님은 죄가 없으세요. 예수님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며 죄가 없으시며. 또 요한복음에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망하겠느냐.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데 예수 또한 죄가 없으시다. 그러니까 죄 없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예수가 죄가 없는 걸 보니까 예수는 누구라?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런 모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이에요. 요한일서 4장 8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이라. 예수님 또한 사랑이 있는가 우리가 보면 알죠?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서 모든 것을 주셨던 그분이 사랑의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곧 사랑을 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을 주신 그분, 곧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정의를 우리가 안 같아요. 영원하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편재하시고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과 동일하게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스스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와 하나다. 나냐. 하나님과 똑같은 그 사람은 예수 자신이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똑같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면 우리는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믿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걸 믿는 것으로 통해서 어떤 삶에 우리에게 유익이 있는가? 첫 번째, 믿음이 확신을 가지고 살 수가 있어요. 예수가 하나님이니까 그 구원은 이제 흔들리지가 않아요. 예수가 나를 구원해 주셨던 그 구원은 흔들리지 않냐는 그 구원을 우리가 가지며 살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또 오늘 예배를 드린 것도 우리가 이단이라 어떤 우상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되더라. 그런데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은요, 그보다 더 놀라운 내 삶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더라고요. 내가 외롭고 두려울 때 주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제가 요한복음을 계속 설교하다가 갑자기 마태복음을 설교한 이유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제가 이번 주에 좀 몸이 그 전에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가서 MRI를 찍으러 갔어요. MRI를 찍으러 갔는데 가기 전에 이제 두려운 거예요. 왜냐면 내가 요즘에 계속 사람들 이름을 깜빡깜빡 잊어버려가지고 혹시 치매가 아닐까. 그 두려운 것 때문에 의사하고 한참 만났어요. 만나고 나서 내가 요즘에 너무 사람들 이름을 잊어버린다. 뭐 어떡하지? 막 하니까 그분이 그러면은 괜찮은 것 같은데 그래도 모르니까 MRI를 한번 찍어보자 하고 MRI를 찍으러 가라는 거예요. 근데 MRI 찍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앞집에 갑자기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차라리 가지 말까? 차라리 모르면 괜찮은데 혹이라도 너 치매가 시작됐어라고 한다면 얼마나 두려울까? 그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뭐 의사들이 그래 하루 전에 24시간인가 그 전에 캔슬을 안 하면 거기에 대한 의사를 보는 그 값을 네가 다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갔어요. 가서 MRI 찍으러 이제 들어가서 이제 옷을 갈아입고 하는데 그때까지는 그래도 두렵지 않았어요. 근데 MRI 찍으러 이제 들어가는데 나에게 기마귀를 주더라고요. 기마귀를 주고 너 거기 들어가면 엄청 시끄러우니까 길을 막아야 돼 하고 그다음 누우라 하는데 누운데 양쪽에다가 얼굴을 움직일 수 없도록 그냥 붙들어매는 것을 줘요. 그리고 얼굴 앞에는 마스크를 같은 것 이렇게 그 풋볼 화면 앞에 이렇게 쓰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을 딱 씌워놓는 거예요. 움직이지도 못하는 말해도 들리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가 유일하게 준 것이 내 주머니, 내 손에 고무 같은 거 이렇게 쥐는 걸 하는 거예요. 이걸 내가 누르면 거기에 삐삐삐 소리가 나가지고 그 사람이 기계를 중단하고 너를 꺼내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MRI를 찍기 위해서 거기 누워서 들어가는데 와 공포가 밀려오는 거예요. 왜 이걸 줄까? 그냥 들어가도 될 건데 왜 이게 이걸 다 장비를 착용하고 이걸 누르게만 되는 그런 상황이 될까라고 하는데 갑자기 들어오는 폐쇄 공포증같이 밀려오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그러면서 눈을 뜰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서 눈을 뜨는 그 두려움이 다가옵니다. 폐쇄 공포증이 들어오는데 그래서 거기에 이제 누워서 쑥 하고 기계가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전화도 그게 거기 뭐 병원이니까 와이프한테 그 나 들어간다고 전화를 하는데도 전화도 안 통하더라고요. 전화 문자도 안 들어가. 그러지 이제 누워서 어느 누구에게 말할 수도 없어. 아내도 없고 가족도 없고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나는 이제 어떡하지? 만약에 이런 상황이 나에게 온다면. 그리고 기계가 잘못된다면. 난 이거 손이 한번 누르는 거, 그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됐어. 그냥 눈을 감고 한 25분 정도 누워서 있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됐어. 야, 내가 지금 뭘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시편을 외우기도 하고, 또 내가 알고 있는 성경 구절들을 외우기 시작했어. 근데 보니까, 끝까지 외울 수 있는 성경 구절이 다 알긴 해도 다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이 그리 많지 않은 거예요. 찬송을 부르기 시작해서 속으로. 찬송을 부르는데 1절부터 4절까지 부른 찬송가가 몇 개 없어요. 예수 사랑하는 뭐 그런 거 외에는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시작하면서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야, 내가 혹시라도 코마 상태나 된다면 난 어떤 상황일까? 어떤 상황일까? 이런 그 MRI 찍는 그 기계 속에 진공 속에 들어간 20, 30분에 있을 때도 내가 말할 수 있다는 존재가 없을 때 그 두려움이 다가오는데 내가 만약에 코마 상태에 있을 때 거기에서 2년, 5년 누워있어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 어떡할까? 나는 내가 말하고 싶어도 말이 나오지 않고 내 생각은 아마
뭐 생각까지도 없을 수도 있지만 생각이 지금처럼 뚜렷하고 있다면 내가 아무리 말하고 싶은데 가족들은 듣지 못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내 속이야기를 하고 싶어도 알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어떡합니까? 두렵다. 그런데 하나 나에게 기쁨이 있었던 것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게 너무나 기뻤어요. 내 속이야기를 할 수 있고 내가 그런 속에 있어도 유일하게 내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그분이 있다는 게, 유일하게 내가 끊임없이 그분하고 대화할 수 있다는 게, 20분, 30분일지라도 내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고 내가 사랑하는 아내도,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들도, 내가 사랑하는 어떤 누구도 내 음성 하나 듣지 못하는데 내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그 하나님이 내 옆에 있다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더라고요. 그게 기쁨이고 행복했어요. 내가 이것이 아니라 내가 코마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도 내가 부를 수 있는 그 이름, 그 하나님이 나에게 있다는 것이 너무나 행복했어요. 근데 그보다도 더 무서운 거, 내가 영원한 죽음을 내가 맞이하게 될 때, 야, 그 어둠 속에 어느 누구도 없던 하나님조차 없다면 나는 어떤 모습일까? 그게 지옥이다. 그게 지옥은 뭐 유황불로 우리가 지짐을 나가고 그 고통 속에 있는 그것도 우리가 지옥이라 하지만 정말 지옥은 하나님이 안 계신, 그게 지옥이에요. 오늘 내 마음속에도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그게 지옥이에요. 내 두려움 속 어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고 내가 말해도 허공에 그냥 둥둥 떠버리는 내 삶, 내 이야기, 나의 기도, 나의 찬양,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는다면 얼마나 두려울까 하고 그 이야기가 왔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다가 오늘 이야기 좀 나눴으면 좋겠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가. 내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그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을까. 내가 어디에서든 무엇이든 내가 부를 수 있는 그 이름이라는 것이 나에게 그토록 행복할까 하게 알게 됐어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예수라는 그분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얼마나 기쁘세요? 오늘 찬송가 95장에 우리가 부른 것처럼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내 생명이 되신 분이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정말 그분이 여러분들의 기쁨, 소망, 생명이 되십니까? 여러분들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예수라는 그분을 불렀을 때 너무너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내 자식에게 모든 걸 줘도 아깝지 않은데 내 하나님에게 내 인생을 다 드려도 더 드리고 싶은 그 기쁨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두렵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이 괴로울 때 부를 수 있는 그 이름 하나님이 계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라는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두려움 속에서 부를 수 있는 유일한 그 이름, 여러분 삶 속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유일한 그 이름, 그 이름이에요. 여러분들 다윗이 그렇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뭐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건 그냥 고백 아니에요. 우리 그냥 우리가 외우는 시가 아니에요. 시편 18편에 있는 것처럼, 사무엘하 22장인가요? 거기 있는 것처럼 그가 모든 일을 다, 자기 삶을 다 지나고 나서 하나님은 그분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은 나의 바위시라고 그가 고백하고, 나의 반석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냥 고백이 아니에요. 자기 일생에 체험했던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또 여호수아도 그러잖아요. 그 가나안 땅, 그 기쁨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갈 때 그는 두려워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합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 세상 속에 두려움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에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니엘서도 아는 것처럼 다니엘과 그 세 친구 또한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것 때문에 수많은 고통과 아픔을 당하여 붉은 불에 던져졌어요. 그 두려운 순간에 그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이라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고린도 지역에서 핍박과 두려움 속에 살아갈 때 바울이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그 하나님이. 그 고통 속인 하나님이. 예수란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란 그 말이에요. 예수란 그분은 그냥 여기에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아름다운 말, 그런 시적인 표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분이 우리를 책임져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속성을 다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이시라는 예수란 그분이.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약속된 메시아고 그분이 나를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삶 속에 혹이나 두려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될 때 여러분들은 구원이 있을 줄 믿습니다.

워싱턴 비전교회 김찬영 목사의 말씀이었습니다. 폴스 철치에는 워싱턴 비전교회는 495에서 루트 7으로 나와 마샬 하이스쿨 건너편에 있습니다. 예배 시간은 주일 5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체리 파운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2불 99, 석류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9불 99, 한국 오이 파운드당 2불 99, 하루하루 쌀 15파운드 포대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2불 99, 해오름 북경 군만두 야채 김치 손만두 개당 5불 99, 케이타운 떡볶이 떡 떡국떡 개당 5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 뉴욕 우리 교회의 시간.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수님의 증인되는 공동체 뉴욕 우리 교회의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은 뉴욕 우리 교회의 조원태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2: 지난주 우리는 로마서 8장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들었습니다. 그 느낌은 이런 겁니다. 바울은 마치 산 꼭대기 정상에서 온 세상을 향해 사자후를 토해내는 것처럼 숨가쁘게 다섯 개의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그 질문들은 실제 컨텍스트는 이 현장은 고난의 로마의 고난의 한복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섯 개의 질문들은 절망의 심연의 깊은 골짜기를 단숨에 넘어서 우리를 사랑의 정상으로 올려놓는 것처럼 느끼게 만들어줍니다. 첫 번째,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과로의 복음을 함께 얘기했습니다. 둘째,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셋째는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넷째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마지막 다섯 번째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도 공고도 박해도 기근도 적신도 위험도 칼도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지 못한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기억납니까? 예, 웅장했습니다. 되게 좀 광대한 그런 느낌을 우리가 이 다섯 개 질문들을 통해서 받게 됩니다. 바울은 그렇게 높고 아주 기쁘고 신명이 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난주 8장에서 이어진 9장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상할 만큼 낮고 아플 만큼 깊습니다. 이 정서와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어지는 편지인데 사실 원문의 헬라어 원문 성경에는 장이나 절 표시가 없기 때문에 이어지는 편지인데 이게 전혀 다른 사람이 쓴 것처럼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방금까지 승리의 절정에 서 있던 바울은 이제 가장 깊은 슬픔의 자리로 내려갑니다. 바울이 울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이 폭풍 위에 세워져 있는 등대 같다면 로마서 9장, 오늘 읽은 로마서 9장은 그 등대 불빛이 비추는 어두운 바다와 같습니다. 사랑의 높이를 말한 직후에 사랑이 아파하는 깊이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은 발단, 전개, 위기절정, 결말 이 다섯 가지의 팀, 테마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 예정인데 이 다섯 가지 각각 끊어졌다는 게 반복이 됩니다. 지난주는 끊을 수 없는, 끊겨지지 않는 사랑을 말했다면 오늘은 끊어진 현실에서 시작합니다. 발단입니다. 끊을 수 없는 사랑을 말했던 사람이 끊어진 현실 앞에서 울고 있습니다. 1절, 2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라. 큰 근심, 그냥 쪼만한 근심이 아니고 커다란 근심이 좀 전에 넉넉히 이긴다 했거든요. 큰 근심과 멈추지 않는, 계속 쉼이 없는, 그치지 않는 고통이, 온몸과 마음의 고통이 바울에게 생겼습니다. 끊어지지 않던 사랑을 확신하던 사람이 왜 이렇게 아파하는 것일까? 그 아픔의 근원은 무엇이고 그 아픔으로 양산되는 결과는 무엇인가? 사랑이 모든 것을 이겼다면 왜 그에게 이렇게 깊은 눈물이 있는 걸까? 조울증 환자도 아니고 이 감정의 기복이 너무 널뛰기를 하는 본문 같은 이 두 본문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질문들 다 이겼다는데, 넉넉히 이겼다는데 왜 그는 그렇게 울고 있는 걸까? 커다란 근심과 멈추지 않는 고통이 그에게 밀려온 걸까? 바로 이 질문이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는 입부와 같습니다. 바울이 겪고 있는 이 아픔, 이 근심, 이 고통은 단지 서운함이나 속상함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거를 확실하게 안 사람은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형제들 앞에서 가만히 있지를 못했습니다. 사랑은 우리를 결코 끊을 수 없다. 사랑은 결코 끊을 수 없다. 이게 지난 주일 설교 제목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안도하게 됩니다. 모든 게 끊어질 것 같은 달랑달랑한 이런 것들이 내 주변의 투성인데 결코 끊을 수 없다는 것을 들으면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그 이야기를 듣고 안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확신을 자기 위안으로만 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확신 때문에 더 아파합니다. 이렇게 복음은 우리를 매우 예민하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복음은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사랑이 없다면, 그냥 진짜 사랑이 별로 없다면 누가 멀어져도 대수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완벽하게 가질 수는 없습니다. 모두를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때마다 쉬지 않고 사랑하기도 어렵습니다. 그 때로는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사람과의 관계가 멀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다면, 그 찰나의 그 순간에 사랑이 없다면 그 누군가가 멀어져도 개의치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면, 진짜 사랑하면, 사랑하고 있다면 끊어진 자리를 그냥 지나치지 못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차이입니다. 연락이 끊길 것 하나에도 마음이 쓰이고 보이지 않는 빈자리에도 마음이 아깁니다. 사랑은 마취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대개 신앙이 마취제인 것처럼 대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사랑이라는 이 본질은 마취제가 아닙니다. 사랑은 우리 심장을 깨우는 각성제에 더 가깝습니다. 사랑하면 내가 꼭 편한 것만은 아닙니다. 사랑은 전에 보이지 않던 사람을 보이게 만듭니다. 사랑이 깊어지면 눈물도 달라집니다. 나의 일로만은 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웁니다. 그럼 내 자녀를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내 가족이나 뭐 내 주변 지인이나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 대상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 신앙이 자라난다는 것은 내 불안이 줄어드는 것만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아파해야 하는지를 배우는 게 신앙이 자라는 겁니다. 내 조국 때문에 또 내 주변의 이웃 때문에 이 세상에 들려온 뉴스 때문에 내 가족 때문에 내 자녀 때문에 내가 아파해야 하는 것을 배우는 것, 이게 신앙이 자라는 겁니다. 내 자존심만 상해서 우리는 보통 아파할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나에게 기분이 상합니다. 아파합니다. 그런데 내 자존심만 상해서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야 할 자리가 막혀 있을 때 아파합니다. 끊을 수 없는 사랑을 말한 바울이 끊겨진 그 현실 앞에서 울고 있습니다.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애통하는 자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다고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애통이 상실된 시대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울 수 있는 애통하는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눈물을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픔은, 애통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곧 나에겐 위로입니다. 전개입니다. 바울은 이 끊어진 사람을 problem maker, 문제로 보지 않고 형제로 불러줍니다. 오늘 3절에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바울은 지금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싫어했습니다. 결국 죽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을 먼저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먼저 부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나의 형제, 나의 고륙. 사랑이 식은 사람은 먼저 선을 긋습니다. 내 에어리어, 내 범주, 내 진영, 내 생각과 같은 사람. 선을 긋습니다. 근데 그 선을 넘어가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식어버리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 사람들, 저 편, 저 부류. 그러나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관계를 소환해 기억합니다. 형제라고 부릅니다. 가족이라고, 고륙이라고 부릅니다. 이 표현은 단지 바울의 민족적 애착이 아닙니다. 바울은 1.5세로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에 자라난 유대인입니다. 그가 조국을 떠나서 조국에 대한 애착을 갖기가 조국에 있는 사람보다는 상대적으로 낫겠지만 그렇다고 그가 민족적 애착만을 이유로 지금 그들을 형제로 부르는 것은 아닙니다. 언약의 백성을 향한 슬픔입니다. 바울의 눈물은 애국심을 넘어서는 겁니다. 바울은 저 사람들이 왜 저럴까 하고 혀를 차지 않았습니다. 가족 사진 한가운데 비어있는 자리를 보는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저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거기에 있어야 되는데, 그 비어있는 것을 바라보는 시선처럼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차이는 매우 큽니다. 누군가를 문제로 보면 마음이 금방 차가워집니다. 판단은 빨라지고 관계는 멀어집니다. 차라리 내가 끊어질지라도, 차라리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차라리 내가 아프더라도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주님은 그 자리로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 참된 길에, 가짜 길이 아닌 그 참된 사랑의 길에 우리가 함께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정입니다. 발단은 뭐죠? 사랑을 끊어질 수 없는 사랑을 말한 사람이 끊어진 현실 앞에서 울고 있습니다. 애통입니다. 전개는 끊어진 사람을 문제로 보지 않고 형제로 부릅니다. 위기는 내가 끊어질지라도. 위대한 겁니다. 베토벤은 이 내가 끊어질지라도라고, 내가 지금 교향곡 이름을 까먹었는데 그 한 테마만 가지고 뭐 하여튼 교향곡 뭘 썼다고 합니다. 그거에서 인스퍼레이션을 받아요. 창의적이라는 거는 이렇게 애통, 동포, 사랑 이런 게 내 마음에 딱 들어올 때 새로운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절정입니다. 사랑은 끊어진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기억합니다. 4절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복잡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들이 지금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해서, 그들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역사까지 지워지는 것은 아니다. 지금의 불신앙이 과거의 사랑의 역사를 삭제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을 하는 셈입니다. 이 바울의 해석은 어쩌면 본문의 절정입니다. 우리는 보통 세상은 관계가 틀어지면 모든 역사를 부정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관계가 틀어지면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왼수가 됩니다. 모든 걸 지웁니다. 한 번 실망하면 그 사람의 좋은 점도 싹 다 지우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바울은 상처를 보면서도, 지금 현실을 보면서도 사랑의 흔적을 세고 있습니다. 아픔을 느끼면서도 하나님의 선물과 손길을 세고 있습니다. 위대한 겁니다. 바울이 열거하는 선물들은 여덟 가지입니다.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이 한 가지 한 가지마다 그들에게는 엄청난 특권이고 엄청난 무게입니다. 첫째로 양자됨.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녀가 본래 아닌데 양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자기의 자녀로 삼았다는 위대한 표지입니다. 영광, 두 번째 영광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그들 한복판에 임재하셨다는 것. 언약들은 하나님이 우리 서로 가까이 아는 사이라는 관계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표지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잘 살도록 만들어주는 법이라는 울타리를 만들어준 것.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아스팔트가 놓인 겁니다. 약속들은 이건 미래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내가 오늘 모든 게 끊어졌다 생각되는 상황에서도, 내가 모두에게 버림받는 상황에 있다고 해도 내가 아직 끝나지 않은 미래의 문이 약속입니다. 이 여덟 가지, 또 일곱 번째 조상들은 자신들의 이야기의 뿌리입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 가장 강력한 건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 예수가 그들 유대인에게서 나왔다는 것. 이렇게 엄청난 프리빌리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상처를 보면서도 사랑의 흔적을 이 여덟 가지를 셉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과거의 모든 걸 삭제하지 않습니다. 저는 위대하게 보였습니다. 바울은 과거를 기억하고 현재를 아파하면서 미래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게 믿음의 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믿음은 현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아파합니다. 과거에만 묶여있지도 않습니다. 현실 앞에서 아파합니다. 하지만 현실만이 전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하신 일을 기억하고 아직 하실 일을 기다립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시선입니다. 사랑은 현재의 실패만 확대하지 않습니다. 내 실패만 확대하여 보면 모든 게 다 실패입니다. 남의 실수만 확대하여 보면 모든 게 실수입니다. 그게 나를 덮어버리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랑은 오늘 바울처럼 하나님이 이미 주신 선물을 기억합니다. 하나, 둘, 셋, 넷, 여기까지도 가면 좋겠다 싶습니다. 지금 자기에겐 이방인의 선교로 첫 문을 여는 바울에게 족족이 방해를 하고 있는, 죽이려 하고 모함하고 있는 그 가장 커다란 방해인 그 이스라엘 사람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과거를 삭제하지 않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가지의 그들이 과거에 기억을 들추어서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지금의 방황만 보지 않고 그 안에 심겨진 말씀의 씨앗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지금의 갈라짐만 볼 것이 아니라 지금의 진영이고 국토고 여러 가지로 갈라진 현장만 볼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심어두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야 됩니다. 끊어진 현실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기억하는 것, 바로 이것이 절망과 믿음을 가르는 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끊어진 자리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끊어진 현실 앞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기억하십시오. 상처만 세지 마십시오. 사랑의 흔적을 세십시오. 끝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시작하고 완성하실 이야기를 놓치지 마십시오. 마지막 결말입니다. 발단이 뭐였죠? 끊을 수 없는 사랑을 말하는 사람이 끊어진 현실 앞에서 웁니다. 전개는 끊어진 사람을 문제로 보지 않고 형제로 부릅니다. 위기는 내가 차라리 끊어질지라도 이야기합니다. 절정은 끊어진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기억합니다. 결말입니다. 끊을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사람은 끊어진 곳으로 갑니다. 로마서 8장과 9장은 서론에서 오, 이렇게 다르지? 분위기가 왜 이렇게 다르지? 그래서 보통 로마서를 연구하는 전문가들도 9장, 10장, 11장은 매우 소홀하게 다루는 경향이 많습니다. 분위기가 너무 이게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로마서 8장과 9장은 반대가 아닌 하나입니다. 로마서 8장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 결코 끊을 수 없다. 로마서 9장은 이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랑 안에 있다면 그 사랑 안에 있는 우리는 끊어진 사람들을 위해 아파해야 한다. 끊을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사람은 끊어진 곳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끊어지지 않는 사랑을 이미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사랑은 우리를 보내는 힘이 있습니다. 어디든지, 어디로든지, 언제든지. 사랑은 기도의 자리로 보내고, 사랑은 눈물이 흐르는 자리로 보내고, 사랑은 새로운 화해의 자리로 보냅니다. 우리 각자의 일상에도 DMZ가 있습니다. 말이 끊어진 자리, 마음이 다친 자리, 오래된 상처로 더 이상 다가갈 수 없다고 느끼는 자리가 있습니다. 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실제는 우리 삶의 거의 가장 목양의 경험으로 보면 넘버원 이슈입니다. 이걸로 우리의 삶의 행불행이 바뀌어지기도 합니다. 우리의 감정이 오락가락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일상의 DMZ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 나를 그 자리로 불렀다고 한 이 사실은 일종의 나에게는 부담감이 되기도 하지만 이건 영광스러운 자존감의 원천입니다. 나를 그 자리로 불렀다는 것, 주님이 서 있는 자리로 나를 불렀다는 것. 애통의 눈물을 회복하십시오. 가족으로, 형제로 부르십시오. 끊어질지라도의 사랑으로 서십시오. 끊어진 자리에서도 선한 아름다운 기억을, 하나님의 선물을 지우지 마십시오. 끊어진 곳으로 가십시오. 그것이 8장에서 9장만이 아니라 9장에서 거꾸로 8장으로 사랑에 끊어지지 않는 삶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저는 DMZ 평화순례를 그런 마음으로 다녀오겠습니다. 끊어진 땅을 걸으며 끊어지지 않는 사랑을 붙들려고 노력해보겠습니다. 철책 앞에 십자가를 붙들고 갈라진 땅의 형제를 다시 형제로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그 땅을 청소년들과 걸을 땐 침묵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침묵입니다. 기도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이 눈물, 그 눈물에서 한 방울만 안약처럼 내 눈에 넣을 수 있다면, 모세의 그 눈물에서 한 방울만 안약처럼 내 눈물에 넣을 수 있다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흘렸던 예수의 그 애절한 눈물에서 한 방울의 10분의 1만 내 눈에 안약처럼 넣을 수 있다면, 오늘 이 바울의 눈물 한 방울을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받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은 끊어진 곳을 아파합니다. 그 아픔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메말라 사람들은 외로워합니다. 이 아픔은 중보입니다. 그 사랑의 중보가 이 시대의 희망이고 여러분들 각자의 삶에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제자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 끊을 수 없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끊어진 곳을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길을 잃은 형제를 품게 하시고 상처만은 보지 않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차라리 대가를 치르더라도 사랑으로 머물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화해와 중보의 길로 보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지금까지 뉴욕 우리교회 조원태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청취하셨습니다. 메스페스 성전 예배 시간 안내입니다. 이른비 예배는 오전 8시, 큰비 예배는 오전 11시로 실시간 유튜브로 방송됩니다. 늦은비 예배는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새벽 예배는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있으며 실시간 유튜브로 방송됩니다. 메스페스 성전 주소는 53-71, 72 플레이스 메스페스 뉴욕 11378이며 교회 웹사이트는 www.nyurichurch.org입니다. 전화번호는 718-565-6555, 718-565-6555입니다. 이상으로 뉴욕 우리교회 시간을 마칩니다.

0: 본 방송은 사전 제작된 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1: K-Radio 꿈꾸고 나누고 역사를 제대로 아는 민족에게는 찬란한 미래만 있을 뿐이다. 사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라는 말을 역으로 한번 바꿔본 건데요. 역사 시간 꿈꾸고 나누고 오늘도 우리의 꿈을 키우고 지혜를 나누기 위해서 활기차게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고구려라고 하면 광활한 영토, 뭐 광개토왕, 장수왕 같은 강력한 정복의 역사를 먼저 떠올리곤 합니다. 하지만 고구려의 진짜 매력은 무엇일까? 우리가 잘 몰랐던 숨은 영웅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들이 보여준 끝없는 도전 정신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고구려는 미래다 라는 가슴 뛰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오늘도 이 위대한 여정을 함께해 주실 역사달 연구의 강사이자 유튜브에서 뜨겁게 역사를 전하고 계시죠. 이충복 역사연구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2: 네, 안녕하세요.
1: 예, 오늘은 고구려는 미래다라는 주제로 우리가 잘 알고 있지 못한, 잘 알지 못하는 인물들을 알려주시겠다고요?
2: 네, 네.
1: 일단은 고구려는 미래다. 과거의 역사인 고구려가 왜 우리의 미래가 될까요?
2: 고구려는 삼국 중에서 가장 강대한 국가로서 우리가 고구려를 얘기할 적에 고구려가 정복적인 아주 강대한 영토만을 유지했던 나라로 보는데 사실 고구려 하면 우리 역사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1: 예.
2: 위대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를 가진 대국이었다고 봐야 돼요. 사실은 전체적인 평가에서는.
1: 대국이었다.
2: 네, 그래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나라였던 그전에 그 고조선, 고조선의 정통성을 그대로 계승하여
1: 네.
2: 천재 지국으로서의 이용을 만천하에 떨친 국가였다. 이렇게 서두에 말씀을 드리면서 대제국 고구려가 우리가 삼국사기를 기록을 빌리면 한 705년 이렇게 존속된 나라로 보는데
1: 네.
2: 중국 측 기록에 보면은
1: 예.
2: 그 북부역까지를 포함한 내용으로 볼 적에 한 900년간을 그 대제국으로서 이어가는 그런 나라였다고 보면서
1: 아,
2: 그 네. 시기 고구려가 있었던 시대의 중국을 보면 수많은 작은 왕조들이
1: 네.
2: 생겨났다가 영멸해 갔던 그런 게 중국의 역사인데 우리 고구려는 700년, 900년간을 아주 강대국으로서 존속된 나라라고 보면서 그 당시 중국이 어쩌다가 통일을 이루면은 무모하게 고구려에게 도전장을 내요.
1: 그렇죠, 그렇죠. 수나라, 당나라.
2: 네, 도전장을 네. 내밀었다가 무참하게 깨지는 패하는 그런
1: 그렇죠.
2: 돌아가곤 했던 그런 입장에서 또 수나라는 나라까지 또 한 30년 만에 멸망이 되고 그런 고구려의 저력이 과연 어디서 나왔을까
1: 아.
2: 이런 의문을 가져보면서
1: 그러네요.
2: 그 뭐 우리가 알기는 뭐 광개토 대왕 어떤 대단한 군주 정복 군주 이런 정도로서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데 이는 단지 군사력이 강해서만이 아니라 이를 뒷받침하는
1: 네.
2: 모든 국가 시스템이 중국의 그런 왕조들보다 월등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면서
1: 아, 시스템적인 어떤 예, 장점들이 예, 있었다.
2: 유구한 역사를 거치면서 축적된 최고의 국가 시스템과 이를 운영하는 우수한 인적 차원에서부터 정신 문화 등 모든 면에서 중국 그들과는 상대가 되지 않을 정도였다고 말씀드리면서 고구려 하면 또 고구리라고도 표현이 돼요. 고구려를 고구리 이렇게 표현되는
1: 고구리요?
2: 예, 고구리 이렇게 표현된 내용 속에도
1: 예.
2: 기록이 전하는데 그 시대의 그 고구려 때 아주 그 이름을 알렸던 영웅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1: 예.
2: 말씀을 드리는데 한 4탄 정도 이렇게 네 번에 걸친 내용 속에서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오늘은 그 1탄격의 내용에서
1: 네.
2: 그 인물을 좀 부상시키려고 하는데 명림답부장군하고
1: 명림답부장군
2: 그다음에 이제 고구려 멸망 후에 고구려를 계승했던 대진국 발해 대지영 장군이 있는데 그 발해 말고
1: 네.
2: 당나라 내에서 한 55년간
1: 예.
2: 나라를 존속시키면서 제나라라고 해서 나라를 존속시키면서 당나라를 완전히 아주 위협적인 존재로 만들었던 물론 이제 나중에 당나라에 의해서 멸망은 됐지만 대단한 위협적인 존재로서 부상됐던 이정기 장군의 제나라 이렇게 해서 오늘 중심 인물은 명림답부 장군하고
1: 명림답부 그다음에 이정기 장군.
2: 이정기 장군을 이렇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예.
1: 예, 일단 고구려가 중국의 뭐 수나라, 당나라 같은 이런 거대 뭐 제국들의 침략을 사실 온몸으로 막아냈잖아요.
2: 그렇죠. 네.
1: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방파제 역할을 해주지 않았나 이런 네. 생각도 듭니다.
2: 그렇죠. 네.
1: 만약 그 중국의 대제국들이 한반도를 침략했다면
2: 네, 네.
1: 지금의 이제 한반도 대한민국은 달라졌겠죠.
2: 그렇죠.
1: 네. 예, 그 역사는 아마 달라졌을 네. 것 같은데 야, 독자적인 어떤 민족과 민족적이고 문화적인 어떤 근간을 유지시킬 수 있었던 그
2: 네, 네.
1: 그 안에 우리가 숨은 영웅들이 있었다라고 네, 하는데요.
2: 많이 있었습니다.
1: 예, 일단 먼저 명림
2: 답부.
1: 답부 명림 답부
2: 네,
1: 어떤 분입니까?
2: 이분은 이제 명림 답부는 고구려에서 그 국상, 그러니까 재상,
1: 국상
2: 그 가장 뭐 망리직격에 이렇게 이제 국상으로서 대대로 태대대로로서 처음 국상으로 이렇게 등장한 인물이 이제 명림 답부인데.
1: 아, 처음 국상이 된 분이군요.
2: 그 전에 이제 명림 답부 장군 시절에 이제 그 한나라 대군을 아주 전멸시켰던 장군이에요.
1: 예.
2: 그럼 우리가 뭐 을지문덕 장군 하면 살수대첩.
1: 그렇죠.
2: 양만춘의 뭐 안시성 승리. 다 예. 많이 아는 내용들인데.
1: 예.
2: 이게 숨겨진 우리 역사 속에서 밝혀지는 내용이 엄청난 역할을 한 분이 또 명림 답부 장군인데 그 명림 답부 장군의 승리의 싸움이 자원대첩이에요.
1: 자원대첩. 잘 안
2: 알려졌죠. 근데 예. 알아야 돼, 사실. 우리가.
1: 자원대첩.
2: 중국의 역사 속에서는 그 짧은 기간에 중국 삼국지 내용은 장군들을 다 중국의 장군들은 알면서 정작 청사에 빛낸 이런 유명한 장군의 그 이름은 모르고 있다는 얘기죠.
1: 그래서 아, 그러네요.
2: 예, 그래서 명림 답부 장군의 자원대첩인데 이분이 그 존속한 시기가 어느 시대냐면 그 우리 고구려 역사에서 6대 왕.
1: 네.
2: 태조왕이라고 있어요. 태조왕.
1: 태조왕.
2: 예. 중국의 한나라 침략을 갖다 물리치는 상태에서 태조대왕은 중국 요서 지방에 중국과
1: 예.
2: 우리 고구려의 접경 지역인 요서 지방에 10개 성을 쌓았던 분이 태조왕 시대 걸랑이요.
1: 예.
2: 그래서 그 태조왕 때 그다음에 태조왕 다음에 차대왕.

0: 전에 재상이 명림 답부 재상이에요. 아, 명림 을파수 전에.
1: 재상이라고 하는 그 자리가 오늘날로 말하면 한 총리 정도
0: 총리죠.
1: 되는 거죠?
0: 예. 예. 아. 뭐 조선시대 영의정 뭐 이렇게 예. 아주 국정을 아주 총괄해서 태왕 밑에서 네. 총괄했던 그런 인물이 이제 재상이라고 봐요.
1: 근데 행정뿐만 아니라 이제 싸웠다는
0: 그렇죠.
1: 말씀이시잖아요.
0: 군사까지도 다 예. 예. 장악하는 그런 세력이었다고 아. 봐요.
1: 그러면 말씀하셨던 그 이제 뭐 을지문덕에 우리는 살수대첩 되게 네. 유명한데 네. 예, 명림답부의 그 자원대첩 어떤 네. 전쟁이었습니까?
0: 우선 그 명림답부 장군이 그렇게 태조왕, 차대왕, 신대왕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장군으로서 또 네. 재상으로서 이렇게 나타날 수 있었던 그런 그 과정을 보면은 우선 태조왕 때 그 명림답부 장군이 조이라는 벼슬에 있었던 분이에요. 조이.
1: 조이.
0: 근데 고구려에서는 신라의 화랑격의 명칭의 관직이 조이예요. 조이.
1: 아, 예.
0: 상당히 그 무인으로서 이렇게 등극한 사람으로
1: 신분이 부른데, 약간 높은 신분이고
0: 네, 네. 한 고구려의 17관등 중에 5-6관등이 조이예요. 5-6관등.
1: 아, 그, 예, 예. 그래도 그나마 좀 높은
0: 높은 예, 그러면서 높은 직이었군요. 무술을 익힌 그런 신분인데.
1: 예.
0: 그 6대 왕이 고구려 왕 중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왕으로 있었던 분이에요, 사실은요.
1: 네.
0: 53년에 등극해서 146년에 왕의 자리를 내는 분인데, 네. 그 동생이 다음 대 차대왕이에요.
1: 차대왕.
0: 예. 네. 그래서 이름을 수성이라고 하는데, 그 차대왕이 아버지가 아니라 그 형님이었던 태조왕을 몰아내고 왕이 돼요.
1: 아, 형제의 난이 있었군요.
0: 근데 이제 죽이진 않고,
1: 예.
0: 그 오랫동안 왕을 하셨다는 그런 이유도 되겠지만 일단
1: 명분으로
0: 예, 유폐시켜버려요. 유폐시키고 차대왕이 등극하는데
1: 예.
0: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태조왕 측근들은 다 또 제거하는 예. 어떤 정변적인 상황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죠.
1: 네.
0: 근데 그 차대왕이 왕이 된 다음에 상당히 또 나라 운영에 있어서 문제를 많이 일으켜요.
1: 아.
0: 형을 몰아내고 왕이 됐는데
1: 예.
0: 물론 그전에는 이제 한나라 싸움에서 공도 있었고 그랬는데 왕이 된 다음에 상대 방들의 그 정적들을 다 제거해요. 그래서
1: 예.
0: 그 태조왕에게도 아들이 있었는데 큰 아들 막근을 죽이고
1: 왜냐하면은 그 아들이 이제 왕이 될 수 있으니까
0: 그렇죠. 네. 근데 자기가
1: 정적들을 제거했군요.
0: 조선시대 세조나 세조의 역할을 했다고 봐도 이제 조선시대 수양대군에
1: 그렇군요.
0: 조카를 이제 죽이고 그 다음에 또 동생 막덕이 있는데 막덕은 자기 삼촌이 왕이 되면서 형이 죽으니까
1: 예.
0: 죽이니까 자기도 신변의 위협을 느껴서 자살을 해요.
1: 아 자살을 해요.
0: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변이 크게 확대된 거죠.
1: 아.
0: 그리고 자기들의 정적은 다 제거를 해요.
1: 예.
0: 그렇게 해서 이제 왕으로 즉위해서 한 10여 년간을 지냈는데 정치적인 안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결국 그 조이벼슬에 있었던 누구냐면 명림답부 장군이 정변을 일으켜요.
1: 아, 그렇군요.
0: 정변을 일으켜서 그 차대왕을 시해하고.
1: 아, 그렇군요.
0: 뭐 재미난 얘기는 아니지만 차대왕을 시해하고 차대왕의 동생.
1: 예.
0: 동생인 백골을 갖다가 신대왕으로 즉위시켜요.
1: 아.
0: 그래서 차대왕은 이제 제거되고 또 신대왕이 즉위되죠. 이게 아. 8대 신대왕이에요.
1: 그러면 신하에 의해 가지고 네. 이제 시해당한.
0: 네. 그런 상황이
1: 차대왕?
0: 고구려 때 또 있었죠.
1: 네.
0: 연개소문이
1: 아 연개소문
0: 27대 네. 영유왕을 제거하고
1: 네.
0: 보장왕을 세웠잖아요.
1: 예.
0: 그 영유왕이 당나라와 친당적인 경향으로 흐르니까
1: 네.
0: 왜냐하면 그 영유왕은 사실 권무장군이라 해서 수나라와 싸움에서 육지에서는 육군을 이용해서 살수대첩에서 을지노 장군이 활동했는데.
1: 네.
0: 수나라의 수군을 갖다가 크게 물리친 사람이 또 누구냐면 권무예요.
1: 네.
0: 그런데 왕이 된 다음에 당나라와 친당적인 경향으로 흐르니까 결국 연개소문이 당나라의 위협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1: 아.
0: 계속 당나라와 대결해야 되는데 친당적으로 흐르니까 결국
1: 네.
0: 영유왕을 제거하고 결국 보장을 세웠잖아요.
1: 네.
0: 그런 상황의 정변이 그 이전에 명림답부 장군에 의해서 고구려 초기에도 있었다는
1: 비슷한
0: 얘기.
1: 일이 네, 있었군요.
0: 똑같은 비슷한
1: 예.
0: 형태가. 그러면서 이제 한나라가 호시탐탐 고구려 침략을 이렇게 노리고 있으니까
1: 예.
0: 결국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 상태에서 한나라의 대군을 크게 물리친 장군이 이제
1: 명림.

0: 명진답부 장군이고 아. 자원대첩에서 크게 승리했다는데 그런 내용의 어떤 명진답부 장군의 활약상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 청사의 길이 빛날 명진답부의 자원대첩은 어떤 싸움이었냐면 예. 우리나라 역사상 전쟁에서 크게 승리를 거둔 사례는 많이 있는데
1: 예.
0: 우리가 알지 못했던 이 명진답부 장군의 자원대첩은 고구려 후대의 수나라와의 전쟁에서 을지문덕 장군이 거둔 살수 대첩과
1: 네.
0: 그 당태종 이세민이 침략을 물리친 안시성 대첩 등 많이 알려져 있는 싸움이 있는데 명림답부 장군의 자원 대첩은 거의 아는 사람이 없죠 사실은. 그래서 이 시간에
1: 처음
0: 좀
1: 들어봤습니다. 네,
0: 아는 사항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고 아주 뛰어난 계략으로 그 다음에 한나라 군사를 몰살시킨 그러한 자원 대첩이 큰 승리의 싸움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여기 그 고구려에서 큰 승리의 싸움들이 좀 전에도 말씀드려서 많이 있는데 거기에 그 전술이
1: 네.
0: 청야 전술이에요. 청야 전술.
1: 청야 전술.
0: 고구려는 이제 산악지대에 주로 위치해 있기 때문에
1: 예,
0: 그 상황에서 이렇게 청야 전술이라는 것을 어떻게 전법을 구사하냐면 적군 뭐 한나라 중국이 쳐들어오면 그들을 거의 유인을 해요. 유인해서
1: 네.
0: 이렇게 작전상 후퇴를 하는 상태에서 멀리 이렇게 고구려 내륙 기수까지도 오게끔
1: 네.
0: 유인 작전을 펼치면서 그 수나라나 그 이전에 한나라 그들이 군대를 동원시키면 멀리 고구려 내륙까지도 들어오게 되다 보니까 식량이 상당히 중요한 사항으로 식량 운반이라든가
1: 네,
0: 이런 사항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들도 한계가 있어서 움직이는 상태에서 자기가 군대를 갖다 진군하는 상태에서 자기가 먹을 식량도 가지고 와야 되는 상태니까 엄청나게 애로사항이 있다고 봐야 돼요.
1: 네.
0: 그래서 전방 깊숙이 고구려 깊숙이 들어온 적군을 갖다가 그 고구려 내에서 있었던 식량이나 무슨 초지 말에게 먹여야 될 초지 같은 걸 다 없애버려요.
1: 아,
0: 없애고
1: 아, 예.
0: 산악지대의 성이니까 성으로 들어가면서 결국 계속 대결하는 상태죠.
1: 예.
0: 그래서 시일이 지난 상태에서 겨울일 경우에는 추위에 못 견디게 하고 그 다음에 네. 또 먹을 것이 또 거기서 자력으로 적지에서 공급이 안 되니까
1: 네.
0: 식량난이 이루어지는 상태에서 그 시기에 이제 퇴각하려는 적을 갖다가 쫓아가서 섬멸시키는 작전이 청해전술이에요.
1: 아. 그래서 스스로 이제 물러나게끔
0: 네,
1: 하고
0: 물러나게끔,
1: 그리고
0: 네.
1: 거기서 뒤를 친다.
0: 예, 살수대첩수도 아. 마찬가지죠.
1: 예.
0: 그 전법을 처음으로 이렇게 시도해서 중국의 한나라의 그 대군을 아주 몰살시킨
1: 예.
0: 그런 전쟁이 그 명림답부 장군의 자원 대첩이었다고 볼 수가 있죠.
1: 예. 그 한나라라는 건 이제 전환이 아니라 후환이 되겠죠.
0: 그 당시에는 이제, 그렇죠? 이제 후환이 되죠.
1: 후환이 되겠죠. 예.
0: 그 시기가 이제 후한 시기.
1: 다음에 이제 수나라가 예, 예, 있으니까.
0: 예. 그 전환 시대에 우리가 물리쳤던 그 싸움 중에 유명한 것은 말씀을 드렸죠.
1: 네.
0: 관도대전.
1: 관도대전.
0: 뭐 고두막한의 역할 뭐 예. 이런 게 말씀을 드렸고. 이건 후한 시대가 되죠.
1: 이건 후한 때.
0: 왜냐면 이제 전환이 그 AD 8년에 멸망이 됐잖아요.
1: 네.
0: 그 다음에 AD 23년까지 왕망의 신나라가 잠깐 있었다가 유수. 광무제가 AD 23년에 후한을 세워서 요 시기니까 후한 시대라고 봐야죠. 네,
1: 후한 시대.
0: 후한 시대에 한나라 대군을 아주 크게 물리친 작전, 전쟁 이름이 자원 대첩이었다.
1: 네.
0: 요게 사실은 중국 내에서도 회자되는 우리가 중국의 역사 속에서 뭐 삼국지에서 나오는 적벽대전 이런 것도 같은 전략의 전법이라고 봐야 돼요, 사실은.
1: 아,
0: 우리의 전법을 예. 다 답습한 전법이었다고 봐야 돼요.
1: 아, 예. 자원대첩이다.
0: 예, 대단한 싸움이에요.
1: 자원대첩. 예. 얼마나 그 많은 그 대군들을 상대로 했습니까?
0: 대략 한 그 당시에 30만 대군을 물리쳤다고
1: 30만 대군이요?
0: 예, 중심인물이 그 당시에 한나라의 현도 태수가 이끌었던 군대인데 완전히 섬멸시켜버렸죠. 예.
1: 아, 후한시대에. 30만 대군. 예. 이거 엄청난 큰 싸움이었는데 이게 어떻게 네. 잘 안 알려졌을까요?
0: 네.
1: 그 이유는 뭘까요?
0: 우리 역사가 왜곡된 상황에서 식민 상황에서 다 예, 묻어져 버린 거예요, 사실은.
1: 아.
0: 기록이 있는데도 다시는. 예. 그러니까 다 다시금 다 역사의 어떤 상황을 새롭게 다시금 이렇게 복원시켜야 된다고 봐야 되죠. 사실은.
1: 네. 명림 답부
0: 네. 네.
1: 이런 위대한 장군이 있었다.
0: 네.
1: 후한에
0: 네.
1: 그 30만 대군과 싸워서 이겼다.
0: 네.
1: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뭐 고구려 수나라 그 전쟁 뭐 수양제 그 침공 때는 100만 대군이었죠 그때는요.
0: 그렇죠. 예, 113만 대군이었죠.
1: 아, 113만인가요? 네,
0: 그리고 이제 113만 대군이었는데
1: 네.
0: 그 중에 육군의 별동대 30만 대군이 살수 대첩에서 완전히 선별, 2,700명 살아 돌아가고 다 죽었고.
1: 아.
0: 그 다음에 아까 잠깐 소개했던 그 내호화가 이끄는 그 당시 같은 시기에.
1: 네.
0: 내호화가 이끄는 수나 수군을 완전히 또 선멸시킨 게 아까 영유왕으로 즉위했던 건무장군이에요.
1: 네.
0: 그렇게 해서 중국을 이렇게 선멸시키고 기상이 높았던 장군인데 왕이 된 다음에 그 뒤를 이었던 수나라 뒤를 이었던 당나라와 친당적인 상황으로 이렇게 뭐
1: 네.
0: 돌아가니까 결국 중국은 수나라든 당나라든 고구려를 침략하려는 야심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친당적으로 그러니까 연개소문이 결국 정변을 일으켜서 영유왕을 시해한 거죠.
1: 네.
0: 그런 상황이 이제 그 전의 단계에서 태조왕 때, 그 차대왕 때 명린답부 장군도 그런 상황에서 국정을 장악하고 결국 중국을 이렇게 한 나라를 완전히 섬멸시킨 장군이었다 이렇게 봐요.
1: 이게 중국이 참 신기합니다. 이렇게 네. 30만 대군, 뭐 100만 대군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0: 그렇죠.
1: 이렇게 네. 침략을 하다가도 결국 안 됐었는데.
0: 네.
1: 이 한반도가 지리적으로 전략적으로 굉장히 요충지였나 봅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렇게 아무래도 계속 침략을 하려고 했던 네. 것은 뭐 일본 쪽으로 나가기도 하고 뭐 태평양 쪽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렇죠. 그런 중국의 야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같은데요. 자, 명림답부 우리가 네. 좌우대첩에 대한 이야기를 네.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함께 나눌 분이 또 계신데 네. 이정기 장군이라고요.
0: 그래서 이정기 장군 그 잠깐 들어가기 전에 그러면 네. 이렇게 중국의 침략을 이렇게 물리치고 고구려의 기상을 드높이는 그런 상징적인 그 동물이 고구려에 있잖아요.
1: 상징적인 동물이 고구려에 네, 있나요?
0: 새인데 그게 삼족어예요.
1: 아, 예.
0: 고구려의 어떤 고분이나 이런 데서 엄청나게 그 장식물로서 등장하는 상태에서 예. 발견되는데 그 삼족어가 어떤 의미의 새냐면 이 삼족어가 까마귀잖아요 사실은요.
1: 아,
0: 까마귀 옷자니까.
1: 까마귀 옷자니까.
0: 까마귀 옷자니 그런데 네. 까마귀인데 다리가 세 개 달린 까마귀라는 네. 그런 의미인데 고구려 기상을 드높인 상징적인 상인데 그 삼족어에 대해서 잠깐 그 고구려 기상을 살펴보기 위해서 좀 분석을 해보니까요.
1: 네.
0: 그 삼족어는 까마귀를 뜻하는 상의 새인데
1: 네.
0: 이 삼족어가 그 까마귀가 여느 새보다도 엄청 효절해요. 효도를 잘하는
1: 효도를
0: 새래요.
1: 잘한다. 예.
0: 그래서 보통 새들은 어미가 어린 새들을 이렇게 먹이를 날라다가 먹이잖아요.
1: 예.
0: 근데 이 까마귀는
1: 새끼가 나르나요?
0: 새끼가.
1: 아.
0: 늙은 어미 새를 갖다 먹이기 위해서 이렇게 먹이를 날라다 주는 그런 효절해요.
1: 아, 처음 들어봤네요. 봉양하는 새가 있다는
0: 예.
1: 얘기를.
0: 그게 있어요. 그리고 예. 이 까마귀가 새 중에 있잖아요.
1: 예.
0: 뭐냐면 IQ가 엄청 높대요.
1: 까마귀가 예 머리가 좋다는 얘기를 좀 들으셨죠. 들어봤습니다. 뭐 영험하다 뭐 이런 얘기도
0: 예,
1: 있고.
0: 영험하고 그래서 뭐 이 병 예. 속에 먹이가 들어가 있으면 이 병을 입에 물고 올라가서
1: 네.
0: 날라 올라가서 병을 이렇게
1: 뭐 깨뜨려서
0: 예 떨어뜨린대요. 그 병이 깨지면 거기서 먹이를 갖다 이렇게 먹는 그런 영특함이 있대요. 제가.
1: 아.
0: 그리고 상당히 기상적인 상황으로서도 이게 길조로 이렇게 얘기되는데 우리는 보통 뭐 까마귀는 뭐 저기 흉조고 까치가 길조라는데
1: 불길하다 뭐 이런
0: 예, 예, 그게 아니래요. 이게 아. 영험한 새고 길조네 사실. 그래서 예. 고구려 기상의 어떤 내용 속에서 나오는데 까마귀는 또 새 중에 단결력이 강하대 이렇게.
1: 아 단결력이.
0: 그리고
1: 아, 그래서 까마귀는 예. 이렇게 모여서 사나 봐요.
0: 그래서 까마귀 고기는 뭐 이렇게 흉조기 때문에 안 먹는다는데 이 까마귀가 상당히 이렇게 환경 친화적인 새고
1: 예.
0: 이렇게 길조라는 얘기죠. 근데 요즘에 우리 그 월드컵 하고 있잖아요.
1: 예.
0: 근데 월드컵 하고 있는데 우리는 승리했잖아요, 1차에서.
1: 네.
0: 일본은 그렇죠. 어떻게 됐나요?
1: 동점.
0: 동점.
1: 예. 예, 무승부가 됐죠.
0: 근데 한 가지 소개하는데 일본의 축구협회 상징이 삼족어예요. 그건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어요.
1: 아, 그래요?
0: 예.
1: 축구협회의
0: 상징 마크.
1: 삼족어다.
0: 네. 우리 대한축구협회 막,
1: 그거는
0: 그게 아니고.
1: 호랑이고.
0: 일본의 축구협회 그 마크가 상징이 삼족어예요.
1: 아니 고구려의 상징을 그들이 갖다 쓰는 거네요.
0: 그러니까
1: 그러면
0: 이 고구려의 그 기상 의기 그런 걸 갖다 일본이 이어간다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일제 시대에도 그 대륙 침략을 하고 그런 적에 고구려 판도를 거의 이렇게 확보하려는 그런 시도를 했던 게 일본이래요.
1: 아.
0: 그래서 일본 고구려인들의 기상, 무인들의 기상이 사우랩이잖아요. 사우랩. 그게 사무라이 정신이에요, 사실.
1: 아.
0: 그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어요.
1: 사우라비가 이제 네. 사무라이가 네. 된 건데.
0: 삼족어와 연관된 아. 일본의 어떤 의식 상당히 경계해야 되지 않나. 예.
1: 확실한 거는 이제 뭐 중국이나 네. 뭐 대한민국이나 일본이 네. 참 서로 영향을 많이 주고 받은 것 같은데.
0: 그렇죠. 당연하죠. 우리 문명 다 예,
1: 고구려의 영향을 좀 받긴 받았나 봅니다.
0: 받았죠, 당연히.
1: 예, 삼조고 네. 발이 세 개라는 점인데 왜 네. 발이 세 개예요, 또?
0: 이 정립된다는 숫자 중에 1, 2에서 3은 정립이 된다는 게 구축이 된다는 안전하다는
1: 아, 뭔가 균형이 안정성을 맞춰졌다 뭐 이런
0: 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인 것 같아요.
1: 숫자 1, 뭐, 네. 양이고, 숫자 2가 음이고, 뭐, 이런 네. 거인가요? 네.
0: 그렇죠. 그런 걸 벗어난.
1: 합쳐져서 삽니다.
0: 3은 상당히 그 안정적인 그런 완전한 수의 어떤 예. 단계를 볼 수도 있죠.
1: 알겠습니다. 네. 자, 시간이 많지는 않은데, 네. 그래도 이정기 장군에 대해서 네. 좀 나눠봐야 되겠죠? 네.
0: 제 나라를 예. 세운 사람인데.
1: 예. 이정기 장군.
0: 지금 현재 그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중국의 동북공정으로 우리 역사의 정체성이 무척이나 왜곡, 네. 훼손되고 있는 요즘에 고구려의 후예로서 당나라 조정을 엄청나게 위협하고 그렇게 강대하게 이렇게 당나라 내에서 네. 고구려의 기상을 드높였던 인물이 이정기 장군인데
1: 당나라 내에서?
0: 내에서. 아, 네. 당나라 내에서 거의 10개성을 갖다가 장악하고 네. 노른 자리에 뭐 산동성 예. 이쪽 중심에 동북아와 적경한 발해만 일대 그걸 완전히 장악해서 그 해상 무역로까지도 장악했던 분이에요.
1: 아, 그 당나라를 그러면은 대적해서 이제 그 나라를 세웠는데 그 나라가 예. 이제 제나라다.
0: 제나라죠.
1: 아, 당나라에서도
0: 너무나 위협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예. 상당히 엄청나게 곤혹을 치렀던 그런 상황이 역사 속에 기록이 되어 있고
1: 네.
0: 그다음에 이제 이 제나라가 결국 그 이정기가 이렇게 크게 강성해질 수 있었던 것은 계기는 네. 네. 중국의 현종 때 당나라 현종 때 네. 안녹사의 난.
1: 안녹사의 난.
0: 네. 네. 그다음에 사사명의 난. 그게 이제 난. 반란 사건이었는데 그걸 합쳐서 예. 안사의 난이라고 그러나요?
1: 안사의 난.
0: 그래서 안사의 난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흥기한 게 이제 이정기의 제나라예요.
1: 아, 네.
0: 그러면서 뭐 조세, 징수 이런 거 형벌, 그다음에 관리 임명 이런 네. 것도 독자적으로 다 행했어요. 당나라 내에서 제나라가. 그러니까 별도의 나라죠.
1: 네.
0: 당나라가 있는 존재하는 상태에서 당나라가 618년부터 네. 907년까지 존속한 나라인데 당나라 내 그 강대한 당나라 내에서 요충지만 10개성을 차지하고 제나라를 60년간 존속을 시킨 왕조예요. 아,
1: 60년간.
0: 4대 60년간.
1: 예.
0: 그런데 엄청 위협적인 상황에서 자체 조세 징수도 하고 그다음에 그 내용에서 형벌 예. 가하는 거 그다음에 이런 걸 독자적으로 운영해서 당나라 조정에 상당히 위협적인 존재로서 고구려의 기상을 드높였던 나라라는 얘기죠.
1: 근데 당나라 한복판에서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네. 고구려와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0: 고구려 이분이. 유민에 의해서 세워서 아, 고구려 계승적인 상황으로 나타났는데 아. 다만 그 중국의 역사 속에서는 중국 역사 속에서는 존속 시기가 뭐 20년, 30년 된 나라도 다 나라로 이렇게 인정해서 중국 역사에 저기 기록을 남기고 그다음에 다 황제라고 했어요.
1: 예.
0: 근데 왜 제나라는 특별히 이렇게 안 했냐? 고구려를 갖다 계승한 상태에서 그 내용을 갖다 고구려를 계승했다는 상황에서 고구려를 갖다 멸망시켰던 입장에 고구려 계승 의식을 이게 박탈시키려는
1: 네.
0: 그런 상태에서 결국 제나라는 결국 인정을 안 하는 거죠.
1: 아. 그렇군요. 왜냐하면 이제 당나라와 신라가 이제 합세해가지고 통일을 했기 때문에
0: 그렇죠.
1: 아무래도 제나라는 좀 역사에서 묻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0: 그래서 보면은 네. 그 저기 제나라도 멸망될 당시에는 나당연합에 의해서 멸망시켜요.
1: 아 그래요?
0: 고구려도 나당연합에서 멸망됐잖아요.
1: 예, 그렇죠.
0: 그때 활약한 신라의 장군이 누구냐면은 당나라에 가서 출세했던 장보고예요. 장보고가 장보고가 이 제나라를 진압하는데 역할을 해요.
1: 예.
0: 무령군 소장으로 가서 당나라에서 출세한 사람이 그 장보고죠. 물론 나중에 신라로 돌아와서 해상 세력을 장악해서 또 해상 그 장악의 동아시아의 어떤 그런 상의 네. 역할을 하지만 그 초기에는 당나라에서 결국 역할을 했던 게 그 장보고예요.
1: 네, 물론 신라의 장보고도 아주 귀중한 우리의 역사의 자원이기도 하고 네. 인물이기도 하지만 일단 제나라를 세웠던 그 이정기 장군 고려인으로서 당나라 그 안에서 이렇게 나라를 세웠다.
0: 네, 그래서 아, 예. 역사는 참으로 아이러니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1: 예.
0: 주몽이 세운 고구려가 나당연합군의 공격에 의해서 멸망된 것처럼
1: 예.
0: 이정기 장군이 세운 제나라 또한 나당연합군에 의해서 멸망이 됐다는 그런 예. 아이러니컬한 역사적인 사항을 볼 수가 있고
1: 예.
0: 결국 고구려나 이정기의 진나라는 당나라만으로 멸망시킬 수 없는 막강한 국력을 가진 나라였다고 볼 적에
1: 예.
0: 신라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상으로 나라당나라회에서 고구려 진나라를 갖다 멸망시킬 수 있었던 입장에서 국력이 막강했던 나라가 네. 신라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이렇게 황제라 칭하며 당나라와 대등한 관계를 유지했던 당나라를 멸망시키고 고구려 부흥을 꿈꾸었던 이정기의 진나라는 우리가 지켜야 할 소중한 우리 역사로서 편입되어야 마땅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 말씀을 드리면서 이 시간을 이렇게 마치고자 합니다.
1: 알겠습니다. 예,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이제 100세를 넘긴 나이에도 나라를 위해서 지략을 펼쳤던 명림답보
0: 네.
1: 네. 또 나라를 잃은 그런 유민의 신분으로 대륙 안에서
0: 그렇죠.
1: 또 나라를 세웠던 이정기 장군까지
0: 네.
1: 우리가 미처 다 알지 못했던 고구려의 숨은 인물들 함께 나눠봤습니다. 역사는 단순히 지나간 과거의 어떤 기록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또 너희는 본래 이렇게 당당하고 위대한 조상의 후손이다 라고 이렇게 일깨워주는 이정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거침없이 세계를 향해서 나아갔던 고구려의 기상처럼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꿈 한없이 넓게 펼쳐지기를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꿈꾸고 나누고였습니다. 강사님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0: 라디오 아울렛 세상. 안녕하세요. 우진숙입니다. 건강을 위한 안마의자와 매트리스, 김치냉장고 등의 선물이 정말 오랫동안 감사한 마음으로 기억에 남는다고 하는데요. 올해도 감사의 마음을 함께 나누어 보시죠. 오늘 이 시간에는 하이트론스의 제이슨 박 부사장께서 알뜰 정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잘 지냈습니까?
0: 네, 반갑습니다.
1: 네네.
0: 아, 제가 조금 전에 소개를 해드린 것처럼 준비하신 프로모션들 오늘 하나하나 좀 소개를 받을 텐데요. 먼저 이 디자인이 너무 예쁜 전신 안마 의자하고 또 김치 냉장고를 동시에 구입하면 이게 3,000불에 가능하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파격적인 가격으로 가능한지 너무너무 궁금해요.
1: 네, 저희가 정말 지금까지
0: 네.
1: 세일한 중에서 가장 아주 화끈한 세일이고
0: 그렇군요.
1: 가장 좋은 어떤 제품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오랫동안 좀 준비한 건데
0: 네.
1: 전신 안마 의자예요.
0: 네.
1: 그게 이제는 발바닥서부터 등, 허리, 엉덩이, 목, 또 손까지 마사지를 해주면서
0: 네.
1: 그리고도 리클라이너도 되고
0: 네.
1: 아주 잘해요.
0: 오.
1: 디자인도 굉장히 예뻐요.
0: 그러니까요.
1: 그게 이제는 솔라라는 제품인데
0: 네.
1: 요 제품하고 저희가 이번에 이제는 김치마마라는 그 김치냉장고가 있는데
0: 네.
1: 이것도 신상품인데 좁고 굉장히 이렇게 약간 높은데
0: 네.
1: 좁은 공간에 다 둘 다 쓸 수가 있어요.
0: 아, 너무 좋네요.
1: 그래서 예, 이게 보통 1,300불이고
0: 네.
1: 아까 말씀드렸던 솔라라 제품은 2,700불에 제가 판매하던 거를 두 개 합쳐서 지금 3,000불에 저희가 판매를 하는 겁니다.
0: 너무 파격적이에요.
1: 네, 그래서 네. 50명에 한해서
0: 네.
1: 저희가 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기간을 놓치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다양한 어떤 그 안마의자들이 있는데
0: 네.
1: 요즘에는 저는 마사지 체어 중에서 고급형이다 그러면은
0: 네.
1: 듀얼 엔진이 있느냐예요.
0: 그렇죠.
1: 단단하게 뭉친 목과 어깨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체중의 압박을 견뎌낸 그 허리하고 골반이
0: 네.
1: 이제 이게 서로 다른 방식으로 다 치유를 하려고 하면은 옛날에는 하나가 롤이 왔다 갔다 마사지 롤러가 왔다 갔다 했는데
0: 네.
1: 지금 이게 따로따로 있단 말이죠.
0: 아, 그렇군요.
1: 하나는 목하고
0: 네.
1: 어깨 하나는 엉덩이하고 허리
0: 네.
1: 그리고 발바닥 그러니까 세 사람이 동시에 프로 안마사가 해주는 거랑 똑같은데
0: 네.
1: 고급 안마 중에서 요즘은 저는 세라젬 M10이라는 게 나온 게 있는데
0: 네.
1: 세라젬은 이러다가 유명한 회사거든요.
0: 그래요.
1: 키를 생각한 인체공학전 설계로다가
0: 네.
1: 안마의자를 만들었는데
0: 네.
1: 그게 이제는 170도 무중력 리클라이너가 돼요.
0: 오.
1: 그래서 그 생체 역학적인 그 척추 견인의 효과를 보는 어떤 그 여러 가지 요가 동작하고 필라테스
0: 네.
1: 스트레칭 기능이 굉장히 뛰어난데
0: 네.
1: 허벅지 아래 마사지 기능까지 넣었어요.
0: 어, 그래요?
1: 또 한 가지는 마사지 볼의 온도가 섭씨 65도까지 올라가고요.
0: 어, 따뜻하겠네요.
1: 근육에 아주 한 것까지 이제 온열 테라피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
0: 네.
1: 이 제품들은 정말 그 기존 거하고 차원이 틀려요. 그래서
0: 그래요?
1: 그 제품도 있고
0: 네.
1: 저는 또 파나소닉에서 MAN1이라고
0: 네.
1: 680개의 지압 포인트를 그 초당 1000번을 체크를 해요.
0: 대단합니다. 네.
1: 그래서 저는 그 인공지능 센서가 정확한 그 안마 포인트를 감지를 하고
0: 네.
1: 그리고 이제 거기에 여러 가지 이제는 세기 조절을 이렇게 하고 할 수도 있으면서
0: 네.
1: 뼈를 피해가죠. 그래서 이 제품은
0: 네.
1: 실제는 굉장히 강하게 마사지를 해주는 건데 뼈를 피해가기 때문에
0: 네.
1: 굉장히 부드러운 느낌이 들어요.
0: 그래요.
1: 네.
0: 네. 네.
1: 그래서 굉장히 디테일하고 정말 프로 안마사 중에서도 탑클래스의 그런 어떤 손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0: 그렇군요.
1: 대단하고 허벅지
0: 네.
1: 위에도 되고
0: 네.
1: 발바닥도 마사지를 해주는데 굉장히 디테일하고요. 그 모니터에 여러 가지 이제는 코스를 갖다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0: 네.
1: 실제 이제 사람의 상체가 이렇게 나타나고 하체까지 이렇게 쭉 전신이 나타나요. 그러면
0: 네.
1: 자기가 원하는 그 포인트를 이렇게 딱 손가락으로 선택할 수가 있어요.
0: 아, 그래요?
1: 그럼 이제 그 부분만 이렇게 마사지 할 수 있는 기능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부분별로 다 또 마사지의 강도를 조절할 수가 있고
0: 그렇군요.
1: 그런 어떤 그 대단한 기술이 들어가 있는데
0: 네.
1: 세라젬 M10이나
0: 네.
1: 파나소닉 MAN1이나
0: 네.
1: 요거 일시불로다가 이제 구입을 하시잖아요.
0: 네.
1: 옷을 살균시켜갖고 냄새하고 제거시켜주고 이제 구김까지 펴지는 그 LG 스타일러 있어요.
0: 네.
1: 이제 그거를 무료로 증정을 해드립니다.
0: 아, 그래요?
1: 여러분들이 옛날 거 가지고 있는 분들도 트레이드는 할 수가 있습니다.
0: 어, 그것도요?
1: 하세요. 네네네네.
0: 네. 어, 이렇게 안마의자 지금 소개를 받았는데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아, 요즘 잠자면서 스트레칭이 된다. 너무너무 신기하고요. 이런 매트리스가 있는데 이게 어떤 건지도 알고 싶고, 그리고 또 우리의 상체 각도를 약간 올리면서 등 안마가 되는 모션 베이스도 50% 세일한다고 들었는데요. 소개 좀 해주세요.
1: 네, 일단 그 요즘에 네. 그 중년 이후 되면 코골이 때문에 고생하시고
0: 아우,
1: 또
0: 네.
1: 역류성 식도염 때문에 소화도 잘 안 되고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0: 맞아요.
1: 그리고 또 자고 일어나면 또 얼굴이 붓는 분들도 많죠.
0: 네.
1: 그래서 저는 그분들한테 아주 좋은 소식인데
0: 네.
1: 물론 뭐 옛날서부터 있었던 거예요. 뭐 그 모션 베이스라는 게 있는데 상체 각도를
0: 네.
1: 이렇게 한 맥시멈으로다가 한 그 80도 정도까지 올렸다 내렸다 이렇게 리모컨으로 각도를 본인이 조절할 수가 있어요.
0: 네.
1: 그런데 이제 이게 뭐 젊었을 때는 모르는데
0: 네.
1: 나이가 들면서 약간 상체를 약간 올려서 주무시는 게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0: 그래서
1: 형은 평평하게 주무시면 중력 때문에 혀와 목 근육이 뒤로 밀려서 기도를 아. 또 좋게 된대요.
0: 아, 그래요?
1: 코 고는 거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숨쉬기가 좀 불편해지는데
0: 네.
1: 그 옛날에 그래갖고 병원 침대들이 약간 올렸다 내렸다 이렇게
0: 어,
1: 약간 올렸다 이렇게 주무시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거를 저는 응용을 한 건데
0: 네.
1: 그거를 저는 보통 그냥 훈련된 그 파운데이션 대신 거기다가 저는 상체 하체를 올릴 수 있는 그 모션 베이스를 올려놓으면은
0: 네.
1: 상체를 15도만 각도만 올려도 기도 확보가 숨쉬기 편한 상태로 다르게 필요해요.
0: 아, 그렇군요.
1: 그래갖고, 예, 그래서 무호흡증 환자, 또 코골이 환자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고,
0: 네.
1: 얼굴 붓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0: 오,
1: 되고,
0: 네.
1: 그리고 거기다 등을 두드리는 기능까지 이번에 나왔어요.
0: 그렇군요.
1: 그래갖고 탁탁탁 두들겨 주는데 그거를 밤새도록 두들겨 주면 그렇고, 그래서 한
0: 네.
1: 10분이나 20분 정도 타이머를 줄 수가 있어요.
0: 네.
1: 그럼 그거 되면 자동으로 다 끝나는데, 그럼 역류성 식도염 환자들한테 굉장히 좋고,
0: 네.
1: 또 다리가 붓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상체 하체만 바로 올려도 되고.
0: 아,
1: 그래서
0: 네.
1: 이번에 저는 제가 그 유명한 매그넷 스트레치 매트리스 제가 한 13년째 팔고 있잖아요.
0: 그렇죠.
1: 정말 효과를 많이 보잖아요.
0: 맞아요.
1: 허벅지 허리 통증 있는 분들.
0: 네.
1: 그리고 매트리스는 10년 이상 되면은 바꿔야 돼요.
0: 그렇죠. 네.
1: 네. 거기서 이제는 그 푹 들어가서
0: 네.
1: 허리 통증의 유발 원인 중에 하나가 진짜 넘버원이 매트리스예요.
0: 그리고 그렇죠.
1: 한분들 매트리스 그렇죠. 좋은 거로 바꾸시면은
0: 네.
1: 그 문제들이 많이 해결이 돼요. 거기다가
0: 네.
1: 지금 모션 베이스 상체 하체를
0: 아.
1: 마음대로 각도를 조절해서 올려주면
0: 네.
1: 아까 말씀드렸던 무호흡증 환자, 코 고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도움이 되고
0: 네.
1: 역류성 식도염 환자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0: 네.
1: 얼굴 붓는 분들한테도
0: 오, 도움이 되죠. 네, 너무 좋네요.
1: 감기 때문에 고생이 돼서 숨을 제대로 못 쉰다 그러면 그런 분들도 약간 올리는 게 좋대요.
0: 그렇죠.
1: 심장도 심장이 안 좋으신 분들도 약간만 올려서 주무셔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0: 네.
1: 다리도 다리 붓기는 분들도 올렸다 내렸다 마음대로 조정할 수가
0: 아,
1: 있습니다. 이
0: 네.
1: 부분을
0: 네.
1: 저희 이번에 매그니플렉스 매트리스하고 같이 구입하실 경우에
0: 네.
1: 50% 아. 모션 베이스를 세일합니다.
0: 그렇군요. 대단하네요.
1: 네네.
0: 잠자면서도 스트레칭이 되는 정말 유명하죠. 매그니플렉스 매트리스도 세일을 하신다고 들었고요.
1: 테리 이제는 60년 전통이죠.
0: 네.
1: 우리가 벌써 저는 13년째 판매를 하고 있는데
0: 네.
1: 어느 분이 오셔서 얘기 말씀하시더라고요.
0: 네.
1: 이제는 구입을 하시면서 하이트론에서 이렇게 얼마나 좋으면 13년 동안
0: 그렇죠.
1: 이 매트리스 한 가지만 오랫동안 파십니까? 그러시더라고요.
0: 맞아요.
1: 그걸 믿고 본인이 지금까지 기다렸던 지금 구매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0: 네.
1: 그래서 실제 저는 입소문인 장안에 화제가 된 거죠.
0: 그렇죠.
1: 소개로 이제는 좀 굉장히 많이 오고
0: 네.
1: 값이 그렇게 높질 않아요.
0: 그래요.
1: 그렇게 아주 성능은 좋은데
0: 네.
1: 그 유명한 그 어떤 브랜드네임 그런 데들은 사실은 그 브랜드 값이 크잖아요. 근데
0: 그렇죠.
1: 이 제품은 아주 중소기업인데 60년 동안 요 매트리스만 한 거예요.
0: 와, 한 기를.
1: 네. 예, 그래서 소재 하나하나가 정말 정성이 들어가고 고급 소재들만 썼는데
0: 네.
1: 일단은 여기 들어가는 소재 하나하나가 인체에 해로운 게 하나도 없어요.
0: 네.
1: 예, 이제는 그 유럽 환경연합에서 이제 인증서도 받고 그리고 이제는 그 또 딱 누우면은
0: 네.
1: 전체적으로 다 고밀도 섬유로 다 돼 있어서 탄탄하게 받쳐지고요.
0: 네.
1: 어디 푹 들어가는 게 없어요.
0: 그렇죠.
1: 그래서 싸구려들은 어디가 엉덩이 있는 데가 푹 들어가거든요.
0: 맞아요.
1: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가 좀 답답하고 그러는데 이 옆으로 누웠다가 원위치 오면은 이제 원래 있던 자리가 텐션이 푹 들어가나 그러지 않고 텐션이 바로바로 올라오고요.
0: 그렇군요.
1: 그리고 이제는 이 제품은 저는 그 아울레스트라 그래갖고 네. 온도가 낮으면 영하로 떨어지면 이제 온도를 보온시켜주는 그런 역할도 해주고
0: 네.
1: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여러 개 층이 있어갖고 몸무게를 딱 이렇게 하고 누워 있으면은 네. 자동으로다가 격자 모양으로 돼 있어갖고 디스크를 살짝 열어주면 스트레칭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7, 8시간 동안에 서서히 몸을 뭐 당겨주는 그런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뭐 어느 전기장치가 들어가 있어서 콱콱 당겨주는 게 아니고
0: 네.
1: 서서히 허리를 받쳐주면서 당겨주기 때문에
0: 네.
1: 디스크 환자들한테 굉장히 효과들을 많이 본 거예요.
0: 그렇군요.
1: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는 오랫동안 한국분들이 이제는 그 온 그 턱침대 돌침대 이렇게 쓰셨던 분들 중에서
0: 네.
1: 휴증이 생기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3년 동안 괜찮았다가 그 이후로 쓰니까 또 여러 가지가 뭐 결리거나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은데
0: 네.
1: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지만은
0: 그렇죠.
1: 이유 모르게 이제 아프신 분들은 이거를 구입하셔갖고 효과를 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0: 그렇군요.
1: 그래서 이제 뭐 건강한 사람들도 좋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저는 손자들이 태어나면은
0: 네.
1: 손자들한테 선물하신 분들도 많아요. 자식들한테
0: 아,
1: 너무 좋으니까
0: 네.
1: 자식들한테 선물해서 손자들한테 태어나면서 매트리스를 퀸 사이즈를 선물하더라고요. 왜냐면 그 한 20년 동안 써야 되니까 장가갈 때까지
0: 그쵸.
1: 써야 된다 이거예요.
0: 그리고 또 너무나 좋아하시는 이 세탁과 드라이가 한 대로 가능한 인공지능 콤보 세탁 드라이어 주부님들이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1: 정말 이게 대유행이 됐어요. 사실은 이제 미국 내에서 가장 많이 팔거든요.
0: 네.
1: 삼성 콤보 그 세탁 드라이어기를.
0: 네.
1: 왜냐하면은 이렇게 판매하기 전에 우리가 충분히 써봐요. 그러면 이제
0: 그렇죠.
1: 한국에서는 어떻게 사용들을 많이 하고 있나 뭐 이런 것도 다 분석을 하고 기계의 안정성이 있는가.
0: 네.
1: 근데 정말 퍼펙트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은 세탁기에 일단은 이제 장점이 뭐냐면 세탁기 옮기지 않고 하면 세탁기에 딱 놓기만 하면 드라이까지 되는데,
0: 네.
1: 습기가 제거를 시켜갖고 저온 상태에서 드라이를 하기 때문에 옷감 손상이 거의 없어요.
0: 그리고 네.
1: 너무 인공지능 센서가 들어가 있어갖고 옷감에 따라서 정확하게 그 빨래를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깨끗하게 빨래가 되고요.
0: 그렇죠.
1: 그리고 이제는 세탁하고 드라이가 빠른 시간이 1시간 40분이면 다 끝나요.
0: 와, 그렇군요.
1: 예, 그리고 이제는 용량도 이불 빨래 정도 될 수 있는 큰 용량이거든요. 5.3 네. 큐빅이에요.
0: 네.
1: 그리고 이제는 그 벤트가 필요 없어요. 그 먼지가 빠져나가는 그 굴뚝이 필요 없다 이거죠.
0: 네네.
1: 그래서 그러면은 이게 어떤 이점이 있냐면은 그 여러 가지 이제 굴뚝을 한 달에, 1년에 한 번씩은 청소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0: 그렇죠.
1: 그럴 필요가 없고.
0: 네.
1: 굴뚝 가만히 두면 거기다 동물들도 들어오고 어떤 집은 거기다 새집도 짓고 막 그렇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으니까.
0: 네.
1: 이점이 많은 거죠.
0: 그렇죠.
1: 그 에너지 비용이 너무너무 세이브가 돼요.
0: 네.
1: 이제 두 부부가 1년치 쓴다 그러면 가스가 필요 없고요.
0: 그렇죠.
1: 가스가 필요 없고. 그리고 이제는 그 여러 가지 이제는 그 옷감에 따라 최적의 상태로 빨래를 해주는데 여러 가지 델리케이트한 그 옷감도 손상 없이 이제는 그 빨래 드라이가 다 되고
0: 네.
1: 그리고 세제를 큰 동에 한 번만 집어넣으면요
0: 네.
1: 자동으로 다 자기가 공급이 돼요 조금씩 그러니까
0: 아, 네.
1: 보통 사람들은 굉장히 그 많이들 넣으면 깨끗하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0: 그렇죠 맞습니다
1: 이게 정말 자동으로 다 공급이 되는데
0: 네.
1: 아니 이게 오히려 깨끗한 거예요
0: 그러니까요
1: 그래서 저희가 보니까
0: 네.
1: 보통 사람들이 쓰던 그 양의 절반이 그 절약이 되더라고요.
0: 그렇군요.
1: 그러니까 예, 세제가 적당하게 들어가니까
0: 네.
1: 옷감이 더 깨끗하게 빨래가 되는 거죠.
0: 그렇죠.
1: 네네네. 그리고 이제는 소음도 없고
0: 네.
1: 소음도 없고 뭐 장점이 너무너무
0: 너무
1: 많습니다.
0: 많습니다.
1: 예, 예.
0: 아 진짜 네네. 들어보니까 정말 푸짐한 세일들이 아주 너무 많습니다. 이 기회를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요.
1: 충분하게 테스트해 보시고요.
0: 네.
1: 그러면 이제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0: 네. 감사합니다. 꼭 이 할인 혜택 놓치지 않도록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하이트론스 버지니아 지점은 센터빌 자이언트 몰 건너편에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571-404-4132번, 571-404-413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0: 본 방송은 사전 제작된 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1: Welcome aboard.
2: 입이 트이는 영어. 영어. Hello and welcome back everyone. This is 입이 트이는 영어 on EBS FM. 안녕하세요. 저는 이현석입니다.
1: Hello and welcome back everyone. I'm Jennifer Clyde.
2: 우리 제니퍼 선생님은 예전에 학교 다니면서 이제 공부할 때 이렇게 플래너 같은데 다이어리에 공부 계획을 이렇게 좀 적어놓고 지키는 편이었나요?
1: Not when I studied, but when I started work, I did.
2: 공부할 때는 안 그랬는데,
1: no.
2: 일할 때는 빠지면 큰일 나니까. 저는 학교 다닐 때부터 이걸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1: 아. 네,
2: 하루에 계획만 한 30분씩 세운 것 같아요. 문제는 다 지키지도 못할 계획, 왜 이렇게 계획만 세웠는지. 자, 오늘 주제가요. 스터디 플래너에 관련된 주제입니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루에 공부할 양이나 이런 것들을 순서대로 정해놓고 몇 시에 뭘 하겠다고 적은 후 지키는 거. 그 다음에 지켰는지 못 지켰는지 그것도 기록해 나가는 거. 하나의 일지죠, 어떻게 보면.
1: Yeah.
2: 공부의 일지. 자, keeping a personal study planner라고 해서 저희가 영어로 바꿔봤고요. 오늘 주인공 소개 좀 해주시죠.
1: 네. 손토끼 청취자님께서 신청해 주신 주제입니다.
2: 네.
1: 손토끼.
2: 오늘 주제랑 잘 어울리는 이름이세요. 자, 그러면 올려주신 사연 내용은 스터디 플래너에 자기가 공부할 것을 이렇게 우선순위대로 쭉 적어놓고 어떻게 어떻게 지켜나간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한 줄 한 줄 정성을 다해 영어로 바꿔봤습니다. 먼저 들어보실게요.
3: Talk about your personal study planner. When I wake up in the morning, I write down my plans for that day's studies in my study planner. I then study according to the plan. First, I jot down the date and write what I have to study in order of importance. Then I write down a time for each study item. I do my utmost to finish my studies within that time. When I check off an item, I mark it with a highlighter. Then I record how much more or less time it took to study, compared to the plan. Before I call it a day, I write down words of encouragement for myself in my planner. By using my study planner to study this way, I can make the most of my time. When I finish my studies for the day, I feel a sense of achievement.
2: 아, 마지막 부분 저는 공감합니다. 그날 해야 될 공부를 쭉 다 써놓고 다 이루면 얼마나 그 기분이 좋아요.
1: I know.
2: 보람도 느껴지고.
1: You really feel that you accomplished something and you feel good about that day.
2: That's right. When you go to bed,
1: nothing went to waste.
2: You feel so good about yourself.
1: Yeah.
2: I think that's a wonderful feeling to have. Okay. 자,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스터디 플래너에 그날 공부할 것들을 이렇게 계획처럼 적어 놓는다예요. 자, 그거 영어로 바꿔볼게요.
1: When I wake up in the morning, I write down my plans for that day's studies in my study planner.
2: 자, 구동사가 두 개 나왔죠? Wake up in the morning, 강세 뒤에 줘야 되죠? I write down my plans for that day's studies in my study planner. 학업이라는 말을 할 때는 주로 항상 복수형으로 씁니다. For that day's study가 아니라 studies, studying보다는 studies. 복수형이 더 좋습니다. 원어민들이 실제 그렇게 더 많이 쓴다는 얘기고요. 그냥 study planner는 두 개의 단어를 붙여서 study planner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드릴게요.
1: When I wake up in the morning, I write down my plans for that day's studies in my study planner.
2: 계획을 적어놓는다 할 때도 write down my plans 해서 반드시 복수형으로 좀 해주세요.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적어놓고 나서 그 계획에 따라서 공부를 합니다.
1: I then study according to the plan.
2: 이런 then 같은 거 많이 질문 주시는데 그리고 나서예요. 그러니까 then을 밖으로 뽑아서 then I study according to the plan 이라고 하셔도 되고 then을 문장 안에 넣어서 I then study according to the plan. 단지 then은 강세를 줘야 되죠.
1: Mm-hmm.
2: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1: I then study according to the plan.
2: 네, 입지형 낭독하시는 분들 이런 거 강세 처리 잘하세요. I then study according to the plan. 계획에 따라서 according to the plan. Okay?
1: First, I jot down the date and write what I have to study in order of importance.
2: Mm-hmm.
1: So, I jot down the date. Jot down이 J-O-T-L. Jot down means to write down.
2: Mm-hmm.
1: 쓱, 적어놓다 그쵸? 라는 말이고요. 자, 날짜를 적어놓고 and write what I have to study, 공부해야 할 것을 씁니다. In order of importance. Mm-hmm. Order가 순서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부터 쭉 약간 순서대로
2: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1: 적어놓는다.
2: 끝에, 문장 끝에 이렇게 붙이면 되네요. 쭉 뭔 말을 하고 In order of importance라고 하면 우선순위대로
1: right.
2: 가장 중요한 것을 맨 위에, 안 중요한 것을 가장 아래 이렇게 배치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In order of importance 이렇게요. 자, 그러면은 그 문장 다시 한번 드릴게요. Write down 대신에 jot down 이렇게 쓴 것이 특이하고 강세는 마찬가지로 down 해줘야 됩니다. 갈게요.
1: First, I jot down the date and write what I have to study in order of importance.
2: 그런 다음에 각 공부 항목 옆에 시간을 씁니다. 예를 들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거 이런 식으로.
1: Then I write down a time for each study item.
2: 각각 공부해야 되는 항목을 말하겠죠. 그리고 나서 그 시간 안에 공부를 끝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합니다.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1: I do my utmost to finish my studies within that time. I do my utmost. Utmost. U-T-M-O-S-T인데 I do my best와 같은 말이에요.
2: 맞아요.
1: 나의 최선을 다하다.
2: 여러분이 많이 쓰시는 표현은 I do my best일 겁니다. 그것도 쓰시고요. 물론 표현 하나만 확장할게요. I do my utmost. 그럼 이것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다. To finish my studies within that time. Within 전치사는 그 시간 이내죠. 만약에 3시까지 입지형 복습을 오늘 마무리하겠다라고 해주셨으면 3시가 되기 전까지를 within이라고 표현은 가능하겠죠. Within that time. 자, 한 번만 더요.
1: I do my utmost to finish my studies within that time.
2: 맞아요. 그 다음 제일 기분 좋을 때가 언제냐면 이렇게 티크 치거나 형광펜으로 치다거나 아, 이거 다 했다. 그럴 때 기분 좋죠.
1: When I check off an item, I mark it with a highlighter.
2: 자, 구동사 또 나왔네요. Check off an item. 일단은 우리가 체크한다는 얘기가 이렇게 꺽쇠 표시를 이렇게 하는 걸 체크라고 하잖아요. 근데 아, 이건 다 했네라고 표시하면서 지울 때 check off라고 그래요. Check off. 그쵸?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행 같은 거 갈 때 뭐 가져가야 되는지 이렇게 쳐놓거나 써놓는 경우 있잖아요. 그럼 챙겼으면 하나씩 check off 하는 거예요. Check
1: right.
2: off. Check off. 그쵸? When I check off an item, I mark it with a highlighter. 우리나라 말에 형광펜은 영어로 highlighter라고 하죠. 자, 펜의 종류입니다. 다시 한번요.
1: When I check off an item, I mark it with a highlighter.
2: 표시한다, 칠한다의 의미로 동사는 mark 동사. 그리고 then.
1: Then I record how much more or less time it took to study.

0: 시간이 더 걸렸는지 덜 걸렸는지 옆에 기록을 남긴다는 얘기입니다. I record how much more or less time it took to study compared to the plan. 여기서 more 하고 less 이런 단어들은 강세를 주고 읽으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1: Then I record how much more or less time it took to study compared to the plan.
0: 자, 하루가 마무리되기 전에요.
1: Before I call it a day, I write down words of encouragement for myself in my planner.
0: Word of encouragement. 이건 뭘까요?
1: 약간 칭찬?
0: 칭찬?
1: Yeah.
0: 그렇죠. 칭찬 한마디면 a word of encouragement가 되겠고 격려의 말을 여러 가지 이제 붙여서 했다면 words of encouragement 해서 복수 형태를 쓰면 좋을 것 같아요. Call it a day means to wrap the day up. 하루를 마무리한다는 얘기죠.
1: Mm-hmm.
0: You're wrapping it up. 하루를 마무리하기 전에, 즉 자기 전에를 말하는 겁니다. Before I call it a day, is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표현의 일부입니다. 자, 그 두 번만 읽어드릴게요. Call it a day.
1: Before I call it a day,
0: mm-hmm.
1: I write down words of encouragement for myself in my planner.
0: 오늘도 너무 열심히 한 내 자신아, 잘했어. 뭐 이런 거? Mm. 이런 거 쓰신다는 것 같아요. 좋네요. 네네, 좋아요.
1: By using my study planner to study this way, I can make the most of my time.
0: What does that mean? Make the most of my time?
1: Make the most of my time. 내 시간을 잘 활용하다라는 뜻인데요.
0: 그렇죠.
1: 정말 시간 낭비하지 않고 그 시간을 알차게 잘 쓰는 거죠.
0: 우리말로 말하면 효율적으로.
1: 아,
0: 시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쓰게끔 해준다.
1: 음흠.
0: 왜? 계획을 세웠으니까. By using my study planner to study this way. 이와 같은 방식으로 공부할 때 study planner를 이용함으로써 I can make the most of my time. 시간을 아주 효율적으로 최대한 쓸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중요한 문장이네요, 오늘.
1: By using my study planner to study this way, I can make the most of my time.
0: 그리고 당일에 할 공부를 다 끝마치면 성취감마저 느껴집니다.
1: When I finish my studies for the day, I feel a sense of achievement.
0: I feel a sense of achievement. 우리말에 뭐뭐 감에 해당하는 말할 때 sense 많이 쓰라고 말씀을 드렸죠. I feel a sense of achievement 혹은 I feel a sense of accomplishment. 둘 다 성취감의 의미고 앞에 동사는 feel 혹은 get 동사를 쓰셔도 됩니다. 오케이? 문장 다시요.
1: When I finish my studies for the day, I feel a sense of achievement.
0: 네. 자, 히트형 공부하시는 분들 그리고 뭐 귀트형 공부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루에 공부 계획을 이렇게 세워서 루틴처럼 스터디 플래너에 넣고 이렇게 시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계획을 짜면서 공부하시라는 얘기죠. 오늘 주제 너무 좋네요.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2: Talk about your personal study planner. When I wake up in the morning, I write down my plans for that day's studies in my study planner. I then study according to the plan. First, I jot down the date and write what I have to study in order of importance. Then I write down a time for each study item. I do my utmost to finish my studies within that time. When I check off an item, I mark it with a highlighter. Then I record how much more or less time it took to study compared to the plan. Before I call it a day, I write down words of encouragement for myself in my planner. By using my study planner to study this way, I can make the most of my time. When I finish my studies for the day, I feel a sense of achievement.
0: 자, 입티형 공부하시다가 여러분이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픈 단톡방에 가서 입티형 쳐보세요. 단톡방 4개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참여 코드는 EBS1004입니다. 운영 시간이 있습니다. 그 안에 올려주신 질문들은 제가 직접 정성껏 답변드립니다. 자, 그러면요. 세 가지 표현을 저희가 골라봤는데 첫 번째 표현은 중요한 순서대로라는 말을 문장에 넣을 때 쓸 수 있는 문구입니다. 우선순위대로 영어로
1: In order of importance.
0: 아, 이거 너무 외우고 싶다. 자,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외울게요.
1: In order of importance.
0: 좋아요. In order of importance. 문장에 넣어볼까요?
1: I write what I have to study in order of importance.
0: Okay. 공부할 때 우선순위대로 이렇게 계획을 작성한다. 각 과제를 우선순위대로 수행을 해야 됩니다.
1: You should do each task in order of importance.
0: task 자체가 해야 되는 일 같은 걸 task라고 부르잖아요.
1: Mm-hmm.
0: 그러니까 이것도 주먹구구로 순서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순서대로 실행을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우리는 사야 할 것들의 목록을 우선순위대로

0: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1: We listed what we needed to buy in order of importance.
0: 마트 갈 때 뭐 사야 될지 이렇게 적어 놓는 경우 있잖아요.
1: Especially if you're going on a trip even.
0: That's right.
1: Yeah.
0: 빠뜨리면 큰일 나는 거.
1: I know.
0: 그걸 맨 위에 써야 되죠. 뒤에다 쓰면 안 되죠. 그래서 중요한 순서대로 구매해야 된 물건 목록을 작성했다. 그 다음에 하루 마감할 때 이거 꼭 써보세요. Call it a day. 잔다는 얘기도 돼요. 잠자리에 들다 이런 식으로.
1: Before I call it a day, I write in my study planner.
0: 하루를 마무리하기 전에 스터디 플래너 안에 뭔가를 쓴다. I write를 그냥 이렇게 뒤에 목적 없이 쓰셔도 돼요. I write, 그리고 in my study planner. 오케이. 그 다음 문장은요. 그만 좀 자고 싶었는데 아이들은 전혀 졸려하지 않았다.
1: I was ready to call it a day, but my kids were wide awake.
0: My kids were awake 하면 깨어있었다는 얘기인데 wide가 붙어서 완전히 깨어있었다는 얘기죠. 애들은 전혀 졸린 기색이 없었다. My kids were wide awake. 그죠? My kids were, 현재 시제면 my kids are wide awake. 우리 애들 자려면 아직 모른 것 같아. 그럴 때 쓰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시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다. 이것도 통째로 외워서 써야 되는 표현입니다.
1: Make the most of one's time. By using my study planner to study, I can make the most of my time.
0: 그곳에 있는 동안 최대한 시간을 유익하게 좀 보내고 싶습니다.
1: I want to make the most of my time while I am there.
0: I want to make the most of my time while I am there. Okay. 시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면 사전에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1: To make the most of your time, you need to plan ahead.
0: You need to plan ahead. 이거 붙여서 쓸 수도 있겠죠. 자, 이상 세 가지 표현 연습해서 여러분이 꼭 쓸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Good job, everyone.
2: 다이얼로그 프랙티스. What are you jotting down there?
3: Oh, this is my notebook for planning out what to study each day.
2: Do you write down each item like that?
3: Yes. It really gives me a sense of satisfaction when I stick to the plan.
2: I'm sure it must.
3: You should give it a try. It's very effective.
1: 세비 피밀 says, What are you jotting down there? 자, jot down 기억하시죠? 지금 뭘 적어 놓는 거야?
0: 뭘 그렇게 적고 있니?
1: 뭘 적고 있어?
0: What are you jotting down there? 이거 그대로예요, 두 번만.
1: What are you jotting down there? What are you jotting down there? Oh, this is my notebook for planning out what to study each day.
0: Plan 해도 되고, plan out 해도 되고, 이건 다 강조의 의미예요. 아웃이 이렇게 붙어서 구동사 될 때는. This is my notebook, 공책인데, for planning out what to study each day. 매일매일 뭘 공부할지 적어놓는 계획표 같은 공책이에요. 그랬더니,
1: Do you write down each item like that? Yes, it really gives me a sense of satisfaction when I stick to the plan.
0: Stick to the plan. 뜻이요?
1: Stick to the plan. 플랜이 계획이잖아요. 내 계획에 딱 붙어요. 계획을 지키는 거죠.
0: 지킨다는 얘기죠. Yeah. 맞아요. 그래서 내가 계획을 세워놓고 하나하나 지키면 너무너무 만족감이 들어요. Really gives me a sense of satisfaction. A sense of satisfaction. 이게 뭐예요? 만족감이 되겠죠? Okay.
1: It really gives me a sense of satisfaction when I stick to the plan. I'm sure it must. You should give it a try. It's very effective.
0: 상대방한테 추천할 때 여러분 recommend 동사를 너무 많이 쓰시지 마시고요. 이거 쓰세요, 이런 거. You should give it a try.
1: 혹은 그냥 give it a try.
0: Give it a try.
1: Give it a try.
0: 추천하실 때. 이거 추천드립니다. You should give it a try. It's very effective. 되게 효과적이에요. 한번 꼭 한번 해보세요. 라는 의미로 여러분이 표현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입지영 교재 다 있으시죠? 18페이지입니다. 5개의 영작 숙제 매일매일 해보시는 게 좋아요. 이 중에 제일 중요한 문장 2개 골라드릴게요. 2번, 3번 문장. 여러분이 영작해서 입지영 홈페이지 숙제방에 루틴처럼 매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입지영 공부하는 모습을요. 그리고 여러분이 사진으로 찍어서 사연과 함께 인증샷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그 중에 일부 책에 실어드리기도 하고요. 추첨을 통해서 입지영 단행본 책 보내드리기도 합니다.
1: 네, 입지영 다시 듣기는 오디오 어학당에서 하시면 됩니다.
0: That is it for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us. We'll see you again tomorrow.
1: Bye-bye.
0: Bye, everyone.

0: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제가 이제 교수가 된 지 얼마 안 돼서 정부에서 그 굉장히 큰 대형 연구과제가 발주가 됐어요. 전 세계적으로 이제 유명한 교수님들과 같이 콘소시엄을 만들어서 하는 그런 과제였거든요. 내가 연구 책임자로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아주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연구과제를 이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지원을 했고요. 이제 이게 1차, 2차, 3차 심사를 하고 이제 결정이 되는 건데, 3차에 가서는 이제 외국에 있는 교수님들도 직접 이렇게 참여해서 인터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연락을 드렸죠. 그래서, 이거 좀 준비 좀 하고 계시고, 3차까지 갈 텐데, 그러니까 이제 분명히 이제 날짜 좀 비워둬야지 이게 가능하잖아요. 이제 그렇게 지원하고 기다리는데, 1차 심사 결과가 탈락인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았고, 너무 창피한 거예요. 제가 이제 교수가 돼서 처음 했던 어떤 대형 과제였는데, 기대도 되게 많이 하셨어요. 주변에 이제 교수님들이. 그러니까 이제 너무 창피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좀 이거 어떻게 벗어나야 되는데, 그래서 했던 게 이제, 아, 이게 내가 지금 처음 대형 과제 해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내가 조금 짧게 쓴 것 같다. 좀 이렇게 길게 써야 된다. 이러면서 이제 집에 돌아왔죠. 근데 저희 아내도 이제 궁금해서 그 대형 과제 오늘 첫 번째 발표인데 어떻게 됐어? 그랬더니 당연히 됐지. 그랬는데 탈락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또 창피하니까. 제 부끄러운 감정을 숨기려고, 아, 그게 있잖아. 보니까 수도권의 대학이 많이 안 좋더라고. 그래서 내가 수도권의 대학이 있으니까 떨어진 것 같아. 이러면서 이제 벗어나갔어요. 근데 아이가, 둘째 아이가 이제 아들이 있었는데, 유치원생이었거든요. 근데 아빠 좀 놀아달래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장난감을 이렇게 조립하는 장난감을 갖고 노는데, 이제 놀아달라고 그러는데, 뭐 그게 이제 집중할 수 있었겠어요. 이렇게 이제 노는데, 제가 좀 이렇게 잘 못 만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빠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뭐 열심히 놀고 있는데 왜 그랬나 했더니, 아빠 바보야? 그러더라고요. 갑자기 바보 소리를 듣는 순간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이야, 너 아빠한테 바보가 뭐냐고 막 소리를 지르고 제가 이제 난리를 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이가 놀라갖고 막 이제 울먹거리면서 왜 그러냐고 그러는데 내가 막 가져오지 말라고 막 어디 아빠한테 바보라고 그러냐고 막 그러고. 이제 아내가 보고 있다가 너 왜 그러냐고 도대체 왜 이렇게 화를 내냐는 거예요. 아니 화 안 나게 생겼냐? 나한테 바보라는데. 근데 그 바보라는 게 사실은 뭐 그렇게 대단하게 나를 이렇게 공격했던 발언 같지는 않았어요. 얘도 짜증이 나서 했던 얘기 같은데 그때 알았죠. 아, 내가 숨기려고 하는 또 하나의 감정, 이 수치심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이게 꺼내놔야 되는데 내가 숨기려고 하면 할수록 결국은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엄한 감정을 바깥으로 표출하는데 이게 분노 감정이고 잘못하면 그 분노 감정에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 가족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저는 지난 30년 동안 인간의 마음의 뭐 변화, 성장, 회복 과정을 연구하는 상담학자로 살아왔는데요. 제가 미국 유학 시절에 이 여러 정신의학자들, 뭐 심리학자들, 상담학자들이 굉장히 비슷한 유사한 감정 두 개를 비교 연구하는 그런 문헌이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어떤 감정인지 아세요? 바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수치심과 죄책감에 대한 거였어요. 그 영어로는 수치심은 shame이라고 하고 뭐 죄책감은 guilt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여러분 한번 쳐보시면 shame and guilt 하면 책이 뭐 엄청나게 많이 나올 거예요. 그 이 검색을 해보면 엄청나게 많은 학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두 가지 감정을 연구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왜 굳이 이 두 감정을 이렇게 비교 분석한 연구들이 많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그죠? 이 연구자들이 이 두 가지 감정이 되게 비슷해요. 유사한 듯 싶어요.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 두 감정은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유사한 점은 죄책감이나 수치심이나 다 이 과거의 일을 회상하면서 좀 후회하는 감정, 자신을 탓하는 느낌을 드러내는 감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저는 이 상담 활동을 하면서 저 역시 제가 만나본 많은 분들이 상담을 찾아온 분들이요. 이 두 감정을 이렇게 마주할 일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 얘기를 제가 오늘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죄책감과 수치심 중에서 어떤 감정을 더 상담을 찾아온 분들이 더 잘 드러낼 수 있을까요? 주로 죄책감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랑하는 사람을 상실했어요. 그런 다음에 애도 상담을 온 경우에는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너무너무 내가 잘못한 게 후회가 된다. 저는 불효자예요. 이런 죄책감. 네. 혹은 가정의 위기를 내가 맞게 됐어요. 그럴 때 내가 보니까 그동안 부모에게 죄를 너무 많이 줘서 제가 지금 이런 고통을 받고 있는 것 같다. 뭐 이것도 죄책감. 그죠? 근데 이 제 상담에 찾아왔던 많은 분들이 드러내는 이런 죄책감에 비해서 수치심은요. 여간에서는 잘 표현하기가 어렵더라고요. 네. 제가 아까 그랬던 것처럼. 왜 그랬을까요? 그게 바로 이 죄책감과 수치심의 미묘한 차이를 알려주는 어떤 그런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 이 죄책감과 수치심을 이렇게 비교한 연구들이 많은데 그 중에 가장 감명하고 아주 명확하게 설명한 학자는 에릭 에릭슨 같아요. 이 학자는 이 심리사회 발달 이론으로 이제 발달 이론을 이제 처음으로 주창한 그런 학자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죄책감은요, 청각적 경험이래요. 듣는 경험이래요. 근데 수치심은 시각적 경험이래요. 보여지는 경험이래요.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이 아마 어린 시절로 한번 돌아가서 한번 상상을 해보시자고요. 우리가 뭔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모님에게 엄청나게 이제 구두로 야단 맞는 경험.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 행동에 대한 후회. 이거는 이제 청각적 경험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도 있죠. 잘못을 저지른 다음에 다른 사람 앞에 일부러 창피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부끄러운 모습을 다른 사람 앞에 보이도록 하는. 그런 벌을 이럴 경우에는 이제 시각적 경험이 더 많이 동원된다는 거죠. 예전에 그런 거 혹시 아세요? 요즘에 이제 그런 일이 별로 없는데 예전에 아이가 오줌을 싸잖아요, 이불에. 이제 그만 오줌 싸야 될 나이라고 생각했는데 오줌을 싸요. 그럼 어떻게 했냐면 부모님이 동네 밖에 나가서 창피를 톡톡이 당하라고 이 키를 뒤집어 쓰고 동네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소금을 구해오라고 그런 어떤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아이고 이거 또 오줌 쌌구나 이렇게 창피를 경험하고 뭐 소금을 주는 뭐 이런 경험을 보면 이건 너무너무 마을 사람에게 내가 창피를 경험하는 수치심인데 굉장히 시각적 경험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내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경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 상담의 이 첫 번째 만남, 이제 오늘이 첫 만남이에요. 일요일이에요. 근데 저를 찾아온 그런 분들의 시각적인 수치심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어떤 경우냐면 내담자인데 이분이 저를 이제 보면 눈을 잘 맞춰야 되는데 그죠? 근데 첫날부터 눈빛을 잘 못 맞춥니다. 그 딴 데를 쳐다보세요. 그게 왜 그런가 보면 제 눈을 마치 일부러 피하는 듯한 느낌도 제가 받았어요. 아마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좀 소심한 분 아니야? 좀 내향적 성격이면 좀 눈 잘 못 맞추시잖아.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한 회기 정도 지나고 두 회기가 지나면 좀 어느 정도는 이제 눈 맞춤이 가능해야 되는데 유난히 눈 맞춤을 힘들어하는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이런 시각적 경험에 대한 두려움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내 눈을 마주치는 게 되게 힘든 거예요. 마치 왜 이런 말 하잖아요.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그러니까 서로 눈을 마주치면 이 전문가가 내 눈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부끄러운 경험을 다 들여다볼 것 같아. 이래서 눈을 잘 못 마주치는 거죠.
아니라 다를까 상담을 하다 보면 결국 이분이 어린 시절에 이 부모님에게 굉장히 매를 많이 맞았다거나 뭐 관심이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때로는 좀 유기되는 버려지는 경험을 했던 경우가 많더라는 거죠. 그저 이 말로 야단을 맞고 뭐 회초리를 맞았다 라고 하면 주로 내가 그때 그런 행동 하지 말았어야 돼. 내 두잉에 대한 나쁜 평가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그러면 청각적 경험에 그칠 수 있는데, 근데 부모님이 아까 말한 것처럼 창피를 주시려고 일부러 옷을 벗겼어요. 매를 때렸어요. 그리고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이런 벌을 받았다면 그런 경험은 그저 자신의 행동, 두잉에 대한 평가라기보다는 자신의 어떤 존재에 대한, 비인 자체에 대한 아주 혹독한 자기 비하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더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보통 우리가 그 상담사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막 행복해서 찾아오는 경우가 있을까요? 그런 경우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자신의 어떤 나쁜 감정을 어떻게든지 해결하기 위해서 저 같은 상담자를 찾아오시는 거죠. 그런데 이 상담사에게조차 가장 마지막 순간까지 이 꺼내기 힘든 감정이 하나 있다면 저는 그것이 수치심이라고 생각해요. 만약 이 나쁜 감정에 등급을 매긴다면 아마 가장 나쁜 등급, 뭐 F등급을 받아야 될 감정은 바로 수치심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무엇보다 내담자 스스로가 이걸 가장 꺼내기 힘든 최악의 감정으로 여기는 감정이 바로 수치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수치심이 우리가 가지지 않아야 되는, 정말 막 구석에 숨겨서 꺼내지 않아야 되는 아주 나쁜 감정이기만 한 걸까? 저는 이 상담사로서 감정을 그동안 마주해온 사람으로서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이 수치심이야말로 어쩌면 그 사람이 변화하는데, 치유하는데, 관계를 회복하는데 가장 중요한 감정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책을 한 권 썼는데요. 그 책 제목이 나쁜 감정에 흔들릴 때 읽는 책이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저는 여기서 이제 그 감정을 좋다 나쁘다로 이렇게 분류하지 말고 좀 새로운 감정 분류법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감정을 그저 그냥 좋은 감정, 나쁜 감정으로 부르면 이 감정 전체 시스템에 대해서 엄청난 오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요. 제가 제시하는 어떤 분류법은, 감정을 표출하는 방향입니다. 첫 번째 감정은 원심력 감정이라 이름 붙여봤어요. 감정을 바깥으로 막 원심력처럼 표출하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구심력 감정입니다. 이거는 안으로 숨어드는, 방향은 어디냐면 자기 존재를 향하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구심력 감정이라 이름 붙여보는 거죠. 그러니까 좋고 나쁜 게 아니라 하나는 외부로 표출되고 하나는 안으로 숨는. 우리가 흔히 일상생활 중에서 감정이 상대방에게 혹은 상대방이 나에게 외부로 분출되는 원심력 감정은 굉장히 자주 만날 수 있어요. 예컨대 갑자기 불쑥불쑥 튀어나오고 상대방에게 불편감을 주는 감정이 있잖아요.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게 짜증, 화, 분노 이런 겁니다. 너 때문에 화가 나! 이런 거죠. 남 탓하고 자신은 빠져나가는 방식이에요. 그에 비해서 자신을 향한, 자신의 존재를 향한 숨어드는 이 구심력 감정은 은밀하게 숨어있는 특징을 갖고 있는 거죠. 이 방향은 항상 자기 자신을 향하고 자기의 잘못을 탓하고 때로는 자기를 비하하는, 좀 전에 말씀드린 수치심이 아주 대표적인 좀 부정적인 구심력 감정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모든 구심력 감정이 다 나쁜 평가만 받는 건 아니에요. 그죠? 나를 좀 자랑스럽게 얘기면 나를 내 존재는 괜찮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감정은 당연히 좋은 긍정적인 구심력 감정이라 볼 수 있죠. 제가 그래서 감정을 좋다 나쁘다로 분류하는 방식을 반대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감정들이 서로 홀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짝이 있다는 것을 놓치기 쉽기 때문이에요. 제가 왜 원심력, 구심력을 얘기를 했냐면 이 원심력, 구심력은요 하나만 존재하지 않아요. 짝꿍이에요. 그러니까 감정의 짝을 찾기 위해서는 오히려 감정도 원심력 감정과 구심력 감정의 역동관계를 잘 이해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 제가 좀 물리학적인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원심력과 구심력은 절대로 따로 존재할 수 없다. 원심력이 존재하면 분명히 구심력이 먼저 있었다는 얘기고, 원심력보다 오히려 구심력이 먼저 생긴 감정, 먼저 생긴 에너지라는 얘기를 해요. 쥐불놀이 하잖아요, 쥐불놀이. 근데 이렇게 TV 보면 쥐불놀이를 어린아이가 하는 거 혹시 보셨어요?
어린아이가 위험한데 저걸 돌린단 말이죠. 어떻게 돌릴 수 있는 걸까? 안 무거워요. 그러니까 내가 적당한 구심력만 내가 가동하면 돌릴 수 있어요. 구심력 감정이 먼저 생긴 어쩌면 더 원초적인 감정입니다. 이 감정을 내가 표현하지 않기로 마음먹고 내가 숨기기로 마음먹으면 그럼 뭘 해야 되느냐면 원심력을 발산해야 돼요. 누군가에게 화를 내고 막 내가 남 탓을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 분노 감정을 대표적인 원심력 감정이라고 이해하면 이 짝꿍 구심력 감정을 반드시 찾아야 되는데 그건 뭐냐면 내 존재를 향한 감정. 어쩌면 자기 존재의 가치나 평가를 좀 낮게 하는 그런 수치심이 숨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이죠. 이 화를 내는 사람이요. 분노 감정만 가지고 있다라고 여기면 진짜 오해의 소지가 많아요. 대신 이 화내는 사람이 있으면 아, 저 마음 안에는 분명히 원심력 감정뿐만 아니라 구심력 감정도 숨어 있을 거야. 그 구심력 감정은 자신의 존재를 비하하는 수치심이 자리 잡고 있을지도 몰라 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고려한다면 훨씬 더 그 화내는 사람의 이 감정 전체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2015년에요. 제가 한 다큐멘터리를 신청했는데 그 TV에서 나온 다큐멘터리에서 대한정신건강의학회에서 당시 우리나라 이 성인의 절반이 분노 조절이 안 된다는 보도를 했어요. 둘 중에 하나는 분노 조절이 안 된대. 그 중에 또 10명 중에 한 명은 치료받으셔야 된대. 뭐 이런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야, 그게 진짜일까? 그러니까 우리가 봐도 둘 중에 하나는 좀 분노 조절을 못하는 게 현실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물론 전수조사한 건 아니지만. 그 같은 해입니다. 2015년에 신조어가 또 하나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데 한국 사회에 그게 뭐냐면 독방육아라고 하는 신조어예요. 그리고 경력단절, 경단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저는 이 2015년에 나왔던 이 분노조절에 대한 어떤 주목과 이 독방육아, 이 경력단절 그 2015년부터 출생률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단어들은 저는 이 분노감정과 묘하게 연결된 숨어있는 구심력감정과 이게 서로 연동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경력을 단절하고 아이를 낳습니다. 도와줄 것 같은 남편이 도와주지 않고 굉장히 독방육아에 시달리는 젊은 엄마가 있었어요. 갑자기 화가 납니다. 지나치게 막 화가 나요. 그러니까 막 어떨 때는 막 아이에게 막 화를 퍼붓기도 합니다. 근데 바로 또 후회해요. 내가 이 정도 화낼 일은 아니었는데. 이게 그냥 무한 반복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내가 좀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해서 저를 찾아온다라고 할 때 제가 여쭤보겠죠. 뭐가 이렇게 화가 많이 나셨냐고 좀 벼락같이 화가 나셨냐라고 하면 묘하게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애가요. 저를 무시하는 것 같아갖고 너무 화가 났대요. 무시를 하기가 좀 어려워요. 애가 2살? 3살? 밖에 안 되는데 무시를 한다고요? 이게 뭘까요? 이게 이때 이 젊은 엄마들이 스스로 자신을 비하하는 어떤 구심력 감정, 수치심을 살짝 헤아려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어떤 느낌이 드시는 거냐면 아이가 날 무시한다라기보다는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남들은 다 지금 막 경력 개발하고 막 잘 나가고 있는데 나 혼자 한심하게 내가 애라도 잘 키워야 되는데 애가 말을 안 들어요? 그럼 내 자신은 엄청나게 초라해지는 겁니다. 문제는 이 수치심을 밖으로 꺼내서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이 너무 어렵다는 사실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이 수치심을 자꾸 숨기려고 하지 말고 그러면 자꾸 원심력이 생기니까요. 분노가 자꾸 누군가에게는 표출되어야 되니까요. 어떻게든지 구심력 감정을 꺼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안전하게 꺼낼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당연히 있죠. 수치심을 꺼내면 그 수치심을 있는 그대로 공감받을 수 있는 어떤 안전한 관계의 사람이 있을 때 비로소 내가 꺼낼 수가 있겠죠. 가장 중요한 조건은 뭐냐면 판단하지 않아야 돼요. 아니 왜 그런 감정을 느껴? 뭐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무조건 판단하지 않고 그랬구나 하고 받아주는 수용해주는 어떤 그런 신뢰가 담보되어야 하는데 뭐 기껏 꺼냈더니 뭐 상대방이 야 뭐가 창피하냐고 네가 왜 부끄럽냐고 막 그런 감정 느끼지도 말라고 그러면 괜히 꺼냈죠. 그 다음부터는 절대 꺼낼 수 없습니다. 오히려 더 수치심은 숨어들게 되겠죠. 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 아니 그러면 뭐 경력을 단절하고 아이 낳고 막 화가 나는 대부분의 이제 젊은 엄마분들은 전부 다
분노 조절이 안 되니까 상담실 가서 전문가 만나야 되냐.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짜증이나 분노나 이런 감정이 원심력이 자꾸 이렇게 느껴지시면 구심력, 나를 향한 내 존재를 향한 감정, 구심력 감정을 한번 찾아보시고 알아차리시면 누군가에게 꺼내놔야 되는데 상담사가 꼭 유일한 사람은 아니에요. 누구면 좋을까요? 누구랑 나눌 수 있으면 가장 이상적일까요? 남편입니다. 배우자예요. 그런데요, 할 수 없는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아니 자기 자신도 숨기고 싶으니 구심력 감정인데 이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는 이 존재감을 나눈 것 자체가 아무리 남편이라고 해도 때로는 자존심도 상하고 여간에서는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 남편으로부터 과연 이 감정을 내가 꺼냈을 때 있는 그대로 수용받고 공감받을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지 않았어. 그 두 번째 이유가 더 큽니다. 그 제가 예전에 이제 부부가 함께 나와서 이렇게 서로 대화도 하고 이렇게 치유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출연한 적이 있는데 제가 그래서 방법을 하나 찾아냈어요. 이제 아내가 화나는, 아이에게 화나는 감정 아니고 내 자신이 얼마나 지금 스스로 한심하게 느껴지는지 이제 구심력 감정을 꺼내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한테 제가 이제 지령을 내리는 거죠. 남편 보면 가만히 계시라고. 닥치고 듣기만 하시라고. 그리고 이제 연출자에게 이제 크리넥스 한 통 밑에 준비해가지고 혹시 아내가 그 얘기가 올 수도 있으면 그냥 아무 소리 하지 않고 휴지 꺼내주고 그냥 듣기만 하라고. 뭐 그런 감정, 이런 토를 달지 말라고. 효과는 굉장히 그러니까 남편도 아내가 이렇게 내가 그냥 듣기만 하고 혹시 할 말이 있으면 몰랐어 그랬구나라고 하면 정말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고 남편도 같이 눈물을 흘리고 상호적인 공감 경험을 하는 경우가 많더라. 제가 미국 유학 시절에 가장 어려워했던 그런 상담 사례는 주로 어린 시절에 사랑받아야 될 부모님인데 그 부모님에게 학대를 당하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상담할 때가 참 어렵습니다. 뭐 의붓 부모님한테 이렇게 학대되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되게 친부 친모에게도 매를 맞는데 이상한 게 제가 미국서 이렇게 상담할 때 거기 뭐 회초리 같은 건 잘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혁대로 매를 맞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주로 혁대로 매를 맞은 분들은 이제 결국 이제 상담 중에 제게 마지막에 고백하는 말 중 이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내가 혁대로 매를 맞고 있는데 내가 인간 아닌 것 같더라. 짐승이 된 것 같아. 마치 개돼지가 돼서 채찍질을 당하는 것 같은 비참한 느낌이 들더라. 여기에 한층 더 심각한 경우는 이제 옷을 벗기고요. 매를 때리고요. 그런 자신의 어떤 매 맞는 모습을 형제자매에게 보이게 된다든지 친지에게 그대로 노출되는 경우. 이때는요 정말 평생 가슴 한구석에 숨기게 되는 처절한 수치심에 평생 시달리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때 이제 짐승같이 이 매를 맞는 자신이 누군가에게 이렇게 보여지는 아까 얘기한 시각적 경험, 이게 바로 이제 심한 트라우마 기억이 되는 거죠. 처음에는요 이 전문가들이 이런 어떤 트라우마를 가진 사람에게 자꾸 자신의 학대 경험을 이야기하도록 했어요. 구두로 진술하도록 했어요. 그걸 이제 소위 장기 노출 치료라고 했습니다. 자꾸 숨기려고 하지 말고 자꾸 나한테 얘기해. 그래서 계속 누군가에게 얘기하면 좋아질 거야, 좋아질 거야. 근데요, 그게 안 좋아지더라는 거지. 그 요즘에는 그래서 이 강조되는 이 수치심에 대한 좀 가장 중요한 치료 방식은 그 감정을 스스로 내가 이겨낼 수 있는, 견뎌낼 수 있는 이 내적인 자원을 확보한 후에 그런 다음에 마주하도록 도와야 된다. 무조건 얘기만 한다고 계속 장기적으로 얘기만 한다고 해서 노출만 한다고 해서 그 극심한 수치심의 고통이 내담자의 어떤 내면에서 안전하게 다루어지지 않더라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요 전문가가 내담자에게 때로 눈을 감고 할 때가 많아요. 심상 작업이라고 하는데요. 마음속에 지지 대상을 한번 구축해보자라고 합니다. 눈을 감고 마음속에 가장 안전한, 저는 아무래도 이제 기독교인을 상담할 경우가 많아서 이분들은요 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려고 하시더라고요. 나의 내적인 대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구축하고 싶어요. 상상하고 싶어요. 그러면 꼭 저는
당시 유대 땅에서 예수님이 겪은 이 수치심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려고 노력합니다. 이 역사가들은 그 유대 십자가형을 수치형이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는 이 흉악범이나 이 사회 무리를 일으킨 사상범들을 언덕 위에서 여러 사람들 보라고 전시하면서 이게 창피를 주는, 보여주는 그런 공개 처형 방식이었기 때문이죠. 또 하나 우리가 잘 모르는 십자가형의 비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체로 십자가에 달려 죽이는 형벌이었다는 점입니다. 우리 복음서에도 보면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로마 병사들이 속옷을 누가 가질래? 막 장난치면서, 그죠? 그 얘기는 이제 옷을 다 벗긴 후에 이 속옷을 기념으로 누가 가질래? 이런 걸 서로 이제 장난치듯이 대화를 나눴던 거죠. 이런 처절한 수치형의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을 내가 뜨겁게 내적 대상으로 만들어낼 때는 지나가는 어떤 그 이미지로서만 상상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 안에 존재해서 나를 붙들고 지켜주고 안아주고 나를 살려내는 존재로 내가 내 안에 내적 자원으로 간직할 때 그 사람이 이제 그 어린 시절의 기억이나 이런 기억이 몸에 남아 있지 않고 재통합하고 내가 이제 그거를 다시 꺼내놔도 되는 그런 어떤 하나의 기억으로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우리 마음 속에서 내가 완전히 바닥으로 가라앉는 그런 경험을 할 때도 그런 감각적으로 다시 누군가가 나를 붙들어주기도 하고 힘을 주기도 하고 안아주기도 하는 대상을 자꾸 상상하고 그걸 내가 내적 자원으로 간직하려고 하는 거죠. 2000년 기독교 역사를 우리가 되돌아보면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우리가 아는 많은 성인들은 자신의 존재가 바닥까지 떨어지는 비참하고 억울한 경험을 맞닥뜨려도 자신의 존재의 비통함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형의 고통과 견주면서 예수님과 하나 되는 일치감을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그 누구도 쉽게 흉내낼 수 없는 기독교 영성의 바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힐링 무비를 보면 힐링 무비의 클라이막스는 저는 딱 한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누군가의 품에 안겨서 엉엉 우는 겁니다. 그때 꺼내놓는 감정이 대부분이 부심력 감정이에요. 내가 스스로 너무너무 부끄러운 존재였다는 것을 어렵사리 꺼내놨는데 그 사람이 그걸 그냥 품어줄 때 우리가 한없는 눈물을 흘리고 이제 치유의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수치심의 감정은 무조건 숨어 있어야만 되는 감정은 절대로 아니고 오히려 반대로 내가 수치심 때문에 오히려 오해받는 경우도 더 많거든요. 원심력을 더 많이 가동해야 되니까요. 상대방은 왜 이렇게 까칠해? 저 사람 왜 저래? 라고만 우리가 오해받기 십상인데 그럴 때 오히려 구심력 감정을 우리가 더 잘 우리가 먼저 돌보고 우리가 먼저 알아차리고 그걸 용기 있게 누군가와 나누고 때로는 전문가와 나눌 필요가 있다 그러면 전문가와도 나누시고 저는 궁극적으로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을 그런 신적 대상 그런 대상을 내 지지 대상으로 내면에 삼고 산다면 저는 그 어떤 어려운 트라우마를 경험했던 사람도 시간은 오래 걸리겠지만 서서히 치유의 길로 접어들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안녕하세요. 찬양의 날개 위에 이성훈입니다. 6월의 끝자락입니다. 뉴욕과 뉴저지, 또 워싱턴 DC와 버지니아 거리에 여름이 완전히 자리를 잡고 있죠. 해도 많이 길어져서 아침 6시도 훤하더라고요. 한낮에는 양산을 쓰거나 모자를 쓰지 않고는 선뜻 집 밖을 나서기가 쉽지 않은 계절. 에어컨이 있어도 음식을 하시려 부엌에 계시는 동안은 땀을 뻘뻘 흘려야 하는 그런 집들도 계실 거예요. 여름을 본격적으로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6월의 미 동부의 중순. 이번 주일은 Father's Day이기도 하죠. 교회력으로는 이번 주일은 성령 강림절 후 세 번째 주일로 특별한 절기도 화려한 축제도 없는 계절. 신학자인 유진 피터슨은 이 계절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평범한 시간이야말로 신앙이 가장 진지하게 시험받는 계절이다. 기적이 없어도 감동이 없어도 그래도 믿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계신다. 오늘 찬양의 날개 위에는 바로 그 평범한 시간으로부터 오는 질문 앞에 함께 서보겠습니다. 변하지 않는 게 있을까요? 그건 무엇일까요?

주는 이 도시의 주, God of this city, 예람 월십이 찬양했습니다. 우리 청취자님 가운데 많은 분들이 이민의 세월 속에서 배신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철저하게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도움이 정말 절실했던 순간에 거절당해 본 경험, 열심히 일했는데 결과가 따르지 않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던 날들, 그 경험들이 쌓이게 되면 누구나 한두 번쯤은 의심하게 되죠. 하나님은 도대체 계신 걸까? 내 기도를 듣긴 들으시는 걸까? 내가 지금 얼마나 절박한데 이렇게 느긋하실 수가 있을까? C.S. 루이스는 아내 조이를 암으로 잃은 직후 깊은 신앙의 위기를 겪으며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사라진 것이 아닐까 두려웠다. 그런데 기도하면 할수록 느끼는 것은 문이 닫혀 있다는 느낌, 빗장이 걸려 있다는 느낌이었다. 침묵, 그것뿐이었다. 그러나 나는 깨달았다. 내가 하나님을 의심한 것은 사실 내가 하나님을 나의 기대와 동일시했기 때문이었다.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는 그런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기대가 아니라 나 자신보다 더 깊은 곳에서 나를 붙들고 계셨다. 하나님의 신실함은 내 상황이 좋을 때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다. 그분은 내가 그분을 느끼지 못할 때에도

기독교 고전으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데 영혼의 쉼터. 오늘은 20세기 가장 위대한 설교자 가운데 한 사람인 마틴 로이드 존스의 영적 침체 그 원인과 치료 가운데에서 은혜를 함께 나눕니다. 당신은 지금 행복한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당신의 신앙이 당신을 더 우울하게 만들고 있는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침체를 겪는다.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다. 오히려 믿음이 있기에 괴롭다. 그러나 나는 단호하게 말하고 싶다. 영적 침체는 신앙의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신앙이 살아있다는 증거라고. 시편 기자를 보라. 그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라고 스스로에게 묻고 있다. 주목하라. 그는 자신의 감정을 따라가지 않고 자신의 감정에게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 시편 기자처럼 우리 자신에게 말해야 한다. 내 영혼아, 하나님만 바라라. 그분의 얼굴을 구하라. 감정이 우리를 이끌게 두지 말고 믿음이 감정을 이끌게 하라. 하나님의 신실함은 우리의 감정 상태에 달려있지 않다. 그분은 우리가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공허한 날에도 한결같이 신실하시다. 그러니 내 영혼아, 하나님을

위해 오늘 이제 마칠 시간이 되어가는데요. 오늘 우리는 함께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은 우리의 감정이 좋을 때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아침마다 매 순간마다 변함없이 그분은 늘 함께 계시다는 것을요. 시에스 루이스는 침묵 속에서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발견했고 마틴 로이드 존스는 낙심한 영혼에게 그것을 선포하라 말했고 그것을 노래했습니다. 이번 한 주 하늘을 바라보며 잠깐이라도 함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성실하심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신실하심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런 믿음과 기쁨과 환희 가운데 이번 한 주도 평안히 하나님의 그 품 안에서 행복한 한 주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찬양의 날개 위에 저는 이성훈이었습니다. 평안한 한 주 되십시오. 샬롬.

0: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네. 아. 자, 우리 같이 한번 함성 박수로 다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예. 자, 오늘의 주제는 우리 예수님처럼
2: 네.
1: 무장해제하라.
2: 무장해제.
1: 무장해제하라.
2: 소통의 핵심 무장해제.
1: 무장해제.
2: 네. 네. 이 프로그램이 처음 시작할 때 그런 얘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동의보감에 보면 통하지 않으면 통한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 소통이 안 되면 무슨 통이 온다는 뜻일까요? 소통이 안 되면
1: 고통?
2: 진통은 아이 날 때
1: 고통이고
2: 이제 고통 아프다.
3: 아프다.
2: 소통이 안 되면 아프다. 근데 요즘엔 사람들이 이 구제와 관련한 것도 그런 것 같아요. 먹을 게 없어서 아픈 게 아니라 배가 고파서 아프다. 아주 네. 새로운 이론이네요. 먹을 게 있는데도 사람이 아픈 사람이 있어요.
1: 그렇죠.
2: 네. 요즘에 최근 들어서요, 가난해서 자살하는 사람보다 부자가 자살하는 경우가 꽤 많답니다. 그런 거 아시죠?
1: 네네.
2: 이렇게 구호하시다 보면. 그래서 가만히 봤더니요, 그래서 소통이 안 되면 아픈 거래요. 한쪽에서는 너무 많이 먹어서 몸이 아프고, 한쪽에서는 아예 먹을 게
1: 없어서
2: 아프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거를 좀 저쪽으로 보내주면 그렇게 좋대요.
3: 그렇지.
2: 네. 사람들이요, 전 세계에서 물을 이렇게 먹는데요. 그 아프리카의 선교를 좀 가봤더니요. 커피 같은 색깔의 물을 마십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마시는 통도 뭐가 있냐면 플라스틱 통인데 전에 그 휘발유 넣었던.
1: 아유. 그러니까 그 기름 막.
2: 그걸로 이렇게 떠서 이렇게 한 2시간 걸어서 아이들이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전 세계에 물을 이렇게 파주고 지하수를 이렇게 해주는 수 있는 전체 돈보다 사람들이 향수나 화장품으로 쓰는 돈이 훨씬 많대요.
1: 아이고.
2: 그러니까 우리 오늘 권사님, 집사님들, 우리 많은 성도분들 오실 때 우리 자매님들 얼굴에 뭐 하고 오셨을까요?
1: 화장.
2: 그냥 맨 얼굴로 오신 분은 안 계시죠? 네. 문썹도 문신도 하시고 또 이렇게. 뭐 이렇게 바르시고 그리고 향수도 때로는 뿌릴 수도 있고
1: 그렇죠.
2: 근데 그 돈이 훨씬 많답니다.
1: 아
2: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돈을 좀 저쪽으로
1: 보내면 좋은 거죠.
2: 이렇게 보내면 여기도 살고
3: 저기도 살고
2: 이러는 건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주제를 계속 소통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체적으로 좀 봤더니 일단 찾아가야 되는 거죠. 찾아오기를 기다리면 안 되고
1: 찾아가야 되는 거죠.
2: 찾아가잖아요. 구세군이 찾아가시죠?
1: 그렇죠.
2: 구석구석에. 그래서 찾아가는 거죠. 근데 어떻게 찾아가야 되냐, 요거를 오늘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무슨 옷을 입고 가야 되냐, 요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1: 무슨 옷을 입고 가야 되냐? 네.
2: 마음에 어떤 옷을 입느냐. 오늘 이제 지금 겨울이고 크리스마스라고 지금 빨간 잠바 입고 오시잖아요. 네네. 지금 스튜디오는 엄청 더운데 이 빨간 잠바.
1: 그러니까 지금
2: 엄청 힘듭니다.
1: 점점 이분들 얼굴도 벌개지세요 지금.
2: 그렇죠. 이거 뭐냐 이것이. 좀 빨간 스웨터라도 입고 오라고 그러지. 빨간 잠바. 이거 엄청 춥거든. 근데 그렇지만 저희가 방송하려고 이렇게 빨간 잠바를 딱 입은 것처럼 사람이 누군가를 찾아가려고 할 때 마음에 필요한 옷이 있는데 옷을 입으면 좋을까요? 벗으면 좋을까요?
1: 옷을 다 입어야지.
2: 자, 옷을 입고 가야 된다. 자, 그거는 이제, 자, 지금 강의가 안 풀리네요. 자, 사람을 만나려면, 다시 한 번, 옷을 막 이렇게 갑옷 같은 걸 많이 입어야 좋을까요? 좀 그런 마음의 갑옷을 벗으면 좋을까요?
1: 아, 벗으면 좋죠.
2: 벗어야죠. 네. 자, 근데 이제 기독교는 벗는 걸 안 좋아하기 때문에 자꾸 이제 벗는다 하면 이상하게 생각해서 그런 건데, 마음의 그런 옷을 벗어야죠. 그리고 마음의 옷을 살짝 이렇게 살포하게 입을수록 상대방을 안았을 때 상대방의 심장이 느껴지죠.
1: 그렇죠.
2: 그런데 막 이렇게 저 냄비로 만든 저런 막 이렇게 철제 옷을 입으면 아무리 상대방을 안아도 느껴지지가 않는 거죠.
1: 감정이 없죠.
2: 그렇죠. 네. 저는 아프리카에 이렇게 교회에서 단기 선교를 쭉 하는 게 있는데 한 두 번 참석해봤습니다. 한 번은 탄자니아, 한 번은 에티오피아. 그래서 저는 지금 에티오피아를 갔다 오고 나서 헌혈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4: 거기 외국 나갔다 오시 그런 지역에 갔다 오시고.
2: 왜냐하면 말라리아에 걸려가지고 제가 말라리아 보균자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헌혈하면 사회적인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그럼 막 이제 테레비 나오는 거예요. 뭐 말라리아 보균자가 헌혈을 했다 하더라. 그 피가 저기
4: 어디 누군가에 갔는지도 모른다.
2: 홍은동 쪽에서 돈 되더라. 안 좋다. 뭐 이런. 근데 이제 아프리카에 다 가보니까요. 에티오피아의 수도가 아디스 아바바라는 곳입니다.
4: 아디스 아바바.
2: 아디스 아바바. 이름이 좀 어렵죠.
4: 어려워요.
2: 아디스 아바바. 이 아디스 아바바에서 내려서 그 선교지에 가려면 버스를 타고 일단 10시간을 갑니다. 그럼 이제 버스로 갈 수 없는 곳이 나옵니다. 그러면 옛날 6.25 때 군인들이 타던 큰 트럭 뒤에다가 사람하고 짐을 이렇게 함께 실어서 10시간을 또 갑니다. 그럼 이제 트럭으로 갈 수 없는 길이 나옵니다.
4: 이제는?
2: 그러면은 뭐로 가야 되냐면 노새에다가 짐을 싣고 사람들이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거기는 2000m가 넘어요. 그러니까 한라산보다
4: 더 높은 거래요.
2: 더 높은 곳을 걸어가는 거예요. 7시간. 그 오지에 있는 부족을 찾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가는데 제가 그 어떤 교관이었습니다. 이렇게. 교관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공동체가 특수한 일을 하려면. 네. 와, 근데 저는요, 거기서 깜짝 놀랐어요. 저희가 자매들이 한 30명, 형제들이 10명 갔는데, 가다 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군대를 해병대를 나왔는데도 필요 없어요. 힘들어요. 중간에 쉬려고 그랬는데 자매들이 안 쉬는 거예요.
4: 아, 여자분들이 오히려?
2: 이게 자매들이 쉬어야 같이 이제, 자, 쉬고 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자매들이 오히려 여기 그냥 요 쇠끈을 이렇게 앞에 쫙 묶고 아금니를 꽉 다물고 올라가는데 막 선교지에 올라가는 건데 입에서 욕이 나오려고 그러더라고요. 저런 도간 것들을 봤네. 저런 도간 것들. 좀 쟤네가 자빠져야 좀 같이 쉬자고 가자고 그럴 텐데.
4: 그렇죠. 남자 체면이 있으니까.
2: 그렇죠. 이제 또 군대도 갔다 왔고. 그래가지고 그 오지까지 올라갔는데요. 소수 부족이 나온 거예요. 야. 그래서 거기에 있는 자매들은 옷을 안 입고 다녀요. 밑에는 입고 다니시는데 우회를 안 입고 다니셔요.
4: 와, 여기도 뭐 나왔습니다, 지금.
2: 우리 형제 가보고 싶은가 봐요, 자, 지금. 근데 무슨 끈만 묶고 다녀요, 끈. 근데 끈을 이렇게 묶은 게 아니라, 이렇게 X자로 이렇게 끈을 묶고 놨어요, 이렇게. 그 이 끈을 왜 하는 거냐면, 아이를 업으려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있는 분들은, 이렇게 가슴을 노출하는 걸 별로 그렇게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희가 한국에서 손 노출하는 거, 어머, 부끄러워, 이러지 않죠?
4: 그렇죠.
2: 그런 것처럼 그냥 가슴을 노출하는
4: 거. 어머, 맨손이야! 이렇게 하죠.
2: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아요. 그냥 자꾸 보다 보니까 그냥 신체 일부분으로 생각되지 뭐 이렇게 이렇게 보이지 않아요.
4: 맞아요.
2: 근데 이제 같이 간 한국 자매하고 형제는 서로 눈을 마주치지 못합니다. 뭔가가 이게 묘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오지에 딱 갔는데 사람들이 다 탈진하고 선교사님 사모님은 오다가 쓰러져 버렸어요.
4: 아이고.
2: 왜냐하면 아이를 낳고 몸 이 조리를 잘 안 했는데 선교사님하고 한국에서 팀이 왔다고 같이 올라간 거예요.
4: 아이고.
2: 거기에 복음을 전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갔는데 거기 이제 대표분들이 나와서 저희한테 무슨 말을 하냐면 고맙습니다. 우리는 이 에티오피아에 너무나 오지에 살고 우리는 세금을 낼 돈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도 우리가 몇 명이 사는지 우리의 마을에 병이 도는지 이런 것을 전혀 여기까지 와서 돌아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당신들은 우리랑 정말 생긴 것도 다르게 생겼는데 지구 저 반대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수많은 돈을 써서 여기에 와서 10시간, 10시간, 7시간 이렇게 힘들게 와서 우리의 아이들을 돌봐주고 거기에다가 조그만한 병원을 개설해서 이제 손 안에서 구대기가 나오거든요. 그렇죠. 이게 지거라는 거예요. 이 지거라는 아주 기생충 같은 게 이렇게 땅속에 사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신발이 없으니까 그냥 신어가다가 이렇게 상처가 나면
4: 거기로 그렇게 뚫고 좀.
2: 근데 이제 그 흙을 바르는 거예요. 그러면 낫는다는 그 미신이 있어서. 근데 이제 그 흙 안에
4: 그렇죠.
2: 기생충 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살을 먹고 점점 거기다 또 알을 낳고 또 다시 살을 먹고 또 알을 낳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는 이게 코끼리 발이라고 그러는데 사람 발이 이렇게 돼요. 다리는 아주 가는데 다리만 이렇게 돼요. 근데 이제 그걸 딱 이렇게 찢어보면 이제 구데기들이 수백 마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알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당신네 한국이라는 먼 나라에서 우리에게 그 많은 돈과 고생을 해서 우리에게 와서 전해주는 걸 보니 우리는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셔서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들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얘기를 통역을 세 번 거쳐서 합니다. 이 통역이 너무 어려워요.
4: 지금 얘기한 거를 세 번.
2: 세 번. 왜냐하면 이제 거기 말이 있고 또 소수 부족의 말이 있고
4: 그렇죠.
2: 영어로 다시 한국말로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까따게라 까바까라 야바라까 그래 기다 아 벌레 나왔다 우리 힘들어 당신들 한국 와서 돈 많이 썼고 말라리아 막 이렇게 하면은 이제 또 그 소수 부족의 언어를 아프리카에서 많이 쓰는 언어.
4: 오, 저는 왜 그 말이 다 들리죠?
2: 그래요?
4: 예. 네.
2: 아프리카 사람인가 봐요. 그러면 그 말을 이제 스와일리어라는 아프리카 말로.
4: 스와일리어, 예.
2: 그럼 스와일리어를 다시 영어로. 그럼 영어를 다시?
4: 그죠, 우리말로.
2: 한국말로 이렇게 막 세 번, 네 번 번역해서 듣는데 그 사람의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무거움이 싹 사라집니다.
4: 그 고생해서 왔던 네. 그 노고와
2: 그렇죠.
4: 수고가 그냥.
2: 그 짐 졌던 거, 막 입에서 욕 나왔던 거. 막 너무 힘들었던 그게 그 사람의 말 딱 한마디. 이렇게 힘든 곳을 당신들이 찾아와줬다. 우리 정부도 우리를 돌보지 않는 곳. 여러분 어쩌면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이때까지 봉사하신 그곳이 어쩌면 국가에 따뜻함이 안 미치는 곳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거기에서 또 다시 또 찾아가는 거죠. 그것을 보고 우리는 신이 인간이 되어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크리스마스지 않습니까?
4: 맞아요.
2: 그걸 본다 그런 얘기를 듣는데 너무너무 마음에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소통의 원리하고 똑같습니다. 누군가하고 소통하려면 예수님이 사람에게 한 것처럼 하면 소통이 참 잘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오냐면 네. 예수님이 아기로 오실까요? 성인으로 오실까요?
4: 아기로 오셨네? 아기 예수로 오셨어요.
2: 사방에서 의견이 분분하네요.
4: 네, 아기냐?
2: 성인으로 왔다. 아기로 왔다. 그렇죠. 아기로 오셨죠. 근데 아기는 우리 아이를 키워보신 어머니들은 다 알아요. 아이는 엄마가 한 몇 년 동안 전적으로 돌봐줘야 살 수 있을까요?
4: 3년?
2: 3년? 그럼 딱. 4살부터는 아이가 스스로 밥을 먹고 스스로 운동을 하며
4: 그리고 5살에 군대를 가고
2: 6살에 장가를 가고 7살에 치매가 들고 이러진 않겠죠? 아이는 몇 살까지 엄마가 좀 돌봐줘야 되는 것 같으세요? 10살. 그 최소 10살. 네, 5살, 6살 애들이 뭘 하겠어요?
4: 맞아요.
2: 엄마가 안 돌봐주면. 네. 자, 근데 보세요. 신께서, 하나님께서 피조물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아이로 오신다고요. 그리고 그게 무장해제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위협을 하면 생명의 지장을 받을 수 있는 아무 저항할 수 없는 힘으로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게 크리스마스거든요. 인간과 소통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것을 저희가 이 현대사회에서 다시 생각해보면 이겁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내 딸에게 갈 때, 소통하고 싶어서 갈 때 엄마는 엄마의 권위를 입고 가야 될까요? 벗고 가야 될까요?
4: 벗고 가야죠.
2: 벗고 가야 돼요. 근데 엄마하고 아이하고 친구처럼 지내는 엄마하고 아이가 있어요. 친구처럼. 네.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네 애비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고. 엄마 이혼해버려. 막 이런 집. 막 농담하고. 엄마 아빠랑 좀 잘 사셔.
4: 그러죠.
2: 이런 집이 있는데 그 집은 참 딸하고 엄마하고 사이가 좋아요.
4: 맞아요.
2: 참 좋아요. 그리고 어떤 때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친구처럼 지내는 집이 있어요.
4: 맞아요.
2: 뭐, 아버지 뭐 요즘 괜찮으세요? 뭐. 아버지 어떠세요? 뭐 엄마하고는 어떠세요? 네. 뭐 언제 헤어지시는 거예요? 농담하고 엄마랑 네 엄마랑 살아야지 그냥 아버지는 네 엄마밖에 없다. 뭐 이런 농담도 하고
4: 맞아요.
2: 그러면은 조금 먹어도 집이 행복하거든요.
5: 맞아요.
2: 근데 어떤 집 가면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대화가 안 돼.
4: 맞아요.
2: 엄마 아버지가 집에 들어가면 집안 식구들이 다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려요.
4: 이게. 그 전까지는 좀 괜찮았는데
2: 네, 무슨 송사리 같아. 이렇게 아버지가 들어오니까 그 쓱 해가지고. 다 자기 방에 들어갔다가 아버지가 집을 나오니까 다 나와 있어 다시 이 물고기들이 자기 방에서
4: 맞아요
2: 그거 안 좋은 거 그건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4: 야 그거 행복이에요
2: 그거 안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내가 나이가 많다라고 하면 나이가 적은 사람하고 소통할 때는 나이의 옷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4: 벗으면 돼요
2: 벗어야 돼 내가 얼굴이 너무 예쁘다. 자매님들 중에서. 내가 거울 보고 깜짝깜짝 놀란다. 진짜 막. 나는 몸매를 축복받았다. 자, 지금은 그런 경우가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만약에 그러면 그분은 자기보다 안 예쁜 자매를 만날 때 자기 예쁜 거를 벗고 만나야 될까요? 입고 만나야 될까요?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경험이 없기 때문에 지금 대답이 확실하지 않네요. 자, 내가 아주 예쁜 여자인데 네. 내가 안 예쁜 여자 친구를 만나요. 그러면 자기가 예쁜 마음에 그 예쁜 옷을 벗어야 될까요? 입어야 될까요?
4: 벗어야죠. 좀 맞춰줘야죠, 수준을.
2: 벗어야죠. 네. 그 친구랑 통하려면. 그래서 때로는 돈이 많은 사람은 돈이 없는 친구 만날 때 돈 있는 티 내면 좋을까요? 안 내야 좋을까요?
4: 안 돼.
2: 안 내야 좋아요. 근데 막 돈 있는 거 연말 연시에 모임한다고. 남편이 뭐 하나 프랑스에서 백 사준 거예요. 어머, 이렇게 백도 이렇게 들고
4: 맞아요.
2: 어머, 얘들아, 뭐 동창회에서 많이 모였구나. 아, 우리 남편이 이렇게 백을 사와? 프랑스 갔다가 이거 똥 가방이야, 이거. 프랑스 똥. 너희들 아니? 이거. 무슨 똥, 이거야. 나 가방에 똥 넣고 다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백 이렇게 탁 자랑하면 친구들하고 소통을 할 수 있을까요?
4: 아유,
2: 없죠.
4: 그 똥 얘기하다가 다 그냥.
2: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성과를 많이 낸 사람, 살면서. 그 사람은 성과 안 낸 사람하고 만날 때는 성과의 옷을?
4: 아, 좀 벗어야죠.
2: 신앙에 연륜이 많은 사람은 신앙에 연륜이 없는 사람하고 만나서 소통하고 맞아요. 싶으면 신앙의 연륜을?
4: 좀 벗고.
2: 방송 오래 한 사람은 방송 처음 한 사람하고 방송을 할 때는 자기가 그렇죠. 오래 했다는 마음에 그거를?
4: 좀 벗어주고.
2: 벗고. 안 그러면 공격하거든요. 야, 너 뭐 방송 그밖에 못하냐? 아, 안 돼.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완전 위축되는 거죠.
4: 주눅 들죠. 네. 진짜.
2: 그러니까 그런 무장해제를 할 때 우리가 상처받을 것 같지만 오히려 상처받지 않고 사람들하고 소통이. 안 그러고 척하고 막. 있는 척하고. 나이 있는 척하고 막. 나이 뻥치는 남자들이 있거든요. 얼마, 뭐 몇 년생이세요? 그러면. 원래 71년생인데. 68년생입니다. 68년생.
4: 그러니까 동생이라고 이렇게 네. 당한 거 좀 그래서.
2: 그러니까 이제 뻥치고. 그리고 이 권력 있는 사람들은 또 이거를 빨리빨리 내려놔야 돼.
4: 맞아요.
2: 이걸 빨리빨리. 저는요, 전에 그런 분을 봤어요. 전에 한번 어떤 교회 강의를 갔는데요. 네. 어떤 자매가 얼굴이 뒤에 후광이 있어요, 후광.
4: 빛이 나요?
2: 빛이 나요?
4: 네.
2: 근데 얼굴이 그렇게 이쁘진 않았는데 빛이 나더라고요. 그거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나이가 많으신 얼굴에 빛이 나는 것은 그건 연륜.
4: 연륜.
2: 나이가 젊은 사람인데 빛이 나는 건 부모한테 사랑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꼭 물어봐요. 그분한테. 우리 자매님, 아빠가 이렇게 엄마가 우리 자매님 부를 때 뭐라고 불렀습니까? 그랬더니 막 이렇게 얼굴 빨개지면서 그런 거예요. 저희 엄마하고 아빠가요. 저를 한 번도 특별히 저희 아빠는 뭐 이름을 부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26살인데 이름을 부른 적이 없대요. 그래서 뭐라고 부릅니까? 그랬더니 우리 공주님, 우리 공주님 그렇게 부른대요.
4: 우리 공주님.
2: 그런 집이 있어요. 네, 우리 구세군 우리
4: 저도 딸라면 그렇게 부르려고요.
2: 그렇게 불러줘야 돼요.
4: 네, 근데 아들만 두루 네. 딸라야 되는데.
2: 그 우리 지금 우리 구세군 자매님들 두 분은 제가 아까 우리 공주님 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한 줄 아세요?
4: 아니 친해하지만 부모님이 뭐라고 부르세요? 아 이름 부르신대요.
2: 우리 자매님은요?
4: 이름 불러요.
2: 그 보세요. 그런 거 안 당해 보니까
4: 이름을 공주로 바꾸세요. 그러면
2: 우리 공주님 이렇게 안 하니까
4: 우리 공주님
2: 그런 집이 있더라니까요. 네. 보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아버지 뭐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4: 네.
2: 영화처럼. 네 아버지 뭐 하시노? 이런 것처럼 이렇게 아버지 뭐 하십니까? 그랬더니 아버지 법원 공무원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며칠 지나서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4: 네.
2: 서울에 아주 중요한 직업인데 국장님이라는 거예요.
4: 지방검찰청?
2: 국장님. 네네. 그래서 예 무슨 일, 뭐 강의 의뢰하시려고 했더니 예 강의를 의뢰하려고 합니다. 뭐 저희 검사들 모임이 있는데
4: 네.
2: 강의를 전체 강의를 의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 어떻게 TV를 보시고 강의를 섭외하시는 거세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요. 당신 딸이 어디서 강의를 들었는데 아버지 회사 사람들 강의를 한번 들어보라고 추천을 해서
4: 네.
2: 딸의 추천을 받고 검찰 전체 강의를 의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딸이 누굽니까? 그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그랬더니 그 자매인가?
4: 그 공주님.
2: 공주님. 공주님 교회. 야. 그리고 아버지는 그 교회 장로님.
4: 네.
2: 그래가지고, 야, 이게 아니 무슨 이런 그 좀 무겁다라고 생각하는 저 검찰 전체 조직의 강의를 무슨 대학 교수한테 의뢰받아서 한 게 아니라 누구한테서 추천받았다고요?
4: 딸.
2: 딸.
4: 딸.
2: 공주님.
4: 공주.
2: 26살짜리. 그래서 제가, 아니 이게 너무 이게 궁금하고 정말 너무 신비로운 거예요. 아니 아버지하고 딸하고 얼마나 신뢰관계가 그렇죠. 있는 걸까. 이게 무슨 조그마한 뭐 몇 명 있는 회사도 아니고 검찰이라는 아주 이 무거운 쉽지 않은 조직의 강의를 딸 추천을 받아서 한다? 야. 그래가지고 그날 이렇게 중앙지검 가서 강의를 하고 아 이렇게 재밌게 끝났어요. 그런데 그 다음 강의가 있어서 대전으로 얼른 내려가야 되는데 그 국장님, 장로님이 햄버거를 사오신 거예요.
4: 햄버거.
2: 햄버거. 그러면서 아유 강사님 저희가 식사를 대접해야 되는데 지방으로 내려가신다고 해서 저희가 햄버거 사왔습니다. 박 검사 햄버거 갖고 와. 그랬더니 이제 그 옆에 검사님이 햄버거를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야. 맛있게 잡수십시오. 그래가지고 아유 장로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방에 내려가는데 갑자기 전화가 오신 거예요. 네. 여보세요? 그랬더니 강사님 김국장입니다. 아 예 국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그랬더니 어떡합니까? 큰일 났습니다. 그랬더니 네?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콜라를 빠뜨렸습니다. 제가. 그 원래 햄버거하고 콜라를 먹어야 되는데 햄버거만 먹으면 목 막혀서 뒤져버리거든요.
4: 야.
2: 그러면서 그 다음 멘트가 뭐냐면 제가 지금 갖고 뛸까요?
4: 야.
2: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4: 아니 정말 멋지시네요.
2: 네.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이 여유는 어디에서 나오는 건가? 이 배려는 어디에서 나오는 건가? 역시 저 아버지하고 26년 산 그 딸은 야, 그래서 그 딸의 얼굴이 형성된 거였구나.
4: 그래서 그 후광이 나고 어디 가든
2: 후광이 나고 사랑받고. 그 아버지가 내가 검찰의 국장이라는 갑옷을
4: 벗은 거죠.
2: 벗어버려. 저하고 얘기할 때 뭐 안녕하세요, 저 검찰 국장입니다. 무릎 꿇어. 그래! 이러는 게 아니라 아유, 제가 네. 콜라를 빠뜨렸습니다. 어떡합니까?
4: 야, 진짜
2: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분이 되게 이제 어디 또 고검으로 지방으로 갔는데 네. 강의를 또 듣고 싶다는데 당연히 지방 공무원이니까
4: 그렇죠.
2: 강사료가
4: 아, 적죠.
2: 아주 적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겠다고 했을까요? 안 가겠다고 했을까요?
4: 간다 그랬죠.
2: 감사합니다. 저를 그렇게 말씀하세요. 가겠다고 했어요. 야.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냥 검찰에서 준비한 것만 하십시오.
4: 네.
2: 제가 장로님 배로 제가 가겠습니다. 인사드리러. 그래서 거기 딱 강의하고 딱 끝났는데 그분이 또 이렇게 오신 거예요. 그러더니 검찰에서 준비한 거는 되게 얇아요, 봉투가.
4: 네.
2: 근데 그 이런 거 있잖아요. 시골 가면 큰아버지가 그렇죠. 네. 우리 아버지 몰래 조카한테 돈 몰래 줄 때 있잖아요.
4: 아, 네. 몰래 이렇게.
2: 야, 아버지 오기 전에 넣어라. 이렇게 하면서 아. 그렇게 돈을 그 고검장님 네네. 모르게 본인 돈으로
4: 아이고.
2: 봉투를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고, 김강사님 네. 죄송합니다.
4: 아이고. 아이고.
2: 햄버거 잡수세요.
4: 콜라값이에요.
2: 네. 이렇게. 그 주는데 서울에 올라갈 때 마음이 그냥 아주 그냥 고향 갔다가 작은 아버지 큰 아버지한테
4: 진짜 삼촌 만나고
2: 네. 오랜만에 고모 만나고 이모 만나서 이렇게 그분은 저랑 소통하신 거예요. 네. 그런데 그분이 뭘로 소통을 했냐면 나 검사야. 뭐 나 대통령이야. 뭐 나 엄마야. 그러면 누가 그렇게 하나 봤더니 무장을 해제하는 사람이 두 가지를 갖고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상대방을 사랑하면 자기의 무장을 해제합니다.
4: 맞아요. 사랑하면.
2: 네. 두 번째는 자기의 마음이 건강하면 자기의 무장을 해제해요. 사람들은 다 여기 어깨에 달린 게 있거든요. 자기의 마음의 어깨에 달린 게 있어요. 네. 나 경력 몇 년이야? 나 강의 몇 년째야?
4: 네.
2: 나 설거지 30년째야? 나 시집살이 40년째야. 나 문신 7년째야. 점점 내려와, 이게 지금. 나 뭐 몇 년째야. 나 뭐. 이런 게 있거든요, 사람마다 다. 근데 그거를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4: 그래서 어머니 문신은 많이 올라가셨어요, 지금. 괜찮아요. 네.
2: 괜찮습니다. 색깔이 네네. 녹색으로 되기 전입니다.
4: 네네.
2: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이렇게 딱 내려놓으니까 상대방을 사랑할 때 그리고 내 마음이 건강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강력한 최고의 무장을 해제하고 인간의 도움을 받아야 생명을 유지하실 수 있는 아이의 모습으로 오는 건 딱 두 가지신데 하나님이 너무 강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너무 사랑하시죠. 그러니까 신이라는 절대자라는 무장을 벗어버리고 아주 연약하고 생명의 위협을 받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인간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다는 그게 크리스마스의 정신이고 그 정신을 받들어서 저렇게 이 추운 겨울날 계속 길거리에서 또 종 울리고 그리고 또 저 받은 걸 가지고 또 가난한 이웃에게
4: 또 찾아가시고
2: 또 찾아가서 나 누구야 이렇게 해서 주는 그렇죠. 게 아니라 나 냄비 갖고 왔어 집에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조용하게 아유 저희가 많이 돕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네 뭐 내년에는 또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죠. 네.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겠죠.
4: 맞습니다.
2: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겠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볼 뿐이죠.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잘하는 게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소명이랍니다. 네. 내가 혹시 봉사를 잘한다고 하면 그건 내 자랑거리가 아니라 나의 소명이다. 하나님이 세상에 갚으라고 하신 소명이다. 그럼 이제 봉사하고도 얼굴에 이렇게 어린아이 같은 게 있죠. 근데 봉사하고 얼굴에 후가시가 잡힐 수 있어요.
4: 힘들어가 있어. 얼굴에.
2: 난 항상 이웃들을 생각해. 대한민국 사람들은 어쩜 이렇게 이웃을 생각을
4: 이렇게 안 돕니?
2: 주여 정말 너무 답답합니다 주여. 아유. 나 군세군이야 진짜. 빨간 냄비. 이렇게 하면은 그것 또한 봉사의 갑옷을
4: 벗어야
2: 그럼 어린아이처럼 되면 사람들도 봉사 안 하다가도 어머 나도 저분처럼 되고 싶네.
4: 그러니까 저분처럼. 오.
2: 여러분 저희가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예수님이 아기로 오신 것처럼 저희도 그 정신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혹시 우리가 사람들 만날 때 옷을 두껍게 입고 멋지게 만나려고 하진 않았는지 아니면 권위주의로 사람들을 누르려고 하지는 않았는지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0: 사모님들을 위한 주제다. 아, 이거 알 것 같습니다.
1: 그렇습니까?
0: 네.
1: 주제를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0: 오늘, 가족, 네. 소통의 오지다.
2: 네.
0: 예.
1: 저는요, 오늘 이 방송은 무조건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제가 이제 방송을 이렇게 조금 해보니까요. 네. 강의도 마찬가지인데, 목사님 설교도 아마 비슷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딱 교인, 단상에 올라가서 교인들 얼굴을 딱 봤는데, 주여, 오늘은 힘듭니다.
0: 아, 그런 날 있으시죠? 그런,
1: 솔직히 목사님 그런 날 있으시죠?
3: 네, 네.
1: 근데 그냥 단상으로 올라가는 도중에 그냥 성도들 얼굴을 봤는데, 아, 오늘은 정말 성령 충만한,
0: 네.
1: 정말 뭔가가 일어날 것 같다. 오늘은 진짜 헌금이 많이 될 것 같다. 이런 날이, 자제자 이런 날입니다. 그런 날이 있는 것처럼, 그게 감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의 얼굴 표정, 뭔가 말씀을 네네. 기대하는 느낌, 그리고 열려있는 마음.
0: 그렇죠.
1: 이제 그러면은 사실은 똑같은 준비를 했어도 정말 분위기가 좋고, 정말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고 뭐 교회에 좋은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0: 아무리 말하는 사람이 네. 능력이 뛰어나더라도 말이죠.
1: 그렇죠. 그렇죠. 근데 예. 아무리 강사가 뭐 좋고 목사님이 좋아도 막 교인들이 막 자고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0: 맞아요.
1: 이렇게 네? 목사님이 설교할 때 좀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아멘. 아멘. 그렇게 하면 얼마나 목사님이 신이 나실까요? 근데 목사님이 진짜 설교 준비 막 금요일부터 했는데 막 교인들이
0: 저 말은
1: 이거 뭐예요? 방울뱀이에요? 뭐예요? 이게? 뭐 이런 거 하고 특별히 누가 그렇게 하면 설교가 마음이 아플까요?
4: 사모님이에요.
1: 그렇죠, 사모님. 아! 옥사님도 강력하게 동의하시네요. 네? 교인들은 다 맞추요. 아멘, 할렐루야 하는데 사모님이 너나 잘해 인간아. 저 인간이 아주 그냥 자기는 그냥 정말 저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그냥 아우 정말 그냥 내가 한마디만 하면 당신은 목회 생활이 끝이야. 내가 입만 벌리면 당신 진짜 목회 생활 끝이야. 진짜 나 정말 주여 제 입을 벌리면 그냥
0: 지금 몇몇 사모님들은 입을 깡 뜨죠. 저.
1: 아금니를 그냥 목사님들은 뜨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모님이 이렇게 아멘 주여 맞아요. 정말 참 은혜가 되네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목사님들이 그냥 엄청 힘이 나는 거죠.
3: 네. 네. 네.
1: 그러니까 이 강의하기에 제일 즐거운 대상은 뭐니 뭐니 해도 아줌마 수업이에요. 네. 아줌마들만 한 300명? 500명? 이렇게 오시잖아요. 40대, 50대, 60대? 전 70대도 괜찮습니다. 아줌마들만, 일반 강의인데도 아줌마들만 오면 분위기가, 붕해처럼 돼요. 붕해. 완전 붕해야. 이게 한 10분만.
0: 트로트 가수 콘서트.
1: 엄청 좋아요. 아주머니들은 정말 네. 엄청 좋아요.
0: 그렇죠.
1: 그래가지고 그냥 분위기 좋고 막 그냥 중간에 헌금 바구리만 싹 돌려버리면 돼요. 그럼 아줌마들도 헌금을, 신앙도 없는데도 그냥 아줌마 수업 전 제일 좋아요. 근데 사실은 그러면 자꾸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도 강의도 세상 모든 것도 쉬운 거에 포커스를 맞추면 안 되고 가장 어려운 대상이 누군가. 이제 그 사람들을 공략해야 이제 좋은 강의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강의하는데 누가 제일 힘든가 제가 봤더니요. 예. 첫 번째는 공무원 수업이 힘듭니다. 근데 모든 공무원이 힘들진 않고 5급 이상부터 엄청 힘들어요.
0: 아, 급수가 좀 올라가실수록.
1: 커트라인. 5급. 5급을 사무관님이라고 부릅니다.
0: 네.
1: 이제 전에 국회에서 한번 강의를 하고 싶다고 그래서 사무관님, 서기관님, 행정관님, 아이고. 차관님, 장관님.
0: 5, 4, 3, 2, 1급을 다.
1: 그렇게 쭉 오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원래 8급, 9급 공무원은 재밌게 수업을 한 적이 있어서요. 아유, 뭐, 5급도 재밌겠지? 이러고 가서 제가 이렇게 인사를 드리려고 어른들 얼굴 딱 봤는데, 얼굴 표정에 이렇게, 5급!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5급.
0: 얼굴 표정이에요.
1: 야. 세상에서 제일 추한 게 그겁니다. 저는 솔직히 사람 생긴 건 잘 안 보게 되고요. 강의하면서 제가 습관처럼 된 게 사람의 표정이나 인상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전 여기 딱 오면 목사님이 뭐 어떤 양복을 입으셨는지, 뭐 사모님이 몸매가 뭐 이제 장난이 심한지, 뭐 그런 거 안 봐요, 솔직히.
0: 아, 그런 거 안 본다고요?
1: 그런 거 안 봅니다, 사모님.
0: 사모님들 숨 쉬세요!
1: 그런 거 보지 않아요. 뭐, 사모님 눈이 저게 문신인지, 저게 그런 거. 저는 그런 거 보지 않아요. 저 사모님이 어느 지역에서 목회를 하실까 이런 것도 저는 안 보게 되고요. 뭐 보게 되냐면 얼굴 표정을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까 여기서 앉아서 아무 말씀 안 드리고 목사님하고 사모님들 얼굴 이렇게 딱 이렇게 보게 되는데 어떤 말이 떠올랐냐면 성경에 보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비록 몸은 장난이 심하지만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안타깝더라. 보시기에 짠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 보시기 좋았더라. 그 여기가 좋아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얼굴은 얼이 담긴 꼴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즉 얼, 혼이 들어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몸에는 혼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몸에는 비계가 들어있지 혼은 여기 얼굴에 들어있습니다. 얼굴 표정을 지을 때 사람을 바라보는 눈동자. 근데 이제 목사님들이 사실 지금 이렇게 개척교회라고 하지만 이제 지금 그 연배들이 그렇게 막 이렇게 20대는 아니시잖아요. 그 40대, 50대 목사님이 계신데도 그 얼굴 표정이
2: 맞아요.
1: 20대 친구들도 못 짓는 이렇게 확 열려있는 표정. 네. 그리고 또 본 거는 제가 사모님, 우리 사모님 표정을 저는 유심히 봤어요. 사모님.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오른쪽에 분이 사모님이냐. 왜냐면 이제 누나랑 결혼할 수도 있으니까. 사모님하고. 그러니까 우리 사모님 인상이 참 좋으시고 뭘 봤냐면 그냥 네. 단순하게 웃는 모습을 본 게 아니라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목사님 바라보는 얼굴 표정을 봤어요. 근데 목사님이 바라보는데 얼굴 표정이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0: 어머 우리 남편.
1: 네. 연예인 아이들이 연예인 보는 얼굴이에요. 그게 목사님 결혼하신 지 얼마 되셨죠?
5: 15년.
1: 15년 됐는데 그 얼굴 표정이면 이게 중간에 바뀌었지 않았으면 어려워요. 15년 결혼하면서 그 아내가 남편을 이렇게 어머 우리 목사님 어렵거든요.
2: 야.
1: 그냥 완전히 목사님 진짜 복을 잡으셨습니다.
5: 감사합니다.
1: 그 목사님 감사합니다는 말이 바로 안 나오고 감사합니다. 뭔가 좀 생각하시고 감사합니다. 네, 괜찮습니다. 아닐 거예요. 목사님 진실일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게 그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면 근데 이제 연령대는 사실 그때 5급 공무원 이상이 지금 비슷하셨어요. 근데 그 잘 웃지를 않으셔요. 제가 이렇게 유머를 딱 날리면 오늘처럼 이렇게 하하하하 이렇게 웃어주시면 되는데 웃기는 웃으셔요. 솔직히 제 강의가 재밌긴 재밌나 봐요.
0: 아 재밌어요.
1: 예, 딱 날렸더니 이렇게
0: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1: 그리고 본인이 웃기면 웃으면 되는데 옆 사람이 웃는지를 확인해.
0: 맞아요. 자기만 웃긴 건가.
1: 그러니까요. 그 좋은 교회, 칭찬받는 교회도 보면은요. 담임 목사님이 안 와야 부목사님들이 좋아하는 강의가 있어요. 그래야 편안한 거예요. 그 교회는 좋은 교회일까요?
0: 아유.
1: 제가 보기엔 안 좋은 거예요.
0: 말 다 했죠.
1: 네. 근데 담임 목사님이 계시는데도 사람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웃는 교회가 있어요. 막 담임 목사님하고 상관없이. 그리고 제가 이렇게 재미있게 하려고 담임 목사님을 까도 막 엄청 좋아해요. 그럼 막 담임 목사님도 좋아하고 막 교인들도 좋아해요. 이렇게 좋아하고.
0: 사모님이 제일 좋아해.
1: 저 엄청 좋아해요. 사모님 막 헌금 막 그냥 그럼. 결혼 반지. 어차피 지겨운데 이거 야 가져가세요 정말. 짜증나 진짜. 저 새 놈으로 주세요 정말.

0: 이게 안 나올 수가 없더라고요. 이렇게
1: 우리 사모님들은 애를 키우다 보면 목소리가 이렇게 좀 조용해질까요? 커질까요?
2: 커져요.
1: 커져요. 커져요. 커져요. 이렇게 이렇게 아가씨 때도 그렇게 컸을까요?
2: 아니요.
1: 확인할 바는 없어요. 확인할 바는 없는데 어쨌든 아가씨 때는 엄청 정말 여성스럽고 그렇죠. 그랬는데 이제 막 애 키우고 또 집에 큰아들 이거 나이 먹어도 철도 안 드는 이 큰아들 때문에 엄청 목소리가 이게 커지는 거예요.
3: 가뜩이나 커졌는데.
1: 네. 안 그러면 속병이 생기거든요.
3: 그러니까.
1: 빨리. 그러니까 이제 기도할 때 막 주여를 너무 크게 하는 거예요. 그냥. 전에는 주여 이랬는데 주여! 주여! 점점 이제 막 소리 커지고 막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3: 맞아요. 맞아.
1: 중학교 애들 가보니까요. 얘네들은 기본 표정이 진짜 나쁜 놈들이에요. 얘네들. 표정은 절 500명 중에 200명이 절 이렇게 봐요.
3: 그냥 그걸 안 봤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네.
1: 침을 많이 뱉더라고요, 제가 보니까요. 침 많이 뱉고, 눈빛은 날카로운데 초점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아유, 얘네들이 공부하느라고 스트레스를 받았을 거야. 유머를 날려줘야지. 유머를 딱 날렸거든요. 그럼 이제 어른들은 다 이렇게 웃어주세요.
3: 그렇죠.
1: 어머, 이게 아이스 브레이킹이구나. 중학교 애들은 제가 유머 딱 날렸더니, 웃기려고 애를 쓰는구만! 그랬더니 또 걔 친구가 이제
3: 와
1: 나이 먹고 고생한다.
3: 중학교 지금 중학생이
1: 그게 저거 나이 먹고 고생한다고 저희 너무 힘들더라고요. 솔직히 목사님들이 설교하다가 이렇게 유머 이렇게 한번 하면 좀 재미 없어도 그렇죠. 웃어주면 좋잖아요.
3: 맞아요.
1: 교인들이 막 웃어주면 좋. 또 사모님도 웃어주면 얼마나
3: 그러니까
1: 남편이 좀 재미없는 얘기해도 어머 정말 목사님은 참 유머 감각이 좋으셔요. 이런 거 해주면 되지 그냥. 목사님 재미있게 좀 하려고 했는데 웃겨 그게?
3: 그럼 어디 가서 함부로 하지 마. 이러고
1: 당신이 유머가 없어서 교회가 붕이 안 되지 그. 저쪽 교회 목사님 보니까 너무 은혜롭더라 나 진짜.
3: 와 또 비교까지.
1: 그 놈하고 살아 가서 그 놈하고 살아보러 그냥. 그럼 이제 또 이제 가정이 또 소통이 안 되고.
3: 맞아요 맞아요. 네.
1: 그래서 사실 최고의 오지는 목회지가 아니라.
3: 가정?
1: 가정이다.
3: 가정. 네.
1: 사모님하고 아이들한테만 은혜롭게 목회하셨으면 목회 성공하신 거다. 네. 너무 막 그 전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게 잘 들어야 되는데 전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전도는 되어지는 거라는 거죠. 네. 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는데 이 말은 아주 간단하게 해석하면 네가 진짜로 주 예수를 믿고 주 예수의 방법대로 너의 삶을 살면 너와 너의 가까운 사람들은 구원을 얻지 않을 수 없다. 이 말로 풀어 해석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냥 내가 교회 다니면 내 식구도 다 교회 다닌다 이 말이 아니라 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삶의 길을 걸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하면 그 길을 걸어가는 너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은 주 예수를 안 믿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좋은 식당은 영업 안 하거든요.
3: 그렇죠. 다 입소문.
1: 그러니까 손님들이 뭐 이렇게 아 목사님 그 거기 가보셨어요? 개고기가 참 좋더라고요. 목회는 개고기야. 목회는 개고기. 그러면 이제 그 친구 목사님이 신뢰가 있으면 그 친구 목사님 말을 들어요.
3: 맞아요.
1: 네. 어 그러면 한번 뭐 가보세요. 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식당에 갔는데. 그러니까 요 식당 맛있으니까. 다음에 우리 교회 식구들 다들 교회 행사하고 우리 여기 꼭 와서 먹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또 전도를 하는 거예요.
3: 그렇죠.
1: 네. 그러니까 목회를 너무 저쪽에 대단한 프로젝트를 생각하지 마시고 와이프하고 아이들 그러니까 와이프하고 아이들이 내 삶이나 내 설교를 듣고 아, 아버지 아멘 정말 아버지 그리고 이제 엄마가 이제 계속 애들 보고 너희 아빠 같은 남편 만나야 돼? 이러면 좋은데 네 애비 같은 놈 데리고 와봐. 너 아주 그냥 다리 몽둥이를 뚝 끊어버려 그냥. 네 애비 비영이요. 비영은 절대 안 돼. 이렇게 하면은 사실 양쪽으로 교회를 설령 성장시켜 놨을지라도 이게 정말 마지막 날에 저희가 어떤 얘기를 들을지 이게 참 조심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목회에 오지는 와이프하고 아이들이다. 그래서 와이프하고 아이들만 어머 목사님 정월 목사님 새벽기도 설교

0: 그렇게 은혜가 됐어요. 네, 목사님. 뭔가 원한이 사무친 아멘이네요, 저게. 뭔가 이렇게 아멘 이런 게 아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최고의 어렵고 최고의 정수인 목회의 최고의 정수는 사실은 가족이다. 근데 그 가족은 어떤 언어로 할 때 소통이 잘 되느냐?
1: 어떤 언어?
0: 언어가 네 가지가 있는데요. 처음에가 바로 그 잔소리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데이터라는 게 있고 감수성의 언어가 있고 마지막 언어가 인간을 가장 잘 변화시키는데 spiritual language, 영적 언어라는 게 있대요. 그러니까 영을 움직이는 영의 언어가 있는데 이걸 소개할까요?
2: 네!
0: 영의 언어가 있는데 그걸 한국말로 다른 말로 번역했더니 언어학자들이 뭐라고 번역했냐면 body language. 그러니까 눈빛, 얼굴 근육의 움직임, 제스처, 그리고 스킨십, 그리고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거 행동이랍니다. 그러니까 영의 언어는 반드시 인간의 몸에, 몸으로 변환된대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교인을 바라보는 눈빛, 이렇게.
1: 어, 그렇겠죠.
0: 그런 게 있어요. 아까 사모님이 목사님을 바라보는 눈빛이 있었거든요.
1: 그 속일 수가 없어요.
0: 그 눈빛에는 정말 여러 가지 그게 들어가 있어요. 어떤 목사님에 대한 사랑, 내가 이 남편에 대한 어떤 신뢰, 그렇지만 주여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정말 대단한 영성가들을 봐보세요. 그들이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어떤 표정으로 바라보는지. 그래서 스피리추얼 랭귀지는 때로는 눈물로 나오기도 해요. 그가 목사님이 새벽에 이렇게 그 교회를 위해서 또 교인들을 위해서 울다가 나오는 눈물. 그게 바로 영의 언어라는 거죠. 그게 언어인 거죠. 그러니까 사모님이 너무 예쁠 필요 없어요. 교회 부흥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막 아멘 뭐 주님 아멘! 아멘 아멘! 자!
1: 아니 어떻게 이게 혼자 아멘을 열심히 외치는지
0: 이때까지 모든 얘기엔 아무 말도 안 하시다가 사모님이 너무 예쁠 필요 없다는 말에 완전 아멘. 그 이유를 소개해드릴게요. 자, 가난한 개척교회에 가난한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왔어요. 근데 사모님이 너무 예쁜 거예요. 막 몸매도 축복받으시고 막 옷도 막 너무 명품 옷 입고. 그러면 교인들이 좋아할까요? 조금 불편해할까요?
1: 불편해요.
0: 근데 사모님이 근데 좀 얼굴에 질서는 어긋났지만 좀 사모님 표정. 어머 안녕하세요. 네, 저희 교회 오신 거 환영합니다. 네, 뭔가 거기에서 사람들이

0: 설계해야지 이렇게 하실 필요는 전 없다고 생각해요.
1: 그렇죠. 다.
0: 그거는요 어울리는 사람이 있고 안 어울리는 사람이 있어요. 네. 생각해 보세요.
1: 그러니까.
0: 우선 저는요 되게 어린 나이에 강의를 처음 시작해가지고요 그게 컴플렉스였어요. 그래가지고 아 사람들이 나를 카리스마 있게 생각하지 않겠지? 양복 입으면 한복 입어야지. 그런 생각을 해서 한복. 그 한복 입고 했더니 막 그냥 외국인 장기자랑이냐 그러고. 니네 나라로 가라 그러고 막 그냥. 니네 나라는 저 한국인데. 그러니까 보세요. 사람들이 자기와 안 어울리는 걸 하려고 한다. 뭐 유머 있어야 설교가 트렌드다. 뭐 이런 말 듣고.
1: 맞아요.
0: 그게 삶에서 나오는 유머도 아닌데 어디 인터넷에서
1: 인터넷에서 막 다
0: 좋아가지고 막 이렇게 뭐 여러분 새치기 하지 맙시다. 새를 치지 맙시다. 막 이런 거 하고 막 이거. 교인들이 어 이래도 목사님은 아 저거 좋아하는 건가? 다음에 또 한번 해야지 뭐 이런 거 하고
1: 더 심각해지겠네.
0: 그러시고 안 좋아하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런 거를 정말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되게 목사님들이 갖고 있는 그 영의 언어를 이렇게 쓰시면 된다는 거죠. 그건 반드시 행동으로 나오는데 표정으로 나오고
2: 맞아요.
0: 말하지 않아도 느낌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최고는 뭐 기도하는 무릎. 이게 바로 영의 언어거든요. 그리고 뭐 아니면 교회를 위해서 이제 지금 당장은 목사님이 사모님이 교회에 뭔가 막 그 이렇게 해야 할 그 많은 잔일들이 있을지 몰라요. 그거를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게 그게 영혼의 언어라는 거죠. 그걸 본 자녀들과 그거를 본 교인들이 그 모습을 통해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지 설교로만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한테 그런 걸 해주십시오. 목사님, 사모님. 오늘 저녁에 가셔서 네. 그런 거 좀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허그.
1: 아, 허그.
0: 이렇게, 허그. 이렇게. 이렇게
1: 안아주고.
0: 오늘 저녁에. 네. 바로 해주시면 애들이 극도의 불안을 느끼거든요. 이제, 뭐야, 이거! 어. 아빠 오늘 어디서 뭐 또 들었구만, 이거! 이거 어차피 한번 하다 하지도 않을 거면서, 이씨.
1: 그걸 경계하죠?
0: 예, 네, 완전 싫어해요. 그러니까 갑자기 하지 마시고. 문자 하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성경 구절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성경 구절 바로 삭제에 들어갑니다. 삭제. 네, 지혜롭게 해주세요. 성경은 좀 이따 해주시고 지금은 아빠가 우리 아들 좋아하는 거 잊지 마라. 하트.
3: 어, 그 정도면 네,
0: 하트. 네. 하트. 하트 못 하트. 찾는 목사님들은 한글로 하트. 목사님들도 성경은 잘 외우셔도 하트는 어디 있는지 몰라요. 하트. 하트. 전에 그냥 부산 지역에서 그냥 이 강의 한번 했더니 그냥 저 한번 해주세요 그랬더니 부산 아버지들이 아 경상도 사람들은
1: 그런 거 안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0: 그래서 경상도 애들도 힘드니까 한번 해달라고 했어요.
1: 또 어떤 자식
0: 경상도 애들도 많이 힘들거든요.
1: 아이들인데
0: 네, 아버지들이 그래서 아 뭐다 이런 거 시키는 아빠가 우리 아들 저런 거 있지 마라 하트. 부산 애들은 답장을 5분 만에 해요. 와 시키드나.
1: 와 시키드나. 네,
0: 시키드나. 더 해달라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좋습니다. 저도 저희 아버지랑 소통이 제일 어렵더라고요. 전 솔직히 강의에 한 100배 아버지가 어려웠어요. 그래서요 지금도 60, 70이 넘은 어른들을 만나면 제가 살짝
1: 위축되고
0: 눈치를 되게 많이 봅니다.
1: 그러니까 아버지 네,
0: 아버지하고 같이. 비슷한 연배거나 뭐 비슷한 느낌이다. 그럼 제가 이렇게 이렇게 하고 제 그걸 발휘를 못 하거든요. 그 이유가 저희 아버지가 제가 어렸을 적부터 청각장애 3급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귀가 안 들렸고 저는 아버지라는 말을 거의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화를 해본 적이 없죠. 가족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family인데
1: 네.
0: family의 스펠링을 어떤 학자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이게 family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려면 대화를 해봐야 되거든요.
1: 그렇죠.
0: 대화의 최고봉은 함께 일을 해보는 겁니다.
1: 아, 일을 같이 한다.
0: 네. 네.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거.
1: 그렇죠.
0: 그거는 예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네. 이 말만 대화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아버지하고 그 관계가 안 됐는데 작년에 아주 이제 좋은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여보세요? 그랬더니 제 고향에서 아버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처음엔 다른 분이 받더라고요. 네. 여보세요? 김창욱입니다. 그랬더니 제주도에 어떤 치과인데요.
1: 아, 치과.
0: 아버지 이름이 누구누구 맞으시죠? 그래서 제가 예, 저희 아버지 맞습니다.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신경치료랑 치아에 씌우는 거 치료받으러 왔는데요. 치료비를 막내 아들한테 낼 수 있겠냐고 물어보라고 해가지고 저한테 했다고.
1: 아버지가 직접.
0: 그래서 제가 얼마냐고 했더니 아버지가 금으로 씌우시기를 원하셔서 많이 나왔다.

0: 아이고. 그래서
1: 예, 제가 하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전화를 끊으려고 그러는데요. 그분이 그런데요, 할아버지가 전화 받고 달래요. 아. 제가 저희 아버지 귀 안 들리시는데.
2: 그렇죠.
1: 그랬더니 아유 모르겠어요. 할아버지가 전화 받고 달래요. 그래서 바꿔주세요. 아버지하고 전화를 거의 40년 가까이 처음 해보는 거잖아요. 살짝 심장이 떨리더라고요. 정말 아버지가 받으신 거예요. 소리가 안 들리시는 분들은 소리를 크게 내거든요. 막둥이녀! 아버지다! 미안하다! 근데 아버지가 미안하다는 얘기는 작게 하시더라고요. 아버지가 진짜 미안하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아버지 아들한테 미안하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돈 내라고 그러세요. 힘들게 키웠으니까. 그래 아들도 마음이 편안하죠. 이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전화를 끊어버렸더라고요.
0: 하실 얘기만 하고 다
1: 아버지 얘기만 하고 그냥 아버지랑 사이가 많이 좋아졌어요. 아버지다 그룹인데요. 하나님 같더라고요. 그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2: 맞아요.
1: 아버지다 이 얘기를. 아마 하나님의 음성은 어쩌면 내 생각에는 엄청 멋질 줄 알았는데 어쩌면 이런 형식일지도 모르겠다. 제가 교회 다니면서요. 제일 힘들었던 게 다른 사람들 아버지 아버지 그러는데요. 전 그 얘기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아버지가 이제 가족을 귀가 안 들리셔서 이제 그림 많이 하셨거든요.
0: 동양화.
1: 네. 그리고 사회에다가 버신 돈 환원하시고.
0: 동양화로. 네.
1: 그리고 이제 나이 잡수시고는 윷놀이로 환원 또 하시고 뭐 이래가지고 전 아버지가 싫고 아버지랑 대화도 안 되고 아버지랑 대화해본 적도 없고 어쩌면요 목사님들이 하나님 나라 위해서 생명을 내걸고 자기가 잘하던 거 돈 많이 벌던 거 인정받던 거 내버리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목회하겠다고 신학교 들어가서요 제일 큰 피해자가 사모님이랑 애들이랑 때로는 안타깝지만 목사님 자신이 되어버렸을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교회 부흥시키는 거에 너무 전념하다 보니까 나는 내 와이프도 없고 내 애도 없고 나와 하나님의 관계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서의 산 밑에 비둘기야 나에게 얼굴을 돌려다오. 너 교회 부흥하는 거 말고 네 얼굴을 나에게 돌려다오. 내가 너한테 뭐를 줄 수 있는지 이 손 말고 내 얼굴 좀 봐라. 내 얼굴 좀 봐라.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내 얼굴을 봤듯이 내 얼굴 좀 봐라. 그리고 와이프 얼굴도 좀 봐라. 그리고 아버지가 너무 바빠서 신방하느라고 또 뭐 교회 일이 또 좀 많습니까? 그거 그렇죠. 하느라고 힘을 다 써서 힘을 쓸 수 없는 네 애들 좀 봐라. 거기가 오지다. 이 얘기 들으시다가 혹시 마음에 미안한 사람 걸리거든 12월 넘기지 마시고 그 사람들한테 미안하다고 한 번씩 해주세요. 그리고 자기 자신한테 미안한 사람은 자기 자신한테 미안하다고 그러고요. 하나님께 미안한 마음 드시는 분은 너무 거창한 말로 하지 말고 하나님 죄송합니다라고 아주 나지막한 목소리로 아주 단순한 표현으로 한 번만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오히려 그 전보다 관계가 더 아마 풍성해질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NYPD에 합류하여 경찰통신기술자가 되었습니다. 뉴욕시가 가장 필요로 할 때 긴급전화를 응대하며 특별한 경력을 시작하세요. 우수한 의료 및 퇴직 혜택, 유급 휴가 등을 누리세요. 뉴욕시가 당신을 부릅니다. NYPD recruit.com을 방문하거나 212 리크루트로 전화하세요.

0: 방송은 사전 제작된 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1: Welcome aboard.
2: 입이 트이는 영어. 영어. Hello and welcome back, everyone. This is 입이 트이는 영어 on EBS FM. 안녕하세요. 저는 이현석입니다.
1: Hello and welcome back, everyone. I'm Jennifer Clyde.
2: 우리 제니퍼 선생님은 예전에 학교 다니면서 이제 공부할 때 이렇게 플래너 같은데 다이어리에 공부 계획을 이렇게 좀 적어놓고 지키는 편이었나요?
1: Not when I studied, but when I started work, I did.
2: 공부할 때는 안 그랬는데
1: no.
2: 일할 때는 빠지면 큰일 나니까. 저는 학교 다닐 때부터 이걸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1: 아. 네,
2: 하루에 계획만 한 30분씩 세운 것 같아요. 문제는 다 지키지도 못할 계획, 왜 이렇게 계획만 세웠는지. 자, 오늘 주제가요. 스터디 플래너에 관련된 주제입니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루에 공부할 양이나 이런 것들을 순서대로 정해놓고 몇 시에 뭘 하겠다고 적은 후 지키는 거. 그 다음에 지켰는지 못 지켰는지 그것도 기록해 나가는 거. 하나의 일지죠, 어떻게 보면.
1: Yeah.
2: 공부의 일지. 자, keeping a personal study planner라고 해서 저희가 영어로 바꿔봤고요. 오늘 주인공 소개 좀 해주시죠.
1: 네. 손토끼 청취자님께서 신청해 주신 주제입니다.
2: 네.
1: 손토끼.
2: 오늘 주제랑 잘 어울리는 이름이세요. 자, 그러면 올려주신 사연 내용은 스터디 플래너에 자기가 공부할 것을 이렇게 우선순위대로 쭉 적어놓고 어떻게 어떻게 지켜나간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한 줄 한 줄 정성을 다해 영어로 바꿔봤습니다. 먼저 들어보실게요.
3: Talk about your personal study planner. When I wake up in the morning, I write down my plans for that day's studies in my study planner. I then study according to the plan. First, I jot down the date and write what I have to study in order of importance. Then I write down a time for each study item. I do my utmost to finish my studies within that time. When I check off an item, I mark it with a highlighter. Then I record how much more or less time it took to study compared to the plan. Before I call it a day, I write down words of encouragement for myself in my planner. By using my study planner to study this way, I can make the most of my time. When I finish my studies for the day, I feel a sense of achievement.
2: 아, 마지막 부분 저는 공감합니다. 그날 해야 될 공부를 쭉 다 써놓고 다 이루면 얼마나 그 기분이 좋아요.
1: I know.
2: 보람도 느껴지고.
1: You really feel that you accomplished something and you feel good about that day.
2: That's right. When you go to bed,
1: nothing went to waste.
2: You feel so good about yourself.
1: Yeah.
2: I think that's a wonderful feeling to have. Okay. 자,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스터디 플래너에 그날 공부할 것들을 이렇게 계획처럼 적어 놓는다예요. 자, 그거 영어로 바꿔볼게요.
1: When I wake up in the morning, I write down my plans for that day's studies in my study planner.
2: 자, 구동사가 두 개 나왔죠? Wake up in the morning, 강세 뒤에 줘야 되죠? I write down my plans for that day's studies in my study planner. 학업이라는 말을 할 때는 주로 항상 복수형으로 씁니다. For that day's study가 아니라 studies, studying보다는 studies. 복수형이 더 좋습니다. 원어민들이 실제 그렇게 더 많이 쓴다는 얘기고요. 그냥 study planner는 두 개의 단어를 붙여서 study planner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드릴게요.
1: When I wake up in the morning, I write down my plans for that day's studies in my study planner.
2: 계획을 적어놓는다 할 때도 write down my plans 해서 반드시 복수형으로 좀 해주세요.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적어놓고 나서 그 계획에 따라서 공부를 합니다.
1: I then study according to the plan.
2: 이런 then 같은 거 많이 질문 주시는데 그리고 나서예요. 그러니까 then을 밖으로 뽑아서 then I study according to the plan 이라고 하셔도 되고 then을 문장 안에 넣어서 I then study according to the plan. 단지 then은 강세를 줘야 되죠.
1: Mm-hmm.
2: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1: I then study according to the plan.
2: 네, 입지형 낭독하시는 분들 이런 거 강세 처리 잘하세요. I then study according to the plan. 계획에 따라서 according to the plan. Okay?
1: First, I jot down the date and write what I have to study in order of importance.
2: Mm-hmm.
1: So, I jot down the date. Jot down이 J-O-T-L. Jot down means to write down.
2: Mm-hmm.
1: 쓱, 적어놓다 그쵸? 라는 말이고요. 자, 날짜를 적어놓고 and write what I have to study, 공부해야 할 것을 씁니다. In order of importance. Mm-hmm. Order가 순서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부터 쭉 약간 순서대로
2: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1: 적어놓는다.
2: 끝에, 문장 끝에 이렇게 붙이면 되네요. 쭉 뭔 말을 하고 In order of importance라고 하면 우선순위대로
1: right.
2: 가장 중요한 것을 맨 위에, 안 중요한 것을 가장 아래 이렇게 배치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In order of importance 이렇게요. 자, 그러면은 그 문장 다시 한번 드릴게요. Write down 대신에 jot down 이렇게 쓴 것이 특이하고 강세는 마찬가지로 down 해줘야 됩니다. 갈게요.
1: First, I jot down the date and write what I have to study in order of importance.
2: 그런 다음에 각 공부 항목 옆에 시간을 씁니다. 예를 들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거 이런 식으로.
1: Then I write down a time for each study item.
2: 각각 공부해야 되는 항목을 말하겠죠. 그리고 나서 그 시간 안에 공부를 끝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합니다.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1: I do my utmost to finish my studies within that time. I do my utmost. Utmost. U-T-M-O-S-T인데 I do my best와 같은 말이에요.
2: 맞아요.
1: 나의 최선을 다하다.
2: 여러분이 많이 쓰시는 표현은 I do my best일 겁니다. 그것도 쓰시고요. 물론 표현 하나만 확장할게요. I do my utmost. 그럼 이것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다. To finish my studies within that time. Within 전치사는 그 시간 이내죠. 만약에 3시까지 입지형 복습을 오늘 마무리하겠다라고 해주셨으면 3시가 되기 전까지를 within이라고 표현은 가능하겠죠. Within that time. 자, 한 번만 더요.
1: I do my utmost to finish my studies within that time.
2: 맞아요. 그 다음 제일 기분 좋을 때가 언제냐면 이렇게 티크 치거나 형광펜으로 치다거나 아, 이거 다 했다. 그럴 때 기분 좋죠.
1: When I check off an item, I mark it with a highlighter.
2: 자, 구동사 또 나왔네요. Check off an item. 일단은 우리가 체크한다는 얘기가 이렇게 꺽쇠 표시를 이렇게 하는 걸 체크라고 하잖아요. 근데 아, 이건 다 했네라고 표시하면서 지울 때 check off라고 그래요. Check off. 그쵸?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행 같은 거 갈 때 뭐 가져가야 되는지 이렇게 쳐놓거나 써놓는 경우 있잖아요. 그럼 챙겼으면 하나씩 check off 하는 거예요. Check
1: right.
2: off. Check off. 그쵸? When I check off an item, I mark it with a highlighter. 우리나라 말에 형광펜은 영어로 highlighter라고 하죠. 자, 펜의 종류입니다. 다시 한번요.
1: When I check off an item, I mark it with a highlighter.
2: 표시한다, 칠한다의 의미로 동사는 mark 동사. 그리고 then.
1: Then I record how much more or less time it took to study compared to the plan. So I record. 여기서는 녹음하다가 아니라 표시하는 거잖아요.
2: 기록하는
1: 체크를
2: 거죠?
1: 하는 거죠. 기록을 합니다. How much more or less time it took to study. 공부를 하는데 얼마만큼 시간이 더 걸렸는지 덜 걸렸는지 자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Compared to the plan. 내가 계획했던 plan에 비해서 얼마나 더 걸리고 얼마나 빨리 끝났는지 아, 다 이거, 기록을 한다는 거죠.
2: 참 좋은 인사이트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입지형을 내가 만약에 3시까지 다 복습하기로 했어요. 오늘 아침 방송 듣고. 그런데 4시까지 끝냈네. 그럼 플러스 60분이 된 거죠. 그런 걸 적어놓음으로써 아, 내가 이거보다는 시간이 더 필요하구나. 이건 특정 공부가. 이렇게 시간이 더 걸렸는지 덜 걸렸는지 옆에 기록을 남긴다는 얘기입니다. I record how much more or less time it took to study compared to the plan. 여기서 more하고 less 이런 단어들은 강세를 주고 읽으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1: Then I record how much more or less time it took to study compared to the plan.
2: 자, 하루가 마무리되기 전에요.
1: Before I call it a day, I write down words of encouragement for myself in my planner.
2: Word of encouragement. 이건 뭘까요?
1: 약간 칭찬?
2: 칭찬?
1: Yeah.
2: 그렇죠. 칭찬 한마디면 a word of encouragement가 되겠고 격려의 말을 여러 가지 이제 붙여서 했다면 words of encouragement에서 복수 형태를 쓰면 좋을 것 같아요. Call it a day means to wrap the day up. 하루를 마무리한다는 얘기죠. You're wrapping it up. 하루를 마무리하기 전에, 즉 자기 전에를 말하는 겁니다. Before I call it a day,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표현의 일부입니다. 자, 그 두 번만 읽어드릴게요. Call it a day.
1: Before I call it a day. I write down words of encouragement for myself in my planner.
2: 오늘도 너무 열심히 한 내 자신아, 잘했어. 뭐 이런 거? 이런 거 쓰신다는 것 같아요. 좋네요. 네네, 좋아요.
1: By using my study planner to study this way, I can make the most of my time.
2: What does that mean? Make the most of my time?
1: Make the most of my time. 내 시간을 잘 활용하다라는 뜻인데요.
2: 그렇죠.
1: 정말 시간 낭비하지 않고 그 시간을 알차게 잘 쓰는 거죠.
2: 우리말로 말하면 효율적으로.
1: 아,
2: 시간을
1: right.
2: 최대한 효율적으로 쓰게끔 해준다.
1: Mm-hmm.
2: 왜? 계획을 세웠으니까. By using my study planner to study this way, 이와 같은 방식으로 공부할 때 study planner를 이용함으로써 I can make the most of my time. 시간을 아주 효율적으로 최대한 쓸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중요한 문장이네요. 오늘
1: By using my study planner to study this way, I can make the most of my time.
2: 그리고 당일에 할 공부를 다 끝마치면 성취감마저 느껴집니다.
1: When I finish my studies for the day, I feel a sense of achievement.
2: I feel a sense of achievement. 우리말에 뭐뭐 감에 해당하는 말할 때 sense 많이 쓰라고 말씀을 드렸죠. I feel a sense of achievement 혹은 I feel a sense of accomplishment. 둘 다 성취감의 의미고 앞에 동사는 feel 혹은 get 동사를 쓰셔도 됩니다. 오케이? 문장 다시요.
1: When I finish my studies for the day, I feel a sense of achievement.
2: 네. 자, 히트형 공부하시는 분들 그리고 뭐 귀트형 공부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루의 공부 계획을 이렇게 세워서 루틴처럼 스터디 플래너에 넣고 이렇게 시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계획을 짜면서 공부하시라는 얘기죠. 오늘 주제 너무 좋네요. Mm-hmm.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3: Talk about your personal study planner. When I wake up in the morning, I write down my plans for that day's studies in my study planner. I then study according to the plan. First, I jot down the date and write what I have to study in order of importance. Then I write down a time for each study item. I do my utmost to finish my studies within that time. When I check off an item, I mark it with a highlighter. Then I record how much more or less time it took to study compared to the plan. Before I call it a day, I write down words of encouragement for myself in my planner. By using my study planner to study this way, I can make the most of my time. When I finish my studies for the day, I feel a sense of achievement.
1: 패턴 practice.
2: 자, 입티형 공부하시다가 여러분이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픈 단톡방에 가서 입티형 쳐보세요. 단톡방 4개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참여 코드는 EBS1004입니다. 운영 시간 있습니다. 그 안에 올려주신 질문들은 제가 직접 정성껏 답변 드립니다. 자, 그러면요. 세 가지 표현을 저희가 골라봤는데 첫 번째 표현은 중요한 순서대로라는 말을 문장에 넣을 때 쓸 수 있는 문구입니다. 우선순위대로 영어로
1: In order of importance.
2: 아, 이거 너무 외우고 싶다. 자,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외울게요.
1: In order of importance.
2: 좋아요. In order of importance. 문장에 넣어볼까요?
1: I write what I have to study in order of importance.
2: Okay. 공부할 때 우선순위대로 이렇게 계획을 작성한다. 각 과제를 우선순위대로 수행을 해야 됩니다.
1: You should do each task in order of importance.
2: task 자체가 해야 되는 일 같은 걸 task라고 부르잖아요. Mm-hmm. 그러니까 이것도 주먹구구로 순서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순서대로 실행을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우리는 사야 할 것들의 목록을 우선순위대로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1: We listed what we needed to buy in order of importance.
2: 마트 갈 때 뭐 사야 될지 이렇게 적어놓는 경우 있잖아요.
1: Especially if you're going on a trip even.
2: That's right.
1: Yeah.
2: 빠뜨리면 큰일 나는 거.
1: I know.
2: 그걸 맨 위에 써야 되죠.
1: Uh-huh.
2: 뒤에다 쓰면 안 되죠. 그래서 중요한 순서대로 구매해야 된 물건 목록을 작성했다. 그 다음에 하루 마감할 때 이거 꼭 써보세요. Call it a day. 잔다는 얘기도 돼요. 잠자리에 들다 이런 식으로.
1: Before I call it a day, I write in my study planner.
2: 하루를 마무리하기 전에 study planner 안에 뭔가를 쓴다. I write를 그냥 이렇게 뒤에 목적 없이 쓰셔도 돼요. I write, 그리고 in my study planner. 오케이. 그 다음 문장은요. 그만 좀 자고 싶었는데 아이들은 전혀 졸려하지 않았다.
1: I was ready to call it a day, but my kids were wide awake.
2: My kids were awake 하면 깨어있었다는 얘기인데 wide가 붙어서 완전히 깨어 있었다는 얘기죠. 애들은 전혀 졸린 기색이 없었다. My kids were wide awake. 그죠? My kids were, 현재 시제면 my kids are wide awake. 우리 애들 자려면 아직 멀은 것 같아. 그럴 때 쓰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시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다. 이것도 통째로 외워서 써야 되는 표현입니다.
1: Make the most of one's time.
2: Mm-hmm.
1: By using my study planner to study, I can make the most of my time.
2: 그곳에 있는 동안 최대한 시간을 유익하게 좀 보내고 싶습니다.
1: I want to make the most of my time while I am there.
2: I want to make the most of my time while I am there. Okay. 시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면 사전에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1: To make the most of your time, you need to plan ahead.
2: You need to plan ahead. 이거 붙여서 쓸 수도 있겠죠. 자, 이상 세 가지 표현 연습해서 여러분이 꼭 쓸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Good job, everyone.
1: 다이얼로그 프랙티스. What are you jotting down there?
3: Oh, this is my notebook for planning out what to study each day.
1: Do you write down each item like that?
3: Yes. It really gives me a sense of satisfaction when I stick to the plan.
1: I'm sure it must.
3: You should give it a try. It's very effective.
1: 자, the female says, what are you jotting down there? 자, jot down 기억하시죠? 지금 뭘 적어 놓는 거야?
2: 뭘 그렇게 적고 있니?
1: 뭘 적고 있어?
2: What are you jotting down there? 이거 그대로요, 두 번만.
1: What are you jotting down there?
2: 음?
1: What are you jotting down there?
2: 음.
1: Oh, this is my notebook for planning out what to study each day.
2: plan 해도 되고, plan out 해도 되고, 이건 다 강조의 의미예요. out이 이렇게 붙어서 구동사 될 때는. This is my notebook, 공책인데, for planning out what to study each day. 매일매일 뭘 공부할지 적어놓는 계획표 같은 공책이에요. 그랬더니,
1: Do you write down each item like that?
2: Mm-hmm.
1: Yes, it really gives me a sense of satisfaction when I stick to the plan.
2: Stick to the plan, 뜻이요?
1: Stick to the plan, 플랜이 계획이잖아요.
2: Mm-hmm.
1: 내 계획에 딱 붙어요. 계획을 지키는 거죠.
2: 지킨다는 얘기죠.
1: Yeah.
2: 맞아요. 그래서 내가 계획을 세워놓고 하나하나 지키면 너무너무 만족감이 들어요. Really gives me a sense of satisfaction. A sense of satisfaction. 이게 뭐예요? 만족감이 되겠죠?
1: Mm-hmm.
2: Okay.
1: It really gives me a sense of satisfaction when I stick to the plan.
2: Mm-hmm.
1: I'm sure it must. You should give it a try. It's very effective.
2: 상대방한테 추천할 때 여러분 recommend 동사를 너무 많이 쓰시지 마시고요. 이거 쓰세요, 이런 거. You should give it a try.
1: 혹은 그냥 give it a try.
2: Give it a try.
1: Give it a try.
2: 추천하실 때. 이거 추천드립니다. You should give it a try. It's very effective. 되게 효과적이에요. 한번 꼭 한번 해보세요. 라는 의미로 여러분이 표현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입치형 교재 다 있으시죠? 18페이지입니다. 다섯 개의 영작 숙제 매일매일 해보시는 게 좋아요. 이 중에 제일 중요한 문장 두 개 골라드릴게요. 2번, 3번 문장. 여러분 영작해서 입치형 홈페이지 숙제방에 루틴처럼 매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입치형 공부하는 모습을요. 그리고 여러분이 사진으로 찍어서 사연과 함께 인증샷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그 중에 일부 책에 실어드리기도 하고요. 추첨을 통해서 입지영 단행본 책 보내드리기도 합니다.
1: 네, 입지영 다시 듣기는 오디오 어학당에서 하시면 됩니다.
2: That is it for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us. We'll see you again tomorrow.
1: Bye-bye.
2: Bye, everyone.

0: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사전, 잡지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이강민의 잡지사 6월호 11번째 페이지. 그냥 체코보다 체코슬로바키아가 더 익숙한 세월의 증언자 썬킴 역사 스토리텔러와 썸답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2: 안녕하십니까. 저도 제 나이를 잊었습니다.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1: 네. 2026 북중미 월드컵이 개막했습니다. 자, 오늘 썬문답 주제도 월드컵과 관련이 있다고 들었는데 직접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2: 지금 이번 북중미 월드컵, 많은 분들이 북중미가 이제 북한, 중국, 미국이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1: 어떤 많은 분들이
2: 진짜
1: 누가 그랬어요?
2: 깜짝 놀랐어.
1: 북한, 중국, 미국 3개국
2: 북중미 회담이라고 해서 네. 북중미 월드컵.
1: 그러면 진짜 세계 평화인 거예요, 사실.
2: 세계 평화죠, 진짜. 네.
1: 아니죠. 예.
2: 아니죠. 네,
1: 북아메리카.
2: 북아메리카, 그 센츄럴 아메리카죠. 네, 네. 역대 올림픽 가운데, 아니, 월드컵 가운데서 가장 많은 출전국, 48개국이 출전합니다. 그 가운데서, 어? 이런 나라도 있었어?
1: 아하.
2: 좀 생소한 나라들이 눈에 보이실 겁니다.
1: 네.
2: 그래서, 이번에 출전을 한 출전국 가운데서 처음 들어보셨던 국가 몇 개를 한번 가져왔습니다.
1: 월드컵에 첫 진출한
2: 첫째
1: 국가들
2: 출발.
1: 중에 맞습니다. 생소한 국가가 있을 법하거든요.
2: 네.
1: 이번에 퀴라소, 카보베르데, 우즈베키스탄, 요르단 이렇게 네 나라가 월드컵 첫 진출을 했는데 요중 한 세 나라 정도 우리가 역사를 곁들여서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2: 네.
1: 먼저 퀴라소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선생님, 퀴라소는 어디 있는 나라인가요?
2: 퀴라소를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ABC 섬 제도를 이해하셔야 돼요.
1: ABC?
2: 아루바, 그다음에 비니까, 보네르, 시가 퀴라소, 이 세 나라가
1: 네.
2: 지금 카리브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일단 그 위치를 보면 거의 남미예요. 베네수엘라 바로 북쪽에 있거든요.
1: 그러네요.
2: 그래서 저 지역이 카리브해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날씨가요.
1: 아, 예.
2: 보통 우리가 카리브해라고 하면 야자수, 그다음에 허리케인을 우리가 떠올리죠.
1: 그렇죠.
2: 그 ABC 제도, 이제 퀴라소와 그 아루바, 그다음에 보네르 붙어 있어요, 세 개가.
1: 예, 예.
2: 세 섬이 다 네덜란드 식민지였어요.
1: 아하.
2: 이 섬은 남미 쪽에 붙었기 때문에 허리케인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습니다.
1: 네네.
2: 그래서 사막화가 굉장히 돼 있어요.
1: 사막화가 돼 있어요.
2: 비가 안 오니까.
1: 오.
2: 그래서 야자수가 아니라 선인장이 있습니다.
1: 오.
2: 그러면 휴양지로는 좋아요.
1: 네.
2: 그렇지만 식민지로는 꽝입니다.
1: 아, 너무 좀 이렇게 메말랐습니까?
2: 농사 안 되고 비가 안 오기 때문에 사람 살기가 힘들어요. 척박한 땅입니다.
1: 예, 예.
2: 휴양지는 좋지만
1: 네.
2: 요거를 이해하시고 보셔야 되는데
1: 네.
2: 일단 여기를 누가 점령을 하냐면 그 이전부터 그 원주민이 살았습니다. 아라와크라고 해서 지금 베네수엘라 남미 북부에 살았던 원주민들이에요.
1: 네.
2: 아라와크인들이 카누를 타고 조금만 앞에 나가면 그 퀴라소
1: 제도가 있으니까,
2: 제도가 있으니까 거기 정착해서 살았어요.
1: 예, 예.
2: 1492년에 콜럼버스가 표류를 하다가
1: 아하.
2: 신대륙 발견 아니에요. 그건
1: 네.
2: 유럽인들 관점이고
1: 예.
2: 표류하다가 우연히 서인도 제도에 내렸습니다.
1: 네.
2: 그런 다음에 스페인인들의 이른바 그 대항해 시대가 열리면서 중남미 정복에 들어가죠.
1: 아하.
2: 자, 남미를 정복하기 시작하는데 거점 섬들이 필요했었어요. 그러니까 베네수엘라를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정복을 했어요.
1: 네.
2: 그러면 여기를 방어할 수 있는 해상 기지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1: 아, 예.
2: 그러면서 1499년에 처음으로 스페인인들이 이 퀴라소에 들어가서
1: 정착,
2: 예. 정복을 합니다.
1: 네, 스페인인들이.
2: 스페인인들이요. 근데 가보니까
1: 네.
2: 비가 안 와요.
1: 비가 안 와.
2: 사막이야.
1: 네.
2: 그래가지고 스페인이 여기 섬을 포기해버립니다.
1: 그래요?
2: 그리고 여기 원래 살고 있던 그 아라크 원주민들 있잖아요.
1: 네네.
2: 다 끌고 지금의 도미니카 공화국으로 끌고 가요.
1: 끌고 가요?
2: 사탕수수 네. 농장에서 노동하시라고.
1: 도미니카 공화국으로. 예.
2: 그래서 퀴라소 섬은 갑자기 또 빈 섬이
1: 빈 땅이 됐네요. 예.
2: 여기에 들어온 것이 I am still hungry.
1: 그 역사에다가 그분을... 우리 가장 존경하는 그분을 이런 역사에다가
2: 예. 그럼 네덜란드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럼요.
1: 그렇죠. 예. 딩크 선생님.
2: 딩크 형요. 예. 네덜란드인들이 들어오는데
1: 네네네.
2: 그 배경이 또 있었어요.
1: 네덜란드가 어쩌다 왔대요? 예.
2: 일단 네덜란드가 요 당시에 그 네. 스페인이 대항해 시대를 시작했던 요 무렵 네. 스페인은 네덜란드를 식민화했던 시대였거든요. 그 다음에 네덜란드는 독립운동을 했던 당시였고 예. 그리고 사람 살기 위해서는 소금이 필요하잖아요.
1: 그렇죠. 소금.
2: 당시 네덜란드에서 소금을 어디서 수입해 왔냐면 포르투갈에서 수입해 왔거든요. 여기서 스페인이 어이 포르투갈 소금 수출 금지. 네덜란드인들 너희 멀건 설렁탕 먹어봐 그냥 아, 소금 빼고.
1: 예, 너무 약오르네요.
2: 약오르죠. 예. 그럼 네덜란드인들이 야 그러면 우리가 소금을 찾을 수 있는 대체 루트를 한번 찾아보자 했더니 스페인 애들이 잠깐 정복을 했다가 예. 방을 뺀 퀴라소가 보이는 거예요. 아. 그리고 마침 지금 스페인과 전쟁을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네. 스페인 우리의 원수 스페인이 지금 남미를 지금 뭐 좋은 말로 하면 개척이고 정복을 하고 있는데 특히 베네수엘라를 중점적으로 지금 개척을 하고 있다. 네. 그러면 얘네들을 약올리기 위해서는 바로 위에 있는 퀴라소를 우리가 점령을 해버리면 어. 소금도 얻고 띵동 벨트도 할 수 있고
1: 벨트도 하고
2: 벨트도 네. 하고
1: 스페인 견제도 하고
2: 스페인 견제도 할 수 있는 일석이조다 해서 네덜란드인들이 1634년부터 아하. 퀴라소를 점령을 해요.
1: 예예. 예.
2: 그리고 쭉 점령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뭘 하냐면 네덜란드가 진짜 욕을 좀 먹어야 돼요.
1: 아 네덜란드 욕 먹을 시간인가요?
2: 네덜란드 예, 욕 먹을 시간입니다.
1: 예, 왜죠? 뭐 했나요?
2: 네덜란드가 뭐 1602년에 아시다시피 최초의 주식회사도 만든 것 같이 일단 상업적 센스는 굉장히 발달한
1: 그렇죠,
2: 나라죠.
1: 그렇죠, 예.
2: 위치를 딱 보니까 퀴라소를 아프리카와 남미 뭐라고 할까 무역 거점 휴게소 겸 세관 겸 뭐 다 할 수 있는 그 위치인 거예요.
1: 아프리카가 들어가면 노예 무역인가?
2: 노예입니다.
1: 아.
2: 자, 여기서 하나만 더으로 또 한 스푼 얹어 드릴까요?
1: 얹어 주세요. 예.
2: 퀴라소에서 일단 네덜란드가 자기는 노예를 직접 부리진 않았지만 중개 무역에서 갖다 팔았잖아요. 퀴라소에 데려오면 카리브에 있는 스페인 상인들이 와서 사가고 또 남미에 있는 스페인 상인들이 와서 사가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쿠바, 뭐 아이티, 도미니카 공화국 다 흑인 인구들이 많잖아요.
1: 네네.
2: 여기 네덜란드가 무슨 생각이냐면 아 참 카리브해 왜 스페인 정복자들이 흑인 노예들을 사갔냐? 뭘 키우기 위해서 사갔어요?
1: 뭐 사탕수수 이런 건가?
2: 역시.
1: 아 제가 서당계 3년이라 예. 아, 맞다는 거죠?
2: 맞죠.
1: 어, 예, 예.
2: 어휴.
1: 예,
2: 예. 사탕수수가 돈이 되는 게 보여요 네덜란드가. 야 그럼 우리가 예. 직접 한번 우리 사탕수수 한번 재배해 볼까?
1: 예.
2: 퀴라소에서
1: 예, 예, 예.
2: 생각을 한 거예요.
1: 예. 우리 사막인데 되나?
2: 퀴라소에서는 안 돼요.
1: 예.
2: 어디서 할까 하다가 바로 바다 건너 예. 베네수엘라 옆에 영국 식민지가 보이는 거예요.
1: 수리남?
2: 야! 아! 야!
1: 황정민 씨 불러.
2: 쭉 이렇게 네덜란드가 퀴라소를 지배를 해 왔어요. 오랫동안.
1: 예. 지배를 하다가.
2: 하다가
1: 석유가 이때 베네수엘라 앞바다에서 터진다던데요.
2: 예. 1800년대 후반 때 60년 1860년대 때 예. 네덜란드가 끝까지 노예제를 유지하다가 이제 포기를 해요. 국제사회 압력 때문에. 자. 이제 퀴라소는 망했다. 노예제가 없으면 이 동네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다가 행운의 여신은 또다시 퀴라소를 향해서 히히 웃어줬습니다.
1: 아, 네.
2: 바로 바다 건너편 남미 어떤 나라가 있죠? 베네수엘라.
1: 예.
2: 베네수엘라가 1914년에 유전이 터져버립니다.
1: 아, 그럼 퀴라소도 그 지분을 주장할 수 있는 건가요?
2: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게 포인트가 아니었어요.
1: 아, 예.
2: 1914년 유전이 터졌을 경우에 그 당시에 네. 베네수엘라는 진짜 정치 혼란 최악이었습니다.
1: 아.
2: 이런 상황에서 네. 당시 그 유전 개발에 참가했던 로얄 더치 쉘 당시엔 네덜란드 회사였어요.
1: 아~
2: 로얄 더치 쉘이기 때문에.
1: 더치 쉘이었구나. 예.
2: 개발을 했잖아요.
1: 예.
2: 아무리 봐도 이 땅에서 그 정류까지 하고 뭐 다 하기에는 너무 정치적으로 불안한 거예요.
1: 예.
2: 베네수엘라에서.
1: 예, 예, 예.
2: 근데 바로 앞바다에 예. 퀴라소라고 하는 자기 땅 안정적이잖아요.
1: 그렇죠. 예.
2: 어이, 그러면 석유 채굴은, 원유 채굴은 여기서 하되 베네수엘라에서 정제와 유통과 실어 나르는 것은 퀴라소에서 하겠다. 라고 하면서 대규모 정류시설을 퀴라소에 만들면서 퀴라소는 기사회생을 하게 되죠.
1: 아, 그렇구나. 그러면서 이제 퀴라소의 경제력이 점점 이렇게 성장하게 된다고 하는데, 근데 경제력이 커지다 보면 좀 이제 퀴라소 주민들 사이에서 독립에 대한

0: 국기를 달고 네. 출전할 수 있게 아, 자기가 부여받는 거죠.
1: 그래서 FIFA 월드컵에도 퀴라소로 따로 해서 이번에 본선 진출까지 이루는 거군요. 근데 아마 그 생각하는 분 있을 거예요. 퀴라소 이제 퀴라소도 카리브해 그 밑쪽에 있는 나라다 보니까 야구 잘하는 선수가 많아서
0: 많죠.
1: 뭐 WBC 네덜란드 팀의 뭐 유명한 선수가 퀴라소 출신인 경우도 많고 네. 또 그런 식으로도 출전을 하곤 합니다.
0: 아, 그 퀴라소의 네. 지금 감독이 누군지 아세요? 축구팀?
1: 축구 감독?
0: 네, 축구 감독.
1: 저 뉴스로 봤죠. 봤죠? 아드보카트 감독.
0: 아드보카트 네. 감독. 히딩크 감독도 저기 감독이었어요.
1: 우리 06년도 때 우리 팀 감독이었던 아, 예,
0: 독일 월드컵 때 네, 그쵸, 우리 축구 아버지였죠.
1: 그렇습니다. 예.
0: 자, 이 아드보카트 감독이 꽤 오랫동안 그 축구 여기 퀴라소 감독이었어요. 그리고 잠깐 가족 문제 때문에 그 이번 월드컵에는 감독직을 못 맡을 것이다.
1: 본선 진출 시켜놓고
0: 시켜놓고
1: 예.
0: 이제 못할 것이다라는 관측이 많았는데 네. 지금 녹화하는 시점 며칠 전에 네. 다시 주의봉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월드컵은 아드보카트 감독이 퀴라소 팀을 이끌고 예. 출전을 합니다. 아드보카트.
1: 아드보카트 화이팅. 예,
0: 반갑네요. 이러다가 결승에 우리랑 올라가면 어떡해요?
1: 아, 우리 결승에서 대한민국 대 퀴라소?
0: 네.
1: 아니, 예, 일단 성사되는 것도 너무 기적적일 것 같긴 한데 기대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퀴라소 인구가요. 얼마인지 아십니까? 15만 명 남짓한 정말 미니 국가.
0: 그걸 예. 가장 배아파하는 나라가 어딘 줄 알아요?
1: 어디요?
0: 중국이요.
1: 아,
0: 이 말이 있어요. 예. 축구 잘하고 못한 건 인구수가 아니다. 네. 14억이 못한 걸 15만이 한 거예요.
1: 지금. 대단한 거예요, 진짜.
0: 그러니까요.
1: 퀴라소 그 메인 그 홈경기 열리는 경기장 보면 되게 우리 기준에서 봤을 때는 좀 약간 초라해보고 그런데 그 열정만큼은 대단합니다. 예. 두 번째 나라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엔 카보베르데라는 나라인데 이 나라는 어디 있는 나라인가요?
0: 카보베르데는 서아프리카 세네갈 앞에 600km 대서양 쪽으로에 있는 군도거든요. 카보베르데.
1: 아, 저쪽이 섬이 딱 동떨어져 있네요. 예.
0: 그 퀴라소는 원래 살고 있었잖아요, 원주민이요. 근데 카보베르데는 원래 원주민이 없었던 그냥 무인도였습니다. 네. 그 차이예요.
1: 예.
0: 처음에 저기를 발견하고 정착해서 살았던 사람들은 포르투갈인들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포르투갈이 최초로 열대 지방의 도시를 건설한 것이 카보베르데 군도거든요. 카보베르데 자체가 카보가 곧 이고 베르데가 녹색꽃이란 뜻인데
1: 예, 예.
0: 저기도 아픔의 역사가 있습니다.
1: 어떤 역사가
0: 바로
1: 있습니까?
0: 바로 또 서아프리니까 아프리카 노예 무역이죠.
1: 아, 포르투갈이
0: 포르투갈이요.
1: 그렇죠? 예.
0: 그래서 포르투갈이 어떻게 했냐면 서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잡아왔죠. 근데 참 가슴 아픈 게 뭐냐면 네. 포르투갈도 그렇고 네덜란드도 그렇고 진짜 쳐들어가가지고 서아프리카에 있는 원주민들을 잡아온 게 아니에요.
1: 그럼요.
0: 총, 술, 빵, 기계 이런 걸 갖고 들어가요. 그리고 그 서아프리카에 있는 추장과 실권자들에게 줍니다.
1: 네.
0: 이게 서양에서 만든 총이라는 것이다.
1: 네.
0: 이걸 줄 테니까 너희들 주민들 몇 명 잡아오라고.
1: 아, 그럼 동포를 잡아오게끔
0: 그래서,
1: 하는 거예요?
0: 진짜 네덜란드도 그렇고 포르투갈도 그렇고 예. 흑인 노예를 직접 잡아오지 않았어요.
1: 아,
0: 현지 추장에게 뇌물을 먹이고 현지 추장이 거래를 했습니다.
1: 그게 더 아픈 역사고.
0: 그게 더 아픈 역사죠.
1: 그럼 무인도였던 카보베르데에다가 약간 거점지로 삼은 거예요?
0: 거점지로 삼았어. 서아프리카에서 데려온 노예들을 네. 노예들을 거기서 일단 건강 체크한 다음에
1: 예.
0: 살을 찌우게 만들어요.
1: 아.
0: 잘 먹이고 해야지 몸값이 올라가니까.
1: 예.
0: 잘 먹이고 이 정도면 됐다 하면은 노예선에 실어 가지고 카리브해를 보내는 이런 시스템으로 여기도 노예 수용소였습니다.
1: 그래서 지금도 카보베르데는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나라 부족과는 또 확연히 다른 독특한 문화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0: 맞습니다. 그래서 네. 남이편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원주민과 스페인 또는 포르투갈인이 이제 결혼 등 해가지고 낳은 혼혈들은 크리오요라고 하거든요.
1: 그렇죠, 그렇죠.
0: 그래서 여기 카보베르데에도 크리오요 문화와 크리보요 언어가 지금도 쓰이고 있습니다.
1: 아하.
0: 그러니까 이베리아 반도 유럽인과 네. 원주민의 혼혈인 거죠.
1: 아, 그렇군요. 근데 여기가 지금은 아프리카에서 민주주의가 가장 잘 정착한 나라 중 하나로 꼽힌다던데.
0: 1990년, 1991년도에 이제 그 민주선거를, 성공적으로 실시를 해가지고,
1: 예.
0: 아프리카 거의 유일하게 시스템적으로 돌아가는 다당제 의회를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1974년,
1: 네.
0: 카네이션 포르투갈 혁명을 이해하셔야 돼요.
1: 카네이션 혁명?
0: 카네이션 혁명.
1: 예.
0: 75년도에 이제 그 살라자르 정권이 이제 무너지면서 네. 민주정부가 들어서요.
1: 이 얘기는 제가 자세히 한번 해야겠다, 나중에.
0: 하시죠?
1: 네네.
0: 그러면

0: 그래서 이제 그 아프리카에 있던 포르투갈 식민지도 독립을 합니다.
1: 예.
0: 그 이후에 이 카보베르데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린 같이 1991년도에 다당제 선거를 실시해가지고 네. 아프리카 최고의 민주주의를 누리고 있는 거죠.
1: 정치적으로 상당히 안정된 국가다.
0: 네.
1: 예. 그런데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카보베르데는 이제 본토 섬에 사는 국민보다 전 세계 흩어져 사는 제외동포가 더 많다?
0: 왜냐면 포르투갈도 1800년대 후반 이후에 노예제를 폐지를 했어요.
1: 예.
0: 근데 퀴라소는 다른 게 있었어요. 퀴라소는 석유가 있잖아요.
1: 아, 그렇죠. 예.
0: 여기는 그냥 원래 무인도였잖아요.
1: 아.
0: 여기에 노예제가 문을 닫아버리면 섬은 뭐라고 할까 경제 시스템 자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1: 열강 입장에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거죠.
0: 그렇죠.
1: 예.
0: 그때부터 먹고 살 방법이 없던 여기 주민들이
1: 네.
0: 크리오요들이죠.
1: 네.
0: 너도 나도 먹고 살 길을 찾아가지고 유럽 네. 또는 등등등으로 이제 뿔뿔이 흩어집니다. 이른바 디아스포라 흩어지는 거죠.
1: 예.
0: 실시가 되죠. 그래서 네. 지금 전 세계에서 몇 안 되는 국가 가운데서 본토보다 해외 살고 있는 동포가 더 많은 국가가 여기
1: 카보베르데.
0: 아. 인구가 한 50만 명 되거든요, 본토는요.
1: 네.
0: 근데 밖에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는 약 100만 명.
1: 이번에 그래서 월드컵 예선에서 활약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런 디아스포라의 후손들이
0: 그렇죠.
1: 도움을 많이 준 거죠.
0: 그러니까 원래 디아스포라 예. 출신들이 그 유럽 리그에서 많이 뛰고 있었어요. 퀴르스와 똑같이.
1: 포르투갈에서도 많이 뛰고.
0: 그렇죠.
1: 예.
0: 그 선수들이 이번에 월드컵에서 뛰니까
1: 네.
0: 많은 분들이 퀴라소, 카보베르데, 섬나라가 다 유럽 리그에서 뛰고 있는 친구들이에요.
1: 우리 예전에 박지성 선수랑 같이 맨유에서 뛰었던 루이스 나니도 사실 출생지는 카보베르데라고 하고 파트리스 에브라도 아버지가 카보베르데 출신이라고 하고 스웨덴 그 스트라이커였죠. 헨릭 라르손도 카보베르데 핏줄이에 있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요르단은 이제 우리가 중동 역사를 많이 했으니까 우즈베키스탄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즈베키스탄도 사실 이제 한 10여 년 전부터 축구에 투자를 많이 했어요. 이제 아시아 무대에서는 이제 강호로 분류가 되지만 월드컵은 이번이 첫 출전이죠?
0: 첫 출전입니다.
1: 네.
0: 맨날 한 골 차로 아쉽게 떨어지고 했는데
1: 맞아요.
0: 이번에 첫 출전을 하게 된 우즈베키스탄.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스탄 국가들이죠.
1: 아, 네.
0: 뭐 구 소련이었다가 네. 각각 독립을 했던 다섯 개 스탄 국가 중에 하나죠. 우즈베키스탄. 스탄. 는 뭐 다시피 누구누구의 땅이란 말이거든요.
1: 아, 네.
0: 뭐 굳이 어원까지 말씀드리면은
1: 네.
0: 누군가 서 있는 지역. 스탠드와 같은 어원이에요.
1: 아, 그렇군요. 예.
0: 스탠드.
1: 예.
0: 스테러스. 어떤 지위.
1: 네.
0: 똑같죠.
1: 네.
0: 그럼 당연히 우즈베키스탄은 우즈베크의 땅.
1: 우즈베크가 누구야?
0: 우즈베크. 를 아시기 위해서는 네. 킵차크 칸국을 이해하셔야 돼요.
1: 킵차크 칸국?
0: 킵차크 칸국.
1: 뭡니까?
0: 징기스칸이
1: 예.
0: 몽골족은
1: 예.
0: 큰아들에게 장자에게 왕자리를 칸자리를 물려주지 않습니다. 동등하게 나눠줘요.
1: 예.
0: N분의 1로요.
1: 예, 예, 예.
0: 몽골 제국도 각자 아들에게 나눠줘요.
1: 네.
0: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아마 교과서에는 한국이라고 배웠었습니까?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한국이 중앙아시아에 있어?
1: 이건 진짜 그렇게 생각할 만해요. 예.
0: 킵차크 한국.
1: 예.
0: 정확한 발음은 칸국이거든요.
1: 칸국.
0: 무슨 칸국, 무슨 칸국이라고 아들에게 나눠줍니다.
1: 네.
0: 징기스칸의 큰 아들이 주치였거든요. 주치에게는 킵차크 칸국이라는 걸 떼어줘요, 이게요.
1: 네.
0: 긴 얘기를 짧게 말씀드리면은 킵차크 칸국이 쭉 유지가 되다가 저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킵차크 칸국의 그 후손 중에 한 명인 아마 구대칸일 거예요. 구대칸 이름이 우즈베크였어요.
1: 칸 이름이 우즈베크였어요.
0: 우즈베크. 그래서
1: 예.
0: 그 땅 이름은 우즈베크 칸이라고 불렀어요. 우즈베크의 땅이니까.
1: 역시 역사 축구보다 역사야 선생님.
0: 축구보다 역사야. 축구.
1: 킵차크 칸국 이러면 바로 나오잖아.
0: 아니,
1: 예, 무리뉴는 무레베라고 하지만 예. 킵차크 칸국.
0: 아, 그만해요 진짜.
1: 예. 역사는 역시 선생님 역사입니다. 예.
0: 킵차크 칸국이 쭉 유지가 되다가
1: 예.
0: 그 중에 이제 칸 중에 하나가 이제 예. 우즈베크 칸이었어요.
1: 예.
0: 그러다가 이 그 킵차크 칸국도 지그들끼리 찢어지면서 지그들 막 싸우고 난리가 나요. 그런 가운데 한 걸세출의 영웅이 등장을 해요. 누굴까요?
1: 누구죠?
0: 누굴까? 바로,
1: 바로
0: 티무르라는
1: 티무르.
0: 티무르라는 징기스칸 이후에 가장 큰 제국을 건설했던 정복 왕이었어요. 티무르가.
1: 그렇군요.
0: 근데 티무르는
1: 네.
0: 자기가 징기스칸의 후예라고 약간 PR을 하고 다녔거든요.
1: 예.
0: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티무르는 약간 공수표를 날린 거예요.
1: 아, 그래요?
0: 여,
1: 예.
0: 내가 알지? 네. 내가 그 징기스칸 후회란 걸.
1: 약간 허언증이 좀.
0: 허언증이 있어. 약간 예. 리플렉스 증후군 같지. 예, 예, 예. 자기도 알았어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징기스칸의 후회라고는 하지만 자기도 아닌 걸 알아가지고 칸이란 타이틀은 지가 안 붙여요.
1: 아, 양심이 찔려서.
0: 그래서 예. 팀으로 칸이 아니라 팀으로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아,
1: 팀으로. 예.
0: 여기에 누가 등장을 하냐면 샤이반 왕조라고 등장을 해요.
1: 샤이반 왕조. 예.
0: 여기까지 이해하셔야 돼요.
1: 예. 예.
0: 아까 킵차크 칸국이 여러 개로 이제 쪼개졌다고 했잖아요.
1: 네네네.
0: 그래도 정통 징기스칸의 진짜 적통은 샤이반 왕조를 갖고 있었거든요. 샤이반 왕조가 딱 봤을 때 쟤 누구냐?
1: 팀으로 쟤 누구야?
0: 참 얼굴 잘생겼다고 그냥 다 썬 팀이야? 아 왜요? 이게 된 거야 지금. 아무나 썬 팀이야.
1: 예.
0: 야 팀으로 너 일로 와봐. 예. 너 진짜 징기스칸 후에 맞아? 내가 진짜 적통이야. 우리 샤이반 왕조가. 너 한번 팍 그냥 한번 붙어볼래? 해가지고 가짜 징기스칸 팀으로 진짜 징기스칸 샤이반 이 A급 매치를 딱 벌입니다. 누가 진짜 징기스칸인가? 후회인가?
1: 야 재밌다.
0: A급 매치.
1: 누가 이기죠?
0: 누가 이기냐? 네. 샤이반 왕조가 이깁니다.
1: 아이 그래요? 티무르가 이긴
0: 줄. 티무르 바로 다음. 네. 티무르가 죽은 다음에 그 다음 후계자 이름이 바부르였거든요.
1: 바부르.
0: 바보 아니에요.
1: 아, 예.
0: 바부르예요.
1: 네.
0: 이 바부르와 샤이반 왕조가 붙어가지고 바부르가 박살이 나버려요. 그리고 티무르의 잔존 세력은 네.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립니다.
1: 그리고 징기스칸의 어떤 적통이 거길 차지하게 된 거네요.
0: 쭉 차지하게 된 거예요. 예, 샤이반 왕조가. 예, 예, 예. 여기서 또 놀라운 반전. 바부르는 죽지 않았어요.
1: 바부르 어디 뭐 어디 있어요?
0: 참, 예. 이 바부르와 티무르는 다 이슬람 왕국이었거든요.
1: 예예.
0: 어디로 갔냐? 바부르가 야 여기 위에서는 살 수가 없어. 야 우리 밑으로 내려갈까? 넘어가자.
1: 왜 바보 아니라면서 바보 목소리로 해요.
0: 야래요.
1: 예예예.
0: 힌두쿠시 산맥을 넘어요.
1: 아 예.
0: 넘어서 여기 뭐야?
1: 예.
0: 여기 인도란데요? 여기 우리 차지하자.
1: 오.
0: 해서 바부르가 예. 인도 땅에 새로운 이슬람 제국을 만듭니다. 그게 무굴 제국이에요.
1: 아, 그게 무굴 제국이에요?
0: 무굴 제국이요.
1: 오.
0: 타지마할 만든.
1: 와.
0: 많은 분들이 힌두교가 있었던 인도 대륙에 그렇지. 어떻게 이슬람 무굴 제국이 들어왔냐? 오. 바부르가 내려갔어요!
1: 아, 바부르가 그렇게 연결돼요? 네.
0: 다 연결된다니까요. 예, 예. 이거 제가 잘해요. 연결 시키는 거.
1: 예, 알죠, 알죠. 예. 바보는 아닙니다, 바부르가.
0: 아, 그러니까요?
1: 예, 예.
0: 그 샤이반 왕조가 또 쪼개집니다.
1: 예.
0: 그러면서 쭉, 세계의 또 왕조, 왕국으로 쪼개져요, 이렇게요. 예, 예. 그래서 쭉 유지가 돼요. 아직까지는 우즈베키스탄은 없어요.
1: 없어요, 예.
0: 그러다가, 놀랍게도 1924년도에 소련이 건국이 되면서 우즈베키스탄 사회주의 공화국이라고 처음으로 국명에 우즈베키스탄이 붙어요.
1: 아...
0: 원래 너희들이 그쪽 올라가면은 네. 우즈베크 칸이라는 사람 나오지 않았냐? 어? 그럼 너희 나라 이름은 통합 국가는 사회주의 공화국 우즈베키스탄으로 해라. 처음으로 그때 등장을 해요.
1: 그러니까 소련 해체되고?
0: 아 소련의 일원으로서.
1: 아 소련의 일원으로서.
0: 1924년도에 예.
1: 처음으로 우즈베크 공화국이라고.
0: 우즈베크 사회주의 공화국으로
1: 예, 예, 예.
0: 소비에트 연방에 들어가게 돼요.
1: 예, 예, 예.
0: 쭉 유지가 돼요.
1: 네.
0: 그러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우즈베키스탄은
1: 예.
0: 소련이 해체된 다음에 1991년 아~ 9월 1일 날 건국을 합니다.
1: 아~
0: 그런 다음에 예. 뭘 내세울 게 없잖아요. 내세울 게 없다 보니까 이건 아~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1: 예.
0: 신생국가 우즈베키스탄이 영웅시할 만한 옆나라 저기는 몽골엔 징기스칸도 있거든요.
1: 어떤 상징과 정체성을 확립하기 네. 위해서.
0: 그래서 국가통합 예. 정체성을 위해서 왜냐면 우즈베키스탄도 소수민족들이 많거든요.
1: 예.
0: 통합을 위해서 한 명의 영웅이 필요하다 해서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티무르가 키워진 거죠.
1: 우리 그 고려인분들이 강제이주 됐을 때 이쪽으로도
0: 많이 가요. 많이 가요.
1: 아, 예. 네. 우즈베키스탄으로도 그런 역사도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굉장히 우호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예. 우즈베키스탄도 이제 조편성이 만만치 않습니다. 아무래도 첫 출전이다 보니까 포르투갈, 콜롬비아, 또 콩고민주공화국 잘 아는 나라들이랑 섞였는데요. 6월 18일 목요일 오전 11시 콜롬비아와 첫 경기를 앞두고 있는데 또 아시아 대표로 나간 나라니까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처음으로 월드컵이라는 꿈의 무대에 진출한 나라들이 어떤 활약을 펼칠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재미있는 역사와 또 축구 이야기까지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우리나라도 1954년 스위스에서 월드컵 무대에 데뷔했을 때 비록 열악한 환경과 세계 수준과의 간극을 극복하지 못하고 초라한 성적을 거뒀습니다만 당시 세계 언론의 관심도 많이 받고 지금에 와서는 정말 위대한 도전으로 기억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본선 진출국이 늘어나면서 첫 진출국도 유독 많은 대회이니만큼 2002년에 세네갈이나 2018년에 아이슬란드처럼 의외의 반전을 만들어내는 국가들이 등장하면 월드컵이 더 재밌어질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도 2차전 멕시코전 잘 준비하길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좋은 밤 보내시고요. 잡지사 이만 셔터 내립니다.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체리 파운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2불 99, 석류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9불 99, 한국 오이 파운드당 2불 99, 하루하루 쌀 15파운드 포대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2불 99, 해오름 북경 군만두 야채 김치 손만두 개당 5불 99, 케이타운 떡볶이 떡 떡국떡 개당 5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본 방송은 굿TV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0: 연예인병에 걸린 적이 있다 없다?
1: 아니? 저 사람들이 말 거면 뭐라고 해야지? 야, 제 방송에 나가는 거 의식하네?
2: 아니요, 저는 한없이 겸손한 여자입니다. 다시 시즌1부터 쫙 이렇게 43회까지 다 봤거든요. 누구 올 때는 턱 안에서 같이 우리가 이렇게 슬픈 일들을 많이 겪었지만 이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믿을 것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그런 사랑 속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는 슬픈 사람들이 아니다. 이걸 저는 많이 배웠습니다.
3: 복음 통일의 그날까지 함께합니다. 남북 소통 프로젝트 오차요. 아나운서 윤영미입니다. 복음 통일을 향한 위대한 여정을 이어온 오자이어 시즌2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기다려왔고 그리고 굉장히 떨리고 설레는 그런 마음인데요. 저만큼이나 이 시간을 기다려온 그런 분들 계시죠. 탈북미녀 다섯 분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4: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3: 안녕하세요. 남한 가족들도 또 변함없이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0: 야, 이 귀한 프로그램에 정말 귀한 분이 MC로 오셨습니다!
3: 네. 이렇게 격하게 환영을 받은 경우가 제가 또 언제 있었나 싶을 정도로 갑자기 뭐 설레고 떨리고 이제 이랬던 것이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자존감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제가 방송한 지 33년 정도 됐거든요. 근데 오늘 정말 가장 내가 이렇게 막 걱정이 되고 잘할 수 있을까? 너무나 기다려왔고 이런 자리를 제가 소망을 해왔거든요.
0: 제 자리를 찾으신 것 같아요.
3: 그러게.
6: 예, 예. 이제 저희가 좀 고맙습니다. 기대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3: 네. 네, 제 각오는 이제 들으셨고요. 네. 오자유요. 물론 뭐 많은 분들이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고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혹시 또 오늘 또 처음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어떤 프로그램인지 두 분이 좀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시죠.
6: 네.
0: 자유를 향한 간절했던 여정.
6: 그리고 그 안에 역사하신 주님을 만나는 아주 귀한 프로그램이랍니다. 이야!
0: 오랜만에
6: 여전하네. 네네네. 괜찮네요.
3: 이런 쫙 정리를
6: 네, 저희가 네. 네, 괜찮습니다.
0: 아, 네. 오랜만에 네. 요멘트 하고 싶었거든요. 네. 한 번도 못했는데 처음 해보네요.
6: 시즌2가 되니까 이런 네. 멘트가 이제 저희에게 오네요.
3: 네네네. 아 그렇군요. 네. 직접 이렇게 만나 뵈니까 어유 정말 이 두 분이 안 계시는 프로그램은 상상할 수가 없을 정도로
6: 아유,
3: 굉장히 분위기를 활기차게 해주시는 것 같은데 자 이건영 목사님도 시즌1부터 함께 하셨잖아요. 오늘도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7: 예 반갑습니다.
3: 네.
6: 저희가 진짜요 격하게 환영합니다, 목사님.
7: 제 영적 아들 딸입니다.
6: 아빠. 아 목사님 너무 다시 뵙게 되어 너무 기뻐요, 너무 감사하고요.
7: 저도 정말 기쁘고 반갑습니다.
6: 목사님 어떠세요?
7: 저희 부모님이 원래 원조 탈북민입니다.
6: 아.
7: 그러니까 6.25 전쟁 바로 직전에. 공산당이 싫어요 하면서 탈북하셨던 그래서 이 남한 땅에 친척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친척끼리 만나면 격하게 반가운 표시를 하는데 지금 어머니 그 격하게 표현했던 어머니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너무 반가운 분들 만났습니다.
3: 네.
7: 목사님도
3: 탈북민하고 상당히 인연이 있으신 분이시네요.
7: 예, 원조부터 시작했으니까.
3: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저도 저희 시아버지께서 그 이북의 고향이고 네. 이제 내려오신 그런 분이고요. 저희 남편도 이제 그 목사인데 탈북민 사역을 하고 있고
7: 네.
3: 저희 아들도 이제 하버드 대학에 진학을 하려고
7: 네.
3: 이제 그 뭐 에세이를 쓰잖아요. 네. 거기다가 그 탈북민 이야기를 썼어요. 그래서 이제 들 줄 알았거든요. 네, 떨어졌습니다.
0: 그렇군요. 야, 완전
3: 반전이.
0: 이게 돼야지.
3: 오, 될 뻔했으나.
0: 한 번도 지우기 밖에 없었어요.
3: 남북이 가족처럼 모인 오자이어 시즌2. 첫 주제는 뭘까? 점점 궁금해지는데요. 자, 오늘의 주제 만나보시죠. 자, 오늘의 주제 어디까지 봤니? 오 자유여입니다.
0: 네. 제목부터 심상치 않습니다.
6: 그렇죠. 네. 아니 제목을 보니까 시즌 네. 1을 못 보신 분들에게 왠지 안성맞춤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3: 네. 네. 어디까지 봤니? 오 자유여. 자, 먼저 만나볼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5: 남북소통 프로젝트 오
8: 자유여.
3: 네, 오자유와 시즌 1 최고의 명장면. 근데 저 때가 언제인데 다들 외모가 네, 상당히
0: 다르죠.
3: 네, 10년 전 아니죠?
6: 마치 그런가 10년 전인데요.
0: 마치 10년 전 같죠.
6: 웬일이야.
3: 네, 어떠셨어요, 목사님?
7: 아, 정말. 기대가 됐고요. 또 기대했었고 네, 제가 손주간 넷이 있는데 네. 손주를 보게 되려는 인생을 논하지 마시고 너무너무 좋고 네. 보고 또 보고 싶은데 오늘 시즌 1을 보면서 그러한 마음으로 같이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네. 좋습니다.
6: 아, 네. 목사님이 정말 너무 좋은 타이밍에 잘 와주신 것 같아요.
7: 예, 그렇습니다.
6: 아니 인상적이었던 순간들이 꽤 있거든요. 지금 네. 돌아보면은
0: 뭐 인상적인 거 하면 또 저 아니겠습니까? 그냥 인상적이잖아요.
6: 아, 그냥 굉장히 인상적이야. 여전히 시즌 2가 되어도 네. 우리 오지원 집사님은 인상적입니다.
0: 첫 인상도 강렬하지 않습니까?
6: 강렬해요. 매우 강렬하고 말고요. 아주 강렬해요.
3: 아, 이래서 두 분이 호흡이 척척 맞는다. 네. 예. 한 분은 계속 지금 본인을 이렇게 띄우시고
0: 네, 한 분은
3: 계속
0: 드리시고.
3: 또 이렇게 네,
6: 제가 좋습니다. 나름의 이제 네. 진제점을 찾겠습니다.
3: 네. 아, 네. 재밌어요. 네,
9: 저는 진짜 네. 우리 자두 사모님과 오집사님이 이렇게 두 분이 막 웃기시고 꽁투 그게 너무 재미있었는데 역시 오늘도 역시가 역시네.
0: 김영씨가
9: 재밌어요.
0: 이쁘시니까 안목 있으세요.
6: 오, 되게 대단한 거야 진짜. 아니 오늘 좀 분발해야 될 것 같아요.
0: 왜요?
6: 예, 아니 뭔가 지금 우리 너무 떨어져 있어가지고 지금 시즌 1과 시즌 2 사이의 간격을 우리가 좀 좁히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0: 사실 연락 한 통도 안 했거든요.
6: 아니 저희가 아시는 관계가 안 좋으시죠.
0: 네, 정말 그냥 일정이 관계예요.
6: 그러니까 잘 봅시다 오지.
0: 네,
6: 박수하는 거 봐요. 이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3: 네.
10: 저는 솔직히 처음에 이 방송을 할 때 이 방송이 느낌이 조용하고 차분하고 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약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많은 프로그램을 하면서 이 방송만큼 여유 있고 마음이 편하고 긴장하지 않았던 방송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시즌 1때 그런 말을 했어요. 그 우리가 북한 주민들이 부부들이 일상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네. 막 그런 말에서 이제 선거 날에 한복을 입고 나가야 되겠는데 어머님이 아 이거 너무 주름이 많아지고 어떻게 입냐 하니까 아버님이 어머님이 키가 좀 작으시니까 야 똥집에 발이 달린 게 아무거나 입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말을 그냥 저는 그냥 보태지도 않고 그냥 말했는데 후에 지인들로부터 막 전화 오고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을 직설적으로 하냐. 근데 그게 처음에는 조금 신기했다가는 그게 정이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즌 2를 하면서 또 하나 결심을 했어요. 아 나는 컬터가 없이 그냥 해야겠다. 예, 이게 그냥 시청자들한테 더 진실로 다가갈 수 있는 거구나.
6: 그래서 컬터가 고장났대요.
10: 네,
6: 컬터가
0: 고장났대요.
6: 시간이 달아들었어요. 컬터가 고장났어요.
10: 아니, 알지만 거기다 왜 컬터를 썼냐면 퀄리티가 저희 그런 네, 아이콘이 됐잖아요. 그래서 펴서 드리세요.
3: 좀 전에 말씀하실 때 뭐 네. 어디에 발이 달렸다고 하셨어요?
10: 똥집에 발이 달렸다고.
3: 똥집에?
10: 예. 예. 그러니까 너무... 키가 안 크다. 네, 그 말을 똥집에 예, 발이 달렸다.
6: 난쟁이를 말하는 네. 키가 아, 작은 사람.
10: 네.
3: 아니 북한 여성들은 남편이 그런 얘기해도 가만히 있어요?
10: 아 그런가 보다 해요.
6: 그래요?
10: 네, 그냥 아. 북한 남성들은 되게 속정은 많은데 겉은 무뚝뚝해요. 약간 부스한 사람들처럼. 그래가지고 아 그냥 그러다 말겠지 하는데 그냥 남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문화가 그렇다 보니까 네, 그냥 그런가 보다. 네. 내가 똥집에 발이 안 달리면 되잖아.
0: 그렇게 굉장히 말씀 잘하세요. 뭔가 인광일이 있게.
6: 그냥 퀄리티라고 퀄리티. 아니 오자유여 시즌 1에서 네. 그 누구도 유행어가 없었어요. 심지어 네. 개그맨도 유행어가 없었는데 우리 선아 씨가 퀄리티, 퀄리티 유행어를 만드신 분이잖아요.
10: 네, 네. 저 이런 여자입니다.
6: 네. 마음에 든다.
0: 아, 네.
6: 쏟아져 나옵니다.
10: 많이 아마 놀라실 거예요.
0: 네. 네.
6: 많이 우리 남숙 씨도 좀 쏟아주세요.
8: 아, 저는 이제 특별히 기억나는 게 우리 그 김나영 강사께서 시담님과의 그 식사 시간에 뭐가 뭐 요란하게 좀 잘 나올 줄 알았는데 그 거무틱틱한 그 실화지 그런 게 이제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물밥, 나물둠만 이제 항상 이제 차려졌다는 이야기. 그게 언제 들어도 굉장히 이제 재미있고 굉장히 그 실감이 났어요.
3: 그 장면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0: 우리
3: 인상적이었던 그 얘기 다시 한번 만나보실까요?
11: 군수님이 식사 오늘 맛있는 거 대접해야겠으니까 식사하고 가라는 거예요. 네. 나는 오늘 삼겹살은 배 터지게 얻어먹겠구나 하고 근데 뭐가 나오냐면은 나물들이 나와요. 시커멓거만 나물들, 산채 나물들이 한참 있다가 보리밥이 이렇게 대접에다 나와요. 예, 네, 그래서 저는 이거는 부식이고 진짜 기본 세트는 고기 세트는 이 뒤에 나올기도 하고 그냥 보채지 말고 그럼 그렇겠지. 맛있는 걸 사준다니까 이건 아니다. 딱 그냥 얌전히 앉아서 부수님 앞에서 딱 기다렸는데 강사님 왜 그렇게 가만히 앉아있어요? 빨리 나 따라 하세요. 자기 따라 해래. 네. 그래 봤더니 보리밥을 대접에 갖다 팍 없더니 나물 다섯 가지 딱 올리더니 비비세요.
8: 아니 표현이 굉장히
11: 저는 이민군대 7년 동안 대학 4년 동안 11년을 기숙사에서 이런 보리밥에 풀이랑 풀은 너무 먹었어도 꼴도 배기 싫은데 거기서 비비까지 먹으라니까 지금 살아나서 집에 와서 우리 남편이 한국 사람이니까 사람들이 말이요 할복장 뭐 못 갔다니까 거지 친구 맛있는 거 사준다고 말이 나지 말
8: 기도 잘하셔 연기도 좀 치고 말이네 노래 좀 잘해요 기억나요
3: 정말 재밌네요
0: 야, 이거 진짜 먹는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8: 맞아요. 그리고 네. 오지원 씨가 특별히 굉장히 격하게 지금 공감하시잖아요.
0: 솔직히 고기가 있어야 돼요. 아니, 음식에는 고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 나물 가졌으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8: 이해됩니다, 저도.
0: 무조건 고기가 있어야 되는
3: 아니, 우리 어렸을 때도 그랬어요. 밥상에 고기가 없으면 왜 뭔가 이렇게 반찬이 좀 없는 것 같아서 허전한 이런 거 느꼈거든요.
0: 요즘에는 웰빙이라 그래도 되게 좋은 음식이지만 네. 그렇습니다.
7: 문화 충격 중에 제일 큰 게 음식 충격이니까 그것도 또 남한 정착 과정에 아주 좋은 추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8: 네, 네. 그래서 북한에서는 그 이제 그야말로 풀을 많이 먹었죠. 저도 자라면서 이제 풀을 많이 먹었는데 대한민국에 보면은 대한민국에는 뭐 그 서영마트나 대형마트에 보면 종류 코너가 있잖아요. 그래서 금방 가서 고기를 사서 손님이 와도 금방 할 수 있지만 북한에는 그저 4대 명절 때만 이런 고기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4대 명절 때 뭐 500g. 그런데 그 500g을 삶으면 그 식구가 많은 가족은 굉장히 그 물이 많잖아요. 고기는 조금이고. 고기 삶으면 또 고기가 쫄잖아요. 그러니까 장아 신고 물 건너 갔다. 이렇게 이제 말이 나올 만큼 고기가 굉장히 귀했고 고기를 못 먹고 자랐다고.
3: 네, 장아 신고? 네. 물을 건너간다?
8: 네네. 네. 그러니까 이제 고기를 삶았는데 네. 식구가 다 먹으려면 그 고기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물을 많이 해서
3: 고깃국으로
8: 고깃국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끓여 먹는 거예요.
3: 그런데 고깃국도 뭐 건더기가 많은 게 아니라
8: 예, 네, 조금씩 됐죠. 그래서
3: 건너갔다 이거죠.
8: 네네. 네. 그래서 그런 말이
10: 그러니까 그와 네. 관련해서 네 얼마나 재밌는 얘기가 있냐면 상점에서 식구수로 안에서 100g 썼어요. 이 집에 식구가 7명인데 700g을 고기를 끓여놨어요. 근데 고기가 안 보이니까 갑자기 남편이 옷을 벗더래요. 밥상에서 그러더니 갑자기 나 이 국그릇에 들어가 봐야
3: 유머 있으시다.
10: 고기가 너무 안 보이니까 내가 아무래도 이 국그릇에 들어가 헤엄을 쳐가지고 고기를 찾아야겠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고기가 정말
9: 기약이야.
10: 그러니까
9: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게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좀 이렇게 우울하고 스트레스 받았을 때 고기만 먹으면 너무 행복해지거든요.
3: 그래요.
9: 공연을 갔다가 스트레스 이빨 받은 거예요. 이제 단체로 움직이다 보니까. 근데 대표님이 고기 먹으러 가자. 주최 측에서 오늘 대접이 고기랜다. 그러니까 거기서 기분이 좋아졌어요. 근데 딱 그 파실파실 하면서 그 고기가 익는데 삼겹살이 그거 딱 보는 순간 나도 모르게 천국이 따로 없다 이랬 거예요. 그거 모르고 있다가 내가 감히 천국을 삼겹살에다
8: 두겠다. 아예 상싸운데 누구게 하신 거죠? 미리 맞춘 거 아니겠어요?
0: 저는 그 감정 이해해요.
9: 그런 거기도
0: 네, 저도 약간 많이 비교하거든요.
3: 그럼요. 맛있는 음식을 보면 우리가 가장 또 큰 행복을 느끼는 맞아요. 거는 뭐 너무나 당연한 그런 건데요. 그리고 또 오자유화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뭔가 특별한 경험, 특별한 감정을 느끼신 분도 계시다고 들었거든요.
12: 아, 예, 저는 이제 그 자유요 방송이 이제 첫 방송이다 보니까 그게 좀 기억에 많이 남는데요. 나중에 이제 그 방송을 이제 나오는 거 이제 봤는데 너무나도 어색하고 뭔가 좀 부자연스럽고 행동을 하는데도 있잖아요. 이게 보면은 쟤는 막 억지로 시키는 건데도 따라 못하는 막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제가 이제 딱 봤을 때는 야, 쟤 방송에 나가는 거 의식하네? 연예인병에 걸렸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13: 잠깐만 우리 이제 한번 해봐요. 사랑을 나눠요.
0: 자, 여기서 네. 나 그러면 연예인병에 걸린 적이 있다 없다 돌발 OS 퀴즈 시간입니다.
6: 오, 진짜? 궁금하다.
0: 한 번이라도 혹시 있으면 O 아니면 X를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X, 하나, 둘, 셋.
6: 언니, 두 분이 있다고 지금.
14: 그러게요.
6: 오를 드셨어요. 우리 주선아 씨는 어떤 또 연예인병과 경험이 있으신가요?
10: 저는 한없이 겸손한 여자입니다. 네, 그렇진 않은데 이게 TV에 여기서 나오다 보니까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6: 그쵸.
10: 제가 워낙 간첩처럼 생기지 않았잖아요. 되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아시아 동양인 처럼 안 생기고 외국인 처럼 생겨갖고 지하철에서 많은 분을 만나는데 그분보다 근데 실물이 화면보다 너무 좋다. 머리도 생각보다 안 크시다고. 그러시니까 얼마나 화면에 머리가 있다만큼 나갔으면요. 그래서 아니요, 저는요 머리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 다음부터는 제가 이제 무슨 촬영을 하게 되면 머리를 크게 안 보이려고 몸을 뒤로 이렇게 뽑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연예인병의 시초라고 감히 생각을 합니다.
6: 재밌다. 정말 우리가 텔레비전 몇 번 나가면 꼭 그런 말들 하시잖아요.
0: 맞아요.
6: 화면보다 어떻다, 날씬하다.
0: 저는 그래서 그런 게 있어요. 뭐냐면 화면보다 잘생기셨네요. 그러면요,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화면이랑 똑같이 생겼는데 기분이 나빠요. 똑같이 생기지 않았는데.
6: 저는 생각나는 게 있는데 저희 아들이 예전에 이제 붕어빵이라는 프로그램에 아이들 나가는 프로그램이었거든요. 거기에 몇 번 나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금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교회 앞에 붕어빵 파는 이제 그 가게를 갔어요. 네. 사람들이 줄 서서 붕어빵 주세요. 붕어빵이라는 얘기만 딱 나오면 자기 이름 얘기하는 거예요. 붕어빵, 저 맞아요.
0: 그런
6: 게 귀엽다. 방송한다는 게 특별한 경험인 것 같긴 해요. 우리 최영아 씨는 또 어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특별한 감정을 느끼신 게 있나요?
15: 제가 이제 신앙이 회복된 프로그램이에요, 여기서. 그래서 뭔가 끝나고 이게 쉬는 타임이니까 뭔가 이렇게 공허한 느낌도 좀 있고 그래서 다시 시즌 1부터 쫙 이렇게 43회까지 다 봤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제 혼자서 사무실에 앉아서 일하기는 싫고 그래서 그걸 이제 유튜브를 틀어가지고 이제 쭉 이렇게 봐요. 이렇게 보면서 누구 울 때는 또 그거 앉아서 같이 울고 막 이러면서 쭉 이렇게 돌이켰던 것 같아요.
0: 맞아요. 역시 모자이에 대한 애정하면 영화 씨밖에 없는 것 같아요.
6: 아니 정말 애정이 정말 많으세요. 듬뿍듬뿍 매회마다 이렇게 쏟아주셨는데 그런 마음이 우리 영아 씨의 마음이 가장 잘 담겼던 장면 물론 많겠지만 특별히 어떤 게 가장 기억에 나시는지 궁금해요.
15: 그 창세기 12장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축복을 주시잖아요. 이제 너로 인하여서 복을 내리겠다.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저주하신다고 해서 그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보고 제가 겪었던 하나님을 이렇게 간증하는 것이 너무 감동스럽고 은혜의 시간들이었습니다.
6: 그렇죠. 정말 든든하고 내 편인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15: 아멘입니다.
6: 네, 정말 좋죠. 자, 이번에는요. 우리 방송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또 가장 재밌는 주제가 뭐냐면 실수. 챙겼던 경험 이런 얘기 나오면 굉장히 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 시즌 1 함께 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실수담 혹은 또 창피했던 순간 어떤 게 있을까요?
16: 저는 창피했다기보다는 헤어 때문에 조금 속상했을 때가 있었어요.
6: 머리 스타일이요?
16: 헤어 때문에. 처음에 머리 했을 때 50대 머리를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6: 무게 있어 보이게 해주시려고.
14: 앞머리 이렇게 앞머리 띄우고 약간 영부인 스타일 이런 스타일인가요?
16: 그렇게 퀄리티 있는. 퀄리티 있는 머리.
14: 그죠. 아무나한테 안 해줍니다.
6: 그러니까.
14: 가장 마음에 드는 분한테 그렇게 해주거든요.
6: 그렇죠.
14: 정성이 많이 들어가 올라가는 머리예요.
12: 네, 굉장히 그게. 그러신데 나는 이제 내 나름대로 아, 나 좀 좀 젊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좀 마음은 20대인데 헤어는 이제 머리 스타일이 50대라서 진짜 조금 속상했어요.
6: 기억이 나요?
0: 오늘 머리는 어떠세요?
12: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이제 그분한테 아우 너무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제가 인사를 드렸어요.
6: 제가 듣기로는 머리 때문에 속상하셨던 분이 또 계시다고 들었거든요. 네. 누구세요?
10: 그 장본인이 저입니다.
6: 아이고! 우리 서윤철 씨가.
10: 아니 저는 그 시즌 1 때 그 MC분 있잖아요. 한유미라고. 예. 엄청 예쁘잖아요.
6: 예쁘죠.
10: 예. 근데 그분이 똥머리 했잖아요.
0: 아, 맞아요.
10: 똥머리. 근데 그 머리를 봤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살면서 그런 머리 한 번도 못 해봐서 미용사 선생님한테 저도 유미처럼 똥머리 해주세요. 이런 거예요. 그래 했는데 저는 괜찮았어요. 살면서 처음 해봤으니까. 근데 그 방송이 나가고 아예 막 친구들이 야, 좀 네 주제를 알아라.
6: 왜? 왜?
10: 이 얼굴이 동그랗기 때문에 똥물이 하면 안 된다요. 그리고 얼굴을 넓으니까 좀 가려야 되는데 이마를 빤빤하게 다 내놓고 그래서 아니 그 MC 하는 애 있잖아 유미 걔 예뻐가지고 그래서 야 유미하고 네가 같냐? 그래서 저는 그 말을 저는 공감이고 절반이고 부공감이 절반이에요. 왜냐면요 유미하고 저하고 띠동갑이거든요.
14: 네.
10: 저도 12년 전에 그만큼 이뻤거든요.
0: 네, 저 제가 준비했습니다. 이 두 분이 얼마나 다른지 하나 둘 셋. 우리 유민 씨가 이런 머리였고 네. 우리 주선아 씨가 이런 머리였는데.
10: 아니 근데
6: 난 지금 한 사진을.
10: 아 이거는 전적으로 카메라 감독님 잘못을 생각합니다. 왜 옆편을
6: 찍었네.
10: 네 그래서.
0: 솔직히 저도 그거 공감해요. 저도 카메라 감독님 싫어하거든요.
6: 저도 차리고 나서
0: 왜 이렇게 무슨 일 치워주는 거야.
6: 카메라 감독님은 얼마나 힘드실지 그 노고에 감사하셔야 돼요.
10: 그래 저는 알았습니다. 아 사람이 자기 주제를 알아야겠다. 그러면서도 나는 아 나를 12년 전에 이 자리에 있었다면 내가 유미를 눌렀을 수도 있겠다. 예, 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0: 12년 전에 이거 얼굴 크기는 비슷하지 않을까?
14: 왜 그래?
10: 아예 맞았어요.
6: 예뻐요.
0: 아, 너무 예뻐요.
10: 근데 똥머리는 진짜 아니에요. 저 거짓 안 하시는
0: 말이죠. 개그할 때 항상 뭐냐면 원빈 씨나 현빈 씨나 그분들 입은 옷 있잖아요. 제가 입으면 개그가 돼요.
6: 반짝이 추린이 입으면 네, 반짝이 추린이 현빈 씨가 입으면 아주 스타일리시한데 오지현 씨가 입으면
0: 개그가 되는 거죠.
6: 나는 의사예요. 개그맨이 아무거나 했을 때 개그 되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10: 아니요. 정말 괜찮은데 그거는 나쁜 게 아니라 서로 다를 뿐이에요.
6: 어 맞습니다.
10: 우린 네. 이런 시각으로 세상을 봐야 합니다.
6: 아, 네. 퀄리티.
14: 역시 멘트가 퀄리티 있으십니다. 네. 자, 다른 분들도 재미난 실수담이나 뭐 창피했던 순간 기억나는 거 있으신가요?
12: 저는 그 시즌 1 첫 녹화를 갔다가 우리 작가님이 제가 막 용감하게 생겼나 봐요.
6: 네, 맞아요.
12: 노래를 시켰어요. 맞기는 저 엄청 소심해요. 근데 아, 대한민국을 불렀는데 저 노래 좀 해요. 근데 너무 안 나온 거예요. 너무 막 박자도 막 도망을 가고 제가 노래를 이렇게 부르는 거 보면 막 도망을 가더라고요. 노래에 즐기지를 못하고 그거 보면서 그 교회 분들이 혹시 그 오자유 몇 회를 보면은 집사님 볼 수 있어요 하면은 2회부터 나옵니다. 1회 딱 띄고 2회부터 보시면 됩니다.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0: 1회 됐으니까.
6: 부장만 보고 싶다.
0: 네, 그래서 1회 됐습니다.
12: 저는
6: 뭐야
12: 저 여자 뭐야
6: 아주 몸살이야
12: 언제나 자유로이고 원하는 것은 이룰 것을 테니까
6: 그렇죠
12: 뜻하는 것은 무엇이건 될 수가 있어 이렇게 우리는
6: 간들어지고 좋구만.

0: 아니 누가 이 노래를 못한다는
1: 느낌이에요.
2: 아니 너무 좋은데
1: 진짜 하시는데
2: 은혜론 이게 뭡니까.
1: 아니 무엇보다 눈빛이 네. 굉장히 이렇게 초롱초롱하셨네요 그때.
3: 저 약간 좀 그런 건 있어요. 약간 좀 인민공 같은 느낌이 조금 있는데
2: 어디 북한 공간 같은데
1: 모든 노래를 약간 트로트화 시키시는 것 같긴 해요.
2: 오 대한민국 사주만 불러도
1: 아니 근데 있잖아요 우리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다 트로트랑 가까워요. 제가 이번에 군부대 봉사가 있어가지고 챔피언 랩을 연습하는데 네네. 죽었다 깨다 지금 두 달 됐는데 내일이에요.
2: 아 진짜 한 소절만
1: 조금만 조금만 너무 궁금해 조금만
2: 모두의 축제 서로 평가되지 않는 것이 숙제 오늘 소리 못 지르는 사람 오늘 술래 숫자가 뒹굴뒹굴 강강 숙얼래 숙얼래
1: 그거 할 때 너 필이 모자를 눌러 쓰고 해.
2: 아니, 자신감 있게 하세요. 그럼 내가 커진다.
3: 커져요. 윤정철 진짜 많이 바뀌셨어요. 원래 처음에 오실 때 굉장히 얌전하셨거든요.
2: 강남에서 어디 지나가서 얘기했잖아요.
3: 근데 지금 완전 최신이세요.
1: 이제 방송 최적화가 되신
2: 맞아요.
1: 근데 아니 랩은 뭐 잘한 사람 많잖아요. 자기 전문 분야인 사람들은 트로트화된 랩은 아마 강은정 씨가 아, 최초이지 않을까.
2: 나 상당한 인기를 끌 것 같아요.
1: 아주 매력적인데요.
2: 감사합니다.
1: 네, 아니 목사님 어떻게 오셨어요?
4: 우리가 같이 이렇게 지난 날을 살펴볼 수 있다는 게 행복한 겁니다. 네, 그만큼 시간이 지났지만 하나님이 여러 모양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셨지만 또 쓰셨잖아요. 지금 쓰신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여호와 이레로 앞서가시면서
2: 아멘.
4: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고 큰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2: 아멘. 감사합니다.
4: 설교 한편 했습니다.
1: 네, 또 뭐 이게 창피한 얘기. 아, 요거 계속 좀 듣고 싶네요. 재밌어서.
5: 네, 아예 저 지금 우리 피디님 얼굴을 못 볼 정도로 부끄러워요. 지금 생각해도 왜냐면 찬양을 부르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게 되었는데. 너무 떨린 거예요. 딱 떨리니까 소리도 안 나오고. 근데 제가 노래는 하지만 부끄럽게도 좀 박치예요. MR이 이게 박자가 안 맞아서 여기서 계속 반복을 하고 너무 부끄러워서 마지막에는 MR 다른 걸로 바꾸자 해서 바꿨는데 키가 또 안 맞는 거예요.
2: 아이고 어렵지.
5: 그럼 어떡해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거 눈물밖에 없어요. 저기 피디님 책상에 가서 너무 슬프게 오니까 오, 우리 남자 피디님이 당황하셔가지고 옆에서 계속 휴지를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2: 아 근데 오셨구나.
5: 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메이크업도 다 다시 받고 밥 먹으러도 늦게 가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떨림 속에서 감사함으로 찬양을 불렀어요.
2: 은혜로웠는데요.
6: 운정장면은 창피했다고 하셨지만 저는 그 이제 운정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에서 가장 감동적이었어요. 다 울었었어요. 그때.
3: 은정 씨가 가장 기억나요? 사장님도 기억나시죠?
4: 정말 은정 자매는 특별히 기억납니다. 특별히 기억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나이가 우리 딸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딸이 저렇게 목숨을 걸고 탈북하는 과정 그리고 특별히 정말 기도를 제대로 못한다 할지라도 그냥 오늘한 기도지만은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그 과정이 너무 감격이라 우리 애들에게도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좋아가지고 저희 교회 초청해서 간증도 했습니다.
1: 아 그러셨구나.
5: 갔는데 네. 목사님께서 네. 고기를 대접해 주셔가지고
4: 천국이죠.
1: 네. 고기 얘기가 계속 끊임없이. 네.
3: 끊임없이.
1: 회식은 꼭 고기로.
2: 네.
1: 궁극의 행복. 네. 그 은혜로운 찬양 놓치신 분들이 굉장히 아쉬워할 것 같아요. 제가 좀 부탁을 드리면 혹시 하실 수 있을까요?
5: 네. 네.
2: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시즌2니까. 네.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4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지가 아니네요. 너무 잘하시는데.
1: 입에 박박 다트렸어요.
2: 눈물 나서 그래서 말이 안 나. 그 마음과 그 은혜가 정말 이렇게 확 끼치는 것 같은 입으로만 하는 찬양이 아니라 정말 온 영혼과 온 마음으로 찬양하는 게 느껴져서 정말 감동이었어요. 우리 전문가 가수 입장에서 보실 때는 어떻게 보셨어요?
1: 아니, 진짜 노래라는 거는 그렇잖아요. 네. 사실 뭐 말도 그렇지만 그냥 단순하게 스킬이 좋은 것만이 잘 전달하는 게 아니거든요.
2: 그렇죠.
1: 진정성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건데 진짜 내가 걸어가는 곳이 길이 되고 내가 살아가는 곳이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는 예배자의 마음과 그 고백이 그냥 진짜 주님께 드리는 이 마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가운데 그냥 그 자체가 하나님 이 시간을 예배로 받으신 것 같아요.
3: 네.
4: 너무 멋져요. 아, 우리 사모님 멘트가
3: 진짜. 아니, 너무 멋져. 우리는 자리가 초심으로 돌아가야 돼. 하나님의 그러니까. 은혜 진짜. 퀄리티를 넘길게요.
2: 네. 아우, 저도 퀄리티 있는 진행을 해야 되는데 정말 걱정입니다. 말씀 너무 잘하시고 네, 또 은혜로운 사모님이 이렇게 계시고 똑같은 사모인데 이렇게.
3: 아, 사모님 매우 선배 사모님이 계셔주셔가지고 오늘 제 기대고.
2: 아, 정말 오늘 좋습니다. 네. 또 다른 감동적인 어떤 장면. 기억나는 거 있으면 좀 나눠주실까요?
5: 아, 저는 이제 방송을 하면서 그 추억 하나라는 우리가 그 상자를 열어보면서 했던 방송이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좀 많이 감동이었었거든요. 이제 제가 친구나 이제 그 누구한테도 사실 꺼내지 않았던 얘기가 있었는데 중국에서부터 제가 한국까지 오는 그 과정을 이렇게 매일 일기로 썼던 그 이제 일기장을 그때 제가 이제 공개를 했었거든요. 그걸 하면서도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 방송에서 오픈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의 국민들이 다 보는 데서 내가 얘기를 했다라는 이 모든 행동들이 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내가 이런 내 이야기들을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고 고백하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있었다라는 그 사실이 저는 제 스스로가 감동을 좀 많이 받았어가지고 이 방송을 늘 이렇게 꿈에서도 진짜 기다렸었어요.
2: 강은정 씨도 뭔가 지금 막 감동적인 이야기를 좀 네, 준비하시는 것 같아요.
6: 아, 네. 저는 우리 이 촬영을 같이 하면서 시즌1에서 가장 진짜 너무 은혜되고 감동적이었던 게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요. 그 자매님이, 그러니까 부모님이 암으로 앓고 계셨는데 꼭 천국 가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했는데 진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던 그 아버지가 천국 가기 전에, 그러니까 더 음명하시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 갔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진짜 어렸을 때 부모님을 많이 원망을 했었거든요. 제 생일날에 국수 먹고 싶었는데 국수 한 그릇 못해주는 엄마가 미웠어요. 근데 오늘날에 한국에 와서 살다가 보니까 저희 부모님이 제일 위대해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가난함 속에서 우리를 이렇게 잃어버리지 않고 한국까지 이렇게 같이 만나 산다는 게 그래서 제 소원이 뭐냐면 성경을 읽으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잖아요. 근데 자녀로서 내가 부모님은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키워주셨는데 제가 부모님에게 해드린 게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부모님을 천국에 꼭 가게 해달라는 게 그게 진짜 소원인데 그 자매님의 간증이 너무 눈물 많이 나고
4: 그때 그 분이 아마 최은이실 거예요. 그분 간증이었는데 참 저도 막 얘기를 들으면서 느끼는 거는 정말 최고의 효도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어떻게 인간적으로 잘해드리고 뭐 여행 보내드리고 그게 아니라 정말 우리 부모님이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기도해드리는 거 그 생각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아 정말 그 기도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효도겠다라는 마음이 드네요. 네.
2: 그런 기도는 또 하나님이 속히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1: 저희 중보할게요.
2: 네. 주선아 씨는 또 어떤 감동적인 장면이 있을까요?
7: 예, 저는 시즌 1 때 그 내 마음속의 지우개라는 예, 그 시즌 1 때 20회가 그 프로그램이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저뿐 아니라 우리 탈북자들은 똑같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특수하잖아요. 고향에 가족을 다 남기고 왔고 가족하고 헤어져야 되는 그런 슬픔식은 다 하나씩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항상 그랬어요. 우리는 슬픈 사람들이다. 우리는 상처를 죽을 때까지 갖고 가야 되는 사람들이다. 통일이 되기 전에는. 항상 이래가지고 내가 슬픈 것을 당연한 걸로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제가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또 여기 나와서 그때 만나셨던 목사님이 그런 소리를 하셨어요. 목사님이 자기 가족 사이에 있었던 슬픈 얘기를 하면서 사람은 누구나 다 상처를 다 갖고 산다. 근데 그걸 이기는 게,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제가 그 말을 딱 들으면서 이제는 저는 슬퍼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슬퍼하는 그 시간에 양비되는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사람이 슬픔에만 젖어 있으면 앞을 못 보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앞이 절로 보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거룩한 분이 계셔서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걸 하면서부터 지금은 그래도 뭐 가끔 가다가 조금 조그마한 상처는 있죠. 근데 그냥 그 상처들을 받을 때마다 아 그래 하늘을 쳐다보여 하나님 저 괜찮죠? 이러고 아, 잊어버려요. 네.
1: 아니 퀄리티가 못 뺀 사이에 소나 씨는 더 올라가신 것 같아요.
7: 증가했어요.
2: 네. 아니, 꽃 중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네. 늘 바라보는 해바라기 네. 하나님 바라기 같고
1: 주바라기 네.
7: 해바라기 하나, 해바라기는 동그래서 싫어요. 아, 저는
1: 코스모스로 할까요?
7: 장미요. 장미.
1: 장미.
7: 저 장미예요.
1: 네. 굉장히 네. 개인 취향이 굉장히 명확하시네요.
7: 자기 애가 강해요.
1: 그러니까. 아, 네. 아니 정말 네. 이 안에서 서로가 서로가 비슷한 상처를 안고 계신 분들이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갠 것처럼 주님이 서로의 손길을 통해 가지고 그 아픔을 서로 이제 따뜻하게 보듬어 주게 하신 것 같아요. 진짜 그 근원인 기쁨을 발견하신 것이 제가 더 기쁘네요.
2: 네.
1: 아니 그런데다가 선아 씨의 얘기가 저는 지금도 기억에 남거든요. 굉장히 퀄리티 있는 이야기를 그때도 해주셨어요. 기억나시죠?
7: 근데 저는 사람들이 그냥 제가 항상 웃고 퀄리티 얘기하니까 이 여자는 정말 행복한 일만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도 5년 전에 저희 9살 아들이 압록강 넘다가 잡혔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말했잖아요. 제가 연길 아파트에서 떨어져 자살하려고 했다고. 저는 솔직해요. 자식이 잡혔는데요. 9살짜리가 국경경비대 감옥에 잡혔는데 어느 엄마가 맨정신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죽으려고 했어요. 나는 엄마이기 전에 이 세상에 가장 많은 죄가 묻은 여자다. 예, 근데 제가 그때 그냥 그 연길 사거리 잔디밭에 가지고 그냥 잔디밭에가 무릎을 딱 꿇고 저는 북한에서 하나님을 몰랐어요. 아. 우리는 안 그런 걸 몰라요. 모르죠. 근데 제가 갑자기 제 입에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 아들이 잡혔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신앙이 있었다는 걸 그때 안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이야기를 지나가는 사람한테 막 붙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저기요 제가 근데 제가 이 마당에 와서 그 막 얘기를 했는데 다 들어주시고 공감하고 같이 울어주고 괜찮다고 정말 너는 장한 일을 했다고 이렇게 해주시니까 너무 사람이라는 게 공감, 진심 이 두 가지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 마당이 좋았습니다.
4: 저는 좀 이런 생각을 들었어요. 이거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물론 많은 이제 북한에 관련된 프로그램이 많잖아요. 근데 정말 이 하나님이 아니면 이 북한 분들의 그 아픔이나 슬픔들을 이렇게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게 있을까? 그런 프로그램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7: 네, 맞아요.
4: 어떻게 보면 오자유화라는 프로그램이 딴 건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에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7: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정말 이 남한사에서 잘 정착해 살아갈 수 있는

0: 주선아 자매는 그냥 우리교회 여전도사를 데리고
1: 어울린다. 어울린다.
0: 그래가지고 네, 네. 우리 교인들 가운데 너무 상처가 계신 분들에게 지금 이런 말씀을 해주게 되면
2: 맞아요.
0: 그냥 좋은 설계 열펴드는 것보다 금방 회복될 것 같아요.
3: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퀄리티. 빛이 나잖아요.
0: 진심이에요.
3: 네.
0: 진심이에요.
3: 언제든지.
2: 네. 아유, 기대하겠습니다. 네.
0: 주선아 전도사님.
2: 네. 정말 하나님의 명령이잖아. 우리가 감사하라, 기뻐하라,
4: 네.
2: 기도하라. 네. 정말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또 그 말씀을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것 같은데 우리 김남숙 씨는 또 어떤 여기 있으신가요?
5: 저는 이제 그 김나영 강사께서 중국에서 7살 된 딸아이를 얻고 이제 국경을 그렇게 이제 넘었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눈물이 이제 왈칵 났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감동스러웠고 정말 엄마는 참 위대하다라는 걸 이제 느끼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의 그 모성애를 통해서 강하고 정말 위대한 그 우리 탈북인 엄마들의 모습. 예, 그런 걸 보게 되면서, 아, 참 감동했습니다.
3: 그러니까 우리는 엄마가 돼서 공감을 했던 건데, 저도 또 이제 그 언니가 그런 얘기할 때 정말 많이 울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북한 감옥에 잡혔던 애를 겨우 꺼내 왔는데, 저는 또 그 애와 같이 라오스를 오려면 저는 안 돼요.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불법인 거예요. 그러면 그 9살짜리 애가 혼자 와야 돼요. 라오스 태국. 그래서 라오스 산전막에다 그 애를 놔두고 그 나오는 데 있잖아요. 그냥 그 브로커가 오토바이 타고 빨리 나오래요. 왜냐면 여기는 사람이 발길이 많으면 안 돼가지고. 그래서 9살짜리 애를 거기다 놔두고 오는데 제가 오토바이 뒤 타서 그냥 그 산이 떠나가게 울었어요. 너무 슬픈 거예요. 그 애가 이제 라오스 태국을 넘다가 악어강에 빠지진 않겠는지. 엄마는 아들이 아프면 심장이라도 지금이라도 떼주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김나영 강사의 얘기가 더 막 슬펐고 내가 다시는 우리가 이런 세상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내가 많이 열심히 살아야겠다. 그러니까 이런 게 그런 다짐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2: 네,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프로그램도 또 만들고 네. 방송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은데 시즌 1 중에서 정말 극히 일부만 저희가 이렇게 듣고 봤는데도 감동이 차고 넘쳐요.
3: 네.
2: 자, 우리 기쁨과 감동과 눈물이 있는 오자예요. 다음 얘기 나눠볼 주제 한번 볼까요?

0: 그대
1: 이제 그만할 수 있는
2: 전화를
1: 진짜 얼굴로 그랬어. 얼굴로 시즌도 시작인데 지쳐.
3: 진짜요?
1: 네, 오지쌤 지쳐. 아... 그만.
4: 아니, 성령에 좀 취하신 것 같아요.
3: 네, 아, 그러니까 취하시네. 워낙 취하게 되니까.
5: 참, 진짜 다양하게 역사하시죠, 네. 우리 하나님.
4: 네, 오자유와 시즌 1의 명장면들을 저희가 쭉 돌아봤는데, 이번에 함께 하면서 혹시 뭐, 아쉬웠던 점, 그런 게 있다면, 솔직하게 한번 터놓고 얘기하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하는데, 어떠신가요?
1: 저는, 우리가 그, 좀, 예, 이런 걸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탈북민들이 오면서 거의 다 신앙을 갔거든요. 정말 많이 가죠. 근데 하나원을 딱 나오는 순간부터는 이게 신앙을 잃어버리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제 친구 한 명이 있는데 온 지 3년 된 거예요. 이 아이가 지금 27 정도밖에 안 됐는데 계속 명절 때만 되면 막 고향 가고 싶다, 부모님 보고 싶다. 그러니까 보는 저도 이제 힘들고 같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 오자유여 프로그램과 저희들이 그렇게 힘들어하는 친구들 가서 같이 기도해주고 어려운 거 도와주고 이런 것도 좀 많이 촬영해서 내보내면 한국 교회에서 더 우리 본으로 보고 북한 분들도 많이 품지 않을까 이런 프로그램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4: 그렇군요. 네. 네, 아쉬웠던 순간 이야기하고 있는데 김남숙 씨가 뭔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표정이. 네.
6: 아, 저는 사실 좀 자유로운 사람인데 방송에 보면 굉장히 경직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복장도 예쁜 뭐 복장이고 몸가짐도 이제 예쁘게 해야 된다는 그런 강박 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유롭게 앉아시면 좀 다리도 좀 자유스럽게 하고 또 뭐 똑바로 앉아 있으려니까 좀 땀도 나고

0: 어쨌거나 조금 어색했던 것 같아요, 제 자신이. 네.
1: 아, 아, 저도 이제 항상 긴장하다 보니까 인사도 이렇게 좀 제대로 잘 못하는 부분도 좀 아쉬웠었고, 좀 재밌고 활발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이 되게 아쉬웠는데,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나 방송 분량 진짜 많았으면 좋겠어요.
2: 좋아요.
3: 방송하는 사람들이, 나 방송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 마음속에만 좋은지 얘기 나오지 않아요. 근데 박명심 씨는 자기가, 대놓고 방금 많이 나왔어. 솔직한 말이에요.
2: 정직해요.
3: 정말 정직하신 것 같아요.
1: 네. 우리는 안 솔직한 거예요?
2: 퀄리티 솔직하시고
3: 얼굴이 솔직하세요.
1: 그렇구나.
2: 다 솔직한 걸로.
1: 네. 네. 네. 우리 목사님께서는 혹시 뭐 아쉬운 점, 뭐 잘생기게 좀 나왔어야 되는데 뭐 이런 아쉬움 없으시죠?
4: 원래 반이 형 편이었죠.
2: 너무 잘생기셨어요.
3: 제 옆에 있으면 괜찮아요.
2: 도와드려.
4: 저 솔직히 이 기독교 TV 채널을 좀 자주 봅니다. 네. 특별히 오후 시간이나 밤 시간에 시간 되면 보는데 오자유어만큼 특별한 프로가 그리 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규모라든지 특히 제작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든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을 시도하고 시즌2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이 도리어 아쉬움보다는 저는 자랑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네, 진심입니다.
1: 네,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정말 해보고 싶었던 거. 시즌1을 이제 쭉 진행을 하면서 이거 정말 해보고 싶었는데? 하는 거 말씀하세요. 지금 방송국 제작진이 다 듣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또 듣고 계시고 이루어질 지어다. 어느 분 말씀하시겠어요?
5: 인연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도 어머나, 인연이라고 생각해요. 놀라셨죠? 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도 우리가 서로 이 자리에 오면 각계각층 서로 다른 직업이 사람들이 오잖아요. 이렇게 앞에 앉으신 분처럼 또 사업을 해서 성공하신 분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서로 교류하고 협력해서 이제 우리 이제 탈북민들한테 같이 자원봉사도 하고 서로 가진 것을 나누고 공유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스토리나 이런 것들을 남한 사람들한테 들려줘서 정말 세상을 힘내서 살 수 있는 그런 힘을 주는 이런 좋은 일들을 많이 해보고 싶어요. 네.
1: 우리 최영아 씨는 어떤 걸 해보고 싶으신가요?
6: 이제 북한 문화, 한국 문화, 문화 예술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이제 한 나라지만 너무 차이가 나요. 이거를 좀 이렇게 제가 제 생각이지만 이렇게 접목을 시켰을 때 굉장한 큰 은혜가 나올 수 있는 예술이 나올 것 같거든요. 이거를 하나님의 찬양에 접목을 시켜서 그럼 굉장히 큰 사이즈의 이렇게 네. 무대가 나올 것 같은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무대를 좀 꿈꿔보고 네. 저희 안에서도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2: 그럼요, 충분하죠.
6: 네, 그래서 한국 뭐 이렇게 해서 같이
1: 그렇죠.
6: 이런
1: 충분하죠. 아주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네요. 네, 네. 네 분명히 이루어질 줄 믿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박명심 씨는 네. 어떤 점이 있어요?
0: 저는 이제 우리 여기 이제 오 자유여 식구들하고 좀 찬송가를 이렇게 부르면서 저희가 이제 오 자유여 하고 했는데 이제 음악이 그냥 찬송가가 이렇게 나오면 자연스럽게 노래를 하면서 뭐 방송을 시작한다든지 네. 좀 재밌게 했으면 좋겠고 제가 예전에 그 이제 한번 합창 에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란 노래를 수화로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그게 저희에게 뭐 이왕 말이 나온 김에 같이 한번 좀 해보는 그런 것도 좀 했으면 좋겠다.
3: 보여주세요.
0: 그럼 노래는 다 아실 것 같으니까 같이 하면 제가 한번 해볼게요.
3: 시작. 당신.

0: 이렇게. 금방 따라하더라고요.
1: 사랑이 요구네요.
0: 네, 이게 사랑이고요.
2: 너무 아름답다.
0: 네, 당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받는다 할 때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받을 때
1: 이렇게
0: 네, 다 있더라고요. 하나하나 동작에.
1: 저 남편한테 도저히 사랑한단 말이 안 나오거든요.
0: 네. 그럴 때
1: 그냥 이렇게.
0: 네.
3: 알잖아.
0: 네.
1: 자, 너나나 손짓
0: 기억나죠? 네.
3: 우리 새로 태어났습니다.
0: 아, 그런 거.
1: 네. 어쩜 이렇게 준비된 하느님의 일꾼들인가, 이런 그 감동이 딱 오는데, 은정 씨는 또 함께 해보고 싶은 일, 어떤 일이 있을까요?
4: 저는, 자두 사모님이랑,
2: 응,
4: 찬양 레슨을 좀 받고 싶어요.
3: 아, 레슨을?
4: 그리고 같이 우와. 불러보고 싶어요.
2: 오!
4: 왜냐면 이게 나만식 창법을 좀 배워서 은혜로운 소통을 위해서 배우는 자세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2: 아우, 저도 그럼 가르쳐 주시겠어요? 제가 가르쳐 드리면 저에게도 가르쳐 주시고.
4: 그럼요. 네,
2: 기회 되면 드릴게요. 저희가 진짜 이렇게 하나 돼가지고.
3: 네. 자랑을 말하면서.
4: 가수니까.
1: 그냥 레슨비는 고기로 하는 거예요.
2: 아, 예. 고기. 제가 한번 사고 네. 좋겠다.
1: 자, 시즌2 우리가 첫 발을 이렇게 오늘 내딛어봤는데 우리 프로그램에 바라는 점 네, 있으면 오늘 말씀해 주시고 분명히 아마 그게 이렇게 반영이 돼서 네. 더 좋은 프로그램 나가지 않을까 싶어요.
5: 아, 이제 오자유요 프로그램은 이제 복음 통일입니다. 주제가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프로그램이 만들어질 때 어떤 사인을 보내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통해서 한국 교회가 북한을 잘 알고 이 방송을 통해서 정말 더 이곳에 있는 탈북민들 또 나가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통일을 소망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 네, 목사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네. 그 우리 프로그램이 세상과는 좀 구별된 그런 프로그램이 돼야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하는데
6: 벌써 구별이 됐습니다. 네. 너무 구별됐고 어떻게 어떤 때는 제 마음속에 성별됐다고는 생각까지 듭니다. 과연 이러한 프로가 있다는 그 자체가 너무 감사한데 제 간절한 이제 마음이고 가끔 그런 기도도 합니다. 이 오자유어가 한국의 웬만한 교회에서 허국의 달 6월 달에 오후 예배라든지 심야 기도 때에 한번 전체가 틀어본다고 하면 특별히 주일 학생들 그리고 중고층 학생들을 초청해가지고 이 프로를 한두 편만 보더라도 놀라운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그것을 기대하고 있고 요번에 우리 교회도 6월 달에 그렇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1: 네.
6: 좀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담임 목사님들 계시면 한번 참고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저는 뭐 오늘 처음이지만 하고 싶은 게 참 많네요. 우리 이 스튜디오를 뭐 어디로 옮겨도 하는 은혜가 되는 자리가 될 것 같아요. 뭐 학교도 좋고 뭐 교도소도 좋고
2: 아,
1: 그렇죠. 어떤 곳이라도 우리가 가서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만 있다면 참 좋은 프로그램 될 것 같아요.
7: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어떤 마음이냐면 우리가 여호수아가 그 여리고를 이렇게 점령을 했을 때 여리고를 정말 무너뜨리기 정말 힘들었지만 네. 정말 쉽게 무너뜨렸잖아요.
1: 그렇죠.
7: 그것 때문에 정말 자만을 해서 어떻게 보면 아이성에서 이렇게 넘어졌잖아요. 근데 아이성을 무너뜨릴 때는 하나님이 정말 다른 방식으로 무너뜨렸잖아요. 저는 시즌2가 물론 시즌1이 정말 너무너무 은혜스러운 방송이었고 좋은 방송이었지만 시즌2는 같은 방식이 아닌 정말 하나님이 또 다른 형태의 방식으로 또 방송을 하게 만드실 거라는 그런 마음이 확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MC님도 바뀌시고 전체적으로 바뀌었는데 정말 하나님이 그래서 어쩌면 정말 우리가 했던 방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다른 방식으로 또 가르치지 않으실까 이게 생각이 듭니다.
1: 네, 네. 네. 네. 어떤 그 벽은 무너뜨리는 게 좋은데 이제 시청률은 무너지지 않고
3: 역시
1: 네.
2: 와, 최고의
1: 그런 방송이었으면
2: 네. 아멘입니다. 네.
1: 좋겠습니다. 예. 자, 남과 북이 한 자리에 이렇게 모여서 마음을 여는 참 귀한 그런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이 귀한 여정에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고 감동적인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시즌2 첫 방송을 함께 해주신 우리 목사님 네, 소감을 좀 여쭤보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6: 한마디로 얘기하면 네. 대박이 예감됩니다.
2: 좋다.
1: 네, 오늘도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굿TV의 귀한 캠페인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탈북민들에게 가족의 따뜻함도 전하고 또 남한 정착도 지원하는 탈북민 한가족 맺기 캠페인.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 필요합니다. 오 자유여 시즌2 새로운 여정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복음 통일의 그날까지
7: 우리의 위대한 여정은 계속됩니다.
2: 오 자유여.
1: 오지연 특파원 어디 계신가요?
8: 네, 오자위원 현장에 나와 있는 오지연 특파원입니다. 2018년 가득 채울 희망찬 이야기가 펼쳐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5: 또 올해는 토요일 저녁에 아이들과 같이 성경 읽기를 해요. 한독 가장 네, 낮은 목표지만 한독을 꼭 하고 싶습니다.
1: 오지연 씨는 뭐 한 100독 하셨나요?
8: 5독 정도는 해야 할 것 같아요. 아십니까? 네.
9: 김정은이가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어요. 피만 불리지만 어차피 뱃속에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 복음 들어가면 이 사람이 막 독재를 하고 싶었던 거를 그 독재를 하나님한테 내어드릴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안 내어주자고 하잖아요. 하나님한테 내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2: 복음통일의 그날까지
8: 우리의 위대한 여정은 계속됩니다.
2: 오! 자유!

캠퍼스 안전요원을 지원하여 뉴욕 경찰에서 유망한 경력을 시작하세요. 우리 도시의 아이들을 지키면서 좋은 의료 및 퇴직수당과 홍보 기회로 풍부한 급여를 받으세요. 자세한 내용은 nypdrecruit.com 또는 212recruit으로 문의하세요.

0: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여러분 안녕하세요. 내가 매일 기쁘게 신현준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찬양은 기도와 말씀처럼 매일 먹어야 하는 밥 같은 존재잖아요. 찬양을 통해서 위로받고 큰 힘을 얻게 되는데요. 오늘 모실 분은요, 독특한 보이스로 전 국민이 다 아는 김밥송을 부르신 분입니다. 누군지 바로 여러분들 눈치채셨죠? 가수 자두사모님과 피아니스트 오하평 교수님이 뭉친 환상의 팀이죠. 마음 전파상을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2: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2: 어떻게 저희 팀 인사가 있는데 팀 인사 한번 드려도 될까요?
1: 너무 팀 인사 듣고 싶습니다. 네.
2: 저희는요?
3: 마음을 고치고
2: 마음을 전하는 마음 전파상입니다.
3: 안녕하세요.
2: 이걸 너무 하고 싶어요.
1: 아, 오늘 뭐 두 분 벌써 좋습니다. 네. 우리 자두 사모님은 지금 김천 김밥축제 대명사인 홍보대사로 매년 맹활약을 해주고 계십니다.
2: 저 실제로 네. 오늘 이 녹화 시점을 기준으로요, 김천시 명예시민 홍보대사 예. 이제 위촉을 받는 날짜가 정해졌어요. 그래서 네. 방송이 나간 이후에 예. 올해 안에 제가 아마 이제 김천 명예시민 홍보대사가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거.
1: 쭉쭉 나가시네요.
2: 감사합니다. 김밥 잘 말아서 이제 천국을 누리며 김밥 천국에서.
1: 아니 근데 참 영화도 그렇지만요. 네. 어떤 캐릭터, 관객분들이 기억해 네. 주시는 캐릭터를 만나는 게 쉽지 않잖아요. 많은 노래를 불렀어도 이렇게 기억하는 노래를 가지고 있다는 건 정말 은혜고 축복 아닌가요?
2: 맞아요. 김밥이 저한테는 가장 이제 약점 같았던 곡이고 단점 같았던 곡이고 정말 부끄럽고 네. 나의 수치 같았는데 나의 수치 변화에 찬송되게 하신 것처럼 네. 한 20여 년 넘게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은 이제 가장 자랑스러운 곡 네. 또 가장 사랑스러운 곡 뭐 그런 곡이 된 것 같아서 네. 야, 하나님이 다 하시는구나.
1: 몰라요. 아, 오하평 교수님도 소개를 좀 간단하게 해주시죠.
3: 저요? 마음 전파상에서 피아노 치고 있는 오하평입니다.
1: 정말 간단하네요.
3: 네네.
2: 아니 뭘 리드를 안 해주면은 정말 잘 뭘 못해요.
1: 제가 그럼 리드를 좀 네. 해드릴게요. 제가 오하표 교수님에 대해서 뒷조사한 거를 조금 다섯 살 때부터 피아노 건반을 튕기기 시작해서 초등학교 1학년 때 군목이신 아버지와 함께 군인교회에서 군인 아저씨들 찬양에 반주를 해주셨고요.
3: 아니 그런 것까지 어떻게 아셨는지 모르겠네요.
1: 뭐 저희 뭐 제작진들
2: 네. BTS는 대단합니다. 주님이 아시는 네. 거 다음으로 CTS
1: 대단하세요. 대단하십니다. 어른이 돼서는 가수 이장희 선생님서부터 박기영, 스위스로 방탄소년단까지 실력파 가수들을 연주해 주신 분이십니다. 와 교수님
2: 많이 뺐네요.
1: 아, 그래요? 다 맞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데 많이 뺀 거군요.
3: 별로 사실 그런 것들 제가 자랑하지 않아가지고.
2: 그럼 제가 굉장히 좀
1: 해주세요.
2: 멤버 해도
1: 사모님
2: 될까요?
1: 해주세요.
2: 그렇죠. 아니 뭐 이제 우리 BTS가 세계적이지만 이미 뭐 너무 세계적인 저희의 대표지만 네. 이 세계 투어도 또 같이 하셨고요. 네, 네. 많은 가수분들 연주뿐 아니라 우리 잘 아는 프로그램들 SNL이나 불의 네. 명곡이나 네, 네. 여러 이제 음악이 주가 되는 프로그램에서 정말 연주 편곡 많이 하셨고 네. 저의 음악 감독. 저희 프로듀서 역할도 같이 해주고 계시고 네. 후학들을 양성 중이시고 하고 있는 일이 진짜 많은데 네. 이걸 다 소개하라 그러면은
3: 그래서 피아노 치고 있는 오화평입니다.
2: 오화평입니다. 이걸로 끝을 내는 사람입니다.
1: 근데 이 정도로 소화하시려면 표정이 없는 게 맞아요.
3: 맞아요. 예.
1: 맞아요. 예. 표정이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3: 맞아요. 예.
2: 저 이거 잠깐 얘기해도 돼요? 네. 저희 내맥이 같이 나온 건 처음인데 네. 얘 왜 나왔는지 아세요?
1: 모르죠.
2: 선배님 뵙고 싶어서.
1: 아이 거짓말.
2: 너 얘기 안 했지?
3: 아, 말씀 안 들었죠, 아직.
2: 그러니까 부끄러워서 얘기 안 하는 거. 네가 입을 안 대니까 내가 하는데.
1: 피부색이 조금 비슷해서.
2: 한번 너무 뵙고 싶다고. 네. 자기 꼭 하고 싶다고. 네. 그 이유가 뭐 간증이나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선배님 네. 한번 꼭 뵙고 싶다고 아니, 이렇게 감사하네. 나온 거예요.
1: 왜?
3: 아, 제가 뭐 그 네. 김두한부터 다 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1: 연배가 보이기 야, 시작하는데.
3: 저기 뭐지 그거 각시탈도 좀 보고 그래가지고 네. 그때 너무 뵙고 싶었는데 네. 이렇게 본다고 하니까 너무 영광입니다.
2: 그래도 놀라지 마세요. 뚫어지게 아마 관찰. 그게 네. 굉장히 존경하고 좋아서 아마 바라보는. 네,
1: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다재다능하신 분들과 사실 같은 이렇게 느낌을 공유할 수 있는 분들 만나면 너무 좋거든요.
2: 감사합니다.
1: 네. 이게 벌써 흥겹네요.
2: 저희가 이름은 마음전파상인데 네. 사실은 가장 슬플 때 결성된 팀인데 저희에게 주신 부르심은 그 기쁨을 추구하는 거라고 저희가 네, 믿고 네.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나의 어떤 괴로움의 정도에 상관없이 나의 환경에 상관없이 네. 우리는 기쁨을 추구하는 팀이 되자 그런 음악을 해보자 해서 네. 지금도 지금 뭐 한껏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희락이 지금 뭐
1: 근데 네. 사실 요때 연령대 분들이 감성이 참 좋고 낭만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던 시대에 살았던 분들이라서 맞습니다. 저는 참 좋아요, 사실.
2: 좋습니다.
3: 말 좀 해. 아니, 예, 예, 아주 좋습니다. 예.
2: 앞서가는 예능감.
1: 네. 네. 오늘 두 분의 케미가 기대가 되는데요. 저는 자두사모님이 저 CCM 앨범을 낼 거라고 생각을 못했던 게 워낙 음색이 특이하고 또 대중가요만 부를 거라는 선입견을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셨잖아요. 근데 교수님께서 적극적으로 제안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3: 누나랑 처음 만난 게 사실 CTS에서 만났어요.
1: 네.
3: 찬양 프로그램에서 만났는데 네. 그때 학교 교수님들끼리 같이 연주하고 편곡해가지고 이제 그 오시는 게스트들한테 먼저 드려서 찬양을 부르는 시간이었어요. 찬양을 간증하는 시간이었는데 다른 분들은 네. 이렇게 먼저 이렇게 기존의 찬양들을 편곡해서 드리면은 네. 좀 이렇게 잘 이렇게 그냥 원래 하시던 대로 그냥 하시려고 하더는 거 같아요.
1: 예.
3: 네, 근데 누나는 이걸 다 준비해온 거예요. 되게 어려울 수도 있을 텐데 네. 이걸 다 준비해서 와서 노래를 부르는데 그 순간에 저희 모두가 느꼈던 게 다르다. 준비가 다르다. 목소리가 다르다. 그 이후에 이제 계속 이것저것 했었죠.
2: 네. 어떻게 보면은 저도 네. 진짜 생각이 없었는데 계속해서 그 이후로 근데 왜 찬양을 안 하세요? 찬양 많이 해요. 근데 왜 CCM 앨범을 왜 안 내시는 거예요? 자꾸 이제 정말.
3: 근데 다니긴 다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많이 다니긴 다니는데 그래서 어떤 그 음악들로 다니냐 하니까 왜냐면 CCM 앨범이 없는 거 아니까 보니까 다운을 받아서 한다는 거예요. 음악을 다운 받아서.
2: 이게 오해가 없으셔야 되는 게 저는 대한민국의 저작권법을 굉장히 존중하고 전 세계 뭐였냐면 제가 이제. 한국 목회자가 아닌 이제 해외파 목회자랑 같이 있다 보니까 영어 곡들로 예배를 드리고 영어 예배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이제 좋은 곡들이 많은 것들을 그냥 그 MR을 사서 한국어로 제가 번역을 해서 감동이 되는 찬양들을 그렇게 제가 플레이해서 부른다고 그랬더니 다운을 받아서 다니세요 막 이러면서 그러지 말고 그냥 쓰실 수 있는 이제 좋은 음악을 만들어서 하면 어떠세요라고 하면서 계속 저를 푸시했고 제가 할 자신이 없다 용기가 없다 그랬는데 그러면 아니 뭐 누가 옆에 있으면 뭐 팀을 하면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네 그랬는데 등 떠밀렸죠 이제 모든 사람들 그래 잘 됐다 너희 만들어라 팀을 만들어라 그래서 원래는 프로젝트였던 것이 네, 어떻게 정리 여기다 받아서 해볼래 네,
3: 프로젝트였던 것이 이제 마음 전파상 이름으로 앨범이 나오게 됐죠 이제
1: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붙여주셨네요.
2: 네, 저는 어떻게 보면 사실은 네. 가장 절망적인 때였고 다시는 소리를 낼 수 없을 것 같았던 시기였는데 이렇게 정말 화평한 친구가 그리고 사실은 천군 정말 뭐 진짜 천군 천사라고 할 뻔했다 내가 정말
1: 천군 천사죠.
2: 네, 사실은 이분이랑 같이 작업을 해보고 싶어서 정말 많이 많이 줄서 계신 가수분들이 많이 네. 계심에도 불구하고 먼저 제안을 받아서 이렇게 음악 활동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된 어떤 단초처럼 하나님이 딱 이렇게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3: 사실 누나를 잘 몰라요. 그 사람들이 누나가 워낙 대중가수의 이미지로 알려지다 보니까는 음악성, 네. 뭐 영성 이런 것들이 너무 감춰졌더라고요. 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네. 아, 이 음악성을 더 끄집어내야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했었고 네. 그게 물론 이제 CCM 앨범일 수 있지만은 그래도 그 찬양 안에 담긴 영적인 것까지 해서 누나를 프레드싱하면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1: 야 너무 좋네요. 마음 전파상이잖아요. 네. 이름은 누가 정하신 거예요?
2: 요즘 친구들 전파상이라는 게 뭔지를 뭐 전파를 쏘는 줄 알더라고요.
1: 전당포 전파상 잘 모르죠.
2: 아시죠, 근데 네, 선배님 네, 아시죠. 네. 저희 어렸을 때 보면은 그 전파사가 꼭 동네마다 있었잖아요.
4: 그렇죠.
2: 근데 뭐 세탁기가 고장나면 뚝딱 고쳐주시고 또 내지는 소리가 나지 않는 라디오 같은 거 들고 가면은 네. 조금만 만지시면 주파수 이렇게 찌찌찌찌 하다가 이제 그 주파수가 맞춰지면 소리가 깔끔하게 나고.
4: 맞아요.
2: 그러니까 뭐든지 만능으로 이렇게 뭔가 고쳐주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저희 음악이 저희도 한 사람의 그런 어떤 기술자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마음의 주파수가 고장난 사람들의 어떤 그 주파수가 하나님께로 맞춰져서 각자가 다르게 듣는 음성이지만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하나님과 닿을 수 있는 어떤 뭐 조그만 선율 하나라도 있으면은 그 역할을 우리가 좀 풀어내는 사람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부터가 이제 그 고장난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춰가는 단계에서 만난 팀이니까 그럼 그렇게 마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이 그 마음을 고치실 수 있도록 주파수를 맞춰보는 야, 그런 팀이 되죠.
1: 의미가 너무 좋네요.
2: 네, 그렇게.
1: 한 다음에 탁.
2: 맞아요.
1: 주파수가 맞아가지고 음악이 들리는 것처럼. 사실 누구나 이렇게 방황해서 하나님의 주파수랑 어긋나기도 하고 그런 시간들을 다 겪잖아요.
2: 맞아요.
1: 아, 딱 맞았을 때, 아, 정말 그 잊지 못하잖아요, 영원히.
2: 그쵸.
1: 하나님의 터치기.
2: 세상에서 말하는 희열 이상의 네. 깊은 그 터치는 네. 저 진짜 진한 자국으로 남는 것 맞아요. 같아요. 삶에 꽝 하고.
1: 늘 이제 그때부터 하루하루 첫사랑이 시작이 되는 거죠.
2: 맞아요.
1: 우리 자도 사모님의 찬양하는 목소리가 얼마나 남다른 달란트를 가졌는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우리 마음 전파장의 찬양. 아, 이거 참 제가 너무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야베스의 기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사례입니다.
1: 아, 이게 무슨 이렇게 막 햇살이 막 들어오는데 누군가들이 다 이렇게 숨죽여서 토끼도 뭐 다들 이렇게 얌전히 있다가 다들 이렇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다 모여들어가지고 막 신나게 얘기하면서 네, 화내주는 맞아요. 그런 느낌이요.
0: 그런 마음으로 저희가 편곡을 네. 할 때 항상 그런 마음, 진짜
1: 오빠,
0: 선하신
1: 다른 느낌
0: 하나님.
1: 거예요?
0: 예,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에 좀 집중을 하는 편이에요. 나의 환경이나 나의 상황이나 나의 상태를 표현하는 편곡들은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나의 어떠함이 아닌 그분의 어떠함을 담아내는 편곡을 우리는 좀 하자. 근데 그 파트 중에서도 좀 기쁨이나 희락이나 진짜 그 친밀함을 구할 수 있는 아주 친근함, 아이와 같은 마음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많이 고민을 하는 편이긴 해요. 네.
1: 앉아서 노래 하실 때 조금 힘드실 것 같다라고 했는데 사실 앉아서 이렇게 몸을 움직여보기도 처음인 것 같아요.
0: 아,
1: 찬양이
0: 감사합니다.
1: 너무 신나고 너무... 기뻐지는 찬양이네요.
0: 아, 저희 네, 사실 원래... 타협할 때 오프닝 곡이죠, 네. 이 곡이. 그래서 네. 원래 일어나다 같이 박수를 치면서
1: 충분히 그럴 것 같아요.
0: 마음의 문을 여는
1: 어르신들도 뭐 저도 어르신이지만 다 일어나셔가지고 박수치기 충분한
2: 약간 당황하시다가 네. 듣다 보니까 아, 이 노래구나 해서 원래는 사실 뭐 이런 노래잖아요.
1: 네, 네.
2: 원건대 주께서 나의 뭐 이런 네. 노래잖아요. 네. 그래서
1: 근데 거의 뭐 재즈 같은 느낌도 들고요.
0: 사실 재즈 피아니스트예요. 많이 뺐는데도 어떻게 그러게요. 이렇게 또 잡아주셔서
1: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막 그 구두가 낡았는데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낡은 구두 하면서 춤추고 이렇게 런닝에 이렇게 같이 이런 CCM을 그런 분들하고 뮤직비디오 찍었으면 좋겠다. 막 쿠바 분들 나와가지고 저 쿠바
0: 한번...
1: 뭐 사우디 다 되니까 아, 진짜 너무 그리고 음색이 정말 독특하시네요.
2: 또 대한민국의 정말 독보적인 존재죠.
1: 야 너무 피아노랑 잘 어우러지고 이렇게 찬양도 많은 영화로 따지면 이제 각색이잖아요. 네. 편곡이라고 하나요?
2: 네.
1: 편곡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양한 분들이 장르에 대한 다양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 장르로 스며들다가 이게 찬양이야? 이러면서 좋아해
0: 맞아요.
1: 줬으면 좋겠어요.
0: CCM이라고 하면은 정말 이제 컨템포러리니까.
1: 맞아요. 네.
0: 그래서 그 분야를 저희가 좀 구석에서 티는 안 나지만 잘 해보고 있자. 네. 예, 이런 마음이.
1: 아, 완전 스며드네요.
0: 아, 감사합니다.
1: 아, 가만히 이러고 있다가 진짜 예. 얘가 막 혼자서.
0: 아, 저희 사실은 거의 이런 찬양도 있는데 너무... 나중에는 한번 또 저희 원로 목사님들까지 다 춤추시는 네, 네. 곡이 또 있습니다.
1: 네. 좋습니다. 이 두 분이 마음 전파상을 이 결성하시면서 전국 방방곡곡 시골 구석까지 이제 찾아다니면서 집회를 하신다고 들었어요. 그게 참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2: 저희 처음에 사역을 생각했을 때는 어디서든지 어디를 가든지 꼭 기쁘게 찬양하자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장소나 어디 거리는 저희한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1: 아, 너무 멋지세요.
0: 그렇죠. 불러주시면 정말이지 어디든 네. 마음 전하러 갑니다. 이런 마음이고 네. 뭐. 피아노 한 대만 있으면 되니까 저희는.
1: 네. 성도님들이 몇 분 안 계셔도
2: 네.
1: 사실 목사님이 위로받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
0: 어디나 갑니다.
1: 예, 네, 교회는 그렇다면은 이 마음 전파상이 교회의 문턱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서 특별히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게 있을까요?
0: 저 역시도 이제 사모라는 호칭으로 불리우고 또 이 친구도 목회자의 이제 아들로서 저희가 네. 목회자의 아내, 목회자의 맞아요. 아들로 이렇게 네. 약간 목회자의 가족으로
1: 어렸을 때부터
0: 네. 네. 만난 팀인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이제 크리스찬들을 고양하고 고치시킬 수 있고 크리스찬들에게 칭찬받는 크리스찬처럼 살고 있는 네. 것 같은 때가 있었어요. 네. 근데 네. 어느 날 문득 이것이 제가 어느 순간 제 바운더를 봤는데 다 목사님들, 다 거룩하신 분들인 거예요.
1: 우리 그 가운데서 거룩하게 좀 라이트하게 살면 안 돼요?
0: 그렇죠.
1: 그래서 다가오기가 쉽지 않아요?
0: 맞아요.
1: 예술하시는 분들한테는.
0: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저는 그게 구별된 삶인 줄 알았는데 제가 분리된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거는 똑같은 세상 속에서 진짜 그 다른 가치와 그 모습으로 예수님도 분리되라고 하지 않으셨잖아요. 근데 아, 내가 분리된 삶이 아니라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면서 나의 언어부터 돌아봤는데 제가 이미 너무 언어를 많이 잊은 거예요. 굉장히 교회화되어 있고 이것이 복음과 어떤 상관이 있지 제가 얘기하는 거를 이제 처음 교회에 나온 친구가 못 알아듣는 거예요. 너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 같아.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었어. 근데 그 얘기에 되게 충격을 받고 내가 교회 문턱을 되게 높이는 사람이 됐구나. 누구나 오히려. 편안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막 자빠져 잘 수 있는 데가 교회여야지 거기서 예수님 저만 해도 사실은 알코올 중독의 끝에서 거의 술 취함 속에서 주님을 만났던 그런 간증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누구라도 교회에 좀 올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래서 우리의 음악은 정말 친근했으면 좋겠고 들었을 때 쉬웠으면 좋겠고 그리고 모두가 왔을 때 이게 예배인가 이게 간증인가 이게 설교인가 모르게끔 매일매일 연습하고 매일매일 노력을 합니다. 최대한 이렇게 좀 친근함을 느끼실 수 있게 하도록.
2: 생각보다 누나가 이제 아까 교회화 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연예인 자두인데 사실 연예인 자두고 왔을 때는 기대하는 바가 다를 텐데 아니 가서 설교를 목사님보다 더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처음에는. 처음에 마음 정해서 만들었을 때는.
0: 다 몰랐어요, 제가 그런지 몰랐어요.
2: 그리고 제가, 나도 목사 아들인데, 내가 잘하는데, 지금. 성도님 다 지금 이거 그렇게 좋아하는 거 아니다. 누나 봤을 때 좋은 거지, 좋아하는 모양을 보이는 거지, 사실 좋은 거 아니다, 지금. 그러니까, 누나 빨리 누나 노래하고, 좀 가볍게 해야 된다. 그래서, 교역자들 이렇게 좀 나오시라고 해서, 저희 이제 예수가 좋다라는 노래가 있는데.
0: 어른들도 많이 아시고, 아이들도 아는 찬양을, 좀 신나게 같이 그렇다고 저희가 너무 이제 세대 시대를 무시하고 막 하진 않고 좀 흥겹게 만들어서 이제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다 모셔서 다 같이 춤을 추면
1: 약간 중간 다리 역할을
0: 그런 시간도 좀 갖기도 하고 편안하게 또 이제 제가 제 노래도 하거든요. 김밥도 부르고 잘가도 부르고 원하시는 곡들을 이제 불러드리는데 그러면서 마음의 문이 열렸을 때 이렇게 하면 이게 찬양인지 아닌지 모르시는 분들은 얼떨결에 박수를 치면서 가사가 참 좋다. 근데 왜 눈물이 나지? 왜 감동이 되지?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 최대한 이제 그 마음의 문을 저희가 다 이제 좀 어느 정도 열어놓으면 이제 심으시는 거죠. 목사님이 심으시고 또 리더님들이 심으시고 그래서 앞에 그냥 문 여는 역할하기 위해
2: 목사님들이 좀 깨져야지 이렇게 교회가 많이 활성화되고
0: 담임 목사님이 춤 한번 추시는데 치유받은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2: 우리 목사님 절대 안 그럴 줄 알았다고 막 그러면서
0: 거기서 막 자유해지셔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이 조금 라이트하게 그냥 춤 한번 췄을 뿐인데 성도님들이 거기에 막 감동하셔서 그런 역사들이 실제로 일어나더라고요.
1: 아, 너무 보기 좋을 것 같아요. 많은 것들을 경험하시면서 다니실 것 같은데요. 사실 아이디어가 정말 너무 좋습니다. 이 마음 전파상이 찬양을 통해서 이 사람의 마음을 고치고 마음을 전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오늘 특별히 크리스천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을 함께 나누면서 찬양으로 힘을 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괜찮죠?
0: 네.
1: 네. 자, 크리스천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 내용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모태 신앙인데요. 아무리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도 갑자기 인생에서 변수를 만나게 되면 저만 동굴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말씀도 안 들리고 기도도 잘 안 되고 세상에 저 혼자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제 삶에서 희망이 보이지 않고 예수님이 보이지 않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근데 이럴 때가 꼭 찾아오죠.
0: 그럼요.
1: 이 시기를 지나야 또 하나님을 진하게 또 만나는 순간이 있죠. 네.
0: 먼저 한번.
2: 저는 별로 이렇게 안 찾아와가지고.
1: 이게, 예. 이 그래프로 따지면 이렇게 평이한
2: 곡선이 있어요. 누나가 잘 압니다.
0: 알겠다. 이렇게 넘기는 거야. 아니, 근데 저는 이 고민을 하시는 분의 믿음이 약해서나 아니면은 믿음이 결코 얕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오히려 더 이제 깊고 또 맞아요. 짙은 그 본질의 믿음으로 가고 계신 그 여정이고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딱 이랬을 때 이 말씀이 저에게 굉장한 위로가 됐는데 시편 139편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오리까 내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주의 영이 그러니까 내가 앉는 거 내가 일어서는 거 내가 눕는 거 내가 자리하는 거 나보다도 나를 잘 아시는 주님이 나를 떠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떠나더라도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그것만 알면은 사실은 지금 이대로 힘이 없으면 힘이 없는 상태로 계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애써 모를 모습을 취한다기보다는 기쁨이라는 것도 저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래서 가장 예전에는 기쁨이 되게 낮은 단계 신앙인 줄 알았어요. 되게 미숙한 단계 신앙인 줄 알고 기쁨이라는 부르심을 받았을 때 처음에 기쁘지가 않았어요. 사실은 하나님 너무 유치합니다. 좀 없어 보입니다. 좀 고난을 딛고 역경 뭐 저도 어떻게 보면은 막 심파로 갈 수 있는 이야기들은 있으니까 하나님 나도 그런 간증을 하면 좋겠는데요 라고 좀 투정도 물어봤는데 하나님이 그때 주신 마음이 따라 기쁨은 미숙한 단계 신앙도 아니고 결코 낮은 단계 신앙도 아니고 가장 무게감 있는 믿음의 선택이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그치 내가 감정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로 사는 사람이지 그렇게 되니까 오히려 슬플 때에도 기쁨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선택을 내가 할 수 있게 되고 이 마음 전파상이 만들어지던 때만 해도 제가 정말 많은 상실과 정말 힘든 때여서 이 친구나 다른 친구들이 없었으면 저 아마 오늘의 제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냥 잡고 일으켜주고 할 수 있다고 얘기해주고 밥 한 숟갈이라도 떠먹여주고 씨부림 없다 그런 미음이라도 개가지고 주고 이런 어떤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이 온 것처럼 이분도 어떤 지금 뻗쳐오는 어떤 주변의 손길들도 마다하지 마시고 좀 이렇게 받아들이시고 하시다 보면은 그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불완전한 가운데 계속해서 덧입혀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1: 맞습니다. 네. 아멘. 뭐 이제는 뭐 네. 마음에 굳건하게 하나님 계시니까 네. 이제 내가 또 한층 믿음 안에서 성숙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이 되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도 같은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 찬양으로 마음을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어떤 곡이 선물이 될 수 있을까요?
0: 저희 마음 전파상의 곡 중에 6.6 제곱미터라는 네, 곡이 제곱미터, 있어요. 네. 네, 근데 6.6 제곱미터가 아주 작은 두 평의 공간이거든요. 네, 그렇게 정말 누군가에게는 삶의 터전, 어떤 분에게는 뭐 고시원 같은 좁은 방, 어떤 분에게는 앞이 보이지 않는 환경이나 상황, 이 모든 게 될 수 있겠는데 내가 가장 그렇게 답답하고 빛이 들 것 같지 않을 때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것을 발견한 시기에 쓴 곡이에요. 아. 그래서 나지막히 이 고백이 질문을 주신 분께도 나름의 어떤 하나의 일종의 좀 대답이 되면 좋겠고 오늘도 이 마음으로 고백하는 마음으로 저희 또 두 평이니까 자두 화평, 두 평의 고백, 우리 모두의 고백이다 이런 마음으로 한번.
1: 두 분이 직접 작곡하고 사모님께서 작사를 하셨다고 하니까요. 어떤 곡이지 더욱 궁금한데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5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いやアメン。わあ。
1: 이런곡이었습니다
0: 이영화를보다가요
1: 네네
0: 저영화가끝났는데마지막에엔딩타이틀올라가는데 OST 곡이이렇게탁나오면이렇게나가야되는데그곡때문에멈춰서서음악을듣게되잖아요뭔가이렇게엔딩곡같으면서가사도듣게되고이렇게바쁜걸음을멈추게하는곡같아요
1: 감사합니다 、네、
0: 참설교시간은40분그렇지만찬양의임팩트는정말어마어마하다는생각을다시한번하게됩니다
1: 가끔은그래서모든뭐1시간1시간만40분의간증이아니라이한곡이간증인것같은때가있어요그냥그모든마음과또하나님의어떠하심을좀담아내기위해서어떻게보면제가이제방송에서는이런고백들을하는일기회들이많지가않잖아요그러니까사실기독교방송에서이렇게불러본것도처음이에요이곡을선택할일이많이없거든요근데이고백을할수있는기회를주셔서감사합니다
0: 야울림이너무크네요너무좋네요자또바로이어서다음꿈을한번나눠보도록하겠습니다저는교회에서집사라는직분으로순원들을섬기고있는데요순원들마다생각과의견이다르다보니까조율하기가쉽지가않습니다사역이나외부행사를할때도자꾸거리감이생겨서마음이힘들다고합니다순원들을잘섬기고싶은데좋은관계를유지할수있는방법이있을까요야이게마음알것같은데、네이럴때어떻게하면좋을까요쉽지않죠정말
1: 먼저이제목회자의아들로청년회장한16년넘게、네、하셨죠
2: 16년까지는아니고 청년부회장10년뭐중고등부6년회장출신으로서제경험잠깐말씀드리자면은、네、20살이후부터는제가운전도할수있고교회차량도운전할수있고음악으로돈도벌수있다보니까는、네、그냥그순원들을다차에실어가지고그한강공원에내려가서、네、많이먹였어요그냥、네、많이먹이고거기서같이뭐이렇게손잡고이렇게、네、그기도이런건안하고손잡고이렇게게임같은거있죠이렇게、네、손전기이런거하고、네、막예그러면많이친해지더라고요
0: 편안하게해주셨네요
2: 예많이편안하게하다보니까는、네、이제어떤교회활동에있어서、네、역동성이남달라지는것같아요청년때까지는그랬습니다제가
0: 어른까지는아직숙제시네
2: 아네잘네모르겠네저도
0: 사실아까전에도말씀하셨는데교수님、네、제가저희교회담임목사님께서、네、부부싸움이일어날것같으면남편한테잠깐밥을먹자라고하고밥을먹여라그럼배고픈사람이더짜증이많고이러니까
1: 저희부부진짜좀짜증날것같으면은일단먹고얘기하자우리가
0: 네, 네, 네
1: 바나나라도하나먹으면일단약간가라앉아지고이식탁교제저는되게
0: 예수님도그래서그테이블교제많이하셨던것같아요
1: 맞아요
0: 먹이고、네、중요한거얘기하고
1: 그죠、
0: 네、
1: 근데저만해도사실은、네、제가이제교포2세목회자랑같이있고、남편의목회가이제뭐딱정착하는교회형목회는아니지만정말다양한국적에영어가제1언어인분들이저희성도님으로이제또특히나이제잠깐머물다가시는분도많다보니까정말여러문화와여러언어와여러생각들이충돌하는일들이많았어요왜냐면은이나라에서는이게옳은건데이나라에서는옳지않대요이나라에서는예배드릴때이렇게하는데이나라에서는예배드릴때이렇게하지않는데요그러니까서로가너무너무이해가되지않는저만해도남편이랑저랑이게생각이굉장히많이다른것들이많았는데그럴때마다저희가돌아간거는하나님을사랑하고이웃을사랑하고결국여기로돌아갔던것같아요예수님도막모든것을다이제완급조절없이모든것에다그냥맞춰가지고막이렇게하진않으셨잖아요예수님도어떤무리는거리를두시고어떤무리는더아무도가지않는무리랑은가까이하시고어떤그런융통성을갖고계셨던것같아서이제질문을주신분도이제강직해야할때는강직하고유연해야할때는유연할수있는그래서부러지지않고흔들리지않는그딱그마음의중심을찾으시면은뭐너무막매여서막내가뭘해야지라는생각이없어도자연스럽게그삶에서나오는헌신으로이제어떤 좀 덜 피곤하시게 관계가 잘 유지되면서 하나님 보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잘 끊어내는 것도 지혜라고 생각을 해요.
0: 요즘 시대에는 네. 더 필요한 거죠.
1: 네. 어떻게 보면.
0: 네, 네. 자, 바로 마음 전파상의 찬양 주는 평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0: 정말.
1: 맞습니다.
0: 아,
1: 맞습니다.
0: 이 마음이 정말 깨끗해지는 것 같아요. 너무 좋은 찬양인데 두 분이 정말 요즘에 이게 아티스트 분들이 나이 들어서 연주하고 노래하는 게 정말 멋있더라고요. 그리고 연령대가 높아져서 이 노래도 너무 건강하게 너무 잘하시고,
1: 이제
0: 예. 네.
1: 좀덜 멋부리고 막 멋있는 척좀 덜하고 더 깨끗해지고 더 진심을 담게 된달까? 좀 허세가 약간 빠지잖아요. 그렇게 되기 위해 계속해서 그냥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냥 예수님처럼.
0: 아, 진짜 너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1: 감사합니다.
0: 진짜 오랫동안 이렇게 머리가 하얘져도 이런 찬양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1: 소원합니다.
0: 자, 찬양으로 많은 분들이 마음을 위로하고 또 회복이 되셨을 줄 믿습니다. 또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우리 마음 전파상의 비전과 기도 제목 있으면 나눠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 네.
2: 누나랑 이렇게 찬양하면 다니는 게 정말 기뻐요.
0: 네.
2: 그래서, 사실 굉장히 바쁘고, 또 저도 일이 있고 하다 보니까는, 만나서 음악, 이렇게 만들고 하는 시간도 별로 없을 정도로 사실 바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역 현장에 생긴다면은 어딘 달려갈 수 있는 상황이 됐으면 좋겠어요. 늘 머리가 하얘질 때까지 찬양하고 싶습니다,
0: 너무
2: 저는.
0: 멋있을 것 같아요. 너무 멋있을 것 같아요.
1: 아, 네. 진짜 소원하고 저희 팀 이름처럼 이제 저희가 꼭팀 이름을 저희 각자의 이름으로도 활동하는 활동들이 있지만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정말 한 명의 전파상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마찬가지로 많은 분들이 뭐 저희 음악이 아니고서라도 그 삶의 그 희락과 기쁨을 회복하시면 좋겠어요. 그 말인즉 그냥 생각 없이 사셔라, 자유하게 사셔라 이 말인 것이 아니라 진짜 무게감 있는 그 믿음의 선택을, 기뻐하는 선택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좀이 사회에 또 많이 풀리면 좋겠다. 한국 교회에 많이 풀리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0: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너무 좋으셨을 것 같아요. 아무튼 계획하시는 거 모두 다 이루시고요.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1: 사랑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체리 파운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2불 99, 석류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9불 99, 한국 오이 파운드당 2불 99, 하루하루 쌀 15파운드 포대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2불 99, 해오름 북경 군만두 야채 김치 손만두 개당 5불 99, 케이타운 떡볶이 떡 떡국떡 개당 5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본 방송은 한국 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이관영 목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장혜원입니다.
1: 네. 혜원 씨 방송 준비하기 위해서 때로는 애를 쓰시죠?
2: 네. 저는 이렇게 초대 손님이 결정되면요. 그분과 일상을 이렇게 동행하는 것 같아요. 계속 생각하면서요.
1: 아하, 네. 아름다운 동행. 네.
2: 목사님께서는 네. 이 설교를 준비하실 때 엄청 오랫동안 준비하시나요?
1: 아, 엄청 준비합니다. 일주일 내내. 그러나 방송이나 설교 준비만큼 중요한 것은 이 나의 아버지 귀한 프로에 오시는 분들을 위하여 저희들이 정성으로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 그렇죠. 저희가 행복 택시를 타고 초대 손님을 모시러 가는 것도 그렇게 귀하게 대접해 드리고 싶은 마음을 담은 것 같습니다.
1: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기쁨으로 갈 때에 초대 손님도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2: 네. 그러면 우리 행복한 마음 가지고 행복 택시를 함께 타러 네. 출발하실까요, 목사님?
1: 네. 갑시다. 네.

0: 자, 안전벨트 냈고요. 자, 이제 초대 손님 모시러 행복 택시 네 번째 운행을 시작합니다.
1: 네, 시작합니다.
0: 출발하겠습니다.

0: 오늘도 저희가 초대 손님을 예측할 수 있는, 추리할 수 있는 세 가지 봉투를
1: 네.
0: 받았어요.
1: 아하.
0: 자, 이 중에서 첫 번째 봉투부터 열어보겠습니다.
1: 네.
0: 첫 번째 키워드는요. 일기예보입니다.
1: 일기예보?
0: 네. 일기예보 기상캐스터? 그냥 저는 머리에서 퍼뜩 떠오르는 건 이제 우리에게 항상 날씨를 전해주시는 기상캐스터 분들.
1: 그렇죠.
0: 생각이 납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2인조.
1: 2인조?
0: 기상캐스터 두 분이 나오시는 건 알겠죠?
1: 그런 경우는 아직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0: 왠지 아닐 것 같아요.
1: 예.
0: 아, 가수 중에 일기예보.
1: 아.
0: 갑자기 번뜩? 목사님 아세요, 근데요?
1: 저도, 그분의 곡 한두 곡은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뭐, 인형의 부분 꽤 몇 번 들었습니다.
0: 저는, 네가 좋아. 뭐, 이런, 길거리에서 많이 들렸었거든요.
1: 그렇죠.
0: 제가
1: 맞아요.
0: 이제, 청년 네. 시절에요.
1: 오늘
0: 초대 손님일 수도 있겠네요.
1: 그런 추측이 가능할 것 같네요.
0: 세 번째 힌트가 더욱더 궁금해집니다.
1: 예, 예.
0: 세 번째 힌트는 목사님.
1: 목사님?
0: 갑자기 저희가 일기예보라는 가수를
1: 글쎄 그 내가 언뜻 듣기로는
0: 네.
1: 일기예보 멤버 중에 나중에 목사님이 되셨다는 분이 있다는 이야기를 언뜻 들어본 기억이 있어요.
0: 아, 두 분 중에 한 분이요?
1: 한 분이. 예.
0: 그러면은 세 가지가 다 들어맞네요.
1: 그러네요.
0: 네. 일기예보라는 그룹, 그 다음에 2인조 듀엣.
1: 그렇죠.
0: 그분의 한 분이 목회자가 되셔서 목사님이.
1: 네네. 저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0: 제가 지금 검색해보니까요. 일기예보 그 네. 두 분 중에 나들씨.
1: 나들씨.
0: 나들씨가 이제 목사님이 되셨대요.
1: 와 맞아요 맞아요.
0: 그럼 오늘 나들씨 만나 뵈면 우리가 좀 일기예보의 주옥 같은 노래들도 조금
1: 그렇죠
0: 이렇게 살짝 접해볼 수 있을까 하는 기대도 여쭤봅니다.
1: 그분에 대한 아버지를 향한 네. 말씀도 같이 나눠볼 수 있겠네요.
0: 예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면 될 것 같아요.
1: 거의 다 이제 온 것 네. 같습니다.

0: 的窗外，那么窗外，我不敢去的期待。
1: 是不是啊？오늘또일기예보한번봐야지날씨는너무좋은데갑자기확안좋아지면아내가엄청무안하다니까아이고행복정류장여기있었네나의아버지는너무무서운아버지였는데나는지금어떤아버지일까우리아이들한테한번물어보고싶으네
2: 아저기행복정류장이보입니다 아오저기서계시네요
3: 멀리서보이는데비슷비슷한것같기도하고
2: 네네
3: 아이고
2: 아주편하게웃고계시는데요
4: 반갑습니다이건영목사입니다
1: 네나들입니다
5: 안녕하세요아유나

0: 제가 청년 시절에 제 그 시절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줬던 노래들이었어요.
1: 아, 저희 노래가요?
0: 네, 그럼요. 아, 근데 그런 좋아. 노래를 만들고 저에게 불러주셨던 분을 오늘 만나 뵌다고 네. 해서 정말 목사님하고 엄청 설레면서 왔어요.
1: 아, 근데 주제가 또 오늘 나의 아버지여가지고 아버지. 제가 잘할 수 있을까 아유. 걱정이 됩니다.
2: 걱정 마시고 팬미팅 아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0: 네. 네. 네.
2: 행복 택시로 저희들이 모시도록 아유, 하겠습니다.
0: 목사님께서 네. 기대됩니다. 직접 운전해서 모시고 아, 갈 거예요.
1: 네. 네. 아이고 이런 네. 영광입니다. 목사님.
2: 아이고 무슨 말씀이에요. 도리어 제가 영광입니다. 가시죠.
1: 네. 네네.
0: 가시죠.

0: 그리고 안전벨트를
1: 네, 네. 매야죠. 네. 꼭 매야죠.
2: 네. 이제 불법 택시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와. 아, 이렇게 실물 영접.
2: 맞죠.
0: 직접
2: 맞아요.
0: 뵈니까 네. 반가움의 그 감정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1: 전 다 너무 옛날 일이고 그래가지고.
2: 예.
1: 가끔씩 이렇게 사회생활 하면서.
0: 네.
1: 그 노래에 울고 웃고 막 이랬다. 네. 이런 얘기 들으면.
2: 예.
1: 야, 이게 진짜 정말 그런 일이 있었나.
0: 너무 뿌듯하시죠?
1: 이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2: 솔직히 인형의 꿈 같은 노래는 지금도 많은 젊은이들에게
1: 네.
2: 불려지기도 하지만 감동이죠.
0: 아유, 그것뿐만 아니라 많아요. 네. 좋아 그럼, 좋아도 그렇고요.
2: 네.
0: 아니 그리고 또 그 원곡 이후에
2: 네.
0: 여러분들이 편곡도 해서 또 리메이크도 해주시고 후배들이 또 그 노래를 사랑해주고
1: 그러니까 그게 사실 놀라운 거예요.
0: 뭔가 그 감격은 엄청날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이게 노래가 원래 시간 지나면 잊혀지고
0: 네.
1: 사라지고 몇 개만 이렇게 기억에 남는데 이상하게 저희 노래는 가수들이 다시 불러주고 해서 지금 뭐 전 국민이 아는 노래가 됐어요.
2: 그렇죠.
1: 잊혀지지 않고 그것만 해도 참 기적 같은 일인 것 같아요.
2: 네.
0: 목사님은 어떤 곡이 제일 귀에 남으세요? 저는 아직까지는 네가 좋아 이건데요. 목사님은
2: 나는 여전히 인형의 꿈.
0: 아, 아니 그러면은 이 원곡이야.
2: 옛날 그 사람의 그 흐름, 삶의
1: 네.
2: 흐름에 딱 맞는 곡이에요.
0: 아니 나들 씨는 그럼 혹시 네, 네. 본인의 그 주옥 같은 노래들 중에
1: 네.
0: 하나 골라주세요.
1: 네.
0: 하면 어떤 곡을?
1: 두 분이 말씀하신 노래가 3집, 일기예보 3집의 노래들이거든요.
2: 아.
1: 근데 3집이 이렇게 잘 될 줄 몰랐어요, 사실은. 1, 2집 때 망했거든요.
0: 네.
1: 그래서 3집이 이렇게 잘 되고 보니까
0: 네.
1: 아니 이 정도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해? 그럼 진짜 한번 보여주자. 해서 만든 게 4집 앨범이에요.
2: 네.
1: 4집 앨범 돈도 엄청나게 많이 투자했고요.
0: 네.
1: 원 없이 마음대로 녹음했던 앨범이고.
0: 네.
1: 그래 4집 중에 네. 자꾸자꾸라고 하는 노래가
0: 네.
1: 저의 모든 역량을 쏟아부은 노래예요.
2: 아,
1: 저의 음악적인 모든 나의 어떤 재능과 실력과
0: 네.
1: 테크닉적인 화성학적인 기술을 다 쏟아부어서 만든 노래인데.
0: 나들 씨의 모든 걸 갈아 넣은 곡.
1: 네, 갈아서 진짜 넣었습니다. 그 곡은 정말. 근데 희한하게
0: 네.
1: 내가 원하는 만큼 잘 알려지지 않게 됐다라는 게.
0: 그게 우리 삶이요. 이상하게 참 의도하는
2: 네.
0: 거랑 다르게 흘러가죠.
1: 나의 기대치와 대중들의 눈높이가 다르다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대중들이 원하는 게
0: 네.
1: 내가 생각하는 거 틀리구나.
2: 이야.
1: 근데 그 3집에 있는 노래들은 정말 기가 막히게 대중들이 좋아하는 감성을
0: 네.
1: 너무 이렇게 잘 맞춰서 만들어진 노래였던 거예요.
0: 아니 근데 2인조 인제 그룹이었잖아요.
1: 네.
0: 남성 이제 듀오인데 한 분이 더 계시잖아요.
1: 그렇죠.
0: 두 분은 근데 어떻게 만나셨는지.
1: 우리 대학교 동아리에서 만났어요. 음악 동아리.
2: 예.
1: 그것도 요들 동아리에서.
2: 요들.
1: 네. 저는 뭐 사실 노래 부르는 거 좋아했지만
0: 네.
1: 가수가 될 생각 전혀 안 했고요. 그 요들 동아리가 너무 신기해서 그 동아리를 갔는데
0: 네.
1: 거기에서 너무 재밌으니까.
0: 네, 요래, 요래. 네.
1: 동아리에서 다 일기예보, 그 선후배 친구들 다 만나서 처음에 저 일기예보가 원래 시작이 5명이었어요.
0: 어머, 정말이요?
1: 그래, 강변가요제를 이 5명이 나가서 동상을 탔어요, 저희가.
2: 예.
1: 제 10회 강변가요제.
2: 이야.
1: 동상을 타고 이제 막 그 앨범 내자고 하는 그 가요계 매니저들이 막 붙더라고요.
0: 그렇죠. 네.
1: 근데 그 중에 두 명은 자기를 공부한다고 빠지고
0: 네.
1: 세 명이서 일기예보 1집, 2집을 같이 했어요. 세 명이서 시작이.
0: 아.
1: 그러다가 이제 3집 전에 한 친구가 이제 나가서 이제 둘이서 남게 된 거예요. 결국은 남은 거예요. 다섯이서 하다가.
2: 근데 그 많은 것 중에 왜 일기예보였어요? 무슨 특별한
1: 저희가 있잖아요. 그 강변가 이제 나가고 나서
0: 네.
1: 그때 누구랑 친해졌냐면
0: 네.
1: 여러분 노영심 씨라고 혹시 아세요?
0: 그럼요.
1: 희망상이란 네. 노래 작곡했잖아요.
0: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여자.
1: 네. 노영심 씨가 유명해지기 전에 친해졌어요.
2: 네.
1: 그랬는데 노영심 씨가 갑자기 막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0: 네.
1: 그러면서 KBS 그 당시에 노영심의 작은 음악회 라는 그 음악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게 됐잖아요.
0: 네.
1: 그러면서 우리한테 너희들 이거 같이 프로그램 같이 참여해서 같이 가자. 음악 스텝으로.
2: 야. 와.
1: 저희한테 제안을 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그 프로그램에 저희가 네. 고정 출연을.
0: 아, 그러면 고정 그 뒤에 멤버셨군요?
1: 그렇죠. 팬이죠. 네. 그래서 항상 출연해서 초대 손님들 노래 부를 때 우리가 반주해주고 코러스 넣어주고 아. 양념 역할을 했는데.
0: 네.
1: 원래 우리가 강변가요제 나갔을 때 이름이 아침이었어요.
2: 아침.
1: 아침이었는데 저희가, 그 스텝으로 일할 때 처음에 아침이라고 이제 그 자막으로 이름 올렸는데 진짜 아침에 앨범을 내고 활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바꿀 수밖에 없었던 거죠.
2: 네.
1: 먼저 앨범을 낸 사람이 하여튼 무조건 우선순위거든요.
0: 그렇죠.
1: 그래서 네. 이름을 바꾸자. 아. 우리가 아침인데 날씨에 관계된 거잖아요.
0: 아.
1: 아침인데 그럼 아침 말고 뭐 있을까? 뭐 무지개? 비 온 후 갬? 뭐 폭풍전야? 뭐 여러 가지 뭐 막 하는데 못 정했어요. 저희가 너무 이게 정하기 어렵더라고요.
0: 네.
1: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음악 감독님이
0: 네.
1: 야, 이거 너희들 다 합치면 일기예보네.
0: 어머나.
1: 야, 그냥 일기예보 해라. 그랬어요.
0: 네.
1: 저희는 너무 마음에 안 들었죠. 아. 촌스럽다, 일기예보가
0: 아, 마음에
1: 뭐냐.
0: 안 드셨어요?
1: 너무 마음에 안 들었죠.
0: 어머나.
1: 아야, 안 된다. 못 정했더니 옆에서 PD 선생님이
0: 네.
1: PD의 권한으로 이제 일기예보를 해서 그냥 올라간 거예요, 자막이.
0: 오, 너무
1: 그래서
0: 재밌네요.
1: 일기예보가 됐어요. 아, 스토리가 길죠. 그러니까
0: 빨리빨리 생각을 못 해내다가 얼떨결에 일기예보가 됐네요.
1: 네. 맞아. 얼떨결에 됐는데 사람들은 또 좋아하더라고요. 일단 쉽고 기억하기가 쉬워서
0: 네, 맞아요.
1: 재미있는 일이기도
0: 맞아요.
1: 하고.
0: 아니, 저희가 이 초대 손님을 모시기 전에요. 세 가지 키워드를 제작진으로부터 받아요.
1: 아, 네.
0: 그래서 추리를 해보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첫 번째는 일기예보였고, 그다음 두 번째가 2인조. 그래서 이제 일기예보 가수일 것이다. 하다가 이제 세 번째 목사님 이렇게 돼서 뭐 검색도 해보고 그래서 나들신 걸 추리한 거예요.
1: 네.
0: 그러고 나서 이제 깜짝 놀랐죠. 목사님이 되셨다고요.
1: 사실 2009년도에 목사안수를 받았어요. 오래전에 받았고요. 근데 교회 사역을 제가 하지 않은 것이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공부할 때에 그 이 크리스찬 연예인들의 모임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0: 네.
1: MEJ라고 MEJ.
0: 네.
1: Mission Entertainment of Jesus 약자예요. 거기 그 당시에 뭐 강균성, 손담비, 뭐 자두, 뭐 별 이런 친구들이 한참 20대 초반에.
0: 네.
1: 거기서 예배 드리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2: 오.
1: 5년 정도 같이 매주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그때 이 엔터테인먼트 공동체, 기획사,
0: 네.
1: 이런 공동체가 너무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0: 네.
1: 이 친구들이 일반 교회 적응을 못 하는 거예요.
2: 그렇죠.
1: 남의 시선 때문에
2: 네.
1: 공동체에 깊숙이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더라고요.
0: 불편하겠어요, 진짜.
1: 네. 그리고 이제 일반 기획사에 소속돼서 일하는데, 이 크리스찬인데 주일날 일해야 되고, 원하지 않는 뭐 이런 의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성적인 부분들 노출되는
0: 그렇네요.
1: 거. 그런 것들 때문에 너무 고민이 많은데, 사역으로 하는 엔터테인먼트가 있으면 너무 좋겠다.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하면서
0: 네.
1: 하나님 나에게 이 길을 주신 것 같다라는 이제 확신이 서가지고
0: 네.
1: 그래서 목사안서 받고 나서요 대중음악 활동을 계속 한 거예요. 엔터테인먼트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비전으로
2: 예.
1: 그런 계획으로 이 공동체 형성이 늦어진 거죠.
0: 네. 아니, 목사님 이건 제가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그 합정동에 교회 세우셨다고 들었어요.
1: 네네.
0: 그 약간 번화가잖아요. 그 홍대 근처인데.
1: 그렇죠. 네.
0: 네, 우리가 홍대가 거의 요즘에 소돔과 고모라다 이런 얘기 많이 해요.
1: 맞습니다.
0: 그래서 더 그런 곳에 그런 교회들이 세워져야 된다. 목회 사역자들 사이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1: 네, 네.
0: 그래서 약간 더 거기 뮤지션들이 많이 모여서 거기 정하신 거죠?
1: 그렇죠. 네. 저희가 문화 사역이고 대중음악 쪽에 이제 방향을 잡고서 사역을 하는 거라서
0: 네.
1: 전국에 음악하는 사람들이 음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0: 네.
1: 가는 곳이 이 마포예요.
0: 네.
1: 네. 제가 교회를 공간을 찾기 위해서 이 마포구를 일대를 계속 한동안 알아보러 다녔는데
0: 네.
1: 저도 놀랐어요. 정말
0: 네.
1: 모든 건물의 지하는
0: 네.
1: 음악 작업실, 음악 연습실, 스튜디오 대부분 다 이 카테고리 안에 다 들어있어요.
2: 이야.
1: 그렇죠. 음악 산업이. 네.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고요.
0: 네.
1: 아, 여기 반드시 여기서 개척해야 되겠다.
0: 네. 하지만 문화예술적이 정말 신앙적이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1: 아유, 네. 신앙적이에도 힘들어요, 버티기가.
0: 그렇죠.
1: 제가 아. 대중음악을 해봤기 때문에 네. 대중음악을 하면서 신앙을 유지한다는 그 자체가 젊은이들한테는 너무 어려워요. 아. 내가 경험해봐서 알잖아. 나도 쉽지 않은데 이 타락, 이 유혹, 특히 대중음악은 박수 받아야 되는 직업이잖아요.
0: 네네, 그렇죠.
1: 그것부터가 이미 성경적으로 네. 참 싸워야 될 게 많아요.
0: 아, 나를 드러내야 되니까요.
1: 나, 겸손하게 낮아져서 섬겨야 되는, 우리 삶 훈련해야 되는데, 네. 같은 입장에서 네.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또 잘 인도해줄 수 있는 네. 이런 어떤 신앙 공동체가 너무 중요하고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 들거든요. 어,
0: 딱 나들 목사님께서 적합한 그렇죠. 분이잖아요. 왜냐하면 그걸 다 네. 겪어보신 분이라.
2: 그렇죠. 정말 해외 미전도 종족에게 파송된 선교사님 만큼의 너무너무 중요한 사역이라고 제가 마음속에 확증이 드네요.
0: 아, 네. 아 이제 나머지 이야기는 네. 살짝 아껴뒀다가 네. 지금 스튜디오에 다 도착했거든요.
1: 네.
0: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 네.
3: 얼마 전에 어버이나 얘네들이 편지를 저한테 네. 그 뭐냐 편지를 이렇게 셋이 딱 썼는데 야 얘네들이 나를 진짜 내가 이렇게 살았나? 아, 이 너무 죄송한데 이거. 아,
4: 저, 네. 너무 부러워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티났지요?
3: 저희 아버지 음악을 듣진 않으세요.
2: 아하.
3: 그냥 차별에 가서 그냥 노시지.
4: 네.
3: 아버지는 네. 복사 거 나이만 내가 늙어봐 내가 가만 두나.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 이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방송을 하기로 하면서 걱정도 많이. 됐어요.
4: 그렇죠.
3: 네.
5: 아버지 나의 아버지 오늘은 가수 나들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에 모셨거든요. 안녕하세요. 다시 네, 또 이렇게 뵙네요. 네. 어떻게 오시는 길은 편안하셨어요?
3: 너무 좋았어요.
0: 아~
3: 일단 차 안에서 또 대화를 나누니까 네. 훨씬 더 이렇게 자연스럽고 네. 마음도 편안하고 너무 좋더라고요.
0: 아~
2: 지금 얼굴도 편안하십니다.
3: 그런가요?
2: 예, 예.
5: 아저씨는 항상 편안하고 행복한 표정을 짓고 계세요.
3: 제가 예전에는 참 얼굴이 그냥 굳어가지고.
5: 어, 정말요?
3: 네, 예전에 20대 때 음악할 네네. 때는 그때 58kg. 예. 말라가지고.
5: 근데 노래는 다 예쁜 거였잖아요.
3: 네, 노래는 그랬는데. 네. 눈도 아주 그냥 날카롭고 되게 차갑고.
2: 이야.
3: 지금이랑 완전 180도 다른
5: 상상이 안 가는데
3: 하나님이 이렇게 바꿔주시더라고요.
5: 네.
2: 어쨌든 그래도 일기예보 네. 노래를 듣게 되면 차분해지기도 하고 네. 또 감동도 있고 했는데 어떤 분이 이런 곡들을 만들었을까 궁금했는데 어려서부터 그런 재능이 좀 있었는지요?
3: 어렸을 때부터 음악을 너무 좋아했어요.
5: 어?
2: 이야.
3: 네. 그래서 아버지 방에 라디오가 유일하게 있어가지고
5: 네.
2: 이야.
3: 아버지 방에 안방에 들어가서 헤드폰으로 빌보드 차트 음악을 계속 듣는 거예요.
5: 아 팝송을 먼저 네. 즐기셨군요.
3: 그렇죠. 막 그리고 막 한국말로 적어서 영어를 모르니까
5: 아~
3: 한국말로 적어가지고
5: 그럼 아. I want to see 그렇죠, 그렇죠. you 뭐 이렇게요.
3: 네. One day together 한 적어가지고 막 따라 부르고 아 그게 제 나이 또래에서는 저만큼 그렇게 음악을 듣는 사람들이 친구들이 없었거든요. 너무 좋아했고 그다음에 작은 형이 이제 고등학교 가면서 네. 기타를 하나 어디서 구해가지고 와가 집에
5: 네.
3: 기타가 있는데
5: 네.
3: 그때부터 이제 기타를 두들기기 시작한 거예요.
5: 그럼 독학으로 하셨어요?
3: 네네 우리 때는 뭐 다 독학이에요. 그래서 배울 수 있는 환경이 없으니까
5: 그때는 유튜브도 없었는데
3: 유튜브도 없었고 네. 그러니까 듣고 따는 거예요. 그냥. 딱 듣고 오우. 이건가 하면서
2: 어려서부터 음악적인 재능
5: 음악 영재
3: 그렇게 예, 음악을 좀 푹 빠져서 정말 살았고
5: 학창 시절의 나들 씨의 모습이 막 떠오르면서 이제 이야기가 흥미진진해지는데요 가족분들도 네. 음악을 조금 하셨어요 다들
3: 저희 아버지가 저는 음악하는 거 한 번도 못 봤는데요
5: 네.
3: 주변에서 이제 저희 친지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우리 아버지가 그 장구하고 꽹과리를 그렇게 잘 뜯던 거예요.
5: 역시 그냥 나올 순 없어요.
3: 네. 그래서 잔치만 나면 우리 아버지가 항상 예, 그 두들기고.
4: 그 장구하고 꽹가리가 리듬감이 정확하고 그렇죠. 예민해야 된다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3: 근데 저희 아버지도 배워서 한 게 아니고 그냥 타고난 리듬감으로
4: 또 영재
3: 그렇게 하셨는데.
4: 네.
3: 그리고 엄마라든가 나머지 뭐 없었고.
4: 그럼 아버지에게서 완전히.
3: 예, 아버지를 통해서 네. 그 음악적인 재능을 내가 물려받았어요.
4: 그 네. 아버지.
2: 그러한 모습도 기억나지만은. 어렸을 때 혹시 아버지의 모습 중에 기억이 특별히 나는 게 있는지요?
3: 제 인생에서 지우고 싶은 게 10대거든요.
4: 정말요?
3: 아버지에 대한 다 상처 때문인데.
4: 아이고.
2: 아이고. 그랬구나.
3: 자라면서 아버지한테 너무 듣지 말아야 될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이 병신 같은 놈아. 예. 바보 같은 놈아. 근데 그런 말이 저는 비수에 이제 막 꽂히는 거거든요.
4: 그렇죠.
3: 그러니까 너무 무서워. 우리 아버지는 너무 무서웠고. 예. 하다못해 어느 정도 하면요. 예전에 지구에 전구가 나가면 아버지가 네. 여기 전파 사가가지고 100에 60촉짜리 담아 사와라.
4: 네.
2: 이야.
3: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가 중학생이었는데
4: 네.
3: 100에 60촉이라는 단어가 무슨 의미인지를
2: 그렇죠.
3: 근데 한 번 더 못 물어보는 거예요. 나오면 이제 난리 난 거죠. 이거 어떻게 이거를 뭘 사와라 그러지 내가 모르는데.
4: 네네.
3: 그러니까 그렇게 무서워가지고 결국은 시간 때우고 방황하다가 들어가가지고 그거 없대요. 이렇게 그거 없대요. 뭔지 이야. 모르니까 그 정도로 너무 무서웠고요. 그리고 많이 맞았고 아버지의 그 언어의 폭력이
4: 네.
3: 거의 저를 자아상을 완전히 눌러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위축돼가지고
4: 네.
3: 중고등학교 때는 학교를 다니면서 존재감 없는 아이도 있죠. 조용히 왔다가 조용히 집에 가는
4: 네.
3: 완전히 그런 아이였어요.
4: 아버지가 원망스러우신 적이 많으셨을 거예요.
3: 너무 원망스러웠고 내가 나중에 복수할 거다.
4: 어린 마음에
3: 그럴 수 있죠. 예, 진짜 그랬어요. 그게 대학교 갈 때까지 계속 네. 그랬어요. 아버지 네. 내가 복수할 거다. 나이만 내가 늙어봐. 내가 가만두나. 그리고 또 그 당시에 내가 어렸을 때에 우리 집에 또 다른 아줌마가 한 분이 또 살고 계셨어요. 우리는 작은 방 아줌마라 불렀는데
2: 작은 방 아줌마.
3: 작은 방 아줌마.
2: 네.
3: 근데 그게 이제 첩이었던 거죠, 지금 얘기하면. 항상 집에 같이 살았는데,
4: 네.
3: 나중에 그게 내가 한 고등학교 때부터 막 의심이 들기 시작하면서, 그냥 아줌마가 아닌 것 같은데, 나중에 이제 형이 알려주더라고요.
4: 아이고.
3: 네. 그래서 그때는 정말, 아버지가 아버지로 보이질 않았죠.
4: 그렇죠.
3: 정말. 네, 우리 엄마를, 인생을 파멸시키는,
4: 네.
3: 우리 가족을 아주 나쁘게 아주 만든 아주, 악의 흉이다. 네. 막 그런 어떤 분노가 너무 많았어요. 아버지에 대해서.
2: 혹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님을 통해서 이렇게 칭찬을 한번 들은 적은 거의 없고요.
3: 칭찬을 들은 건 초등학교 때 무슨 상장을 하나 받았을 때 칭찬 받았던 것 같아요.
4: 네. 아이고. 좋은 추억이 거의 없으셨겠어요.
3: 아버지하고는 추억이 전혀. 그러니까 아버지의 존재 자체는 늘 무서운 사람이었고 그리고 거의 가정적이지 않았고요. 그리고 가정에 네. 있으면 늘 엄마하고 싸우고 네. 저희들하고 같이 시간을 보낸다든가 그런 게 전혀 없었고요. 우리 네. 아버지는 그냥 한량이었어요.
2: 네.
3: 늘 나가서 뭐라고 캬바레? 그런데 춤추시고 노시고
4: 네. 네.
3: 술 드시고 오면은 들어오면 이제 엄마랑 싸거나 다투거나 그러시고 그러니까 뭐 아버지하고 좋은 추억을 만들 만한 시간은 전혀 없었어요.
4: 아이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글쎄 우리 크리스찬들은 나를 낳아주심에만도 감사하다는 말을 하곤 해요.
3: 네네네.
4: 그래서 아버지에게 어떤 지금은 또 그 시절을 지나오셨으니까
3: 그쵸.
4: 또 아버지가 되셨잖아요.
3: 그쵸.
4: 그래서 약간 생각이 달라지신 부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3: 있어요. 제가 결혼하고 나서 첫애를 이제 낳았을 때
4: 네.
3: 아내가 이제 그때는 직장을 다니고 있었어요.
4: 네.
3: 그래서 내가 이제 저는 프리하게 일을 하니까 아기를 보는 시간이 좀 있었는데 태어나서 처음으로 첫애를 이제
4: 네.
3: 막 한 살 때 그때쯤 네. 보는데 기저귀를 갈아주면 울음이 멈추고 먹을 걸 주면 멈추고
2: 네.
3: 뭐 졸리거나 그러면 재우면 멈추는데 네. 이 세 가지를 다 해도 애가 울음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내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4: 네.
3: 이 애를 침대에 집어던진 적이 있어요.
4: 네, 네.
2: 와.
3: 그때 내 스스로 너무 이 자책감이 드는 거죠.
2: 예.
3: 내가 아버지인데 내가 아버지가 이 애를 집어던지다니. 네. 내가 이러고서 아버지랑 할 수 있나. 너무 괴롭더라고요. 나 같은 사람은 자격이 없다. 근데 그때 우리 아버지가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 저도 삼형제거든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정말 밉지만 그래도 가정은 지켰거든요. 나도 하나도 이렇게 힘든데 우리 아버지도 이런 과정을 겪었겠구나 하면서 아버지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는 그런 시간이 거기서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아기를 낳으면서부터.
5: 그래도 아이가 이제 셋이라고 하셔서 하나, 둘, 셋 이렇게 키워나가면서 그 마음이 조금씩 커져갔을 수 있겠네요.
3: 그렇죠. 조금씩 조금씩 뭐 어느 정도 아버지에 대해서 조금 마음이 열린 그런 이제 상황이 됐었고요. 근데 제가 이제 사실 아버지에 대해서 내가 이 아버지를 용서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가진 것은 제가 서른 살쯤에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 전에는 이제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 이 아버지를 내가 용서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 부담감이 계속해서 이제 오는 거예요.
5: 그렇죠. 네,
2: 부담감.
3: 부담감에 사실은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2: 그렇죠.
3: 예, 네. 아주 벌 받아야 돼.
5: 그러니까 너무 솔직한 마음이죠.
3: 예, 진짜 그랬어요.
5: 그럼요.
3: 근데 예수님이 계속 용서하라. 그것도 70번씩 7번이나 끝없이 용서하라.
5: 맞아요.
3: 그런 게 뭐 계속 나오니까 아 이거 용서해야 되겠는데 내 마음은 움직이지 않고 용서해야 되겠네. 이게 너무 이제 막 계속 나를 옥죄고 부담감이 계속 오는데 뭐 심적으로 동의는 되지 않지만 내가 아버지한테 한번 화해의 어떤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2: 네.
3: 이런 생각을 내가 마음을 먹은 거예요. 진짜
2: 먼저 다가갔네요.
3: 예.
5: 정말 마음을 딱 신앙이 먹고. 아니면
3: 신앙이 아니면 이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 저는 신앙이 아니었으면 아버지 완전히 딱 인연 끊고 전혀 연락 안 하고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5: 결단한 거네요.
3: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한테 가서 어떻게 하면 화해를 할 수 있을까? 그러니 아버지 그냥 사랑합니다 한번 하자.
5: 아우 그게 한번 하자가 아니죠 목사님.
3: 네, 한번 하자. 뭐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사랑합니다 말 뭐 사랑합니다뿐만 아니라 고맙습니다 말도 안 해봤으니까.
2: 네.
3: 근데 이렇게 한번 하자. 의지적으로 한번 해보자. 마음을 먹고 이제 그 당시 음악 활동을 했을 때니까 용돈 이렇게. 좀 봉투에 넣어가지고 아버지를 이제 찾아갔어요. 아버지가 친구들 와가지고 놀고 계시더라고.
2: 네.
3: 그래서 보고 있다가 기회를 보고 얘기하려고 하는데 이게 안 돼요.
5: 아, 네. 입이 안
3: 입이 안 떨어져요 도저히. 네. 마음도 동의가 안 되는데 이게 한 억지로 하려고 해도 이게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떡하나 어떡하나 뭐 애매하게 계속 놀고 있는데 옆에 가만히 있기도 그렇고 그래가지고서는. 좀 있다가 나오면서 아버지한테 봉투 이렇게 아버님 이거 용돈 쓰세요. 딱 주면서 신발 신고 나오면서 아버지를 보면서 용기를 그때 낸 거예요. 그때. 그래서 아버님을 그냥 이렇게 그냥 안아버렸어요.
5: 근데 아버지가 이렇게 거부는 혹시 안 하셨어요?
3: 거부는 안 하시더라고요.
5: 왜 어색해서?
3: 그렇죠. 어색하니까 이렇게 안고 아버지 사랑합니다.
5: 아유 세상에. 이야.
3: 이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그때 아버지도 반응을 어떻게 하시냐면 고맙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서
2: 이야.
3: 그 뒤로 내가 미안하다.
2: 이야.
5: 아유.
3: 이 미안하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마음이 녹더라고요.
5: 그 한마디면 좋겠죠.
3: 네.
5: 세상에 그 몇십 년의 세월을 고통 속에서 보냈는데 미운 하나고요.
3: 네.
5: 그냥 결단하고 사랑한다의 대답으로 온 고맙다 하나에 내 그
3: 그러니까요. 그 아버지가 나한테 미안하단 말 안 했으면 그냥 내가 그렇죠. 한번 한 것으로 난 내가 할 바를 했다.
5: 도리만 다 했다.
3: 뭐 그렇게 생각했을 텐데 그 아버지의 그 말에 나도 그 어떤 분노가 확 이렇게 녹는 것처럼 녹아지고요. 그 뒤부터 아버지와 관계가 이제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5: 그게 한 몇 년 전쯤이에요?
3: 이게 제가 한 31살쯤 아버님한테 고백을 한 거니까 벌써 23년 전인 것 같아요.
5: 그러면 20여 년 동안 조금씩 변해서 지금은 어느 정도?
3: 지금은 완전히 이제는 정말 좋은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5: 어머나.
3: 됐어요.
2: 이야.
3: 지금은.
2: 이건 영화의 한 장면이 아니라 네. 성경의 한 장면.
5: 아니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네. 정말 나 저주받았어 생각할 수 있을 만큼 고통스러웠던 그 아버지와의 관계 네. 속에서 지금 신앙 안에서 회복하시고 계시, 회복하셨잖아요. 네. 네. 네. 이런 분들이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들 분 중에 많이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네. 그 시절의 아버지는 그죠. 많이들 그러셨거든요. 네. 근데 지금 나들 씨의 상황을 이렇게 들으시면서 나누시면서 얼마나 용기를 얻고 나도 한번 그렇게 해봐야겠다. 네. 나들 씨도 했는데 그리고 네. 또 아, 저런 기대를 회복에 대한 기대를 감히 나도 가져봐도 되겠고 나한테 정말 하나 아무짝에 필요 없었던 것 같은 아버지도 이렇게 나도 변화시킬 수 있구나 고마운 분이구나라는 생각을 지금 이 방송 보시면서 많이들 하실 것 같아서 네, 되려 맞아요. 오늘의 이런 네. 게 더 은혜가 되네요.
3: 저도 뭐 나만 우리 아버지만 그런 줄 알았더니 그 시대의 아버님들이 대부분 맞아요. 비슷비슷하셨다라는 그것도 사실 좀 위로가 되더라고요. 네, 아 맞아요. 원래 그런 문화가 그랬구나 생각이 들고 어쨌든 그 참 그 작은 용기 아니 어떻게 보면 큰 용기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5: 맞아, 엄청나죠.
3: 아 동이 뭐 심적으로 움직인 건 아니지만 내 의지적으로 사실 이렇게 향한 건데 아, 그것도 너무 귀하다. 네. 그리고 그런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그런 고백도 또 받고
2: 그렇죠.
3: 어쨌든 지금은 너무 좋은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됐고요.
5: 네. 자, 요즘은 좋을 때 뭐하고 지내세요?
3: 요즘 주로 먹어요.
5: 맛집 탐방이요?
3: 그렇죠. 그냥 아버지 혼자 사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먹는 게 아무래도 부실하잖아요.
5: 네네.
3: 그러니까 이제 때만 되면 자주 이제 연락드리고 가서 같이 식사 근처에 이제 동네 식당 네. 이것저것 그럼 뭐 별로 아버지도 무뚝뚝하시거든요.
5: 그럼 맛있구나 이 정도는 하세요.
3: 그렇죠. 네. 네. 특별한 많은 대화는 나누지 않지만 네. 그래도 네, 편하게 같이 있는 것 자체가 놀라운 거예요.
5: 어머나.
2: 말씀은 많지 않지만은 네. 무한 감사할 겁니다.
3: 네, 워낙에 네. 제가 미워한 또 시기가 많다 보니까 기간이 네. 많다 보니까 이제는 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좀 미안한 마음도 또 들더라고요.
2: 예.
5: 아, 네. 너무 착하신 거 아니에요? 마음이 너무 선하셔서 예. 심지어 아버지에게 예. 그런 어떤 대우를 받은 아들인데도 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닐까. 인간적으로는 쉽지 맞아요, 않을 맞아요. 것 같아요.
3: 네.
2: 근데 이렇게 음악 활동하실 때
3: 네.
2: 예, 그 아버님의 반응이 어땠을지 궁금하네요.
5: 궁금해요. 뭐 저희 이런 거라냐 이러시지 않으세요?
3: 저희 아버지는 음악을 듣진 않으세요.
2: 아하.
3: 네, 그냥 캐바레 가서 그냥 노시지. 그래서 제가 음악 활동하는지를 전혀 모르고요.
5: 어머나.
2: 세상에.
5: 그렇게 유명하게 되셨을 네, 때도요?
3: 전혀 뭐 본 적이나 뭐 그러니까 주변에서 친족들이 뭐 요새 뭐 음악 뭐 잘 된다 뭐 잘 나간다 그러면 그냥 듣고서 아는 거지. 한 번도 공연을 보러 온다던가 뭐 저를 TV에서 본다던가 그런 적이 없으세요.
5: 혹시 몰래 찾아보시진 않으셨을까요?
3: 우리 아버지가 그 정도의 관심이나
2: 그렇죠.
3: 또 방송 TV 거의 안 보시니까
5: 네.
3: 잘 모르세요. 그래서 음악에 대해서 전혀 질문이 없어요.
2: 그렇죠.
3: 전혀.
2: 이야 정말 특별한 아버지였네요.
3: 저희 아버지가 어느 정도 무뚝뚝하시냐면
5: 네.
3: 우리 아버지는 완전히 개인주의예요. 그래서 정말 관심이 없어요. 다른 가족에.
5: 아, 타인에게.
3: 네.
5: 네.
3: 본인만 잘 지내면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개인주의냐면 네. 저희 아이들이 3명 있는데
5: 네.
3: 첫애만 이름 알고 나머지는 몰라요.
5: 아니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3: 있을 수 없죠.
5: 손주 사랑이.
3: 관심이 없어요. 초등학교를 간다, 중학교를 간다, 뭐 졸업한다, 축하 뭐 이런 거 전혀 없어요. 뭐 졸업하는지도 몰라요. 물어보지도
2: 예.
3: 않아요.
2: 예.
3: 그 정도로. 근데 자식들한테
5: 네.
3: 전혀 이만큼도 신세를 안 줘요.
5: 아우, 그건 너무 또 네. 멋지시네.
3: 혼자 다 해결해요. 아무리 무슨 어려운 일이 생겨도 자녀들한테 얘기를 안 하시고 병원 가도 혼자 가서 다 하시고.
2: 예.
5: 근데 노년기에 그런 부모님도 솔직히 자녀에게는 축복일 수 있어요.
3: 그래, 저것도 성격 탓이긴 한데 참 그래도 대단하시다.
5: 그럼요.
3: 주변에서 부모님들 이렇게 공양하시고 연세 드시면 이제 몸 아프시고
5: 네,
3: 그러니까 막 여러 가지로 이제 시간과 여러 에너지가 들어가는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시게 되는데 저희 아버지는 너무 건강하시고요. 그리고 혼자 예. 자녀들한테 부담 안 주려고 네. 혼자 다 해결하시고 그런 모습 보면서 우리 아버지 어쨌든 저런 좋은 점도 있다.
4: 그럼요. 아주 큰 장점이에요. 네. 제가 볼 때.
3: 네.
2: 아버님 본인 이렇게 건강하신데
3: 네.
2: 나들씨는 좀 간에 좀 아픔이 있어가지고 네네. 오랫동안 힘들었잖아요.
3: 많이 힘들었어요.
2: 그거를 아버님이 아시고 어떤 반응이 좀 있었는지요?
3: 어머님도 간암으로 이제 돌아가셨거든요.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저희 형제들이 다 간염 복균자. 어머님으로부터 다 태어날 때부터 간염 바이러스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어머님 돌아가시고 그러고 제가 그 다음으로 이제 간 경화가 온 거예요. 형제들 중에 제일 먼저.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나를 살리려고 이제 간 이식 수술을 이제 하려고 했을 때 아버지가 막 알아보셨어요. 주변에 우리 형들은 다 간염 복균자라서 줄 수가 없고 그래서 아버지가 여기저기 알아보고 그래서 사촌동생하고 연락이 돼서 간 이식을
4: 그거를 아버지께서 다 알아보시고 또 설득하시고 그러셨네요.
3: 그렇죠. 네. 그 과정에서 아버지가 그걸 다 하셨거든요.
4: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게.
3: 그럼요. 그럼요. 왜냐면은 그 사촌동생이 줄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는 게 심리에서 얼굴도 안 보고 지낸 거의 뭐 20대 초반에 한번 보고 30대 넘어서 지금 그것도 전화 연락으로 와가지고 저에 대한 얘기를 하고 뭐 이를 수술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거는 주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에요 사실.
2: 기적이네요.
3: 네. 근데 아버지가 그 중간에서 정말 많이 애쓰셨어요.
2: 개인적인 생각은 아버님이 묵뚝뚝하고 개인주의적이고 그리고 가족에 관심이 없었던 것 같지만은 미국할 때 얼마나 큰 관심이 있었다는 건 그 사건을 통해서 확실히 보여주네요.
3: 맞습니다.
4: 정신없이 헤매고 다니시면서 막 붙들고 내 아들 도와줄 수 있냐고 막 그러셨겠죠.
3: 잔정은 없는데 아주 큰 중요한 역할들은 항상 하셨던 것 같아요. 지나온 세월을 보니까.
4: 그 수술하셨을 당시가 나이가 어느 시점이에요? 가수 활동 시점 중에서요?
3: 제가 수술한 것이 39살. 제가 간이식수술 했어요. 39살. 그리고 제가 30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간경화가 와가지고 음악 활동을 싹 중단하셨어요. 그 이후부터 간이식 수술 받기까지가 10년 정도의 투병 생활 기간이.
4: 와, 길었네요, 진짜.
3: 네, 길었어요. 지금 이게 아주 힘든 시간이었어요.
4: 그러면 그 10년이란 시간 동안 하나님을 이제 깊이 만나게 되는 기간이에요?
3: 그렇죠. 그 시간이 사실 은혜의 시간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막 음악 활동을 계속 하고 그랬으면 제가 하나님을 깊이 찾을 만한 여유가 없었겠죠.
2: 그렇겠죠.
3: 네. 근데 그 시간은 시간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밖에 없었고 또 아프니까 더 다가가야 됐고 그만큼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주어진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런 환경을 주셨어요. 너무 바쁘게 사는 거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2: 바쁜 건 나쁜 거래요.
4: 그래요? 근데 나들 씨가 바쁘셔서 저희는 그런 노래도 들었잖아요.
2: 그것도 또 종종. 어쨌든 나들 씨에게는 고난이 위장된 축복이었던 것 같습니다.
4: 목사님, 맞아요. 네. 위장된 축복.
2: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렇게 회복되어지면서 혹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나 이러면은 아버지하고 닮은 것 같다 하는 부분도 있을까요?
3: 아, 성격이고 뭐고 진짜 똑같아요. 생긴 것도 똑같고 하다못해 뒤통수에 머리 이게 삐죽삐죽 나온 것까지 똑같대요. 뒤통수 보면 그냥 아버지랑 똑같대요.
4: 그러면 아버지가 미웠을 때는 닮아서 막 싫었겠네요.
3: 엄청 싫었죠. 뒤통수 보면 아빠랑 똑같다고 하니까.
4: 뒤통수 볼 때마다 신경질 나고 그랬어요.
3: 너무 싫었죠. 너무 싫었어요. 그러니까 외형서부터 이런 그 성향, 성격적인 거 아버지랑 똑같아요.
4: 이야. 가장 많이 닮은 아들이었나요?
3: 가장 많이 닮았어요, 제가 아버지를. 그러니까 얼마나 청소년 시기에는 얼마나 이게 스트레스가 됐나 몰라요.
4: 내 자신이 미워서요.
3: 너무 싫죠. 그러니까 오히려 반반심 때문에 나는 절대 아버지처럼 되지 말자. 이게 굉장히 내 인생에 저를 아주 꽉 붙드는 신념 같은 게 됐어요.
2: 이야.
3: 근데 있잖아요. 내 예수님 안 만났으면 저도 아버지처럼 살았을 거예요.
2: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3: 네. 왜냐면 똑같았어요, 제가. 아, 예수님 믿기 전, 서른 살쯤 예수님 믿기 전까지 저도 방탕하게 살고 술 마시고.
0: 네. 왜냐면 또 쌓인 게 많으셨잖아요.
3: 네. 쌓인 게 많고, 아버지 보면 싫은데? 나도 내 생활 보면은 별반 건전하게 뭐 사는

0: 네. 합정동의 개척을 하게 되면서 처음에는 이제 저희가 개척 자금이 이제 없어서 네. 그게 이제 고민이었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제 뭐 중복이도 팀도 만들고 개척을 위한 그래서 이제 하나씩 차곡차곡 준비해가지고 저희 집 대출 받으려고 담보로 대출 받으려고 그랬는데 잘 되다가 마지막에 가서
1: 틀어졌군요.
0: 틀어졌어요.
1: 네.
0: 이제 길이 딱 막혔는데 그때 제 마음에 막 그 희망이 더 확 솟아나더라고요.
2: 네.
1: 막혔는데. 아니고요?
0: 그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었어요.
2: 아하.
0: 내가 그런 생각을 한다라는 건 불가능해요. 그때 떠오르는 게 모세가 홍해 앞에서
1: 네.
0: 오늘 너희는 하나님의 여호와가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2: 예, 예.
0: 잠잠히.
2: 네.
0: 이런 말을 하거든요.
2: 네.
1: 그러니까 입 다물고 잠잠히요. 네.
0: 그 말씀이 생각나면서 아, 하나님 비단지기 하려나 보다.
1: 아.
0: 그런 생각이 나면서 뭐 기대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바로 그랬죠. 여보 하나님 가만히 한번 있어보라 했는데 우리 한번 어떻게 일하시나 보자. 그런데 정말 있잖아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아버지가 잠깐 오래는 거예요, 집에.
1: 네.
0: 그래서 외부를 지나가려 갔더니 아버지가 특별히 뭐 사유도 없어, 이유도 없어요.
1: 네.
0: 돈을 천만 원을 저한테 딱 주시는 거예요.
1: 근데 개척교회 하시는지는 알고 계세요?
0: 아니요. 전혀
1: 몰라요. 그것도 모르셔요?
0: 네. 중보기도 하고 있을 때는 전혀 몰랐어요.
2: 이야.
0: 왠지 네가 필요할 것 같아서 써라.
2: 이야.
0: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아버지 제가 지금 교회 개척하려고 지금 준비 중인데 아버지 어떻게 이렇게 딱 필요한 걸 이렇게 맡겨주시냐고. 그러냐? 그래서 그 개척 자금 천만 원으로 우리가 음악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1: 네.
0: 녹음 관련된 장비들이 필요하거든요.
1: 아,
0: 그래서 예, 녹음할 수 있는 장비들 그때 이제 미리 하나씩 하나씩
1: 그때 고민. 기분 엄청 좋으셨겠어요?
0: 그때 정말 신기했어요. 왜냐면 아버지가 한 번도 돈을 줘본 적이 없어요.
1: 아이고.
0: 한 번도.
1: 한 번도.
0: 아, 갑자기 왜 주실까? 난 지금도 너무 신기해요.
2: 이야.
0: 무슨 마음이 드셔서. 네. 아, 정말.
1: 아,
0: 우리 하나님이.
3: 하나님이 강권하신 거
0: 네. 아버지까지, 아버지의 마음까지 네. 그렇게 예, 움직이셔가지고.
2: 예. 우와.
0: 그렇게 변하게 하시나.
2: 이야.
0: 너무너무 신기해요.
3: 놀라운 간증이네요. 솔직히 혜원 씨나 저나 아버님이 이미 돌아가셨거든요.
0: 아, 네.
3: 근데 아직 나도 씨는 지금 아버님이 살아계시는데
0: 네, 네, 네.
3: 이러한 프로를 나오시면서 고민도 많이 하셨겠지만은 한번 아버님께 한 말씀 좀 해주신다고 하면 무슨 네. 말씀이 좀 있을까요?
0: 네. 아버지, 지난 일 생각하면 아버지가 너무 미웠죠, 제가. 진짜 아버지 죽이고 싶은 만큼. 그런 묘했던 마음도 있는데 그만큼 잘 해드리지 못한 시간도 길었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 너무 죄송한 마음 들고 왜냐하면 돌아보니까 저도 참 나쁜 죄인이었다라는 걸 알게 되면서 아버지 이제 연세도 많으시고 자, 걷지도 힘들게 걷는 것도 힘드시고 그래서 아버지 늘 혼자 계셔서 늘 제가 걱정되고 염려되고 이제 아버지 더 자주 제가 연락드리고 찾아뵙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아버지 예수님 더 깊게 믿으셔야죠. 아버지 사랑합니다.
3: 아~ 아, 정말
1: 이거 영상 영원히 남습니다. 아버지가 돌려보시고 돌려보시고 할 것 같아요.
0: 제가 작년에 아버지 예수 영접 기도를 시켜드렸어요. 우리 아버지한테 내가 아니면 아무도 복음을 전할 수 없을 것 같아가지고
2: 네.
0: 아버지 집에 가가지고 아버지 제가 목사인데 저한테 한 시간만 얘기 들어주세요. 마지막에 아버지 그러면 이제 저를 따라서 기도하면 아버지 천국 가는데 이제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그랬더니 하겠다고.
1: 한 시간만에요?
0: 네.
2: 이야.
0: 따라서 그렇게. 기도하고 예수 영접하고 그래서 제가 아버지가 이제 기도를 못하시니까 제가
2: 예.
0: 프린팅으로 주기도문하고 시편 23편하고
2: 우와.
0: 프린팅해가지고 식탁에 이렇게 넣어놓고 아버지 아침에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하시고 또 종종 식사하시다가 생각나시면 요거 시편은 요거 이불 밑에다 두시고 읽으시라고
2: 어허.
0: 아버지에 대한 저의 마음이 회복됐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3: 그렇죠. 네. 아버지가 그걸 거절하지 않으신 거는 네. 또 하나님.

0: 때가 네. 되지 않았는가 하는 마음에 확신이 있습니다. 네. 네.
1: 사실 오늘 이 나들 씨를 모신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제 이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예요. 내가 아버지를 이렇게 바라봤잖아요. 네. 근데 이제 어느 절에 내가 아버지가 돼 있으시고 새 아이 아버지가 돼서 내가 이제 두 입장을 다 어우를 수 있는 상황이 되셨네요. 어떠세요? 아버지와 나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지 이런 마음을 품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게 네. 실천이 삶 속에서 성공하셨는지 궁금해요, 진짜. 아들 셋이 만만치 않은 도전이거든요. 네.
2: 너무 감사하게도 좋은 아들을 하나님 주신 것 같아요. 그냥 성향이, 타고난 성향이. 그래서 자녀를 키우면서 한 번도 트러블이 없었고.
0: 세상에.
2: 네.
1: 어떻게
2: 한 번도 그렇게... 트러블이 없었습니다. 이 옛날에 사춘기가 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0: 네.
1: 한 번도 말다툼도 안 하셨어요?
2: 네, 네. 지금 막내가 중3인데.
1: 네.
2: 한참 한 사춘기. 지금 과정 중에 중3이 거의 끝물이기도 할 것 같은데. 지금도 너무 좋아요.
0: 와.
2: 네. 야. 같이 살을 부비부비 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거든요. 얘도 전혀 거부감 없이
0: 해외 토픽감 무형문화재 같은 나들 씨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러한 과정을 이렇게 거쳐가면서 자녀들과 함께 이야 자녀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나를 한 몇 점짜리 아빠로 볼까 하는 생각도 해보셨는지 네.
1: 너무 궁금한데요.
2: 얼마 전에 어버이나 얘네들이 편지를 저한테 네. 부모님 편지를 이렇게 셋이 딱 썼는데
0: 기대됩니다.
2: 그 편지를 쫙 보니까 야 얘네들이 나를 진짜 좋아해도 너무 좋아하는구나.
1: 어머.
2: 아유 너무 죄송한데 이거.
1: 저 너무 부러워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티났지요?
0: 얼굴에 행복이라고 써 있어요.
1: 자랑하셔도 될 것
0: 예,
1: 같아요.
0: 예, 괜찮아요.
1: 네.
2: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았나?
1: 6점짜리 아빠시군요.
2: 네, 정말 저는 100점짜리가 된 것 같아요.
0: 네.
2: 된 것 같아요. 근데 제 역할보다 저는 아내의 역할이 사실은 거의 많은 부분 다 커버했다고 생각이 되죠.
0: 그렇구나.
2: 네, 저는 사실 풀어주는 역할은 하지만 절제하고는 단호하게 딱딱 선을 그어야 될 것들, 그런 것들을 제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악역을 우리 와이프가 했어요.
1: 아, 좋은 아빠가 마냥 네. 될 수 있도록
2: 네, 네,
1: 다 도와주셨군요.
2: 네. 우리 와이프는 아이들하고 충돌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0: 있겠죠.
2: 네.
1: 왜냐하면 소소하게 다 엄마는 부딪혀야
2: 네,
1: 하거든요.
2: 네. 근데 우리 와이프는 아이들의 그런 부분이 다 보이는 거예요, 이게.
1: 네.
2: 다 보여. 보이니까 그런 부분들한테 이제 애들한테 얘기를 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다투는 경우가 있었고 그러면 내가 또 이제 거기 난 중재 역할을 하게 되니까 늘 나는 좋은 역할만 했어요 사실은 집에서
1: 네. 네.
2: 그러니까 거기다 또 이렇게 밖에 나가서 또 이렇게 가수로서 활동하니까 네. 참 사춘기 때 애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호감 가는 아버지 대중음악을 하니까 호감 가는 아버지
0: 역할 분담이 확실했네요.
2: 네, 확실했습니다.
1: 제가 이제 사춘기 아이 둔 엄마 대표로 시청자를 대표해서 네, 네. 이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아이들이 워낙에 순하다고 하셨지만 그 사춘기 아이를 둔 아이들과 부모가 어떤 관계를 맺는 게 바람직할지 조언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2: 제가 보니까 부모님은 자녀에 대해서
1: 네.
2: 자녀가 내 것이 아니다라는 거 이것만 놔도 더 성공할 것 같아요.
1: 그게 안 돼요.
2: 네, 그게 안 되죠. 근데 네. 과도한 관심, 과도한 집착, 네, 그것들이 아이들한테는 그게 힘들게 되는 거라 그냥 아이들이 좀 내버려 두는 훈련 그리고 걔네들 믿어주는 훈련
1: 네.
2: 게임 많이 해도요 그냥 내뒀으면 좋겠어요 저는. 네, 왜냐면 걔네들도 게임 많이 하면 안 좋다는 거 알거든요.
1: 네.
2: 저는 아이들한테 한 번도 게임 그만하라 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심심하면 게임 좀 해. 오히려 이러거든요. 근데 부모님들이 사랑하는 거 알면요. 자기들이 조절하더라고요.
0: 아하.
2: 근데 그거를 누군가 옆에서 터치하고 간섭하게 되면 네, 오히려 반발 시스템이 좋아. 그래서 그냥 좀 아이에 대한 소유권을 내려놓는 것이 가장 저는 중요하지 않을까.
1: 소유권을 내려놓는다.
3: 그렇지.
1: 아, 너무 맞는 그 말인 것 같아요.
0: 소유권을 내려놓는 나들 씨의 그 모습 속에서 제가 느끼는 것은 자녀가 내 것이 아니다 하는 그 의미는 자녀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자녀를 위해서 존재하는 네. 것이다 하는 그러한 청지기의 마음을 읽을 네. 수 있어서 네. 저한테는 엄청 감동입니다. 네. 네. 그러한 말씀 속에서 제가 문득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시청자뿐만이 아니라 현대의 모든 아버지들이 자녀들에게 어떠한 역할로서 다가가야 될 것인가, 참 중요한 역할은 무엇일까 하는 그런 궁금증이 좀 생기네요.
2: 저는 자녀들한테 든든한 백그라운드라고 백그라운드. 생각이 돼요.
0: 네. 네. 네.
2: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기의 길을 알아서 찾아갈 건데
1: 네.
2: 그 찾아갈 때 뒤에서 그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 도와주는 역할.
0: 아.
2: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녀가 음악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면 한번 해볼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 그러니까 내 생각은 야 네가 무슨 음악이냐. 아니면 야 그거에서 못 먹고 살아. 뭐 이렇게 뭔가 내 생각으로 제안하기보다는 그래? 그럼 한번 해봐. 네 재능이 있는지. 이렇게 정말 자기의 길을 찾고 인생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한번 이렇게 부모님들의 지지를 얻고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런 역할이 정말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생각이 들어요.
1: 믿음과 격려로
2: 네.
1: 네, 응원해주는. 오늘은요 제가 쭉 이야기를 나들 씨의 삶의 이야기를 들다 보니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내 아버지를 사랑으로 용납하고 이제 그 사랑을 자녀에게 막 꿈꿔주고 있는 나들 씨의 삶이 정말 아름답고 감격스러우면서 저희 프로그램 아버지와 나의 아버지의 어떤 이상향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막 문득문득 들었어요. 듣는 내내 이렇게 소감이나 저희 프로그램 앞으로 바라는 점 그런 거 말씀해 주시면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2: 저도 제 아버지 얘기를 하는 것은 처음이에요.
1: 네.
2: 그래서 방송을 사실은 준비 이렇게 하기로 하면서 걱정도 많이 됐어요.
1: 그렇죠.
2: 네.
1: 조심스러우셨죠? 네.
2: 조심스럽기도 하고 네. 또 내가 아버지에 대한 얘기가 이게 과연 정말 다른 분들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얘기가 될까. 근데 제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쭉 하면서 결국은 이 관계인데 관계. 이 관계의 열쇠는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부모, 내 아버지하고의 관계도 마찬가지지만
1: 네.
2: 내 자녀하고의 관계. 또 사실은 자녀들은 부부의 관계를 보고서 마음의 평안을 느끼니까
1: 네.
2: 우리 부부하고의 관계가 너무 좋아야 되고 그 모든 열쇠가 하나님이
1: 하나님 아버지.
2: 네, 하나님 아버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가정에서 이렇게 가족들하고 아버지와 관계 이런 관계 정말 하나님 안에서 네, 잘 해결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1: 네.
2: 또 저의 이런 얘기를 통해서 네, 그런 어떤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0: 너무너무 말씀 감사하고요.
1: 네.
0: 시청자님들도 많은 것을 배우고 또 깨닫지 않겠는가 하는 확신이 있습니다. 네. 오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인형의 꿈, 좋아 좋아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일기예보의 가수 나들 씨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1: 나들 씨와 함께 이야기하면서요 마치 일기예보의 콘서트를 다녀온 것처럼 마음이 행복해지고 편안해지고 또 덕분에 저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좋은 어떤 조언을 얻은 것 같아서 든든합니다.
0: 다음 시간에도 따뜻하고 뭉클한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1: 오늘 어려운 이야기까지 저희에게 함께 나눠주신 거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4: 기도하면 당장 내일 여실 것 같은데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뺑뺑이를 돌리셨어. 그래서 저희 집은 대사을 해서 그래도 꽤 잘 사는 집안이었었는데 점점 집안이 기울어 가니까 아버지가 너무 속상하셨는지 술 드시고 집에다가 불을 질러 그랬어요. 너무 원망이 돼서 왜 나는 이런 아버지를 만났는가. 아버지 괜찮아요. 저 예수님 만나서 다 위로를 받았어요. 하나님 아버지 만났어요. 그 사랑 느꼈어요.

한국과 가장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 그곳에서 태어나고 자란 오늘의 주인공. 방황의 시간은 길었고 희망이 보이지 않던 날들도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영어를 배우고 대학에서의 배움을 이어가며 지금 미국이라는 새로운 무대 위에 서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함께 만나봅니다. 첫 곡으로 들려드립니다. Paul Kim.

0: 안녕하세요. 고품격 인터뷰 아름다운 세대 진행자 서라미입니다. 환경이 아닌 선택으로 삶을 다시 세우고 낯선 땅에서 또 한 번의 시작을 준비하는 조용하지만 강한 여정을 가진 오늘의 주인공 김예림 씨를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왠지 안녕하세요 이렇게 할 것 같은데 한국어 편한가요?
1: 네, 괜찮은 것 같아요.
0: 오늘 제가 이렇게 먼저 질문하고 시작하는 이유를 아마 청취자분들은 궁금해하실 텐데요. 잠시 후에 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럼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22살 현재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김예림이라고 합니다.
0: 나이는 비밀인데. 괜찮아요?
1: 아, 네.
0: 저도 22살이면 22살이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싶네요.
1: 22살처럼.
0: 처럼 보이는 것과
1: 거죠.
0: 22살은 아주 큰 차이가 있어요.
1: 네.
0: 여기서 지금 학교에서 공부하고 계시는군요.
1: 네.
0: 어느 학교 무슨 전공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1: 저는 지금 퀸즈보로 커뮤니티 컬리지 건축 전공으로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0: 원래 건축에 관심이 많았어요?
1: 건축을 콕 집어서 진로 희망으로 있었던 건 아닌데 다른 거를 생각했을 때 제가 하고 싶은 게 딱히 없어서 약간 속어법으로 그렇게 됐어요.
0: 와, 이렇게 답해주는 주인공 처음이에요. 자, 그럼 일단 학교와 소속을 좀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누구도 지나갈 수 없습니다. 삼행시, 대부분의 주인공들은 굉장히 재밌어 하는데 엄청 쑥스러우셨나 봐요.
1: 안 떠오르던데요?
0: 아, 정말요?
1: 네.
0: 림자가 조금 어려울 것 같긴 하네요.
1: 그거 임자 네. 같은 것도 되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수풀림이 혹시? 자, 그럼 한번 삼행시 해볼게요.
1: 그럼 밑밥을 깔아보자면 제가 진짜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0: 네. 제가 재미없으면 안내 보낼게요.
1: 네, 부탁드립니다.
0: 이때까지 인터뷰할 때 재미없던 분이 한 분도 없어요.
1: 제가 아마 그 중에 첫 번째 네. 인물이 되지 않을까.
0: 아니요. 재밌을 때까지 계속해요.
1: 네, 알겠습니다.
0: 자, 김예림으로 들어갑니다. 김.
1: 김부각.
0: 예.
1: 예감.
0: 림.
1: 임실치즈 맛있어요.
0: 어머머머머. 김부각.
1: 예감. 예감 어머. 아세요? 네. 과자인데.
0: 네. 네. 그 과자 맛있잖아요.
1: 맛있어요. 맛있는
0: 먹는
1: 거.
0: 것에 굉장히 관심 많죠.
1: 네, 많아요.
0: 그렇구나. 나중에 이제 우리 웹사이트 통해서 사진 나가면 엄청 예쁜 아가씨가 음식에도 관심 있다 이러면 더 많은 분들이 관심 주실 것 같은데요.
1: 네.
0: 네. 누군가 소개해달라고 하면 예스 할 자신 있나요?
1: 아니요, 없습니다.
0: 지금은 누구 만나고 싶은?
1: 그런 게 딱히 없어요.
0: 그렇군요. 네, 왠지 인터뷰하면서 점점 재밌어질 것 같습니다. 김부각 쉽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기가요. 자, 삼행시 이렇게 진행했고요. 제가 아까 그 퀸즈보로 커뮤니티 칼리지 할 때 약간 그 일본 분의 제가 일본 친구들이 많아요.
1: 네네.
0: 약간 그 억양을 들었어요.
1: 아, 진짜요?
0: 네. 왠지 뭔가 연관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미국에 오게 된 이유부터 좀 먼저 들어볼까요?
1: 저는 일본에서 태어났고요. 저희 부모님이 일본에서 사역을 하고 계셔서 제가 일본에서 태어나게 됐고 거기서 쭉 자라가지고 거의 한국에서 살았던 경험은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일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진학을 생각하는 기간이 어쩌다 보니 3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대학교를 어떻게 해야 되나 하던 와중에 한국의 어떤 권사님을 알게 되었는데 그 권사님께서 제가 지금 뉴욕에서 다니고 있는 교회를 소개를 해주셔서 이제 여기로 길이 열리게 되어서 오게 되었습니다.
0: 그렇군요. 네. 참 많은 그 타이틀들, 뭐 권사님부터 시작해서 많은 분들이 나오셨는데 제가 살짝 정리를 해드리자면
1: 네.
0: 미국이 네. 아니라 일본에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1: 네, 맞아요.
0: 아, 그럼 한국에 가장 오래 있었던 시간은 얼마 정도 돼요?
1: 한국에는 중학교 1학년 때 1년 있었고 고등학교 1학년 때 1년 있었어요.
0: 꼭 1학년 때 한 번씩 보내시는군요, 부모님이.
1: 중1 때는 네. 저희 가족이 안식년으로 쉴 수 있는 시간을 가져서 그때 다 같이 한국으로 갔고요. 그러다가 이제 중2병이 찾아와가지고
0: 다시?
1: 네. 일본에 돌아갔는데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한국에 있던 기억이 너무 좋아서 제가 일본에서 고등학교를 안 가겠다.
0: 한국 고등학교를 가고 싶다?
1: 네.
0: 그 입시 그걸 알고 있나요?
1: 네.
0: 알고서 얘기하게 한 거예요?
1: 그래가지고
0: 네.
1: 한국에 고등학교 가겠다 해서 그냥 무작정 엄마 아빠가 좀 꺾어줘서 네 가게 된 거였어요.
0: 그런데 왜 1년만 있었나요?
1: 1년 살다 보니까 제가 좀 많이 건강도 그렇고 학교도 잘 안 다니고 해서 아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해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0: 네. 생각보다 한국에서 공부하는 게 쉽지 않죠?
1: 맞아요.
0: 초등학교 아니고 고등학교면
1: 네.
0: 네 정말
1: 또 다르더라고요. 중학교랑.
0: 너무 힘들죠.
1: 네.
0: 가장 좋은 때 갔다 오신 거예요. 네. 아 그래요. 아, 이 방송은 일반 예능 방송이에요.
1: 네.
0: 그래서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하자면 사역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1: 네.
0: 부모님이 직업이 네. 그러면 이쪽 기독교 쪽이신가요?
1: 네, 맞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네, 기독교시고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고 어머니가 전도사님이셔서 일본에서 지금 일본인을 상대로 하는 현지교회를 네, 사역하고
0: 일본 성도들이 다니는?
1: 네, 맞아요.
0: 근데 두 분은 어디서 만나셨어요?
1: 아, 그것도 신기한 게
0: 네?
1: 저희 엄마 아빠가 한국에서 신앙을 가지게 된 게 아니고
0: 네.
1: 일본으로 각자 유학을 왔다가
0: 어머머머
1: 거기에 있는 좀 큰 반 한인 반 현지의 큰 교회가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인도돼가지고 두 분 다 거기서 만나가지고
0: 어머
1: 이제 거기서 이제 네, 선교에 대한 공부하시고 만나서 그렇게 됐어요.
0: 어머 그러면 각자가 일본의 다른 꿈을 가지고 오셨겠네요?
1: 그때는 뭐 꿈이 있으셨
0: 어머 왜 이러세요?
1: 딱히 못 들었어요. 제가 그때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0: 네. 아니 그래도 그 뭔가 목표를 생각하시고 유학을 오신 거죠? 직업을
1: 맞아요, 맞아요.
0: 취업을 오신 건가요? 뭐 여러
1: 대학교를 네 대학교를 유학을 오셨어요.
0: 그러니까 전공이 네.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죠?
1: 네 저희 어머니는 좀 부유한 집안이셨는데 저희 할아버지 그러니까 엄마 쪽의 할아버지께서 되게 엄격하신 분이신데 엄마가 그 기대에 부응을 잘 못해서 자신감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할아버지의 바람대로 회계학을 한국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계셨는데 그것도 잘 못 따라가가지고 할아버지가 그때는 이제 일본이라는 나라가 좀
0: 잘
1: 경제적으로
0: 살고,
1: 네, 잘 돼 있어가지고
0: 지금도 멋진 나라예요.
1: 그래서 네. 할아버지가 갔다 와라 하시고 가게 되셨고 저희 아빠는 시골 소위 말하는 촌노인데요.
0: 가족의 그 모든 힘을 응원을 받아서 오셨군요. 가문을 살려라.
1: 저희 아빠는 또 6남매 중에 넷째여가지고 그럴 그 경제적 여유는 없는 집인데 제가 잘 얘기를 못 들었어요.
0: 아 그래요?
1: 가게 된 거지.
0: 아 근데 여기 공부하러 오신 건 맞아요 일본에?
1: 네 맞아요 맞아요.
0: 그럼 분명히 가족 중에 가장 될 사람 있잖아요. 원래 한 명을 밀어주거든요.
1: 네네네. 그랬나 봐요.
0: 네. 6남매라 그러셨죠? 6남매 네. 중에 아마 공부를 제일 잘하셔서 이 한 사람을 밀어주고 이 사람이 성공하면 우리 가족은 살아남을 수 있다.
1: 그런 것 같아요.
0: 네. 그래서 가족을 대표해서 유학을 왔는데
1: 네.
0: 또 거기서 전도가 되어서
1: 맞아요.
0: 그럼 그전에는 교회를 안 다니셨어요? 두 분 다?
1: 네. 저희 엄마 쪽은 외가 쪽은 불교였고요.
0: 어머.
1: 아빠 쪽은 그런 무교라고
0: 무교에 가깝고
1: 네, 그랬던 거.
0: 그럼 양쪽 집안에서 다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하셨겠어요.
1: 그렇죠.
0: 그렇죠.
1: 맞아요.
0: 아, 그러셨구나.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면서 우리 예림양 혼자인가요? 아니면 형제 자매 있으세요?
1: 저는 남동생이 있습니다.
0: 어? 남동생? 네. 남동생이 누구 닮았나요?
1: 저를 닮았습니다. 싫지만, 인정하기 싫지만.
0: 아, 정말요? 네. 아, 그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1: 네.
0: 왜요?
1: 왜냐면 제 동생은 잘생기지 않았거든요.
0: 어머, 그러면, 잠깐만요.
1: 그러면 이제 저도 안 예쁜 게 되는 거죠.
0: 저는 이렇게 말한 누나를 처음 만나봐요. 오늘 뭔가, 네. 제가 이럴 줄 알았어요. 오늘 인터뷰 재밌게 풀릴 것 같은데요. 본인이 그래도 남동생보다는 인물이 조금 낫다. 그래서 본인 생각하기에 인물이 별로인 것 같은 남동생이 나를 닮았다 그러면
1: 충격이죠.
0: 그런가요? 아...
1: 그래도 뭐 이제는 체념했습니다.
0: 그런가요? 네. 아니에요. 제가 딱 봤을 때 너무 이렇게 미인상이어서 그 뭔가 풍기는 그 이미지가 있거든요. 근데 그 묘한 매력이 있는데 남동생은 또 남자로서 또 뭔가 그 잘생김이 있을 것 같아요. 원래 우리 한국에 굉장히 유명한 탤런트죠. 김태희 씨.
1: 네.
0: 그분도 남동생도 원래 배우시잖아요. 근데 서로 못생겼다고. 서로가 예쁘고 잘생긴 거를 인정 안 하더라고요. 왠지 그런 남매가 생각났어요.
1: 아니,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감사히.
0: 아, 네. 분명히 부모님도 굉장히 선남선녀이실 것 같아요.
1: 네.
0: 뭐 저희가 부모님 사진을 올리지 않으니까
1: 네.
0: 네, 이렇게 효도하는 걸로 하죠.
1: 네.
0: 아, 그래서 최근에 미국 오기 전까지 일본에 살다 온 거예요?
1: 네, 맞아요. 쭉 일본에 살다가 왔어요.
0: 그럼 솔직히 네. 일본어가 더 편하지 않아요?
1: 한국어랑요?
0: 네.
1: 읽는 거는 일본어가 조금 더 빠르고요. 말하는 거는 비슷한 것 같아요.
0: 그게 가능해요?
1: 모르겠어요. 제가 약간 언어에 좀 관심이 있어서 모르는 단어 같은 거 보이면 네. 좀 찾아보고 쓰는 거 좋아해서.
0: 아니, 엄청 재능이 있으신데요, 언어에? 건축학도 중요하지만 언어적으로도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생각해봐야겠어요.
0: 여기 아름다운 세대 제가 인터뷰할 때 많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요즘에는 이중언어를 굉장히 잘해요.
1: 맞아요.
0: 네. 태어났나 꼭 물어보거든요. 여기 미국에서 태어났나요? 그런 이유가 말을 하지 않으면 잘 구분이 안 가는. 근데 그래도 이제 길게 인터뷰를 한 시간 하다 보면 알게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네. 우리 예림 씨는 지금까지는 그런 느낌이 없거든요.
1: 뭔가 좋은 거 같아요.
0: 칭찬이죠. 아니, 제가 이렇게 모시고 칭찬을 안 할 이유가 없고 또 당연히 칭찬을 받아야 하는.
1: 감사합니다.
0: 네. 또 혹시 의심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아니야 분명히 일본어가 좀 어설플 거야. 한국어가 더 편하고 그럴 수 있는데 그럼 자기소개는 너무 뻔한가요? 좀 뭔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일본어로 지금 잠깐 해줄 수 있나요?
1: 네, 해보겠습니다. 네. 今日聞いてくださっている皆様、こちらに来てくださり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1時間の間、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0: はぁ、몇개단어만알아들은것같아요。되게느낌이다르네요。
1: 그래요?
0: 다른사람으로보여요。
1: 네。
0: 능력자、이런말아시죠? 능력자로보여요。지금또영어도공부하고있기때문에、그럼이제나중에는3개국어를다잘하는사람이될거아니에요。
1: 그러기를바라고있습니다.
0: 에이, 지금 저처럼이렇게빵개국어하는사람들인데 네, 지금벌써우리예림씨의매력에빠져가고있습니다. 인터뷰가굉장히앞으로도기대가되는데요. 일본에서초등학교를다녔어요.
1: 네.
0: 초등학교이름혹시알려줄수있나요?
1: 히로시마에있는히로세초등학교라는초등학교예요
0: 히로시마에서태어났나요?
1: 네네맞아요
0: 저희가알고있는그히로시마맞아요
1: 네맞습니다
0: 그리고좀아픔이있는땅이잖아요
1: 네
0: 근데그곳의분위기는어떤가요
1: 되게평화롭고물이깨끗한도시로유명하고요저희도시가그리고푸릇푸릇해요되게
0: 그래요제가한번도가보지않아서그런데그냥히로시마라는지역명을들었을때는조금어둡고
1: 네.
0: 아직도그환경을위해서복구하는작업이진행중인뭐이렇게생각이드는데아니군요
1: 네그렇지는않는
0: 거기지역의특산물
1: 굴이 일본에서 생산률이 제일
0: 오이스터. 네. 굴이 제일 맛있어요?
1: 네, 맛있어요.
0: 제가 다음에 히로시마에 간다면 굴을 먹겠습니다. 벌써 이렇게 막 침이 넘어가는데요. 자, 히로세?
1: 네.
0: 히로세 초등학교.
1: 네.
0: 히로세 초등학교. 장래 희망이 무엇이었나요?
1: 초등학교 때는 네. 제가 명확히 기억나는 게 있는데 초등학교 5학년 때는 이제 TV에 나오는 아역 배우가 꿈이었고요.
0: 그러고 보세요. 어렸을 때 예쁘다는 이야기 많이 들었죠?
1: 아니요. 그러지는 않았고 그냥 누구나 한 번쯤 꾸는 꿈인 것 같아요.
0: 그 아무나 꾸진 않아요.
1: 아니요.
0: 배우가 되고 싶었다.
1: 뭔가 되게 네? TV에 나오는 아이들이 되게 반짝반짝해 보여서.
0: 네, 우리 예림 씨도 지금도 반짝반짝합니다.
1: 그러다가 네? 이제 6학년 때부터 중학교 때까지는 빵집, 빵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네. 그냥 막연히.
0: 일본이 빵 유명하잖아요.
1: 그런 것 같아요.
0: 그렇군요.
1: 네.
0: 다음에는 빵을 인터뷰 한 번 더 하시고 빵을 만들어서 주시면
1: 꼭 그러겠습니다.
0: 네. 그럼 현재의 꿈과 같나요?
1: 아니요. 현재는 다른데 지금 꿈은 확실히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만드는 거를 좋아하고 약간 도움이 되는 거를 좋아해서 그 네. 둘이 합쳐지는 일을 나중에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0: 그럼 현재 지금 건축학과 다니고 있잖아요.
1: 네.
0: 그것과 빵, 뭔가 관련이 있을까요?
1: 아니요, 빵은 이미 집? 지나버렸어요.
0: 아, 그래요? 네. 그러면 건축 설계 안에 인테리어가 네. 약간 빵을 생각하게 하는.
1: 그런 것도 해보면 재밌을
0: 것 같아요. 빵의
1: 향이
0: 나는.
1: 오, 너무 좋은데요?
0: 아, 정말요?
1: 네.
0: 방 하나가 다 빵 느낌으로.
1: 좋은 것 같아요. 뭔가 그리고 좀 네. 투명 유리로 해가지고 정말요? 잘 보이게 안에 만드는.
0: 푹신푹신.
1: 좋은 거.
0: 기대할게요. 나중에 성공하시면 꼭 저의 이름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때.
1: 네.
0: 아, 그럼 그 장래 희망이 바뀌게 된 어떤 계기가 있나요?
1: 빵은 그냥 그렇게 막 빵집이 될 거야 이런 거는 아니었어가지고 빵 좋다 이러고만 있었어가지고 꿈이 생겼다기보다는 건축 다른 진짜 다른 뭐 예를 들어 의사는 내가 공부를 그렇게 꾸준히 못할 것 같고 또 뭐 선생님 그런 거는 제가 가르치는 거를 아이들 가르치는 거를 잘 못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또 공대도 아니고 해서 약간 제가 예술이랑 그래도 조금 관심이 있는 수학이나 물리랑 좀 합쳐진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건축 쪽으로
0: 수학이랑 물리 쪽을 잘하시는군요.
1: 잘하지는 못하지만
0: 네.
1: 그래도 좋아합니다.
0: 좋아한다는 건 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좋아하지 않거든요. 수학, 물리, 과학.
1: 진짜요?
0: 네. 제가 대학교 가서 가장 좋았던 게 뭔지 아세요?
1: 모르겠어요.
0: 수학 과목을 듣지 않아도 돼서요.
1: 그러면
0: 필수 과목이 아니어서요.
1: DJ님은 그러면 어떤 네. 공부를 하셨나요?
0: 저는 한국음악학과를 전공했는데요.
1: 음악.
0: 뭐 대학을 가기 전까지는 당연히 정규 과정에 무조건 국영수 해야 되잖아요.
1: 네.
0: 네. 대학교 가서는 이제 수학과를 더 이상 듣지 않아도 됐었어요.
1: 그렇죠. 예술이니까. 네.
0: 그런데 정치, 경제, 역사, 뭐 컴퓨터 이런 건 또 들어야 되고
1: 아.
0: 연기, 네, 이거 다 들어야 돼서 들었는데 그래도 사회학과나 네. 이런 과들은 수학에 비하면 아주 견딜만했어요. 재밌었어요. 네. 네.
1: 사회, 우와.
0: 뭐 역사학과 이런 거는 또 관련이 있어서 재밌었습니다. 네, 인류학도 재밌었어요.
1: 네?
0: 네.
1: 그거
0: 네
1: 가장 저희 학교 네. 다니는 친구들은 인류학의 수업이 최악이었다고 모두가 입을 모아서 얘기를 하는.
0: 맞아요. 여기 그 anthropology인데요.
1: 네.
0: 어렵죠. 어려운데. 그래도 수학보다는 저에게는 수학보다는 쉬운 과목입니다.
1: 아~
0: 그 정도로 수학과 과학이 너무 저는 힘들어요.
1: 그러셨구나.
0: 네, 수포자라고 하죠. 수학 포기자. 아 그런데 수학이랑 과학이 제일 쉬웠어요 하는 분들 계시면 저는 정말 신기해서 이렇게 꼭 네, 여쭤봅니다.
1: 네.
0: 네, 우리 예림 씨 아까 22살이라고 먼저 밝히셨는데
1: 네.
0: 22살 인생에 있어서
1: 네.
0: 타임머신이 있다면 돌아가고 싶은 때는 언제예요?
1: 저는 초등학교요.
0: 아, 그래요?
1: 네.
0: 좋아서?
1: 왜냐면 다시 다 경험할 수 있잖아요. 초등학교 때만 돌아가야 되는 건가요? 이렇게 딱 찍고 와야 되는 건가?
0: 아, 그건 아니죠. 그건 뭐 제가 만들지 않아서.
1: 그러면 네. 만약에 다시 할 수 네. 있다면 초등학교 때로 돌아가서 중고를 다시 이렇게 쭉 다시 경험할 것 같아요.
0: 중학교 시절에 후회되는 부분이 있어요?
1: 중학교 시절에는 없는데 고등학교가 좀... 네.
0: 고등학교 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1: 고등학교 때 제가 좀 많이 반항을 하기도 하고 네. 방황도 하고 그리고 또 공부도 열심히 안 했었어가지고
0: 아직 우리 방송을 못 들어보셨죠? 다른 주인공들의 이야기.
1: 오, 네, 아직.
0: 네. 그 정도 방황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네. 어쩌면 본인의 그 어려웠던 시절, 뭐 방황했던 시절, 반항했던 시절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1: 네.
0: 또 같이 듣고 있는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굉장히 응원이 되고 힘이 될 수 있어요.
1: 네.
0: 많은 우리 청소년들이 학교에 가는 거 어려워하고 또 뭐 중퇴를 하기도 하고
1: 네. 네,
0: 검정고시를 봐서 다시 또 학교에 들어오기도 하고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가장 그렇게 되는 이유가 내가 실패자라는 그 생각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더더욱. 근데 우리가 뭐 살면서 빵 좀 맞을 수도 있고
1: 네.
0: 학교를 가기 싫어서 다른 데로 갈 수도 있고
1: 네, 네.
0: 지각을 뭐 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 그리고 너무 늦어서 그냥 학교를 안 가버린 경우도 있고 처음에 집은 나섰는데 정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우리 주인공들이.
1: 네.
0: 근데 중요한 건 현재예요.
1: 네.
0: 현재 너무나 멋지게 잘 살고 있어요. 우리 예림 씨도 너무나 멋지게 잘 살고 있는데
1: 네.
0: 그 방황했던 그 시절에 어떻게 방황이라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 시간이? 왜 방황이다라고 생각했을까요?
1: 누가 봐도 좀...
0: 방황이에요? 반항이었어요?
1: 반항에 좀 더 가까웠어요.
0: 아, 그럼 이런 거 이리만 학교 가야지 싫어요. 이건 아니죠?
1: 약간 저는 말로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고 표정이나 행동으로 다 드러내요.
0: 어, 그래요?
1: 더 질이 안 좋은...
0: 아니요, 그게 덜 그런 것 같은데요.
1: 제가 네. 좀 많이 심각했어요.
0: 아, 그래요?
1: 네.
0: 많이 심각했었다.
1: 네.
0: 저희들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시. 그럼 만약에 딱 한 번만 찍고 온다면 그럼 고등학교예요?
1: 아니요. 저는...
0: 잠깐만 갔다 온다.
1: 잠깐만 갔다 온다.
0: 딱 하루를 갔다 올 수 있다. 그러면 어느 시점으로 가고 싶으세요?
1: 저는 초등학교랑 중학교랑 조금 고민이 되는데
0: 네.
1: 저는 초등학교일 것 같아요.
0: 즐거운 하루.
1: 저는 사실 중학교가 좀 더 재밌었거든요.
0: 아.
1: 네. 근데 뭔가 초등학교에 그냥 네. 약간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지냈던 시절이 네. 좋아서 그런 것
0: 같아요. 여러분께서는 고품격 인터뷰 아름다운 세대를 청취하고 계십니다. 실시간으로 카톡 아이디 K-Radio US, K-Radio US를 통해서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 중에 궁금하신 사항이나 출연자에 대한 질문, 은은 출연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톡 아이디 K-Radio US를 통해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2시 30분 15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 부탁드립니다.

0: 30분 15 듣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고품격 인터뷰 아름다운 세대를 청취하고 계십니다.
1: 이 학교 다니면서 우리가 여기 있는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네. 처음에 뭐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는 나와 내 친구의 다른 점을 잘 발견하지 못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다르게 생겼구나 라는 걸 알게 되면서 이제 그때부터 그 어떤 자아에 대한 고민을 시작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네네. 처음에는 이제 이 친구랑 나랑 똑같이 생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눈 색깔도 다르고 머리 색깔도 다른데 우리가 같은 인종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계속 같이 보아온 친구들이니까. 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너무 다르게 생긴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아이들이 힘들어한다고 들었는데 우리 예림 씨 같은 경우는 네. 사실 같은 동양인이잖아요. 네, 네. 그리고 요즘에 한국 분하고 일본 분하고 구분하기 어려울 만큼 서로 문화 교류도 많고 네. 언제 내가 한국인이다라는 거를 생각하게 되었나요?
2: 저는 되게 일찍 그냥 처음부터 좀 다르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0: 그래요?
2: 제가 왜냐면 네. 일본 이름이 딱히 있는 것도 아니고 한국 이름으로 살아왔어서 그랬던 것도 있고 그냥 제가 또 기독교인이다 보니까 일본에 사는 기독교인은 더더욱 그런 사람이 없어서
0: 더 좀, 소수죠?
2: 네, 티거든요. 뭐 예를 들어 일본은 주일에 쉬는 날이 많아서 가지고 주일에 이제 이벤트들이 많은데 학교 이벤트들 같은 거. 근데 저는 이제 그거를 참여를 못 하는 거니까.
0: 그렇죠.
2: 그런 데서부터 그냥 좀 아 나는 다르구나 하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0: 아니 그러니까 일요일에 학교에 가요? 이벤트가 있어서?
2: 예를 들어 체육대회 같은 거 다 주일에 하고.
0: 있을 네. 수 없잖아요 한국에서는.
2: 네, 그죠.
0: 한국에서는 체육대회 무조건 학교 다니는 날 중에 해야 되잖아요. 주중에.
2: 진짜요?
0: 그럼요.
2: 응?
0: 그럼요.
2: 저희는 이제 주말에 체육대회를 하고 그 대신 다음 주 월요일이 쉬는 날이 돼요. 우와.
0: 그러니까 주말에 부모님들이 다 일을 쉬실 수도 있으니까.
2: 맞아요.
0: 그런데 그것도 약간 좋은 생각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특별한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 제외하고 부모님들이 오실 수 있잖아요.
2: 네,
0: 대부분은.
2: 맞아요. 맞아요.
0: 그래서 혹시 그렇게 하는 건가요? 부모님 참여.
2: 그런 것 같아요.
0: 새로운 걸 알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이라고 제가 네. 오프닝에서 이야기했는데 거리 상황은 굉장히 가까운데
2: 네,
0: 참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네요.
2: 네.
0: 친구들이 혹시 이렇게 한국인이라고 약간 무시하거나 어떤 차별적인 그런 이야기를 한다든가 대우를 하지는 않았나요?
2: 막 직접적으로 그런 거는 없었는데 뭔가 좀 초등학교 때는 좀 그런 식으로 놀리는 게 가끔 있기도 했고 아니면 그리고 또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는 딱히 친한 친구가 없었어요. 가끔씩 네? 다 같이 어울려서 놀 때는 있는데 네. 그냥 단짝 친구 같은? 그런 친구들은 없었어가지고 네 그랬어.
0: 그러면 일본 친구들이 예림 씨 이름을 어떻게 불러요? 예림우?
2: 안녕
0: 죄송해요.
2: 그 이름으로 부르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어려워서 좀 발음하기가 네. 그냥 키무상 이렇게 불러요.
0: 모모짱 이렇게 하지 않아요?
2: 그거는 이제 고등학교 때 되니까 그렇게 불러주더라고요.
0: 예짱 이래요?
2: 예짱
0: 예림이짱 뭐 이래요? 너무 궁금해요.
2: 키무짱 다 성으로
0: 왜 성만 해요? 이름이 어려워서?
2: 그렇기도 하고 일본은 성으로 부르는 경우가 많아요. 다 성이 그래요? 다르니까.
0: 그래요?
2: 네네.
0: 오히려 이름이 같아요? 이름이 비슷한 게 많아요?
2: 아니요, 또 그렇지는 않은데 성으로 부르는 게 좀 네.
0: 그러네요. 김우상은 좀 흔하지 않으니까. 그렇군요. 지금 여러 가지를 배우고 있는 느낌이에요. 지금 인터뷰를 하면서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1부가 좀 많이 지나갔습니다.
2: 네.
0: 우리 예림 씨의 첫 번째 추천곡 궁금한데요. 추천곡 네. 소개해 주시죠.
2: 제가 일본 노래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0: 와, 네.
2: 유미 아라이라는 분의 야사시사니 츠츠마레타 나라라는 지브리 영화에 쓰인 노래입니다. 유미 아라이의 야사시사니 츠츠마레타 나라.
0: 함께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0: 씨의 첫 번째 추천곡 함께 듣고 돌아왔습니다. 이야기 듣다 보니 정말 일본에 대해서도 많이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나중에 일본 홍보대사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1: 그건 좀 부담스러워.
0: 네. 우리 김예림 씨는 여기까지 살면서 가장, 아, 나 참 살길 잘했다. 나 이거 하길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보람됐던 날, 그리고 또 기뻤던 날, 이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1: 기뻤던 날은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한국에서 지냈던 1년이고요. 그리고 보람 찾던 날은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일본으로 돌아가서 학교를 다니는데 같은 반에 수영 선수를 하는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래도 그때는 공부가 너무 어려운 편은 아니어서 제가 좀 잘 따라가는 편이었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와가지고 수학을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네. 뭐, 원래 친구이긴 했는데, 네. 자기 수학 좀 도와달라고, 중간고사 네. 기간에. 그래가지고 같이 공부를 했어요. 네. 걔랑. 그랬더니, 이제 시험을 봤는데, 그 친구가 99점을 맞은 거예요.
0: 예림 씨는요?
1: 저는 100점이었어요, 그때.
0: 어머! 그때 엄청 보람됐겠네요.
1: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그거를 나 99점 맞았다고 보여주는데 네. 그만큼 좀 뿌듯한 날이었던 것 같아요.
0: 선생님 하셔야겠는데요.
1: 좀 친구가 이해를 안 됐다가 설명을 하고 이해된 표정을 볼 때 좀 그런 희열이 있는 것 같아요.
0: 그러니까요. 교육적으로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아... 예림 씨는 여기 미국에 와서 이제 일본에서 미국으로 유학 온 그 친구들 뭐 이렇게 또 어린 나이에 온 친구들 가르쳐 주면 정말 잘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한국 문화도 가르쳐 주고
1: 그러면
0: 최고
1: 좋을 것 같긴 해요.
0: 네, 최고 최고. 저는 일본 친구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한국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호감이 있고 뭐 하나를 해도 또 굉장히 좋게 이야기해 주거든요. 네. 그렇게 막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생각해 보세요.
1: 네.
0: 네. 여러 나라에, 적어도 세 나라에 도움이 되네요. 일본, 한국, 미국.
1: 네.
0: 어머. 네. 자, 굉장히 기뻤군요.
1: 네.
0: 기쁘고 보람됐던 날. 우리 예림 씨는 100만 불이 주어진다면 무엇을 하고 싶으세요? 100만 불이 어느 정도인 줄 아세요?
1: 거의 10억 정도 아니에요? 10.
0: 그렇죠. 한 12억? 뭐,
1: 12억? 네.
0: 지금은? 지금 시세로는? 네.
1: 네. 그런 상상을 많이 하잖아요. 100만 불. 그러면 저는 일단 교회 다니기 때문에 11조를 떼고요. 11조라고 교회에서 이제 10분의 1을 이제 헌금으로 드리는 게 있거든요.
0: 그거를, 1억 2천?
1: 네. 그거를 드리고 저희 일본 교회 건물이 좀 많이 낡아가지고 좀 새로운 교회 건축 자금에 쓰고 싶고 남은 돈은 저축하겠습니다.
0: 남은 돈은 저축해요?
1: 네.
0: 더 이상 안 써요?
1: 아니면
0: 본인을 위해서는 안 써요?
1: 쓰지 않을까요?
0: 그러니까요. 어디에 쓰실 거예요?
1: 뭔가 근데 딱히 하고 싶은 게 있는 건 아니어서 그냥 진짜요? 나중에 이제 모았다가
0: 아, 그런데 하고 싶은 일에 들어갈 수도 있네요. 부모님의 교회를, 네네, 교회 건물을 맞아요. 좀 보수해드리는 네. 거. 건축은 아니고 보수 정도?
1: 되면 너무 좋죠. 도와드릴 수 있으면.
0: 아, 그렇군요. 효녀예요.
1: 아.
0: 반항했다는 이미지가 없는데 어떻게 반항을 했을지. 그 반항을 네. 한 이야기를 잠깐 다시 꺼내보자면
1: 네네.
0: 그때 반항을 하게 된 이유 중에 뭐 어떤 가정 환경이나 이런 네. 여러 가지 부분이 좀 작용했나요?
1: 네. 왜냐면 저희 어머니가 좀 엄격하신 편이기도 했고 그리고 또 환경 자체가 특수하다 보니까 내가 왜 일본에 태어났냐 내가 왜... 목사 자녀냐 이러고 나는 왜 여기서 일본에서 살아야 되냐 근데 뭐 이거는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생각 그런 반항심도 있었고 또 제가 자신감이 많이 없었어가지고 내가 뭐 뭘 할 수 있지, 뭐 나중에 뭐 먹고 살지, 대학교에 들어갈

0: 학교였어가지고. 그래서 좀 애들이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1: 잘하는 친구들만 모였네요. 그래서 힘들었군요.
0: 네, 힘들었어요. 아,
1: 그래요. 네. 그냥 이민해서 산다는 것도 참 힘든데, 또 그곳에서 다른 종교 아니라, 특히 아주 소수의 그, 퍼센티지를 가지고 있는 네. 기독교 쪽에 일을 하시는 부모님 계셔서 네.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도.
0: 제가 그때는 네. 또 신앙이 깊은 게 아니었어가지고 네. 더 이해를 못했던 것 같아요.
1: 좀 원망도 되고 네.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돼?
0: 맞아요.
1: 나 좋은 것도 입고 싶고 좋은 것도 쓰고 싶은데.
0: 맞아요.
1: 근데 그러기엔 너무 욕심이 없는데요. 아까 100만 불 했을 때. 쓰고 싶은 게 없다.
0: 약간 그 뭐 네. 하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고라기보다는 그 환경에 녹아들지 못하는 그냥 이건 어쩔 수가 없잖아요.
1: 그렇죠.
0: 그 뿌리를 뽑아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으니까.
1: 그냥 뿌리가 다르니까.
0: 네네.
1: 일본인으로 태어날 수는 없는 거잖아요.
0: 네
1: 다시.
0: 맞아요. 그래서 그랬던 게 있는 거.
1: 그러니까 여기로 따지면 뭐 미국 시민권자는 될 수 있지만 네. 우리가. 백인이나 다른 인종으로 태어날 수는 없는 거잖아요.
0: 네. 그리고 또 뭔가 제가 느끼기에는 여기도 당연히 여기 사람들만의 고충이 있겠지만 여기는 좀 다양하더라고요. 그래도 요즘은
1: 그렇죠.
0: 사람들이. 네. 근데 거기는 이제 그 예를 들어 1,000명 다니는 고등학교에 저 같은 사람이 한 명밖에 없으니까.
1: 아니 1,000명 중에 한 명이라고요?
0: 그렇죠. 거기는 뭐.
1: 그런데 뭐 도쿄나 이렇게 도시로 가면 좀 더 많지 않을까요?
0: 네, 그럴 것 같아요. 아니면 뭐 국제학교를 다니거나 하겠죠?
1: 그렇군요. 국제학교를 또 다닐 수도 있구나.
0: 뭔가
1: 한국에서 오셔서. 네. 그런데 한국에서 태어난 분 말고 이제 일본에서 태어난 2세, 3세, 뭐 4세 이렇게 있잖아요.
0: 제일 교포는 있으시더라고요.
1: 그렇죠. 많이
0: 근데
1: 있겠죠?
0: 그분들은 이제 거의 일본 사람처럼 사니까 이름도 일본어고 당연히 한국 이름이 없고
1: 귀화하시고
0: 네, 한국어도 못하고 그러니까 자녀들은
1: 네, 그러겠네요. 네. 3세 넘어가면 정말 더 그렇겠네요.
0: 네. 거기는 이제 한국인이라는 그게 없어요. 제가 만나봤는데 네.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금자가 들어가는 이름 되게 예쁜 여자애가 있었어요.
1: 네.
0: 근데 저는 그냥 뭐 그런 성인같다, 그런 일본 성인같다 했는데 걔가 저한테 오더니 자기 사진은 제이교포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좀 응? 같은 반이었거든요. 네. 계속 같이 지냈는데
1: 네.
0: 그거를 거의 1년 후에 얘기를 하니까 만나고 근데 이제 한국어 못하고 당연히 부모님도
1: 한국어를 잘
0: 어머니가
1: 못하시고.
0: 또 일본인이시라고 하셨나? 그래서 네.
1: 근데 왜 한국인이라고 밝혔을까요?
0: 저랑 친해지고 그런
1: K-pop 때문에
0: 그럴 수도 있어요.
1: 뭔가 좀 공통 분모가 있었겠죠? 막 네.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거나 그죠? 여기 미국에서 이제 학생들 가르치다 보니까
0: 네.
1: 동양인의 얼굴은 아닌데
0: 네.
1: 또 터키나 이쪽으로 해서 한국의 왕조 이렇게 돼서. 자기에게는 한국인의 피가 흐르고 있다.
0: 우와.
1: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것도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0: 네.
1: 그래서 제가 역사책을 다시 봤다니까요.
0: 근데 그걸 또 안 해요, 본인들이.
1: 본인이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해서 제가 나도 엄청 자랑스럽게 생각해야겠다, 내 자신을. 네, 그랬습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오히려 이렇게 한국 얼굴에 완전한 한국어를 가지고 있는 한국인이 부러울 수도 있는 거거든요.
0: 맞아요.
1: 네. 예림 씨랑 이야기하다 보니까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자, 인생에서 가장 미안했던 순간이 있을 거예요.
0: 네.
1: 누구에게나 있거든요.
0: 네.
1: 그리고 이 질문을 하면 함과 동시에 눈물 빵 터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인터뷰하면서 이 질문할 때 거의 안 울어본 적이 없어요.
0: 진짜요?
1: 네, 그래서 제 목소리가 잘 안 들어가요. 이 질문할 때는. 그때 제가 이렇게 좀 울고 있어가지고. 가장 미안한 사람을 만약에 한 명만 뽑는다. 최대로 두 명까지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다.
0: 네. 당연히 네? 저희 엄마죠.
1: 엄마에게
0: 네.
1: 가장 미안한가요?
0: 네.
1: 어떤 점이 가장 미안한가요?
0: 제가 총 반항한 시간이 7년 정도인데요.
1: 괜찮아요, 7년? 네.
0: 그동안 정말 고생.

0: 마음고생을 많이 시켜서 제가
1: 7년?
0: 네.
1: 완전수군요.
0: 그래가지고
1: 아... 자 그러면
0: 네.
1: 어머님께 음성 편지 남기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시면 하세요.
2: 엄마 잘 지내고 있지? 이미 엄마랑 화해를 했지만 그래도 그 긴 시간 동안 많이 힘들게 했는데 엄마가 계속 기다려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어서 내가 이렇게 지금의 내가 여기 있는 거라고 생각해. 우리 엄마가 이제 나이도 많이 먹고 근데 또 사역하시느라 엄청 바쁘신데 그거를 기쁨으로 하는 게 보여서 나도 안심이 되고 근데 또 몸이 힘든 줄 모르고 일을 하니까 그게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나도 이제는

0: 진심이 너무 느껴져요. 네, 이렇게 담백하게 고백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네. 뭐 미안했어 이렇게는 이야기하지만 네. 아 약간 성격도 맞는 것 같아요.
1: 제가 약간 그리고 또 한번 네. 화해를 했어요. 크게
0: 아, 이미 한번
1: 제가
0: 크게.
1: 좀 엄마한테 많이 미안하다고 울고불고 했던 게 있어서.
2: 울고불고
1: 네 그래서 좀 괜찮은 것 같아요.
0: 많이 정리가 됐군요.
1: 네네 아, 그런 것 같아요.
0: 또 길게 못 하시는 분들은 막 그때 생각나서 눈물 나서. 말을 되게 못하시더라고요.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차분하게 잘하셔서 7년을 엄마한테 미안했는데
1: 좀 짧게
0: 어우
1: 해버렸
0: 아니요 짧지 않아요. 7년만큼의 미안함이 묻어나는 시간입니다. 자 그럼 우리 김예림 씨의 두 번째 추천곡 들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1: 네 저의 두 번째 추천곡 마크의 레인코블
0: 함께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0: 그러니까 우리 예림 씨에게 가장 미안한 분 하면 엄마라고 들었는데요. 그럼 가장 고마운 분은 누구신가요? 이럴 때는 또 한 10명 해도 되거든요. 오. 쭉 나열해 주셔도 돼요.
1: 네. 가장 고마운 분은 저희 엄마, 아빠, 그리고
0: 남동생.
1: 의리로 남동생.
0: 네.
1: 그리고 저희 교회, 일본 교회 가족들. 인 것 같아요. 가장 고마운 분들은.
0: 어, 네. 여기 미국에서는 감사한 분들 안 계세요?
1: 당연히 많지만.
0: 해주세요.
1: 어, 네. 네. 저희 또 여기에 다니는 교회 가족들. 네. 그리고 집사님. 저희 라이드를 해주시고 또 항상 챙겨주시는 집사님이 계시거든요. 그 집사님. 그리고 공동체 식구들. 네.
0: 공동체라면은 어떤 뭐 같이 뭐 이렇게 하숙을 하는 친구들인가요?
1: 네, 맞아요. 같이 청년들인데 학교 다니고 같이 사는 친구들이 몇 명이 있어요.
0: 룸메이트들.
1: 네.
0: 네네. 하우스메이트이기도 하고요. 네. 네. 와, 정말 나중에 끈끈해지겠어요. 네. 저도 유학생 때 이렇게 룸메이트로 해서 보냈는데 지금도 룸메이트 분들과 가족같이 보내거든요. 다른 분들이 약간 생긴 것도 닮았다고.
1: 우와.
0: 제가 이모라고 부르는데 친이모인 줄 알아요. 네, 저는 여기 가족이 아예 없어서 네, 그 당시에는 또 친구도 없었고 아무도 모르고 그냥 혼자 왔거든요.
1: 그러면 그, 너무 힘들 것 같아요.
0: 그래서 정말 더 가족 같았고 뭐 제 도시락도 아침마다 싸주셔서 제가 너무 정말 감동 그 자체였어요. 그런 분들을 많이 여기서 만나신 것 같아요.
1: 네.
0: 네. 이제 반항의 시기를 지나고
1: 네.
0: 그 모든 것이 아, 내 성장에 필요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너무 죄책감은 갖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1: 네.
0: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1: 네.
0: 우리 왜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는 이야기 들어봤죠.
1: 네.
0: 사춘기를 쉽게 지나가면 또 나중에 5춘기, 6춘기인데 아주 여러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거든요.
1: 네.
0: 고마운 분들, 네, 이렇게 쭉 나열했는데요. 그 중에
1: 네.
0: 딱 한 분에게만 음성편지를 좀 남겨봤으면 좋겠습니다.
1: 그러면 이번엔 저희 아버지에게 하겠습니다.
2: 네. 아빠, 딸이에요. 우리 아빠가 되게 사랑도 많고 잘 챙겨줘서 그래서 내가 다른 친구들보다 비교적으로 아빠랑 아빠와의 거리가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빠 덕분에 내가 건축에 관심을 갖게 된 것도 있고 그리고 우리 엄마가 나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할 때 우리 아빠가 묵묵히 기다려준 것도 그 덕분에 내가 그래도 많이 오래 방황하지 않고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것 같아. 그리고 일본 교회도 항상 우직하게 교회 머리로서 자리를 지키는 모습도 멋있고 존경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좀 다른 아빠에 비해서 나이가 많은데 건강 잘 챙기시고 사랑합니다.
0: 네. 아우, 아버님께 남기는 음성편지도 굉장히 조리 있게 이야기를 잘하네요. 마치 준비된 분처럼. 제가 약간 금방 질문 드린 건데, 그죠? 미리 준비 못 했는데.
1: 네.
0: 네. 아, 이거 보세요. 인터뷰에 완전하게 준비된 분이라니까요.
1: 감사합니다.
0: 인터뷰 잘할 줄 알았어요, 제가.
1: 감사합니다.
0: 아, 이번에는 조금 특별하게요. 물론 미국에 있는 분들, 감사한 분들 많이 있으신데, 거기에 있는 그 일본인 현지 분들이 다니는 교회를, 네, 지금 현재 하고 계시잖아요.
1: 네.
0: 사역하고 계신데, 그분들에게 일본어로 그래도 짧게라도 하면,
1: 그 일본 교회 식구들한테
0: 네, 더 좋아할 것 같아요.
1: 네.
0: 네.
2: 학부네 교회의 교단 姉妹の皆さん, お元気ですか? 私は 뉴욕で 지금 こうやって 라디오 経験しています. 皆のおかげで 私は 愛を たくさん もらって 育つことができました. そのおかげで 지금 みんなみたいに 愛を 他の人にも 分け与えることができる ようになったと思ってます. 私がこんな風に道をそれずにまた戻ってこられたおかげ、そのおかげはみんなです。いつ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愛します。
0: 네,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뭐 감사하다. 네. 네,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1: 네.
0: 이거는 알아듣겠네요. 그렇군요.
1: 네.
0: 이렇게 감사한 분들이 많고 그런데 굉장히 살면서 뭐 힘들었던 시간들 아까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힘들고 그럴 때 나에게 어떤 힘이 되었던 그런 말씀이나 명언이 있을 것 같아요.
1: 네. 제가 방황할 때는 신앙이 깊지 않고 또 책을 막 읽는 사람도 아니고 해서 그런 거는 없었는데 요즘 이제 뉴욕 생활하는 할 때 엄마가 제게 보내주신 말씀이 하나 있어요. 이거 읽어도 되는 건가요?
0: 그럼요.
1: 아. 네, 그 다니엘서의 12장 3절 말씀인데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이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약간 여기 와서 뭘 배워야 될지 모르겠고 이거 지금 배우는 게 맞나 싶고 내가 굳이 뉴욕까지 와서 내가 뭘 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보내주신 건데 되게 뭔가 비전을 갖게 된 그런 힘이 나는 말씀이어서 이거를 말했습니다.
0: 네, 저희도 같이 공유해 주셔서 저희도 같이 읽어볼게요.
1: 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인사말 해주시고요. 마지막 추천곡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청취자 여러분, 저의 그냥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마지막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매일매일이 소중하고 기쁘고 행복한 날들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자, 그럼 마지막 인사로 또 이 방송을 혹시 접하게 되실 일본 분들에게 미국에 살고 계신, 한국에 살고 계신, 또 일본에 살고 계신 일본 청취자분들에게도 인사해 주세요.
1: 聞いてくださっている日本の方々の皆様、私の話を聞いてくださり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毎日が幸せと感謝であふれる日々となるように祝福し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0: さよなら。
1: さよなら。
0: 자、그럼、마지막추천곡알려주시겠어요？
1: 네、마지막추천곡은、チャリティーゲイル、Thank you, Jesus for the blood。
0: 자、그럼、이곡、저희같이들으면서、저랑여기서함께인사드려야될것같아요。오늘은、한시간의인터뷰가꽉찬것같습니다。자、그럼여기서인사드릴까요？여러분、안녕히계세요。
1: 안녕히계세요。감사합니다。
0: 저는다음주토요일오후2시、또다른주인공과함께여러분을찾아뵙겠습니다。지금까지청취해주신여러분、고맙습니다。진행의서울암이었습니다。여러분、안녕히계세요。

0: 예전에 텔레비전에서 방송된 만화 아기공룡 둘리에서 가수 지망생인 마이콜이 둘리가 얹혀 살던 고길동의 옆집으로 이사오자 고길동이 이렇게 말합니다.
1: 에휴, 이제 뒷집에 보이조지만 이사오면 되겠구만.
0: 컬처클럽이 처음 등장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보컬리스트 보이조지가 화장을 진하게 해서 여자로 생각했었죠. 1961년 6월 14일 영국 켄트주에서 태어난 보이조지도 어느새 65살이 됐네요. 일요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